심하게 통항에 열려 있으며 이란은 해협을 통제하지 않는다며 지난 4개월 동안 수천 척의 선박이 이 국제수로를 통과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유조선 두 척을 공격했습니다.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기념 촬영 후 웃으며 악수를 나눴고 이후 정상 회담장으로 이동해 오전 11시 40분부터 회담을 시작해 12시 38분 종료됐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회담에서 양 정상은 핵심 광물, 에너지, 식량 등 경제 안보 요소에 대한 협력 강화를 주제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사전 브리핑에서 아르헨티나는 세계 4위의 리튬 매장국이라며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은 어제 대통령 배우자와 사촌인의 친족 그리고 수석비서관급 공직자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이 10년 가까이 공석이라며 원 구성이 마무리돼 국회 추천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4월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의 강지식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의 권위 있는 만화상인 아이스너 시상식에서 한국 만화로는 처음으로 산호작가가 그린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이 상을 받았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달 31일 미국 코믹콘 인터내셔널과 문학 동네에 따르면 제38회 윌 아이스너 코믹 산업상 최우수 아시아 만화 미국판 부문에서 만화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이 수상작으로 호명됐습니다.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은 사람이 죽은 뒤 49일 동안 연옥 벌판을 거쳐 환생문에 닿을 수 있도록 망자를 위한 케이크를 주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아이스너상은 프랑스의 앙굴렘, 미국의 하비상과 더불어 3대 국제 만화상으로 꼽힙니다. 영김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이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 중 하나인 IT 인력 원격 위장 취업을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달 31일 미 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인 아미베라 위원과 함께 북한 국적자의 위장 취업을 막기 위한 법안을 냈습니다. 북한 국적을 숨기고 IT 회사에 취업해 원격 근무를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등의 행태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법안은 북한 인력 위장 취업 관련자에 대한 제재 등 제한 조치를 위해 미 국무장관이 동맹이나 파트너 국가와 조율하도록 하고 정보 공유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전국 대부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가운데 무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폭염 중대경보가 발표된 경남권 일부를 중심으로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아나운서 이슬기였습니다. KBS 제1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성공예감 별책 프로.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프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얼마 전에 스페이스X가 상장을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주가가 급등을 하더니 또 급락하는 날도 나오고, 시장은 크고 분명히 저 먼 미래가 펼쳐질 듯한데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자본시장의 변동성은 또 어마어마합니다. 뭐 반도체도 그러하고요. 대부분의 기술이 또 그런 과정을 거쳐가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분석을 하고 어떤 논리를 갖춰가야 할까요?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죠. 오늘은 스페이스

0: 엑스마켓의 저자인 유진투자증권 정의훈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사실 되게 큰 산업 먼 미래를 그 연구하시는 거잖아요. 애널리스트로서. 근데 사람들은 일단 당장의 걸 많이 또 질문을 하죠. 주가 왜 빠지느냐 막 이렇게. 요즘 좀 많이 듣지 않으세요?
1: 저도 주주로서 네.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도 많이 전달드리고 있고 사실 주가라는 게 항상 오르면야 좋겠지만 빠지는 구간을 염두를 해두고 항상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항상 그래서 그 빠지는 장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나고 봤을 때.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 우주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 시장부터 해서 AI 관련주들이 모두 큰 변동성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는 사실 올랐을 때 어떻게 하느냐보다 떨어질 때의 대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께서도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좀 관련해서 좀 매도와 관련된 대응과 관련된 부분들을 정보들을 많이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떨어질 때의 대응은 어떤 게 있어요?
1: 그러니까 먼저 하락의 요인을 살펴봐야겠죠. 그러니까 이 하락의 요인이 어떤 단기적인 어떤 외부 변수로 인한 하락일 수도 있고요. 혹은 정말 산업적으로 좀 꺾이는 방향성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우주산업에 대해서 스페이스X가 주가 하락이 지금 엄청나게 큰 낙폭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가 하락을 먼저 좀 정리를 드리면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고점 대비 거의 절반 정도 빠졌어요. 40% 후반 정도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빠졌는데 이제 공모가 기준으로 한 10% 내외 정도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상장 직후에 굉장히 이제 급격하게 주가가 올랐다가 네. 이제 하락도 굉장히 이제 좀 빠른 구간으로 접어들은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됐을까를 저는 세 가지 정도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일 첫 번째는 일단 밸류에이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장 전에도 사실 지적들이 많았어요. 공모가가 형성됐을 때도 135불 공모가에 대해서도 이게 싸다 비싸다에 대한 논쟁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주가가 빠지는 구간에서는 더욱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락업 해제 관련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보유예수 물량들.
1: 맞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장을 하고 나서 보유예수 기간이 6개월 정도 됩니다.
0: 네.
1: 6개월 정도에 이제 해제가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좀 해제가 돼요. 6개월 동안 해제가 됩니다. 그럼 이게 처음으로 락업이 해제되는 게 언제냐? 그게 8월 6일입니다.
0: 이제 주식 물량들이 좀 쏟아져 나와요.
1: 맞습니다. 그래서 8월 4일이 실적 발표일이거든요. 이번 2분기 실적 발표일이 스페이스X의 8월 4일이 예정되어 있고 8월 6일날 락업이 해제되어 있어요. 그럼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락업 해제되는 이슈와 실적 발표 이슈가 겹치다 보니까 그 뒤를 좀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좀 변수를 차단하는 측면에서 물량이 나오는 것이 두 번째인 거고 세 번째는 이제 매크로 관련된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거시경제.
1: 맞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금리 인상이라든지 특히 최근에는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글로벌 기업들의 주가 투자 심리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매크로 요인, 물가라든지 금리 요인 때문이라면 사실 본업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는 건데 언젠가는 또 돌고 도는 거니까 장기 투자자에게는 사실을 또 크게 신경 쓸 요인은 또 아닐 수도 있겠고
1: 네.
0: 회사 내부적으로도 사실은 락업이라고 하는 보호예수 물량 그러니까 주식을 팔고자 하는 사람들의 물량이 나오는 건 사실은 또 본업은 또 아니에요.
1: 맞아요.
0: 그러면 그 사이에 우주산업은 커져가고 있고 기업은 계속해서 또 기술력도 그렇고 성장해 가고 있는 과정이 있는 거고요.
1: 그래서 저도 이게 항상 직업 특성상 네.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사요? 팔까요? 이 질문 되게 많이 들어요.
0: 그러니까 사실 애널리스트가 주가를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다만 지금 주가가 이 기업의 본질 가치 대비 뭐 높다 낮다 정도는 네. 의견을 드리는 거죠.
1: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답변을 항상 드릴 때 머뭇거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산다라는 행위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투자 자금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용 자금의 100%에서 지금 반도체 주식이 95%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더 살까요? 라고 하는 거는
0: 뭐 예를 들어서
1: 그렇죠. 그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는 거는 그건 변동성이 지금 큰 장에서 대응을 못하는 구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비중이 너무 크면 줄여야 되는
0: 그렇죠.
1: 거고 비중이 만약에 아예 없다라고 하면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담아가는 게 맞다라고 사실 접근하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게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도 스페이스X에 대해서 저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측이에요. 그런데 지금 단기에 스페이스X가 너무 큰 비중으로 들어가 있고 내가 현금 여력이 없어서 스페이스X가 더 이상 조정을 받았을 때 추가적으로 투입할 자금이 없으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비중으로 들어가신 분들에게는 줄이는 걸 권고드리지만 만약에 내가 비중이 아예 없거나 혹은 비중이 되게 적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수를 추천을 드리되 적립식으로 조금씩 텀을 두고 저는 매수를 추천드려요. 예를 들면 스페이스X가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나아지면서 저는 하반기 때 흑자전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흑자전환이 근데 하루아침에 또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점차점차 개선되면서 흑자전환이 되는데 그러면 그런 개선되는 흐름에서 조금씩 적립적으로 이제 매수를 한다든지 혹은 스페이스X가 관련해서 어떤 뭐 우주산업과 관련된 어떤 매출이 성장이나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사업적인 성과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락업 물량이 해제되는 것도 6개월에 조금씩 계속 풀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거기에 관련된 악재들은 털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일 하면 저는 비추천하는 건 뭐냐면 저점 매수예요. 그러니까 바닥을 감히 예측하고 맞추려고 하는 거가 사실 그거는 뭐랄까요. 맞춰도 맞춘 게 아니에요.
0: 지나봐야 알죠.
1: 네. 지나봐야 아는 거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그러니까 싼 구간은 맞출 수 있지만 바닥은 맞출 수가 없거든요.
0: 그렇죠.
1: 그리고 맞추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바닥 부근에서 저는 모아가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일주일 뒤에 우주산업이 막 엄청나게 성장하는 산업을 생각하신 건 아니잖아요. 투자자분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 AI 투자 붐이 지금 단기에 앞으로 들어오니까 조금 더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사람들이 이제 모든 투자자분들께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0: 사실 우주로 가는 그 기술보다 어려운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우주산업 당장 펼쳐질 미래처럼 보이다가 주가 떨어지면 저게 아니구나. 허황된 꿈이었구나. 거품이었구나. 또 이런 말들을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과 기술도 이제 주가적인 측면도 다 논의를 해야 하는 애널리스트 직업이어서 더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요. 아까 잠깐 스페이스X의 이제 실적 발표 이야기해 주셨는데 8월 초에도 실적 발표가 있고 하반기에는 서서히 좀 흑자 전환을 보신다고 했어요.
1: 네.
0: 요거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테슬라 실적부터.
1: 네.
0: 사실 테슬라 실적은 그 전에 공개를 했습니다만 매출은 매출 전망치보다는 더 잘 나왔는데 이게 질은 좀 안 좋아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거든요. 좀 어떻게 보세요?
1: 테슬라도 주가 하락폭이 컸죠. 이번에 아직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다 나온 건 아니지만 뭐 이제 아직까지 나온 기업들은 실적에 관련해서 좀 주가 하락폭이 다들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좋은 실적을 내놓고도 주가가 떨어지는.
1: 맞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안 좋게 본 것이 물론 이익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투자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 저는 이번 빅테크 기업들 이번에 실적 발표도 그렇고 뭘 주목을 해야 되냐면 사실 실적보다 더 궁금한 건 투자예요. 너희도 투자 얼마나 할 거야. 이게 이어지는 게 반도체로도 이어지는 거고 AI 산업으로도 이어지는 거고 그 기업의 미래라도 이어지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런데 정말 지금 시장은 투자를 그러니까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난해나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실적이 안 좋아도 투자만 많이 하면 좋게 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을 조금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0: 우려하죠.
1: 네, 우려하는 거고 심지어 이 우려하는 게 어디랑 겹치냐면 실적마저 안 좋으면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까지 겹치는 게 그 이번에 테슬라였던 거거든요. 테슬라 순이익이 많이 그러니까 매출액은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지만 순이익이 많이 깎였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적인 부담이 점점 가해지고 있다라는 건데 거기에서 투자 비용을 더욱더 늘리고 있다라는 것은 추후에 이 투자 비용이 결국에는 수익성에 더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투자도 주춤해질 수밖에 없고 미래 성장 동력도 꺾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도 좀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 형향도 상당히 좀 크게 지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성장주고 먼 미래를 내다보는 거다 보니까 변동성이 더 크고 매크로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최근의 시장 상황은 뭐 미국채 금리도 그렇고 좀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좋은 실적도 호재가 아니라 좀 불안감 속에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현상들.
1: 그래서 좀 이번에 좀 되게 특이했던 게 실적 발표 그런 자료들을 보면 그 프리 캐시 플로우 그러니까 현금 흐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실적은 잘 나와도 현금 흐름은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캐펙스 투자라는 거는 모든 캐펙스 비용이 비용으로 투입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현금 흐름이 안 좋은 걸 굉장히 안 좋은 뉴스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게 말씀해 주신 대로 금리 영향에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투자도 많이 해야 되는데 실적도 잘 나와야 되고 현금 흐름까지 좋아야 되는 그 삼박자의 빅테크들한테 많이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금 흐름이 안 좋으면 결국에는 자금을 조달해 와야 되잖아요.
0: 그렇죠. 빚 내야 되고.
1: 네. 결국에는 그러면 빚을 내야 되는데 그 빚을 내는 과정에서 금리가 인상되는 것 부분이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 계속해서 좀 심화되는 것 같고 단기에 이게 뭐 불식될 것 같진 않아요. 이게 워낙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어지는 게 올해 내내 그랬으니까 그러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전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한 환경 자체가 지금의 장시장을 짓누르는 그런 배경 중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점을 지금 함부로 맞추는 건 위험한 선택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그렇죠. 그러니까 미 국채 수익률 4.3%일 때 시장이 받아들이는 호재와 악재, 4.7%일 때 받아들이는 호재와 악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같을 수도 있지만 결코 같지 않은
1: 맞습니다.
0: 시장 상황을 또 보이는 거고요. 참 이게 신경 쓸 게 많아요. 사실 그래서 주식 투자 자체가 어려운 거기도 하고요. 스페이스 X 마켓이라는 책 정의윤 연구원과 같이 읽고 있는데요. 사실 스페이스 X라는 그 미국의 기업 네. 관심 갖는 분들 중에서는 이미 테슬라 주식을 갖고 있거나 테슬라에 투자해보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1: 네.
0: 공통분모가 분명히 있고
1: 네.
0: 또 슬금슬금 이야기 나오는 게 스페이스X랑 테슬라가 합병하지 않겠느냐. 이건 어떻게 좀 시간 문제라고 보세요? 가능성을 이야기하자면.
1: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반기 내내 이 관련 이슈는 대두가 될 거고
0: 계속.
1: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는 시도도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된다 안 된다는 조금 다른 이슈이긴 해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겹치냐 지금 어떤 부분을 살펴보셔야 되냐면 스페이스X도 일론 머스크 기업이고요. 테슬라도 일론 머스크 기업으로 알려져 있죠.
0: 네.
1: 그런데 둘의 지분율이 다릅니다.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지분율이 40% 정도 넘는 수준이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10% 초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의결권은 좀 더 높지만
0: 그렇죠.
1: 그러다 보니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이 두 기업이 합쳐진다라고 하면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를 더 높게 받는 것이 전체 합병 법인의 본인의 지배력이 더 올라가요.
0: 본인에게는 스페이스X가 더 고평가돼야 좋죠.
1: 그렇죠. 그러다 보니 누가 불만이 그 과정에서 누가 불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그럴 동인이 충분한 거잖아요. 그런데
0: 네.
1: 그런 과정에서 그럼 누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냐면 테슬라 주주들의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의도적으로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를 높이고 우리의 기업 가치를 낮추는 거 아니야?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뭐 금융 당국이나 이런 데에서도 뭐 승인을 내주냐 안 내주냐는 다른 문제인데 최근에 어떤 그런 행보들을 봤을 때 하반기에는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합병설이 계속 좀 돌 것이고 지금 최근에 스페이스X 관련 인사들의 어떤 발언들을 봤을 때 밑밥을 조금씩 까는 것 같아요.
0: 합병이 싫지는 않은 분위기.
1: 네. 필요성을 언급을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그 가능성은 그러면 둘째치고
1: 네.
0: 필요성은 어떠하냐.
1: 네.
0: 전기차, 자율주행차 또 네. 로봇까지도 한다라는 테슬라와 우주산업 중심의 또 AI를 개발하는 스페이스X가 합병을 할 필요성은 어떻게 보세요?
1: 표면적인 필요성은 사실 만약에 이게 단순 전기차와의 시너지 효과라고 하면 좀 적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통신망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거는 스페이스X에게 큰 무기이긴 하지만 단순히 그것만으로 전기차 시장과의 합병을 노리는 건 좀 어려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테슬라의 최근 사업적 방향성을 보면 테슬라 주식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좀 눈치채실 수도 있는데 전기차의 힘을 좀 빼고 로봇이나 AI 팩토리 쪽에 힘을 조금 더 실어 넣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의지는 일론 머스크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봐야겠죠. 네. 그리고 그러한 방향성에 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게 사실 스페이스X이긴 해요. 왜 그러냐면 테슬라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사업적 방향성이 뭐 로봇 쪽이 되게 많은데 결국 지금 로봇 시장은 물론 최근에는 좀 투자 심리가 많이 꺾였지만 하드웨어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유튜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막 애가 막 백덤블링하고
0: 네.
1: 막 갑자기 마라톤 뛰고 하드웨어의 어떤 그런 퀄리티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로봇의 하드웨어가 발전되는 단계 이후에는 소프트웨어가 장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그냥 단순 노동의 고퀄리티의 단순 노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드웨어로 되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장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결국 AI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피지컬 AI의 연장선이라고 봤을 때는 스페이스X가 가지고 있는 이 AI 사업과의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것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거기에 따라서 테슬라도 지금 뭘 준비하고 있냐. 이 테라펩이라고 하는 이제 반도체 펩을 이제 사업을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그런 영역들이 좀 시너지 효과로 많이들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 일론 머스크도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번 테슬라 실적 발표회 때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1: 그 자금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앞에서도 잠깐 SpaceX 뭐 하반기부터는 좀 흑자 전환도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 안에서는 XAI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투자 자금이 계속 들어가야 하는 AI 개발 부문이 있고 테슬라는 그래도 이제 좀 돈을 벌어서 주주에게 좀 돌려줄 수 있는 수준이 될까 막 그런 거를 보는 차원이었는데 어떻습니까? 자금 측면에서는?
0: 아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 이게 뭐랑 연관이 되냐면
1: 예.
0: 일단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제 청취자분들 중에 좀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스페이스X가 자금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스페이스X 하면 우주기업이니까 우주사업에 돈이 많이 투입이 되는구나 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스페이스X의 1분기 캐펙스 그러니까 회사가 어떤 미래에 대한 투자를 어디에 많이 했는지 비중이 나온 자료를 보면
1: 자본 지출
0: 네.
1: 투자
0: 예. 그러니까 어디에 투자를 많이 했는지 살펴보면 전체 투자 금액 중에 1분기에는 77%가 AI에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주에 투자한 돈은 23%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의 돈을 AI에 투자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이 AI에 대한 투자금이 날이 갈수록 오를 것이라 생각이 들고 있어요.
1: 그렇죠.
0: 그냥 지금 우리가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투자하는 그 투자금이 늘어나는 것도 스페이스X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엮여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러면 우리가 이 스페이스X가 자금 여력이 지금 그래서 돈을 벌고 있는 것도 사실 우주 영역이거든요. 스타링크나 로켓으로 돈을 벌어서
1: 거긴 돈을 벌고 있죠.
0: 네. 어디에 쏟아붓고 있냐면 이 AI 쪽에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추후에 자금을 이거 돌려막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AI에 대한 투자금이 계속해서 우상향할 경우에는 그럴 수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의 성장률 보다 막 더 높게 성장하거나 투자금이 더 그러면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사실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우려를 많이 표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점에서 돌려막기까지를 생각을 한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만약 AI에 대한 투자가 지금보다 더 가속화되면 그런 부분 염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사실 AI에 대한 투자 안 하면 뒤처지고 또 특히 이제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보면은 거의 모든 걸 다 하는데 미래 산업을 위해서 AI가 뒤처진다 상상하기도 싫을 테고 또 시너지를 위해서도 또 이거는 필요한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런데 돈은 또 무지막지하게 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합병이 필요하다라고 봐도 돼요.
0: 그런 부분에서 자금 조달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저는 사실 합병이 필요한 부분 중 제 솔직한 말씀은 일론 머스크의 욕심도 있을 것 같아요.
1: 욕심.
0: 네.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그냥 사업적 시너지와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적 시너지는 사실 미국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음모론까지는 아닌데 그런 의심들을 살펴보면 어떤 것도 있냐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지분율 높이기 위해서 사업적 시너지 그냥 말하는 거고 결국 테슬라 잡아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1: 테슬라를 잡아먹다니요?
0: 그러니까 스페이스X로 테슬라를 합병을 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던 테슬라에 대한 낮은 지분을 상대적으로 네,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말까지 나오냐면 이거 테슬라 일부러 실적도 일부러 뭐 그렇게 해가지고 주가를 낮추려고 했다는 그런 음모론까지 미국에서 돌 정도로
1: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 일부 재벌이나 대주주들이 많이 과거에 했었던 지배구조 개편 네. 이거에 대한 의심인데 네.
0: K식으로는 되게 익숙한
1: K-거버넌스
0: 네, 거버넌스 익숙한 맛인데 사실 미국에서는 요즘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1: 그러니까 사실 또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의사결정을 하려는 게 좀 있는데
0: 네.
1: 또 워낙 일론 머스크는 자아가 굉장히 또 독특하고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일각에서는 합쳐가지고 그래도 세계 시가총액 1위 한번 오르려고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고 물론 그거는 추정의 영역이라는 거.
0: 맞습니다.
1: 현실적인 또 기술 네.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그 얼마 전에 스타쉽의 13차 발사가 있었습니다.
0: 네.
1: 요게 좀 미뤄졌다가
0: 네.
1: 물론 이거 미뤄진다고 했을 때도 막 주가 충격이 좀 있었는데 스타쉽의 13차 발사가 어떤 의미인지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0: 사실 스타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스타쉽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X가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로켓입니다. 그런데 단순 차세대 로켓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로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이게 V3?
0: 네, 그러니까 스타쉽 버전 3입니다.
1: 버전 3.
0: 네, 그러니까 V1, V2에서 12차 테스트 발사 때 V3가 처음 등장을 했고 이번에는 조금 더 실증적인 측면에서 테스트가 이루어졌어요.
1: 어떻게 다른 거예요?
0: 예를 들면 스타쉽 같은 경우에는 결국 로켓이잖아요.
1: 네.
0: 로켓의 제일 중요한 임무 미션은 뭐냐면 목적지까지 위성을 배송해 주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까지 갔냐면 목적지 근처까지 가서 위성을 사출시켰습니다.

0: 그러면 그거는 정말 직접적인 임무와 연관이 있는 것이거든요.
1: 궤도에다가 인공위성 손님을 잘 내려드렸다는 거예요.
0: 맞습니다. 물론 궤도에 안착시킨 건 아니고 준 궤도라고 해서 금방 떨어질 수 있게 그 정도 속도까지는 안 올라갔거든요.
1: 테스트 용도에서요?
0: 테스트 용을 하기 위해서 이게 뿌리긴 뿌리는데 이게 궤도에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 빠른 속도로 던져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러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이걸 안착시킬 수는 없으니까 일부러 좀 준 궤도라고 해서 궤도에는 미치지 못하고 떨어지겠지만 고의적으로 그런 식으로 사출하는 테스트만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스타쉽이 왜 더 의미가 있냐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로켓인가 플러스 재사용 로켓입니다.
1: 기존에는 그 랩터 3, 그러니까 V3 버전도 네. 이거는 재사용하기에는 아직은 힘들고 쏘아 올리는 것부터 테스트를 했다면 네. 이번에는 재사용하는 것까지 테스트를 했다라는 거예요.
0: 근데 완전한 재사용은 아니고요. 어떤 재사용을 들어갔냐면 2단 로켓도 재사용을 해요. 얘네는 특이한 게.
1: 1단, 2단 다.
0: 1단, 2단 다 풀리하게 재사용을 합니다. 그것도 최초예요. 근데 2단 로켓 같은 경우에는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와야 되니까 네. 되게 먼 곳에서 재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단이야. 날아간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재사용을 하다 보니까 발사장에서부터 가까운 거리에서 이걸 회수하면 돼요. 근데 2단은 궤도까지 올라간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인도양까지 건너가야 됩니다.
1: 그 지구에서 거의 200km 높이까지 갔다가 돌아와야
0: 맞습니다.
1: 하는데.
0: 그러니까 먼 거리를 이동하다 돌아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얘네가 그냥 바닥에 착지를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착지를 하냐면 바닥 위에다가 수직으로 슬로우 다운 해가지고 속도를 늦춰가지고 바다 위에 안전하게 수직 착수를 하는지를 살펴봤어요.
1: 물 위에다가요?
0: 물 위에다가요.
1: 그 바지선이 따로 없었어요?
0: 바지선이 따로 없었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바지선을 놓을 정도가 단계는 아닌데 바다 위에 안전하게 이거를 착지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 다음 바지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가능성까지 좀 엿봤기 때문에 지금 스페이스X는 스타쉽의 상용화 시점, 그러니까 발사 성공 시점을 연말 정도, 올해 연말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서 내년 상반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13차 발사 테스트를 성공함으로써 좀 그런 스타쉽의 상용화 부분도 좀 가까워지지 않았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스타쉽으로 상용화까지 가려면 보수적으로 봐서 내년 상반기까지.
0: 네.
1: 그럼 그건 뭐 한 십몇 차 발사 까지 갔을 때예요.
0: 거의 지금 산술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는 연말까지 보면 17차, 18차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도 상반기에 막 20차 정도에는 좀 가시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러게요. 참 게 재미난 게 스페이스X의 어떤 테스트 버전이라고 하더라도 로켓 하나 쏘아 올릴 때마다 뭔가 글로벌 이벤트가 되고
0: 맞습니다.
1: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과학도들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는 청소년들도 관심 있게 또 많이 봐요.
0: 네.
1: 누리호 발사 때처럼. 그러면 그 새로운 스타쉽 뭐 이제 십몇 차 거의 2차 발사까지 이렇게 가면 비용 측면에서 훨씬 더 좋아지는 거예요?
0: 압도적으로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압도적이라는 말이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사실 뭐가 중요하냐면 택배랑 비교를 해볼게요.
1: 네.
0: 제가 서울에서 제가 고향이 울산인데 울산까지 택배를 실어 나르는데 10번 실어 나르는 것과 한 번 실어 나르는 것 중에 비교하면 당연히 10번 물량이 더 많겠죠. 근데 10번 실어 나르는 거를 예를 들면 소형차로 하고 한 번 실어 나르는 거를 화물 트럭으로 하면 당연히 한 번이 훨씬 클 겁니다.
1: 한 번에 많이.
0: 네. 그래서 우주 로켓 시장에서는 발사 횟수도 중요한데 얼마만큼 무거운 거를 실어 나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발사 로켓이 커지면 커질수록 킬로그램당 단가가 싸져요. 그러니까 한 번 발사하는데 킬로그램당 비용이 줄어드는 걸 의미합니다.
1: 네.
0: 그런데 제가 아까 스타쉽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로켓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단순 발사만 하더라도 킬로그램당 단가가 가장 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얹어지는 게 스타쉽은 재사용 로켓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로 그냥 1단만 재사용하는 게 아니라 1, 2단 모두 재사용이 돼요. 그러다 보니 이 모든 게 합쳐지다 보니 스타쉽 같은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단가가 지금 그러니까 아직 물론 상용화가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스펙은 공개가 안 되어 있지만 지금 추정을 했을 때 기존에 가장 싸게 발사했었던 지금의 스페이스X의 팰컨 9이라는 로켓 대비 최소 10분의 1 많게는 30분의 1까지도 킬로그램당 단가가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1: 거의 뭐 울산까지 택시 타고 가는 비용이었는데 그냥 네. 기차 타고 가는 비용으로 낮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0: 맞습니다. 근데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 스타쉽이라고 하는 로켓에 대한 기대감이 왜 이렇게 크냐면 지금 떨어진 것도 엄청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지금 발사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스타쉽이 만약에 완성이 된다고 했을 때는 더욱더 혁신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죠.
1: 그러니까 다른 로켓 발사 업체들 아니면 이제 국유 국적으로 이제 국영 기업들이 하는 거에 비했을 때는 훨씬 더 단가를 낮췄는데 거기에서 또 10분의 1까지. 그 스타쉽이요. 그 제가 정의윤 연구원 만날 때마다 여쭤보는 건데 스타쉽이 어느 정도나 큰지
0: 네.
1: 헤비 부스터 그 1단과 2단 네. 그 좀 비유 좀 해주세요.
0: 아 우선 물리적으로 높이가 125m 정도 됩니다.
1: 합쳤을 때 1, 2단?
0: 네. 1, 2단 합쳤을 때.
1: 125m.
0: 네. 이게 아파트 높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고요. 일반적인 아파트보다는. 그리고 결국엔 로켓을 성능을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는 뭐냐면 페이로드라고 불러요.
1: 페이로드.
0: 그게 뭐냐면 탑재 가능 중량입니다. 그래서 탑재 가능 중량이 얼마만큼 되느냐가 사실 로켓에서 성능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로켓을 예를 들면 1톤을 들어 올릴 수 있는 로켓이랑 2톤을 눌러 올릴 수 있는 로켓이랑 100톤을 눌러 올릴 수 있는 로켓이랑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1: 네.
0: 그런데 아까 지금 스페이스X의 주력 로켓이 펠컨9이라고 하는 로켓입니다.
1: 네.
0: 이 펠컨9이라는 로켓이 한 번 발사할 때 들 수 있는 무게가 저궤도 기준으로 어느 정도 되냐면 17톤, 18톤 이 정도가 돼요. 근데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1: 네.
0: 이게 어느 정도지? 이것도 적은 수치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 누리호가 한 3톤 정도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당연히 누리호도 우리나라 대단한 줄 알았는데 근데 우리나라 누리호가 안 대단한 게 아니라 그만큼 펠컨9이 엄청나게 싸게 발사할 수 있으면서도 무겁게 발사할 수 있는 거예요. 17톤, 18톤이 그 정도의 무게입니다. 그런데 스타쉽이 지금 상용화 됐을 때 들 수 있는 무게는 100톤에서 150톤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들 수 있는 무게가 배수가 아예 달라져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우리가 왜 15톤짜리 트럭
0: 네.
1: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0: 그쵸.
1: 그 10대분
0: 그쵸. 수십 배가 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스타쉽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그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높이가 1, 2단 합쳐서 125m면 못해도 한 아파트 한 30층은 넘을 텐데
0: 맞습니다.
1: 한 30몇 층짜리 아파트 한 동이
0: 네.
1: 하늘로 올라갔다가
0: 네.
1: 그대로 내려온다.
0: 네.
1: 내려와서 그대로 다시 서서 착지를 한다. 상상을 하면 사실은 네.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뭐 유튜브나 영상으로는 많이 봅니다만 사실 그 직접 봐도 잘 모를 것 같아요.
0: 그게 조금 더 제가 숫자를 더 말씀드리면 아파트 한 동이라고 제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아파트 한 동이 하늘까지 올라가는 수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하늘이라고 하면 비행기가 고도 10km 정도에서 날아요. 국내선은 8에서 9km, 국제선은 12km 정도에서 날거든요.
1: 높이,
0: 고도. 네, 높이가. 근데 1단 로켓이 고도 100km에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비행기의 10배를 나는 높이에서 아파트 막 20층짜리가 떨어지는데 그거를 속도를 0을 만든 다음에
1: 세워서
0: 착지를 시켜야 되는 거고 두 번째 2단 같은 경우에는 고도가 뭐 사실 항정이 없는데 한 200km, 300km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인도양에서 착수를 이번에 성공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거죠.
1: 그러게요. 거의 뭐 만화 영화를 실제로 우리가 보듯이. 근데 사실 이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는 중간에 인수한 거잖아요.
0: 네.
1: 스페이스X는 본인이 창업을 한 거죠.
0: 맞습니다.
1: 더 먼저.
0: 아 맞습니다.
1: 전기차의 미래보다 우주를 먼저 내다봤다는 거예요.
0: 그 일론 머스크가 사실 그 페이팔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거든요.
1: 그 인터넷 결제하는.
0: 맞습니다. 네. 지금 뭐 우리가 결제할 때 국제 결제할 때 보면 페이팔 같은 거 많이 활용하신 분인데 거기에 일론 머스크가 90년대 후반에 그 지분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경영상의 문제로 좀 갈등이 있고 나서 지분을 팔고 나와요. 그리고 돈을 이제 많이 벌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돈을 많이 번 상태에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화성을 가는 거였어요. 그분 자서전, 그러니까 자서전 읽어보면
1: 그게 2000년대 초반 아닙니까?
0: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맞아요. 거의 2001년, 2002년인데 화성을 가고 싶다는 생각에 러시아에 가서 물어봐요. 이거 화성 갈 수 있겠느냐. 근데 도저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비용도 그렇고.
1: 진지하게 물어봤겠죠?
0: 네. 비용도 그렇고 도저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내가 만들면 훨씬 싸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스페이스X를 덜컥 설립을 하는데 그게 몇 년도였냐 2002년이었어요.
1: 왜 인터넷 용어로 보법이 다르다고 하죠?
0: 진짜 보법이 다르죠. 근데 지금이야 일론 머스크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그걸 간다고 해도 근데 지금도 비웃는 사람이 많잖아요.
1: 그렇죠.
0: 네. 2002년이면 우리 2002 월드컵 할 때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로호 발사가 2010년대 초반입니다.
1: 아.
0: 그거보다 훨씬 먼저 국가기관에서 로켓을 개발한 것도 아니고 민간기업을 창업을 한 거예요. 그것도 맨 땅에서.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지분을 처음 매입한 게 2004년이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 시장에 대한 미래보다 우주 시장에서의 미래를 더 가지고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1: 대단합니다. 지금은 왜 그 뉴 스페이스 시대, 그러니까 00,

0: 국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로 넘어가는 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만 연구원께서는 뉴 스페이스 시대 아직 완전하지는 않다라고 또 했어요.
1: 네. 그러니까 이게 뉴 스페이스 하면 이름이 되게 멋있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뉴 스페이스 하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뉴 스페이스와 올드 스페이스를 가르는 기준이 뭐냐면 공급과 수요를 누가 하느냐예요.
0: 그러니까 지분의 차이가 아니라
1: 네.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를 모두 민간에서 발생이 되면 그게 뉴 스페이스 시대입니다. 그럼 올드 스페이스는 뭐냐? 공급과 수요를 누가 다 하냐면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0: 옛날에 미국과 소련의 경쟁 때처럼.
1: 그렇죠. 심지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로켓 개발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개발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개발도 누가 맡냐면 항우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라고 하는 공공기관이 맡아왔었어요. 그러면 그 두 측면 모두 국가에서 하다 보니까 그걸 올드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미드 스페이스가 뭐냐면 이제 수요는 국가가 내는데 공급을 민간이 해주는 거예요.
0: 아하,
1: 민간이 그렇구나. 기술력이 많이 올라. 근데 이제 당장 돈이 되는 이런 돈 발주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대신 프로젝트를 내주는 거죠.
0: 예.
1: 그래서 뉴 스페이스의 단계에 지금 있는 거는 미국밖에 없어요, 사실상.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 있냐? 우리나라는 올드 스페이스와 미드 스페이스 그 사이에 있습니다.
0: 그 중간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1: 넘어가려고 하는 단계예요. 그러면 아 당연히 뉴 스페이스로 빨리 넘어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뉴 스페이스로 넘어간다라고 해서 정부가 손을 떼면 뉴 스페이스 넘어가냐?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정부가 자금 투입을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금 투입을 더 많이 해서 민간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정부의 어떤 수주를 받아가지고 기술 개발을 한 상태에서 레퍼런스를 쌓으면 이게 기술 개발력들이 많이 올라오고 다른 나라로부터 수요가 발생되거든요. 그럼 이 산업이 커지면 인프라가 커지게 되면 본인들이 스스로 프로젝트를 또 일구기도 해요.
0: 그러니까 산업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정부의 육성이 좀 필요하다라는
1: 거. 마중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뉴스페이스로 가는 가장 중요한 그 지금 단계에 있어서 필요한 거는 저 정부 예산의 투입이라 생각하는데, 주요국들과 살펴보면 우리나라 예산이 너무 부족해요.
0: 그래요?
1: 거의 미국과는 우주개발 예산이 한 10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0: 이게 항상 비교 대상을 우리가 미국, 중국이랑 잡아놓고 해서 그렇긴 네. 한데.
1: 아,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과도 수십 배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물론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유럽, 러시아 기술격차가 많이 나거든요. 기술격차가 많이 나는데 이걸 따라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따라잡아야 돼 말만 하는데, 이게 정부 예산 투입되는 거 보면 그 국가 주요 국가들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0: 이게 사실 예전에 뭐 디스플레이 기술도 그렇고 조선 기술도 그렇고 반도체 기술도 그렇고 어느 나라랑 어느 나라 몇 년의 기술 격차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AI도 마찬가지로 뭔가 좀 따라잡아야 하는 그런 대상이기는 한데, 특히 이제 우주 발사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참 따라잡기가 다른 것보다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은 좀 있거든요. 네. 실제로는 어떨까요?
1: 어렵죠. 왜 그러냐면 우주 로켓과 가장 유사한 게 뭐냐면 ICBM입니다.
0: 대륙간 탄도미사일.
1: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요.
0: 예.
1: 우주 로켓의 목적지는 어디죠?
0: 우주겠죠.
1: 우주죠.
0: 예.
1: 근데 ICBM은 우주가 경유지예요. 다른 대륙으로 가기 위해서 우주를 경유했다가 가는 거예요.
0: 그 미사일이고.
1: 네. 근데 사실 그 둘의 기술은 같아요. 내가 어디까지 가는데 그냥 우주를 경유하냐 아니면 그냥 우주까지 가냐, 그 차이인 것뿐이지 둘의 기술력이 매우 유사합니다.
0: 또 탄도.
1: 네.
0: 뭘 싣느냐.
1: 그 뭘 싣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그 사실 우주 로켓이 처음 개발됐던 이유도 사실 ICBM을 개발하기 위했던 것과 같아요. 스푸트니크 쇼크가 이제 그 사례였는데, 그러다 보니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국가 간의 기술 이전을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놨습니다. 예, 그게 규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국가 간의 기술 편차가 매우 심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우리나라에서 우주 로켓을 개발하고 있다 싶다, 맨 땅에서 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 간의 기술 편차가 매우 심하겠죠.
0: 그래서 왜 ICBM 기술이 뭐 북한이 뭐 어느 나라에게 이걸 넘겼느냐, 뭐 이게 또 민감한 게 그런 거네요.
1: 맞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뭐 이게 본인들은 ICBM 자꾸 쏘면서 테스트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우주 발사체를 쏜 거다.
0: 아, 말은 그렇게 하죠.
1: 우주 로켓을 발사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게 굉장히 기술력이 유사해서 그래요.
0: 그러게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나라가 현재까지는 전 세계 일곱 나라인 거예요.
1: 그렇죠.
0: 우리나라가 거기 이제 포함이 된 거고.
1: 그렇죠.
0: 야, 이게 사실 일곱 번째로 우리가 들어가기는 했으나 뭐 다른 나라들도 계속 또 도전을 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도 또 이제 앞서 나가기 위해서 시간을 또 단축을 시켜야 한다라는 게 과제고.
1: 그렇죠. 그 우리나라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라톤 같은 거 경기 보면 선두권 그룹 있잖아요. 예. 우리가 선두권 그룹에는 있거든요. 근데 선두권 그룹 안에서
0: 맨 뒤에 있어.
1: 맨 뒤에 있고 선두권 그룹 안에서 격차가 좀 심하게 나는 상황인 거예요. 저 앞에 이제 킵초게 같은 이제 1등 미국이 저 앞에서 달리고 있고 2등 그룹이 지금 중국이 매우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사실상 2등 국가는 저는 중국이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이 그렇죠. 2010년대 중반부터 국가 단위로 엄청나게 많은 자본을 투입을 하면서 기술력이 매우 빠르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2등이 올라오고 있고 3등은 지금 러시아인데 원래는 압도적인 2등이었는데 지금 쫄쫄 굶다 보니까 조금씩 계속 뒤처지고 있는 3등이고 4등 그룹이 지금 유럽, 일본 그리고 인도 이렇게 있습니다.
0: 그럼 우리가 유럽, 인도, 일본보다는
1: 뒤처지죠.
0: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운동이라고 하면 황영조, 이봉주 같은 선수가 갑자기 나오면 어쩌다 네. 한 번은 금메달 딸 수 있고
1: 네.
0: 박태환, 김연아 선수가 한 번 나오면 대단한 위협을 달성할 수 있겠으나 이거는 장기전이고 또 국가 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1: 맞습니다.
0: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노스페이스도 그렇고 뭐 페리지도 그렇고 약간 관련된 그 스타트업들이 또 있어요.
1: 맞습니다.
0: 또 한화에서도 기술 이전을 해서 또 민간 중심으로 가려고는 하고 있고
1: 네.
0: 근데 그게 아직까지는 중간 정도로 가기 위한 과정이 있다라는 거.
1: 맞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사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선두권 그룹에 있는 다른 국가들 기업들과 비교하기에는 아직까지 많이 모자란데 반대로 얘기하면 선두권 그룹 안에 있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희망이 있다라는 의미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어떤 그런 기술 발전도 사실 응원하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이걸 또 어디까지 응용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 뭐 화성에 가고 싶다라는 건 이제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고 굉장히 네. 또 시간은 많이 걸리고 당장. 우주 기술이 돈이 되느냐를 증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스페이스X는 이제 증명을 했어요. 스타링크라는 걸 통해서.
1: 네.
0: 다른 나라들도 다른 기업들도 그게 가능할까요?
1: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스페이스X 말고 왜 다른 국가들은 돈을 못 벌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스페이스X를 잘 모르시면 그러니까 로켓 발사와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 로켓으로 돈을 많이 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주시장 전체 우주시장에서 로켓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10%도 안 돼요. 제가 이게 5%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켓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스페이스X도 로켓으로 돈을 벌지 않습니다. 훨씬 더 다른 걸로 많이 벌고 있어요.
0: 스타링크.
1: 그게 스타링크인데 그게 뭐냐면 결국엔 서비스 시장이에요.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내에서 쿠팡이 커머스 시장에서 사실 1등이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어떤 그런 논란과는 별개로. 그런데 쿠팡이 그 정도의 커머스 시장에서 점유율을 점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 로켓 배송입니다.
0: 네.
1: 근데 쿠팡이 배송을 해주고 돈을 받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로켓 배송이 엄청난 가장 큰 경쟁력이긴 한데 결국에는 커머스 수수료로 이거를
0: 그렇죠.
1: 수익을 낸단 말이죠. 스페이스X도 완전 똑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로켓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로켓은 다른 국가나 다른 기업에게 돈을 받고 발사를 대신 해주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발사를 본인들 위성 발사에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성 이름이 스타링크 위성인 거예요. 그리고 그 스타링크를 통해 가지고 통신 수익을 많이 벌고 있거든요. 그럼 스타링크로 돈을 많이 버니까 스타링크가 중요한 거겠네. 근데 그 스타링크를 구축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인프라가 로켓 발사인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지금 스타링크 가입자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그렇고 실적이 늘어나는 것도 그렇고 마진율도 그렇고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0: 그러니까 그 저궤도 통신 위성
1: 네.
0: 스타링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전 지구 위 궤도를 이제 뒤덮고 있지 않습니까?
1: 뒤덮고 있죠.
0: 압도적인 1등 사업자이자 어떻게 보면 또 유일한 사업자이고 뭐 중국도 네. 국가적으로는 한다고는 합니다만 그러면 다른 나라 다른 기업들도 똑같이 스페이스X의 비즈니스 모델대로
1: 네.
0: 스타링크 같은 걸 또 국가적으로 추진을 한다라면 그걸 또 앞설 수 있을 것인가? 그 비즈니스 모델 그 시장에서 또 경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0: 후발주자 입장에서 또 불리해질 수도 있겠고 많은 비용을 가지고
1: 네.
0: 그 측면에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1: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진입 장벽이 높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일단은 뭐가 들어가야 되냐? 내가 위성을 많이 그러니까 서비스적인 부분, 서비스 시장이나 어떤 위성 시장에서 내가 많이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뭐가 필요하냐면 로켓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우주 로켓을 중요성을 계속해서 피력을 들여야 되는 이유가 우주 로켓이라고 하는 인프라를 안 구축하고 있으면 뒷단에 있는 거는 결국에는 부속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팔아야 되는 건데 결국에는 로켓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본인들이 구축을 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사실 다른 국가들이나 기업들이 이 어려움을 알매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를 하고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계속해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뭐 대표적인 경우가 아까 저희가 오늘은 스타링크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만 최근 어떤 그런 전쟁 상황에서 봤을 때 감지 정찰 위성망이라든지 거기에서 군 통신망뿐만 아니라 어떤 GPS 항법 시스템이라고 하는 GPS망도 그렇고 또 최근에 나오고 있는 뭐 어떤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내용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주라고 하는 곳이 사실 다른 섹터랑 다른 산업과 분리되는 영역이 아니라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돼버린 것 같아요. 통신에서도 우리 통신망을 깔 수 있는 인프라가 될 수 있네. 데이터 센터를 깔 수 있는 인프라가 될 수 있네. 혹은 감시정찰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될 수 있네. 이런 부분들이 다 합쳐지고 있거든요.
0: 우주에 가서 뭐든지 할 수 있는.
1: 그러니까 활용도가 높아지는 거죠. 우주에 가서 할 수 있는 활용도가. 그리고 그 배경에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이 낮아져 있는 로켓 발사 단가가 낮아지는 게 있는 것이다 보니까 여기에서의 좀 활용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0: 그래서 그 스페이스X가 대단한 게 이게 반도체로 따지면 모든 반도체 장비 공정을 다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높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말씀하신 그 스타링크 이게 뭐 발표될 때마다 숫자가 계속 늘어나죠. 네. 지구 궤도에 몇 개나 떠 있는지.
1: 네. 그러니까 일단 개수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이틀에 한 번꼴로 발사를 하는데 수십 개씩 발사를 하니까 저도 이걸 매일 카운팅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대충 만 개 정도 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위성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한 번 발사하면 위성이 뭐 몇십 년 동안 지속되는 게 아니라 위성도 수명이 있어요. 한 4년에서 5년, 7년 정도면 수명이 다 합니다. 그러면 디오빗이라고 해서 지구로 일부러 떨어뜨려요. 그래서 대기권에서 불타 없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한 만 개 정도 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0: 그럼 계속 교체 수요가 있는 거예요?
1: 교체 수요도 있고 신규 발사 수요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떨어지는 속도보다 올리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가입자 숫자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스타링크는 위성통신이라고 했는데 결국엔 통신사업자잖아요.
0: 그렇죠.
1: SK텔레콤, KT, LG랑 똑같습니다. 결국엔 뭐가 중요하냐 가입자 숫자 그리고 가입 요금 이게 수익 추정의 전부예요. 그러면 가입자 숫자가 제일 첫 번째일 텐데 지난해 그러니까 2025년이죠. 2025년 연초 기준으로 가입자 숫자가 440만 명이었어요.
0: 440만 명.
1: 네. 근데 연말 그러니까 1년 만에 연말 기준으로 89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0: 두 배.
1: 네. 그리고 3월 초에 1000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6월 기준으로 1200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6개월 동안 3,400만 정도 는 거니까 산술적으로 봤을 때 연말 기준으로 보면 3,400만 추가로 는다고 해도 한 1,500만 명 정도가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타링크 가입자 숫자는 굉장히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스타쉽과 연결되는 건데 스타쉽이 개발이 되면 결국엔 뭐가 좋아지냐 스타링크를 많이 발사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더 좋은 스타링크 위성을 발사해요. 더 좋은 스타링크 위성이란 건 뭐냐 기능이 올라간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기능이 올라가면 결국에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그 무거운 위성들을 많이 못 발사하는 거예요.
0: 네.
1: 근데 스타쉽이 등장하면 무거운 위성들도 많이 발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스타링크의 통신 퀄리티보다 훨씬 더 높은 퀄리티의 스타링크 서비스가 들어오게 될 것이고
0: 고품질 통신을
1: 그러면 가입자 숫자도 더 늘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0: 부가가치를 더 높이거나 아니면 발사 단가를 낮출수록 스타링크 접근성을 높이는 그러니까 네. 가격을 또 인하할 수도 있는 전략이 또 될 테고
1: 맞습니다.
0: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워낙 그 전 국토에 통신이 촘촘하게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그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는데 이게 5G 기준의 그 통신 인프라 품질하고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래요? 스타링크는?
1: 스타링크 통신 품질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4G와 5G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뭐냐? 일상적으로 쓰는 사람들은 체감을 못해요.
0: 별 차이 없다.
1: 왜냐면 우리가 통신을 쓰는 것의 맥스가 뭐냐면 유튜브 보는 거예요.
0: 그렇죠. 동영상.
1: 유튜브 동영상 보는 거잖아요. 넷플릭스를 네. 보거나 이제 그런 건데 그 정도는 4G나 5G나 절반 차이가 사실은.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 유튜브 생태계가 커지면서 4G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었는데 5G에 대한 수요가 많이 없는 이유가 그 이상의 퀄리티를 지금 하는 사람들은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 내가 헤비 업로더라 가지고 많이 업로드를 해야 되는 뭐 그런 정도면 모르겠는데 다시 말하면 스타링크는 서비스 퀄리티적인 측면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런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 게 왜냐면 제가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지상통신 사업자와 경쟁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떤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냐면 첫 번째는 아직까지는 모바일이 보편화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스타링크 지금 저희가 여기 있는 곳에서 스타링크를 쓰고 싶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안테나가 필요해요.
0: 수신 장비들이 필요하죠.
1: 수신 장비가 필요해요. 예. 근데 수신 장비가 한 피자판만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결국엔 통신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거는 이동하면서 휴대폰을 그렇죠. 쓰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통신 장비를 들고 다니기가 어렵죠.
0: 휴대전화로 따지자면 옛날 카폰 같은 거네요.
1: 그렇죠.
0: 보신 적 있으세요?
1: 아 저는 역사로 공부했죠.
0: 승용차 그 트렁크나 천장에다가 그 달고 다녔었거든요. 네. 옛날에 그 접시 같은 거.
1: 그래서 되게 좋은 말씀이신 게 90년대 후반에 인터넷 보급률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스타링크는 딱 그때는 고정된 장소에서만 인터넷을 쓸 수 있었는데 스타링크도 지금 그런 단계예요. 근데 지금 스타링크가 지금 제일 확장하고 있는 단계 지금 영역이 뭐냐면 스타링크 모바일입니다.
0: 옛날에 이리듐이라고 하는 네. 위성통신
1: 네.
0: 그 전화기가 엄청 컸거든요. 거의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걸 더 작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과 호환이 되는 위성을 쏘아 올리고 있어요.
0: 그 수신기를 어떻게 만들어요?
1: 수신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반대죠. 네. 위성에서 송신을 세게 해주는 거예요. LTE 주파수 대역대로.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위성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들어간 출력도 세져야 되고 하니까 그럼 위성이 무거워지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스타링크가 모바일 쪽에서는 아직까지 완전히 이렇게까지 확장을 안 한 이유가 테스트 단계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스타쉽이 등장 안 해서 그래요.
0: 그러면 이제 스타쉽의 등장으로 더 무거운 위성을 더 많이 쏘아 올릴 수 있고 거기에서 마치 LTE 주파수처럼
1: 네.
0: 그 기지국을 많이 쏘아 올리는 것처럼 거기서 또 세게 쏴주면 우리는 그걸 또 간편하게 현재 있는 스마트폰 크기로 받아서 통신을 할 수가 있고
1: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스타링크 모바일의 퀄리티가 어디까지 올라와 있냐면 3월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 영상 통화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랜드 캐니언에서 이렇게 영상 통화하는 부분이 시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올라와 있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면은 지금 만 개 이상 떠 있는 스타링크 위성을 또 다 교체할 수도 있는 거예요.
1: 이제부터 추가로 발사하는 거는 위성도 V3 위성이라고 하거든요. 지금까지 발사된 거는 V2 미니까지 발사되어 있는데 향후에 스타쉽이 상용화가 되면 V3 위성이 발사되는데 그 V3 위성부터는 이제 그 모바일용으로 탑재가 되는 거죠.
0: 야. 근데 사실 우리가 발사체 측면에서 보면 기술 격차가 많이 나기는 하는데 그 뭐 스타링크나 위성 통신 측면에서도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참여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 밸류체인에.
1: 밸류체인에 참여도는 있는데 예. 어떤 부품단보다는 어떤 그런 소재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에 있는 기업들은 왜냐하면 그만큼 스페이스X는 잘 발주를 안 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만들려고 하고 이제 다른 데서 이거를 수급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아예 이제 터치가 불가능한 영역만 이제 그걸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공급 밸류체인을 조금 보수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에서 노출도가 있는 기업들은 소재 쪽 기업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0: 근데 또 사실 우리가 스페이스X를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스페이스X만 있는 게 아니라 제프 베이조스의 그 우주 기업도 마찬가지고 다른 민간 오리지. 기업들도 이제 쫓아가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잖아요.
1: 네.
0: 거기는 그래도 혼자 다 하는 것보다는 해외 공급망을 좀 다변화하면서 어떻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1: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블루 오리진도 그렇고 뭐 아마존이나 원앱이나 유텔셋 뭐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런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을 좀 되게 좀 다양화, 그러니까 다각화해가지고 공급망에 대한 이슈를 좀 줄이려고 하죠.
0: 거기에 또 우리 기업들이 기회를 잡을 수도 있을 테고.
1: 그렇죠.
0: 이게 사실 또 무궁무진한 그 잠재력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기대되는 바도 크고 이왕이면 또 우리나라가 우리 기업들이 좀 잘했으면 좋겠고.
1: 네.
0: 정의훈 연구원과 함께 스페이스X 마켓이라는 책을 오늘 읽어봤는데요.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네. 하나를 좀 직접 낭독을 좀 부탁드리려고 하거든요.
1: 제가 사실 이거 예. 어젯밤에 자기 전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구절을 말씀을 드려야 될까? 그런데 가장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0: 예.
1: 우주 산업에 대해서 논할 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중 하나가 우리가 지구 산업이라고 말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안에도 되게 많은 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반도체를 예시로 들면 반도체 산업에서도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주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용어도 다 알고 있어요. HBM 뭐 예를 들면 GPU라든지 GPU CPU 차이라든지 반도체 뭐 메모리 뭐 이런 부분들도 다 밸류체인을 다 알고 있잖아요. 장비들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그런데 우주산업도 그 안에 살펴보면 밸류체인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투입되어 있는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기술력 격차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주산업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얘기를 나눠보면 실제로 그런 분들 계세요. 근데 문제는 제가 안타까운 거는 두 분 모두 다 우주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태로 같이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구절에 보면 우주산업이라고 하긴 하지만 지구산업이라고 하지 않지 않느냐. 우주산업 안에서도 밸류체인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산업이 굉장히 다양한 영역으로 펼쳐져 있으니까 지금 우주산업에 당장 투자할 필요 없다. 그런데 지금 우주산업을 스터디를 해놔야 이 다음번에 우주산업과 관련된 모멘텀이 왔을 때 우리가 올바르게 투자를 하고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싶었습니다.
0: 그래서 또 정의훈 연구원을 만날 때마다 저희도 많이 배우고요. 오늘은 SpaceX 마켓 유진투자증권 정의훈 연구원과 함께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나누는 별책고록 마칠 시간이고요.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0: T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대한민국 휠체어앞 장단 음악감독 정예은입니다. 저희는 세계 최초, 대한민국 최초의 휠체어 장애인 합창단입니다. 단원들이 세종문화회관, KBS 홀 등 국내 최고의 공연장에서 연주회를 가졌고 올해 창단 11주년 기념 연주회를 했습니다. 공연을 다니다 보면 전국 각지의 공연장을 가게 되는데 대기실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이동 자체가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저희는 목소리로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허물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함께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면 좋겠습니다.
0: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2: 8월의 첫날입니다. 휴가 기간 중 오늘이 고속도로 교통량이 가장 많은 날인데요. 아침 일찍부터 휴가지로 향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지난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아서 아침부터 공기가 후텁지근했는데요. 현재 시각 기온 서울이 29.2도, 강릉 33.5도, 경남 양산은 벌써 36.5도까지 올랐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한낮에는 체감온도 35도 안팎까지 올라 어제만큼 무덥겠습니다. 특히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져 있는 일부 경남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39도까지 올라 극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어제 양산의 낮 기온이 41.4도까지 오르며 기상관측 이래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오늘도 양산의 낮 기온이 41도, 내일도 4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부산과 김해, 울산, 밀양도 39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와 강릉 37도, 광주 38도, 대전 35도, 서울과 춘천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초부터는 동풍으로 바뀌면서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37도 안팎의 폭염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전국이 대체로 맑아서 폭염과 열대야도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2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3: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지난달 수출이 988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해 7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410억 1천만 달러로 6월에 이어 두 달 연속 400억 달러 선을 넘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 7월 수출이 988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2.8%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월 수출은 14개월 연속으로 해당 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수출을 이끈 건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410억 1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8.8% 증가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유조선 두 척을 공격했다는 소식에 현재 시각 지난달 31일 국제유가가 상승했습니다. 이날 ICE 선물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90.12달러로 전장보다

오후 5시 대전, 세종권에서 각각 합동연설회를 진행합니다. 결과는 마지막 장소인 대전에서 한 번에 발표됩니다. 경선 결과는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ARS 투표를 합산해 집계됩니다. 국민의힘이 안건 신속 처리 제도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표결 저지를 위해 신청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종결됐습니다. 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에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된 직후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지난달 31일 자정을 기해 종료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해당 법안은 다음 회기에 바로 표결하게 됩니다.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 심사기한을 기존 최대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와 대한민국의 경제협력은 실질적인 성과를 논의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시간 오늘 오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동포 간담회를 갖고 광활한 살타주 공원에서의 리튬 개발을 비롯해서 핵심 광물과 에너지 그리고 인프라 분야까지 양국의 협력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 2023년에 아르헨티나 정부가 김치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했을 정도로 문화 부문에서 우정이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김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이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 중의 하나인 IT 인력 원격 위장 취업을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시각 지난달 31일 미 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인 아미베라 의원과 함께 북한 국적자의 위장 취업을 막기 위한 법안을 냈습니다. 북한 국적을 숨기고 IT 회사에 취업해 원격 근무를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등의 행태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법안은 북한 인력 위장 취업 관련자에 대한 제재 등 제한 조치를 위해 미 국무장관이 동맹이나 파트너 국가와 조율하도록 하고 정보 공유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 남부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34도, 강릉은 37도, 광주 38도 등으로 어제보다도 조금 더 덥겠고 양산은 오늘도 41도까지 치솟으면서 기록적인 폭염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아나운서 이슬기였습니다.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0: KBS 뉴스월드
1: 안녕하십니까? 오늘과 내일 오은정 아나운서 대신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주 기준 금리를 동결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벌써 다음 회의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금리를 그대로 뒀지만 연준 위원 12명 가운데 3명이 금리 인상을 주장하면서 분위기는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중동 사태로 국제 유가까지 오르면서 물가와 금리 전망의 불확실성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연준의 이번 금리 동결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9월에는 어떤 선택을 내릴지 오늘 인사이트 코리아 시간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8월 1일 토요일 생방송 KBS 뉴스월드 시작합니다. 위클리 한 이슈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얼마 전에 러시아가 북한에 추가 병력 파견을 요청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번에는 러시아가 북한산 미사일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네요.
2: 네, 그렇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30일 날 러시아가 약 1년 만에 우크라이나 공습에 북한산 미사일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더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면서도 현재로서는 러시아

0: 러시아가 오랜만에 미국 북한 미사일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1: 네.
0: 러시아가 북한군을 유럽과 국경에 진출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북한의 미친 정권이 동맹을 맺었다면서 맹 비난했습니다. 29일 밤에 러시아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중부 지역의 한 마을에서 어린이 2명과 6명이 사망한 것 관련해서 여기에 북한 미사일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발언은 로이터 통신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습에 북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도한 직후 나온 건데요. 밤사이에 러시아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중부 크리비르 마을 인근에서 일가족이 사망했는데 여기에도 북한 미사일 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과거에도 우크라이나에 KN-23 그리고 KN-24 등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KN-23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비슷하고 KN-24는 미국의

0: 오랜 공백 끝에 러시아가 북한산 미사일을 다시 사용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강화하면서 무기고를 새로 확충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북한을 통해서 미사일 재고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앞서 25일 날 북한이 러시아에 군인 3만 명을 추가로 보낼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같은 날 우크라이나 비영리단체 측에서도 러시아와 북한이 북한 내 방위산업시설을 공동으로 구축하는 동안 방안 비롯해서 드론 생산 공장 설립도 협의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면서 두 나라 간 협력이 굉장히 긴밀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0: 북한이 2014년 6월 달에 러시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했고요. 군사적으로 밀착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까지 네 차례 걸쳐서 약 2만 명을 파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자, 이번에 중동 상황을 보겠는데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군의 호위를 받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유조선 두 척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는데
0: 네.
1: 당시 상황은 어떻게 전해지고 있나요?
0: 네. 이란의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성명을 통해서 미 중부사령부의 기만 전술에 넘어간 유조선 두 척이 경고를 무시한 채 미군의 공중호위를 받으면서 미신고 경로로 항해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위험하고 불법적인 경로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를 시도하다가 결국은 이 배들이 타격을 받고 멈췄다고 밝혔는데요. 주변의 다른 유조선 네 척은 신속하게 항로를 변경해서 원래 위치로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의 어떠한 불법적 개입과 지시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거듭 경고했습니다. 이란이 지난달 체결한 종전 MOU를 근거로 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또 자체 통항 경로를 지정하고 이 경로를 벗어나서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미국은 여기에 대응해서 이란을 공습하고 있고요. 이란은 또 중동 지역의 미군 기지를 타격하면서 양측 간의 긴장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혁명수비대는 그 전날에도 해협을 통과하려던 유조선 두 척 중에 한 척이 화재가 발생해서 이들 선박은 회항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 네. 자, 잠시 기상특보가 있어서 전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11시 00분 강원 횡성과 원주 그리고 경북 상주 김천 북부 영양평지 봉화평지 대전 전남 화순 신안 나주 서북부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이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이어가겠는데 중동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올랐는데 미국을 대표하는 석유 화학 기업들은 이란 전쟁 덕분에 순이익이 크게 늘었다면서요.
0: 네. 그 전쟁 중에 돈 버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방산 기업 그리고 이렇게 석유화학 기업들인데요. 고유가 덕분에 미국의 양대 석유화학 회사인 엑소모빌과 쉐브론의 지난 2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배, 5배 폭증했습니다. 엑소모빌과 쉐브론이 지난달 말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 2분기 순이익이 폭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가 지난 2분기에 벌어들인 돈이 265억 달러로 38조 원에 달하는데요.
1: 네.
0: 이란 전쟁 기간 동안에 유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엑소모빌은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가량 오르면서 145억 달러를 벌어들였고요. 쉐브론은 무려 5배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122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CNBC 방송에 따르면 종가 기준 미국의 서부 텍사스 원유가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평균을 보더라도 92.45달러 기록했거든요. 1분기 대비 무려 27%나 올랐습니다. 엑손과 쉐브론은 2분기 들어서 생산을 사상 최고로 육박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렸고요. 정유 설비도 풀 가동하면서 휘발유, 경유, 기타 석유 제품 생산도 사상 최고 수준에 가깝게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월 말에 이란 전쟁이 시작하면서 걸프 지역의 석유, 정제유 공급이 심각한 차질을 빚자 미국 업체들이 이렇게 떼돈을 벌고 있는 건데요. 석유 기업들이 막대한 이윤을 챙기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유가는 앞으로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에서 여당이 굉장히 불리한 악재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석유 업체들에게 가격을 내릴 것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휘발유 값이 갤런당 2.25달러까지 떨어져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에 석유 수요가 붕괴됐을 때 그때 유가 기준입니다. 현재는 미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좀 떨어져서 갤런당 4.11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란을 공격하면서 부족한 석유는 미국산 원유를 사라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석유 수출 금지 조치는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만 전문가들은 주유소 휘발유 값이 계속 오르면 이를 다시 재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 네. 자, 한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통치하고 있는 무장정파 하마스가 완전한 무장해제에 합의했다고 하는데

0: 그러면 이제는 가자지구 전쟁이 끝날 수 있게 되나요?
1: 네, 이제 문제는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입장을 밝히지 않아서 이게 좀 미지수로 남아있긴 한데요. 1987년 창설일에 하마스가 무기 통제권을 포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0: 예.
1: 근데 무장 해제 완료 시한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의 불신 여전히 살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날 소셜미디어 통해서 자신이 제안한 평화위원회 주도로 하마스와 합의에 도달했다면서

0: 것이고 다국적 평화유지군이 새로운 팔레스타인과 협력해서 가자지구의 안전을 책임질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새로 세워진 팔레스타인 정부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면서 이스라엘 이제 안전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하마스 고위 관계자고도 외신과 인터뷰에서 평화위원회가 가자지구 통치를 위해서 설립한 가자 국가행정위원회는 합의된 일정에 따라서 무기 목록을 작성하고 보관 등 무장 해제 작업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또 이 하마스가 국가행정위원회 측에 관할권을 이양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1: 네.
0: 이번 합의는 하마스가 이스라엘 기습 공격한 전쟁, 그러니까 이 시작한 지 벌써 2년 10개월 만에 이뤄진 성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하마스가 이전에도 로켓으로 이스라엘 공습하는 등 국제적 도발이 있었습니다만 2013년 10월 달에 선전포고 없이 이스라엘에 지상군을 투입하면서 전쟁이 본격화됐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일부 인질을 송환하고 군병력 철수하면서 1단계 조선 합의는 마무리가 됐고요. 그렇지만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전에 무장해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휴전 상태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만 이제 좀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하마스가 무장해제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휴전 협상이 좀 큰 산을 넘긴 했습니다만 빠른 시일 안에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 네.
0: AP통신에서는요. 가자지구 경찰이 2주 안에 국가행정위원회의 무기를 반납할 예정이지만 하마스 무장대원 대다수가 반납 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허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에 대해서 말씀한 것처럼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입장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변수로 남아있는데요. 미국 정부 관계자는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트럼프의 가자 계획을 방해한다면 트럼프가 매우 실망할 것이라면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번 합의를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측이 하마스의 완전한 비무장화가 검증되지 않는 한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을 지금까지 보였습니다.
1: 그렇군요. 북아프리카 모로코와 국경을 맞댄 세우타에서 어제 하루 동안 수만 명이 몰려드는 대혼란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0: 네.
1: 세우타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스페인의 영토라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0: 네. 유럽 국가 중에서 이민자에 대해서 좀 개방적인 나라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나라가 있는데 스페인은 비교적 좀 개방적인 나라가 됐습니다.
1: 네.
0: 최근에 이제 판결 때문에 이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모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스페인 영토 세우타에 하루 사이에 무려 4만 9천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대혼란이 빚어졌고요. 이 과정에서 무려 19명이 사망했습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정부를 둘러싼 스페인의 정치 공방이 이것 때문에 벌어졌을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서도 이 문제가 외교 마찰로 번지고 있습니다.
1: 네.
0: 스페인 내무부는 국경을 넘어서 세우타로 4만 9천 명의 이주민이 들어왔고 월경을 시도하다가 19명이 사망했다고 31일 날 밝혔습니다. 상당수가 바다에서 사망했고요. 인파가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방파제에서 넘어지면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물론 젊은 남성들이 상당히 많긴 했습니다만 어린이가 있는 가족, 고령층 그리고 미성년자도 상당수 포함이 돼 있는데요. 스페인과 모로코 정부가 접경지로 군 병력을 증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세우타에서 찍힌 사진들은 정말 충격적이라면서 통제되지 않은 불법 이민자들이 유럽 국경 안보에 구체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국경을 방어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쉥겐 협정을 아예 폐기할 필요가 있다고까지 말했는데요. 쉥겐 협정은 유럽 국가들이 국경 검문을 없애고 자유롭게 이동하기 위해서 만든 협정인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29개 국가가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혼란이 이탈리아와 스페인 간의 갈등으로도 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탈리아 외무장관은 스페인 정부의 이민 정책이 세우타 사태를 불러일으켰다면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정책이고 인신매매를 조장하는 것이라면서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한편 스페인 정부는 이탈리아 대사를 초치해서 강력히 항의했는데요. 미 백악관도 당연히 스페인 이민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스페인의 이 같은 파괴적인 정책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스페인이 스스로 몰락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스페인의 특별자치도시인 세우타는요. 18.5제곱킬로미터 작은 도시인데 멜리아와 함께 유럽연합이 유일하게 아프리카 대륙과 육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입니다. 인구는 17만 명에 불과한데요. 수미터 높이의 철책이 세워져 있긴 합니다만 유럽연합으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이주민들이 계속해서 무단 입국을 시도하는 곳입니다. 특히 세우타에는요. 이주민 수용시설이 있긴 한데 지금 포화 상태이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공원 도로변에서 노숙하는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세우타를 통한 이 스페인의 무단 입국에 급증한 원인은 분명하지 않긴 합니다만 일단 알려진 바로는 이 법원 결정이 원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페인 대법원이 이번 달 초에

0: 세우타와 멜리아에 해상으로 진입하는 이주민의 본국 송환을 금지했기 때문에 일단 들어오면 돌아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몰리는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자, 이번에는 이제 대만 소식인데 대만 당국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당 해산을 추진하고 있다면서요?
0: 네, 맞습니다. 류스팡 대만 내정부장, 우리 지금 이제 내무장관인데요.
1: 네.
0: 내무장관이 대만이 중국의 통일대학을 주장하는 중화통일촉진당에 대해서 국가안전법 위반 혐의로 지금 정당을 해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당은 대만 최대 폭력조직인 중년방의 전 보스가 총재로 있는 단체인데요. 그동안에 일국 양제, 그러니까 한국과 두 체제, 중국의 평화통일, 중화민족주의 등을 주장했었던 정당입니다. 이 내정부장은 내정부 정당심의위원회가 작년 1월 2일 날 국가안보와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판단해서 위원 해산을 결의했고 이후 18개월간의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말씀드린 이 촉진당, 이 CUPP가 이 핵심 관계자들이 국가안전법, 반친두법 그리고 양안교례 근거하는 여러 가지 법령들을 위반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이 정당이 장기간에 걸쳐서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빈번하게 가짜 정보를 퍼뜨리면서 정보 판단에 혼선을 야기하는 인진을 돕고 불법 중국 자본의 선거 개입을 지원하면서 체계적으로 초국가적인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내정부가 정당 목적 혹은 그 행위가 중화민국 존재 또는 자유민주 헌정질서 위해를 끼치는 경우는 이게 위헌에 해당한다면서 정당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1: 네.
0: 대만의 헌법재판은 15명의 대법관이 이뤄져 있는데요. 정부의 해산 청구에 대해서 출석위원 8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찬성하면 정당 해산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해산 판결이 내려지면 해당 정당은 즉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요. 동일 목적을 가진 대체 조직의 설립이나 동일 명칭 사용하는 것은 전면 금지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2014년에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의 청구를 받으려 해서 통합진보당 해산을 명령한 적이 있었습니다.
1: 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위클리 한 이슈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네, 인사이트 코리아 시간입니다. 오늘은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동결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 김광석 실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 실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앞서 시장에서는 미국이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었는데 결국 연준은 동결했거든요. 먼저 이번 배경부터, 결정의 배경부터 짚어주시겠습니까?
1: 네, 중동전쟁 이후에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그게 물가 상승세를 좀 자극했습니다.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 금리 인상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한국도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유로존이나 일본이나 호주, 뉴질랜드 많은 국가들이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다만 한국의 기준금리는 2.5%에서 0.25%포인트 인상한 거였고
0: 네.
1: 미국 같은 경우는 3.75%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기준금리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높은 금리 상황하에서 굳이 금리를 인상하면서까지 물가 안정화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판단하에 금리를 동결한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자, 그래서 금리는 유지됐지만 직전 회의에서는 만장일치로 동결했었는데 이번에는 위원 12명 가운데 3명이 0.25%포인트 인상을 주장했는데 그러면 연준 내부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1: 네, 상대적으로 직전 FOMC 회의 때까지만 해도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했는데 이번에는 3명 정도가 인상을 주장한 것이니까 직전 FOMC 회의보다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올라간 것 아니냐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느냐라고 또 연이어서 질문을 주신다면 우리

0: 청취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물가 높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 물가 상승한 거 전혀 체감 못하겠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만큼 네. 12명의 위원들이 판단하는 잣대나 기준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자의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한 의견이 달리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의견드리고 이렇게 달리 반영되는 모습이 오히려 민주적인 어떤 의사결정에 해당된다라고 코멘트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워시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을 단번에 해결할 마법 지팡이는 없다면서 2% 물가 목표를 재확인하는 등 향후 통화 정책 방향을 가늠할 만한 발언들을 내놨었는데 어떤 대목을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0: 네, 일단 물가 상승세가 높게 유지되면 금리를 인상해서 물가 안정화를 유도하는 게 통화 정책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아, 그런데 금리를 굳이 인상할 필요 있느냐라는 그 의견은 케빈 워시 의장이 자주 얘기했었던 게 국채금리가 이미 높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올려서 국채금리를 위로 자극하면 그게 물가 안정화를 만드는 수단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미 국채금리가 높은데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취지의 발언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렇게 기준금리 인상만이 뭐 만병통치약은 아닌 것이다 라는 주장이고 결과적으로 이미 기준금리도 높고 국채금리도 높으니 물가 안정화를 유도하는 충분한 긴축적 제약적 금리를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중동 사태로 인해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미국의 물가 흐름에는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요?
0: 네. 중동 전쟁의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했었고 국제 유가가 6월까지는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였다가 MOU 체결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뭐 MOU가 마치 불발되듯이 전쟁이 재고조화됐었죠. 그러면서 국제 유가가 재급등했습니다. 그런 양상 그대로 인플레이션율이 반응을 해서 나타났어요. 물가가 국제 유가와 함께 연동돼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7, 80%가 물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우리 주변을 둘러싼 7, 80%가 다 원유로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 지금 상황에서는 또 전쟁이 조금 둔화되는 완화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국제유가 상승세도 좀 꺾여서 안정화되는 흐름이 있어요. 결국은 전쟁이라는 변수 그리고 그것이 국제유가라는 변수를 자극하고 그게 물가라는 변수를 자극하니까 향후 금리 인상 여부는 전쟁과 국제유가에 달려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네. 자 이제 관심은 9월 FOMC로 넘어가는데 연준의 9월 금리 결정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 뭐 저의 의견은요. 금리 인상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은 이미 3.75%라는 높은 기준금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리를 인상했는데 이제 2.75%입니다. 아직도 1%포인트나 우리보다 높은 금리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물가 상승세, 같은 인플레를 받아들여도 각국이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는 기준금리의 레벨이 다르니까 금리 인상의 필요성은 또 다른 겁니다. 이게 실질 기준금리의 개념이거든요. 실질 기준금리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이 이런 높은 물가 상승세를 받아들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으로 대응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인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역시 8월 달에 발표되는 미국 7월 물가, 9월 달에 발표되는 미국 8월 물가 이 데이터가 모든 걸 결정짓겠지만 국제 유가가 또다시 소강 상태로 또 전쟁도 다소 소강 상태로 움직이는 것을 보면 물가를 추가적으로 자극할 여지는 상대적으로 작고 그러면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대응할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좀 낮아졌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은 9월 금리 결정을 앞두고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볼 변수는 무엇일까요?
0: 네. 기승전 물가입니다. 네, 물가 금리 시장인 거예요. 네. 항상. 물가가 자극되면 금리를 인상할 것 같아 하는 공포감. 그게 주식시장을 결정짓는 거죠. 물가, 금리, 시장.

0: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최근 1년 넘게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 적이 없어요. 다만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 상승으로 물가를 자극할 것 같아. 물가를 자극할 것 같아 하는 생각이 금리를 인상할 것 같아. 결국은 금리를 인상할 것 같아 하는 금리 인상 경계감이 주식시장을 억눌렀었던 것이죠. 궁극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다. 결국은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은 물가 데이터에 있는 것이고 그 물가를 자극하는 전쟁이나 국제유가가 물가를 결정짓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향후 금리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 예. 자, 연준의 금리 동결 결정 당일에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하고 장기 국채 금리도 뛰었는데 금리를 동결했는데도 시장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0: 네, 역시 금리 동결 결과는 모두가 예상했었던 거예요, 거의. 그렇지만 향후 금리 인상이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금리 동결 결정 당일에 증시가 크게 하락하고 또 장기 국채 금리도 뛴 그 여러 가지 배경은 향후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냐. 오늘은 아니지만 향후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감. 역시 금리 인상 경계감이 증시를 억눌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혹시 기대하는 것과 마음에 관련된 요인이 아주 크게 작용했군요.
0: 그렇습니다.
1: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번 결정 직후에도 워시 의장은 감싸면서 금리를 높게 유지하려는 연준 이사들을 비판했는데 이런 백악관의 기조가 연준의 금리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0: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는 못하겠지만 역시 백악관의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가 연준의 통화정책을 결정짓는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로 어쩌면 연준이 한 번도 금리를 인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금리 인하라고 했는데 네. 연일 1% 언더로 금리 인하라고 했는데 한 번도 금리 인하한 적은 없습니다. 이게 독립성이라는 뜻인 거고요. 그 독립성이라는 장치를 위해서 연준 의장은 대통령이 선임을 하겠지만 12명이라는 연준 위원들이 다수결로 금리를 결정하는 구조거든요.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를 이렇게 동조하고 응원을 하더라도 나머지 11명이 반대하면 절대 금리 인하에 다수결로 결정이 내려질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영향은 미친다. 그러나 그것이 결정할 만한 권한까지는 없는 것이다. 이 정도로 여러분께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2.75% 올렸는데 이게 1년 2개월 만에 금리를 올린 거거든요. 자, 미국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지금 금리 인상 가능성도 거론은 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금리는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0: 자, 이 부분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에 세 가지 고려 요인. 이게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이거든요. 한국은행은 무엇을 고려해서 금리를 결정할까. 그게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물가 안정입니다. 두 번째는 경기 안정이에요. 세 번째는 금융 안정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금리를 결정하는 고려사항은 축약했을 때 이 세 가지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한국은행 본사에 가서 로비가 굉장히 커요. 그 로비에 딱 가시면 대문짝만한 액자가 하나 걸려있는데 그 액자에 사자 성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 사자 성어는 뭐냐면 뭔지 혹시 아십니까?
1: 아, 저 가서 봤거든요. 근데 예. 질문하시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좀 알려주십시오.
0: 예, 예, 좋습니다. 보셨군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가 안정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법, 한국은행 법 1조 1항. 한국은행은 왜 설립됐는가? 거기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1: 예.
0: 물가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을 설립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 물가 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결국은 최우선 고려 변수는 물가인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치솟으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리 결정이라는 수단을 주는 거예요. 너 도둑놈 잡아와. 도둑놈 잡아오라고 시키지만 예를 들어 경찰한테 총이나 뭐 몽둥이 같은 걸 주지 않으면 어떻게 도둑을 잡아옵니까?
2: 안 되죠.
0: 그러니까 몽둥이를 주죠. 마찬가지야. 한국은행한테 물가 안정시켜라. 그렇지만 몽둥이를 주죠. 그게 금리 결정인 거예요. 결국은 금리를 인상했었던 것은 최근에 1년 2개월 만에 첫 번째 고려 요인 물가 안정을 위해서다. 지금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오르고 이것저것 물가가 다 자극되고 있다 보니까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아까 금융안정이라고 했는데
2: 네.
0: 지금 한국 경제에서 가장 금융불안이라는 관점에서 고려되는 요소가 바로 환율이에요. 환율이 너무 높게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중소기업들, 수입업체들, 내수기업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진 거예요. 이게 우리 경제를 또 꺾어놓을 수 있으니까 환율을 안정시켜야 된다. 그럼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은 한미 간의 금리 격차를 좀 좁힌다면 그러니까 금리는 그 나라의 돈의 가치를 뜻하고 미국 기준금리는 미국 돈의 가치, 한국 기준금리는 한국 돈의 가치를 뜻한다라고 좀 크게 표현해보면 할 수 있겠는데
2: 네.
0: 그러니까 한미 간의 금리 격차를 좁히면서 원화 가치를 좀 강화시키는 거죠. 실제 그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안정화되지 않았습니까?
2: 네.
0: 그러니까 환율 안정, 이 금융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인상한 것이다. 마지막 한 가지는 경기 안정인데 이렇게 물가 안정시킨다고 또 금융 안정시킨다고 금리를 덜컥 인상해버리면 우리 내수기업들은 또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경기 안정도 고려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반도체 수출 등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가 상당 부분 살아나는 모습이에요. 물론 양극화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총량적으로는 경기가 상당 부분 회복되는 양상을 이렇게 보이고 있다 보니 금리를 적극적으로 인상해서 뭐 경기 안정은 우려하지 않아도 되니 두 가지 고려요인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한 것이다. 그래서 향후 한국은행은 올해 하반기 동안 한 차례 혹은 두 차례 그러니까 물가와 환율 상황을 보아가면서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저는 이렇게 전망하고 있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2: 네. 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사이트 코리아 미국의 금리 정책과 앞으로의 전망을 짚어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 김광석 실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KBS 뉴스월드
1: 각국의 생생한 소식을 전해 듣는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28일 일본 구마모토 지역에서는 진도 7의 강진이 발생한 지 오늘로 닷새째 접어들었습니다. 피해 지역에 폭염까지 겹치면서 대피소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요. 도쿄의 김민정 통신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정 통신원.
2: 네. 안녕하세요. 일본의 김민정입니다.
1: 네. 먼저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상황부터 전해 주십시오.
2: 네. 어제 저녁까지 사망자가 36명이었고요. 지진이 일어난 지 80분 후에 이온 쇼핑몰이 폭발했고 이온몰에서 종업원 7명이 사망했습니다. 폭발로 붕괴 장소에 구조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서 구출 작업을 계속했는데 어제 80대 남성이 사망한 채로 이 건물 아래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온몰에서 일하던 종업원들은 명단을 통해서 안부를 확인 할 수 있었지만 고객의 경우에는 누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고 구마모토의 경우 혼자 사는 고령자도 많다 보니 사실상 이 쇼핑몰 고객들의 모든 신원은 지금 파악에 불가능해서 계속해서 구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제주에서도 굴뚝이 무너져 11명이 사망했고요. 120여 명이 부상을 입었고 현재 9,500여 명이 대피소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옥이 1,500채가량 파손이 되었고요. 지금 단수가 8만 가구 정도 되고 지진 복구 이후에는 4만 8천 가구가 정전이 됐는데 정전은 일단 절반 이상이 복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진이 지금까지 200번 이상 일어났고요. 네. 기상청과 구마모토현은 일주일 이내에 또 강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지진 피해 지역에 폭염이 겹치면서 대피소 생활이 상당히 열악하다면서요?
1: 네, 대피소가 계속 늘어나면서 지금까지 229개 대피소가 있고요. 9,500여 명이 대피소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구마모토는 10년 전인 2016년 4월에도 똑같은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폭발했던 이온몰도 그 당시에도 피해를 입었었는데요. 10년 전 지진에서도 50명이 사망을 했고 한 번 지진을 겪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피소 정황이 조금은 좋아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대피소 정황이 10년 전과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일본의 대피소는 기본적으로 초중학교의 체육관을 사용하고 있고 문형은 뭐 바로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을 올 수 없기 때문에 각 동네 자치단체가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운영 자체도 쉽지가 않고요. 구마모토의 초중학교 체육관에는 일단 에어컨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어서 정부가 급하게 에어컨 300대를 보냈지만 오늘도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더위 속에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구마모토가 오늘 내일 37도, 모레가 41도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대피소에는 이불은커녕 일본 대피소에서 많이 나오는 골판지 박스도 없어서 지금 골판지 상자라도 달라라는 사람이 수두룩하고요.
0: 예.
1: 와이파이는 당연히 없고 물도 부족해서 탈수증도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구마모토 지진에서는 지진 관련사가 225명으로 직접 사망자 50명보다 4배 이상 많았습니다. 일단 화장실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화장실 대신 비닐봉지를 사용하는 비위생적인 상황, 그리고 하루에 뭐 주먹밥 한두 개의 영양 부족, 물 부족 등으로 인한 탈수 증세 등으로 대피소 생활에서 또 그 후에 사망하는 고령자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0: 네, 나이 많은 분들이 걱정인데
1: 네.
0: 실제로 대피소에서 열사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면서요?
1: 네, 그렇습니다. 에어컨이 없거나 있어도 고장이 났거나 이곳이 체육관이다 보니까 체육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다 보니 에어컨을 틀어도 그냥 일반 건물과는 다르기 때문에 아직 더운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대피소에서 열사병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온라인에서는 한국과 대만의 대피소 사진이 돌아다니면서 왜 자연재해가 가장 많은 일본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구마모토 남부의 최대 구급병원은 건물뿐만 아니라 지금 의료기구도 손상을 입었는데 단수 때문에 검사기구도 제대로 씻을 수 없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지진으로 다리를 다쳤다는 한 환자는 아사히 TV 인터뷰에 병원의 상황이 너무 열악해서 일단 응급처치만 받고 집으로 갔다가 너무 아파서 다시 병원에 왔다고 합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수술과 입원이 필요하지만 일단 병원은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위급한 환자는 지금 닥터 헬기로 타병원으로 이송 중에 있고요. 한편 신칸센은 어제 일단 하카타 구마모토 구간이 복구가 되었고 일본은 내일이 안전이 끊겨있기 때문에 8월 중에 신칸센이 복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0: 예, 구마모토는 반도체와 자동차 관련 공장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
1: 네.
0: 생산과 물류 차질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요?
1: 네,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탄 생산업체인 TSMC는 구마모토 기코요마치에는 제1공장의 생산 재개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1공장은 일단 안정성이 확인이 되고 용수와 전력 공급도 문제가 없지만 이번 지진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장비 재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제2공장은 이미 29일에 재개가 됐습니다. 10년 전 지진 때는 이런 반도체 공장들이 전면 재개에 3개월이 걸렸습니다. 소니 테크놀로지도 24시간 조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작업을 중단 중입니다. 토요타 등 자동차 부품 공장도 모두 멈춘 상태이고요. 일본 경제신문 니케이신문은 이 지역 반도체 기업들이 생산 공정을 복구를 하고 생산이 정상화되어도 출하하기까지는 몇 달이 더 걸릴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만들어도 교통망이 재개가 되어야지만 물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0: 네.
1: 이번 지진으로는 지금 항구도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 지역에 아츠시로항이라는 역에서 가장 큰 항구가 있는데 지금 이 항구 같은 경우는 액상화 등으로 땅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 네.
1: 항구 업무도 당분간 중단된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0: 예, 상황이 좀 심각한데 추가 피해 없이 구조와 복구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통신원 취재수첩 일본 도쿄에서 김민정 통신원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세계 변화의 맥을 짚는 똑똑한 뉴스. KBS 뉴스 월드.
0: 세계 경제 소식을 살펴보는 글로벌 경제. 한국경제신문의 고은희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 기자님.
3: 네, 안녕하십니까.
0: 먼저 뉴욕 증시부터 보겠는데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네요.
3: 네, 미국 현지 시간 31일 다우 지수는 0.53% 올랐고 S&P 500 지수는 0.70% 상승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 올랐습니다. 아마존의 실적이 증시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아마존 주가가 15% 넘게 급등했습니다. 2분기 매출 증가율이 4년여 만에 가장 높았고 클라우드 사업인 아마존 웹 서비스의 성장세도 시장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대규모 AI 투자가 실제 매출로 연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3% 상승했습니다. 예상보다 강한 클라우드 성장 전망을 발표하고 전날 주가가 15% 넘게 올랐었는데요. 이날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시장을 흔들었던 AI 과잉 투자 우려가 다소 완화된 모습입니다. 반면 애플은 7.4% 급락했는데요.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로 반도체와 부품 공급이 빠듯해지면서 아이폰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고 정부가 나온 영향입니다. 최근 아이폰 가격 인상이 소비자 수요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반도체주는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07% 오르는 데 그쳤는데요. 지난 6월 22일 기록한 고점과 비교하면 여전히 20% 넘게 하락한 상태입니다. S&P 500 지수가 올랐지만 하락 종목수가 상승 종목보다 1.3배 많아서 시장 전체가 함께 오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S&P 500은 1.05%, 나스닥 지수는 1.59% 상승했습니다. 다만 7월 전체로는 S&P 500 지수가 거의 제자리 걸음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3.2% 하락했습니다.
0: 네, 국제 유가는 배럴당 $90를 넘어섰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상승폭이 상당했다고요?
3: 네,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전날보다 1.2% 오른 배럴당 $90.12,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선물은 1.3% 상승한 $84.6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월간 상승폭은 더 컸는데요. 7월 한 달간 브렌트유는 24%, WTI는 21% 올랐습니다. 두 유종 모두 지난 3월 이후에 가장 큰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국제 유가를 끌어올린 가장 큰 원인은 중동산 원유의 운송 차질입니다. 전날 이란 측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유조선 두 척을 타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다른 선박 네 척도 항로를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대체 운송로인 홍해와 바브에드반대부 해협도 안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이 이 지역을 지나는 선박을 위협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산유국의 원유 수출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201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줄어든 점도 유가를 밀어올렸습니다. 미국의 5월 원유 생산량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4월보다 약 2% 감소했습니다. 중동의 공급 차질을 미국산 원유가 충분히 메워주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초대형 유조선은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고 바브에만대부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도 조금씩 늘고는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정쟁 관련 발표보다 실제 선박의 이동량을 확인하면서 유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수에 따라서 유가가 크게 오르내리는 상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0: 네. 자, 금값과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는데 성격이 다른 두 자산이 함께 약세를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3: 네, 국제 금 현물은 전장보다 1.26% 떨어진 온스당 4,050.69달러를 기록했고요. 미국의 8월 인도분 금 선물도 1.3% 내린 온스당 1,107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미국 급체금리가 급등하면서 금값을 끌어내렸습니다. 또 유가 상승으로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도 금값에 부담을 줬습니다. 다만 7월 전체로 보면은 금값이 약 1.1% 상승했는데요. 월간 기준으로 지난 2월 이후에 가장 큰 상승폭이긴 합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62,9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전일보다 약 3% 하락했고 장중에는 62,400달러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기업인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현금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개한 점이 투자 심리를 다소 위축시켰습니다. 스트래티지는 올해 들어 이미 2억 달러가 넘는 비트코인을 매각했고요. 현금성 자산 확충과 배당 이자 지급을 위해서 추가로 비트코인을 팔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리 상승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비트코인이 미국 증시 상승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0: 예. 그리고 유럽연합이

0: 미국과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대규모 인공지능 공장을 짓는다는 소식이 있네요.
1: 네, 그렇습니다. EU 집행위원회가 유럽 전역에 최대 7곳의 AI 기가팩토리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EU와 주요 회원국이 최대 1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6조 원을 투입하고요. 민간에서 200억 유로 이상을 유치해서 총 투자액을 300억 유로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AI 기가팩토리는 자동차나 배터리를 만드는 공장이 아니라요. 첨단 AI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초고속 통신망 등을 한 곳에 모은 초대형 연산시설입니다. 한 곳에 최신 AI 반도체를 최소 10만 개씩 설치해서 현재 유럽의 AI 데이터 센터의 수준보다 연산 능력을 4배 이상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당초 이유는 기가팩토리 5곳을 건설할 계획이었는데요. 회원국과 기업의 참여 수요가 예상보다 더 많아서 최대 7곳까지 확대했습니다. 기존에 조성 중인 19개 AI 팩토리보다 훨씬 더 큰 시설이고요. 이 시설은 차세대 AI 모델을 개발하고 학습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유는 이번 기가팩토리 건설의 목표로 유럽의 AI 자립을 내세웠는데요. 하지만 핵심 반도체는 당분간 미국 기업에 의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와 AMD, 퀄컴 등이 반도체 공급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유럽이 데이터와 연산시설은 직접 확보하더라도 핵심 칩까지 독립하기는 아직은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이유는 세계 최초로 포괄적인 AI 규제법을 만들었지만 기술과 투자에서는 미국과 중국에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번 사업은 AI 규제하는 대륙을 넘어서 직접 AI 모델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대륙으로 전환하겠다는 승부조로 볼 수 있습니다.
0: 네. 중국에서는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업과 건설업까지 동시에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1: 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는 49.2를 기록했습니다. 전달에 50.3보다 1.1포인트 떨어졌고요. 최근 5개월 사이에 가장 낮았습니다. PMI는 50보다 낮으면 경기 위축을 의미합니다. 서비스업과 건설업을 포함하는 비제조업 PMI도 50.2에서 49로 내려갔습니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지표가 모두 경기 위축 구간으로 떨어진 겁니다. 제조업 생산과 비제조업 활동을 합친 종합 PMI도 49.3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건설업 지수가 47을 기록해서 전달보다 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폭염과 폭우, 태풍으로 공사 진행이 늦어진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장기간 이어진 부동산 시장 침체도 건설 경기를 짓누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조업의 신규 주문과 생산 지수도 함께 하락했습니다. 내수 소비와 기업 투자가 부진한 데다가 일부 제조업이 여름철 비수기에 들어간 영향입니다. 시장에서는 제조업 PMI가 50 안팎을 유지할 것으로 당초 예상했지만 실제 나온 결과는 더 나빴습니다. 다만 첨단 기술과 장비 제조업은 여전히 확장세를 유지했습니다. 반도체와 전기차 등 수출과 AI 관련 산업은 성장하지만 소비재와 부동산 같은 내수 산업은 위축되는 두 갈래 경제가 중국에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중국 지도부는 재정 지출을 앞당기고 소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경기 부양책은 아직 내놓지 않았는데요. 부동산과 고용 불안이 해소되지 않으면 내수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자, 이번에는 조금 놀라운 소식이었는데 인공지능을 이용한 사람 해킹이 아니고 인공지능 모델이 스스로 실제 기업의 시스템에 침입한 사례가 확인됐다고요?
1: 네, 미국 AI 기업 엔스로픽에서 확인된 사례인데요. 엔스로픽의 AI 모델인 클로드가 보안 성능 시험 도중에 실제 기관 세 곳의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근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에 접속할 가능성이 있었던 시험 기록 14만 건 정도를 조사한 결과인데요. 조사 결과 클로드는 약한 비밀번호와 인증 절차가 없는 접속 지점을 이용해서 선실의 시스템에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해킹 수법을 스스로 개발한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에서 발견한 실제 기업을 가상 시험 환경의 일부라고 잘못 판단했습니다. 클로드는 실제 기업의 계정 정보를 확보하고 수백 건의 운영 데이터가 담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했습니다. 실제 시스템의 가능성을 인식한 뒤에도 시험 대상이라고 판단해서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가장 최신의 연구용 모델은 공격 대상이 실제 기관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스스로 행동을 중단했다는 겁니다. 엔트로픽은 AI가 자체 목적을 갖고 시험장을 탈출한 사건이라기보다는 시험 환경을 제대로 격리하지 못한 운영상의 실패라고 설명했습니다. 설명했습니다. 엔소픽은 지난 23일 관련 시험을 중단하고 27일에 피해 기관들에 통보를 했습니다. 기관들은 이 통보 전까지 AI 모델의 침입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AI 성능을 시험할 때도 외부 접속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행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해야 한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0: 네,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한국경제신문의 고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오늘 끝곡으로 스팅의 Englishman in New York을 준비했습니다. KBS 뉴스월드 오늘도 세계 곳곳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진행의 아나운서 김태규였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70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2살 소망이는 집안의 작은 통역사입니다. 부모님의 이혼 후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품에서 자라온 다섯 남매. 하지만 넷째인 소망이를 제외한 네 명의 형제들은 저마다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와 막내는 청각장애와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고, 둘째는 자폐, 셋째 역시 청각장애가 있습니다. 말과 마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은 가족에게 소망이는 서로를 이어주는 든든한 존재인데요. 하지만 다섯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님의 하루는 걱정과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쌓여만 가는 치료비와 재활비, 그리고 아이들만 남겨질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오늘도 주름진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을 꼭 잡는 소망이. 소망이 가족이 더 밝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주말 동안에도 폭염이 더 심해지겠습니다. 일부 경남에만 발효되던 폭염중대경보가 조금 뒤 오전 11시를 기해선 경북 고령과 영덕, 포항과 경주, 또 일부 경남을 비롯해 전남 보성, 여수,

0: 광양에도 확대 발효되겠습니다. 폭염 중대경보 지역은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일 때 내려지는데요. 사흘 연속 40도를 넘긴 경남 양산은 오늘도 한낮에 41도까지 오르겠고요. 부산과 창원, 김해, 밀양 39도, 포항, 광주, 여수, 광양도 38도까지 오르는 등 극단적인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대구와 강릉의 낮 기온은 37도, 대전 35도, 서울과 춘천 34도로 어제만큼 무덥겠고요. 전국이 대체로 맑아서 쬐약볕이 내리쬐며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올여름 온열 질환자가 벌써 1,700명을 넘어섰는데요. 다음 주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폭염과 열대야가 길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주 초부터는 바람이 동풍으로 바뀌면서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37도 안팎까지 오르며 폭염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하루도 물을 자주 마시고요. 시원한 곳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8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제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지난달 수출이 988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해 7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410억 1천만 달러로 6월에 이어 두 달 연속 400억 달러 선을 넘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 7월 수출이 988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2.8%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월 수출은 14개월 연속으로 해당 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수출을 이끈 건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410억 1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8.8% 증가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유조선 두 척을 공격했다는 소식에 현재 시각 지난달 31일 국제 유가가 상승했습니다. 이날 ICE 선물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90.12달러로 전장보다 1.2%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4.67달러로 전장보다 1.3% 올랐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이날 미군의 공중호위를 받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유조선 두 척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 등을 받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2차 종합특검팀에 오늘 출석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 오전 9시 30분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나왔습니다. 윤 의원에 대한 특검의 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 청와대 이전

오늘 오전 10시 충남을 시작으로 오후 2시 충북, 오후 5시 대전, 세종권에서 각각 합동연설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마지막 장소인 대전에서 한 번에 발표됩니다. 경선 결과는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ARS 투표를 합산해 집계됩니다. 국민의힘이 안건 신속 처리 제도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표결 저지를 위해 신청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종결됐습니다. 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에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된 직후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지난달 31일 자정을 기해 종료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해당 법안은 다음 회기에 바로 표결하게 됩니다.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 심사 기한을 기존 최대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와 대한민국의 경제협력은 실질적인 성과를 논의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시간 오늘 오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동포 간담회를 갖고 광활한 살타주 공원에서의 리튬 개발을 비롯해서 핵심 광물과 에너지 그리고 인프라 분야까지 양국의 협력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 2023년에 아르헨티나 정부가 김치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했을 정도로 문화 부문에서 우정의 깊어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 남부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34도, 강릉 37도, 광주 38도 등으로 어제보다도 조금 더 덥겠고 양산은 오늘도 41도까지 치솟으면서 기록적인 폭염을 이어가겠습니다. 습도는 높지만 비 소식이 없어 당분간 햇볕 강하고 무더운 날씨가 줄곧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폭염이 덜했던 서쪽 기온도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아나운서 이슬기였습니다. KBS 제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0: 안녕하세요. 경제 세미나 아나운서 박노원입니다. 올해 초부터 우리 경제를 긴장케 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전 세계 석유 운송량의 약 21%가 한순간에 발이 묶인 겁니다. 한국 유조선들은 서둘러 우회 항로를 찾아야 했고요. 해운 운임은 급등했습니다. 원유와 LNG 수급에도 비상이 걸리면서 우리 산업 전반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바닷길 한 곳이 막히자 국가 경제, 세계 경제가 출렁인 겁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많은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무역의 상당 부분을 바다를 통해 주고받습니다. 조선 강국, 해운 강국이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 바다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은 얼마나 되어 있을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유고은 리포터가 관련 강연을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난 7월 15일 제440회 도산 리더십 포럼에서 열린 강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예. 이번 주제는 새로운 해양 전략, 바다가 막히면 국가가 멈춘다였고요. 연사는 김진영 전 피지 대사입니다. 이 김진영 대사는 해군 제독 출신의 해양 안보 분야 전문가인데요. 오랜 군 복무를 통해서 해군 작전과 해양 안보 전반을 다뤄왔고 또 전역 후에는 주 피지 대한민국 대사를 역임하면서 남태평양의 전략 환경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인물입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해양 강국의 조건부터 바다를 둘러싼 국제 정세 그리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해양 전략의 방향까지 폭넓게 짚어보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0: 특히 최근에 바다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게 되는데 강연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나요?
1: 네, 김진영 대사는 이번 강연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먼저 화두로 던졌습니다. 바로 바다가

0: 막히면 국가가 멈춘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바다에 대해서 어떤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는가였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에너지도 식량도 무역도 사실상 전부 바다에 기대고 있는데요. 우리가 매일 쓰는 인터넷조차 바다 및 해저 광케이블을 통해서 흐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바다는 물류의 통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토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바다에서 심상치 않은 변화들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올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우리 경제가 출렁인 것도 바로 그 단면이라는 거고요. 이 김진영 대사는 해양 강국의 조건은 군사력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해양 경제, 외교, 안보를 하나로 묶는 종합적인 전략, 그리고 신뢰를 쌓은 나라들과의 촘촘한 협력 관계, 그것이 바다를 지키는 진짜 힘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어떤 해양 전략이 필요한지, 그리고 해양 안보가 왜 중요한지 구체적인 내용은 강연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네. 그럼 새로운 해양 전략, 바다가 막히면 국가가 멈춘다를 주제로 김진영 전 PG대사의 강연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2: 여러분에게 바다는 도대체 어떤 공간입니까? 인류에게 바다는 국가를 가로막는 진벽입니까? 도전할 공간이었습니까?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바닷가에 나가지 마. 가면 빠져 죽을 수 있어. 두려움의 대상, 공포의 대상이었던 반면에 어떤 나라들은 저거는 도전해볼 가치가 있어. 저 바다는 다른 세계로 가는 통로야 라고 가르쳐준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의 미래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삶의 공간인가 두려움의 공간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71%가 바다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지구가 아니라 우리는 해부에 살고 있는 바다가도 많아요. 이 무한한 넓고 깊은 이 공간에 존재하는 무한세계. 그런데 이 바다의 특징은 무질서의 공간, 힘 있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AI 시대, IT 시대 얘기를 합니다. 왜 바다하고 인터넷하고 뭔 상관? 가장 중요한 상관이 있죠. 로그란 말이 있습니다. 원래 로그는 통나무란 뜻입니다. 인류가 물을 적하면서 물에 이동하기 위해서는 저 로그를 묶어서 배로 만들어서 타면서 운항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로그는 현재로 발전되어 있을 때는 약간 배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이게 어떻게 진화됐어 그랬냐면요. 모두 선박에서 기록하는 일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적습니다. 군함이든 상선이든 와서. 그것을 캡틴스 로그 또는 로그북이라 그럽니다. 이 로그, 배. 배가 움직이는 기록을 다 정리하는 책입니다. 모든 선박에다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캡틴스 로그북을 적기 위해서 책 뚜껑을 여는 거를 뭐라 그럽니까? 로그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기록을 하고 이 책 뚜껑을 닫는 거, 이게 로그아웃입니다. 자, 이 로그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현부로 들어갑니다. 포트죠, 포트. 한국. 여러분 컴퓨터에다가 USB를 어디다 꽂습니까? 포트에다 꽂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포트, 항구란 뜻입니다. 이 항구의 역사가 인류 발전의 역사입니다. 모든 문명, 모든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 포트고 나가는 것도 포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요? 포탈에 들어간다고 하죠. 포탈이 뭡니까? 항구의 커다란 문이 포탈이에요. 컴퓨터를 들어가는 거는 바다에서 항구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쓰는 스마트폰이 무선전화기입니까? 유선전화기입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스마트폰은 유선전화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단발기와 가까운 데에 있는 중계기까지만 무선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 미국에 있는 가족들과 통화하죠? 여러분들이 쓰는 모든 데이터, 증권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유튜브를 하거나 모든 데이터는 물 밑에 해저 케이블을 이용해서 사용합니다. 우리가 위성을 쓰는데요. 위성이 쓰는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는 전체 데이터의 1%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속에 깔려있는 해저 광케이블이 없으면 인터넷도 IT도 AI도 존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요즘 어느 정도 첨단화되어 있냐면요. 물밑 잠수함을 가지고 해저 케이블에 특수 장비를 붙여가지고 도청까지 합니다. 중국이. 엄청난 정보가 새나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 빅테크 기업들이라 그러죠.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아마존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 이런 회사들은 회사만의 독자적인 해저 케이블을 빱니다. 보안 때문에. 그만큼 바다가 존재하지 않으면 저 해저 케이블이 운영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물밑 속에서 움직이는 많은 것들을 한번 알아보시라 해요. 자, 해양력은 바다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다는 무질서한 공간이다. 힘 있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공간이다. 바다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능력 있는 자만이 가능합니다. 그 능력이 있는 자만이 국가를 번성시킬 수 있습니다. 해양을 통해서 우리 인류 역사는 엄청난 성장을 했고 경제를 이루었고 또 현재 호르무스 해협 마찬가지죠. 그 해협을 통제함으로써 미국이 멋대로부터 해협을 통제할 수 있잖아요. 왜?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이 되고 강대국이 된다는 것은 뭐냐? 해양 경제, 해양 외교, 해양 안보를 위한 국가의 종합적인 해양 정책과 전략이 수반되는 나라가 진정한 강대국이 될 수 있습니다.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해양 국가일까요? 대한민국의 해양 국가라고 제일 깨인 사람이 금년도에 BTS더라고요. 지금 BTS가 전 세계 투어를 하고 있는데 주제곡이 스윔입니다. 스윔. 스윔, 스윔. 그리고 인터넷에서 보니까 저렇게 배 타고 그리고 이렇게 배에서 저 수경복장으로 배를 청소하는 모습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다 알아요. 3명이 바다예요. 우리나라의 바다 면적은 육지 면적의 4.4배 정도 돼요. 우리나라의 모든 수출인 물동량의 99.7%, 원자재, 에너지는 100% 바다를 통해서 들어와요. 누구든지 인식을 해요. 그런데 해양의 본질적인 가치를 너무 몰라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은 현재 해양 국가가 아니라 해양 의존 국가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해양에 주도적으로 내 해양을 내 바다를 관리하지 못하고 얹혀 사는 그런 나라가 아닌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해양 의식 조사를 했습니다. 국민들한테. 대부분의 국민들은 바다가 중요하죠. 산면이 바다인데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 공간입니까? 그리고 잠정적으로는 아, 바다 멋있어요. 즐겨요. 횟감 먹으러 가요. 뭐 이런 얘기. 예? 우리는 그저 그냥 먹거리 즐기는 바다로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양이라는 것이 경제와 안보와 생존을 위한 핵심 공간이라는 데한 인식이 사실상 부족했던 것이죠. 대한민국은 어떤 국가다? 대한민국은 택배 국가입니다. 배달 민족이 나오기 전에 대한민국의 해운 산업이 훨씬 더 먼저 우리나라의 경제를 일궈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울산에서 처음으로 선박을 만들어낸 이후에 그 상선들의 물동량을 전 세계를 관리하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 해운업이 2023년 기준했을 때 총 외화 수입이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다음에 4위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 물동량의 선박을 지키는 것 또한 국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2010년 그 당시에 10년, 9년 그 당시에 새 정부가 출범했을 때 이명박 정부입니다. 청해부대, 소말리아의 선박들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해군을 파견해야 됩니다라고 건의한 사람이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졌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구축함 한 척을 소말리아 해역에 보낼 때 논란이 많았어요. 야, 그 가는데 파병 비용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구축함 한 척을 몇 달 동안 거기다 띄워놔이대? 말아이대? 대상객 두드리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이건 계산의 문제가 아니다. 이 국가 해운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내야 된다. 그래서 보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2010년 4월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3호 드리모 사건이 터진 겁니다. 3호 드리모가 소말리아 해적들한테 납포가 됐어요. 214일간의 구금 통해서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불행하게도 우리가 저 인질을 구조하고 그 선박을 가져오느라고 현금으로 협상을 해버렸습니다. 얼마? 달러로 950만 달러. 해적들한테는 계좌이체 안 됩니다. 해적들한테는 only 현금만이 가능합니다. 캐시로. 박스에다가 950만 달러를 해적한테 주고 저희가 그 선원들과 선박을 가져올 수 있었어요. 선박은 그 당시에 650만 달러, 그 다음에 선박에 실려있던 기름은 1,900억에 상당하는 그런 기름이 실려있었던 겁니다. 이거를 협상해서 돈 주고 빼온 거예요.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논란이 많았어요. 해적과 협상한 문제 가지고. 그러다가 바로 얼마 전 그 이후에 뭐가 터졌어요? 3호 주얼리어가 소말리아 해적한테 피랍된 거죠. 3호 드리모, 3호 주얼리어, 한국의 해운 회사들입니다. 똑같은 회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해적들의 호구였습니다. 한국 상선들은 대부분 돈이 팍팍 나오는 데니까. 그래서 3호 주얼리어가 나포됐을 때에는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해적들과는 협상할 수 없다. 그럼 뭔가 우리가 청해부대가 나가 있고 해군이 나가 있으니까 해군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라는 중대 결심을 대통령 차원에서 하게 된 거죠. 제가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을 하면서 이 사건이 이루어져서 실제로 이때 제가 상당히 많은 관여를 했습니다. 그때 1월 15일 날 해외에서 최초의 군사작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동이틀 무렵에 헬리콥터가 접근하고 해가지고 당시에 우리 인질 21명 전원을 구출하고요. 거의 타고 있던 해적 8명은 현장에서 해살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생존 선원들은 5명 잡아다가 한국의 그 교도소에 가 있죠. 지금도. 엄청난 사건을 벌인 겁니다. 자, 비용을 따졌던 분들한테 제가 그 당시 얘기했어요. 2011년에 3호 주얼리어를 우리가 청해부대가 군사작전으로 완전히 해적을 진압시키고 나서 현재까지 어떤 해적도 한국 선박에 접근을 못합니다. 청해부대가 있는 동안에 현재까지 해적들이 한국 선박은 포기해버렸어요. 왜? 쟤들은 진짜 하네? 돈만 주는 게 아니라는 걸 느낀 거죠. 그러니까 배 한 척이 저기 나와 있는 비용이 사실상 얼마 안 돼요. 그렇지만 그 한 척이 현재 우리의 가장 중요한 선박에 이동하는 그 소말리아 해역을 지키고 있음으로써 우리나라 선박들이 안전하게 운항을 할 수 있다는 이게 해양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의 안전한 항로를 스스로가 지키는 거. 이게 해양업 중에 하나죠. 자, 우리나라는 조선국가다.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조선입니다. 선박 현재 발주량 또 생산하는 양이 세계 2위입니다. 세계 1위는 압도적으로 중국입니다. 많은 조선소를 건립해서 그야말로 찍어내듯이 찍어내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2위가 한국입니다. 3위는 일본입니다. 많이 좀 처집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선사를 보면은 HD 현대, 하나오션,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이렇게 꼽습니다. 이 회사가 막 금년에는 약 한 10조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다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그 선박이 지금 호황기 시절을 맞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선박보다도 특수 선박, 아주 고도의 기술이 요하는 특수 선박 면에서는 한국이 월등히 앞섭니다. 더 앞서는 건 또 뭐냐면요. 이 선박의 엔진입니다, 엔진. 언론에 나온 게 있었죠. 중국에서 엄청난 선박을 만들어내는데 중국에서 만들어내는 선박의 50%가 엔진이 한국산이라는 거예요. 선박을 만들어줘 라고 얘기하는 선주라고 얘기합니다. 선주가 계약을 할때 한국산 엔진을 써달라고 요구를 한대요. 워낙 성능이 좋으니까. 그래서 현대 HD 마린 엔진, 한화 엔진 요 대표적인 회사인데요. 이 회사에서 나오는 엔진 제품이 거의 한 50% 이상이 다 중국으로 수출이 돼요. 국내에도 쓰이지만.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드는 선박의 절반 이상이 한국의 회사에서 만든 엔진이 들어갑니다. 굉장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도 크리티컬한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이 선박 엔진을 만드는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선박 엔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유럽산입니다. 특히 독일이나 스위스산입니다. 그래서 엔진을 하나 만들 때마다 그 엔진 한 대당 가격의 5%를 로열티로 줘야 됩니다.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원천 기술력이 필요한 거죠. 친환경 엔진이나 이중연료, 대체연료, 암모니아 추출이라든가 이런 선박으로 지금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2030년부터는 탄소 제로를 목표로 지금 선박들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지금 R&D를 혁신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해서 새로운 기술을 우리가 선점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대머리 많은 물건을 만들어도 로얄티를 다 뜯기는 그러한 실정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NG 선박입니다. 이 LNG 선박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붐을 일으키고 있죠. 전 세계에 떠다니는 LNG 선박의 현재는 한 70% 가까운 LNG 선박이 한국산입니다. 한국의 LNG 선박 만드는 세계 최고 2위입니다. 과거에 LNG 선박은 동그란 축구공 같은 탱크를 싣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LNG는요, 가스를 600분의 1로 응축을 시켜요. 액체로. 그게 마이너스 영하 163도입니다. 600배로 축소시킨 거를 배에다 싣는 거예요. 그 배에서 싣은 거를 다시 가스로 낼 때는 600배로 커지는 거죠, 부피가. 근데 이 고압축의 액화가스를 마이너스 163도로 유지하려고 그러면 과거에는 동그란 원통력의 압력이 균일히 운영되는 이 기술밖에 갖지 못했어요. 이 LNG 선박, 과거의 LNG 선박의 1인자는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그란 거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공간들이 생기잖아요. 그 공간들도 네모나게 만들어서 채우면은 훨씬 더 LNG를 많이 실을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생긴 거죠. 그래서 사각형 모양의 탱크를 새로 개발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모든 LNG 선박의 탱크는 원형이 아니라 사각형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형보다는 20%를 더 저장을 할 수 있는 거죠. 더 많이 운송할 수 있는 거. 기가 막힌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술이 엄청나게 정밀한 용접 기술과 이 제작 기술이 들어가고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전 세계에서 한국이 최고입니다. 근데 여기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 탱크를, 그 멤브레인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멤브레인 방식의 탱크를 만드는 설계도가 프랑스 겁니다. 대한척이 보통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합니다. 비싼 거는 4천억도 하죠. 배 한 척이 LNG 선박이 만들어질 때마다 선박 전체 비용의 5%의 로얄티를 꼬박꼬박 프랑스에 갖다 줘야 됩니다. 그 회사한테 우리가 준 돈이 7조 5천억 가량 됩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현재 우리가 LNG 선박을 많이 발주를, 수주를 받아놨거든요. 그 수주 받은 LNG 선박이 다 나갈 때까지 지금은 3조가 넘는 로얄티를 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배 한 척을 만들어서 우리가 벌어들이는 정말 순수 영업이익이 너무 적은 거죠. 바로 이게 원천 기술의 힘이고 설계의 능력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저 탱크를 만드는 기술을 독자로 하기 위해서 삼성중공업하고 뭐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에서 노력을 안 한 건 아닌데 1차로 실패했고 2차는 지금 어느 정도 성공해서 진행 중인데 아직까지 상용화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불질년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빠른 해양 정책을 통해서 인재 육성, 기술 확보, R&D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대한민국은 수산국가입니다. 전 세계에서 1인당 해산물 소비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모르셨죠? 일본 아닌가요? 일본은 조그맣게 먹지만 우리는 횟집에 가면 크게 먹어요. 양이 세요, 우리는. 비교가 안 돼요. 우리나라가 1위, 2위가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가 어업 강국입니다. 실제로 그 연어도 얘기하고 막 하잖아요. 세계 양식업이라든가 이게 제일 발달되는 게 노르웨이예요. 대한민국이요. 수산 강국이어서 제일 많은 소비자원을 가지고 돼 있지만 또 하나는 뭡니까? 2025년 대비 수산물 수출이 역대 최고치인 33억 3천만 달러, 약 5조 원 이상을 해산물을 수출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기 오다 보니까요. KBS 라디오에서 그게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에 관해서 나오더라고요. 먹거리, K푸드 수출에 관해서. 라면이 먹거리 수출의 1위인데, 그런데요, 여기에 그늘진 게 있어요. 라면에 들어가는 각종 기름이라든가 밀가루라든가 모두 원자재가 다 수입이 돼요. 세계에서 김치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어디지 아세요? 한국이랍니다. 우리가 김치를 수출하는데, 우리가 수출하는 거에 10배를 수입한대요. 그리고 우리나라 김치도 만들어 수출하는 김치도 고춧가루라든가 각종 그 재료들 있잖아요. 그게 다 수입이래요. 그래서 실제로 농산물이 수출되는데 농가 수입하고 연결되는 거는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실제 소득이 많이 안 따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해산물은 좀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김이죠. 김이 지금 1조 원이 넘었어요, 수출이. 이거는 원자재가 다 국산이에요. 전 세계의 기호 식품이 되어버린 게 김입니다, 이게. 이 김이라는 것이 게다가 검은 반도체다. 그다음에 이 튜나입니다. 튜나. 여러분, 1957년부터 우리나라가 원양어업을 시작합니다. 그때 최초의 인도양으로 나간 원양어선이 지인왕복입니다. 남쪽으로 향한 라이소입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잡아온 생선이 바로 튜나입니다. 이승만 대통령한테 참치를 올려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외국 대사들을 불러다가 희식회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잡아온 참치야. 앞으로 이거 너희 나라한테 수출할 거야. 해가지고 이때부터 참치의 수출 역사가 시작되는데 전 세계 인류의 80%의 인류는 해안가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류의 인구 분포가 해안가에서 그들의 가장 중요한 단백질은 바로 생선, 참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치가 이런 일을 하죠. 자, 여러분 1960년부터 1970년까지 슬픈 역사가 있죠. 독일에 광부를 파견하고 간호사를 파견해서 그분들이 아주 어려운 일을 하면서 벌어들인 외화를 한국에 가져와서 한국의 경제 성장에 굉장히 큰 종잣돈이 됐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차도 광부, 파도 간호사의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그동 기간에, 같은 기간에 우리 원양어업에서 벌어들인 달러가 그분들보다 20대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엄청난 밑거름을 누가 했느냐? 원양어업을 팠던 선원들이 했던 겁니다. 굉장한 기여를 했던 것이죠. 우리가 단지 몰랐던 것뿐이고. 이 바다는 능력 있는 자에게만 허락된 열린 공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바로 태평양입니다. 지금부터 태평양의 새로운 도전과 위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2년부터 시진핑 주석이 처음으로 발표한 중국몽의 핵심은 뭐였냐면 해양 강국으로 가겠다는 명시를 합니다. 1980년대 초반부터 이미 중국에서는 제1 도련선이라는 걸 그어놓고 이 안에 바다는 내 바다야. 함부로 여기는 건들면 안 돼. 그리고 2012년경부터는 밖에 있는 제2 도련선. 일본 괌을 거쳐가지고 인도네시아까지는 제2 도련선을 그어놓고 이 안에 접근하지 마. 함부로 들어오면 안 돼. 내가 관리하는 바다야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일대일로이면서 제1, 2 도련선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해양 굴기, 바다 점령 전략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저 중국 군함에서 시진핑 주석이 군복을 입고 연설을 하잖아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출된 권력 지도자가 군복을 입는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어느 나라도 없어. 왜? 선출된 권력의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인 신분이 아니에요. 군 통수권자일지라도 그 사람

사람이 군인이 아니고 민간인입니다. 군복을 입고 있는 나라는 뭐냐면 왕이 있는 나라입니다. 비스무리하게 군복 형태의 잠바 같은 거는 걸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 시진핑은 올 자기가 군복을 입어버렸어요. I'm imperial. 나는 황제야라는 것을 기시하는 거예요. 이미 장기 집권은 예고가 됐던 겁니다. 그 이후로 이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2013년에 취임하고 나서 미국에 갑니다.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때 오바마한테 얘기합니다. 태평양은 너무나 광활한 지역이다. 미국 혼자 함정하기엔 너무 크다. 이거 반반 나누자. 소위 말해서 태평양 양분 전략을 띄웁니다. 그러면서 신형 대국 관계라는 명칭을 수식한 거죠. 이제는 미국과 중국이 대등한 강대국이 되는 거야. 또 태평양 너무 넓어. 너는 반만 가져. 반은 내가 가질게. 라고 시진핑이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바마, 그 다음에 바이든 정부까지 미국의 민주당 정부에서는 이 시진핑의 얘기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야, 중국이 어떻게 해군력도 안 되는데 우리 미국에다가 태평양을 반반 나누자 그래. 웃긴 놈들 아니야? 그러면서 아시아가 중요하지. 피보트 아시아 전략을 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은 했지만 실제로 중국의 성장에 대해서는 약간 무지했던 거죠. 그리고 무시했습니다. 우습게 본 겁니다. 한 가지.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를 해야 합니다. 이때 동시에 시진핑 주석이 향한 거는 남쪽으로 향하는 섬 공략 전략입니다. 그래서 남태평양에 있는 모든 섬을 공략합니다. 협정을 맺고 경제 원조를 해서 회의를 맺고 2014년에 처음으로 중국 지도자 간에 처음으로 남태평양 휘지를 방문합니다. 거기서 8개 나라의 정상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휘지로. 거기서 선언합니다. 여러분, 중국 일대일로에 편승하세요. 중국과 협력을 맺으면 여러분들은 경제 성장에 급행열차를 태워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진핑의 어록이었어요. 많은 남태평양 국가들이 원조도 필요했고 돈도 필요했고 또 정치 권력들이 중국에서 건네는 그런 블랙마니가 굉장히 필요했던 그런 나라들이었어요. 결국 하나둘씩 손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9년에 솔로몬과 키리바시가 대표적으로 이들 섬나라들은 전통적으로 같은 섬나라인 대만과의 정식 수교국들이었어요. 대만과의 단결을 하고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합니다. 그리고 나서 2022년도에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죠. 솔로몬과 키리바시가 양자 안보 협정을 맺습니다. 특히 솔로몬은 바로 호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섬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에다가 중국의 군함이 들어갈 수 있고 솔로몬의 안보 협정까지를 맺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공안들이 솔로몬에 파견돼서 치안까지 일부 담당하는 역할을 해버린 거죠. 호주와 미국한테는 이건 충격이었습니다. 왜? 직접적인 호주에 가장 큰 위협이 되면서 남태평양 전체에 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계속 작년, 재작년 할거 없이 남태평양의 지도자들은 전부 중국으로 계속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국빈 만찬, 국빈 행사를 통해서 회유, 협박, 공갈 등등 해서 대만을 말라 죽이게 만들고 중국의 국가로 전환시키고 있는 지금 현재 입장. 오,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저희 그 휘지 관저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저 배가 중국의 정보함입니다. 저는 해군 생활을 40년 가까이 했지만 어느 나라도 저렇게 큰 정보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본 적이 없어요. 저잘 보시면요. 하늘을 향하는 안테나가 있잖아요. 저게 위성과 탄도미사일을 관제, 컨트롤할 수 있는 안테나입니다. 중국의 하나의 남태평양 전략의 과제는 남태평양 어딘가에 나라에 중국의 위성 탄도미사일 관제소를 만드는 거예요. 네, 이 남반구 쪽에 그 관제소가 있어야 글로벌 이 저궤도 위성을 컨트롤하는 데 능력이 되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중국이 남반구 쪽에 위성 통제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다가 설치하려고 그러니까 계속 호주나 미국이나 이런 데가 견제가 심하다 보니까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배를 남태평양에 1년 365일 띄워놓는 겁니다. 저 배가 총 7척 있어요. 7척이 돌아가면서 일주일 간격으로 휘지에 들어옵니다. 뭐 이렇게 군수적자 가끔 하루 들어오죠.

절대 공개도 안 하고 뭐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 배가 바로 위성을 관제하고 탄도미사일을 남반구에서 조종하는 거. 희한한 게 7월 6일이죠. 중국이 태평양에 SLBM을 쐈거든요. 저 SLBM을 쏜 저 미사일 관제 컨트롤도 당연히 저 배가 했겠죠. 근데 그것도 해피님은 투발루 해역에 떨어졌어요. 투발루가 아직까지 유일하게 대남하고 외교 관계가 수립돼 있고 투발루에는 대만 대사도 있어요. 공교롭게 하여튼 저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지금 남태평양 국가들이 또 지금 긴장을 유지하면서 호주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에 대해서 경계심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등극한 이후에 석박 건조량입니다. 군함입니다. 현재 2026년 기준했을 때는 거의 중국의 군함이 미국의 두 배에 가깝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생산 능력을 고려하고 미국의 생산력을 고려했을 때 간격은 더 벌어질 겁니다. 함정 척수와 크기가 엄청나게 중국이 미국을 앞선 겁니다. 지난 미국의 민주당 정부에서는 해군력 증강에 대해서 예산을 오히려 깎아버렸어요. 군함 건조 계획도 축소시켜버렸어요. 그 결과가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한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선박 건조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에 있고 다 얘기를 하면서 현재 미국의 조선 산업은 지금 상태에서는 미국이 자기들 군함을 정비 유지하기도 힘듭니다. 만드는 거는 엄두도 못 냅니다. 그런데 빠른 시간 내에 중국의 부상을 나름대로 억제시키고 같이 힘을 나누려면은 만들어질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일본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마스가라는 것이 다다를 지배하는 능력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한반도의 위기, 해양의 위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2027년에 대만을 중국이 침공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2027년이 중국의 인민해방군, 중국 군대가 창설된 지 100주년 되는 해가 2027년입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등극하고 나서 중국 인민군 창설 100주년 되는 해에 우리가 영토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상대들이 아직은 좀 시기는 아니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한반도 주변에는 이런 섬들이 있습니다. 노란성이 우리나라가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입니다. 그런데 서쪽의 빨간선, 동쪽의 주황색 선이 각각 일본과 중국이 주장하는 선입니다. 저 남쪽에는 세 나라가 다 겹쳐 있습니다. 합의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직 합의가 안 돼 있습니다. 게다가 경계선은 한중일 모두가 아직 경계를 획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러시아까지 끼어듭니다. 형국이. 우리의 바다인데 우리의 바다가 아닌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능력 있는 자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서해부터 보죠. 잘 아시다시피 서해 지난번에 구조물 문제 가지고 말이 많았잖아요. 저것도 아직 경계선 획정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저런 건데요. 중국은 이미 2010년에 서해 바다는 중국의 내해다라고 선포했어요. 내해는 뭐냐면 자기 바다라는 소리예요. 자기 호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서해 바다는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 내 바다야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한국은 여기에 대한 그런 대응이 없어요, 현재. 동해바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지난번에 6월 달에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가서 무엇을 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차항출회를 추진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와요. 차항출회는 뭐냐면요. 항구를 빌려서 바다로 나간다는 소리예요. 어디로? 동해로. 동해로 나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저 두만강을 나가야 됩니다. 근데 두만강을 지나다 보니까 저기 연해주가 걸립니다. 연해주 들어보셨죠? 연해주가 어디냐?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곳입니다. 이 연해주는 원래 발해 땅입니다. 우리 땅이죠. 그러다가 여신 쪽이 살다가 중국 땅이었습니다. 이 연해주가 러시아로 넘어간 거는 2차 아편전쟁이 끝나고 나서 중국이 굴욕적인 서양과의 국경 조약을 맺을 때 그 국경 조약에서 러시아가
연해주를 가져간 거예요. 원래 청나라 땅이었는데. 그래서 중국은 저 땅에 대해서 언젠가는 회복해지라는 말이 들어. 저 땅을 러시아가 뺏고 나서 제일 먼저 엄청나게 큰 문항도시를 만들죠. 그게 블라디보스톡입니다. 블라디보스톡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동방을 점령하라는 뜻입니다. 러시아가 동방을 점령하기 위해서 블라디보스톡을 세우고 거기에 태평양 함대를 세우고 동해를 통해서 태평양으로 나가는 대규모 해양 전략을 꿨던 것이죠. 그런데 중국이 이제는 저 두만강을 이용해서 동해로 나오고 싶어 해요. 왜? 이 동해로 나와야 북극 항로로 바로 갈 수가 있어요. 북극 항로로 바로 가게 되면 엄청난 물리 비용이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10년 전에 나진항에 대해서 50년 조차 계약을 맺었는데 중국이 저 동해 쓰는 거를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어디냐? 러시아. 러시아가 북한에다가 많은 원조를 해주면서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야, 중국이 못 나오게. 중국이 못 나오게. 근데 중국은 동해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동해를 먹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냐면 이 하사, 이 두만강 밑에서 들어가는 도시가 하사지구 그다음에 훈춘인데 중국은 하우에서 훈춘까지 중국 땅까지 거리가 15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그 두만강을 조금 더 준설하면 중국 배들이 좀 작은 배들도 이 중국과 동해를 쓸 수가 있거든요. 몇년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핫산에서 나진까지 러시아가 철도를 놓습니다. 물류 철도를. 그런데 다리를 그 두만강 위를 아주 낮게 만들어요. 그리고 교각을 굉장히 좁게 만들어요. 왜? 중국 배들이 못 다니게 하나. 그만큼 첨예하게 지금 대립되어 있는 곳이 바로 나진 선봉 지역 동해입니다. 곧 동해도 동네 바다가 됩니다. 꽃게와 오징어는 외씨가 말했다요. 이미 서해 NLL에서 중국 어선들이 불법 조업으로 싹쓸이 꽃게 조업하는 건 많이 들어서 아시잖아요. 뭐 심지어는 뭐 150척, 100척씩까지도 막 조업해가면서 NLL을 넘나들면서 조업을 해댑니다. 북한에다가는 돈을 줘요. 조업권을. 내가 조업하는 것만큼 돈을 줘가지고 북한 그 밑에 있는 군대에서는 척당 돈을 얼마씩 받고 그 조업을 허가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NLL 그네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군사적 민간 지역이라서 우리가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엄청난 이득을 매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그런데 동해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동해는요, 원산 앞바다의 그 깊고 넓은 바다를 은덕어장이라고 합니다. 이 은덕어장에 매년 6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이때가 중국 금어기입니다. 지들은 금어기인데 이 배들이 일찍 나와가지고 약 1,500척 이상이 은덕어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북한에서 저 어장을 중국에다 팔았어요. 그래서 저 북한 저 동쪽에 은덕어장에서 싹쓸이 조업을 합니다. 씨를 말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동해에 오징어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동해로 내려오는 물고기도 거의 없습니다. 제가 동해에서 일함대 사령관을 했습니다. 그때 저 은덕어장에서 조업하고 내려가는 중국 어선을 해경과 협조해서 잡아가지고 중국 통역들 다 붙여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그때 얘기한 게 뭐였냐. 한 1,500천, 1,700 정도가 올라간다. 매년. 그리고 식당 5천만 원에서 많게는 7천만 원씩 돈을 낸대요. 우리나라 돈. 조업료를. 그럼 얼마를 버냐. 3억 또는 많게는 척당 5억까지 돈을 번다는 거예요. 어선들이. 이거를 중국한테 넘겼어요. 북한이. 그러니까 남쪽에 지금 고기가 없어요. 동해. 저렇게 많은 배들이 동해에서 우리 북쪽에서 모든 물고기를 싹쓸이 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중국 어선들의 횡포는 무지막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연 이러한 현실을 그대로 욕먹고 있어야 되냐. 그래서 이거는 제 견해입니다. 네 가지 저는 일단 해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해양 전략이라는 거죠. 첫째는 뭐냐면 한미동맹의 결속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만에 문제가 생기면 주한미군이 대만에 이동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전략적 유연성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나라는 당연히 미국과 함께 싸워야 됩니다. 왜? 동맹이기 때문에.
동맹은 어떤 나라가 맺는지 아세요?

0: 동맹관계를 맺는 거는요, 적이 공통일 때 맺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미동맹의 기본이 되는 게 뭐예요? 한미상호방위조약이잖아요. 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한미상호보약이 존재한다?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을 때 미국은 북한보다도 북한 뒤에 북한을 조종하고 있는 중국, 북한 뒤에 북한을 도와주고 있는 러시아를 상정한 적으로 간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북한의 침략에 공동으로 대응한단 말이 없는 겁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거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태평양 지역에. 한반도라는 내용 없습니다. 이건 A4용지 한 장짜리입니다. 이 전문에만 태평양 지역이란 말이 네 번 나와요. 중국이 대만을 점령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해상교통로의 핵심을 중국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험은 우리나라한테 당연히 있습니다. 두 번째, 한미 상호방위조약 동맹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태평양 지역에 위기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싸워야 돼요. 그게 동맹이에요. 한반도의 동북아 안정을 이루는 거는 미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경제성장, 특히 무역을 위해 통해서 엄청난 경제성장을 했습니다. 그 무역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다에서의 해상교통로가 안전했다는 거예요. 아무런 위협 없이 우리나라 선박급이 바다를 사용했어요. 우리나라 해군력이 지켜졌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 선박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었던 거는 미 해군이 지켜줬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미 해군이 지켜줬기 때문에 안정이 유지됐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무역은 걱정 없이 다닐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위협이 그 해상교통로가 위협받고 있는 거예요. 해상교통로의 안전성장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를 얘기합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의 핵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주한미군입니다. 주한미군 언제 철수하나요? 북한에서 핵 완전히 제거하면 철수해야 됩니다. 북한에 핵이 존재하는 한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주한미군은 있어야 됩니다. 한일 전략 파트너십입니다. 지금 박하연 씨 산하에 일본 새로운 여성 총리가 등극하면서 엄청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에 가장 가까운 섬, 110km 떨어진 섬이 연합군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일본 땅입니다. 지난해 11월 달에 이 연합군 이 섬에 일본의 방위상이 방문을 합니다. 최초로. 그런데 어떤 방문을 하느냐? 군사력 대비태세 점검 차원의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발표합니다. 2031년까지 장거리 함대공, 지배공 미사일을 설치할 것이라고 발표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중국이 대만에 대한 점령이나 무력을 시도하면 연합군 이 섬에서 대만을 지킬 수 있는 방공무기를 운용하게 되는 소리예요. 다시 말해서 대만을 침공하는 것을 일본은 좌지하지 않겠다는 소리입니다. 강력한 의지를 보인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요. 중국의 군함들이 일본 열도를 뺑뺑 돌아가지고 운항을 합니다. 시위기동을 합니다. 그 바다에 대한 점유권을 계속 유지시키는 거죠. 작은 길이 자주 다니면 큰 길이 됩니다. 그 전략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절대 그거를 좌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동해를 또 왜 중국이 탐내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극 항로를 가기 위해서는 일본 열도에 위에 쏘야 해협이나 스가루 해협을 지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해상 통제권이 중국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북극 항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해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정적인 무게를 벗어나서 일본과는 진정한 안보 협력과 대화를 결속시켜 나가야 돼요. 한호, 한 아세안, 한 나토의 전략 파트너십을 꼭 이뤄야 됩니다. 이거는 해양 경제, 해양 안보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에 좀 씁쓸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국가의 지도자가 외국에 나가면서 방산 해결을 통해서 국가의 이익을 늘리겠습니다. 그건 말이 안 맞아요. 나는 외국과의 안보적 협력을 강화시켜서 우리의 공동의 가치를 구현하는데 함께하겠습니다. 공동의 가치는 뭐예요? 자유민주주의 가치인 거죠. 그러니까 나토 국가들도 다 민주주의 국가들이잖아요. 그 나라와 저는 자유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우리 공동의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방산 기업들이 뒤따라가서 뒤에서 알아서 무역을 합니다. 제가 물론 외교관 생활은 길게는 안 했지만 외교적인 언어는 그 나라와의 신뢰관계, 그 나라와의 협력관계, 그 나라와의 동반자 관계를 확고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기도 한번 고려해 보는 거죠. 자, 캐나다 잠수함 수술 실패했죠. 폴란드 잠수함 수술 실패했죠. 작년에 호주에 12척 프리게이트 판매 실패했습니다. 전부 다 일종의 선진국가들한테 실패했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실패했어요. 뭐가 어쨌어요? 뭐가 어쨌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무기를 사고 파는 거는요. 국가 간의 굳건한 신뢰가 형성돼야 무기를 사고 팔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소령 때 운 좋게도 국방부 장관 부관을 했어요. 수행비서로. 제가 모시던 장관님이 전 소령 때 아주 어린 나이에 이런 개념을 쓸 때 충격을 먹은 게 있어요. 장관님한테 와서 해외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기를 대한민국이 자기 나라 무기를 판매하는 거를 가지고 브리핑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 장관님께서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전쟁이 났을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함께 싸울 수 있는 의지가 있냐? 이걸 물어보더라. 우리나라가 전쟁이 났을 때 너희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함께 싸워줄 수 있어? 우리는 무기를 사는 기준이 무기의 성능이 아니야. 그보다 먼저 너희 나라가 우리를 진짜 위기에 처했을 때 도울 수 있는지 믿음을 먼저 보여줘. 이게 무기를 사는 첫 번째 기준이야. 이게 제가 소령 때 들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도 그걸 계속 생각을 합니다. 징사는 기업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는 그 국가 간에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국가가 믿을 수 있고 그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우리 정부가 너희를 도울 거야. 라는 그런 신뢰가 형성이 되면 무기는 자연스럽게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방산의 원칙입니다. 무기를 팔지 말고 신뢰를 먼저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무기는 따라가는 거예요. 과연 캐나다가 잠수함 60조짜리 사업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캐나다가 어떠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뭔가 자세가 돼 있을까? 무기의 성능 문제를 자꾸 얘기하면 그건 다음 문제라니까요.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자유민주주의라는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는 강력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됩니다. 특히 아세안 국가라든가 호주라든가 우리의 해상 교통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국가들과는 더 긴밀한 협력을 해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시적 해양 안보 역량입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새로 취역한 세 번째 항공모함입니다. 완전 미국 항공모함 같죠? 그 오른쪽에 있는 게 일본 구축함인데요. 재밌어요. 모든 세계 사람들이 보면 저거는 항공모함이에요. 근데 일본은 저 배를 구축함으로 분류해 놓고 있어요. 분류가 구축함이에요. 근데 누가 봐도 항공모함이에요. 저기다가 F-35까지 지금 탑재를 하거든요. 일본이. 우리 주변에 있는 해양 강국들이 아직도 획정되지도 않은 동서남해를 휘젓기 위해서 저런 배들이 가고 있어요, 지금. 더 웃기는 거는 뭐예요? 북한이 이제 반하로 기어나오기 시작하나요? 팔자토크 핵잠수함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는 서해에서 그 최연화라는 저 구축함, 새로 만든 구축함에서 미사일을 연속으로 5발을 발사했어요. 굉장히 드문 경우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미국도 어느 정도 우리가 능력이 돼야, 야, 나랑 한편 돼서 싸우자. 그러니까 자제국방이란 말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자제국방이 안 돼요. 전 세계에 자제국방을 할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주력을 갖추고 우리의 입장을 견고히 하자는 하나의 슬로건이지 완벽한 자치국방을 하는 나라는 없어요. 단, 우리가 어느 정도 자치적 역량을 갖춰서 그런 강대국들이 도와달라 그랬을 때 기여할 수 있는, 도움이 될수 있는 나라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능력이 없이는 파트너가 될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핵추진 잠수함 가지고 논란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자치적 국방의 역량을 갖추는 하나의 큰 도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시도라고 보는 거예요. 전략이라는 걸 갖게 되는 게 우리가. 전략이라는 걸. 왜? 유사시에 나할수 있다.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국가해양력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군력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선박, 해운, 수산, 자원, 매적, 관광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선풍적으로 있던 게 바로 블루 이코노미입니다. 블루 이코노미는 해양의 특성을 이해하고 해양을 지속 가능하도록 사용함으로써 인류의 기여가 되는 바다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컨셉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친환경, 신소재, 개발 등등 해가지고 해양에 대한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블루 이코노미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한반도의 반쪽밖에 안 되는 땅 가지고 싸울 게 아니고 바다에 대한 활용, 바다에 대한 주인적 역할을 해나가는 정책과 전략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자, 해양 의존 국가에서 이제는 대한민국은 해양 국가로 발전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전 세계를 휩쓰는 해운업, 전 세계 선박 능력의 조선업,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산 능력 등등등등 해서 우리나라가 엄청난 성장을 해왔고 앞으로도 이제는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해양을 주도적으로 사용하는 나라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대한민국이 먼 장래를 기획하는 그런 해양에 대한 정책과 전략을 키워서 이제는 단계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양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다가 막히면 나라가 멈춥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새로운 해양 전략, 바다가 막히면 국가가 멈춘다를 주제로 김진형 전 피지 대사의 강연 함께 들어봤습니다.
2: 유고은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경제 세미나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노원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더위가 점점 더 심해지면서 폭염특보의 가장 높은 단계인 폭염중대경보 지역이 확대됐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특히 부산과 울산, 양산과 포항, 경주,

0: 대한 전남과 강원도 일부 지역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낮 기온이 경남 양산은 41도까지 치솟겠고요. 부산과 울산, 포항, 여수 등도 39도, 강릉과 광주 38도, 대구 37도, 대전 35도, 서울과 제주 34도 등이 예상됩니다. 온열질환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은 날씨인 만큼 바깥 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충분히 자주 마시면서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대부분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고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나쁨 단계를 보이는 곳이 많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열기를 식혀줄 비 소식이 없어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겠고요. 서울의 낮 기온도 다음 주 중반에는 37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1: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정오 뉴스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1000억 달러에 육박하며 7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액은 두 달 연속 4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석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은 988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다 62% 넘게 늘었습니다. 월 수출액 기준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7월 기준으론 역대 최대 실적인데 지난달까지 14개월 연속 해당 월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견인한 건 반도체입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78.8% 늘어난 410억 1천만 달러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일부 부정적 소식에도 불구하고 고정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두 달 연속 4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IT 전품목 수출도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컴퓨터 수출액은 404% 급등한 47억 9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 기조가 유지되면서 기업 수요가 이어졌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중국 수출은 96.2% 증가한 216억 8천만 달러로 두 달 연속 2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대미 수출은 69% 늘었고 아세안과 유럽연합 수출도 각각 월 기준 역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중동 사태 영향으로 감소했던 중동 수출은 24.7% 증가하며 18억 3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수입액은 전년보다 26.5% 늘어난 685억 6천만 달러입니다. 이 가운데 원유 수입액은 국제유가 상승과 수입 물량 증가로 전년보다 54.2%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무역 수지는 303억 2천만 달러 흑자로 6월에 이어 3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2: 국민의힘이 안건 신속 처리 제도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표결 저지를 위해 신청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종결됐습니다. 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에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된 직후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어제 자정을 기해 종료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해당 법안은 다음 회기에 바로 표결하게 됩니다.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 심사 기한을 기존 최대 330일에서

0: 이틀간 진행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ARS 투표를 합산해 집계됩니다. 국민의힘이 최근 급격한 증시 변동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 대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향해선 정책 실패에 책임을 물으며 경질을 촉구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정부와 여당은 서학개미를 국내 증시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며 위험천만한 상품을 허용했지만 결과는 처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장해제 합의와 관련해 이스라엘이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입장을 내지 않은 이스라엘에 호응을 압박한 걸로 풀이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합의는 시작부터 삐걱대는 모양새입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발표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장해제 합의에 대해 위대한 돌파구라고 자평했습니다. 특히 모두가 어려울 걸로 생각했지만 합의가 성사됐다면서 이스라엘도 아주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호응을 촉구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스라엘은 이번 합의에 회의적인 걸로 전해집니다. 하마스가 먼저 완전한 무장해제를 해야 군대를 물릴 수 있다며 진정한 무장해제가 없다면 이스라엘군이 철수하는 일은 없을 거란 입장입니다. 여기에 더해 극우 성향의 정당들은 하마스를 파괴해야 한다며 네타냐후 총리에게 합의 거부를 요구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10월 말 총선을 앞두고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 철군을 결단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입니다. 하마스는 공식 성명을 통해 무장해제 합의는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철군이 조건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 합의가 실제 이행되는 데까진 다소 오랜 기간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이스라엘군의 철수 시점을 두고 양측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강경파의 회방이 최대 변수가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0: 알제리 수도 알제 인근에서 장거리 여객버스가 비탈 아래로 추락해 최소 25명이 숨지고 44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당국은 브레이크 이상 여부를 포함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김계형 특파원입니다.
2: 사고는 현지 시각 7월 31일 오전 9시 40분쯤 알제리 수도 알제에서 동쪽으로 약 50km 떨어진 국도에서 발생했습니다. 동부 도시 세티프를 출발해 알제로 향하던 장거리 여객버스가 커브 구간에서 도로를 벗어나 비탈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알제리 시민보호청은 구조대와 구급차를 현장에 긴급 투입해 구조작업을 벌였습니다. 이 사고로 최소 25명이 숨지고 44명이 다친 걸로 집계됐습니다. 사고 목격자는 빠른 속도로 커브 구간에 진입한 버스가 중심을 잃고 전복된 뒤 한두 차례 굴러 비탈 아래로 추락했다고 전했습니다. 사고 사상자는 모두 69명에 달하지만 당국은 버스의 정확한 탑승 인원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인데다 장거리 노선인 점을 고려하면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웠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차량의 브레이크 이상과 운전자 과실 여부 등을 중심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0: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 등을 받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2차 종합특검팀에 오늘 출석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 출석 시간인 오전 10시보다 이른 9시 30분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나왔습니다. 윤 의원에 대한 특검의 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아 관저 이전을 총괄하면서 관저 부지 변경과 공사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강원도 홍천의 한 리조트에서 물놀이를 하던 여자 어린이가 숨졌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어제 오후 5시 10분쯤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의 한 리조트에서 4살 여자 어린이가 물놀이 시설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심정지 상태였던 어린이를 인근 병원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이후 이 어린이는 심박을 회복하면서 춘천 한 대형 병원으로 다시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8시 10분쯤 경북 울진군 온정면 광풍리 한 하천에서 30대 남성이 물에 빠진 것을 일행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119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남성은 일행에 의해 물 밖으로 옮겨진 상태였으며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일행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찰이 전국에서 야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해 320건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청은 어젯밤 음주 단속을 벌인 결과 면허 취소 185건, 면허 정지 129건, 특정 거부 6건이 각각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지난달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두 달간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 중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고 남부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34도, 강릉과 광주 38도, 부산 39도 등으로 어제보다도 더운 곳이 많겠고 양산은 오늘도 40도를 웃돌면서 기록적인 폭염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폭염이 덜했던 서쪽 지역도 다음 주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지원이었습니다. KBS

0: 정관용의 시사본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78년 만에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어제 보안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하지만 민생사건에 대한 수사 지연과 범죄 피해자 보호, 또 수사 인력 재배치 등 시급한 문제가 남아있는 상황이죠.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 신인규의 시사펀치 1, 2, 3, 또 조갑재의 시사강펀치 시간, 이어서 2부의 정치토크 거두절미 각설하고 시간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8월 1일 토요일 정관용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경민 씨.
2: 네, 여름 휴가철답게 휴가지 방향으로 곳곳에 정체가 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1번 경부선 부산 방향 총 정체 길이가 61km로 가장 지나기가 어려운데요. 특히 충청권의 대부분의 정체가 몰리면서 천안부터 천안호도휴게소까지 17km, 이후 옥산분기점에서 남이분기점까지 13km 답답하고요. 다시 한번 남청주와 회덕분기점에서도 속도 내기가 힘겹습니다. 천안에서 25번 논산 천안강 고속도로로 갈아타서 논산 쪽 간다면 풍세 요금소에서부터 10km 밀린 뒤 이후 남풍세와 남논산 부근에서도 시간 여유를 두셔야겠고요. 호남권으로 가는 15번 고속도로는 서해대교 건너기 어렵습니다. 서평택 분기점부터 한 번에 12km 밀린 뒤 서해대교를 건넌 이후로는 다시금 당진에서 브레이크 밟습니다. 네, 오늘 바다가 있는 강원권으로 가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50번 영동선 강릉 방향 경계권에 에서는 호법분기점과 여주분기점 지나기 가장 버겁고 강원권에 들어서면 원주와 면원에서 정체입니다.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 방향은 경계권에서는 남양주 요금소부터 화도를 지나 서종까지 쭉 답답하고요. 강원권에서는 조양과 홍천, 내촌 부근에 교통량 많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경민이었습니다.

0: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1: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0: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2: 신인규의 뉴스펀치 1,2,3입니다. 신인규 변호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죠?

0: 직접 수사권 뭐 정말 78년 만에 완전 사라진 겁니다.
1: 그렇습니다. 그저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됐고요. 24시간 만에 강제 종결됐습니다. 어제 형사소송법 표결에서는 재석 178명 중에 찬성 175명으로 가결이 됐고요.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앞으로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안수사권이 전면 폐지가 되는데요. 검사는 경찰의 보안수사를 요구만 할 수 있고 경찰의 보안수사 기한도 3개월에서 최대 2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불송치의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고발인까지 확대되고 사건 기록 열람권도 생겼는데요. 오는 10월 2일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는 구조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 겁니다.
0: 네.
1: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 수사권 독점 그리고 검찰의 기소권 독점에 대한 상호 통제 장치가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많고요. 그것이 국민들의 삶의 피해와 불편이 될 것을 우려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형사법 학자 62명의 성명서 발표가 그 대표적인데요. 또 법안 통과 과정에서 다른 쟁점도 발생했습니다. 형사소송법 327조에 중대한 위법수사의 기초에 공소가 제기된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때 두 가지 공소기각 사유가 막판에 추가됐는데요.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했고요. 국민의힘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제2 요구권을 행사하라고 맞섰습니다. 법무부의 이진수 차관도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어제 사직서를 냈습니다.
0: 네.
1: 청와대는 국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는 입장까지 냈는데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 자체는 오랜 국민적인 요구였습니다. 다만 문제는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실질적인 담보책이 없이 무리하게 시행을 할 경우에 억울한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를 입는 문제가 우려가 되거든요.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이 경찰의 수사 암장이나 부실 수사 그리고 수사에 관한 조작이 나올 때 이를 외부에서 실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는 권력이나 돈이 있는 피의자 쪽에서는 매우 유리한 내용인데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왜 강자의 시각에서 제도가 무리하게 변화를 해야 되는지 국민 전체를 설득하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시행까지 두 달이 남았는데 국민 피해를 우려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 것인지 두고 볼 대목입니다.
0: 네.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인데 AI와 자원 외교를 앞세웠어요. 성과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1: 예, 지난달 24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출국을 해서 7박 11일 일정으로 미국과 남미를 돌고 있습니다. 모레 귀국 예정인데요. 첫 방문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른바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샘 올트먼 오픈 AI CEO, 다리오 아모데이 엔트로픽 CEO, 혹탄 브로드컴 CEO 등과 연쇄 면담을 했고요. 이재용, 최태원, 정의선, 이해진 회장이 동석을 했습니다.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 브리핑 기준으로 한미 기업 간 협력 규모가 총 9,500억 달러, 우리 돈 약 1,380조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이 5년간 2,000억 달러 규모의 메모리, 파운드리 협력, 그리고 SK가 엔비디아 등과 5년간 7,500억 달러의 반도체 장기 공급 협력을 맺는 내용입니다.
0: 네.
1: 남미에서는 자원 외교를 했는데요. 지난달 26일 브라질에 도착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를 하며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올해를 한 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를 했고요. 특히 우리 대통령의 브라질 국빈 방문은 11년 만이었습니다. 방산 공동위 하반기 출범 그리고 12월에 메르코스르 정상회의를 계기로 무역협정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실무그룹 설립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저께 칠레에서는 카스트 대통령을 만나서 광물자원 파트너십 MOU를 체결을 했고요. 10년 만에 한 칠레 FTA 자유 무역위원회를 재가동하기로 했습니다.
0: 예.
1: 어제는 아르헨티나에서 밀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우리 대통령의 아르헨티나 양자 방문은 22년 만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브리핑에 따르면 네 가지 성과가 나왔는데 이중과세 방지 협정 최종 타결 그리고 내년부터 아르헨티나산 원유 수입 본격화 리튬 등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그리고 한 메르코스르 협정 연내 협상 재개입니다.
0: 네.
1: 국내 반응은 좀 엇갈리는데요. 여당은 AI 동맹과 자원 확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잡았다라고 긍정평가하는 반면에 야당은 대부분이 구속력 없는 MOU라

0: 며 성과 부풀리기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순방을 숫자가 아니라 좀 설계로서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9,500억 달러는 확정된 투자 금액이 아니라 이제 협력과 장기 공급 계약을 합산한 규모입니다.
1: 그렇죠.
0: 이걸 실제 국부로 바꾸는 거는 이제 국내 인프라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요. 데이터 센터 하나가 도시 하나만큼의 전기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망과 용수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이러한 합의는 종이에 불과한데요. AI 팩토리 유치와 전력계통 보강 계획을 한 테이블에 올리는 범부처 실행 로드맵을 좀 만들어야 되고요. AI 활용과 보급에 관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실행 계획도 필요합니다. AI 기본법의 하위 법령을 이 협력 속도에 맞춰서 정비도 해야 될 텐데요. 앞으로 국내 정치가 얼마만큼 뒷받침하는가가 주목이 됩니다.
1: 예. 지난 화요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요 발언이 논란이 됐어요. 뭐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의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 이런 언급을 해서 파장이 큰 거죠.
0: 예, 상당히 좀 파장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조정식 국회의장이 그날 밤에 페이스북에 헌법 128조 2항은 존중돼야 되고 향후에 개헌 논의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다라고 정정을 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요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다고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다음 날에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건 좀 해석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헌법 128조 2항은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개정 제한 당시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 그렇죠.
0: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한 87년 헌법이 심어둔 안전 장치인데요. 지금의 상황에서 이 조정식 의장의 이 실언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은 개헌 논의 자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개헌의 필요성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선관위 문제도 개헌까지 가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이 실언 때문에 생산적인 개헌 논의를 좀 가로막는 거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듭니다.
1: 네. 자, 민주당의 당대표 첫 TV 토론이 지난 수요일에 열렸고 오늘은 이제 충청권 순회 경선 진행하고 판세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0: 예, 지난 수요일이죠. MBC 100분 토론에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세 후보가 모두 나왔습니다. 김민석 후보는요. 당청 관계가 흔들리니 선거 결과가 흔들리고 주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했고요. 정청래 후보는 뿌리가 튼튼해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 뭐 대표를 해보지 않아서 하는 말이다 하고 맞받아 쳤습니다. 첫 토론에는 서로 탐색을 하는 데 그쳤는데요. 예민하게 거론됐던 신천지 문제는 아예 언급이 되지 않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토론회가 끝났습니다. 앞으로 남은 이제 두 번의 토론회는 조금 더 격렬해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대의원과 권리당원 70%, 또 국민 여론조사 30%, 그리고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적는 선호 투표제, 그리고 투표율까지 변수로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1: 네.
0: 오늘 충청권의 첫 순회 경선이 있고요. 전당대회는 오는 8월 17일에 최종 결과가 나오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좀 투표율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투표율이 높으면 김민석 후보에게 유리하고 낮으면 좀 강경한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는 정청래 후보가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 당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이런 비전 경쟁으로 좀 구도가 바뀌지 않으면 투표율이 높아지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충청권에서 순회 경선이 시작이 되니까 각 후보들이 비전 경쟁에 조금 더 힘을 쏟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드려 봅니다.
1: 네. 지난 월요일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1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국민의힘에는 이제 그 받은 돈을 다시 토해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생겼죠?
0: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윤석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혐의 내용은 지난 2021년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에 윤우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는지 여부에 관한 거짓말 그리고 건진법사를 만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이고 고의성이 명백하다고 재판부는 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즉시 항소를 했는데요. 원래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면 내란과 외환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짓말로 당선이 되더라도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이런 모순적 결과가 나오는데 윤 전 대통령은 이미 파면을 당했기 때문에 공소시효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겁니다.
1: 네.
0: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그 형이 당선이 그 확정됐을 때 당선 무효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됩니다. 되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아직은 1심이기 때문에 재판이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만 이대로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최종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다면 국민의힘은 397억 원을 반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권성동 의원도 징역 2년이 확정이 됐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22일에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를 받았거든요.
1: 그렇죠.
0: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고비를 지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이 모든 사건들을 정치 보복이다라는 한 단어로 묶으면 당장의 뭐 지지층 결집은 하겠지만 법원이 유죄로 본 사건들까지 그 틀로 방어를 하게 되면 설득력을 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본질적인 반성과 성찰이 국민의힘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그저께 그 축구협회 청문회에서는 국민의힘의 윤용근 의원의 문자 메시지가 카메라에 잡혀서 파문이 일었어요.
0: 그렇습니다. 국회 문체위가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과 감독 선임 절차를 따지는 청문회를 열었고요. 정몽규 전 축협회장 그리고 홍명보 전 감독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오후에 질의 직전에 국민의힘의 윤용근 의원이 증인석에 정몽규 전 회장에게 보낸 문자가 포착이 됐는데 그 내용은 회장님 어제 정 선배님에게 연락받았습니다. 더 잘 배려해드려야 하는데 송구합니다. 라고 하니까 정 전 회장은 5분 뒤에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 말고 다른 자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1: 예.
0: 여기서 이제 정 선배가 누군지가 좀 논란이 됐는데 정 전 회장은 프라이버시다라며 답을 회피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좀 국회의원들의 그 문자 메시지가 노출이 되면서 많은 논란을 지금 낳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청문회라는 자리가 의원 개인의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서 증인을 신문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어떤 친분의 문제로 이 문제를 볼 것은 아니고 이해 충돌의 문제까지도 확대시켜서 봐야 되는데요.
1: 그럼요.
0: 이 문제를 개인을 비난하는 것만으로만 끝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국회법 안에 이런 사적 접촉을 금지하는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제도 보완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불신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럼요. 자, 신인규 변호사였어요.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5분 지났습니다.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기상청의 송소진 씨.
2: 더위의 기세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특히 폭염특보 중 가장 높은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도 늘어났습니다. 부산과 울산, 양산에 비롯한 경남 지역, 포항과 경주 등 경북 동해안, 보성과 여수, 광양 등 전남 일부 지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낮 기온이 경남 양산은 41도, 부산과 울산, 포항, 여수 39도까지 오를 전망이고요. 강릉과 광주 38도, 대구 37도, 대전 35도, 서울과 제주 34도 등이 예상됩니다. 온열 질환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은 날씨인 만큼 바깥 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충분히 자주 마시면서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대부분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나쁨 단계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당분간 열기를 식혀줄 비 소식이 없어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5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박소정 씨가 전해드립니다.
3: 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오늘 이른 아침부터 고속도로 곳곳이 혼잡했습니다. 아직도 지방 쪽으로 정체가 극심하고요. 앞으로 오후 1시까지를 최대 혼잡 시간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동시간 넉넉히 두고 운행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제일순환선 구리에서 일산 방향으로 김포 부근입니다. 앞시간 사고가 났고요.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 지나 계양 부근 6차로에선 고장난 승용차를 처리 중입니다. 세종포천고속도로 포천 방향 고삼 하이 패스 부근에서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갓길에서 처리 작업 이어지고요. 경부선 부산 쪽으로 충청권 부근 지나기가 힘겨운데요. 지금 입장 부근 5차로에선 고장난 승용차를 처리 중인데 여파로 안성부터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이후 천안 분기점에서 천안 호두교속까지 밀리고요. 옥산에서 남이 분기점까지는 13km 어렵습니다. 남청주에서 주감 휴게소 구간 또 회덕 분기점에서 비룡 분기점까지도 답답합니다. 서울 양양 고속도로 서울 쪽 강촌 부근에서도 조금 전 사고가 났는데요. 1차로 막고 처리하면서 일대 3km 정도 더디게 지납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0: 국민 MC 정관용
1: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 본부
0: 들어보면 달라요.
2: 우리도 무척 덥습니다만 이웃 일본도 지금 폭염 피해가 극심하고요. 얼마 전 지진 피해도 입었죠. 자, 김민정 통신원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일본의 김민정입니다.
2: 일본도 40도 넘는 지역이 있죠?
3: 네, 일본도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몹시 덥습니다. 도쿄는 이번 한 주 절반 이상의 35도 이상의 기온을 기록했고요. 지금도 35도입니다. 다음 주에는 36도까지 올라간다고 하고요. 도쿄에서 조금 내려간 후지산이 있는 시즈오카 현에서는 하마마츠시 최고 기온이 얼마 전 41.1도를 기록해서 올해 전국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2: 네.
3: 밤에도 뭐 25도가 넘는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고요. 7월 둘째 주 일본에서는 전국에서 4,500여 명이 셋째 주에는 1,800여 명이 열사병으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열사병 환자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이고 발생 장소가 밖이 아니라 집안인 경우가 42%나 되는데요. 정부와 기상청은 집에 있을 때는 냉방을 꼭 켜라고 하고 있고 이제 밖에 나갈 때는 정말 남녀노소 불구하고 양산 손 선풍기 선클래스가 필수품이 되었고요. 조금이라도 밖에 오래 있는 날에는 목에 감는 얼음 주머니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한편은 아주 작은 사람이 혼자 들어갈 정도의 박스, 뭐 컨테이너 박스 같이 작은 컨테이너 작은 박스가 발매가 됐는데
2: 예.
3: 이 박스는 들어가면 이제 작은 냉장고처럼 되어 있어서 최저 온도가 15도라고 합니다.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더위를 식힐 수가 있다고 하는데 농장, 공장, 건축 현장, 물류센터, 행사장 등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작년부터 일본 정부가 열사병 방지 대책을 각 기업에 의무화를 하면서 이런 상품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 네. 게다가 구마모토 지진이 일어나서 뭐 대형 쇼핑몰이 폭발하는 큰 사고가 있었는데 지금 피해 상황은 어떤가요?
3: 네, 일단 구마모토가 아닌 시즈오카에서도 지금 좀 전에 바로 진도 4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일단 해일 위험은 없다는 보도가 나와 있고요. 이렇게 일본은 정말 지진이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구마모토는 7월 28일에 진도 7강의 강진이 발생했고 지금까지 200번 이상의 여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망자도 계속 늘고 있는데 오늘로 사망자가 36명이고요. 9천여 명이 대피 생활을 하고 있고 8만 가구가 단수가 되고 있고 만 가구가량이 현재 정전 중이라고 합니다. 12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대형 쇼핑몰 이온몰에서 폭발이 발생해서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7월 28일 오후 4시 27분경에 지진이 일어났고 80분이 지난 오후 5시 50분경에 쇼핑몰에서 폭발이 발생했고요. 7명 종업원이 사망했고 어제 한 명이 구출이 됐는데 사망한 상태에 아무래도 고객으로 보이는 고령의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2: 네.
3: 7명 이외 직원들의 안부는 확인을 했는데 혹시라도 이 건물 내에서 사고로 당했는데 발견되지 못한 손님이 없는지 지금 소방서 자위대가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쇼핑몰은 한쪽 면이 완전히 지붕이 꺼지고 폭발로 거의 무너진 상태이고요. 일본 제지에서도 지진 때 굴뚝이 무너져서 11명의 종업원이 갇혔고 그중에서 9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코스트코에서는 위에 쌓아올린 상품들이 다 떨어지면서 손님들이 뭐 다리가 끼거나 하는 그런 동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는 그런 동영상도 공개가 됐습니다. 구마모토에서는 10년 전인 2016년에도 강진이 일어나 50명이 숨졌는데 이번에 폭발이 발생한 쇼핑몰도 그때 그 지진 피해를 입고 다시 복구가 된 곳입니다. 일본에는 그래도 집보다는 대형 쇼핑몰이 내진 설계를 포함해서 지진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번 폭발로 인해서 대형 쇼핑몰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2: 지금 뭐 만 명 가까이가 대피소에 있는데 그 대피소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면서요?
3: 네, 일본은 이제 대피소가 보통은 초등학교, 중학교, 체육관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공무원들이 바로 파견이 되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은 동네 주민 자체가 운영을 하고 있고 이분들이 또 고령자시다 보니까 운영이 좀 어렵다고 합니다. 구마모토가 오늘 내 기온이 37도, 모레가 41도라고 하는데 구마모토 학교 체육관에는 에어컨도 없고 일부는 이불도 없어서 골판지라도 나눠달라라는 요청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와이파이는 당연히 없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지진이 일어난 후 300대 에어컨을 자위대를 통해 보냈다고 자신의 X에 적었는데 일본에서는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 2016년에 지금 똑같은 구마모토에서 강진이 발생했는데요. 10년이나 지금까지

0: 또 에어컨도 없고 대피소 운영도 10년 전과 전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사실상 1995년 한신 고베 대지진 이후에 30년이 지났는데도 대피소는 30년 전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1: 하하.
0: 인터넷에서는 한국, 대만, 태국의 대피소 사진이 돌아다니며 다른 나라보다 자연재해가 많은 일본이고 지진 복구 세금까지 내고 있는데 왜 대피소 대책이 여전히 과거와 같냐라는 불만의 소리들이 나오고 있고요. 10년 전에 군바모토 지진 이후에 체육관의 에어컨을 설치 하자는 안이 있었는데 그때 자민당 의원들의 대부분이 아이들이 더위도 알아야 정신적으로 강해진다라면서 반대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1: 하하. 자, 일본에서는 이제 이런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꼭 외국인을 혐오하는 혐오 범죄도 같이 발생한다는데 왜 그런가요?
0: 네, 외국인들이 물건을 훔치러 다닌다, 대피소에서 여성들을 폭행한다라는 위험 비어가 떠들어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지금도 그런 위험 비어가 계속 떠돌고 있습니다.
1: 으흠.
0: 10년 전에 2016년 구마모토 지진 때는 사자가 도망을 쳤다라고 거짓말을 인터넷에 올린 남성이 실제로 체포가 됐는데 이 남성은 결국은 기소 유예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 당시 경찰 조사로 135건의 위험 비어가 인터넷에 돌았고 대부분이 쇼핑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외국인들이 우물에 독을 넣었다, 후지산이 폭발했다 등의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1: 참. 그런 가운데 베트남 노동자들이 고령의 여성을 구했다고요?
0: 네, 베트남 노동자 5명이 무너진 주택에서 90대 할머니를 구출했습니다. 살려달라는 말을 듣고 무너진 건물에 들어가서 구출을 한 것인데 이 베트남 노동자들은 이 할머니와 이웃사촌이었고 할머니가 혼자 사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갔다가 구출을 하게 됐는데요. 주변에 구출 작업을 하던 일본인도 함께 합세를 해서 할머니를 구출했습니다. 베트남 언론이 먼저 보도를 하자 일본의 언론들도 보도를 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베트남 대사관에 따르면 24살 베트남 기능 실습생이 이번 지진으로 공장에서 크레인에 깔려서 사망을 했습니다. 베트남의 아이와 아내를 두고 온 일본으로 온 것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운 뉴스로 전해지고 있고요. 구마모토 현에는 6천 명이 넘는 베트남 노동자가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연히 우리 동포들도 여기 살고 있는데요.
1: 예.
0: 주 후쿠오카의 총 영사관은 29일에 한국 국민의 인명 피해 보고는 없다고 밝히면서 영사관이 일본 기관과 재해동포 사회에 연락을 하면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네, 뭐 지진 피해를 입으니까 각국이 피해 관련 메시지를 보냈는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만 안 보냈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한국, 중국, 대만 등이 발표한 지진 위로 메시지를 보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국민과 함께하겠다, 실종자가 무사히 돌아오길 바란다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일본 구마모토에서 발생한 지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과 부상자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외무상도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피해자 유족들에게 애도를 표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요. 뭐 EU나 이탈리아 에서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다카이 총리가 3일에 재해 지역에 가기로 했는데 한편 정말 다카이 총리가 평화의 수호자이자 자신과 매우 친하다며 트럼프도 아니라 도널드라고 부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지진에 대해서 별도의 위로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1: 네. 자, 지금까지 일본의 김민정 통신원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팩트체크 진짜 뉴스
1: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0: 들어보면 압니다.
2: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시간이죠. 조갑제 시사강펀치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3: 예, 안녕하세요.
2: 자, 검찰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어떻게 보세요?
3: 저는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니까 조금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이건 법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법. 우리가 로스쿨 할 때 그 로 있지 않습니까? 네. LAW. 그게 어원이 바이킹 말입니다. 바이킹 말이 왜 영어에 들어왔느냐 하면은 바이킹이 잉글랜드를 점령해가지고 그 덴마크 바이킹이 다스리던 지역을 데인 로우라고 그러는데 이 로우란 뜻이 뭐냐 하면은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미법에서의 로우와 이제 독일에서는 레흐트라고 그러는데 권리, 뭐 정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로우의 기본 게 공동체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공동체를 유지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제자리에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0: 도록 하려면은 법의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 물론이죠.
0: 그러니까 법은 바꿀 때 갑자기 바꾸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72년 만에 이 검찰청의 직접 수사를 완전히 없애버렸는데 72년 동안 한국의 치안이 이 정도로 유지된 데는 이 제도의 덕분이잖아요. 그동안은 물론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지만은 그리고 이것을 바꾸는 과정이 저는 일종의 이거 야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법치라는 것은 문명의 핵심이거든요. 문명이라는 것은 제도인데 제도는 절대로 갑자기 바뀌면 안 되고 또 관계자가 전 국민이니까 그에 따른 심사숙고와 열린 토론이 있어야 되고 네.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여당의 강경파 몇 사람들이 밀실에서 토론도 안 하고 더구나 한동훈 의원이 1대 161로 하겠다고 해도 한 사람도 나서지 않고
1: 예.
0: 그렇다면은 뜻하게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가 지난 80년 동안 만들어낸 여러 가지 문명적 제도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제도 하나를 그냥 부수기 일보 직전이죠. 물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가 남아있지만.
1: 거부권 행사 안 하겠죠?
0: 하면 영웅이 되겠죠. 그러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법제처나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여기에 위헌 소지가 있느냐를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그 헌법학자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이게 위헌, 명백한 위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 예, 예.
0: 아니 대통령이 명백한 위헌임을 알고 이 법에 거부권 행사하지 않으면은 그 법치 파괴의 공범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 거부권 행사한다면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 주도권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국민적인 지지가 있을 것이고 더구나 민주당 안에 이 과격한 조치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1: 네. 네,
0: 그 사람도 자기 세력을 모을 수 있고 하니까 물론 정치적 도박인데.
1: 아까 거부권 행사해야 한다고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안 할 것 같죠.
0: 지금 어려운데.
1: 그렇죠.
0: 근데 어려운 걸 하는 사람이 이제 주도권을 잡는 데 여기 무슨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공수 취소 이거 제가 거부권 행사하면서 저는 공소 취소 없다. 그리고 연임
1: 개원도 없다.
0: 이것도 패키지로 한번 터뜨려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런데 그 국민 여론도 보안수사권 유지해야 한다가 더 많고 정성호 장관도 아주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고 대통령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고 언급한 바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안에서도 반대하는 분도 있고 어제 반대 투표를 한 사람까지도 있고 이런데도 이 당이 그냥 이 법 통과를 당론으로 추인하고 밀어붙이는 그 배경은 역시 전당대회겠죠.
0: 전당대회이고 지금 몸이 국민의힘 안에 있으니까 국민의힘의 주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운동권 출신도 있고 또 강성 당원들이 있으니까
1: 민주당에 그 민주당
0: 예. 예. 뭐 저 국민의힘도 비슷합니다만
1: 네.
0: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그 함정이라고 할까요 그 프레임을 깰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헌법과 국민 그리고 역사를 바라보면서 옳은 선택을 하면은 굉장한 힘을 받게 된다는. 역사적 선례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1: 네, 네.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체 국민 여론과 동떨어져 있는 강성 당원들이 지금 양쪽 정당을 다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그렇죠. 모습이란 말이에요.
0: 그렇죠.
1: 지금 바로 그 강성 당원들의 표로 뽑히는 대표를 지금부터 이제 계속 순회 경선으로 뽑고 있는 이 국면이 바로 그 국면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통과로 이어졌다.
0: 그렇죠.
1: 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0: 맞습니다.
1: 네.
0: 또 이 장동혁 체제가 요새 부정선거 음모론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1: 네.
0: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도 소수의 극단 세력에 끌려가는
1: 그러니까요.
0: 거니까 네. 여기에 그러면은 약 70%나 되는 상식적인 국민이 끌려가느냐 하면 끌려가지는 않아요.
1: 그렇죠.
0: 거기 중심이 있다 이겁니다.
1: 그냥 당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리고 중심이 있는 70%의 헌법과 사실과 상식을 존중하는 국가 중심 세력을 믿고 대통령이 역사적 결단을 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찬스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네. 정말 대통령 거부권 할지 정말 좀 지켜봐야 되겠고.
0: 그런데 거부권 하라고 막 여기저기서 외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걸 포기하지 않고
1: 네.
0: 아니, 시간이 있으니까 뭐 그 수많은 법률가들 있고 법률단체 있고 법학자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1: 네.
0: 힘을 모아야죠.
1: 그런데 집권 여당이 통과시킨 법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그것도 참 모양새가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당청 관계가 아주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0: 과거에 몇 가지 사례는 있는데요. 이처럼 큰 문제 가지고 한 적은 없는데 또 이 일이 너무나 황당하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는 뻔하잖아요. 이게 실패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은 결국 대통령이 다 뒤집어 써야 되니까 본인 자신의 이해관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1: 네. 네. 자, 그건 그렇고 민주당 전당대회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0: 저는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미니까 김민석 후보가 유리하다고 봤는데 네. 최근에 몇 가지 사태로 해가지고 정청래 쪽으로 기우는 것 같네요.
1: 그래요? 네. 그럼 최근에 몇 가지 사태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0: 뭐 가장 최근 사태는 저 조정식 국회의장의
1: 연임 개헌 발언?
0: 연임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해명을 했어야 되는데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1: 그렇죠.
0: 또 그 멀리 있다고 하더라도 수행 기자들 있는데
1: 네.
0: 그러니까 자꾸 저 강훈식 실장 내세우고 하니까 의심이 더 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1: 예. 그 사태. 그리고 조정식 의장은 실수한 거예요? 의도한 거예요?
0: 의도한 걸로 봅니다.
1: 아, 그, 의도한 걸로 보세요?
0: 그때 보면 뭐 이렇게 읽으면서 하는 것 같은데요. 불쑥 튀어나온 말이 아닌 것 같은데요.

0: 따면은 과잉 충성일 수도 있는데.
1: 근데 전혀 불가능하다고 바로 해명을 했잖아요.
0: 했죠. 예. 그리고 사실 불가능해졌어요. 예. 예. 불가능해졌으니까.
1: 근데 의도적으로 그 말을 했다? 잘 납득이 안 되는데요.
0: 그러니까 직접 해명을 안 할 이유가 난 뭔지 모르겠어요.
1: 대통령이.
0: 예.
1: 그래서 아무튼 그런 사태 등등으로 정청래 전 대표가 더 유리해졌다. 그런데 뭐 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김민석 전 총리를 밀고 있다. 그런데 예. 공개적으로 민 사람이 떨어지고 정 대표가 되면 레임덕 오는 거 아니에요?
0: 레임덕 뭐 단기적으로 오겠습니까만 아직 4년이나 남았는데.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는 것도 있고요. 저 AI 순도국 만들겠다는 거대한 비전을 던졌고 하는데 문제는 이번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국민들이 민주당의 생리와 구조를 좀 이해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민주당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고
1: 그 당원들이다.
0: 당원들이라는 그 유시민 씨의 말이 맞아요. 그만한 주체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마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밑에 이재명 대통령을 넣는 거예요. 이것은 뭐 정당 정치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번에 저력을 발휘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1: 예.
0: 그 주체 세력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발전 방향과 맞는 생각을 가진 사람인지
1: 아니죠.
0: 역사를 되돌리겠다는 사람인지가 이제 문제죠.
1: 그러니까요.
0: 그럼 그 격차는 어디서 판단하느냐. 결국 선거에서 국민들이 심판을 해가지고 그게 잘못됐다는 판단을 해주겠죠.
1: 네. 그런데 뭐 일단은 강성 당원들에 의존해서 당권도 쥐고 공천도 받고 대신에 이제 선거 국면이 오면 그때 가서는 중도 좀 확장으로 가고.
0: 그렇죠.
1: 이런 모습이 반복되는 거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당대표하고 그럴 때는 강성 당원들에 의존했거든요.
0: 그렇죠.
1: 그렇죠.
0: 그렇죠.
1: 이 구조가 대한민국 정치를 퇴행시키고 있는데 법으로라도 이 상향식 공천, 국민들의 의사가 더 많이 반영되는 공천 그런 식으로 좀 만들어야 된다. 한동훈 전 대표도 지금 그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움직임 좀 안 될까요?
0: 아 이게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1: 많죠.
0: 많고 특히 그 이준석 네. 대표로 있을 때 이야기했고. 또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점점 어렵게 되는
1: 그러게요.
0: 게 저는 이 당대표란 자리 무용론을 옛날부터 주장해 왔는데 당대표 공천권 또 여당일 경우에는 당대표와 대통령과의 갈등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이게 또 우리 몸에 있는 맹장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1: 예,
0: 들고요.
1: 예.
0: 그래서 그런 문제인데 이게 또 저 서로 공생관계가 있어가지고 개딸 있으니까 또 거의 닮은 이 극성 거의 극우파에 속한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을 좌지우지해가지고
1: 그렇죠. 예.
0: 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 사태 이번 저 이 문명 파괴적 법치 저 파괴라고 보는 이 입장에서 본다면은 2028년하고 2030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는 게 맞는데 하나 또 변수가 하나 있잖아요. 국민의힘입니다.
1: 국민의힘도 똑같으니까요 네. 지금.
0: 국민의힘이 계엄령을 옹호하고 음모론을 펴면서 이걸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
1: 그러니까요.
0: 네. 그러고 비판하지 않을 거라고.
1: 예.
0: 장동혁 당권파는 한동훈 세력과 싸우지 저 정청래 세력과는 싸울 생각이 없어요.
1: 예.
0: 그러면
1: 또 민주당이 이기는
0: 거죠. 국민이 좀 외롭게 되는 거예요.
1: 그래요. 참.
0: 네, 이런 이제 악순환인데. 그런데 이번에 하나 김민석
1: 대표가
0: 후보가 제기한 문제 중에 하나가 당원 명부를 좀 정리하자는 취지
1: 예,
0: 아닙니까?
1: 예,
0: 거기
1: 예.
0: 이상한 사람들 다 들어와 있으니까.
1: 예, 예.
0: 국민의힘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여야를 떠나서 같이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1: 해봐야죠. 네. 아니 이 유럽의 정당들은 다당제이고 당원들의 당비에 의해서 운영되는 정당이니까
0: 예.
1: 당원이 좌지우지하는 게 정상인데
0: 예.
1: 우리나라 정당은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정당법에도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
0: 예.
1: 모든 당내 경선이나 공천 과정에서 당원 투표가 70% 뭐 국민의힘은 80%까지 되죠.

0: 않아요. 이게 반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그 반대로 바꿔보자, 법을 좀 바꿔보자 이런 움직임 좀 여야가 함께 좀 하면 안 되나요?
1: 된다고 보는데요. 그 주체 세력이 누구냐는 겁니다.
0: 그러게요.
1: 그걸 들고 나올 사람 이제 한동훈, 이준석 두 사람은 생각이 나는데 민주당에서 이제 김민석 같은 분 또 한 분 나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 한국 정당 구조를 바꿀 찬스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도 예. 분열 중이고 민주당도 분열 중이니까
0: 예.
1: 분열을 통해서 새로운 무슨 판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기폭제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0: 그러게요.
1: 저는 그건 한동훈 전 의원이라고 봐요. 한동훈 의원이.
0: 그런데 지금 무소속으로 혼자서 힘이 제한되잖아요.
1: 한동훈 의원이 복당을 포기하고 새당 만들겠다고 딱 나서는 수가 있는 거죠.
0: 그 새당 만들겠다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많이 갈까요?
1: 새당 만들겠다고 하면서 국민들을 각성시켜야죠. 그러니까 이게 당파적 문제로 해결해가지고는 이건 안 되는 거고.
0: 알겠습니다.
1: 아직 선거 기간까지 2년이나 남아있으니까
0: 예.
1: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국민 일종의 막 기독교로 말하면 예. 부흥회 같은 운동을 해가지고.
0: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 대표님 말씀대로 여야 할 것 없이 이 당원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이 지금의 정당 시스템 좀 바꿔보자. 라는 그런 운동이 좀 생겨야 할 것 같고
1: 예.
0: 더 거기에 또 대통령이 좀 한마디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당대회 끝나고
1: 그렇습니다.
0: 나면.
1: 맞습니다. 예.
0: 그래서 대통령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거부권도 행사하고 정당 중심 바꿔보자 얘기도 하고 대신에 나의 연임은 전혀 없고 공소취소도 절대 안 된다.
1: 예.
0: 이렇게 좀 화끈한
1: 그렇죠.
0: 이렇게 더워 죽겠는데 좀 시원한 정치를 봤으면
1: 그러니까 3종 세트입니다.
0: 알겠습니다.
1: 거부권 행사하고 공소취소 예. 안 한다고 하고 연임 안 한다고 하고 하면은 힘이 생기는 거죠.
0: 자,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문희옥의 평행선 들으시고요. 1시 2부에 다시 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널리 화제가 돼 여러 사람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것을 가리켜 인구의 회자되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0: 인구는 사람 인자의 입구자를 쓰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의 입을 뜻하고 회자는 회회자의 구울자자를 쓰는 것으로 회와 구운 고기를 말합니다. 흔히 회라고 하면 생선회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기서는 생선회가 아니라 육회를 뜻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날것을 잘 안 먹지만 육회만은 아주 좋아해서 제사 음식으로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운 고기도 역시 구운 생선이 아니라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구운 것을 가리키는데 이것도 제사상에 오르던 음식이라고 하지요. 제사상에 오르는 음식은 고인이 평소에 즐겨 먹던 음식이나 좋은 음식인 경우가 많은 것처럼 회자라는 말은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맛있는 고기 음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인구의 회자되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육회와 구운 고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칭찬받으며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비자금이나 비리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자주 화제거리로 등장할 때 비자금 문제가 인구의 회자되다 같이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자주 화제거리로 삼는 것이라고 해도 그 내용이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면 회자되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거죠.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2: 58분 날씨. 벌써 경남 양산의 기온이 40.4도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양산 41도, 부산과 울산, 포항, 여수 39도 등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경남과 경북 동해안, 전남 일부 지역은 낮 기온이 39도를 웃돌 전망이고요. 그 밖에 전국 에도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강릉과 광주 38도, 대구 37도, 대전 35도, 서울과 제주 34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하늘 위로 더운 공기를 가진 고기압이 이중으로 자리하고 있는 가운데 낮 동안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이 더욱 상승해 열기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온열질환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은 날씨인 만큼 바깥 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충분히 자주 마시면서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대부분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나쁨 단계를 보이는 곳이 많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열기를 식혀줄 비 소식이 없어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2.2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부입니다. 잠시 후 권혁중의 일타 경제 코너에서 경제 이슈 풀이해드리고요. 이어서 정치 토크 거두절미 각설하고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들 마련되어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2부 출발하죠.

0: 팩트체크 진짜 뉴스
1: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0: 들어보면 압니다.
2: 권혁종 경제평론가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어제 코스피가 하루 만에 1000포인트 넘게 올랐어요. SK하이닉스가 상한가, 삼성전자 27% 가까이 폭등. 이게 정상입니까?
3: 지금 시장 안에서도 정상 범위는 벗어났다.
2: 그러게요.
3: 예, 이렇게 이제 평가가 우세합니다. 사실 저도 어제 상한가 보면서 아,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올라서 이러면 안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이게 SK하이닉스가 사실상 이제 레버리지가 있기 전에는 뭐 올라도 한 5% 많이 올라도 이런 대형주였는데 레버리지 나오고 나서 뭐 변동폭이 커지다 보니까 한 10% 정도 오른 적도 있었어요. 떨어지기도 하고 거기까지는 이제는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용인을 해줬습니다. 근데 만약에 상한가를 쳤다, 이 엄청난 무거운 종목이 상한가를 쳤다는 얘기는 반대로 생각하면은요 하한가도 나올 수 있다라는.
2: 그러니까요.
3: 예, 이게 그러면 심리적으로 이게 뚫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한가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크게 변동폭이 일어나는 거는 절대 우리나라 코스피나 증시의 건강한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고요. 이게 SK하이닉스가 상한가 올랐다. 그러니까 2015년 이후 처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 처음이에요, 사실. 가격 제한폭이 30%로 제한된 게 2015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적이라고 이제는 볼 수가 좀 있겠고 문제는 이제는 너무 요즘엔 들어와서 이 변동성이 너무 심해진 것이 굉장히 네. 우려스럽다라는 쪽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좀 평가가 엇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완전 증시가 뭐 도박장이다, 카지노다, 뭐 비이성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쪽이 있고 일각에서는 이 반도체 쏠림과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대한 이 자기강화적 악순환이 이제 끝났다. 이제는 레버리지도 예탁금 3천만 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려가 줄어들었다. 이러면서 이제는 저평가를 딛고 이제 반등한다. 이렇게 지금 평가는 쪽

0: 는 한국의 코스피를 보면서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 네. 그러면서 한 시장에서 이런 거죠. 아 이게 우리 시장이 정말로 이제 실험장이 됐구나. 그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돈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상당히 이제 속출할 수도 그렇죠. 있다. 예, 주의하셔야 되겠고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카지노에 비유했거든요. 우리 시장을. 그래서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반면에 그 위상도 많이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예, 블룸버그는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AI 쪽에 투자를 할 생각이 있으면 한국 시장에서 이 AI 주가, 반도체 주가죠. 예, 삼성전자와 SK이닉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한마디로 AI 심리의 선행 지표로서 참고할 수 있다. 아, 이런 평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변동성이 크다는 거고요. 이 변동성 가운데서 개인 투자자 분들이 정말로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립니다.
1: 그 개인 투자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어요. 좀 요약해 주시면.
0: 네, 추격 매수는 좀 경계하셔야 됩니다. 아, 뭐 금요일 날 상한가 나왔으니까 월요일도 또 상한가 나오겠지, 아니면 크게 오르겠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지금 변동성 지수로 얘기할 수 있는 V 코스피가요, 86 정도 되거든요.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이럴 때에. 같은 날이라도요, 언제, 그, 언제 드러나에 따라서 이 수익률이 확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물타기 한다, 뭐, 추격 매수 들어간다,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 실적을 계속 보시면서 들어가시길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립니다. 이번에 올랐던 이유는요, 이 빅테크들의 이제는 실적 개선세가 나아졌기 때문에 그게 명분 삼아서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빅테크들의 이제 실적 부분, 이런 캐펙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자본 지출을 얼마나 늘려갈 수 있는지를 보고, 그때그때 이제 나눠서 들어가는 걸 좀 권장드리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너무 열광하거나, 예.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냉정하게 좀 판단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 자, 오늘이 8월 1일인데, 8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세 가지를 오늘 소개해 주신다고요.
0: 네.
1: 먼저 첫 번째가, 이제 암표 신고하면 포상금 받을 수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8월부터 바뀐 제도인데요. 공연과 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에 대해서 전면 금지가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 포상금도 받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한테 좋아요. 가수 콘서트, 정말 내가 사랑하는 가수 콘서트에서 암표 때문에 아마 굉장히 애를 탔던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그거 안 돼요. 암표는 무조건 걸리고요. 프로야구 티켓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데에서 암표를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고하시면 되겠고, 단순히 이제 매크로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상습적으로 이제는 사재기를 한 다음에 파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이제 신고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처벌 수위가 대폭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그 다음에는 또 육아휴직을 일주일 단위로 쓸 수 있게 됐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이거는 8월 20일부터 이제 단기 육아휴직이 이제 시행이 됩니다. 대상은요,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와 그 다음에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노동자인데요. 이런 분들은 기존에는요, 30일 이상을 써야지만 육아휴직이 육아휴직 급여가 나왔습니다.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아우 이거 애가 잠깐 감기 들인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또 육아휴직을 쓸 수도 없고 좀 애를 탄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끊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사유는 딱 목록화되어 있습니다. 휴원, 휴교, 방학, 질병, 사고, 그다음에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하든지 등교 중지 딱 요 사유에만 연 1회에서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그거를 사용해도 육아휴직 급여가 맞춰서 나온다라는 거. 이게
1: 예.
0: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1: 예.
0: 이게 단순히 아이를 키운 노동자분들만 줬느냐. 그게 아니라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는.
1: 그렇죠.
0: 왜냐하면 그렇죠. 조부모님들 입장에서 사실상 그동안 좀 부담을 많이 얹힌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부모가 짧게 끊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부담이 덜할 수 있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 예. 마지막으로 8월에 달라지는 것 하나가 19살이나 20살 자녀를 두신 분들 주목해야 되는데 그 자녀들에 대한 문화생활 비용을 나라가 준다고요?
0: 맞습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인데요. 이게 2006년생과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요, 2007년생입니다. 그러니까 19세에서 20세 청년인데요. 이분들에게 생애 최초 1회에 대해서 연 최대 20만 원의 문화예술 소비 비용을 줍니다. 이거 원래 있는 제도인데 8월부터 바뀐 거는 그거예요. 원래는 이제는 공연 전시라든지 영화까지 이제는 넓혀진 상태고 8월부터는 도서 구매에도 이 포인트를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왜 도서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책을 살 때에도 이 청년문화예술 패스 포인트로 살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겠고요.
1: 예.
0: 나는

0: 지금 딱 2006년생이 됐고 2007년생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신청하느냐?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검색해보시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이제는 출생연도 확인한 다음에 포인트를 받아서 협력 예매처에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1: 네. 그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에 들어가서 직접 신청을 해야 준다 이거죠.
0: 네,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어요.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거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1: 갈 때까지 가보자.
0: 정관용의 시사본부.
2: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거두절미 각설하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원 변호사 두 분 오늘도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자, 금주의 뜬인물, 진인물 먼저 정리하죠. 뜬인물은요, 장윤미 변호사는 누굽니까?
1: 이번 주 축구협회 청문회가 상당히 핫했던 것 같은데 비교적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축구에 빗대서 헛발질 이런 평가가 좀 다수인 것 같고 그래도 그 이재정 과방위원장이 처음에 이제 모두 발언을 하면서 당연하지만 이제 전략 절술은 청문회 대상이 될 수도 없고 그 구조적이고 어떤 이런 절차상의 문제 같은 걸 좀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가르마도 좀 잘 타고 그리고 현안을 좀 잘 짚어냈던 평가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에 뜬 인물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2: 이재정 의원. 네.
3: 그런데 또 최민희 의원은 손흥민, 이재성이 왜 전반전부터 뛰지 않아서 남아공전에 졌느냐라고 묻고 왜 졌어요? 이 질문으로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전반적으로 청문회가 우리 축구협회의 병폐가 어떤 이유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제대로 짚어내기에는 많이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2: 송영원 변호사는 금주의 뜬 인물.
3: 예, 제가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금주의 뜬 인물로 꼽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은데요. 이번 주는 민주당 곽상원 의원을 꼽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보안수사를 앞으로 전면 금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의원 중에는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네. 사실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본인으로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찬성표를 던질 만한 동기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어떻게 보면 소신껏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의 161명 국회의원 중 그 누구도 곽상원 의원 외에는 이렇게 반대표를 던진 정치인은 없었다는 점에서 그렇죠. 기록하고 기억해 둘 만한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금주의 뜬 인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자, 금주의 진인물은요. 장윤미 변호사.
1: 아까 그 청문회 연장선상인데 국민의힘 윤영근 의원 꼽아봤는데요. 예. 아, 이게 본인이 청문위원이면서 그리고 사실 국회에 입성하신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63 지방선거 때 이루어졌던 재보궐로 왔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질타의 대상이 돼야 되는 증인에 대해서 정몽규 전 회장에 대해서 더 배려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는 취지의 문자를 이게 언론에 포착되도록 한 그 무신경과 그렇죠. 이런 문자를 보내는 그 의정활동에 대한 본인의 인식 이런 게 되게 좀 부족하다. 그리고 이 뭐 정선배로부터 할 때 이 정선배는 아마 이 정진석 전 실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본인 지역구를 이제 뭐 물려받았던 표현 그렇지만 그 지역구에서 이제 본인이 첫 정치 발을 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무책임하다라는 네. 인상을 강하게 받습니다.
2: 그것도 아무튼 청문회 자리에서 증인석에 앉아 있는 사람을 향해 문자를 보낸다.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3: 예. 윤영근 의원에 대해서는 저도 별로 그렇게 방어해드릴
2: 그러니까요.
3: 처지가 아니고 이미 방송에서 일관되게 이분에 대해서는 문체위에서 사보임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네. 말씀드려봤습니다. 왜냐하면 윤영근 의원이 계속 문체위에 있으면 가을에 국정감사 있잖아요. 그러면 축구협회 관련된 주제는 안 할 건가요? 그때 또 축구협회나 정몽규 전 회장에 관련된 사안은 봐주는 질문을 할 거다. 라고 하는 의구심을 국민의힘이 사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도 윤영근 의원을 문체위에서 다른 상임위로 사보임시키는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네. 자, 송영원 변호사는 금주.

0: 예, 친인물. 예,
1: 그렇죠. 친인물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자, 왜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좀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야당은 항상 대통령에 반대하니까 매주 친인물 이 대통령 꼽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번 주에 조정식 국회의장의 망언이 큰 파문을 빚었죠.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국민이 선택할 문제다. 헌법 128조 2항에 따라서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직 국회의장이 육선 의원이니까 그걸 모르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망언을 했다는 것은 일정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똑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국민이 결단할 문제다라고 말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뭐 김민석 전 총리 그다음에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의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해석된다 등등의 발언에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의 연결고리를 끊어줄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에게 있어요. 그런데 국내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남미 순방 중에 칠레 가는 비행기 안에서 조정식 의장의 이 발언이 나온 지 24시간도 더 지나서 아주 사소한 국내 사안에 대한 SNS를 올렸어요. 카자흐스탄에 거점을 두고 있는 한국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조직 14명에 대해서 국내 송환을 추진한다는 보도자료를 인용해가지고 SNS에 올리셨거든요. 그런 사소한 것은 논평하시는 분께서 왜 본인의 연임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습니까? 나는 연임 안 한다. 그런 것은 할 수가 없다. 라는 정확한 입장이 표명되지 않는 이상 이 논란은 종식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2: 정말 그 국회의장이 의도를 갖고 발언했다고 봐요?
3: 저는 의도가 있다면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게 가능해야 되잖아요. 일단 헌법 그 128조 2항을 보면 너무나 명백하게 뭐 임기연장 개헌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해당 그 개헌이 이루어졌을 당시에 대통령한테는 적용이 없다라고 아예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임기 연장의 동의를 어떤 권력자든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있을 때 개헌해가지고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 그래서 국회의장실에서 나온 설명을 보더라도 이 128조 2항에 대해서는 아주 엄밀하게 인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걸 지금 5.18 본인들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개헌도 안 됐습니다. 오원식 전 국회의장이 정치적인 거 다 걷어내고 내란을 조금 좀 해제하는 그런 요건을 강화하고 좀 어렵게 만드는 아예 개헌 발동의 요건을 이런 것도 안 됐는데 이게 될 리가 있겠습니까? 아마 이제 거기 있었던 기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두의 한번 그런 이 질문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답을 이야기했고 근데 또 꼬리 질문으로 나오니까 좀 약간 파한대솔하면서 이렇게 좀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하실 수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또 입장을 안 낸 것도 아니에요. 이건 안 된다고 입장을 전에 낸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2: 이번에는
3: 때문에.
2: 이번에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왜 말을 안 해요?
3: 저는 일단 순방 중이었고 순방 중에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대단히 어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또 국내에 와서도 다시금 환기하면서 이건 진짜 저희 내부에서도 일단락이 된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안 되니까요. 불가능하니까. 그걸 다시금 환기하는 게 이게 정무적으로 맞나? 이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1: 그 입장이라고 하는 게 작년 5월에 대선 기간 중에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 있고 나서 강훈식 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등등이 나와서 하는 말씀은 공통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그 말은 돌려서 만약에 현실적으로 가능해지면 하겠다는 건가요? 사실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런 것을 절대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 아닙니까? 그런데 정답을 피해가는 워딩이 교묘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언급하는 것이 뭐 정무적으로 자연스럽지 않다거나 뭐 일단락됐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카자흐스탄에 있는 한국인 상대로 한 범죄 조직 14명 송환하는 것보다 덜 중요한 문제인가요?
2: 아무튼 그러니까 이걸 의도 섞인 발언이었고 그 때문에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측과 이건 그냥 실언이고 대꾸할 가치도 없으니 말 안 하는 것뿐이다라고 해석하는 쪽 어느 쪽이 많을까요?
3: 후자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안 되니까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건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현실을 번복해야지 가능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통례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1: 이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야당이 그냥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의 과정이 있습니다. 자, 공소취소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공치모라는 것을 만들고 공소취소 빌드업으로 국정조사를 하고 공소취소 특검법을 내고 할 때 야당에서 계속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나는 이런 것 원하지 않는다.

0: 하지 마라. 퇴임 후에라도 정상적으로 재판 받겠다. 그 한마디만 있으면 되는데 왜 안 하느냐고 했어요. 안 하고 있더니 결국은 지방선거 전날에 검찰총장 대행 앉혀놓고 잘못하면은 사과하고 취소한 거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연임 개헌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결국 내심 그런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추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 헌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이재명 정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자, 헌법 89조 14호에 검찰총장이 명시되어 있는데 검찰을 없애버리면서 공소청장을 검찰청장으로 본다. 이런 기괴한 조문을 넣어서 검찰 폐지를 실행을 했어요. 헌법 101조 2항의 최고법원은 대법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재판헌법 소원제를 도입해서 사실상 사신제처럼 하면서 대법원의 헌재 아래로 격하시키다시피 하는 걸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불가능했다고 믿었던 걸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본인의 명확한 입장 표명으로 끊어줘야 될 책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 네. 아무튼 뭐 저는 이걸 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저희 볼 때 그 만약 의도가 있었다면 그 의도는 잘못된 의도예요. 자기한테 오히려 국회의장이나 대통령한테 해가 되는 의도인데 도대체 왜 이런 발언이 나왔는지 잘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 그건 그렇고 이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 통과 이거 이제 헌법재판소로 갈 것 같죠?
2: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가동할 수 그러니까요. 있는 모든 수단을 가동하겠다는 취지로 이제 대응을 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뭐 본인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갈 텐데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헌재에서 계속 이런 검찰의 수사권과 관련해서 심판의 대상이 올랐던 적이 여러 차례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입법권자의 재량 그리고 어떤 부여된 권한에 대한 이 존중 뜻에서 이 제도 설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헌으로까지 헌법재판소에서는 판결이 나온 바는 없다는 연장선상에서 보면 이 제도는 좀 안착이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우려하시고 시민단체에서도 뭐 우려하시는 피해자 보호 구제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 중수청을 통한 또 뭐 보안수사의 어떤 그런 보안 문제 그리고 7대 범죄에 대한 정권 송치 이거는 또 형사소송법 규정이 아니라서 별도 또 개별법들을 또 손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10월 2일 이런 공소청 중수청의 개청과 관련해서 좀 속도를 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저희는 후속 입법 그리고 여러 이 제도 손질 플러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받는 인상은 국민의힘이 지나친 좀 공포 마케팅을 한다. 그래서 이 대국민 설명회 같은 걸 좀 월요일 할 예정에 있습니다.
1: 헌재에 가면 위헌 나올까요?
0: 아니 이 위헌론을 제기하고 계시는 대표적인 인사가 바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자문위원장을 하셨던 한양대 로스쿨의 박찬훈 교수님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마치 헌재에 가면 이런 게 절대 위헌이 나올 리가 없다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2022년에 민주당이 추진해서 실행했던 이른바 검수완박은 수사권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고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이른바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이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검사의 수사권 자체를 완전히 형해화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은 안 나왔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도 반대 의견을 냈던 4명의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을 보면은 검사는 영장 청구권이 있으니까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완전히 수사를 할 수 없게 만들고 그다음에 심지어 영장 청구도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하면은 그 영장을 그대로 청구해야 된다는 조항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검사의 영장 청구권도 형해화시키면

0: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러나 문제는 어느 세월에 위헌이 나올 거냐 하는 겁니다. 헌재가 2년, 3년, 4년 걸려서 위헌이 나오고 그것도 위헌도 아닌 헌법 불합치로 나와서 국회가 입법 개선해라라고 하면 그동안에 망가지는 피해자의 삶은 어떻게 할 거냐.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 누구나 다 한 번 살기 때문에 그 피해자의 삶이 한 번 망가지고 나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걸 누가 책임집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책임집니까? 낙선하면 책임이 져지겠습니까?
1: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제로죠?
2: 저는 제로라고 보는 게 기본적으로 이 논의의 과정이 있잖아요. 이제 대통령께서는 이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서 이제 문제의식을 드러낸 바가 있고 본인의 의견에 대해서 그렇지만 국회에 이게 입법권제 결단으로 해소가 돼야 되는 사안인 거고 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국회로 공을 돌리겠다라고 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아 보안 수사권을 줘야 된다 개별 입법 발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논의를 모아가면서 거기에 이름을 올리셨던 분들도 당론에 다 따르는 곽상은 의원은 그렇진 않으셨지만 이런 부분으로 좀 매듭이 지어졌고 또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된 이후에 청와대 반응을 보더라도 이걸 거부권 행사 전국으로까지 가는 건 좀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전망됩니다.
1: 국민의힘도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없다고 보죠?
0: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정치적으로는 이제 0에 가까워졌죠. 왜냐하면은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이

0: 위대한 수사위법 또는 뭐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이런 추상적인 개념을 동원해서 이 대통령이 본인의 사건들이 공소 취소되지도 않고 혹은 연임 개헌을 통해서 아주 오랫동안 재판을 미루는 것도 불가능해지면 그러면 나중에 재판받게 됐을 때 유무죄 판단을 받지 않고 공소 기각이 될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그런 조항을 넣어놨죠. 그러면은 대통령으로서는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데 이거 거부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라고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 행사라고 촉구하는 것이 야당의 임무입니다.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 대통령이 이 법안을 그대로 공포하면은 보안수사 폐지 그리고 우리 국민의 삶을 망가뜨린 오적 중에 가장 앞에 이름을 올리게 될 겁니다. 결국은 법안을 최종적으로 공포해서 효력 있게 만드는 건 대통령 아닙니까? 그리고 그 외에 정청래 전 대표, 김민석 전 총리, 한병도 원내대표, 서영교 법사위원장 이런 분들이 수사사법 시스템을 엉망으로 만든 오적의 반열에 이름을 올리게 되겠죠. 그 맨 앞에 서게 되는 불명예를 자초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한번 재고해서 제2호권 행사하시기를 촉구합니다.
1: 자, 이제 중수청이 곧 발족하게 되고 그래서 거의 일선 검찰청을 돌아다니면서 검사들 중수청으로 좀 오세요. 뭐 설명회도 하겠다고 하는데 관련 보도를 보면 검사가 중수청으로 가면 검사라는 직함은 사라지고 뭐 그냥 사법경찰관이 되는 건데 그런데 직급도 지금 검사는 초임 임용 때부터 3급 상당의 대우를 해주잖아요. 근데 그쪽으로 가면 4급이나 5급 준대요? 그럼 누가 가겠어요?
2: 그게 일단 상급이란 건 정해진 건 아닌데 법관이 상급이니까 거기에 준해서 본인들을 사실 법에도 없는 준사법기관이라고 칭해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직제나 어떤 급여 체계 이런 걸 이제 법원에 좀 준해가지고 네, 했었던 네. 건데 어쨌든 제가 이제 검찰에 계신 분들한테도 이제 뭐 좀 물어요. 기류가 어떤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좀 저어하는 부분이 당연히 있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도 공소 파트와 이제 수사 파트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검찰의 본류 그리고 정체성은 좀 수사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일론들이 많고 그래서 아마 중수청으로 가려고 하는 후배들도 꽤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뭐 최근에 들은 바는 있고
1: 그래요?
2: 예 그런데 아마 말씀 주셨

0: 돼 있는 검찰 수사관들 이 인력은 중수청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제도적 장치는 사실 직급이나 급여나 이런 걸로 좀 예우해 주는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추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니까 4급 5급 준다는 거는 좀 낭설인 거예요?
0: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또 지금 경찰 인력 플러스 법조 인력을 많이 충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법리의 적용 문제고 하다 보면 그러면 지금 이제 변호사 숫자는 해마다 좀 나오니까 그런 신규 인력에 대해서는 아마 그 정도 급수가 다른 이제 직종으로 뽑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1: 그건 그럴 수 있는데 현직 검사가 가는데 직급을 낮춘다? 그건 좀 합리적으로 이야기. 저는 현직 검사가 스스로 3급 상당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좀 원래 문제 맞습니다. 있는 제도였다고 보긴 하지만 그렇다 그래도 지금 그 대우받고 있는 걸 가는데 깎는다? 그건 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낭설이냐고 질문하신 것 자체가 지금 이른바 중수청 공소청 출범이 얼마나 준비가 안 된 상태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10월 1일이면 중수청이 출범을 해야 되잖아요. 오늘이 8월 1일입니다. 그런데 중수청법 시행령 아직도 마련이 안 됐어요. 지금 민주당에서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놓고 보안수사에 대해서는 중수청이 뭐 책임지고 관리를 할 거니까 걱정 말아라고 하잖아요. 그 중수청의 인력 규모를 법률에서 못 정하고 시행령으로 넘겨놨어요. 민주당이 그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1: 몇 명으로 할지도 아직 모르겠어요.
2: 안정해졌어요. 예.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기관의 규모도 안정해졌는데 지금 보안수사 요구하는 사건만 1년에 10만 건이 넘는데 이제 보안수사를 직접 못해서 검사 가던 것도 다 하나하나 사소한 것도 요구해서 내려보내야 돼요. 그거 중수청이 다 사건 관리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3급 대우를 받던 검사가 4급 수사관으로 가려고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10월 2일 이후에 형사사법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에 아주 일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우리 장 대변인께서 법에도 없는 준사법기관이라고 하셨는데요. 원래 검사는 제도의 취지 자체가 준사법기관입니다. 왜?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근대사법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서평택 분기점에서 서해대교까지 10km 막히고요. 당진 분기점에서 서산까지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 남양주요금소에서 서종까지는 10km, 이후 홍천휴게소에서 내촌 쪽으로 14km 답답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여주휴게소에서 여주 분기점까지 밀리고요. 새마을 부근 4km 막힙니다. 동두내 하이패스에서 봉평터널까지는 15km 어려운데요. 그 사이 동두내 하이패스 부근에선 조금 전 사고가 났습니다. 1차로 막고 처리 중입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 오창분기점에도 사고가 있습니다. 1차로 막고 처리 중인데 1대 1km 정도 더디게 지나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방향 여주분기점에서 감곡까지 10km 정체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초정부근에서도 앞시간 사고가 났습니다. 처리하면서 3차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0: 김철미 각설하고 고고고
1: 갈 때까지 가보자.
0: 정관용의 시사본부.
2: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용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금주의 핫한 한마디 정리합시다. 장용민 변호사.
3: 전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꼽아봤는데요. 어디 동네에 이름 부르듯 윤석열 윤석열 하냐 뭐 이런 취지였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으신지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1차적으로 들었고,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제명아 고등학생이랑 싸우지 말고 나랑 싸우자 이랬던 게 바로 불과 얼마 전이니까요. 이게 이제 원구성이 되면서 여러 총극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회 운영 위에서 이제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이른바 이제 저희로서는 일하는 국회법이라고 해서 패스트트랙이 최장 한 360일 걸리는데 일반법이 300일 정도 걸리니까 이게 패스트트랙 취재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90일 플러스 알파로 고치는 법을 논의하는 중에 이거 뭐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거다라는 취지의 국민의힘 반발이 나오니까 솔직히 국민의힘이 민주주의 언급할 자격이 있냐. 윤석열 만들어서 탱크로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했던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제 김태규 의원이 윤석열이라고 하지 마라, 뭐 동네 애 이름 부르지 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이게 또 지금 국민의힘의 한 단면 같기도 하고 자기 반성이 없는 모습 같기도 해서 좀 꼽아봤습니다.
2: 송영원 변호사는 검주의 핫한 한마디.
4: 예, 오늘 민주당 김영민 의원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앞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거기에 또 조화를 하나 올려놨어요. 거기에 쓰여진 문구가 이렇습니다.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 대통령님. 그러니까 마치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서 보안수사권마저 없애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유훈인 것처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좀 심각하게 짚어봐야 될 게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전에 바친 것은요, 하나의 법안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의 삶입니다. 앞으로 보안, 검사의 보안수사가 전면 금지되면은 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민주당 의원들도 스스로 잘 알고 있어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이른바 사실관계 확인권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으면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 면담도 할 수 있고 조사도 할 수 있대요. 그런데 그런 것은 모두 다 증거로 쓰지 못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걸 뭐하러 합니까? 그런데 증거도 쓸 수 없는데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 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보안수사 요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요. 1년에 보안수사 요구하는 사건이 11만 건이 넘고 그다음에 보안수사를 검사가 직접 하는 비율이 올해 4월 기준으로 44%가 넘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건들 다 검사가 뭔가를 확인해도 증거도 쓰지도 못하고 보안수사 요구해서 내려보낼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국민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범죄 피해자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누구나 인생은 한 번만 삽니다.
2: 예, 예.
4: 국민의힘 당원도 그렇고 민주당원도 그래요. 그 김용민 의원이 현세에 없는 전직 대통령을 기화로 무슨 숙제를 다 끝냈다고 하면서

0: 다 바친 것이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한 번뿐인 삶이라는 걸 깨닫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 아, 전반부 토론에서 장유미 변호사도 앞으로 민주당은 이제 그런 그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여러 가지 노력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2: 이게 저희가 검경수사권 조정을 했잖아요. 한번 문재인 정부 때. 그때 저희가 이제 실무에서 느끼는 건 되게 사건이 지체가 돼요. 그 얘기는 이제 언론에서도 맞아요. 상당히.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그리고 저희가 실무를 해보면 예전에 검경수사권 이전에도 그 고소장을 검찰로 내려보내요. 그러면 그러니까 검찰로 내요. 그러면 검찰이 거의 체감하기에는 저희가 체감한 90% 이상을 그냥 경찰로 내려보냅니다. 수사 인력에 있어서도 뭐 게임이 안 되고 기초수사는 밑에서 해오길 쪽 발에서 수사 지휘를 하는 거였어요. 그때 훈시 규정으로는 3개월 안에 끝내게 돼 있지만 이게 잘 안 지켜졌어요. 근데 이번엔 이 보면은 보안수사를 내려보내는 그 큰 틀은 거의 대부분의 사건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게 사실상 실무고 그런데 이거를 1개월 안에 빨리 올려보내라. 이걸 강제성을 갖도록 했고 이걸 지체하더라도 2개월 안에 그리고 그 지시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뭐 인사상 불이익을 넘어서서 또 중수청에서 보안수사를 하도록. 왜냐하면 경찰이 절대선이 검찰이 절대선이 아니듯이 경찰도 절대선은 아니에요. 그렇죠. 통제받고 규제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호간에 이거를 중수청에서 견제받도록 했다라는 점. 그리고 지난번에 검경수사권 조정할 때 저희가 그러니까 여러 이런 기관들 시민단체들이 사실상 정치권 이슈를 키게 적으로 고발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뭐 진영을 떠나서 이거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문제 의식의 연장선상에서 고발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피해자가 아닌 제3자로서 이 수사기관의 수사 의뢰를 하는 고발인의 위치에서는 이의 신청권을 안 준 거예요. 그러면 경찰에서 검찰로 기록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만약에 고발을 대신해 주는 장애인이나 아동 그런 이제 피해자들은 본인들이 직접 고소장 작성하고 변호사 만나고 이런 게 잘 어렵거든요. 그래서 고발을 대신 해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의신청권이 없으니까 암장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았어요.
1: 예.
2: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고소 고발 상관없이 전부 이의하면 무조건 이건 또 이 검찰로 공소청으로 기록이 넘어가게 설계가 됐습니다.
1: 그런 보완책이 있다 이미. 네.
0: 이건 하나하나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말씀하신 내용에 모순이 많이 들어있어요. 자, 과거에 검찰에 고소장 내던 시절에도 고소장 내면은 송치하도록 내려보내는데 내려보내 송치하도록 하는데 뭐 석 달 내 하라고 해도 잘 안 지켜졌다. 라고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보안수사 요구를 했을 때 한 달 안에 끝내라. 그리고 연장해도 한 달만 더 준다.
1: 두 달.
0: 그게 지켜지겠냐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44% 넘는 사건을 검사가 보안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어떤 것도 아주 작은 부분도 직접 못해요. 그 사건들이 다 보안수사 요구돼서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걸 물리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건들이 밀어닥치면 한 달 또는 두 달 안에 어떻게 다 끝내요? 그전에도 못했는데. 그다음 두 번째. 그게 안 되면 중수청에서 한다고 하는데 앞서 제가 중수청 몇 명이라고 했잖아요. 여권에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확정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그럼 이 많은 사건들이 만약에 적체가 돼서 해결이 안 되면 그것도 중수청을 보내요? 네. 그러면 사건이 검찰 갔다가 관할경찰서 갔다가 이의 신청하면 다시 또 중수청 갔다가.
1: 알겠습니다. 뭐 보안수사권 얘기 가지고 막 하루 이틀 우리가 토론해온 것도 아닌데 아무튼 뭐 여권에서도 보안 그 앞으로 제도를 좀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이건 말은 하고 있을 만큼 문제가 발생할 걸로 예상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 그 정말 예상되는 문제가 뻥뻥 터지기 시작하면 좀 발빠른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 이제 오늘 충청권 일단 발표가 날 것으로 보여지고 판세가 어떻게 됩니까?
2: 진짜 혼전 양상인 것 같아요. 이게 추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진단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6.3 지방선거 전에는 후보군이 뭐 그때는 아직 명쾌하게 나오기 전이긴 하지만 연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는 기자들 진단이 좀 많았던 것 같고 정청래 전 대표의. 근데 지방선거 지나고 이 김민석 총리가 본인이 이제 당권에 도전하겠다고 명확하게 하면서 이게 흐름이 좀 바뀐다는 평가가 많았고 지금은 또 이건 혼전 양상이다. 잘 진단이 안 된다. 예측이 어렵다. 이게 좀 중론인 것 같습니다.
1: 밖에서 보기에는 어때요?
0: 보안수사권 폐지 같은 문제를 전당대회 판돈으로 걸어서 국민의 삶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전당대회 누가 이기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청래 전 대표가 이기면 당연히 보안수사권 부활 안 할 것이고 보안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입장으로 만들어놓고 총리

0: 물러난 김민석 전 총리가 당대표 된다고 이게 되살아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요. 누가 이기든 사실은 공허하는 문제입니다. 아마 민주당에서 다음 공천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야 정청래 전 대표가 되느냐 김민석 전 총리가 되느냐에 대단한 촉각을 기울이겠죠. 그야말로 정치권 내부의 그들만의 리그의 다름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게다가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는 계속 과거사 진상규명 같은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어요.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김의겸 전 의원이 24년 전에 본인이 한겨레 기자 시절에 쓴 기사를 정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뜬금없이. 뭐냐면 그 당시에 김민석 전 총리가 정몽준 후보 캠프에 가담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뭐 노무현은 내가 끝장내겠다라고 했다고 하던가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본인의 기사에 잘못 썼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자 지금 그 24년 전 일이 우리 국민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파헤치고 정리하는 작업들이 전당대회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아마 8월 17일 이후에도 예. 보통 국민의 마음을 회복하는 일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1: 장영미 대표님도 이 자리에서 벌써 몇 주 전부터 앞으로는 이제 미래 비전 경쟁으로 갈 겁니다. 갈 겁니다라고 했는데 잘 안 가네요.
2: 그런데 저는 뿌리 논쟁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1: 물론 뭐 의미 없다는 얘기는 네, 아닙니다만.
2: 공당이라면 그 역사의 흐름과 관련한 당원들의 평가 지금 어떻게 이게 현출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 저희가 토론을 통해서도 뭐 주식시장도 계속 출렁이고 있고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그리고 AI 미래의 이제 먹거리와 관련해서도 이 주자들이 각자의 청사진을 좀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또 상대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진 않는 것 같고 이런 정책 비전 같은 게 그런 좀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계속 순회 경선을 하는 의미는 지역에서 당원들 만나고 당원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7대 3 룰 때문에 또 일반 시민분들의 마음도 얻어야 되고 그게 상당히 큰 변수가 되고 예. 또 1인 1투표제 했지만 지역에 또 가중치를 뒀어요. 이건 뭐 너무 당연하지만 저희가 영남권에는 당원분들이 상당히 적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예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 다 종합하면 결국에는 그 합리성을 좀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자 이제 국민의힘 얘기 조금 해보면 윤리위원회에서 조경태 진종호 징계 절차 개시했는데 정말 징계하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0: 일단 장동혁 대표의 징계에 대한 의지가 뚜렷해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윤리위가 그동안에 6명이 있는 상태에서 3대 3 교착 상태가 있었고 그러면서 정경욱 미디어 대변인이라고 하는 장동혁 대표 본인이 임명했던 미디어 대변인을 윤리위원으로 추가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4대 3 구도를 만들어놨는데 여전히 윤리위 내부에서 뭐 우종환 윤리 부위원장 같은 분이 윤민호 윤리위원장의 독단이 있다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고 그리고 두 명의 윤리위원이 사퇴를 하고 예. 이러면서 윤리위가 파행 비슷한 상황이 됐어요.
1: 그러니까 그런데 또 추가로 임명을 하고.
0: 그렇죠. 네. 거기서 또 두 명을 추가로 임명해서 기어이 인원수를 맞추고 정족수를 채우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과연 이 윤리위가 그러면은 당원에서 정한 대로 독립성이 있는 기구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매우 크나큰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징계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 정치적 정당성 권위 이런 것은 이미 상당 부분 손상됐다고 봐야죠. 그 사퇴한 그 윤리위원 이 변호사인데 그런 분들이 왜 사퇴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음미를 해보면은 현재 국민의힘 윤리위 상황은 당 밖에서 많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행할 것 같아요?
2: 그런데 제가 언론에서 명명했던 그 징계 성격에 대해서 좀 와닿았던 표현이 있는데 이른바 핀셋 징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20명, 30명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건 분명히 역풍 불 거예요. 명분도 없고 그 할 근거도 없고 당헌당규의 규정도 없을 텐데 이 세 분은 좀 다르다는 인상을 받아요. 이를테면 진종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당이 무소속 후보를 지원한다는 건 사실 용납은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건 선례로 남길 순 없다고 봅니다. 어떤 그 경위가 있든지 간에 본인의 보좌진을 그 부산 현장에 파견해가지고 지원 했다라는 게 혐의라면 혐의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인지 저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라서 그렇고 전 조경태 의원도 문제의식이 저도 대단히 공감해요. 박덕흠이라는 정치인 한번 또 이해충돌 문제 때문에 탈당했다가 은근슬쩍 복당하고 국회 부의장까지 당론으로 정해가지고 지원하라.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게 당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장인이란 표현을 저희가 또 쓰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진 걸 넘어서서 본인 반대표를 던지는 거에 비판받을 수는 없을 텐데 막 전화하고 설득하고 다른 분들한테도 막 연락을 돌리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그냥 넘길 수 있을까? 당 지도부가 이게 뭐 장동혁 체제에 대한 이런 걸 떠나서 권영진 의원은 폭행을 행사한 거고요.
1: 멱살 잡은 거죠.
2: 네. 그러니까 수위가 적절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가 법원으로 가져가더라도 아, 이 징계에 그냥 무로 돌려라 이런 판단을 법원도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이런 징계가 결국 결행이 됐을 때 누가 좋은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1: 민주당이 좋아요?
0: 그렇죠. 아니 민주당 그러니까 이 조경태 의원, 진정 의원, 권영진 의원 세 분의 공통점이 뭡니까? 국민의힘 내에서 비당권파이자 쇄신파로 분류되는 분이에요. 조경태 의원은 뭐 당내 최다선으로서 그동안에 쓴소리 낚이지 않아온 분이고 특히 장동혁 대표 퇴진론을 아주 일찌감치 제기해왔습니다. 네. 그다음에 진정 의원은 친한계로 분류되고 있고 권영진 의원은 대안과 미래에 속한 20여 명의 의원들 중에서도 굉장히 큰 스피커 파워를 갖고 있는 분 아닙니까? 이런 분들만 지금 골라서 징계선상에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벌써 민주당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분들 징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 할만하다.
0: 그렇게 해서 이런 목소리가 위축되면은 국민의힘이 변화와 쇄신의 길로부터 더 멀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국민의힘 전체에게 가장 이익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권영진 의원 케이스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데 권영진 의원이 멱살 잡은 것 100번 잘못했죠.
1: 예.
0: 그래서 본인이 사과문도 내고 찾아가서 사과도 하고 공개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께 일종의 기회가 왔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정치인이 국민들께 각인이 되고 득점을 하는 상황은 많은 대중의 기대와는 반대로 행동할 때입니다. 예, 긍정적인 의미에서. 예. 그렇게 해서 의표를 깰 때 그 정치인에게 득점이 되고 그런 게 쌓이면은 레벨업이 되는 건데 정점식 원내대표가 아마 권영진 의원을 마음으로 용서하기는 힘들 것이다. 멱살이 잡혔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점식 원내대표가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 이제 용서하자, 화해하자, 포용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내고 행동한다면
1: 네.
0: 많은 국민들께서 아 정점식 원내대표가 참 큰 정치인이구나. 여태까지 잘 몰랐는데 다시 봤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이런 게 바로 보이지 않는 기회입니다.
1: 네. 그러니까 송영훈 변호사는 징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장유미 변호사는 징계할 만하다.
2: 저희가 무슨 의도를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1: 그냥 사안을 따져보니
2: 그렇더라. 공당이라면 이런 사안은 징계를 합니다. 통상. 예.
1: 그건 그렇고 한동훈 의원이 당헌 공천권을 국민에게 주자라고 하는 발언 또 그런 관련 법안도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는데 앞에 일부 시간에 조갑재 대표와 두고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강성 당원들이 국민 민심과 좀 동떨어진 결정들을 쭉 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바로 그게 이제 당원들이 모든 공천권과 뭐 당대표 등의 경선권을 갖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구조를 좀 바꿔보자라는 목소리를 한동훈 전 대표가 낸 셈이거든요. 반향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0: 저는 본인이 하기에 따라서 충분히 반향이 있을 걸로 봐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그날 그 2대1 포럼이죠. 거기 강연에서 제기한 포인트가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현재 변화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세 가지 두려움이 있다. 첫 번째는 공천권에 대한 두려움. 그다음 두 번째는 극단적인 세력으로부터 어떤 배척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다음 세 번째가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인데 결국 이 세 가지는 하나로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당권을 가지면은 공천권을 장악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고르고 빼고 넣게 되고

0: 사람들을 지지를 받으면 선택이 되는 그러니까요. 것인데 그 당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전체 유권자에 비해서는 극히 소수 한 0.5% 남짓되는 숫자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민심과 이 국회의원 후보가 되는 과정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그러니까 국민 경선 같은 것을 법으로 비율로 정해서 의무화하는 예, 예.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결국 당대표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당대표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민심의 중앙값에 부합하는 정당으로 변화할 수 있게 그렇죠. 된다는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1: 맞아요.
0: 그런데 이런 부분은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국회의원들로서도 상당히 솔깃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음 당대표가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장동영 대표 임기가 언제 종료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령 임기를 다 채운다고 해도 2020

0: 해야 되는 상황 자체를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쾌도 난마하는 것을 우리가 유력한 방안으로 한번 검토해 볼 만하죠.
1: 그런 파장 민주당에서는 좀 별로 그런 얘기 없어요?
2: 그런 건 없고 제 문제의식에는 사실 공감은 네. 되는데요. 이게 너무 추상적이고 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인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집단지성의 힘으로 공천을 국민들께 당원들께 돌려드린다. 그때 참여하는 그 당원들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그러면 정말 정말 뭐 민심의 중도값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제대로 담길 것인지에 대해서도 항상 이 부분이 잘 실현이 안 됐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예. 이런 의제를 던지시는 거는 국민의힘에서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을 선뜻 지금 복당을 저어하고 있잖아요.
1: 그럼요.
2: 거기에 배경으로 다음 공천권을 행사하는 거에 대한 좀 변수가 될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게 강력하게 작동한다고 하니까 공천 권한과 관련해서 당대표한테 이게 집중적으로 권한이 이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는 그 맥락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게 현실에서 딱 했을 때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300개 가까운 지역구에 이 후보를 내는데 한 명 한 명을 제대로 분별해서 판단해서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개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아마 이 문제의식을 갖고 정치를 하는 건 필요하지만 이 강론을 채워나가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근데 상당히 좀 생경하게 들리네요. 왜냐하면 이게 정치개혁 차원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주제잖아요. 2015년에는 여야 대표들이 서로 다 오픈 프라이머리 하자고 했었습니다.
1: 예, 예.
0: 그게 새누리당에서는 김무성 대표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문재인 대표였어요. 그런데 왜 이게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이제 지역구가 많은데 국민들이 그 국회의원 후보를 어떻게 분별하느냐라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까지 각 당의 당내 경선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당심 얼마 민심 얼마 해가지고 여론조사 돌려가지고 경선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은 다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제가 좀 수긍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앞서 이 한동훈 의원의 제안을 당원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정확하지 않아요. 당원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1: 그렇죠.
0: 그렇다고 해서 당원을 배제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당원은 존중하고 그 권리를 가져야 되는 대상이지만 국민에게도 개방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당원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경선이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법제화해서 여야가 다 같이 경선을 하면 그걸 왜 못합니까? 미국에서도 하고 있고 독일에서도 하고 있고 민주주의 선진국들이 다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라고 못할 이유가 없고 이걸 안 된다고 보는 것 자체가 오히려 우리 국민의 수준을 굉장히 낮게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그 오픈 프라이머리 논의가 오래된 그 역사성을 갖고 있고 거기에는 제도화된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있어 왔다. 그건 인정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2: 네, 뭐 그러니까 그죠? 대안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고 당장 2년 뒤에 총선에 예. 적용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인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어떤 논리적으로 법과 제도의 틀은 이미 있는데 현실화할 수 있느냐?
2: 네.
1: 그게 의문이다 그 말인 거죠?
2: 네네.
1: 그건 뭐 맞아요. 그러나 이 문제의식은 상당히 좀 우리나라 정치가 양극단으로 흐르고 있는 것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대안이라는 점에서 조금 더 파장이 커졌으면 좋겠는데 무소속 의원 한 명의 발언으로서 아직은 파장이 커 보이진 않아요.
0: 애써 누르지 않으면 네. 점점 더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확산시켜야죠.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유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김승덕의 아베 마리아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KBS 58분 날씨.
1: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릉과 속초는 지난 밤사이 최저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지지 못해 올해 첫 초열대야가 나타났고요. 폭염 중대경보가 수일째 이어지고 있는 경남 양산은 어제 낮 기온이 41.4도까지 올라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는데요. 오늘도 양산의 낮 기온이 41도까지 오르겠고 역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부산과 울산, 포항, 여수 등 경남과 경북 동해안, 전남 일부 지역은 39도가 예상됩니다. 그 밖에 전국에도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강릉과 광주의 낮 기온 38도, 대구 37도, 대전 35도, 서울과 제주 34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온열질환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은 날씨인 만큼 바깥 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충분히 자주 마시면서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열기를 식혀줄 비 소식이 없어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대부분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3.6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지난달 수출이 988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2.8% 증가하며 7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410억 1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78.8% 증가했으며 6월에 이어 두 달 연속 400억 달러 선을 넘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애플의 중국 메모리 반도체 탑재 검토 등 부정적 소식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칩 고정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2개월 연속 40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설명했습니다. 20대 주력 수출 품목 중 7월에는 가전을 제외하고 수출이 증가했으며 반도체 외 품목 수출은 26% 증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8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순회 경선 첫 지역인 충청권 결과를 오늘 발표합니다. 민주당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당대표 후보들은 오늘 오전 10시 충남에 이어 오후 2시 충북, 오후 5시 대전 세종권에서 각각 합동연설회를 진행합니다. 결과는 마지막 장소인 대전에서 한 번에 발표됩니다. 경선 결과는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ARS 투표를 합산해 집계됩니다. 국민의힘이 최근 급격한 증시 변동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 대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향해선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으며 경질을 촉구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정부와 여당은 서학개미를 국내 증시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며 위험천만한 상품을 허용했지만 결과는 처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 등을 받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2차 종합특검팀에 오늘 출석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 출석 시간인 오전 10시보다 이른 9시 30분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나왔습니다. 윤 의원에 대한 특검 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아 관저 이전을 총괄하면서 관저 부지 변경과 공사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달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관리실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에 따른 사망자

가 3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달 23일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관리실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으로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아왔던 입주민 대표 50대 여성이 사건 발생 일주일여 만인 어젯밤 사망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전 8시 반쯤 경산 한 아파트 관리실에서 70대 피의자 류모 씨가 방화를 해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나와 있던 40대 남성이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30대 남성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느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고 남부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34도, 강릉과 광주 38도, 부산 39도 등으로 어제보다도 더운 곳이 많겠고 양산은 오늘도 40도를 웃돌겠습니다. KBS 라디오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박지원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폐암의 원인은 흡연이 가장 크죠. 하지만 다른 환경적인 요인으로도 폐암 발생의 위험은 있기 때문에 비흡연자라고 해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폐암의 병기와 환자의 상태, 치료에 대한 적응도나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수술과 방사선 또 항암 치료를 여러 조합으로 적용합니다. 또 수술로 치료를 해도 폐 기능을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특히 잘 살펴야 하는 부분들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에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 지방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이상은의 사랑할 거야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폐암 진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빠른 치료와 좋은 결과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죠. 수술이 가능한 병기에서 발견되고 치료가 진행될 수 있다는 건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요, 폐암 치료에서 치료 방법뿐 아니라 어떤 순서로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삼성서울병원 폐식도외과 윤동욱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대부분의 암이 그렇지만 폐암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수술이 가능한 병기에서 발견되는 건 정말 다행이죠.
1: 아, 네, 맞습니다. 폐암에서 완치를 목표로 하는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병기에 발견되었다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0: 네. 그럼 전체 폐암 환자 중에서 수술을 받는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1: 실제로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실제 전체 폐암 환자 중에서 수술이 가능한 병기에 진단되는 경우가 한 30, 4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한 60에서 70% 정도는 이미 수술만으로는 치료가 어려운 진행된 병기에서 발견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술이 가능한 시기에 발견되었다는 것 자체가 예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를 얻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수술이 가능한 상태가 3, 40% 정도라고 하셨는데요. 50%도 안 되는군요. 역시 조기 맞습니다. 발견이 중요한 거네요.
1: 예, 맞습니다. 무엇보다 조기 발견이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치를 목표하는 치료와 어떤 고식적 치료하는 아예 저희가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완치를 치료하는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그런데요, 건강검진에서 저선량의 CT로 확인하는 분들도 많아지지 않았나요? 그러면 조기 발견율도 높아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1: 예, 맞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폐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CT를 이용한 폐암 검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진을 통해서 수술이 가능한 초기 단계에서 폐암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기회도 그만큼 커질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증상이 생긴 뒤에 병원을 찾거나 검진 대상이 아니어서 어느 정도 진행된 병기에서 진단된 환자들이 적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0: 흔히 말하는 병기로 볼 때 1기에서 발견되면 수술이 결정되는 건가요?
1: 아,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1기, 그러니까 1기에서 4기까지 저희가 폐암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1기 폐암은 수술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병기이고 완치를 목표로 하는 수술이 가장 표준적인 치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폐기능이나 심폐기능, 전신 상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수술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라든지 다른 근지적 치료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0: 네. 1기에는 수술이 우선 고려된다고 하셨는데요. 문제는 2기, 3기로 진단된 분들의 치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치료와 조금 달라졌다고 들었는데요. 좀 설명해 주세요.
1: 아, 네, 맞습니다. 이제 최근 폐암 치료에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2기와 일부 3기 환자의 치료 전략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수술을 먼저 시행한 뒤에 항암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수술 전에 항암 치료나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고 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스테이지, 병기 2기, 3기에서는.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여러 대규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수술 전에 항암 치료와 면역 치료를 먼저 시행한 뒤에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종양 크기를 줄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전이를 미리 치료할 수도 있어서 치료 성적도 향상되는 것으로 여러 연구 결과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모든 환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병기나 유전자 변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가장 적합한 치료 순서를 결정하게 됩니다.
0: 그러니까 2기, 3기로 진단된 분들은 이제 수술을 먼저 하고 항암 치료를 하던 방식에서 수술 전에 항암 치료나 면역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라고 하셨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1: 이렇게 하면 수술, 저희가 2기, 1기 같은 경우에는 수술만으로서 근치적 완치를 저희가 근치적 치료, 완치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2기, 3기까지 가면 저희가 영상상에서 보이지 않더라도 그 주위에 있는 임파선이라든지 이렇게 미세하게 전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저희가 수술을 한다고 해도 재발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수술만으로 완벽한 치료를 하기가 사실 힘든데요. 제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여태까지 연구해서 많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네. 항상 더 새로운 방법을 저희가 항상 저희가 추구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 이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통해서 네. 이 면역 치료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이런 2기, 3기에서 조금 더 좋은 이유를 확보할 수 있고 재발 확률을 줄일 수 있다는 게 판명이 됐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수술 전후로 해서 항암 면역 치료를 하는 것을 최근에는 추가하고 있습니다. 예.
0: 면역 항암제나 표적 치료제의 등장이 치료 순서에 변화를 가져온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면역 항암, 특히 면역 항암제 그리고 표적 치료제의 등장 자체가 이 수술 앞뒤에 저희 치료들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네. 여러 가지 치료 순서의 변화를 가져온 거죠.
0: 그러니까 전이가 되는 경우도 발견해야 되고 그냥 종양을 제거하면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단순하지가 않네요.
1: 예, 맞습니다. 이 폐암 수술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종양만 떼어내는 수술은 아닙니다.
0: 네.
1: 저희가 이제 수술 전에 CT나 PET-CT 같은 영상 검사에서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암세포가 주변 조직이라든지 림프절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종양뿐만 아니라 뭐 충분한 절제, 그러니까 암으로부터 저희가 일정 거리 이상의 일반 조직들도 같이 떼어내는 경우를 저희가 수술적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주위에는 임파선까지, 림프절까지 같이 절제하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술 전후에 항암치료, 면역치료 혹은 또 때로는 표적치료까지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종양만 제거하면 재발 위험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절제 범위가 넓어지는 것도 그런 이유인 거네요.
1: 예, 맞습니다. 종양만 절제해서는 네. 굉장히 재발 위험이 높고요.
0: 아.
1: 그래서 어느 정도의 범위를 절제해야지 환자의 재발을 가장 줄일 수 있는가를 저희가 항상 궁금해합니다.
0: 네.
1: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종양과 일정한 거리를 확보해서
0: 네.
1: 폐를 떼어내고 그 주위에 있는 임파선 역시 저희가 일정 범위까지 제거하는 것을 수술적 목표로 하고 있고
0: 네.
1: 그 수술적 목표를 저희가 궁극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0: 네.
1: 항암치료, 면역치료, 표적치료 이런 것들이 보조적으로 또 적용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수술 방법은 어떨까요? 로봇 수술도 많이 하나요?
1: 아,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폐암 수술 대부분이 최소 침습 수술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0: 네.
1: 이 최소 침습 수술이라는 것은 과거처럼 가슴을 크게 열고 수술하는 것이 아니고
0: 네.
1: 작은 구멍을 통해서 카메라와 수술 기구를 넣어서 모니터로 보면서 수술하는 방법인데요.
0: 네.
1: 예, 이 대표적인 최소 침습 수술이 흉관경 수술과 로봇 수술입니다. 예, 그래서 두 방법 모두 절개 범위가 작고 해서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고
0: 네.
1: 입원 기간도 비교적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이제 흉관경 수술이 가장 널리 시행되고 있는데요.
0: 네.
1: 최근에는 이제 로봇 수술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0: 그러니까 로봇 수술의 장점이 많기는 해도 비용 부담을 무시할 수는 없어서 고민하는 분들도 많겠어요.
1: 네, 맞습니다. 로봇 수술은 이제 3차원 고화질 영상과 사람 손목처럼 자유롭게 움직이는 기구를 이용해서 보다 네.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게 맞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저희가 특정 위치에 아까 말씀드린 림프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교하게 절제해야 되는 경우에는 로봇 수술이 도움이 된다는 것은 맞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비용 부담이 있고 또 흉관경 수술이 지금 로봇 수술에 비해서 어떤 암의 치료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 여태까지 잘 연구되어 있기 때문에
0: 네.
1: 이 반드시 로봇 수술을 모든 환자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흉관경 수술이라든지 로봇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항방법이 절대적으로 더 우위에 있다라고
0: 네.
1: 생각하기보다는
0: 네.
1: 환자의 상태와 종양의 위치 그리고 비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담당 교수와 환자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0: 네. 자, 그런데요. 폐를 설명할 때 뭔가 좀 복잡하던데요. 폐엽 그리고 다시 구역으로 나누던데 좀 설명을 해주세요.
1: 아, 네, 맞습니다. 저희가 폐는 이제 저희가 왼쪽 오른쪽으로 구성된 이런 장기입니다.
0: 네.
1: 아시다시피 오른쪽 왼쪽 이렇게 폐가 하나씩 있는데요. 이 폐는 실제적으로 여러 구역으로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0: 네.
1: 먼저 오른쪽부터 살펴보시면
0: 네.
1: 오른쪽은 상중하 이렇게 상엽, 중엽, 하엽 세 개의 엽으로 나뉘게 되고요.
0: 네.
1: 그리고 왼쪽 같은 경우에는 상엽, 하엽, 상하 두 개의 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렸던 옆에는 또다시 또 구역, 세그멘트, 영어로 세그멘트라 부르는데
0: 네.
1: 구역이라는 더 작은 단위로 나눠져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0: 네.
1: 뭐 귤이나 오렌지 같은 거 보면 큰 덩어리 안에 여러 조각들이 또 나뉘어져 있잖아요.
0: 네.
1: 예, 그것처럼 폐도 비슷하게 큰 단위인 폐엽이 있고 폐엽 안에 여러 작은 구역인 세그멘트들로 이루어져 있다. 예.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럼 암의 크기에 따라서 폐엽 하나를 통째로 절제할지 일부 구역만 떼어낼지를 결정하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폐를 절제할 때 일반인들이 이해할 때는 이제 세 가지 정도의 어떤 크기를 가지고 구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0: 네.
1: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폐엽 절제술입니다. 아까 우측에 저희가 세 개의 엽이 있고 좌측에 두 개의 엽이 있다 그러는데 그중에 하나의 엽을 절제하는 것을 폐엽 절제술이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단위로 가게 되면 아까 구역이라고 세그멘트, 구역이라고 불리는 단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구역을 또 절제하는 것들을 이제 구역 절제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가장 작은 단위로 절제하는 것을 쐐기 형태, 또 피자 모양으로 이렇게 폐를 잘라낸다. 그래서 쐐기 형태로 잘라낸다 그래서 쐐기 절제술 이렇게 저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어쩌면 어떨 때 이제 그럼 어떤 범위의 폐 절제술을 하게 되느냐가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0: 네.
1: 이게 꼭 반드시 폐암의 크기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종양의 크기도 중요한 기준이지만 CT에서 보이는 모양과 위치 그리고 암의 악성도가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 그리고 더불어 환자의 폐기능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술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비교적 작은 초기 폐암이라면 폐 한 구역만 절제하는 뭐 구역 절제술 같은 것들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암이 크거나 암의 모양이 어떤 악성도가 높은 침습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엽 절제술이 더 적합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반대로 환자의 폐기능이 충분하지 않고 폐를 최대한 보존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종양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구역 절제술이라든지 쐐기 절제술 이렇게 좀 더 작은 범위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자마다 가장 안전하면서도 완치 가능성을 높이고 수술 후 폐기능까지 적절하게 보존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수술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0: 여러 절제술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폐를 잘라내도 괜찮습니까? 폐는 재생이 되지 않잖아요.
1: 예, 맞습니다. 예, 폐는 간처럼 잘라낸 부분이 다시 자라나는 장기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수술 전에 환자의 폐기능을 꼼꼼하게 검사해가지고 어느 정도 절제해도 이 환자가 수술 끝나고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이 지낼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데요. 그래서 다행히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 남아있는 폐가 기능을 어느 정도 보완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적절한 범위의 그 폐엽이라든지 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절제하고 나면 시간이 지나서 일상생활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을 겁니다. 예.
0: 그럼 수술 후에 폐 기능을 회복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겠네요.
1: 예, 맞습니다. 이게 절제된 폐가 다시 자라나는 건 아니고 대신 남아있는 폐들이 아주 조금 더 팽창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플러스 저희 몸이 적응을 하면서 호흡 기능을 어느 정도 보완하게 되는데요.
0: 네.
1: 네, 그래서 이제 수술 직후에는 이제 당연히 숨이 좀 찰 수도 있고 예전보다 운동할 때 힘들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런 회복 속도는 절제 범위 그리고 뭐 어떤 수술을 했는지 또 환자의 원래 폐 기능이 어땠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3에서 6개월까지의 시간을 두고 수술 전에 저희가 예상했던 만큼의 폐기능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0: 수술부터 회복하고 재활하기까지 치료에 인내가 필요할 텐데요. 교수님이 참여하신 연구 중에 폐암 수술 후에 심방세동 위험에 대한 내용도 있던데요. 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1: 아, 네. 수술, 이제 저희가 폐암 수술을 하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엽 절제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폐의 일부분이 잘려 나가게 됩니다.
0: 네.
1: 그러면서 이제 폐암 수술 자체가 가지는 어떤 수술 직후에 나타나는 몸의 염증 반응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폐를 절제하면서 폐는 이제 심장과 붙어 있는 장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장 주변 조직과, 그리고 이 심장과 폐 사이에는 또 자율신경, 이런 것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일시적인 변화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 특히 이제 심방세동 같은 것들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술 끝나고 나서 그럼 환자들이 얼마만큼 이런 심방세동이 발생하게 되고 그다음 이런 것들이 저희가 수술 직후 단계에서만 저희가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0: 네.
1: 사실 환자들은 요새 폐암 수술 끝나고도 굉장히 오래 사시거든요. 완치도
0: 네.
1: 잘 되고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들이 뭐 2년, 3년, 5년 그리고 5년 이후까지 심방세동의 위험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저희가 살펴본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 네.
1: 그리고 그 연구 자체는 또 수술 받은 환자뿐만 아니라 아까 저희가 맨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수술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저희가 또 항암 치료라든지 면역 치료, 표적 치료 것들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떤 형태의 변화를 거치게 되는지, 어떤 형태의 심방세동 위험도를 가지게 되는지를 네. 분석한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수술 끝나고 회복 과정에서는 통증이나 스트레스, 뭐 체액 변화도 같이 이제 이런 영향들이 또 있고,
0: 네.
1: 또 폐가 절제한 공간이, 폐를 절제하고 나는 빈 공간이 있게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이제 환자들이 항상 궁금해합니다. 그러면 폐가 잘린 그 공간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남은 폐들이 아주 조금씩 커지고 그다음에 이제 폐 아래 이제 복부와 이제 폐를 구분하는 횡경막이라는 것이 있어요.
0: 네.
1: 이거 횡경막도 조금 올라오고 그리고 이 가운데에 심장이 우리 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0: 예.
1: 예, 심장도 약간 또 그 공간을 메워주면서 이동을 하게 돼요. 아주 약간. 예, 그래서 이렇게 이 폐를 절제한 공간에 남아있는 폐와 심장이 이 폐암 수술 후에 적응하는 동안에 흉곽 내 구조 변화를 통해서 자리 잡게 되는데
0: 네.
1: 이런 요인들도 이제 복합적으로 적용을 해서 저희가 수술 후에 심방세동이 이제 아무래도 정상 환자 정상인들보다는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0: 그런데 특히 수술 후 1년 이내에 위험이 높다고 하던데요. 이유가 뭔가요?
1: 네 맞습니다. 이게 아까 쭉 저희가 설명드렸던 이런 변화들이. 수술 직후에 일어나면서
0: 네.
1: 아까 왜 저희가 빈 공간을 메꾸는 과정이 또 일어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0: 네.
1: 그래서 이런 과정들은 수술 초반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이제 당연히 심방세동의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0: 네.
1: 그런 것들이 수술 1년 이내에 가장 높았다라고 저희 연구에서는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 네.
1: 예, 또 저희 연구가 재밌는 점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저희가 또 그런 것들을 분석한 것들이 많은데
0: 네.
1: 1년 이내가 가장 높고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0: 부정맥의 위험을 폐암 수술 합병증으로 보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예, 심방세동 그러니까 심장의 구성하는 것들이 구성하는 이제 심방이라는 또 방이 있어요.
0: 네.
1: 그래서 그 심방이 이제 불규칙하게 뜨는 걸 심방세동이라 그러는데 이것들이 폐암 수술의 가장 흔한 예, 부정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암방세동 자체가 폐암 수술 후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는 합병증 중 하나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0: 네.
1: 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뭐 수술 직후 또는 회복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0: 네.
1: 더 적절하게 저희가 치료를 또 여러 가지 약을 쓰고 하게 되면 잘 조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하지만 저희가 퇴원하고도
0: 네.
1: 뭐 가슴이 두근거린다든가 본인이 이제 맥박이 좀 불규칙하게 뛴다고 느껴지던가
0: 네.
1: 어지럽다던가 이런 증상들이 있게 되면 심방세동을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반드시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내가 추천드리겠습니다.
0: 네. 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이 된다는 건 좀 다행인데요. 연구 결과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1: 아, 네, 맞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저희가 안정이 됩니다. 아까
0: 네.
1: 말씀드렸듯이 수술을 1년 이내에 가장 높았고 그 이후에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요. 특히 수술 후 받은 초기 폐암 환자들을 이제 분석하게 되면
0: 네.
1: 시간이 지나서 3년 이후에는 일반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저희가 심방세동의
0: 네.
1: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렇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0: 네.
1: 하지만 수술 끝나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추가 치료, 뭐 항암 치료라든지 방사선 치료 같은 것들을 받게 되면 그 위험은 3년 이후에도 여전히 높게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에게는
0: 네.
1: 그 환자들에 맞춰서 맞춤형 추적 관찰이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예, 그래서 저희 연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제 폐암 수술을 받은 모든 환자분들이 수술 후 심방세동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0: 네.
1: 의료진과 환자가 모두 같이 이해를 하고 관리를 하자는 것에 있고요. 그다음에 수술 이후에 1년 내에 가장 높고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0: 네.
1: 저희가 이 모든 환자들을 똑같이 관리하기보다는
0: 네.
1: 위험에 맞춰서 초반에 조금 더 인텐스하게 좀 더 밀도 있게 관리를 하고
0: 네.
1: 시간이 지날수록 그 밀도가 점점 줄어들지만
0: 네.
1: 환자의 어떤 치료 방침 변화에 따라서 그 밀도가 줄어들지 않고 더 유의하게 계속해서 맞춤형 추적

0: 관찰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폐암치료, 특히 수술과 관련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삼성서울병원 폐식도외과 윤동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모자이크의 자유시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간암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간암은 지방간의 위험부터 간 경변을 거쳐 간암으로 이어진다는 말을 하는데요. 간에 지방이 쌓이는 게 간 건강에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주는지 지방간 자체로는 증상도 없지 않을까 싶어서 더 걱정입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화기 내과 김상균 교수와 함께 지방간의 위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지방간은 필요 이상의 지방이 간에 쌓이는 걸 말하는 거죠?
1: 아, 네, 맞습니다. 원래 정상 간에는 전체 무게 5% 이상 이내로 지방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 비율을 이렇게 넘어서 가지고 간세포 내 지방이 과도하게 추적된 상태입니다.

0: 상태를 이제 우리가 지방간이라고 부릅니다.
1: 네.
0: 최근에는 이제 서구화된 식습관 또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이 기준을 훌쩍 넘는 그런 환자분들이 아주 많아졌죠.
1: 네. 간에 지방이 쌓이면 왜 안 좋은 건가요?
0: 이 간에 지방이 계속 이렇게 쌓이게 되면 이게 나중에는 독성 물질처럼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세포의 지속적인 어떤 스트레스, 염증 이런 상태를 유발하게 되고요. 이런 염증이 이제 반복되면 처음에는 부드럽던 이런 간 조직이 점차 섬유화가 되고 또 흉터가 생기듯이 딱딱해지는데 이런 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간경변증 이런 병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1: 그렇게 염증이나 간 기능 손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부담스럽긴 한데요. 지방간 자체로는 증상이 없는 거죠?
0: 네, 이게 문제죠.
1: 네.
0: 이게 간이 이제 우리가 흔히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는데
1: 네.
0: 지방간 그 자체로는 이제 증상이 전혀 없어요. 이제 나중에 염증이 생기고 또 진짜 진행을 해서 간 섬유화가 되고 또 간 경변이 생겨도 심지어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간이 있는 분들은 본인이 나 별로 이상이 없는데 건강한데 이렇게 느끼더라도 사실 안심할 수 없는 게 이런 대사이상 지방간 질환이 가장 무서운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렇게 증상이 전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방간을 알게 되는 건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확인되지 않나요?
0: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직장이나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그 초음파 검사를 하다가 우연히 지방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오신 분들이 많고 또 초음파 검사가 없는 그런 검진도 많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ASALT라고 하나 간마지트 뭐 이런 그 간 수치가 높다는 얘기를 듣고 검사 후에 이제 지방간이 있다는 것을 진단받는 분들이 많죠.
1: 지방간의 위험을 알게 하는 그 수치에 대해 좀 말씀해 주세요.
0: 네, 지방간이 있다 이거 딱 알 수 있는 혈액 검사 수치는 없지만
1: 이제
0: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간이 염증 상태를 보여주는 AST, ALT, 또 감마지티, 또 중성 지방 수치, 총 콜레스테롤 수치, 또 인슐린 저항성을 나타내는 여러 수치들 통해서 지방간이 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유추할 수 있고요. 정확한 거는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해야 되겠죠.
1: 지방간이 알코올성과 대사 이상으로 구분이 되잖아요. 알코올성 지방간이나 대사 이상 지방간은 쌓인 지방으로 보면 같은 건가요?
0: 경리학적으로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알코올 지방간과 대사 이상 지방간이 굉장히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근데 병이 생기는 어떤 원인, 어떤 기전 이거는 완전히 다르고요. 알코올 지방간은 과도한 음주가 이제 알코올 대사 과정에서 간세포를 손상시켜서 지방을 쌓이게 하고 대사 이상 지방간 이거는 술하고는 뭐 전혀 관계 없이 비만하거나 당뇨가 있거나 고지혈증이 있거나 이런 이 체내 대사 이상으로 인해서 간에 지방이 자꾸 쌓여서 생기는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우선 알코올성 지방간은 알코올이 원인인 거잖아요. 술이 문제인 만큼 그럼 술을 끊으면 지방간의 위험도 사라지는 걸까요?
0: 맞습니다. 이게 초기 알코올 지방간 단계면 술 끊기만 해도 간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간이 아주 재생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장기이기 때문이고요. 원인이 되는 술을 끊으면 이제 간세포에 쌓여든 지방이 천천히 분해돼서 이제 빠져나가고 간 수치나 어떤 간 기능도 정상으로 잘 회복되게 됩니다.
1: 그러니까 원인이 되는 술을 끊으면 이제 좋아지는 거라고 하셨는데요. 근데 술을 끊는다고 단시간에 좋아지는 건 아닐 텐데요. 꾸준한 금주가 답인 거죠?
0: 며칠 이게 안 마셨다고 간이 바로 이렇게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이 손상된 간세포가 회복되고 쌓여있는 지방이 빠져나가고 뭐 이렇게 호전이 되려면 수개월 뭐 길게는 1년 이상 꾸준히 금주를 하셔야 되고요. 일시적으로 술을 안 마시지 않는 것도 효과는 있겠지만 꾸준히 이 오랫동안 금주를 하셔야지 간이 완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소주나 맥주는 끊고 와인으로 주종을 바꾸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건 아니지 않을까요?
0: 네, 제가 외래에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으면 참 답변하기 곤란한데 답을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간순사항은 어떤 술의 종류가 아니라 우리가 마신 알코올의 절대적인 총량이 비례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소주 먹다가 막걸리 먹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물어보시는데 절대 그런 알코올 성분 자체가 간 독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섭취한 알코올의 총량이 간 손상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절대 음주량을 줄이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1: 음주가 지방간의 위험 요인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알코올성 지방간보다 대사 이상으로 인한 지방간에 대한 지적이 또 많습니다. 간암의 위험으로 알코올성 지방간과 대사 이상 지방간에 대한 이해랄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0: 이 과거에는 간이 나쁘다 그러면은 이제 술 때문에 그런 걸로 대부분 생각했었기 때문에 네. 대사 이상 지방간 환자 이분들은 간이 좋지 않다고 하면 나는 술도 안 마시는데 왜 간이 좋지 않냐 이런 질문들을 주로 하십니다.
1: 네.
0: 현재는 이제 이런 대사 이상 지방간 환자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특히 이제 비만,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게 동반이 되면 간 조직 내에 염증이나 섬유화가 더 빠르고 아주 급격하게 진행된다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알코올 지방간이나 대사 이상 지방간 모두 간 경변증을 거쳐서 간암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다 가볍게 보기는 어렵고 초기에 이제 잘 관리를 해야 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지방간 진단을 받는 기준이 뭔가요?
0: 처음에는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간 수치가 얼마나 올라가 있는지 이런 거를 보게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복부 초음파 검사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새로 개정된 대사 이상 지방간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진단 기준은 간에 지방이 이렇게 여러 검사에서 있는 게 확인되면서 동시에 비만 또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대사증후군 위험인자 하나 이상을 동반할 때 진단을 하게 됩니다.
1: 지방간에서 간 경변증으로 이어지는 것도 걱정입니다. 짧은 시간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닐 텐데요. 검진에 소홀한 분들은 간 경변으로 진행된 다음에 알게 되는 경우도 많지 않을까요?
0: 뭐 제 생각에는 아주 많지는 않아도 꽤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간이 염증을 거쳐서 이렇게 간 경변증으로 악화되는데 되게 이제 10년 또 20년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에 어떤 증상이 있으면 좋겠는데 나빠진다는 어떤 자각 증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흔히들 이제 지방간은 피곤해서 생기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 나빠진다면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지방간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평상시에 어느 정도 간 상태가 나빠지는지를 잘 체크하고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1: 또 간암은 어떻습니까? 간암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여러 요인들 중에 이제 지방간도 포함된다고 하셨는데요. B형 간염도 있고 위험 요인들이 많은데 그중에 지방간은 어느 정도를 차지할까요?
0: 여전히 우리나라 그 간암 환자를 좀 보면 대략 70% 정도는 B형 간염이 원인입니다. 근데 이제 B형 간염은 백신 접종도 나왔고 이 항바이러스 제제가 워낙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 비율이 점차로 감소하고 있고 C형 간염도 너무 좋은 약들이 나와서 거의 완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병이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이제 이 대사 이상 지방간 원인이 되는 간암 비율은 최근에 이제 급격하게 좀 늘고 있고요. 아마 우리나라도 지방간이 머지않아서 거의 선두권을 다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지방간이 워낙 흔해서인지 나이 들면 다 오는 거라는 생각도 하고요. 살을 빼면 된다는 말도 하거든요. 그런데 대사 이상이 비만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0: 되게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 지방간이 뭐 나이 들면 생긴다, 뭐 뚱뚱하니까 있는 거다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이 비만이 문제가 아니라 내 몸에 안에 어떤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났고 지질대사 이상이 생겼고 전신 대사 시스템이 지금 고장이 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지방간은 단순히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실제로 뒤에 있는 커다란 문제는 대사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경고등이죠. 근데 근감소증이 있는 사람들 또 마르지만은 내장 지방이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특히 이제 이런 대사 문제가 있으면 얼마든지 이제 심각한 지방간 질환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거죠.
1: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대사 이상 지방간으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0: 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1: 네.
0: 이 아주 최근에 전 세계에서 간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아주 심도 있는 토론과 상의를 한 결과 비알코올성 지방, 옛날에 이제 술을 먹지 않았는데 생기는 지방간이라는 이런 병을 대사 이상 지방간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1: 네.
0: 그런 원인은 이 병의 진짜 원인이 전신의 대사 이상 원인이다. 이게 의학적으로 아주 많은 증거들이 쌓이고 명확해졌어요. 그래서
1: 네.
0: 병의 이 본질, 대사 이상 질환이라는 이 본질을 환자분들한테 정확하게 알리고 또 단순하게 체중 조절 이게 문제가 아니라 당뇨라든지 혈압이라든지 뭐 고지혈증이라든지 이런 대사질환 전반을 통틀어서 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어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1: 결국 생활습관이 문제일 것 같은데요. 뭐 식습관, 운동을 비롯해서 여러 요인들이 있는 건데 가장 먼저 신경 쓰고 실천해야 하는 부분들일까요? 뭐가 있을까요?
0: 네, 이런 질문을 받아서 답을 하면 너무 단순해서 좀 죄송스럽기도 한데
1: 예.
0: 일단 가장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체중 감량, 그다음에 식단 조절, 그리고 적절한 운동, 이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가 되겠죠.
1: 네.
0: 그래서 현재 체중을 한 5에서 10% 정도 감량을 하면 간에 있는 지방, 염증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개선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1: 네.
0: 우리가 먹는 음식도 그러니까 정제된 탄수화물 있잖아요. 밥이라든지 빵이라든지
1: 네.
0: 면 종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줄이시고 단당류 섭취를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근육이 우리가 섭취한 당을 잘 소모를 하기 때문에
1: 네.
0: 유산소 운동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좀 근력운동 그래서 근량을 절대적인 양을 좀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또 고혈압,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이 흔하잖아요. 그런 질환들에 대한 치료와 함께 대사 이상 지방간에 대한 또 다른 처방도 내려지는 건가요?
0: 네, 과거에는 이제 대사 이상 지방간 자체를 어떤 치료하는 약제가 없었는데
1: 네.
0: 최근에 여러분 잘 아시죠? 위고비나 마운자나 GLP-1 약제인데 이 약제가 미국 FDA에서 간 섬유화가 진행된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에서 치료제로 드디어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제 급여 체계에 들어오지 않아서 이런 환자들한테 급여로 주지는 못하고 있지만 아마 조만간 우리가 이런 환자들에게 치료제로 처방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레스미트론이라는 이런 갑상선 호르몬 자극하는 베타리셉터를 자극하는 이런 약제도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도입되지는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1: 네. 간의 지방과 염증을 줄이는 게 중요할 텐데요. 신경 써야 하는 수치들도 많지 않을까요?
0: 그럼요. 그 혈액 검사에서 그 ASALT 수치는 이제 잘 보셔야 되고요.
1: 네.
0: 또 당뇨가 있는지 보는 당화혈색소라든지 또는 공복 인슐린이라든지 그리고 중성 지방 수치나 콜레스테롤 수치 이런 것들을 자주 체크하셔야 되고
1: 네.
0: 체중도 중요하기 때문에 BMI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이런 대사 이상 지방간 환자분들이 심장 질환으로 사망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심혈관계에 관련된 지표들도 꾸준히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1: 그런데요, 간 수치가 정상이어도 방심하면 안 된다면서요?
0: 네, 뭐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SALT 간 수치는 간에 이제 급성 염증이 있을 때만 올라가요. 술을 갑자기 많이 마신다든지 안 좋은 약제를 먹게 된다든지 바이러스 감염에 걸린다든지 이럴 때에는 잘 올라가는데 이게 저농도의 저강도의 염증이 있거나 간 섬유화만 조금 있거나 이런 상태가 천천히 진행될 때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 수치만 너무 믿지 마시고요. 정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한다든지 또 우리가 간 섬유화 검사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 검사를 하면 간이 정말로 심각하게 나빠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건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혈액 검사로만 간이 괜찮다고 보지 마시고 좀 위험한 여러 가지 대사 이상의 요소들이 있다면은 이런 검사들을 추가로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뭐 지방간이나 간 경변증 상태는 사진

0: 가장 어떤 모습으로 알 수 있나요?
1: 아, 네. 일반 분들이 그냥 초음파 사진 본다고 알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0: 네.
1: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초음파에서 정상 간은 아주 매끈하게 보이고요.
0: 네.
1: 그다음에 약간 짙은 회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지방간이 심하게 되면 이 초음파를 반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화면이 간에 이렇게 하얗게 나타나게 되고 주변을 콩팥하고 비교해 보면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이렇게 밝고 하얗게 빛나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만약에 이제 이게 더 심해져가지고 간경변증까지 되면 간 표면 자체가 이렇게 울퉁불퉁해지고 간이 둥그라들고 아주 거칠게 보이게 됩니다.
0: 네. 이건 어떨까요? 대사 이상 지방간 환자가 술을 즐긴다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더 높아진다고 들었거든요. 그런가요?
1: 네, 맞습니다. 뭐 아주 좋지 않겠죠.
0: 네.
1: 대사 이상 지방간 환자분들이 이미 혈관 내벽에 염증이 있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손상되는 그 속도가 훨씬 과속화되겠죠. 그리고 또 전신 혈관 염증이 이제 훨씬 증폭이 됩니다.
0: 네.
1: 근데 이렇게 되면 협심증, 심근경색, 여러 혈관 질환 있잖아요. 이런
0: 네.
1: 것들이 아주 높아지게 됐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금주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0: 혈관 질환의 위험도 높아진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지방간 자체도 문제지만 그로 인한 여러 건강상의 위험을 경계를 해야 될 텐데요.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 주세요.
1: 네. 그 지방간은 굉장히 많은 병입니다.
0: 네.
1: 우리나라 성인의 30%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흔하다고 하지만 결국 가볍게 보시면 안 되고요.
0: 네.
1: 대부분은 큰 문제는 없겠지만 아주 위험 인자가 있는 분들은 결국에 나중에 간염, 간경변증, 간암 이런 질병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특히 이제 대사 이상 지방간이 있다면은 단순하게 이제 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 대사 시스템에 어떤 비상벨이 울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고 나중에 그냥 살 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0: 네.
1: 지금부터 이제 오늘부터 하는 게 중요해요.
0: 네.
1: 얘기 듣고 다음 주에 하겠다 그러면은 뭐 안 하겠다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오늘 당장 식단도 조절하고 조금이라도 걷기도 하고 이렇게 하심으로써 이제 정기적으로 검진도 좀 받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해서 이런 간 건강을 지키시는 게 좋겠습니다.
0: 네. 네. 오늘은 지방간, 특히 대사 이상 지방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화기내과 김상균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뜨거운 감자의 고백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준익 감독의 자산어보와 함께합니다. 내가 섬 사람들을 두루 만나보았다. 어보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사람들의 말이 제각기 달라 이를 정리하여 표현할 수 없었다. 섬 안에 창대라는 젊은이가 있었다. 어려서부터 배우기를 좋아하였으나 집안이 가난하여 책이 많지 않은 탓에 식견을 넓히지 못하였다. 그러나 성품이 진실하고 정밀하여 물고기와 해초, 바다새 등을 모두 세밀히 관찰하고 깊이 생각하여 그 성질을 터득하고 있었으므로 그의 말은 믿을 만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오랜 시간 그의 도움을 받아 책을 완성하였는데 이름지어 자산어보라 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생물 백과사전이라는 자산어보의 서문에 나오는 저자의 말입니다. 한길 사람 속은 알 수 없으니 차라리 열길 물속을 들여다보고자 했던 조선시대 학자 정약전. 자산어보는 순조 1년, 정약전이 흑산도로 유배된 후 집필한 책 중 하나입니다. 이준익 감독은 동명의 영화를 통해 정약전과 청년어부 창대가 서로에게 스승과 벗이 되며 책을 완성해가는 과정을 그립니다. 2020년대에 왜 조선시대의 학자 이야기가 필요할까요? 영화를 들여다보면 그 길이 보입니다. 정약전의 유배 이유는 그가 서학, 즉 천주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선왕의 말이 그의 귀에 맴돕니다. 사방에서 칼이 들어오고 우물을 뒤집어 씌워도 무슨 일이 있어도 버텨야 하네. 천주교도 박해 사건인 신유박해 당시 우애가 좋았던 동생 정약용 역시 강진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이것이 형제의 생전 마지막 만남이었죠. 두 사람은 남은 생에 서신을 통해 애틋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유배지에서 학자 정약전의 눈은 바다로 향했습니다. 영화에서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애매하고 끝모를 사람 공부 대신 자명하고 명징한 사물 공부를 해볼 생각이네. 사물로 나를 잊어볼 생각이지.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1: 58분 날씨.
2: 폭염이 기승입니다. 현재 경남 양산은 40.3도, 김해는 39.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양산을 비롯한 경남 지역과 부산, 울산, 그리고 포항 등 경북 동해안, 여수 등 전남 일부 지역에는 폭염특보 중 가장 높은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낮 기온이 39도까지, 양산은 41도까지 오를 전망이고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강릉과 광주 38도, 대구 37도, 대전 35도, 서울과 제주 34도 등이 예상됩니다. 온열질환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은 날씨니까요. 바깥 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충분히 자주 마시면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더위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의 열기가 밤사이 식지 못해서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내일 낮에도 서울이 35도, 광주와 대구 38도, 부산 39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당분간 열기를 식혀줄 비 소식이 없어서 폭염과 열대야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남부지방은 대체 로 맑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3.5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3시 뉴스입니다.
1: 지난달 수출이 988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2.8% 증가하며 7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410억 1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78.8% 증가했으며 6월에 이어 두 달 연속 400억 달러 선을 넘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애플의 중국 메모리 반도체 탑재 검토 등 부정적 소식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칩 고정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2개월 연속 40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설명했습니다. 20대 주력 수출 품목 중 7월에는 가전을 제외하고 수출이 증가했으며 반도체 외 품목 수출은 26% 증가했습니다. 이번 주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11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7월 다섯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3.3원 내린 1,869.1원이었습니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1.2원 내린 1,910.1원, 가격이 가장 낮은 울산은 1.6원 하락한 1,843.8원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4.1원 내린 1,852.8원을 기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후보가 오늘 충남 공주에서 열린 전당대회 순회경선 첫 합동연설회에서 충청권 당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김민석, 송영길 후보는 친 이재명계를 내세우며 정청래 후보를 향해 공세를 펼쳤고 정 후보는 더 강력한 개혁 당대표를 기치로 내걸고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대전, 충남, 세종, 충북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했으며 오늘 오후 대전에서 충청권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국민의힘이 최근 급격한 증시 변동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 대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향해선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으며 경질을 촉구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정부와 여당은 서학개미를 국내 증시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며 위험천만한 상품을 허용했지만 결과는 처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찰이 전국에서 야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해 320건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청은 어젯밤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면허 취소 185건, 면허 정지 129건, 측정 거부 6건이 각각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지난달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두 달간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 중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 등을 받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2차 종합특검팀에 오늘 출석했습니다.

9시 30분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나왔습니다. 윤 의원에 대한 특검의 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아 관저 이전을 총괄하면서 관저 부지 변경과 공사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가뭄이 극심한 남부지역에 21억 원의 긴급 추가 지원금을 투입합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영농기를 앞두고 가뭄 취약 지역에 80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가뭄 상황이 심각한 경상, 전라 지역을 중심으로 긴급 지원금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습도가 높지만 햇볕이 강하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0: 주말 생방송 정보쇼.
1: 안녕하십니까. KBS 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아나운서 최승돈입니다. 검찰의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에서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정치권의 쟁점을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공감코리아에서는 광복 81주년 기획으로 대한독립과 이방인들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한글과 독립운동에 평생을 바친 호머 헐버트 박사의 삶을 조명합니다. 문화가 좋아에서는 그래미 어워즈의 베스트 아시안 팝 부문 신설을 둘러싼 BTS의 출품 거부 선언과 논란을 조명합니다. 다양한 문화계 소식을 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사와 교양을 듬뿍 담아서 5시까지 함께합니다. 생방송 정보쇼는 유튜브 KBS 라디오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도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김경민 캐스터.
2: 네, 오늘 고속도로는 휴가지를 오가는 차량들로 곳곳이 혼잡합니다. 지금 지방방향 정체가 조금씩 줄고 서울 쪽 정체가 늘고 있지만 그래도 양방향으로 여유를 두셔야겠습니다. 먼저 50번 영동선 강릉 쪽 강원권인 둔대와 봉평터널 사이 한 번에 17km로 가장 길게 밀리는데요. 이후 대관령 7터널 부근 접어들면 1차로 쪽 사고 발생이 더 혼잡하니까 전방 조시 잘하셔야겠습니다. 반대 인천 쪽으로는 강원권 에서는 진부와 면운, 경기권에서는 양지와 용인 북수원 부근 주춤합니다.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 쪽 경기권에서는 남양주, 강원권에서는 내촌 부근이 힘겹고요. 반대 서울 방향으로는 서양양 부근 정체 길어지면서 인제터널까지 쭉 속도 내기 힘겹습니다. 충청 이남을 오가는 1번 경부선은 충청권에서 여유가 필요합니다. 현재 옥산 분기점을 중심으로 양방향 정체인데요. 부산 방향은 나비 분기점과 주감 휴 휴게소 부근에서도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35번 중부선 남이 쪽은 오창에서부터 남이 분기점까지 쭉 속도 내기가 힘겹습니다. 45번 중부 내륙선 양평 방향 충주 분기점과 감곡에서 밀리는데요. 감곡 부근은 반대 창원 방향으로도 꽉 막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경민이었습니다.
0: 특별한 주말을 위한 한 가지 선택. 토요일 일요일 오후 3시 5분 KBS 1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1: 주간 뉴스 브리핑 박준규 내일신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3: 예, 어제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대신에 보안수사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고요.
1: 예.
3: 이 경찰의 부실수사를 차단하고 또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방안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 가장 큰 쟁점이 보안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할지 아니 뭐 여부 좀 그 이 예외를 좀 둘지 그 여부였는데
1: 예.
3: 이미 검경수사권 분리는 결정이 된 상황이거든요.
1: 예.
3: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만약 경찰이 수사한 후에 이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되면 이 검찰 입장에서는 기소도 하고 재판정에서 또 피의자의 범죄 사실을 주장해야 되니까 이
1: 예.
3: 사건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경찰이 보낸 이 수사 기록을 살펴보다가 미심쩍인 부분이 생길 경우에는 수사를 좀 보완을 해야 되는데 이때 검찰에 있는 수사관들에게 직접 지시를 해서 이제 수사를 더 보완하는 게 그 보완 수사권이 되고요.
1: 예.
3: 이것을 다시 내려보내서 경찰에게 수사를 더 해보라고 하는 것이 수사 보완 수사 요구권입니다.
1: 그러니까 지시는 아니고 예. 예, 필요에 따라서 요청할 수 있다는 거네요.
3: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번에 이제 결정이 된 것은 보완 수사 요구권으로. 하는 걸로 결정이 된 겁니다.
1: 예.
3: 이것이 이번에 포함이 돼 있고 그다음에는 이 경찰에게 수사권을 모두 줬을 때 걱정이 경찰이 수사를 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거나 부실 수사하거나 또는 불법적으로 수사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데
1: 예.
3: 이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이 피의자들 같은

0: 경우에는 자료를 좀 요청해서 볼 수 있게 했고요. 예. 또 피해자 같은 경우에도 그걸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보완이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걱정하는 것들 중에 이제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인데
1: 네.
0: 그래서 수사 과정에 모든 것을 캠코더 이런 걸로 몸캠 있죠. 이런 걸 찍을 수 있도록 했고요.
1: 예.
0: 기록해 놓을 수 있도록 다 해서 경찰들이 불법이라든가 부정수사, 부실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1: 예. 형사소송법을 이번에 통과시키면서 그동안에는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았던 공소기각사유가 이제 추가된 거군요. 그러니까 추가됐다는 게 공소기각사유네요.
0: 그렇습니다.
1: 예,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 예, 검찰이 제기한 공소에 대해서 법원에서 심리를 하지 않고 아예 기각해버릴 수 있는 것이 이 공소기각이라고 하고 그 사유가
1: 예.
0: 만들어진 겁니다. 추가로요. 이 원래 이 공소기각 사유가 6가지가 있었어요.
1: 예.
0: 형사소송법에 현재요. 그중 하나가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였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이와 비슷한 두 가지 사안을 추가한 겁니다.
1: 예.
0: 그 내용을 보면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해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또 이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이탈해서 공소가 제기된 경우입니다.
1: 예.
0: 이것을 두고 국민의힘 등 야당 쪽에서는 현재 재판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 아니냐 이렇게 제기를 하고 있고요.
1: 예.
0: 민주당은 그동안 대법원 판례로 정립된 것을 이 법안으로 이 넣어서 이 명확히 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렇지만 여전히 중대한 또는 현저히 이런 다소 해석의 여지가 많은 단어들이 들어가 있어서
1: 예.
0: 이 판사의 공소기각 범위를 상당히 넓혔다 이런 지적이 있고요. 법무부에서는 이 대법원 판례 취지대로라면 최소한 자의적 판단으로라는 문구가 추가돼야 한다 이런 의견을 내놨었는데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또 논란이 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보안수사 완전 폐지에 대한 국민 여론이 부정적인 데다가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많기 때문에
1: 예.
0: 민주당은 다음 주부터 이 대국민 설명회를 갖고 좀 설득에 나설 예정이고요.
1: 예.
0: 경찰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논의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1: 예.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도 통과가 됐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은 지금 완전히 폐지를 한다는 것을 정리해 드렸고 방금.
0: 네.
1: 그런데 특검은 지금 뭐 수사도 하고 뭐 기소도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1: 이게 또 논란이 되네요.
0: 네.
1: 네.
0: 현재 가동되고 있는 특검이 종합특검 하나가 있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통과한 선관위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정도부터 이제 시작이 될 텐데요.
1: 예.
0: 그렇게 되면 이 형사소송법에서 현재 통과된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1: 네.
0: 이 특검들은 두 가지 같이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 글쎄요.
0: 그래서 이제 법조계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법률에 위반된다, 우려가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이 선관위 특검법,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법안 여기에는 검사 직무에 관한 부칙이 새롭게 들어갔어요. 이 부칙에는 공소처법이나 형소법이 개정돼서 시행되는 경우에도 특검법 시행 당시에 검사 직무 권한이라든가 의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1: 그럼 앞으로는 특검법이 또 이제 나오더라도 달라지겠군요, 결국은.
0: 예, 그렇습니다.
1: 예. 예,
0: 그 부분이 이제 계속 논란이 될 텐데요.
1: 예.
0: 그래서 국민의힘 정정식 원내대표는 결국 검찰의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인정하는 법안인 것이라면서 이 일반 국민이 피해자로 있는 사건은 검사가 수사 못하도록 하고 특검에 파견된 검사에게만 현재의 형사소송법상 검사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 거 아니냐 이런
1: 예.
0: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일반법이 있어도 특별법으로 보통 이제 별도 규정을 두는 것처럼
1: 예.
0: 특검법도 특별하게 규정한 것이라면서 전혀 모순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렇지만 여전히 이 현재와 같이 특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예외적인 특검이 이제 상시화될 수 있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 지위가 필요에 따라서는 일상화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1: 그렇군요. 대통령 친인척까지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여당이 후보를 추천했습니다.
0: 예, 어제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자청하고 이 자리에서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1: 예.
0: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그리고 올해 4월에 연이어서 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국회에 요청했을 때만 해도
1: 예.
0: 민주당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많은 사람들이 문의가 있었는데
1: 예.
0: 이 법안

0: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 네. 의도적인지 잘 모르겠지만.
1: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긴 한데.
0: 그렇죠. 예. 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여론이 좀 잠재워지기 위해서 관심을 돌리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1: 예.
0: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여 년 만에 대통령 친인척 그리고 청와대 수석 이상의 인사들에 대한 감시 체계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1: 예.
0: 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그리고 사촌인의 친인척 수석 비서관 이상 이 청와대 공직자 이런 사람들을 감시하는 기구거든요.
1: 예.
0: 과거에 이 박근혜 정부 때 민주당의 요구로 이 설치가 됐던 건데
1: 예.
0: 그 이후에서 보면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에 문재인 또 윤석열 정부에서도 임명하지 않았고요. 현 정부 이재명 정부에서도 1년 이상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1: 예.
0: 국민의힘은 지난 4월에 이미 야당 몫으로 검사 출신의 강지식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로 내정을 해놨거든요.
1: 예.
0: 그 이후 민주당은 어제에야 이 여당 몫의 특별감찰관 후보 거의 검사 출신인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1: 네.
0: 이 마지막 남은 관건은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해야 되기 때문에 2명은 추천이 됐습니다.
1: 네.
0: 남은 1명을 누구 어느 곳에서 추천할지 이게 관건인데 민주당은 제3기관인 대한변협 추천을 주장하고 있고요.
1: 예.
0: 국민의힘은 여당과 아직까지 완전히 어느 쪽에서 할지 합의가 된 것은 아니다. 좀 유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8월 중에는 여야 합의로 후보 3명이 추천이 되게 되면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지명하게 되고요. 인사청문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10여 년 만에 별도의 공간에 이 특별감찰관 체제가 운영될 수 있게 됩니다.
1: 예.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연장하고 송파구 개표소의 투표함을 재검표하기로 결정했군요.
0: 예, 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출범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8월 말까지 30일 연장됐습니다.
1: 예.
0: 여야가 국조특위 차원에서 이번 달 18일 서울 송파구 개표소에 있는 투표함을 재검표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하면서 이루어진 건데요.
1: 예.
0: 이 국조특위는 활동 연장 기간 중에 이달 10일 이 3차 청문회를 추가로 개최하고 오는 18일에 이 재검표 현장 검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재검표 현장 검증 일정에 대해서는 이 특검의 활동과 연계해서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예.
0: 이달 18일에 특검이나 특검보가 임명이 됐으면 일부라도 같이 들어가고요. 이 선관위 측과 여야 참관인들이 다 같이 들어가서 공개 검증을 하게 됩니다.
1: 예.
0: 민주당은 8월 중에 재검표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특위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8월 말까지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것은 특검이 임명되면 특검도 같이 들어가서 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1: 그렇군요. 신속 안건 처리 제도 패스트 트랙이라고도 합니다.
0: 예.
1: 이것을 이제 330일에서 90일로 줄이자 국회법 개정안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것을 두고 이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지연 작전이죠.
0: 예.
1: 어제 자정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일 열리는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이것이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다. 이제 뭐
0: 예.
1: 이렇게 봅니다만 민주당의 법안 처리 속도가 이제 빨라지겠군요. 필리버스터가
0: 예.
1: 끝나서.
0: 예, 그렇습니다.
1: 예.
0: 이 내일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1: 예.
0: 이 애초에 패스트트랙 제도라고 하는 것은 다수당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과거에는 소수당이 몸으로 막았거든요. 이제는 그거 하지 말자.
1: 예.
0: 대신에 상임위는 최대 180일, 법사위는 90일. 본회의는 60일 등 이 최대 330일 정도는 묵힐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예전에 선진화법으로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1: 예.
0: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기간이 너무 긴 거예요.
1: 예. 뭐 거의 1년 아닙니까?
0: 예. 그렇죠.
1: 예.
0: 그래서 상임위는 최대 60일. 그리고 법사위는 30일 그리고 본회의에 부의되면 첫 번째 열리는 본회의에는 무조건 상정.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최대 90일 정도로 줄이게 되는 겁니다.
1: 예.
0: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민주당 소속 의원이 상임위인 11개 상임위에서는 뭐 지금까지 하던 대로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해지고요.
1: 예.
0: 대신 민주당 소속 의원이 아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그 상임위가 17개가 있거든요. 여기는 법안을 안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상임위원장이 예. 그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카드가 이 패스트트랙이고 그렇다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90일 이내에 원하는 법안을 본회의까지 모두 통과시킬 수 있게 되니까
1: 예.
0: 앞으로는 90일이면 모든 법안들이 민주당 의도로 통과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1: 예. 법이 개정이 된다고 하면 이제 11달에서 석 달로 줄어드는 거고요.
0: 그렇게 되는 겁니다.
1: 예. 민주당 당대표 선거의 순회 경선 첫 관문인 충청권 투표가 마무리가 됐고 오늘 개표를 합니다. 아직 안 열어봤습니다만은 이제 충청권이 정청래 후보 고향이고 네. 하기 때문에 게다가 또 그동안 공을 많이 들였던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정 후보가 유리하다는 평가는 뭐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0: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첫 번째 순회 경선이 충청 지역에서 열립니다.
1: 예.
0: 민주당은 지난달 28일과 29일에 이미 온라인 권리당원 투표를 실시했고요.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권리당원은 이 30일과 31일 이틀간 또 ARS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가 예.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1: 예.
0: 이 충청 지역의 민주당 권리당원 비중은 그리 높진 않지만 초반 기세를 잡는다는 입장에서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예.
0: 당대표 경선의 경우 이 충남이 고향인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송영길 후보를 앞선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1: 예.
0: 이것은 통상적으로 이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 과거부터 이 첫 경선 지역은 호남이었는데
1: 아.
0: 왜 이번만 충청에서 시작을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처음부터 있었거든요.
1: 예.
0: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반발도 많이 있었는데 여하튼 김민석 후보는 1차전에서 최대 7%포인트 마이너스까지만 막아내면 후속 지역 1순위 표 종합에서 이길 것이라며 10%포인트까지 밀리면 박빙 혈전이 될 것이라 이렇게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1: 예.
0: 또 다른 관심은 최고위원 경선이거든요.
1: 네.
0: 모두 8명 중에서 5개 자리를 놓고 겨루는데 팀 정청래로 움직이는 최민희, 한민수, 이성윤 후보의 성적표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1: 예.
0: 이는 당대표 후보뿐만 아니라 이 최고위원들의 계파별 당선자 수에 따라서 다음 지도부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예.
0: 오늘 오후 5시부터 시작하는 마지막 충청권 합동연설회 이후에 개표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 예. 주간 뉴스 브리핑 박준규 내일신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KBS 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이 3시 22분입니다. 날씨 알아보고 교통정보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기상청입니다. 송소진 씨.
2: 현재 경남 양산의 기온은 40.6도, 김해는 40.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의 폭염이 극심한 상태고요. 또 부산과 울산, 포항 등 경북 동해안, 여수를 비롯한 전남 일부 지역에도 폭염특보 중 가장 높은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낮 기온이 39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그 밖에 전국에도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강릉과 광주 38도, 대구 37도, 대전 35도, 서울과 제주 34도 등이 예상됩니다. 온열 질환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은 날씨니까요. 바깥 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충분히 자주 마시면서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더위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의 열기가 밤사이 식지 못해서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내일 낮에도 서울 35도, 광주와 대구 38도, 부산 39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당분간 열기를 식혀줄 비 소식이 없어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3.7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씨가 전해드립니다.
3: 네,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고속도로 곳곳으로 이동량이 많은데요. 우선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 화도 부근 1차로에서는 승용차 추돌 사고 났고요. 세종 포천 고속도로 서울 쪽은 서평택 분기점 부근 1, 2차로에서도 승용차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평택 제천 고속도로 제천 쪽은 안성 분기점 부근 4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북부 간선도로 신내 나들목에서 하월고 양방향으로 이동량이 많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은 영동대교부터 한강대교, 다시 서강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각각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습니다. 반대 구리 쪽은 가양대교 부근 더 지나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주춤하고요. 이 마포대교에서 원효대교 부근 2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4: 등급 교양 듬뿍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1: 공감 코리아 이희용 다문화 칼럼니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 예, 안녕하십니까. 예.
1: 광복절이 있는 8월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서 광복 81주년 기획으로 대한독립과 이방인들 이러한 제목으로 특별 기획을 마련을 했습니다. 첫 순서로 호버 헐버트 박사 얘기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예전에 헐버트 박사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거 100번 해도 될 것 같아요.
5: 예. 예.
1: 기억에 남고 혹시 아직까지 못 외우신 분들이 계시더라도 이 헐버트 박사 얘기를 오늘 다시 한번 들으시고 마음에 좀 새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참 귀한 내용들입니다.
5: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나라가 그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광복을 맞기까지 숱한 그 순국 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이제 희생과 헌신이 있었죠.
1: 예.
5: 여기에 이제 외국인의 도움도 적지 않았는데 사실 그 일신상의 위험이나 뭐 이런 불이익들을 감수하고도 이 다른 나라 독립을 위해 애쓴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래서 예.
5: 지금까지 이제 건국훈장을 받은 독립유공자가 18,776명인데 이 가운데 이제 외국인은 80명이고요. 그중에 예. 헐버트 박사도 대표적인 분입니다. 예. 예.
1: 헐버트 박사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예. 또 자세히 몰라도 그 이름 정도는 귀에 익숙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5: 예.
1: 혹시 몰라서 또 뭐 기본적인 걸 또 소개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5: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단적으로 이분을 표현하는 말이 이제 안중근 의사가
1: 예.
5: 1909년 중국 리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일본 관원이 이제 헐버트 박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안중근 의사가 한국인이라면 하루도 잊어서는 안 되는 인물 이렇게 이제 답했거든요.
1: 지금 그 내용을 안중근 의사가 얘기를
5: 그렇습니다.
1: 했다는 겁니다.
5: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1950년에 외국인 최초로 이제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고요. 2014년에는 또 금관 문화훈장도 받았습니다.
1: 예. 자, 결과적으로 그런 평가를 받은 분입니다. 안중근 예. 의사도 인정한 인물, 인정하지 않을 예. 수 없었던 인물, 그리고 외국인 최초로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다. 자, 어떤 분이었길래 이런 평가를 결국 받게 되었을까요?
5: 예, 그 이분의 생애를 먼저 이 좀 더듬어 보자면
1: 예.
5: 1863년 미국 버먼트주의 명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켈빈 헐버트는 그 대학 총장을 지낸 목사고요.
1: 아, 예.
5: 어머니도 그 대학 창립자의 그 손녀, 외증손녀였습니다.
1: 네.
5: 근데 그 외가에서 만든 다트머스 대를 이제 졸업을 하고 유니언 신학대를 다니다가 1886년 올해로 딱 140주년이 됐네요.
1: 네.
5: 그때 이제 7월 5일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1: 예. 우리나라에서 뭐 23살이라고 그러면 이제 뭐 군복무하고 그럴 때라고 네. 생각이 되는데 이 헐버트 박사가 그때는 박사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23살에 한국에 왔습니다.
5: 그렇습니다.
1: 이게 어떻게 오게 된 겁니까?
5: 이 당시 이제 우리나라가
1: 예.
5: 이 배제학당, 여학당 이런 이제 근대 교육이 막 시작될 때였습니다.
1: 예.
5: 얘는 이제 이 미국 선교사들이 세운 사립학교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고종이 아 이제 우리나라의 신학문을 가르치는 이제 관립학교도 필요하겠다.
1: 아.
5: 이렇게 마음을 먹고
1: 예.
5: 주한 미국 공사 루시어스 푸트한테 교사 파견을 이제 부탁을 합니다.
1: 예.
5: 그때 이제 푸트 공사는 그 친구인 켈빈 헐버트 아까 말씀드린 그 대학 총장
1: 네.
5: 그 친구한테 이제 아들을 좀 보내줄 수 없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헐버트가 이제 조지 길모어 부부, 달젤 벙커 부부 이렇게 해서 교사로 우리나라로 이제 입국을 합니다.
1: 예. 그 지인이 헐버트 박사를 딱 찍을 정도면은 그 어릴 때부터 상당히 총명한 걸로 예. 인상에 남지 않았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외국에서 무작정 이게 들어왔던 게 아니고 우리 고종 황제의 뜻에 따라서
5: 예,
1: 들어오게
5: 그렇습니다.
1: 됐다는 게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경공원에서는 뭐 교사로 부임을 해서 뭐 당연히 영어 가르쳤겠죠.
5: 그 이제 예. 유경공원이 가르치던 과목이 이제
1: 예.
5: 영어 그리고 수학, 자연과학, 지리 그리고 각국의 이제 역사와 정치 이런 과목이었는데요.
1: 예.
5: 그때 이제 교재가 제대로 없지 않았겠습니까?
1: 그렇겠죠.
5: 그러니까 이제 헐버트 박사는 선비와 백성이 꼭 알아야 할 지식. 그러니까 선비 사자를 쓰고 백성 민자를 써서 사민필지라는 교과서를 집필을 합니다.
1: 아, 선비나 일반 백성이나 반드시 알아야 해. 이런 예. 뜻으로 사민필지입니다.
5: 예. 예. 예. 이제 한글로 펴냈는데 이게 나중에 한문본으로도 나와서요.
1: 예.
5: 이 유경공원 학생 말고도 상류층에도 교양서로 아주 인기가 높았다고 합니다.
1: 그렇겠죠.
5: 예. 예. 그런데 또 안타깝게도 이제 그때 유경공원의 학생들은 이 관리 자제들이었는데 그게 이제 구한 말에 다 부패한 관리 자제들이다 보니까 예. 별로 학업의 뜻이 이제 없었나 봐요.
1: 아이고.
5: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실망을 해서 1891년 12월에 미국으로 돌아갔는데요. 배제학당 설립자 아펜젤로 목사가 아, 다시 꼭 좀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권유를 해서 2년 만에 다시 들어옵니다.
1: 이분이 당시 뭐 젊기도 했겠습니다만 아 근데 학생들한테 오죽 실망을 했으면 그렇게 먼 길을 왔다가 또 그 먼 길을 돌아가겠습니까?
5: 예. 예.
1: 참 안타까운 사연이 끼어 그렇죠. 있네요.
5: 교재까지 예. 집필할 정도로 열정이 대단했는데.
1: 예.
5: 그런데 이제 미국 돌아간 뒤에도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1: 예. 그러니까
5: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이제 한국어를 배우다가 한글의 그 과학성과 편리성에 완전히 흠뻑 빠져서 한글을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1: 네.
5: 그때 당시 이 국내 최초의 영문 월간지 코리안 리포지토리라고 있었는데요.
1: 네.
5: 이 창간호에 한국의 알파벳 이런 제목의 이제 한글 논문을 발표를 하고요.
1: 예.
5: 3월호에는 한글의 창조 과정을 설명하는 글을 싣고
1: 오.
5: 또 1898년 2월에는 이두 일반인들도 잘 모르는
1: 그게 어떤 거다라고 알고만 있죠.
5: 예.
1: 전부 예문은 그러니까 거의 다 잊어버리고 그랬는데
5: 우리가 이제 예. 문자가 없을 때 빌려서 쓰던
1: 그 옛날 아닙니까 그건 진짜.
5: 예. 이것도 이제 소개를 하고 오. 그다음에 이제 그 고어 중에서 그 아레아를 없애고 또 띄어쓰기를 도입하자 이런 제안도 해서 한글 맞춤법 정비에도 기여한 바가 컸습니다.
1: 띄어쓰기가 이분 아니었으면은. 없었어요.
5: 예, 한참 늦어질 수도 있었죠. 예.
1: 아, 그렇죠. 늦어질 수도 있었겠지만 예. 여하튼 이분 때문에
5: 그렇습니다.
1: 한국 사람들이 띄어쓰기를 오히려 하게 된 겁니다.
5: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도 이분이 이제 고안을 합니다.
1: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두에 대한 관심은 요즘 사람 중에 글쎄요. 오히려
5: 그렇죠. 뭐 국어학자 중에서도 쉽지 않죠. 예.
1: 그렇죠. 뭐 남아있는 것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예, 뭐 예, 예. 어떻게 연구가 될까 싶은데 이분은 정말 뭐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5: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이분이 이제 그 한글의 어떤 매력,
1: 네.
5: 장점 이걸 이제 설명을 하면서 한글과 견줄 문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리고 이제 조선이 한글 창제 직후부터 한글을 사용했더라면 큰 축복이 있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도 네. 이 표현을 하고요. 사민필지 서문에도 한글이 중국 한자에 비해 크게 요긴한데도 사람들이 요긴한 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업신여기니 어찌 안타깝지 않으리요 이렇게 네. 이제 썼습니다.
1: 오늘 이 코너가 특집으로 이제 특별 기획으로 대한독립과 이방인들이다 이렇게 처음에 설명을 실컷 드리고 진행을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실 텐데 이거 중간에 또 들으신 분들은 이거 뭐 주시경 선생 얘기를 하나 세종대왕 얘기를 하나 이러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다 외국인이 했다는
5: 그렇습니다.
1: 일입니다.
5: 예. 예. 앞에서 이분이 이제 문화훈장도 받았다고 설명을
1: 아,
5: 드렸죠.
1: 그렇습니다.
5: 네. 한글뿐만이 아니라
1: 예.
5: 아, 또 문화적 공로가 많이 있습니다.
1: 네.
5: 1896년에는 우리나라 대표 민요 아리랑을 서양식 음계로 처음 옮겼습니다. 그래갖고
1: 아.
5: 코리안 리포지토리 옮겼고요.
1: 예.
5: 그러니까 올해로 아리랑 체보 130주년입니다.
1: 네.
5: 이때 이제 함께 뭐 문경세제 아리랑, 경기민요, 군밤타령, 시조청사나 이런 것도 이제 악보로 만들어졌고요.
1: 네.
5: 그 전에는 이제 우리 궁중음악 쓰던 그 악보로만 전해지던 거를 서양식 네. 오선지에 이제 표시를 한 거죠. 그 헐버트 박사는 아리랑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인에게 쌀과 같은 존재로 언제 어디를 가든 들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한국인은 즉흥곡의 명수여서 뭐 쾌지나 칭칭나네나
1: 예, 예, 예.
5: 완성된 곡이나 음계 없이도 노래를 잘 부른다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1: 예. 아리랑을 표준화하고 현대화하고 이제 근대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중이었는데
5: 예.
1: 이분이 이제 우리 문화의 세계화에 씨앗을 잔뜩 뿌려주셨네요.
5: 그렇습니다. 지금
1: 예.
5: BTS가 아리랑을 갖고
1: 아,
5: 세계화를
1: 그렇죠.
5: 하고 있는데
1: 예, 예.
5: 그 130년 전에 이분이 이제 현대화를 한 거죠.
1: 아, 대단합니다. 예.
5: 그뿐만 아니라 이제 1800

0: 1996년 서재필 박사가 독립신문을 창간할 때도 예. 인쇄시설을 제공하고 또 영문판 편집을 맡았습니다.
1: 예.
0: 그리고 1901년부터는 월간지 코리아 리뷰 편집 책임을 맡아서요. 한국사에 관한 글을 4년 동안 연재를 합니다.
1: 예.
0: 이분은 또 한문도 할 줄 알아서 한국 역사책 대동기년을 5권짜리 한문책으로 편했고요.
1: 예.
0: 그리고 최초로 영문 한국사책도 미국에서 편했습니다.
1: 대단하시네요. 이 내용은 뭡니까? 경천사 10층 석탑을 돌려봤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게 아니 예. 정말 이분이 다 이런
0: 그렇습니다.
1: 일에 해당이 되시는 거예요?
0: 예. 예. 지금 이제 용산의 국립중앙박물관
1: 예.
0: 중앙 로비에 이 간판 스타로 이제 자리를
1: 아, 그렇죠. 예.
0: 잡고 있는데요.
1: 네.
0: 원래 이게 이제 경천사 개성 경천사터에 있던 석탑인데 1907년 그 순종이 이제 황태자 시절에 결혼 축하 사절로 일본의 이제 국내부 대신 다나카라는 인물이 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1: 예.
0: 이 탑을 보고 탐을 내서 무단으로 해체 운반을 해서 도쿄에 자기 집에 뜰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1: 너무 멋있으니까.
0: 예.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주민들의 제보를 받고 또 반출된 현장 사진 또 도쿄로 옮겨놓은 사진까지 다 확보를 해서
1: 예.
0: 일본 영자신문 재팬 크로니클에 폭로를 했습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1: 약탈이다.
0: 예, 뉴욕타임스 같은 유명 언론도
1: 예.
0: 야만적인 문화재 약탈 이런 기사로 해서 비판을 하니까
1: 예.
0: 조선 총독부도 이제 이 궁지에 몰리고 그래서 그 닥친 이
1: 네.
0: 1918년에 이제 다시 우리나라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1: 아, 나라 잃기 전에 그래도 돌아왔네요.
0: 아, 그렇죠. 아니죠. 가져간 건 나라 이게 1907년에 가져가는데
1: 예.
0: 합방된 이후에 1918년.
1: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예.
0: 9년 만에 이제 돌려받을
1: 아, 그렇죠.
0: 수 있습니다.
1: 제가 헷갈렸습니다. 예, 예, 예.
0: 그 처음에는 네네. 그 경복궁 뜰에 있다가 이제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지금 옮겨가
1: 예,
0: 있습니다.
1: 예. 야, 그러면은 뭐 우리의 그 국립중앙박물관의 그 슈퍼스타를
0: 예.
1: 우리나라에서 못 보고 하마터면 그 일본 가야 뭐 구경이나 할 수 있었던 뭐 이런 상황이었던
0: 그렇죠.
1: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그렇겠죠. 예. 그 어쨌든 그 할버트 박사는 이제 고종한테 큰 신임을 받았습니다. 1895년 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나자 이제 고종을 궁궐 밖으로 이제 피신시키려는 그 춘생문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외국인 선교사들하고
1: 예.
0: 거기에도 이제 헐버트 박사가 관여를 했었고요. 1905년 10월에 이제 고종 친서를 들고 미국 특사로 파견이 됩니다. 을사늑약 직전이었는데
1: 네.
0: 미국에 호소를 해서 을사늑약을 막으려고 했는데 이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미국이 한국을 일본에 넘겼다 이러면서 이제 미국 자신의 모국이죠.
1: 네.
0: 모국의 그 동양 정책에 대해 아주 세게 비난을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1907년 그 우리가 잘 아는 헤이그 특사 사건. 이때도 이제 이상설, 이준, 이휘종 세 분이 이제 만국 평화위에 이제 파견이 될 때
1: 네.
0: 그분과는 별개로 고종 밀사로 또 파견이 돼서 만국 평화위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에게 일제의 침략 야욕을 이제 폭로를 했습니다.
1: 예. 일전에 헐버트 박사 얘기를 해 주실 때는 이 제4의 헤이그 특사다. 이
0: 예,
1: 부분에
0: 예.
1: 집중을 해서 이제 얘기를 쭉 해 주셨는데 아, 이 밖에도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고
0: 예.
1: 일본이 정말 싫어했던 미국인 사실상 한국인 뭐 이렇게 예.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그래서 뭐 그때 이제 1909년에 이 사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이렇게 우리나라에 들른 거 말고는
1: 네.
0: 계속 이제 한국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이 이제 강제 합병 이후로는 막아서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순회 강연이나 기고 등을 통해서 이제 한국의 독립을 역설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 한국 정책을 좀 제대로 해라 이런
1: 네.
0: 그 글들을 계속 실었고요.
1: 네.
0: 1919년에 이제 3.1 운동이 일어나자 이제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또 연설을 합니다. 일제 잔악상을 고발을 하고
1: 예.
0: 이 3.1 운동은 세계사에서 아주 가장 아름다운 애국심의 본보기다 이렇게 또 칭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예. 뭐 정말 고마운 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람 중에 우리 조상 중에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업적을 세우신 분이 그리고 독립운동 하신 분이 있을까 하실
0: 그렇죠.
1: 정도로 예.
0: 너무 다양한 분야에
1: 예.
0: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1: 예. 예.
0: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이제 정부 수립 기념식이 열릴 때

0: 네. 이 단상에 헐버트 박사가 꼭 계셔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제 초청을 했는데 네. 네. 부인 병세가 깊어서 오지 못했고요. 그해 겨울에 이제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1949년 7월에 이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1: 예.
0: 그런데 이제 워낙 고령이고 또 장거리 여행에 여러 가지 이제 피로와 이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일주일 만에 청량리 위생병원, 지금 이제 36 서울병원인데요. 거기서 예. 이제 숨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8월 11일 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이 사회장이 치러졌고요.
1: 예.
0: 양화진 여기에 이제 아들이 먼저 묻혀 있었는데 그 아들 곁에 안장이 됐습니다.
1: 예. 그 양화진에 가면은 양화진에 이제 그 외국인 그 묘원이 있지 않습니까?
0: 예, 그렇습니다.
1: 거기에 이 헐버트 박사 그 묘소는 찾기가 쉽습니다.
0: 예.
1: 얼마 찾지 않으셔도 예. 100주년 기념 기호표에 있고 바로 그
0: 그렇죠.
1: 앞에
0: 위 앞쪽에
1: 예,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로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예. 쉽게 찾으실 수 있고 그 워낙에 또 묘비명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0: 예. 예.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은.
1: 아, 그래요?
0: 이제 예. 그 처음에 예.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써주기로 묘비 글씨를 써주기로 한 게 있었는데
1: 예.
0: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제 약속을 지키지 못하니까 50년 뒤에 1999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썼습니다.
1: 예.
0: 여기에 이제 선각자요 친우인 호모 헐버트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도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새겨져 있고요.
1: 예.
0: 그 옆에 이제 헐버트 박사 50주기 때 헐버트 박사 기념사업회가 추모비를 세워놨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고 자신의 조국보다 한국을 위해 헌신했던 빅토리아 풍의 신사 헐버트 박사 이곳에 잠들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 예.
0: 올해도 이제 8월 27일 오전 11시에 77주기 추모식이 이 묘소 앞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예. 미국 사람이었습니다만 이제 크게 봐서 영미권이라고 할 수 있고 웨스트민스터 예. 이제 사원이라고 하면은 가보신 분들도 여러 계시겠습니다만은 거기가 사실은 그 영국의 국립 그렇죠. 묘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곳 예. 아니겠습니까?
0: 세계적인 위인들이 예. 많이 예. 잠들어 있죠.
1: 그냥 예. 여러분 다 아실 만한 사람들이 사실 예. 거기에 영광스럽게 묻혀 있는 건데
0: 예.
1: 거기 난 싫어. 그리고선 한국 땅에 묻힐 거야. 그랬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셨습니다.
0: 예, 예, 예. 예,
1: 참 감사하다는 마음을 오늘 또 이렇게 다시 피력을 하고 싶은데 말이죠. 자, 오늘 첫 기획이 또 가슴 뭉클했습니다. 다음 주에 어떤 분 소개해 주십니까?
0: 그 다음 주에는 언론인들인데요.
1: 네.
0: 우리 잘 아시는 이제 대한매일신보 항일 언론 역할을 했던
1: 양기탁 선생.
0: 예, 그분과 예. 함께 그 신문을 발행했던 어니스티 베델
1: 네,
0: 영국인이죠.
1: 네, 네.
0: 그리고 또 한 분은 의병 그 사진으로 많이 알려졌던 분인데요. 우리나라 그 의병들을 비롯해서 독립운동 취재를 많이 하고
1: 네.
0: 보도를 많이 했던 영국 기자고요. 이분 이름은 이제 프레드릭 맥켄지입니다.
1: 아,
0: 두 분을 그렇군요. 소개하려고 합니다.
1: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공감 코리아 오늘은 또 특별 기획으로 함께했고 다음 주 또 기약하겠습니다. 이희용 다문화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스마트 스마일 스포츠 3S의 사나이 최승돈 아나운서를 아시나요?
1: 문화가조와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예, 그래미상 시상식 그래미 어워즈에서 이 비영어권 음악의 문호를 넓히겠다면서 신설을 했습니다.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이걸 이제 신설을 했는데 이게 논란의 중심에 섰고 우리 BTS가 그러면 우리는 그래미에 작품 안 내겠어라고. 밝히고 이게 지금 이제 큰 화제가 되고 있네요.
3: 네, 그래서 물론 직접적으로 베스트 아시안 뮤직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건 아닙니다.
1: 아.
3: 그냥 각 개별 멤버들이 SNS에 올렸어요.
1: 예.
3: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나뉘기보다 음악 그 자체로 들리고 사랑받기를 바란다 하면서 출품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거거든요.
1: 예.
3: 여기서 지역이나 언어 이 부분이 이제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신설에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1: 예.
3: 왜냐하면 일단 아시안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이 들어있는 데다가
1: 예.
3: 특히 언어라는 거는 왜 이제 해당이 되냐면 이 아시안팝 뮤직 퍼포먼스의 이제 후보가 되려면 아시아 언어를 일정 정도 써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짐작이 됐을 때 결국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에 대한 이 이제 문제 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 예.
3: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지난 달에 그래미는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라는 부분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K-POP, J-POP, C-POP 그러니까 J-POP은 일본 음악이고 C-POP은 이제 중국 음악인데 이런 음악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상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거거든요.
1: 예.
3: 어쨌든 이번에 출품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미 입장에서는 아마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게 월드컵 본선 나가려고 그랬더니 지역 예선만하고 말아 뭐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3: 그럴 수 있죠.
1: 예. 네. 자, AP통신과 빌보드 등 이제 현지 언론들이 BTS의 그래미 보이콧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면서 주관사인 레코딩 아카데미의 폐쇄적인 운영 방식을 지적했습니다.
3: 그렇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외신들은 이제 방탄소년단 관점에서 해석, 분석을 했는데요. 가디언 같은 경우에는 부드럽게 표현하긴 했지만 분명한 비판을 담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1: 예.
3: 그러면서 아시아의 가수들이 미국 중심의 대형 시상식에서 소외되어 왔던 현실을 짚어냈습니다.
1: 예.
3: AP통신 같은 경우에도 인종화된 장벽으로 이 신설한 아시안 팝 부분이 작용한다라는 현지 반응들 지적 비중 있게 소개를 했고요. 어쨌든 해당 부분이 국내 아시아 언어가 일정 수준 이상 사용된다는 전제 조건을 달고 있기 때문에
1: 예.
3: 그런 점에서 주요 본상의 진입을 제한하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1: 예.
3: 그래서 주요 외신들은 그래미의 그동안 불투명한 심사 기준과 차별적 요소에 반발해서 출품을 거부했던 드레이크라든지 위켄드, 모건 웰런 등과 같은 글로벌 팝스타들의 그동안 행보와 방탄소년단의 행보를 같은 것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 그래미가 노골적으로 아니면 보이지 않게 차별을 해왔습니까? 아시안 음악뿐만 아니고
1: 예.
3: 예를 들면 뭐 라틴이라든지 또 흑인 음악에 대해서도 그런 측면들이 보여왔었거든요.
1: 예.
3: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니 아시안 팝 뮤직 부분에 수상을 하게 되면 외연을 좀 확장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아시아 음악을 그래미의 주요 대표 부분과 사실상 구분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분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 그렇군요. K-POP의 위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게 또 이런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그래미라 상이랑 별 관계 없는 상태의 네. 위상이었다면은 뭐 이렇게 해서라도 상을 하나 주겠다는데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만
3: 그렇죠.
1: 지금 K-POP의 위상이 매우 높아져서
3: 네.
1: 세계 음악 시장을 호령할 수 있는 형편에서는 이런 논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3: 네. 작년에 예. 아마 약간 놀랬었던 것 같아요.
1: 예.
3: 왜냐하면 그래미에서 K-POP 데몬 헌터스 OST 골든이 그래미 또 상을 하나 받았었죠.
1: 예.
3: 또 K-POP 아이돌 그룹 블랙핑크의 로제와 팝스타 브루노마스의 협업곡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주요 부분에 올랐습니다.
1: 예.
3: 그리고 BTS 같은 경우 5차례나 이제 후보에 오르면서
1: 예.
3: 이번에 사실상 압도적으로 수상 가능성이 높다라는 뭐 분석 저도 했었습니다만은
1: 네.
3: 그럼 지금 상을 줘야 되거든요.
1: 음흠.
3: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작년에 어떤 일련의 상황과 BTS의 지금 세계적인 어떤 인기 이런 것에 대응해서 약간의 꼼수를 부린 게 아니냐 이런 얘기
1: 예.
3: 나오고 있는데 물론 그래미 측의 CEO는 아시안파 카테고리를 이제 분리하는 것은 뭐 15,000명의 그래미 투표인단에 의해서 인정받는 계기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아시안 팝 부분의 수상 혹은 그 부분의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본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1: 예.
3: 중요한 거는 그 그래미 어워즈의 기본적인 시스템과 구조는 K-POP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1: 네.
3: 왜냐하면 단골로 매번 후보에 오르는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는 원래 솔로 가수 한 사람 한 사람이 협업을 했을 때 듀엣을 조성하거나 이제 퍼포먼스를 했을 때의 그 결과물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는 거거든요.
1: 예.
3: 그러다 보니까 밴드라든지
1: 네.
3: 아이돌 음악은 거기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1: 오.
3: 왜냐하면 그래미는 기본적으로 개인 가수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케이팝은
1: 예.
3: 기본적으로 집단적 어떤 협업을 하잖아요.
1: 그렇게 대부분이죠.
3: 그거를 예.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본상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BTS 등이 불리합니다.
1: 아,
3: 그럼 무슨 얘기냐. 결국 본상에 수상하지 못했지만 아시안팝 수상했잖아. 라는 명분으로 흐를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본다. 예, 그런 점들을 아마 방탄소년단이 간파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방탄소년단이 지금 현재 사실은 노래 음악만이 아니고 사회적 메시지를 주로 내는 그런 측면들이 많잖아요.
1: 예.
3: 그러니까 불공정한 그런 시상식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활동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1: 네.
3: 그런

0: K-POP의 어떤 메시지 이런 것도 같이 전달해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 예. 고전 문학 전자책 수백 권을 저렴한 가격에 평생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를 했던 이 전자책 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공지능 번역을 활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군요.
0: 사실 그 고전 같은 경우 저작권 보호 기간이 끝나가게 되면 이제 누구라도 다 콘텐츠화해서 제공할 수 있죠. 근데 예. 한 앱에서는 국내 고전 문학 작품을 전자책 형태로 제공한다고 했는데
1: 예.
0: 뭐 일리아스라든지 걸리버 여행 등 고전 문학 전자책 700권을 제공해 줍니다.
1: 예.
0: 19,800원 정도에 한다고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이 AI 번역 의혹이 제기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빠른 시간 내에 번역본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인간의 역량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1: 그렇게 해서 이제 눈치를 채기 시작을 했군요.
0: 예. 예. 그러니까 AI를 사용한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AI 번역 쓴다고 대충 만드는 건 아니고 명문대생들이 집단지성으로 사사히 다듬고 검수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1차적으로는 AI한테 시키고 그걸 뭐 사람들이 다시 또 매만진다 이렇게 했지만
1: 예.
0: 중요한 건 AI 활용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 이제 문제가 됐다. 그래서 결제 화면과 이용 약관 앱 내부 안내 어디에도 AI 번역 활용 고지가 없었다.
1: 예.
0: AI 번역 체인 줄 알았으면 구매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반발했는데 사실 이게 책만이 아니고요.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한

0: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 무료로는 AI 콘텐츠를 그냥 접하겠지만 지금 현재 AI 콘텐츠를 돈 내고 보겠다는 분들은 없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지금 AI 콘텐츠가 아무리 뭐 놀라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유료로 돈 내고 볼 만한 콘텐츠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신뢰감을 갖지 못한다. 결국 사람이 어쨌든지 간에.
1: 그렇죠. 진정한 사람의 노력의 결실이냐. 이게 그렇죠. 이제 와닿는 거 아니겠어요.
0: 그렇죠. 문화예술 같은 경우는 더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발터 베냐민이 이제 기술 복제 시대에는 그런 복제품보다는 원본에 대한 아우라가 더 커진다고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AI 콘텐츠로 그런 흐름 속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그 출판계에서 또 나오는 얘기가 문학 번역의 특수성 고려하면 AI 활용 여부를 독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0: 그렇죠.
1: 하고 있습니다.
0: 그래서 문학 번역은 단순한 의미 메시지를 넘어서서 문화적 맥락이라든지 문체 정서를 옮기는 작업이기 때문에 AI 활용 여부가 구매 판단에 큰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예. 어쨌든 이 앱에서는 전액 환불 신청을 하면 환불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현행법상 AI를 활용한 출판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지 의무가 곧바로 부과되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1: 예.
0: 다만 AI를 쓰지 않은 것처럼 홍보했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만한 설명을 했다면은 기망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법적의 의견도 있습니다.
1: 예. 자, 문화가 좋아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KBS 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1부 오늘 끝곡은 오늘 또 BTS 얘기 나왔는데 BTS 노래로 1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이너마이트 함께하시죠.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널리 화제가 돼 여러 사람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것을 가리켜 인구의 회자되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인구는 사람 인자의 입구자를 쓰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의 입을 뜻하고 회자는 회회자의 구울자자를 쓰는 것으로 회와 구운 고기를 말합니다. 흔히 회라고 하면 생선회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기서는 생선회가 아니라 육회를 뜻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날것을 잘 안 먹지만 육회만은 아주 좋아해서 제사 음식으로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운 고기도 역시 구운 생선이 아니라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구운 것을 가리키는데 이것도 제사상에 오르던 음식이라고 하지요. 제사상에 오르는 음식은 고인이 평소에 즐겨 먹던 음식이나 좋은 음식인 경우가 많은 것처럼 회자라는 말은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맛있는 고기 음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인구의 회자되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육회와 구운 고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칭찬받으며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비자금이나 비리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자주 화제거리로 등장할 때 비자금 문제가 인구의 회자되다 같이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자주 화제거리로 삼는 것이라고 해도 그 내용이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면 회자되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거죠.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경남 양산의 기온이 41.6도까지 오르면서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현재 양산을 비롯한 경남 지역과 부산과 울산 그리고 포항을 포함한 경북 동해안, 여수 등 전남 일부 지역에는 폭염특보 중 가장 높은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낮 기온이 39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에도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강릉과 광주 38도, 대구 37도, 대전 35도, 서울과 제주 34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열질환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은 날씨니까요. 바깥 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충분히 자주 마시면서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의 열기가 밤사이 식지 못해서 오늘 밤에도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특히 지난 밤사이 강릉은 밤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지지 못해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또 내일 낮에도 서울 35도, 광주와 대구 38도, 부산 39도, 양산 40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3.6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0: 주말 생방송 정보쇼.
1: 시사와 교양이 가득한 KBS 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2부 시작합니다. 음식이 보약에서는 불면증의 원인을 알아보고 수면에 도움이 되는 먹을거리를 소개합니다. 전화나 문자로 참여하시면 정지천 동국대 한의대 교수가 직접 상담도 해드립니다. 중국 문샷 AI의 키미 K3 공개로 전 세계 주식시장이 흔들렸습니다. 과학플러스에서 이번 사태가 글로벌 AI 시장과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봅니다.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이 출석한 국회 청문회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토요일의 스포츠에서 이번 청문회의 주요 쟁점과 내용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고속도로 상황 먼저 살피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김경민 캐스터.
2: 네, 휴가를 갔다가 오늘 집으로 돌아오는 분들도 계시겠죠. 귀경방향 최대 정체 시간은 지금인 4시부터 오후 5시 사이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최대 정체 시간대답게 서울 쪽 정체 확실히 길어져 있습니다. 먼저 강원권에서 돌아오는 60번 서울 양양선 서울 방향 총 정체 길이 34km인데요. 강원권에서는 서양양과 인제터널 이후 동공천과 춘천 분기점 사이 지나기가 어렵고요. 경기권에서는 강촌과 서종 강일 부근이 어렵습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강광권에서는 진부와 면원 부근이 힘겹고요. 경기권에서는 여주와 덕평, 북수원 부근의 교통량이 많습니다. 충청 이남에서 올라온다면 충청권에서 시간 여유를 두셔야겠습니다. 25번 논산 천안선 천안 방향 정안 휴게소부터 한 번에 9km 밀리고요. 천안에서 만나는 1번 경부선은 서울 방향으로 옥산 하이패스부터 한 번에 13km 밀렸다가 경기권에 들어오면 안성과 수원신갈 양재 부근에서 브레이크 밟습니다. 영남권에서 올라오는 45번 중부 내륙선은 창원 방향으로 북충주 부근 7km 밀리고요. 양평 쪽으로는 감곡에서 여유 필요합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경기권 중심의 정체인데 서평택과 매송 광명역 부근에서 속도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경민이었습니다.
0: 특별한 주말을 위한 한 가지 선택. 토요일 일요일 오후 3시 5분 KBS 1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0: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음식이 보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생방송 정보쇼 주치의 동국대 한의대 정지천 교수님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는 KBS 라디오 앱 콩으로 문자 주세요. 그리고 직접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02-368-1002 1003 02-368-1002 1003
1: 음식이 보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지천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이게 요즘 말입니다. 이게 현안입니다. 이게 시애틀도 아니고 왜 이렇게 잠을 못 자겠습니까? 예, 오늘 주제가 불면입니다.
2: 예, 그렇습니다. 예. 뭐 너무 덥기도 하고 또 열대야 때문에 밤에 잠을 잘 못 잔다는 분 많으실 텐데요.
1: 예.
2: 뭐 사실 저도 조금 그렇습니다.
1: 예.
2: 땀 많이 흘리잖아요.
1: 예.
2: 체력 소모 많죠.
1: 예.
2: 거기다가 이 잠까지 부족하게 되면 참 정말 여름 지내기 힘드실 텐데요.
1: 예.
2: 사실 이 건강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방에서 예. 양생법인데 그중에서도 수면 양생법이라고 있습니다.
1: 예.
2: 잠을 잘 자게 하는 건강법. 수면 양생법. 그런데 그것도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여름철에는 어떻게 자는 것이 중요하냐. 오래 많이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 네.
2: 몇 시간을 자더라도 푹 자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찍 잠자리 들지 말고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여름철의 기본이다. 즉 새벽잠을 충분히 푹 자는 게 필수적이다.
1: 예.
2: 그래서 적당히 낮에는 땀 흘리고 신체 활동도 좀 하고 난 다음에
1: 예.
2: 약간 늦게

0: 대한 도움이 되는 음식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 예. 원래 알고 있던 것과 좀 다른 게 이게 귀에 딱딱 꽂힙니다.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좋다 이렇게
0: 여름에는
1: 말씀하셨고.
0: 여름철.
1: 예, 예, 예. 아니 안 그래도 일찍은 일어나지거든요. 그러니까 또 늦게 자면 잠을 많이 못 자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이 낮에 좀 자면 밤에 또 잠이 잘 안 오지 않겠나 싶어서 네. 낮잠 안 자야 되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자는 게 괜찮다 그러셨어요.
0: 아, 예. 그것도 제가 노인분들이 한해서 그렇고 아. 한 시간 이내로 짧게 자야지 낮잠을 길게 자면 노인분도
1: 그렇겠죠.
0: 안 되겠죠.
1: 예. 네. 네. 자, 불면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뭡니까?
0: 예, 한의학적으로 보면 우선 정신적인 과로. 저 요즘 말로 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당연히 잠이 잘 안 오겠죠.
1: 네.
0: 생각을 지나치게 많이 이것저것 하게 되면 한의학에서 볼 때는 심장하고 비장이 장애를 압박을 받습니다.
1: 네.
0: 그럼 잠들기 어려워요. 또 뭐 크게 놀라운 일을 당했다. 그러면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자주 느낀다거나 하게 되면은 기의 소통에 장애가 생기거든요.
1: 예.
0: 순조롭지 못합니다. 그러면 심장에 열이 막 달아오르거나 혹은 심장이나 담낭의 기가 약해지면서 잠이 오기가 어렵게 됩니다.
1: 예.
0: 뭐 그리고 당연하지만 육체적으로 너무 과로한다. 또 뭐 구토를 많이 했다, 설사를 많이 한다거나 큰 병을 앓고 난다면 잠이 잘 안 옵니다. 큰 병 앓은 뒤. 또 산후에도 불면증이 잘 와요.
1: 예.
0: 뭐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경우는 몸에 필요한 게 많이 빠져나갔죠. 그때 한의학에서 말할 때는 양기보다 음기가 많이 빠져나갔다. 음기가 부족해지면은 상대적으로 불기운, 열기가 올라오니까 가슴이 답답해지고 화끈화끈해지고 머리가 열이 오르면서 잠이 잘 오지 않게 됩니다.
1: 예.
0: 뭐 특히나 갱년기 분들이나 뭐 남성 여성 그리고 노년기 분들에게 더하죠. 또 그 한 더 있습니다.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가 잘 안 되고 뭔가 체해서 속이 늘 더부룩하다, 답답하다 이러면 누워도 편치 않습니다.
1: 네.
0: 그래서 잠이 잘 안 옵니다. 한의학에서는 위장이 불안한치 않으면 잠이 잘 안 온다.
1: 네.
0: 속이 편해야 잠이 잘 온다는 얘기고요.
1: 예.
0: 또 보면은 평소에 너무 물기 많은 음식, 너무 맛있는 걸 많이 한다. 또 뭐 차도 많이 마신다. 이런 걸 많이 먹으면서 너무 더우니까 더위를 피했어요.
1: 네.
0: 그러면 땀이 별로 안 나겠죠. 그럼 먹은 게 마시고 한 물 성분이 다 몸에 쌓이겠죠.
1: 네.
0: 그러면 그것이 이제 가래와 비슷한 담이 됩니다. 한방에서 말하는 담. 이 담이 생기라고 이 담이 또 맺히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가 순환이 잘 되지 못하여 방해를 하고.
1: 물이 아닌 물과 비슷한 다른 음료를 먹었을 때 담이 된다는 거
0: 물도
1: 말씀이시죠?
0: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1: 물도 그렇습니까?
0: 몸에서 해결 못하는 물이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적당히 마시고 그러니까 많이 마시더라도 땀으로 흘려내보 보내주면 괜찮은데
1: 예.
0: 여름이나 더워 갈증 생겨 자꾸 마시는데 땀은 안 내려 가만히 있는 거 더위를 피해서 있으니까 안 흘리겠죠.
1: 예.
0: 그런
1: 예.
0: 경우. 그래서 담이 생기고 담이 기의 순환을 방해하고 담이 맺히게 되면 또 열을 일으키고
1: 네.
0: 열기가 올라오면서 잠이 잘 오지 않게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일찍부터 지금 이제 질문이 와 있는데 전화번호 7119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몇 줄 되는데 첫 줄은 제가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좋죠. 이거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근데 이제 뭐 앞에 좀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라는 얘기를 이제 듣고 하신 것 같은데
0: 예.
1: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이 질문이 일단 시작이고 이제 본인의 증상이라고 쓰신 것 같은데 자다가 한밤중에 깨곤 합니다. 이제 뭐 다들 그러시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다음에 뭐 저도 지금 커피를 이제 한 잔 옆에다 놓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습관이죠. 자, 커피는 얼마나 마시는 게 좋나요? 이렇게 뭐 대략 한 세 가지 정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0: 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어떨까 좋은 얘기죠.
1: 그쵸?
0: 그런데
1: 예.
0: 여름에는 너무 덥고 밤에도 더우니까 땀도 나고 하니까 잠을 오래 잘 자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짧게 그러면서 푹 자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1: 그런데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시는 게 된다 하면 참 좋은 거고 예.
0: 그 자다가 또 깨는 수가 많죠. 길게 잠 오래 누워 있고
1: 네네.
0: 하게 되면 그러면은 잠이 잘 오기 힘듭니다.
1: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차라리 압축해서 숙면으로 푹 자는 게 좋다는 말씀입니다.
1: 잠의 질을 따질
0: 그렇죠.
1: 때.
0: 여름엔 그게 예. 더 중요합니다.
1: 알겠습니다.
0: 그리고 커피는 어떻게 얼마나 마시면 좋냐. 그건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한 60 이상 70 이상 되신 분들은 뼈 건강을 위해서라도 하루에 한 잔 많아도 두 잔 이내로 드셔야 되겠고
1: 네.
0: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석 잔도 괜찮고 뭐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더 마실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 잠에 영향을 안 줘야 되지 않습니까?
1: 예.
0: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뭐 오후 한 5시 이후라든가 적어도 저녁 식사 외에는 커피를 안 마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1: 예.
0: 다만 아까 제가 여름에는 늦게 주무시라 했으니까 그렇다면 그 시간도 좀 늦게 마셔도 되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늦게도 밤에도 좀 활동을 하시고 땀도 좀 흘려주고

0: 적당히 피로가 있는 상태라야 늦게라도 12시, 11시, 12시에도 잠을 들 수 있겠죠.
1: 예. 난 커피 많이 마셔도 잠이 잘 오더라 하는 분들은 조금 더 드셔도 되고.
0: 그렇죠.
1: 예, 예. 네. 나는 그냥 한 방울만 들어가도 잠을 못 자 그러면 나이 드실수록 더 드시면 안 된다. 그렇죠. 이렇게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KYA5755 이렇게 아이디를 사용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서여선님이신가요? 예, 60대라고 밝히셨습니다. 운동은 언제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아 사실 이제 좀 허해서 네. 더 튼튼하고 건강해져야 돼라고 생각을 하니 운동을 해야겠는데라고 생각하지만 밖에 못 나가겠습니다. 예, 아마 비슷한 고민 아니실까요? 요즘 운동은 언제 하면 좋을까요? 일단 좀 해가 져야 될 것 같긴 한데.
0: 네.
1: 예.
0: 원래 불면증이 있거나 잠이 잘 안 오는 분들은 운동을 적어도 초저녁이나 밤에 늦지 않은 밤에 하는 게 좋습니다. 적어도 늦은 오후에 해야 합니다.
1: 그렇죠. 예.
0: 보통 어르신들 연세 드신 분들 보면 아침에 꼭 또 새벽에 운동하고 그것으로 끝이지 않습니까? 그게 잠자는 사이클에는 좋지가 않습니다.
1: 예.
0: 그래서 계절 가리지 않고 잠이 잘 오기 힘든 분이라면 운동이라도 나눠서 하거나 무조건 늦은 오후나 초저녁에 하시는 게 좋은데 특히 요즘 같은 여름철이라면 더더욱 더위가 지난 적어도 밤 한 8시나 이렇게 어두울 때 좀 많이 좀 더위가 가신 다음에 운동을 하시는 것이 밤에 늦게라도 잠을 들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예. 질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술을 마시고 나면 오히려 더 잠이 안 오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뭐 대단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예. 왜일까요? 이것도 궁금하신 모양인데.
0: 자, 술이란 게 우리 한약에서 말할 때 음기와 양기와 가운데 양기를 도두어줍니다. 술이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화끈거리죠.
1: 예, 예.
0: 불이 올라오죠. 그죠? 이 불기운은 잠에는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분들은 술기운에 잔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1: 예.
0: 절대 그건 좋은 말이 아니고요.
1: 아.
0: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그런 기분 영향이 있으니까 한 잔 정도 마시고 잠 자는 데 도움이 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1: 그러니까 기분이 그러나 그런 거지 대부분은 예. 그게 아닌 거군요.
0: 그러니까 평소에 어떤 분들은 습관적으로 저녁에 한 잔 마시니까 잘 오다 이런 분도 괜찮아요. 그런데
1: 네.
0: 평소에 그렇지 않다가 술 마시고 잠들고 하지 않은 분이 아 이제 잠이 잘 안 오니까 술을 마셔볼까? 이 절대 금물입니다. 절대 술이라는 게 잠을 쫓아버리지 아주 많이 마십니다. 술 취해서 자겠지만
1: 예,
0: 한두 잔
1: 예.
0: 마셔서 자겠다는 생각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1: 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그 뭐 계절별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추울 때 뭐 네. 술을 마시고 나면은 뭐 몸이 따뜻해진다. 오히려 더 동사하거나 이럴 확률이 커진다 그러던데요.
0: 예, 우선은 표면적으로 그렇습니다.
1: 예.
0: 그리고 특히 제가 아는 지인분 가운데 보면은 잠을 안 오게 되니까 한번 술을 마셔보자. 그래서 본인이 산에 가서 캐서 담근 산삼주를 마셨답니다. 그냥 술도 해로운데
1: 예.
0: 그런 산삼이나 인삼주를 마시면 더 인삼이나 산삼이 기를 위로 끌어올리니까 이 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자극을 받겠죠.
1: 그렇군요.
0: 오히려 잠이 더 안 오고 화끈거리고 달아오르면 오히려 그래서 심장에도 부담을 주게 되고 나중에 가슴이 뛰고 심장이 화끈거리고 몸이 뜨거워서 견디기 어렵다 이렇게 호소한 적이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전에 안 그랬었던 분이 잠이 안 오게 돼서 한번 술로 치료해볼까 절대 금물입니다.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지 아 술이 치료법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 예. 술 좋아하시는 분들 술이 굉장히 섭섭해하실 것 같은데 술이 별로 좋은 게 없군요. 네, 자 잠이 오지 않으면 수면 보조제 멜라토닌을 드시고 계시답니다. 한방 쪽으로 좀 그 바꾸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멜라토닌은 이미 좀 그 복용을 했는데 탐탁치 않다 생각을 하시는지 한방을 한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질문이네요.
0: 예, 이게 수면이라는 게 한의학적 보면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상태입니다.
1: 예.
0: 자, 그런데 대부분 어떤 분들 보면은 정신은 많이 써요. 이것저것 신경 쓰고 뭐 하고 많이 합니다. 근심, 걱정, 생각도 많은데
1: 네.
0: 정작 몸은 별로 안 움직여요. 가만히 앉아 있거나 차마 타고 다니거나 땀도 안 흘리고 한단 말입니다.
1: 네, 네.
0: 그러면 몸과 마음이 균형이나 조화가 깨어집니다.
1: 네.
0: 몸도 같이 쓰고 머리를 써야 되는데 정신은 많이 쓰고 몸은 육체는 별로 안 씁니다.
1: 예.
0: 그러면 잠자는 패턴도 깨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오히려 활동을 해라. 물론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름에도 적당히 활동을 해서 해야만 몸과 마음의 조화가 깨어지지 않아서 잠을 잘 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운동하는 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초저녁에서 야간에 좀 운동하는 것이 필요하고
1: 네.
0: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마음이 편해야 되겠죠. 뭔가 신경을 쓰고 화를 낸다거나 막 짜증내거나 하게 되면 잠이 오질 않습니다.
1: 예.
0: 뭐 그런 것도 마음 문제. 그리고 네. 잠자는 실내 환경입니다. 실내가 화끈거리고 답답하고 더우면 잠이 오겠습니까?
1: 그러니까
0: 여름철에 잠이 안 오는 게 초저녁까지는 덥단 말입니다.
1: 예.
0: 그래서 아예 그럼 시원한 환경을 만든다거나 뭐 소리가 나는 소음 환경이라든가 어떤 이런 잠자는 실내 여건을 잠을 편하게 잘 주는 관계로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죠.
1: 네.
0: 뭐 그리고 이제 한방에서는 이제 차를 마십니다. 차 중에 대표적인 게 보면 국화차입니다. 국화차.
1: 아, 예.
0: 예. 국화차가 머리도 맑게 하면서 눈도 밝게 하지만 잠도 잘 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1: 네.
0: 위로 머리 쪽으로 올라가는 풍기와 열기를 내려주니까 머리가 시원해지니까 잠을 잘 잘 수 있는 것이죠.
1: 예.
0: 국화차 그럼 또 그 옛날에 마시던 잔이 할 텐데 요즘 다음 여러분들 마실 겁니다. 캐모마일.
1: 아 그게 국화차입니까?
0: 바로 그게 유럽에서 자라는 야생 들국화입니다. 그게 이미 사실은 이집트 때부터 먹어 유럽에서 많이 먹어온 건데
1: 예.
0: 그게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신경을 안정시키고.
1: 국화차 먹는 사람 무시했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0: 오히려 국화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같은 종류. 그것이 이제 풍기와 열기를 내려주니까
1: 예.
0: 잠자는 데 도움이 되어서 예로부터 많이 써왔던 거죠.
1: 그렇군요.
0: 뭐 그리고 뭐 대추차가 좋다는 분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1: 아, 그래요? 예.
0: 그런데 이 성질을 알고 먹어야 됩니다. 대추는 따뜻한 성질이고 단맛이 강하고.
1: 그러면 이제 열이 올라올 수 있고
0: 그렇죠. 그러니까
1: 당뇨 있으신 분들에게 좋지 않나요?
0: 몸이 냉한 분들에게는 대추차가 어울리고 만약에 당뇨라든가 단걸 먹어 좋지 않은 분에는 또 피해야 될
1: 그렇군요.
0: 것이고 국화차나 캐모마일은 서늘한 성질이니까 소화가 잘 안 되고 설사를 한다거나 몸이 냉한 분은 좀 주의해서 드셔야 할 필요가 있고요.
1: 예.
0: 음식 중에서는 이제 뭐 율무라든가 좁쌀이라든가 콩이라든가 연밥도 괜찮고 또 우리가 흔히 먹는 채소 가운데 잠을 잘 오게 하는 채소가 한 가지 있습니다. 상추입니다.
1: 아, 예, 예, 들었습니다.
0: 상추가
1: 예, 예.
0: 실제로 성분에도 그렇고 잠을 잘 오게 합니다.
1: 아,
0: 문제는
1: 아.
0: 상추가 찬 성질이기 때문에 이걸 먹고 이제 속에 부담을 주면 또 안 되니까
1: 예,
0: 일단
1: 예.
0: 속이 편해야 잠이 잘 온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1: 네.
0: 그래서 열이 몸이 냉한 분들은 조심을 해야 되겠고 뭐 호두라든가 땅콩 같은 것도 잠자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지압법을 알려드리죠.
1: 네.
0: 우리 양쪽 귓

0: 거기를 갖다 눌러줍니다. 바로 거기가 경혈 이름으로 안면경혈입니다. 안면. 편안할 예. 안자 잠잘면자. 그래서 거기를 아. 침을 놓는 자리인데 지압을 해서 이렇게 한 3, 4초씩 지그시 눌렀다가 떼고 뭐 이걸 네. 한 10번 정도씩 반복한다면
1: 양쪽 동시에
0: 하는 그렇죠. 게 동시에 하는 게 예, 좋겠죠. 예, 예. 예. 귀에 돌출한 뼈 바로 뒤에 움푹한 곳
1: 바로
0: 있고.
1: 뒤에 귓볼 뒤에 있고 예. 조금 더 가니까 있네요. 한 예. 1cm 정도 예. 뒤인 것 같습니다.
0: 예. 한가운데 말고 요 뼈에 가까운 쪽 아, 네. 가장자리
1: 뼈 쪽을. 가장자리 예. 쪽으로 아, 하면은 예. 네, 이게 또 이렇게 뭔가 닿는 느낌이 좀 제대로
0: 예,
1: 나고
0: 예, 예, 예, 예, 한 3, 4초를 지그시 눌렀다가 떼고.
1: 좀 이렇게 문지르는 건 어떻습니까?
0: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1: 예. 자극이 되는 겁니다. 예. 중요한 거는. 예, 예. 맥락이 비슷한 것 같아서 그냥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70대 최은규 님이신데요. 눈이 뻑뻑하다. 그리고 이제 10시에 이제 주무신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근데 수면제를 먹어도 수면제를 드실 정도로 잠에 좀 어려움이 있으신지요. 잠들기가 힘들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꿀물을 먹는 건 어떤가 꿀물을 한번 시도를 해보시려는지 이렇게 쓰셨어요. 근데 이제 수면제를 뭐 하여간 드시나 봅니다.
0: 네. 뭐 꿀도 진정 효과가 좀 어느 정도 있긴 있어서 예.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잠자기 전에 먹는 건 좀 권하고 싶지는 않고요. 꿀도 먹게 되면 몸을 오히려 화끈거리고 몸에 양기를 넣어주는 것이니까 권하게 예. 만듭니다. 특히 열이 있는 분이라면 잠자기 전에 꿀물 마신다 절대 금해야 됩니다. 아. 그러신 분이고 아, 이분이 연세가 70인데 예. 눈이 뻑뻑하다고 하시니까 어. 꿀이 또 몸에 들어가면 따뜻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예. 우리가 먹는 꿀은 숙밀이니까 따뜻한 성질입니다. 아. 그래서 열을 넣어주시니까 눈이 뻑뻑한데 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오히려 진찰을 받아보시고 예. 만약에 위로 열이 오르거나 한다면 열을 내리는 쪽으로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예. 다른 문제가 없어서 꿀물 드신다 하더라도 초저녁에 좀 일찍 드시거나 그런 게 좋겠고 만약에 이렇다면 이분은 뭐 한 8시에서 9시경에 약간 운동을 조금 해보시고 예. 그다음에 좀 샤워를 좀 하고 난 다음에 해보시고요. 예. 그래서 너무 더워도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때 왕비 마마께서는 옷을 거의 다 벗고 주무셨다는 글쎄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예. 잠잘 때는 온도가 살짝 떨어져야 잠을 잘 오게 해줍니다. 예.
1: 수면제도 내성에 생기지요? 라는 질문이 또 있습니다.
0: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1: 예, 예, 어떤 수면제를 쓰시느냐에 따라.
0: 오래 드시면은 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 예, 예. 예. 아우, 질문이 막 쇄도하고 있어서 다 처리를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저녁밥은 많이 먹어야 되나요? 적게 먹어야 되나요? 그 질문인 것 같습니다.
0: 아, 제가 아까 예. 수면의 원인 가운데 속이 편해야 잠이 잘 온다. 아, 예, 그래서 예. 습관적으로 잠이 잘 안 오시고 하는 분이라면은 예. 밤에 밤늦게 야식은 당연히 안 되겠고 저녁 식사도 너무 포만감을 느끼도록 드셔서는 안 됩니다. 예. 좀 적은 듯이 드셔야 잠이 오게 하는 데는 유리합니다.
1: 예. 네.
0: 아, 그리고 또 바로 누워 자는 것보다는 옆으로 누워 자는 게 좋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 것이 위장의 기능을 좀 유지하는데 우리가 쉬면 위장도 그 네. 쉬지만 조금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게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 게 좋은 것이고. 아,
1: 저 왼쪽인데.
0: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예. 심장이라는 데가 폐가 너무 이제 자극받지 않도록 하는 데에서는 오른쪽으로 자는 것이 좋다 합니다. 그러나 예. 또 노인분들에게는 또 왼쪽으로 자는 게 좋다는 얘기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누워 자서 잠이 안 오는 분이라 면은 왼쪽 오른 조금 굽혀서 자는 것이 척화로 자는 것이 잠이 오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잠자는 자세 얘기하니까 또 금방 질문이 들어옵니다. 엎드려 자는 거는요.
0: 그거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 코 건강에도 예. 호흡에도 별로 좋지가 않고 특히, 가슴도 압박을 받으니까.
1: 특히 영유아 같은 경우는 아주 위험하지 않습니까?
0: 그러니까 예. 아까 제가 척화가 좋다고 했지만은 아이들이나 청소년기까지는 이 척화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누워 자야 됩니다.
1: 예. 자, 준비하신 내용으로 돌아가면서 슬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잠이 잘 오게끔 그 생활에 주의할 점, 유의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0: 뭐 아까 몇 가지 대충 말씀을 다 드렸는데요. 네. 실내 소음이라든가 냄새, 열기, 뭐 습기, 건조 이런 걸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죠.
1: 예.
0: 그런데 문제는 너무 더우니까 보통 좀 에어컨을 틀어놓고 주무시거나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는데 이게 만약에 머리 방향으로 직접 찬바람을 많이 받는다. 이걸 네. 갖다가 잠자는 동안 4시간, 5시간 받는다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입이 돌아간 병이 있죠. 아. 와사풍 그런 병이 들 수가 있습니다.
1: 아니 그냥 말이 그렇지 정말 그렇게 써라고 했는데
0: 실제로 그런 분도 있습니다.
1: 예.
0: 아주 건강한 남학생들도 예전에 보면 여름에 캠핑을 가서 네. 밤에 좀 약간 날씨가 변해서 쌀쌀해졌다 아침에 돌아보고 나면 야, 물이 잘 흐르게 됩니다. 그렇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주 옛날에 이제 그 에어컨이나 선풍기 없을 때 시원한 대청 마루에서 잔다거나

0: 얼굴을 대고 자고 돌아가면 그 다음날 입이 돌아가는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걸 좀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운동법도 땀이 좀 날 정도로 운동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샤워를 하는데 여름에 시원하면 잠이 잘 온다니까 아주 찬물에 하는 분도 있는데 요거 체질에 좀 맞추면 됩니다. 정말 열이 많으신 분이라면 좀 시원한 찬물에 하는 것도 좋겠지만 평소 몸이 냉하신 분이라면 약간 미지근하거나 약간 서늘한 정도로 맞춰야 하지 함부로 무조건 찬 게 좋다 이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따라 하는 거라면은 그런 건 좀 피하시고요. 만약에 좀 따뜻하게 하실 분이라면은 잠자기 직전 말고 적어도 2시간 3시간 전에 온탕욕을 좀 한다거나 해서 몸에 땀도 좀 내고 순환이 잘 되게 한다면은 잠을 잘 잘 수가 있고요. 경우에 또 이것도 있습니다. 베개를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1: 베개를요?
0: 예. 이 머리가 서늘해야 잠이 잘 오거든요. 그럼 베개 속에 넣는 베개 속 넣는 것의 성질은 다 찬 성질입니다. 옛날에 보면 뭐 좁쌀을 넣었다거나 메밀을 넣었다거나 메밀 껍질을 껍질 넣는 경우도 있고
1: 겨 같은 거 있고 그렇죠.
0: 결명자도 넣죠. 결명자도 이게 찬 성질입니다. 뭐 전복 껍질을 갈아서 넣은 경우도 있겠고 뭐 생자석을 넣는다, 뽕잎을 넣는다 한 경우도 있고 심지어 국화꽃도 넣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향기가 날아가니까 자주 안에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1: 그렇군요. 예. 음식 모양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은 불면 이야기로 질문도 아주 집중해서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지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시사듬뿍 교양듬뿍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1: 과학플러스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 SF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곽재식 박사와 오늘은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1: 예. 제가 이거를 읽어본 적이 몇 번 없어서 키미 K3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까?
3: 네. 보통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 읽더라고요.
1: 예. 네.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중국 문샷 AI에 키미 K3가 공개됐는데 이게 주식시장을 흔들어 놨습니다.
3: 그렇습니다. 네. 키미 K3 제목만 들어서는 이게 도대체 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인데요.
1: 예.
3: 이게 세계 주식시장을 수십조 원, 수백조 원 단위로 지난주에, 지난주 2주 동안 출렁이게 했다라고 해서 참 많은 언론들이 다루었던 그런 중국의 어느 AI 회사의 제품이었습니다.
1: 예.
3: 문샷 AI라고 이제 영어식으로는 이제 회사 이름을 이야기를 하고요.
1: 네.
3: 중국에서는 위에더 안면이라고 해가지고 달의 어두운 면, 달의 앞면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진 중국의 AI 회사인데요.
1: 곽 선생님 잠깐만요. 저희가 지금 전화 연결했는데 음질이 좀 좋지 않아서 잠깐 끊었다가 전화를 다시 시도하겠습니다. 잠깐만 전화 끊겠습니다. 예. 자, 과학플러스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 SF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곽재식 박사와 오늘은 모처럼 전화 연결을 하는데 이 저 과학자께서 전화 성능이 썩 좋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자 지금 다시 전화 연결 저희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음질 상태가 더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괜찮다는군요. 자, 여보세요?
3: 네.
1: 오, 아까는 왜 그랬을까요?
3: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예.
3: 예, 이 문샷 AI라고 하는 이 회사가 창립된 지 3년 정도 되는 이제 중국의 스타트업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창립자이자 지금 현재 CEO인 사람이 34세의 양즈인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식 한자로 읽으면 양식린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1: 예.
3: 이분이 주축이 된 회사로 AI 업계에서는 중국에서는 예전부터 꽤 주목받던 업체였고 이 회사가 나름대로 중국에서는 뭐 중국에 기대받는 뭐 주요 AI 업체 뭐 3위 안에 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좋은 평가를 받는 업체기는 했었습니다.
1: 예.
3: 이 업체에서 이제 주로 많이 내세우던 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좀 익숙한 LLM 뭐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하죠.
1: 예.
3: 이렇게 인공지능 프로그램하고 대화를 하면서 뭘 물어보면 사람처럼 이야기를 해주는 그러니까 뭐 챗GPT라든가 클로드라든가 제미나이라든가 같은 그런 쪽의 프로그램을 잘 개발하는 그런 회사였는데요.
1: 예.
3: 이 회사에서 지금 최근에 발표한 게 이제 키미 K3라고 하는 이 모델이라고 하죠. 이쪽 분야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가지고 이제 내놓았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키미라는 게 이제 이 양식 사장, 양즈 리인 사장이라는 이 사람 자기 이제 영어식 이름이거든요.
1: 아.

0: 그래서 이제 자기 이름을 붙인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내놓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1: 예.
0: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뭐 좀 이상한 비유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뭐 이런 뭐 아구찜 가게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뭐 해장국집이라든가 하면 뭐 곽재식 해장국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제품 예. 내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런 식으로 이제 본인 영어 이름을 붙여가지고 킴이 K1, K2도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최신으로 나온 게 K3인데 이렇게 이제 작은 스타트업에서 젊은 사람이 중국에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실험 정신을 가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나오는 거다 보니까 뭐 참신하기는 하지만. 성능은 뭐 그런 저런 정도겠거니 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1: 예.
0: 이번에 최신으로 발표된 이 키미 K3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프로그램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 같다. 뭐 엄밀하게 비교를 해보자면 물론 부족한 점은 좀 보이기는 하지만 이거 정도면 그래도 웬만히 뭐 큰 차이는 안 나고
1: 예.
0: 일부 부분에서는 오히려 세계 최고의 이 프로그램보다도 조금 더 좋은 것 같지도 않지 않느냐라고 해가지고
1: 예.
0: 성능에서 굉장히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1: 예.
0: 더군다나 이런 뭐 세계 최고급의 이런 주로 이제 미국 회사들이죠. 이런 미국의 AI 회사들에 있는 이 LLM 인공지능을 사용을 하려면
1: 예.
0: 돈을 내고 가입을 해가지고 유료를 사용해야지 이제 좋은 성능을 다 누릴 수 있다라고 항상 광고를 하고 있는데
1: 예.
0: 이 키미 K3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터넷에 이 내용을 전부 다 프로그램의 제일 핵심적인 그 데이터 내용을 다 올려놨거든요.
1: 예.
0: 그래서 만약에 자기 집에 이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좋은 컴퓨터만 있으면 누구든지 지금이라도 그거를 다 받아가지고 그냥 돈 한 푼 안 내고 실험적으로 한번 돌려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회사들은 뭐 수조, 수십조를 들여가지고 개발을 해놓고 돈을 세계에서 엄청나게 많이 받아가면서 이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1: 예.
0: 물론 뭐 이 키미 K3도 무제한으로 뭐 모든 경우에 다 뭐 무료로 쓸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건 아닙니다만
1: 예.
0: 일단은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받아가는 거는 뭐 무료다. 그리고 한 번쯤 써보는 것도 뭐 어떤 상업적인 용도가 아니라 무료다라고 하면 다 내놓다 보니까 이게 굉장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 예. 예전에 딥스익인가 나왔을 때도 이렇게 충격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0: 네,
1: 예.
0: 맞습니다. 아주 잘 기억하고 계신데요.
1: 예.
0: 그때하고 되게 비슷한 방식이고요. 그때 딥시크도 그 내용의 대부분을 많은 부분을 이제 공개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1: 예.
0: 어떻게 저 정도 기술을 저 정도면 굉장히 잘 따라올 만한 그런 제품인데 어떻게 저거를 그냥 공개를 할까라고 해서 세상에 큰 충격을 줬었는데
1: 네.
0: 그 중국의 딥시크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만 해도 뭐 싸고 가격에 비해서는 뭐 상당히 괜찮지만 성능은 세계 정상급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난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1: 예.
0: 네, 근데 이번에 이 키미 K3라는 프로그램은 성능도 세계 정상급을 바짝 다 쫓아왔다라고 해가지고
1: 예.
0: 좀 더 충격이 컸던 거죠.
1: 그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AI 처음에는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가 요즘 조금씩 쓰다 보니까 이제 유료로 넘어가야 되나 이런 이제 개인적인 형편이거든요. 근데
0: 네네.
1: 이거 이제 이 중국 거 이거 키미 K3는 무료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능이
0: 그렇습니다.
1: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0: 키미 K3 일단은 이거를 무료로 전부 다 써보려면 이제 자기 컴퓨터에 이거를 설치를 해가지고 써야지만 이 기능을 이제 다 쓸 수가 있는데
1: 예.
0: 그러면 어느 정도의 컴퓨터가 있어야 되느냐 뭐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1: 예.
0: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키미 K3의 성능에 대해서도 좀 숫자로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0: 보통 이런 LLM 인공지능의 어떤 모델 프로그램의 크기, 용량 이런 걸 따질 때 그 모델 속에 이 프로그램 속에 입력되어 있는 숫자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느냐를 기준으로 많이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흔히 이 업계에서는 파라미터 개수가 몇 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1: 예.
0: 우리나라에서 이 챗GPT라는 프로그램이 소개되어가지고 되게 돌풍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이거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하고 우리 이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우리 정보쇼에서도 소개를 드렸을 때가 챗GPT3라는 버전이 나왔을 때였거든요.
1: 예.
0: 그게 이제 불과 그래 봐야 뭐 2, 3년 전인데 그때 이 챗GPT3가 파라미터 개수가 2천억 개 정도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와 파라미터 개수가 2천억 개 되니까 이거는 대화를 할 때 진짜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 비슷하구나 그러면서 그때 당시 깜짝 놀랐었거든요.
1: 예.
0: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상반기 정도에 이제 전 국민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뭐 자기 프로필 사진 그다음에 뭐 자기 얼굴 모습 이런 거를 무슨 지브리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한번 바꿔주는 거 해보자 이렇게 되게 유행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1: 맞습니다. 네네.
0: 네. 그때 챗GPT4 버전으로 이제 그거를 돌렸었는데 그때 파라메터 개수가 한 수천억 개짜리 되는 프로그램을 몇 개를 묶어가지고 서비스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1: 예.
0: 그런데 이번에 키미 K3의 파라메터 개수는 2조 8천억 개라고 하거든요.
1: 어.
0: 그러니까 이제 3조 개에 가깝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챗GPT3 처음 나왔을 때에 비해서는 뭐 10배 이상, 15배 정도가 파라메터 개수가 많은 굉장히 큰 용량이고요.
1: 예.
0: 이렇게 3조 개에 가까운 용량의 그런 파라메터 개수를 가진 이런 LLM 인공지능 모델이 지금 누구나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누구나 자기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개된 게 없거든요, 사실상.
1: 예.
0: 그래서 지금 뭐 오픈 AI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세계 정상급의 AI 기술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제공하고 있는 그런 인공지능 LLM 서비스 모델의 크기는 뭐 3조보다 좀 더 많지 않겠느냐라고 예. 짐작은 하고 있는데요.
1: 네.
0: 그 회사 비밀이라서 공개는 안 돼 있고 짐작은 하고 있는 수준인데 그거보다 조금 못한 수준의 그런 정도의 용량을 가진 이 키미 K3 프로그램을 지금 다 공개를 해놨다라는 것이고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용량이면 웬만한 이제 개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설치를 해서는 이제 현실적으로 작동을 할 수가 없고요.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뭐 연구기관이라든가 뭐 이런 곳에서 한번 실험을 해보자라고 하면 꽤 괜찮은 컴퓨터를 갖추고 있으면 한번 실험해 볼 정도는 되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에 따라서 아 이게 상당히 좀 괜찮다. 혹은 뭐 이 프로그램이 이런 건 좀 약점도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지난주에 여러 곳에서 많은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1: 예. 뭐 워낙에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뜨거운 부분이니까 뭐 당연히 어떤 이제 파급 효과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0: 네.
1: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파장이 국내외 산업 생태계에 일고 있는 건지 이걸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네요.
0: 네, 일단 우리나라에 가장 큰 충격을 미친 것은 뭐냐면
1: 예.
0: 우리가 지금까지 반도체 경기가 되게 좋았지 않습니까?
1: 예.
0: 근데 그 이유 중에 이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미국의 이런 AI 업계에서 더 좋은 AI를 개발하기 위해서 더 좋은 반도체가 더 많이 필요하니까 계속 반도체를 많이 사갈 거고 앞으로는 점점 더 최고급의 최고성능의 반도체를 점점 더 많이 사갈 거다라고
1: 그렇죠.
0: 해가지고 한국의 예, 좋은 반도체 만드는 회사들이 지금도 장사가 잘 돼 있고 앞으로 더 잘 될 거다라는 예상을 많이 했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 키미 K3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미국 정상급의 회사들하고는 상당히 수준이 많이 차이가 나는 중국의 스타트업에서 개발을 한 것이고 더군다나 중국이 여러 가지 제재를 많이 받는 바람에 최신형 최고성능 반도체들이 중국으로 수급이 안 되던 것들도 꽤 많이 있었거든요.
1: 아.
0: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세계 인류급 인공지능하고 경쟁을 해당하는 거를 만들어냈다라는 이야기는 앞으로는 이거 잘만 하면 그렇게까지 고성능 반도체를 많이 안 쓰고도 최고성능의 AI 개발을 여기저기서 계속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이 반도체 경기가 어떻게 되는 걸까라고 해서 좀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왔던 거죠.
1: 예.
0: 그러니까 물론 뭐 이렇게 싸게 개발할 수 있는 좋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많이 생기면 여기저기에서 인공지능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거고 그러면 여러 가지 반도체들이 그 인공지능 사용함에 따라서 더 양적으로는 많이 팔릴 수도 있을 텐데
1: 예.
0: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망하고 있는 거하고 그거하고 똑같은 형태로 미국의 주요 최고 반도체 주요 최고 인공지능 회사들이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그 반도체가 이렇게 계속 쭉 팔릴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나오다 보니까
1: 예.
0: 이게 우리나라의 이런 뭐 주식시장이라든가 산업계에서도 큰 화제였고
1: 네.
0: 미국에서도 미국의 이런 인공지능 회사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면서 인공지능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들이 인공지능 개발하던 방향이 과연 맞았냐? 중국에서는 더 효율적으로 개발하던 다른 방향이 있었던 거 아니냐? 라고 해서 이제 미국에서도 이게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큰 화제였습니다.
1: 예, 예.
0: 이게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이 원래 인공지능 잘 하던 회사들은
1: 네.
0: 키미 K3가 이렇게까지 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에서 이미 개척을 해놨기 때문에 후발 주자로서 그거를 보고 따라왔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잘한 것일 뿐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도 상당히 좀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야기도 있고요.
1: 예.
0: 또 한편으로는 엔트로픽이라든가 이런 일부 업체에서는 그냥 그렇게 뭐 참고하고 따라온 수준이 아니라 약간 좀 위험할 정도로 우리 쪽 프로그램의 자료를 좀 많이 베껴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해서 좀 강하게 반론을 제기하면서 공격을 하기도 했거든요.
1: 네.
0: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이거 뭐 기술적으로 뭐 산업적으로 굉장히 많은 논란을 일으킨 그런 큰 공개였다라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
1: 개발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무료로 푼 겁니까?

0: 않습니까?
1: 네, 그게 이제 참 그것도 이제 충격적인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요. 예. 일단 좀 짧게 생각을 하면 되게 근시안적으로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0: 예.
1: 이 문샷 AI라는 이 회사가 스타트업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0: 예.
1: 근데 이 회사가 금년 중에 뭐 짧으면 불과 한 몇 달 후에 홍콩 증시에 상장을 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0: 예.
1: 그래서 이 회사 주식이 풀려나와가지고 다들 이 회사에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많이 투자를 하십시오라고 하려면 아무래도 회사의 이름이 많이 거론이 되고 많이 홍보가 되는 게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0: 아하.
1: 이 회사가 홍콩 증시에서 주식이 잘 공개가 되면 주식의 전체 가치가 수십조 원치는 될 거다라는 전망도 좀 높게 보는 분들은 하시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전 세계적인 한번 파장을 일으켜보자라고 하면서 무료로 풀었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효과는 이제 상당히 거뒀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0: 예.
1: 또 다른 것은 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모델을 풀기는 했습니다만 뭐 완전히 언제까지나 무료인 것은 아니고 만약에 매출액이 상당히 높은 회사, 뭐 한 2천만 달러 정도,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수백억 원 정도 되는 매출액이죠.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가 상업적으로 사용을 할 때는, 그런 회사에서 사용을 할 때는 받아서 무료로 받아가긴 하지만 우리하고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돈을 내야 된다. 이런 조건을 걸고 있기는 걸고 있거든요.
0: 예.
1: 네, 그래서 그런 그 정도 매출을 일으키는 고객이면 고객도 굉장히 좀 큰 고객일 것이기 때문에
0: 예.
1: 그런 고객들한테 아직까지는 지명도가 없는 스타트업 회사에서 자기 제품을 판매를 하려면 큰 계약을 맺으려면 무료로 이렇게 좋으니까 한번 많이 써보십시오 하는 체험을 하게 해줘야 되니까
0: 예.
1: 무료로 내놓았다. 뭐 이런 의견도 뭐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0: 미국이 중국을 계속해서 견제하고 반도체 제재를 하고 있는데 중국의 AI가 이렇게 또 미국을 위협하는 비결이랄까 이런 거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네. 근본적으로 보면 중국이 제조업, 대기업 이런 쪽에서는 우리나라 한국 전략을 많이 따라해가지고 우리나라 제조업 업체하고 항상 경쟁을 하면서 비슷하게 가는 부분이 많은데요.
0: 예.
1: 창업이라든가 스타트업이라든가 젊은 사업가들이 새로운 기술로 사업을 벌이는 분야에서는 미국 못지않게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이런 창업 천국 못지않은 그런 분위기를 중국에서는 상당히 잘 만들었습니다.
0: 아.
1: 그래서 젊은이들이 첨단 기술로 창업하기 제일 좋은 나라가 미국이고 그다음이 중국이라고 할 정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최고의 인재들, 천재적인 생각이라든가 독특한 발상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만의 회사를 세워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 크게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0: 예.
1: 이 양스린 같은 이 사람도 원래 미국에서 유학 가서 공부하던 사람들이고 미국의 주요 대기업에서 충분히 취직을 해가지고 거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0: 네.
1: 그것보다 중국으로 돌아가지고 창업을 하면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다라고 네. 해가지고 중국은 이 최고의 고급 인력들이 창업 쪽으로 몰려서 굉장히 신선한 도전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게 발달해 있다 보니까
0: 예, 예.
1: 이런 미국의 AI를 위협하는 이런 현상들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예. 과학플러스 곽재식 숭실사이버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KBS 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이 4시 41분입니다. 교통정보 확인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씨.
2: 네,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향하는 차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양양에서 인제터널까지 10km가량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고요. 인제에서 내린천 휴게소까지도 주춤하고 더지나 동홍천에서 춘천 분기점까지도 10km 어렵습니다. 서종에서 화도까지는 9km 속도 줄여서 지나고 있고요. 세종 포천고속도로 포천 쪽은 남한 산성터널 부근 3차로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이 차로 변경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호남 고속도로 논산 쪽은 논산 부근 1차로에서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쪽은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 휴게소까지 12km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 정보 센터였습니다.
3: 일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스마트 스마일 스포츠 3S의 사나이 최승돈 아나운서를 아시나요?
0: 토요일엔 스포츠 이성우 이데일리 기자와 오늘 또 전화 연결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세요.
0: 예, 축구협회 청문회 얘기가 아무래도 오늘 제일 먼저 나와야 되겠죠?
4: 그렇습니다.
0: 예, 뭐 나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몽규 전 회장 그리고 홍명보 전 감독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제가 또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도 무척 많이 나왔던데 제가 실시간으로 쭉 보지는 못했고 근데 이제 동영상을 이것저것 보니까 뭐 거의 다 본 셈이던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죠?
4: 네, 저도 현장에서 이 청문회를 끝까지 지켜봤는데요.
0: 예.
4: 일단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정몽규 전 회장과 홍명보 전 감독이 증인으로 출석했고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 부분에 쏠렸던 것 같습니다.
0: 예.
4: 두 사람 모두 먼저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습니다. 정몽규 전 회장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송구하다 이렇게 말했고요. 홍명보 전 감독도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0: 예.
4: 다만 핵심 의혹에 대해서는 확실히 선을 그었는데요. 정 전 회장은 홍명보 전 감독 선임에 대해서 전력강화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결정을 거쳤다면서 해는 없었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0: 예.
4: 홍명보 전 감독도 집 앞 카페에서 이임생 전 이사를 만난 건 사실이지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제안이 온 것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또한 월드컵 현장에서는 선수들과 갈등이 있었고 뭐 그 때문에 손흥민, 이재성을 선발해서 제외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결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0: 예.
4: 가장 논란이 된 말은 정몽규 전 회장의 월드컵 16강에 갔다면은 이 청문회는 열리지 않았을 것 같다 이런 답변이었는데요.
0: 글쎄요.
4: 성적만 예. 좋았다면 그동안 지적됐던 협회 운영의 난맥이라든지 부적절한 감독 선임 과정 이런 것이 그냥 넘어갔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0: 예.
4: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진정으로 반성하는 자세가 보이지 않았던 거죠. 또 과거 협회장 선거 당시 약속했던 50억 원 기부도 아직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결국 두 사람은 겉으로는 사과를 했지만은 감독 선임이라든지 협회 운영 잘못 이런 실질적인 부분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0: 예.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청문회나 이런 걸 통해서 여하튼 좀 묻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뭐 이런 거 있기는 있지만 청문회라는 형식을 통해서 사실 얻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을까. 그리고 또 이제 야구의 사례를 들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번 청문회 또 이제 결국은 또 지나갔는데 안 한 것만 못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되나요?
4: 그렇습니다.
0: 예.
4: 청문회는 잘못된 행정을 밝혀내고 앞으로 어떻게 고칠지 좀 답을 찾는 자리여야 하잖아요.
0: 예.
4: 그런데 이번에는 새롭게 확인된 사실도 없었고 뚜렷한 개혁안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0: 예.
4: 뭐 어떤 의원이라고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지만은 뭐 증인이 답변하는 도중에 말을 끊거나 같은 질문을 되풀이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불성사나운 장면도 계속 나왔고요.
0: 예.
4: 어떤 의원은 이 김진규 대표팀 코치에게 아니 왜 졌어요? 왜 졌냐고요?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또 손흥민 선수와 이재성 선수를 선발해서 뺀 것이 보복이 아니냐 이런 확인되지 않은 주장까지 꺼냈습니다.
0: 예.
4: 게다가 그 의원이 게시한 영상은 오히려 그게 잘못된 장면이었거든요.
0: 네.
4: 그 모습을 보면서 현장에서는 뒤에서 헛웃음을 짓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0: 예.
4: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전술이라든지 선수 기용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영역이잖아요.
0: 그거는 사실 그 아무리 물어봐도 답이 안 나옵니다. 예.
4: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을 우려했는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0: 예.
4: 뭐 그 밖에도 이번 축구협회와 전혀 상관없는 이 대통령의 SNS 표현을 둘러싼 여야 정쟁도 벌어지면서 청문회가 정치 싸움으로 변질되기도 했고요.
0: 예.
4: 또 감독 선임 과정의 핵심 인물이었던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이사마저 불출석하면서 진상 규명에는 큰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0: 예.
4: 물론 축구협회 쪽도 잘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0: 예.
4: 원론적인 답변과 책임 회피로 일관해서 비판을 피할 수가 없었는데요. 결국 국회는 호통만 남겼고요. 협회는 반성 없이 버티기만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예.
4: 결론 내리자면은 양쪽 모두 자기 골문 안에 자책골을 넣은 그런 청문회였습니다.
0: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청문회 같은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마무리가 됐고 이제 근데 뭐 축구협회는 새로운 회장을 뽑기도 해야 되고 이제 후속 조치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4: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는 네. 선거 제도를 바꾸고 또 좀 임시 감독을 선임하기 위한 또 과정도 돌입을 했거든요.
0: 예.
4: 어쨌든 지금 이제 이용수 이 대한축구협회 회장 직무 대행이 어쨌든 차근차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동시에
0: 예.
4: 정부가 주도가 된 K축구혁신위원회가 또 한국 축구를 개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0: 예. 월드컵이 시작된 이후 내내 축구 얘기만 하다가 지난 일요일부터 이제 딴 종목 얘기도 하게 됐습니다만 오늘 이제 토요일에도 딴 종목 얘기합시다. 야구 얘기할게요. 프로야구에서 지금 키움이 최하위인데 여기가 이제 고춧가루를 뿌리고 다니나 봐요.
4: 아, 네. 일단 예. 준비한 소식 이전에
0: 네.
4: 제가 먼저 전해야 될 소식이 있는데요.
0: 아, 그래요?
4: 오늘 이 부산과 창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경기가
0: 네.
4: 올 시즌 처음으로 폭염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0: 아, 그쪽이 지금 뭐 양산이 40도가 연 이틀째 넘었고 이거는 뭐 역사상 처음이라니까. 예.
4: 그렇습니다. 아니 KBO 리그 규정을 보면은
0: 네.
4: 이 하루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될 때
0: 예.
4: 폭염 경보가 발령되고 그렇게 되면은 KBO 경기 운영위원이 현장 상황을 봐서 경기 취소를 결정할 수 있었는데요.
0: 네.
4: 오늘은 경기를 하기 도저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이 두 지역이 경기가 또 취소가 됐습니다.
0: 그렇군요. 예, 기준이 35도인데 지금 뭐 40도를 오르내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취소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조금 불편하셨던 팬들이 계셨겠지만 이거는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자,
4: 네,
0: 키움 얘기.
4: 키움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겠는데요.
0: 예, 예. 예.
4: 키움이 어제 열린 SSG와의 홈 경기에서 무려 17안타를 몰아쳐서 12대 7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팀 성적은 최하위인데
0: 네.
4: 이 올스타 휴식기 이후 후반기 성적만 놓고 보면 12경기에서 7승 1무 4패, 승률이 6할 3푼 6리를 기록 중입니다.
0: 예.
4: 그러니까 후반기만 놓고 보면 리그 3위에 해당하는 좋은 성적이고요.
0: 오.
4: 그렇다 보니까 지금 키움이 거의 고춧가루 부대, 그것도 이 순창고추장보다 더 매운 청양고추급 이 고춧가루를 계속 뿌려대고 있는 겁니다.
0: 예.
4: 그러니까 고춧가루 부대라는 것이 그냥 꼴찌 팀을 낮춰부르는 말이 아니라 상위 팀의 발목을 잡고 이 순위 싸움을 복잡하게 만드는 복병이라는 뜻인데요.
0: 그렇죠. 그래야 이제 고춧가루를 뿌리는 거죠. 예.
4: 그렇습니다. 상위권 팀 입장에서는 이 순위 싸움을 하는 팀 입장에서는 최하위 키움에게 덜미를 잡히면 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0: 예.
4: 그냥 1패보다 더 아플 수밖에 없고요. 순위표 맨 아래에 있다고 방심했다가는 제대로 매운맛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예.
4: 앞으로의 키움의 행보를 계속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트레이드 마감 시한이 이제 지나간 거죠?
4: 그렇습니다. 예. 7월 31일까지 트레이드 마감 시한인데
0: 근데 트레이드가 별로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4: 그렇습니다.
0: 네.
4: 예전에는 이 트레이드가 좀 많이 이뤄졌어요. 왜냐하면
0: 예.
4: 또 가을 야구를 앞두고 전력 보강이 필요한 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키움 같은 팀들은 이 당장 전력보다 유망주나 신인 지명권을 얻으려고 해서 이 선수를 좀 파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0: 예.
4: 그런데 올해는 이 트레이드가 마감 시한 전까지 단 3건뿐이었습니다.
0: 예.
4: 이게 역대 가장 작은 숫자인데요. 왜냐하면은 이 외국인 선수 교체가 활발하게 이뤄진 반면에 트레이드는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0: 예.
4: 굳이 국내 선수를 주고받지 않아도 외국인 선수로 급한 구멍을 메울 수가 있게 된 거죠. 어쨌든 이 트레이드를 했는데 또 다른 이유는 트레이드를 했는데 다른 팀에 간 선수가 더 잘한다, 대박이 터졌다 그러면은 그 책임이 다 프런트에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0: 그렇죠. 예.
4: 그렇다 보니까 올해는 조금 더 구단들이 몸을 차리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0: 예.
4: 결국 이 필요한 선수는 모두 다 같은데 내놓을 카드는 아까운 팔 사람이 없는 시장이 된 겁니다.
0: 그렇군요.
4: 사실 이 트레이드가 프로야구를 조금 더 재밌게 만드는 양념 같은 건데
0: 변수죠.
4: 그게 좀
0: 예.
4: 사라졌다고 하니까 조금
0: 예.
4: 아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0: 예. 기껏 또 야구 얘기 왔다가 다시 축구 얘기 한 가지만 더 하죠. 저기 이번 주에 우리나라가 유럽 축구의 천국이 된다. 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4: 네. 저도 오늘 굉장히 바쁠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0: 예.
4: 일단 제주도에서 8월 3일 바이에른 뮌헨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8월 4일 오후 8시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제주 SK와 맞대결을 펼칩니다.
0: 예.
4: 그동안 서울이나 수원

0: 수도권에서 빅클럽들이 경기를 치른 적은 많았지만
1: 네.
0: 제주에서 경기를 여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 제주 그 경기장이 그 2002년 월드컵 때 그 신축한 경기장으로서 뭐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경기장으로 꼽히는 경기장 아닙니까?
0: 네, 맞습니다.
1: 예.
0: 그렇기 때문에 더 멋있는 경기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김민재 예. 선수도 역시 그 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1: 2002년 한일 월드컵 앞두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평가전을 했는데 잉글랜드와의 평가전을 바로 또 그 경기장 그 서귀포에 있는 법한동입니다. 예, 거기 있는 그 경기장에서 우리가 평가전 치렀고 또 무승부 좋은 경기 치렀던 또 그런 기억도 있네요. 아유, 네.
0: 그리고 8월 5일 다음 날 네. 오후 8시에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맨체스터 시티와 K리그가 맞대결을 펼치고요.
1: 예.
0: 또 8월 9일에는
1: 예.
0: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맨시티와 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맞대결을 펼치는데요. 최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이강인 선수가 새로 입단하지 않았습니까?
1: 예, 예.
0: 이강인 선수의 데뷔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1: 그렇군요. 예. 아, 유럽 축구의 천국 맞습니다. 이번 주 또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토요일엔 스포츠 이성무 이데일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예,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노래와 함께 오늘 끝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케니 브로저스와 돌리 파튼의 노래 Islands in the Stream 오늘 끝곡입니다. 내일 오후 뵙겠습니다. 최승돈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열대야주의보 해당 지역이 전국 광범위한 지역으로 보다 더 확대됐습니다. 에어컨 선풍기 활용해서 실내 온도 시원하게 조절해 주시고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대다수 지역에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겠습니다. 특히 폭염 중대경보 해당 지역인 전남과 경상권에는 극단적인 더위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고요. 이들 지역은 체감온도 38도 이상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전국 최고 체감온도 35도 안팎입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 휴일인 내일 모레 계속해서 중부지방은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고요. 남부는 맑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맑은 날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남 해안에는 안개가 매우 짙겠습니다.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좁혀지겠고요. 서해안과 전북 동부, 전남 내륙의 안개도 자욱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서해와 남해 바다 안개가 짙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 26도 등으로 예상되고요. 낮 최고 기온 서울 전주 35, 강릉 36도, 대구 구미 38도, 포항은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은 2018년 8월 1일 39.6도까지 오른 기록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33.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경남 양산의 낮 기온이 41.6도까지 오르며 최고 기록을 다시 경신했습니다. 양산은 어제 낮 기온이 41.4도까지 올라 국내 122년 관측사상 가장 높은 기록을 세웠으며 오늘 오후 2시 9분에는 41.6도로 최고 기록을 재경신했습니다. 양산은 지난달 29일 이후 나흘 연속 40도를 넘어섰으며 이 또한 기후통계 관측 지점 기준으로 처음입니다. 이 밖에도 오늘 부산 북구와 금정구, 경남 김해시, 창원시도 낮 기온이 40도를 넘었습니다.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아르헨티나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핵심 광물 협력을 강화합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어제 아르헨티나 경제부와 핵심 광물 협력 양해각서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핵심 광물 관련 정책과 투자 제도 정보 교환, 그리고 한 아르헨티나 및 제3국 내 리튬 공급망 탐사 채굴 등에 대한 공동 프로젝트 촉진 등이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후보가 오늘 충남 공주에서 열린 전당대회 순회 경선 첫 합동 연설회에서 충청권 당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김민석, 송영길 후보는 친 이재명기를 내세우며 정청래 후보를 향해 공세를 펼쳤고 정 후보는 더 강력한 개혁 당대표를 기치로 내걸고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부터 어제까지 대전, 충남, 세종, 충북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했고 오늘 오후 대전에서 충청권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국민의힘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모레 오전 9시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할 생각이며 국민의힘이 준비하는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다고 오늘 말했습니다. 이어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 위헌법률 심판까지 법적으로 다툴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근처를 지나던 유조선이 미확인 발사체에 맞아 운항 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영국 해사무역기구가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늘 오만 리마에서 북동쪽으로 약 20km 떨어진 해상에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고 영국 해사무역기구는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번 주말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를 대상으로 가장 강력한 공습 작전 중의 하나를 계획 중이라고 미 CBS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로 오는 3일 금융시장 개장 전에 이번 공습을 종료하려는 논의가 있었지만 종료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공습 계획은 이스라엘에 통보됐고 양측은 공격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CBS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최종 승인을 내리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수출이 988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2.8% 증가하며 7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410억 1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78.8% 증가했으며 6월에 이어서 두 달 연속 4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20대 주력 수출 품목 중 지난달에는 가전을 제외하고 수출이 증가했으며 반도체 외 품목의 수출은 26% 늘었습니다.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11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7월 다섯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3.3원 내린 1869.1원이었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4.1원 내린 1852.8원을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 등을 받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2차 종합특검팀에 출석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습도가 높지만 당분간 비 소식은 없어서 햇볕이 강하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밤에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8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5도 등 전국이 32도에서 39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덥겠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배창복이었습니다. KBS

0: 작은 서점.
1: 그녀는 늘 그를 현관 앞 층객의 첫 계단까지 배웅해 주었다. 말이 미처 준비되어 있지 않았을 때에는 그곳에 서서 기다렸다. 이미 작별 인사를 건넸고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오늘은 구스타프 플로베르의 장편 소설 마담 보바리의 첫 문장으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연애 소설의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아, 이번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 40만 독자가 기다려온 혼모노 성인아 작가의 첫 기담집 인비인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겨레 출판에서 나온 책인데요. 지난 6월 23일 저희 작은 서점 편집자의 방 코너에서도 소개해드렸었죠. 기묘하고 서늘한 이야기가 궁금한 분들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에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죠. 문자는 샵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플레이어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 어떤 책을 읽을지 고민 중이신가요? 작은 서점지기들이 고른 아주 특별한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이 책. 네, YES24의 김유리 MD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요즘 엄청 바쁘신데 저희가 또 이렇게
1: 너무 오랜만에 뵈가지고
0: 스튜디오로 강제로 모셨습니다. 책 소개해 주셔야죠. 네. 또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어떤 책 골라오셨어요?
1: 오늘은 오랜만에 오는 거니까 좀 좋은 책을 골라야겠다 생각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비비언 고닉이라는 작가분이고요. 네. 연애시대의 종말이라는 책입니다.
0: 네.
1: 홍한별 번역가님이 번역을 맡으셨고 엘리라는 출판사에서 출간되었어요.
0: 네. 네,
1: 사실 이 책이 원서는 1997년도에 출간됐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로 하면 딱 30년이 된 책인 거죠.
0: 왜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1: 저도 생각해봤는데 비비언 고닉을 저도 맨 처음에는 잘 몰랐었는데 2021년에 그 사나운 예착이라는 대표작이 있거든요.
0: 네.
1: 그 책이 그랑아리라는 출판사에서 처음 소개되었고 이후 이제 최근 5년간 대표작들이 막 소개되고 있는 와중인데요. 아무래도 생각해보니 첫 번째로는 한국 출판 시장에 2018년 전후로 여성 서사 관련해서 되게 해외 도서 번역이 크게 늘었고 이후 몇 년 동안 이제 이슬아 작가 등 해서 자기 목소리로 이제 자기의 글을 쓰는 여성 에세이스트에 대한 국내 독자 수요가 되게 뚜렷하게 형성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비비언 고닉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대표작이었던 사나운 애착 이후에 여러 애독자분들이 너무 좋다 하면서 반응이 정말 좋았거든요. 저도 주변에 이제 출판 동료분들한테 읽어봤느냐 해서 추천을 받아서 읽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아직 많이 쓰셨다 보니까 번역이 되게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다른 책 들도 그래서 거의 1년에 한두 권씩은 비비언 고닉 책들이 다시 재발견돼서 출간되고 있고요. 이후에는 이제 꾸준히 한국에 번역되고 있는 책입니다.
0: 네. 꾸준히 타이밍을 좀 보고 있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우리가 꼭 읽어야 될 그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어서 소개해 주시죠.
1: 네. 일단 책을 정말 좋아하시는 다독이분들이어서 비비언 고닉을 많이들 알고는 계실 텐데요. 네. 그래도 설명을 짧게 해드려야 책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비비언 고닉이 1935년생이에요. 그리고 미국을 대표하는 문화 비평가이자 저널리스트이고 에세이스트인데요. 특히 비비언 고닉이 1980년대 후반부터 미국 학계에서 그 페미니즘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그 두 번째 물결의 시즌에 떠오른 비평가예요.
0: 네.
1: 그때 이제 새로운 비평 스타일인 개인적 비평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비비언 고닉이 엄청나게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0: 네.
1: 근데 개인적 비평이라고 하면 되게 무슨 소리지? 약간 싶잖아요.
0: 네, 개인적 비평 뭘까요? 네.
1: 이게 비평을 쓰면서도 이제 자기 자신의 경험이라든지 감정을 숨기지 않고 그 안에 섞어 쓰는 스타일의 비평을 이제 개인적 비평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지금이야 이런 글쓰기가 너무 많잖아요.
0: 네.
1: 비평을 하든 소설을 쓰든 내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글쓰기란 정말 어려운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고닉이 비평가였던 시점에는 공적인 글에 사적인 요소를 넣는 게 아주 드물고 금기시 되었었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개인적 비평을 크게 이제 활발하게 끌어올린 작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이제 자기 자신 이야기를 망설이지 않는 작가이다 보니 아웃사이더란 정체성도 매우 강한데요. 이제 비록 본인은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서

0: 이제 뉴요커예요. 네. 뉴욕 시립대와 뉴욕대를 거친 되게 엘리트이지만 사실 부모님이 우크라이나 출신의 노동자 계급이거든요.
1: 우크라이나 출신이.
0: 네. 그래서 유년 시절을 노동자들 속에서 성장했고 네. 또 그렇다 보니 1980년대 여성으로 태어난다는 건 또 사실상 주류는 아니잖아요.
1: 나름 좀 비주류라고 봐야죠.
0: 네. 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에 출신다 보니 백인 네. 여성도 아닐 뿐더러 네. 이렇게 태생부터 아웃사이더로 살았던 그녀에게는 이제 주변성이라는 키워드가 엄청난 큰 영향을 끼치는데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연애 시대의 종말은 이 개인적 비평 스타일이랑 주변성을 잘 담고 있는 에세이입니다. 네. 네. 이제 출간 당시에도 대단히 잘 팔린 책이었고 정미도서비평가협회상 최종 후보까지 오는 작품인데요. 무엇보다 이 에세이를 통해서 비비언 고닉이 비평가로서 더 영향력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이 에세이에서 펼친 주장들이 몇 가지 있는데 놀라울 정도로 당시 문학 담론의 주류로 흡수되었다고 합니다.
1: 그러니까 97년에 이게 미국에서도 굉장히 그 잘 팔린 책이었고 뭔가 이렇게 비비언 고닉의 출세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너무 늦게 번역이 됐다는 아쉬움이 계속 있습니다.
0: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사나운 애착이란 회고록이 1987년에 나왔거든요. 이때 나와서 가장 유명하긴 하지만 문학 담론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문학 담론을 읽는다? 약간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나요? 네. 근데 요즘 독자들은 문학 담론도 술술 읽을 수 있는 이제 지적 영역이 좀 많이 늘었고 네네. 그것을 서치할 수 있는 능력도 커지다 보니 네. 이때 딱 맞춰서 알맞게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소개에 앞서서 이제 약간 제목이 연애 시대의 종말이잖아요.
1: 그러니까요. 어떤 내용일까 궁금해져요. 정말.
0: 혹시 사랑을 네. 믿으시는지.
1: 지금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저한테 왜 사랑을 믿냐고요? 김일애 님이 저한테 왜 이러세요? 무슨 의도로.
0: 아 그렇죠. 그렇죠.
1: 사랑을 예, 믿습니다. 예, 항상
0: 네, 그렇죠.
1: 예, 예, 사랑이 넘치는 네.
0: 가족 속에서. 네, 네. 아니, 저도 약간 네. 사랑하면 좀 약간 유치하게 느껴지는 이제 네. 그런 나이대가 되기도 했는데 이제 유년 시절에는 되게 우리가 동화책으로부터 네. 사랑을 좀 많이 문학적으로 인식하게 되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사랑을 꿈꾸다가 갑자기 이제 배신을 당해서 인어준 공주가 죽는다든지 혹은 뭐 사랑하는 왕자님 키스해서 살아나는 백설 공주까지
1: 맞아요. 네.
0: 알고 보면 어린 유년 시절부터 되게 수많은 낭만적 사랑에 휩싸여 네. 이제 문화적으로 자라게 되는데요. 비비어 코니 역시 그 온 세상이 사랑을 믿던 시절에 자라났다고 합니다.
1: 네.
0: 그녀의 어머니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라고 고닉에게 말해줬을 정도로 사랑을 되게 맹신하듯 믿고 네.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제 모두들 사랑이 최상의 성취 아니냐, 살면서 사랑은 꼭 해가봐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는 시절이었다고 하고요. 네. 특히 1980년대는 안나 카레니나든지 마담 모발이 순수의 시대를 읽으면서 네. 뭔가 독자들도 그렇고 이제 그때 대중들 모두 사랑에는 사람이 바꾸어 놓는 힘이 있다라는 그 확신에 물든 문화 속에서 이제 커왔다고 합니다.
1: 네.
0: 그런데 이 에세이집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낭만적 사랑이 우리의 삶을 완성시켜준다는 그 믿음을 그 신화가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책인데요.
1: 네.
0: 원제 역시 그 The End of the Nobel of Love인데요.
1: 네. The End of the Nobel of Love.
0: 네. 네. 그러니까 직역하면 네. 사랑소설의 종말. 이게 가깝죠. 네.
1: 아 근데 사랑소설의 종말이라고요? 로맨스 소설이 그래도 항상 꾸준히 사람들이 찾고 잘 팔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지금 아닌 거죠?
0: 그렇죠. 아. 엄청 수요가 좋죠. 지금도 네네. 웹소설 하면 그럼요. 다 로맨스 소설, 로맨스이고 네. 뭐 로맨스 없으면 사람들이 책을 안 읽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도 드는데요. 이제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사랑소설은 20세기 문학에서 사랑이 어떻게 그려져 왔는지를 네. 파고드는 그런 챕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책에 총 11편의 비평 혹은 에세이들이 묶여 있어요.
1: 네.
0: 그래서 각 챕터마다 20세기의 걸출한 문학작품 혹은 실존 인물의 삶을 하나하나씩 들여다봅니다. 버지니아 울프라든지 이리스 워튼처럼 많이 알려져 있는 영미문학 작가부터
1: 네.
0: 케이트 쇼팽, 진 리스 같은 다양한 작가들의 소설이 나오고 또 읽다가 놀랐는데 한나 아렌트의 실존 인물 연애사도 다루더라고요.
1: 네, 한나 아렌트는 유명한 정치학자인데 이 사람의 연애사를 왜 다뤄요? 이제 아, 이거 뭔가 알려진 게 있어요?
0: 네. 이제 사실 한나 아렌트가 네. 하이데거랑 이제 불륜 관계였어요.
1: 네.
0: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가 대학생 때 하이데거가 교수였고,
1: 아.
0: 네. 그리고 사실 아시겠죠? 한나 아렌트와 하이데거는 사회 역사의 법칙에 따르면 당연히 서로 다 싫어해야 하지 않나라는 아. 생각이 들 정도로 이론도 엄청 다른데.
1: 어,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네요.
0: 네, 이 둘이 되게 오랫동안 불륜을 지속했었었거든요. 심지어 끊고도 다시 또 나중에 늙어서도 만나고 이랬다고 합니다. TMI죠.
1: 아, 그러네요. 아이, 재밌는 네. 사실을 오늘 처음 알게.
0: 네. 네, 아렌트를 네네. 이제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네. 아시겠지만
1: 그러니까 악의 평범성을 얘기하는 그 한나 아렌트예요 지금.
0: 그쵸.
1: 너무 그쵸. 의외인데요.
0: 어. 그렇게 윤리적인 어. 삶에 몰두했던 아렌트가
1: 네.
0: 어떻게 보면 하이데거는 나치 정권을 지지하거나 혹은 뭐 어쨌든 나치 정권에 비호하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1: 네.
0: 그런 사람을 사랑하다 못해서 좀 두둔했다는 사실이 납득하기 어렵잖아요.
1: 네.
0: 네, 이런 이야기를 끌고 오면서 한나 아렌트가 왜 그랬을까를 이제 뭔가 한나 아렌트가 자랐던 유년 시절부터 시작해서 상실감이라든지 무력감 그리고 내적 필연성으로 추적해 나갑니다.
1: 자, 정말 진영, 이념, 국적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게 사랑이잖아요.
0: 그런데 네. 그래서 네. 정말 놀랍게도 이렇게 소설 속 인물과 실제 삶의 인물을 넘나들면서
1: 네.
0: 이제 사랑이라는 주제가 시대에 따라 또 문학에 나아가 실제에서까지 어떻게 다뤄졌는지 추적하는 좀 치밀한 에세이집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그럼 이 책의 결론은 뭘까요? 뭐 사랑이 뭐 끝났다. 종말. 이 단어를 왜 쓴 걸까요?
0: 제 비비언 고닉이 파급력 있는 종말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네. 하고 네. 싶었던 말은 이런 것 같은데요. 그 예전에는 문학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서도 사랑이 인간을 완성시키고 구원해주는 절대적인 은유로 쓰였다는 거죠. 근데 20세기 들어서 그 은유가 서서히 힘을 잃어가는 것을 이제 비비언 고닉이 목격하고 네. 이제 알려주는 에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진짜 동화 같은 사랑 이야기를 제가 써서 발표하면 아무도 읽지 않을
1: 네.
0: 거예요.
1: 네.
0: 예, 문학에서도 그렇게 쓰면 에이 뻔하네 하면서 이제 넘어가게 될 거고 그런 걸 보면 이제 사랑이란 텍스트가 이제 그렇게 뻔하고 뭐 온전한 사랑 텍스트는 낡아버린 은유가 되어버린
1: 사랑은 이제 한계 효용 법칙에 따라서 뭔가 이제
0: 네,
1: 그 힘이 좀 사그라드는 그게 있는 거죠.
0: 네. 그래서 뭔가 금기를 깨뜨리고 용기를
1: 네네.
0: 주려면 우리가 낭만적 사랑을 해야 하는 그런 시기에서 이제 20세기는 그 사랑을 깨뜨리고
1: 네.
0: 다른 은유를 찾아갔다는
1: 네네.
0: 거죠. 그래서 고닉의 표현이 되게 예뻤는데 낭만적 사랑은 더 이상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없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1: 예.
0: 네, 그래서 이제 사랑이 예전처럼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꿔주는 마법 같은 힘은 더 이상 발휘하지 못한다. 라는 걸 이제 문학 작품들을 해석하면서
1: 네.
0: 보여주는 거죠.
1: 낭만적 사랑은 더 이상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없죠. 이거 어디서 써먹어야 되겠다.
0: 이제 술 네. 와인 네. 마실 때 한 번씩.
1: 네.
0: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사랑이 무의미하다라는 그런 냉소적인 이야기는 아니고요.
1: 네. 아니고
0: 이제 사랑이라는 키워드 하나로
1: 네.
0: 삶의 방식과 의미를 다 설명하던 시절은 끝났다.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설명해야 하는가를 이제 묻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네. 사랑 얘기를 하다가 이제 결국 나 자신을 이해하는 법에 대한 책이라고 좀 봐야 되겠네요.
0: 네. 그래서 뭐 사실 사랑을 하면서도 나를 잃으면 사람한테 끌려다니잖아요.
1: 그렇죠. 네.
0: 그래서 뭔가 당사작성을 띄고 있어야 주체성을 띄고 있어야 뭐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그때 당시에 여성들은 그런 사랑을 잘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1: 네네.
0: 그걸 비비언 고닉이 꿰뚫어 본 거죠. 그래서 이 책에 되게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감정에 휘둘리게 된다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 제목이 연애시대의 종말이지만 사실은 자기 이해의 시작에 관한 책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1: 그러면 이제 그 11편 가운데 우리 다독이들이 좀 흥미로워할 만한 이야기 소개해 주신다면요.
0: 다들 아시는 분일 텐데요. 애덤스라는 성 되게 익숙하시죠?
1: 네.
0: 그 역사가 헨리 애덤스와 그의 아내의 이야기인데
1: 네.
0: 그의 아내의 이름이 클로버 애덤스거든요.
1: 클로버 애덤스.
0: 네. 이 편이 정말 확 와닿는데 이제 클로버 애덤스가 19세기 미국의 이제 실존 인물이자 헨리 애덤스의 와이프였고
1: 네.
0: 굉장히 결혼하기 전에도 총명한 여성이었고 그 가문에서도 유명하고 똑똑하고 지적인 친구였었는데요. 결혼 생활 속에서 점점 자기 자신을 잃어가다가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0: 하게 됩니다.
1: 아, 네.
0: 근데 헨리랑 클로버는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약간 영혼의 쌍둥이다. 그리고 서로 살롱을 주최할 정도로 워싱턴을 완전 휩쓴 여기 살롱에 들어가지 못하면 지식인이 아니다.
1: 네네.
0: 이런 취급을 받을 정도로 그런 살롱의 주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뭐랄까 그 누군가를 모이게 하는 아무런 목적서 없는 그 살롱만을 운영해서는
1: 네.
0: 직업이 사실 아니잖아요.
1: 네네.
0: 뭐라고 표현하기가 좀 애매할 정도로 그런 여성들은 뭐랄까 직업을 가지지도 못하고 자기가 좀 더 자기 이름을 뽐낼 수 있는 그런 역할성을 잃어가면서 빛을 잃어가는 장면들이 이 책에서 되게 섬세하게 그려져요.
1: 네.
0: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클로버라는 인물에 대해서 아예 현재 아예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헨리 애덤스에 비하면 클로버가 똑똑하지 않았냐 그것 아니라는 거죠. 헨리보다 더 똑똑했을 수도 있던 그 하나의 여성은
1: 네.
0: 만약 그 직업을 가지지 않았고 글을 남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덜 중요한 삶으로 기록으로 남지 않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1: 네.
0: 이제 뭔가 유명한 남편의 삶은 역사가 자세히 기록하지만
1: 네.
0: 정말 똑똑하고 지적이고 현명했던 아내의 내면은 기록으로도 편지로도 남아있지 않고 그저 추측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제 고닉이 씁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런 사랑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사랑을 하더라도 남편의 뒤에만 있는 게 아니라
1: 네.
0: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뭔가 애써야 한다는 마음 이런 것들을 좀 에세이에서 또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진리스도 있는데 진리스가 사실 20세기 초중반에 활동한 영미 문학 작가인데요.
1: 네.
0: 그 영국 문학의 불안정한 여성 작가의 전통이라는 게 있대요. 저도 울프밖에 기억이 잘 안 났었는데.
1: 불안정한 여성 작가의 전통.
0: 앤토니아 화이트,
1: 네.
0: 애나 케번, 진리스, 버지니아 울프가 이 계보에 속한다고 합니다.
1: 네.
0: 근데 이 작가들의 공통점이 모두 소설을 보다 보면 남녀 관계의 밑바닥에 깔린 어떤 야만성 같은 걸 평생 붙들고 주제의식으로 써온 작가들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도 그 남녀 관계에 얼마나 시달려가면서 혹은 자기 자신들도 좀 사랑을 꿈꿨지만 결국에는 아 나에게 중요한 건 정말 펜 한 자루거나 방 하나인 걸 깨닫는 그런 여성 작가로 성공하기까지 겪는 탈진과 고결한 분투를 담은 챕터라고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1: 네.
0: 최근 작가로 넘어가자면 그레이스 페일리 편도 있어요. 이제 페일리는 우리나라에는 되게 익숙하지 않은 작가인데 영미 문학을 전공하신 분들 한 번씩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1: 네.
0: 그 페일리 소설 속에 남녀가 사실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은 열망과 사랑에 빠지는 거라고 이제 소설을 분석하는데요. 그리고 놀라웠던 게 그
1: 네.
0: 감정이 증발했을 때 남녀가 반응하는 방식이 아예 다르다고 합니다.
1: 예.
0: 대부분은 남자는 동요에서 떠나버리고 여자는 우울해져서 그 자리에 못 박히는 서 있는다고 고닉은 표현하는데요.
1: 약간 이게 어떤 동서고금 그 전에
0: 네,
1: 어떤 이게 약간 공식처럼 좀 자리 잡은 그런 모습인데
0: 그래서 실제 떠올려 보니 주인공들이 그런
1: 맞아요.
0: 선택을 한 작품이
1: 맞아요.
0: 너무너무 많고 한국 문학에도
1: 네. 네,
0: 대단히 많아 가지고 아 이게 진짜 동서고금 불문하고
1: 네.
0: 대부분 이렇게 남녀가 반응하는구나.
1: 그렇죠. 날 두고 떠나면 뭐 천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뭐 이런 정서가 서양에도 있었어요.
0: 네.
1: 뭐, 네네. 연애 시대에 정말 이게 뭔가 20세기 영문학 가운데 읽고 싶은 작품들이 이렇게 좀 리스트가 나올 것 같아요.
0: 네.
1: 여기 책을 통해서 그렇죠.
0: 저도 안 읽었던 책들이 종종 나와서 좀 읽어봐야겠다. 혹은 번역되면 꼭 사봐야지 하고 체크했는데요. 이렇게 독서 에세이가 인기가 많은 게 신선한 자극점을 좀 주기 때문이기도 하고
1: 네.
0: 개인적으로는 아 내가 몰랐던 이런 작가 있었어 하면서 한번 챌린지 의식을 가져다 주는 것도 되게 강점인 에세이인 것 같아요.
1: 네.
0: 그리고 또 이미 알고 있는 책들이 대부분 많으실 거예요. 읽다 보면. 근데 이제 비비언 고닉이라는 이렇게 뭐 빛나는 비평가가 예리하게 해체해 주는 것도 되게 즐겁고 일단 글을 너무 잘 씁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뭐. 비유도 찰떡 같고 읽으면서 전혀 어렵잖아요.
1: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0: 네. 네. 사랑은 더 이상 이제 물을 포도주로 변하지 않게 한다.
1: 알겠습니다.
0: 이런 것도 착착 잘 쓰시고요.
1: 네.
0: 또 예를 들어서 헤밍웨이처럼 내가 읽었을 때 아, 좀 이런 건 불편할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1: 네.
0: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좀 시원하게 긁어주는 극계가 되기도 하실 거예요.
1: 네.
0: 그리고 또 해외 문학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분명히 한국 문학도 많이 읽어야겠지만 한국 문학을 또 풍부하게 읽으려면 세계 그리고 영미 문학도 많이 읽으셨으면 네. 좋겠어서 오늘 가져왔고요. 진짜 에세이를 잘 쓰는 작가이고 글을 잘 쓰는 작가이기 때문에 뭔가 시대가 변해도 세월이 흘러도 낡지 않은 스타일의 혹시 문장이라는 걸 경험하고 싶으신 분도 이제 비비언 고닉의 선집이 있거든요.
1: 네.
0: 그거를 구매하시고 이 책도 함께 읽으시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신선한 자극을 주는 책인 네, 것 같네요. 네, 비비언 고닉의 연애시대의 종말 우리 다독이 분들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S24의 김유리 MD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작은 서점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우리의 마음을 저미는 명작
1: 오랜 시간 살아 숨쉬며 여전히 불타오르는 명작
2: 앞으로 그런 명작이 될 거라 여겨지는 작품까지
1: 최민석 작가가 아끼는 명작 이야기 작은 서점에서 풀어봅니다. 소설가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네,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소설가 최민석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우리 앞서 김유리 MD에게 소개받은 연애시대 종말 비비언 고닉의 이 에세이집을 강력하게 추천드린다고 얘기 들으셨죠?
3: 네, 밖에서 듣고 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제가 뭐 잘못한 줄 알고.
1: 아니, 오늘 딱 그 다룰 작품 얘기가 또 나와서 제가 언급을 했었거든요.
3: 오늘 작품은 네. 어떻게 보면 연애 시대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그 시작인데 앞서 우리 그 책은 그 연애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네. 책이었거든요.
3: 오늘 작품은 좀 있네요. 네. 연애 시대의 비극적인 시작인 것 같아요.
1: 네, 사실 우리 최민석 작가와 하는 이 시간 이제 이런 고전을 저희가 항상 그 목말라 하거든요. 오늘
3: 아, 너무, 그래서 제가 너무 현대성을 탑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꾸 저를 이렇게 고전 소개하는 사람으로 자리매김 시켜주셔서.
1: 그게 아니라요. 아, 그래도 우리가 이런 또 고품격 이렇게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작가가 네.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3: 고풍 있는 고품격.
1: 아, 네, 네. 그렇죠. 네. 자, 그 유명한 고전 오늘 좀 함께 하실 텐데 작가 귀스타프 플로베르에 대한 얘기부터 해볼까요?
3: 네. 귀스타프 플로베르는 네. 프랑스 사실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죠. 1821년 프랑스에 있는 루앙에서 태어났고요. 원래 아버지가 외과 의사였는데 그래서 이제 플로베르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근무하던 병원에서 네. 시간을 자주 보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인간의 삶과 죽음 네. 그리고 광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품게 됐다고 합니다.
1: 역시 그 대문호가 될 사람이라서 그런지 어릴 적 관심사도 좀 남달랐네요. 네.
3: 그렇죠. 저 같으면 뭐 아, 병원 냄새 싫어 뭐 이랬을 텐데.
1: 그러니까 삶과 죽음,
3: 그냥
1: 광기.
3: 코나 와. 막았을 텐데 막 삶과 죽음 이런 철학적 네. 고민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자라서 대부분의 19세기 프랑스 소설가들의 그 연휴학을 들어보면 대부분 이제 파리에 가서 법학도가 되잖아요.
1: 네.
3: 이때 당시 트렌드였어요. 그래서 이제 플로베르도 네. 법학도가 됩니다.
1: 네.
3: 근데 그 연역을 자세히 읽어보면 발자크도 그렇고 대부분 또 법대를 그만두거든요.
1: 그것도 참 무슨 예, 왜 그런가요? 왜 이렇게 공통점들이 있을까요?
3: 우리 저기 네. 미국에서 우리는 아니죠. 요즘 미국에서 이제 대단한 그 IT 기업을 창업하려면 대학을 갔다가
1: 네,
3: 중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크버그나
1: 네.
3: 뭐 저희 누굽니까 네. 그 빌 게이츠처럼
1: 네, 네, 네.
3: 그런 좀 경향이 있었던 거예요.
1: 네.
3: 아무튼 그래서 플로베르도 법학을 그만둡니다.
1: 네.
3: 그러고 플로베르가 좀 그 생애 비극을 좀 겪었는데
1: 네.
3: 그게 뭐냐면 한 23살쯤 됐을 때예요. 나이는 이제 이쪽은 생일에 따라 바뀌니까 그냥 그 무렵쯤에
1: 네.
3: 그 뇌전증 때문에 그 보통 이제 몸이 막 갑자기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1: 네.
3: 막 떨리고
1: 네.
3: 그런 거 이제 뇌전증이라고 하죠. 그걸 겪어서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이게 이제 큰 이유였어요.
1: 그러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돈키호테의 세르반테스처럼 플로베르에도 이제 뭐 삶의 위기가 찾아오네요. 이것도 역시
3: 그렇죠.
1: 조금 공통점으로 또.
3: 그렇죠. 이게 대문호들의 공통점인데
1: 네.
3: 근데 이 대문호들의 공통점은 그 위기를 겪고 좌절하지 않고 네. 위기를 기회로 삼죠.
1: 신기했잖아요. 네.
3: 그래서 이제 이런 삶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0: 네네.
1: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죠. 그렇죠. 결국 이제 플로베르도 학업을 그만뒀지만 요때 고향 근처인 크루아스에 칩거를 하거든요.
0: 네.
1: 그러면서 내가 살아가는데 뭐가 중요하냐. 아, 나한테 중요한 건 글쓰기다. 그래서 이때 평생 문학에 전념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살죠.
0: 그 오늘 작품이 이제 마담 보바리예요. 이 작품도 출간 당시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죠.
1: 네. 이게 1857년에 나온 작품인데
0: 네.
1: 마담 보바리는 기본적으로 한 시골 여성의 욕망과 파멸을 그려낸 작품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가 이제 보수적이어서
0: 네.
1: 이 작품이 미풍양속과 종교적 신성성을 해쳤다.
0: 네.
1: 이런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면서 굉장히 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그런데 결국에는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0: 네.
1: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작품성이 더 알려지는 계기를 맞이하게 된
0: 그렇죠.
1: 겁니다.
0: 네.
1: 예. 그러면서 결국은 오늘 작품이 사실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걸작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거죠.
0: 네.
1: 이후에 이제 플라우베르는 살람보, 감정교육, 뭐 새의 이야기 이런 작품들을 발표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부바루와 페키세라는 작품을 쓰다가 이게 미완성 유작이에요.
0: 네.
1: 1880년에 뇌출혈로 생을 마감합니다.
0: 아, 네. 근데 이제 뭐 당시에는 어찌 보면 뭐 선정적이다, 외설적이다, 이 도덕적인 어떤 그 기준과 부합하지 않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이제 굉장히 관심해서 예전에 읽어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막.
1: 그럼 또 기대를 심화시키죠.
0: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주의라고 이제 우리가
1: 네.
0: 분류를 하죠.
1: 일단 그것부터 짚고 가죠.
0: 네네.
1: 그러니까 왜 그런 기대를 갖고 읽으면 실망하냐면
0: 네.
1: 사실 우리는 그러면 이제 묘사를 네. 상상할 텐데 이 소설은 그런 묘사가 없어요. 그러면 왜 재판에 해부됐냐.
0: 네.
1: 그냥 줄거리가 그렇다는 것만으로도
0: 맞아요. 네.
1: 당시에는 미풍양속을 해친다라고 할 만큼 그 사회가 특히 프랑스 시골은 굉장히 가톨릭 중심의
0: 네.
1: 보수적인 사회였던 거죠.
0: 자, 그럼 오늘의 작품 마담 보바리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1: 네. 네. 주인공은 시골에 사는 엠마 루오입니다. 엠마는 연애 소설을 읽고 자라났죠.
0: 지난주에 돈키호테는 이제 기사 소설을
1: 네.
0: 읽으면서 지냈다는데 뭐 굉장히 좀 비슷하네요.
1: 굉장히
0: 엠마는 연애 소설을 읽었다.
1: 굉장히 훌륭한 관찰이에요.
0: 네네.
1: 왜냐하면 이게 의미가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때쯤에 주인공이 소설을 읽는다는 거는 그 주인공의 캐릭터를 설명해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0: 그렇죠. 네.
1: 왜냐하면 당시 연애 소설은 허무맹랑하고 경박한 것으로 취급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응당, 귀족이라면 응당, 철학서적이나
0: 네.
1: 아니면 성경을 읽어야지 이 연애 소설을 읽는다는 거는
0: 네.
1: 허무맹랑한 환상을 추구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당시에 이제 여성이 소설을 읽는다는 건 또 그 보수적인 사회상 때문에 그리 환영받는 일이 못 됐습니다.
0: 아, 기사 소설을 읽으면서 기인의 그 뭐 행적을 그 보이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는 거잖아요.
1: 네.
0: 지금 연애 소설 읽는다는
1: 그러니까
0: 거는.
1: 왜 그러냐면 연애 소설이 삶의 허황된 환상을 네. 심어준다.
0: 네.
1: 이렇게 이제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했던 거죠. 아무튼 그래서 엠마가 소설을 그것도 이제 연애 소설을 읽었다는 설정은 중요한 거죠.
0: 네.
1: 그 실제로 엠마는 연애 소설을 많이 읽은 탓에 사랑과 낭만적인 결혼이 자기의 삶을 완성해 줄 것이다. 그 사랑과 낭만적 결혼이 내 삶을 구원해 줄 것이다.
0: 네.
1: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0: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는 너무 그걸 뭐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의 결혼이라는 건데 거의 계약 관계 수준 아니었어요?
1: 그렇죠.
0: 그렇죠. 네.
1: 이때가 이제 약간 그 전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0: 네.
1: 완전히 결혼이 사회적인 거래 내지는 계약 관계였고 이때부터 조금씩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낭만적인 결혼, 즉 연애에 의한 결혼이 가능하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0: 네.
1: 아무튼 이런 전환기에 엠마는 자기는 그냥 인간의 완벽한 자유의지로 결혼을 할 수 있다고 전적으로 믿는 인물이었던 거죠.
0: 네.
1: 근데 사실 그러지 못했어요. 자기도. 왜냐하면 이런 엠마도 결국은 시골 의사인 샤를 보바리와 결혼을 한 거죠.
0: 보바리 부인이 된 겁니다. 네.
1: 네. 그래서 네. 오늘 작품 제목이
0: 네.
1: 보바리 부인 이제
0: 그쵸.
1: 불어로 하면 마담 보바리인
0: 네.
1: 거죠.
0: 네. 네. 시사하는 바가 좀 클 것 같아요. 지금
1: 그쵸.
0: 예, 그 대략적인 줄거리만으로도.
1: 왜냐하면 제목이 엠마 루어가 아니라 마담 보바리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0: 네.
1: 보바리 부인으로서 져야 할 책임, 보바리 부인에게 쥐어진 족쇄,
0: 네.
1: 뭐 굴레 이런 걸 암시하는 거죠. 아무튼 이제 엠마는 결혼을 해서 굉장히 단조로운 생활을 하고 네. 남편이 되게 좀 평범한 좀 네.
0: 재미없는 지루한
1: 단색적인 네, 인물이에요. 그쵸, 그래서 네. 좀 실망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자신은 원래 굉장히 좀 그 열정적이고 화려한 네. 그 삶을 꿈꿨는데
0: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어떤 환상이 좀 있었나 봐요.
1: 현실은 너무 지루해서 네. 이 현실 속에서 권태와 허물을 느끼면서 지내죠.
0: 근데 프랑스 소설에서 이 권태가 좀 자주 등장하는 것 같아요.
1: 자주 네, 등장.
0: 권태가 프랑스어로 뭐예요?
1: 엉누이. 그러니까, 관사를 붙이면 렁누이 그러는데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작가들이 부르주아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 당대 부르주아들이 못 견뎌했던 것이 바로 권태였습니다. 네. 삶의 권태. 그래서 옛날에 소개한 그 적과 흙을 보면. 네. 네. 주인공 줄리앵 네. 그리고 이제 줄리앵과 함께 파국의 사랑을 하는 귀족의 딸 마틸드 모두가 그쵸? 권태를 그쵸?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그 파멸로 치닫는 사랑을 네. 한 거죠.
0: 그렇죠.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엠마의 권태는 그녀를 어디로 이끌게 되나요?
1: 엠마는 네. 시골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어느 날 귀족의 성에서 열리는 무도회에 초대를 받습니다. 네. 그 거기 가서 굉장히 화려한 상류 사회의 삶을 경험하고 아주 꿈 같은 하루를 보내죠.
0: 근데 그 꿈이라는 거는 깨지기 때문에 꿈이라는 거잖아요. 네.
1: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오니까 그 화려한 삶과 대조되는 자신의 남루한 삶을 대면하면서 그 현실을 견디지를 못하죠.
0: 아니 근데 앞서서 그 엠마의 남편이 그 보바리 씨가 의사라 그랬잖아요.
1: 이것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일단 네. 지금도 네. 프랑스의 의사는 한국만큼 그 많은 금전적 대우를 받는 직업은 아닙니다.
0: 아, 그래요? 예. 프랑스 의사는 그래요?
1: 의사가 좋은 직업이긴 해요.
0: 네, 근데
1: 한국만큼 많은 돈을 버는 직업은 아니에요.
0: 그렇군요.
1: 그 요런 경향은 옛날엔 좀 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주아 계층이라고는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부르주아라는 게 지금은 그 의미가 좀 확장돼서 뭐 상류층을 뜻하지만 옛날엔 부르주아가 그냥 시민 계급이었어요.
0: 맞아요. 예. 네, 네, 네.
1: 그러니까 이제 귀족 노블레스가 있고 노블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노예가 아닌 네. 그 하층민이 아닌 일반 시민을 부르주아라고 했거든요. 네. 그 계급이었던 거죠. 아무튼 그런 부르주아 시민 계급인 엠마가 귀족의 삶을 엿본 다음에 자기 삶에 균열이 일어났음을 깨닫죠. 그리고 이제 남편과 함께 자기들이 살던 그 시골 마을 여기를 그냥 떠나자. 그래서 거기서 떠나서 용빌이라는 도시로 이사를 합니다.
0: 그러니까 좀 더 큰 곳으로 삶의 터전을 옮겼다는 거잖아요.
1: 네. 거기 가서 딸을 낳고 지내요.
0: 네.
1: 그런데 그런데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0: 그러니까요. 뭔가 또 도시 생활에서 더 많은 권태를 느꼈을 것 같은데 무슨 일이 막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
1: 요럴 네. 때쯤에 이제 누가 한 명 투입이 돼야 되죠.
0: 젊은 네. 어떤.
1: 그렇죠.
0: 남자.
1: 요 마을에 네, 네, 네. 젊은 서기가 있습니다.
0: 네.
1: 레옹 디피라고 요 인물이 이때 딱 나타나서 네. 좀 긴장감을 선사하죠.
0: 레옹은 어떤 사람이에요?
1: 내용은 남편과 네. 정반대예요.
0: 네.
1: 남편은 일단 일밖에 모르고 문화적 감성이라고는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무심한 인물인데 내용은 굉장히 감성적이고 그 예술적 취향이 좋은 네. 인물이죠. 엠마 같은 인물인 거죠.
0: 이런 구조는 이 구도는 굉장히 작품 많은 작품에서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죠?
1: 네. 어떻게 보면 좀 클리셰라고
0: 네,
1: 볼 수 있는데 근데
0: 네.
1: 19세기 소설이니까
0: 네, 맞아요. 네. 두 사람이 뭐 운명적으로 끌리겠네요.
1: 그렇죠. 호감을 느끼죠.
0: 네, 네.
1: 근데 레옹이 네. 그 굉장히 수줍어하는 청년이에요.
0: 네.
1: 아이인가 봐요. 아이. 저처럼 이제 그가
0: 아이가 아니라 아이라고
1: 네네. 네. 그렇죠. 애가 아니라 네, 네. 네. 아이 네. 모양인데 그래서 이제 마음을 자기는 좀 호감을 갖고 있는데 엠마한테 그 마음을 끝내 표현을 못한 채 마을을 떠나버립니다.
0: 네. 그럼 엠마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그 동요, 첫 번째 동요는 뭐 사그라들었겠네요.
1: 네.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동요를 무시하고 나니까 하나의 교훈을 얻게 되죠.
0: 네.
1: 다음에 이런 사람을 만나면 그때는 절대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때도 아무 행동을 안 하면 내 삶은 그냥 숨 쉬는 거 외에는 네. 의미가 없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죠.
0: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네. 않는다. 이럴 때 탁 또 뭔가 악역이 하나 나타나야죠.
1: 그렇죠. 이때 네. 나오는 인물과 해피엔딩을 맞이하면 소설이 안 되죠. 네. 이때 나타나는 인물들은 또 이제 공식처럼 빌런이죠. 네. 네.

0: 이렇게 이제 엠마가 누군가를 받아들일 그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네. 엠마 앞에 나타난 인물은 다름 아닌 네. 요 지방의 유지이자 네. 바람둥이인 로돌프 블랑제입니다. 네. 이 로돌프 블랑제는 굉장히 노련한 화법으로 엠마를 유혹하죠.
1: 엠마는 그 유혹에 넘어가죠.
0: 홀라당 넘어갑니다.
1: 네, 홀라당.
0: 네, 급기야 엠마는 네. 아, 여기서부터 이제 그, 그 재판에 회부된 네. 근거가 이제 나오는 거죠. 엠마가 급기야 로돌프와 새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하죠.
1: 이게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게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지점이었죠.
0: 그렇죠. 이제 시골 가톨릭 네. 정서에 반한다. 뭐 아무튼 그런데 그래도 소설을 읽어보면 그 육체적 사랑을 묘사한 문장이 한 줄도 없어요. 진짜 네. 정말 한 줄도 없습니다.
1: 그냥 같이 살았다 그걸로 그냥
0: 살려고 했다. 살지도 않았어요.
1: 살지도 않았다.
0: 그런 마음을 먹었다. 예, 네. 그만큼 이제 보수적이었던 시대였던 네. 거고. 그런데 근데 웃긴 거는 플로베르가 이 소설을 당시에 실제로 발생했던 사건을 신문에서 읽고 구상한 거거든요. 네,
1: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잖아요.
0: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사실들이 벌써 실생활에서 일어나고
1: 그러니까요.
0: 있었는데
1: 네.
0: 다들 이제 쉬쉬하면서 이걸 글로 쓰면 공식화하면 문제 삼았다는 거죠.
1: 근데 이제 이렇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소설로 되면 뭐 이렇게
0: 너무 자연스러운
1: 자연스럽잖아요.
0: 거죠. 오늘날 보면
1: 대중들 반응은 네. 어땠어요?
0: 그 이 무죄 네. 판결을 받고 난 다음엔 이게 이제 인기작이 됐고
1: 아, 그래요?
0: 그래서 네. 이후에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이 작품은 문학의 자유를 획득하는데 한 획을 그었다.
1: 문학적인 자유.
0: 네. 네. 아무튼 뭐 그런 평가를 받고 다시 이제 줄거리로 돌아가서.
1: 네.
0: 엠마가 이제 깊은 사랑에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남편까지 버리고 도망갈 계획을 세웁니다.
1: 네. 그냥 뭐 이혼을 선언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도망을 친다고요.
0: 네.
1: 앞으로 엠마의 앞날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0: 야반 도주를 할 계획을 세우는데
1: 예.
0: 그런데 앞불사 출발을 하루 앞둔 날에 로돌프는 엠마 앞으로 편지를 남겼습니다.
1: 편지네요.
0: 편지. 고전 소설에서 편지가 나오면 이거 뭔가 의미가 있는 거죠.
1: 뭐 이별의 내용인가요?
0: 그렇습니다. 로돌프가 작별의 편지 한 장만 남긴 채 사라진 겁니다.
1: 이별 통보하고 끝.
0: 그 전에 봤던 미겔 데 우나무노의 안개처럼 거기도 편지 나오면 네. 다 이제 작별의 편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엠마가 충격을 받고 너무 쇼크가 심한 나머지 병을 앓아요.
1: 네.
0: 그 와중에 진짜 너무나 무심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 샤를 보바리는 네. 엠마를 극진히 간호합니다.
1: 아, 또 의사니까. 네.
0: 그리고 그 간호 덕분에 엠마는 가까스로 회복을 하죠.
1: 남편은 이 자기 부인의 병의 근원을 전혀 몰라요?
0: 전혀 몰라요. 왜 아파하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1: 남편이
0: 이쯤 되면 이제 플로베르가 좀 짓궂게 설정한 게 아닌가 예. 싶기도 하는데 뒤에도 계속 무딘 인물로 나옵니다.
1: 아니 이제 작가의 아버지가 그 외과 의사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약간 아빠의 모습이 좀 투영됐을까요? 아빠가 굉장히 무심한
0: 아빠가 이제
1: 의사였다?
0: 아들한테 무심해서 네, 네, 엄마한테 네. 무심해서 그런 네, 걸 좀 소심하게
1: 보고잖아?
0: 복수했을 수도 있죠. 뭐 네.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좋은 네. 추정이고요.
1: 네.
0: 아무튼 이제 소설에서는 시간이 꽤 흘러갑니다.
1: 새로운 사건이 또 일어난다는
0: 네.
1: 얘기잖아요.
0: 네. 이렇게 이제 회복을 하고 엠마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예전에 그 루앙에서 살 때 호감을 가졌던 청년
1: 네.
0: 그 내용을 네. 다시 만나게 되죠.
1: 그러니까 아까 너무 쉽게 이게 얘기가 끝나서 다시 나올 줄 알았어요.
0: 돌아온 내용.
1: 네. 내용도 이제 시간이 흘렀으니까 나이도 들었을 때고 변했겠네요.
0: 네. 세월이 좀 흘렀죠. 네. 그래서 시간이 흘러 네. 내용은 이제 한 손에는 화분을 쥐고 한 손에는 그 총을 들고 다니는 파리의 고독한 킬러 레옹이 된 게 아니라
1: 아니고.
0: 네. 그건 영화 속 인물이고 변호사가 되어서 나타납니다.
1: 훌륭하게 이제 청년이 번듯한 직업까지 갖게 됐어요.
0: 네. 그럼 이제 예상되죠. 둘은 마침내 연인이 되죠. 그리고 이제 엠마는 무심한 남편을 속이고 네. 루앙에 가서 음악 수업을 받는다는 핑계를 대고 레옹을 만나러 루앙을 자주 들락거리게 되는 거죠.
1: 미회를 하러 가는 거죠.
0: 그렇죠. 이렇게 이제 마침내 자신이 원하던 사랑을 하게 된 엠마.
1: 네.
0: 그런데 이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깁니다.
1: 무슨 문제요?
0: 이 영원할 것 같은 레온과의 사랑도 결국은 시간 앞에서 무력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엠마는 차츰차츰 레옹에게서 열정을 잃어갑니다.
1: 참, 모든 욕망이 그렇잖아요. 영원한 네. 게 어디 있습니까?
0: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엠마는 이제 새로운 것에 눈을 뜨죠.
1: 뭐에 눈을 떠요?
0: 그러니까 애초에 엠마가 그 귀족들의 삶을 네. 보면서 엠마의 삶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애초에 엠마는 그 귀족들의 화려한 삶을 동경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만난 로돌프도 귀족이었고 레옹과의 사랑도 사실 이루어진 거는 레옹이 변호사가 된
1: 이후에요.
0: 이후였죠. 네. 이렇게 본다면 어쩌면 엠마는 화려한 삶 자체를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의문이 맞다는 듯이 이제 엠마는 값비싼 옷과 장신구 그리고 고급 가구를 막 사서 모으기 시작하죠.
1: 근데 아까 뭐 남편이 의사긴 하지만 뭐 남루한 현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막 풍요로운 그런 가게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해요?
0: 이게 뭐 당시 이제 중산층 정도는 됐지만 이렇게 네. 고가의 그 물건들을 막 사들이기는 어려웠죠. 네. 그래서 엠마가 가게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 이름 아시죠? 달아주세요. 아. 네, 이렇게 외상장부를
1: 외상,
0: 트죠.
1: 아 네. 진짜로요?
0: 외상장부를 틉니다. 근데 이때 이제 상인이 네. 이름이 이제 럭럭이라고 하는데 네. 이 상인이 사실은 끊임없이 외상을 권했어요.
1: 왜요?
0: 이 럭럭이가 네. 좀 상징적인 인물이거든요. 네. 럭럭이 발음은 이제 앞에 관사엘이 축약돼서 네. 럭럭이로 발음되는데 원래는 어흐예요, 어흐. 네. 이 사람이 원래 그 이름이 불어로 행복이에요, 행복. 네. 그러니까 미스터 해피니스인 거죠. 네. 근데 이제 행복에다 관사를 하나 붙인 약간 플로베르가 언어 유희식의 작명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 인물의 이름이 왜 행복이냐? 네. 즉 상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당시에 사람들한테 소비하는 게 행복이라고 부추기는 약간 19세기 자본주의와 소비사회의 그 유혹성을 상징하는 인물인 거죠.
1: 그렇군요. 막 그래서 일단 막 사라고 부추기는 거군요.
0: 그렇죠. 이제 엠마는 사치품을 사느라 빚이 많이 생겼죠. 네. 그래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돈을 또 빌립니다.
1: 누구한테 돈을 빌려요?
0: 이것도
1: 럭가 빌려요.
0: 네, 이게 또 발음이 더 워낙 많이 네. 어떤 책 보면 레레라고 되어 있고 아무튼 네. 그냥 우리 럭라고 할게요. 이걸 이제 이 상인이 빌려주는데 결국 이 이름만 행복인 이 남자한테 빌린 빚이 감당할 수 없는 규모로 불어나고 엠마의 재산은 압류될 위기에 처하죠.
1: 큰 위기가 지금 다가왔습니다. 엠마는 어떻게 하나요?
0: 그래서 엠마가 마지막 희망을 네. 품고 로돌프와 레옹을 차례대로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는데
1: 돈 좀 빌려달라고요?
0: 아쉽게도 모두한테 외면을 당합니다.
1: 아니 뭐 레옹이야 이제 뭐 갓 출발한 사회인이라 뭐 모은 게 없다고 쳐도 로돌프는 좀 야박한데요?
0: 로돌프가 네. 자세히 보면
1: 귀족이잖아요.
0: 귀족인데 몰락한 귀족이에요. 게다가 낭비벽이 심해요. 그래서 로돌프도 돈에 쫓기는 인물입니다. 네. 근데 이 인물의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1: 네. 로돌프? 사슴코?
0: 아니, 로돌프. 네. 독일인이죠, 독일인.
1: 그러니까 로돌프.
0: 네. 그러니까 플로베르가 일부러 독일인들이 네. 돈만 알고 자기 이성만 챙긴다. 이런 또 그 편견이 일부러? 당시 프랑스인들한테 있었거든요.
1: 설정이었군요.
0: 이렇게 설정을 한 거죠. 네. 아무튼. 그 깨알 TMI였고요. 네. 이제 엠마는 이 자신이 닥친 그 재정적인 그 재난, 이 위기를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1: 네. 자, 엠마는 그래도 어떻게든 이걸 지금 문제를 해결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나요?
0: 그래서 엠마가 절망을 해서 약국에 가서 뭔가를 훔쳐요.
1: 약국에서 훔칠 게 뭐가 있죠?
0: 그게 뭐냐면 쥐약이나 살충제의 원료로 쓰이는 비소입니다.
1: 비소요?
0: 그리고 엠마는 이 훔친 비소를 마시고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1: 야, 주인공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는 거예요? 소설이 이렇게 끝나요? 이렇게 끝났든가? 저 분명히 이걸 언젠가
0: 끝나는데
1: 읽었었는데.
0: 뒤에 이야기가 좀 더 있어요.
1: 예.
0: 이제 소설은 무심한 남편 샤를 보바리를 비추죠.
1: 네.
0: 샤를 보바리는 아내가 이렇게 이제 죽은 다음에 그 죽은 아내가 갖고 네. 있던 그 상자가 있어요.
1: 네, 유품을 보고.
0: 네, 그 상자 안에 보관돼 있던 네. 연애 편지를 보고 네네. 그제야 불륜의 진실을 알게 됩니다.
1: 야, 이거 얼마나 그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네, 일만 했던 남편인데 이 샤를 보바리 어떻게 하죠?
0: 근데 보바리 이 남편은 허무하게 죽어버린 아내를 끝내 미워하지 못합니다.
1: 왜요?
0: 오히려 그녀를 그리워하다가 자기도 시름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1: 네.
0: 그리고 부모를 잃은 그 어린 딸 베르트인데요. 베르트는 친척집을 전전하다가 결국은 공장에서 노동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1: 네.
0: 이러면서 소설은 비극적인 마무리를 맞이하죠.
1: 아니 시골 여성의 불륜 이야기라고 한 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너무나 유명한 고전이잖아요. 특히 이 마담 보바리가 이렇게 문학계에서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뭐죠?
0: 기본적으로는 이 작품이 이제 근대 사실주의 소설의 출발점이죠.
1: 네.
0: 이전의 소설들은 주인공이 대부분 영웅이었어요. 영웅이나 귀족들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특별한 사건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플로베르는 프랑스의 평범한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삼아서 거기에서 사는 보통 사람들의 삶을 아주 정밀하게 묘사한 거죠. 그러니까
1: 네.
0: 프랑스의 보통 사람이 소설의 주인공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극적인 사건보다는 인간의 심리와 일상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면서
1: 네.
0: 새로운 소설의 길을 연 거죠. 이게 이제 큰 관점에서 보면 찾을 수 있는 의의인 거고요. 또 다른 이유는 사실 이 작가는 엠마를 단순히 불륜을 저지르는 여성으로 그리지 않았어요.
1: 네.
0: 그러니까 그녀가 왜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지, 왜 환상을 쫓는지, 그리고 욕망이 어떻게 스스로를 파괴하는지 끝까지 추적합니다.
1: 네.
0: 그래서 마담 보바리는 흔히 인간의 마음을 해부한 소설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죠. 그리고 이 작품은 현대 소설의 문체를 완성했죠.
1: 네. 그렇다면 이 마담 보바리 발표 당시에는 굉장히 논쟁적인 작품이었는데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이 작품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이 작품의 가치 좀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신다면.
0: 저는 마담 보바리를 아까 그 문학의 자유를 준 작품이라고 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 작품이 그 사랑과 행복을 꿈꾸면서 현실보다는 환상을 선택한 한 인간,
1: 네.
0: 즉 엠마가 끝없는 욕망 끝에서 어떻게 그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까지
1: 네.
0: 무너뜨리는지 냉혹하게 그려낸 비극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담 보바리는 결국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날을 사는 우리한테도 질문을 던지죠.
1: 네.
0: 우리는 왜 현실을 사랑하지 않고 환상을 더 사랑하는가?
1: 네.
0: 이 환상이 뭐냐? SNS에서
1: 맞습니다.
0: 그리고
1: 네.
0: 미디어에서 우리가 보는 것들이 사실은 현실을 가장한 환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이 던지는 질문은 21세기에도 유효한 거죠.
1: 네. 자, 오늘 작품과 함께 들어볼 노래 또 어떤 곡을 골라오셨을까요?
0: 오늘 작품이 네. 사실주의 문학의 효시잖아요.
1: 네.
0: 그래서 야, 이 사실, 이 사실을 다룬 곡이 뭘까? 그러다가 제가 아는 곡 중에서 가사에 사실이 제일 많이 나오는 노래, 후크처럼 나오는 노래를 골라왔습니다.
1: 혹시 그게 뭐죠? 사실이 많
0: 그렇다면 사실을 내게 말해줘.
1: 그러니까.
0: 네. 사실주의를 갈망하는 곡이죠. 그러면서 엠마가 왜
1: 네.
0: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런 의문도 들어서.
1: 정말
0: 처리와 미애의 너는 왜? 너는 왜 골라왔습니다.
1: 야, 정말
0: 사실이 아니야.
1: 정말
0: 사실을 이게, 내게 말해줘.
1: 이게 또 우리 최미석의 불타는 문학의 또 이게 묘미예요. 이렇게 끝나는 게 그죠?
0: 아, 네. 부끄러우니까 빨리 네. 사라지겠습니다.
1: 네, 최미석의 불타는 문학 오늘은 프랑스의 불멸의 고전 구스타프 플로베리의 마담 보바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최미석 작가의 추천곡 처리와 미애의 너는 왜 띄워드리면서 오늘 장사점 문 닫도록 하죠. 최미석 작가님 감사합니다.
0: 메시 부쿠 오후와
1: 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현정이었습니다.
2: "작은 서점"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에 방송되고요. 토요일 저녁 5시 5분, 일요일 오전 11시 5분에 재방송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다양한 방송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고요. 청취자 선물 이벤트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책 함께 읽으면 더 재밌다. 작은 서점.

0: 뭐가 뭔지 몰라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 세상에는
1: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2: 대한민국 휠체어 장단 음악감독 정예은입니다. 저희는 세계 최초, 대한민국 최초의 휠체어 장애인 합창단입니다. 단원들이 세종문화회관, KBS홀 등 국내 최고의 공연장에서 연주회를 가졌고 올해 창단 11주년 기념 연주회를 했습니다. 공연을 다니다 보면 전국 각지의 공연장을 가게 되는데 대기실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이동 자체가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저희는 목소리로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허물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함께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면 좋겠습니다.
1: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3: 이례적인 기온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늘도 양산의 낮 기온이 41.6도를 기록하면서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김해와 창원, 북부산, 북창원도 40도선이었습니다. 35에서 39도 사이에 극한 더위를 겪은 곳이 많았는데요. 바로 일부 전남과 경상권 등 폭염 중대경보에 해당 지역들입니다. 체감온도가 이들 지역은 38도에서 41도의 분포고 그 밖의 전국은 폭염특보 속에 체감온도 35도 안팎을 지금도 보이고 있습니다.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가 지속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더 뜨거워서 우려됩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 되고 있는데요. 내일과 모레도 중부지방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져 전국의 맑은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고요. 서해안과 전북 동부, 전남 내륙의 안개도 자욱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6도 등을 예상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 서울과 전주가 35도, 강릉 36, 대구 38도 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서해와 남해 바다 안개 짙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2.5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4: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5: KBS 1라디오 6시 뉴스입니다. 경남 양산의 낮 기온이 41.6도까지 오르며 최고 기록을 다시 경신했습니다. 양산은 어제 낮 기온이 41.4도까지 올라 국내 122년 관측사상 가장 높은 기록을 세웠으며 오늘 오후 2시 9분에는 41.6도로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부산 북구와 금정구, 경남 김해시, 창원시도 낮 기온이 40도를 넘었습니다. 오늘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부산과 창원에서 프로야구 경기가 취소됐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오늘부터 경기가 열리는 지역의 기상상황과 예보를 확인해 경기 진행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돔구장인 서울 고척 스카이돔을 제외한 모든 구장에서는 KBO 경기운영위원과 구단 경기관리인이 협의해 경기 시작 시간을 예정보다 최대 1시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는 경기 취소 문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O는 첫 조치로 오늘 폭염특보가 내려진 부산의 삼성라이온즈 롯데자이언츠전과 창원의 기아타이거즈 NC다이노스전을 취소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번 주말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를 대상으로 가장 강력한 공습 작전 중 하나를 계획 중이라고 미국 CBS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로 오는 3일 금융시장 개장 전에 이번 공습을 종료하려는 논의가 있었지만 종료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공습 계획은 이스라엘에 통보됐고 양측은 공격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CBS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최종 승인을 내리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근처를 지나던 유조선이 미확인 발사체에 맞아 운항 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영국 해사무역기구가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늘 오만 리마에서 북동쪽으로 약 20km 떨어진 해상에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고 영국 해사무역기구는 전했습니다. 지난달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관리실에서 일어난 방화 사건으로 전신 화상을 입었던 입주민 대표가 숨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어제 오후 11시 45분쯤 대구의 한 화상 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아파트 입주민 대표 5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지난달 23일 오전 8시 30분쯤 경산의 한 아파트 관리실에서 70대 유모 씨가 불을 질러 유 씨를 포함해 8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 7명 중 3명은 치료를 받다가 숨졌으며 입원 중인 4명 가운데 1명도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쯤 강원도 동해시 삼화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 10여 대와 인력 40여 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습니다. 화재 당시 템플스테이 참가자 등 6명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템플스테이가 이루어지는 건물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실시된 야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에서 320건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청은 어젯밤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면허 취소 185건, 면허 정지 129건, 측정 거부 6건이 각각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지난달 1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두 달간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연계된 해킹 조직이 가상자산 탈취를 위해서 애플 컴퓨터의 운영체제를 표적으로 악성 코드 유포 활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업체 올시큐어는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 해커들이 사용자를 가짜 웹페이지로 유인한 뒤 컴퓨터 운영체제가 업데이트되는 것처럼 속여 악성 코드를 심는 방식을 활용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의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를 러시아 본토 공격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비공개 회담을 하면서 러시아 영토 내 타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스타링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당분간 전국적으로 폭염이 지속되겠습니다. 습도는 높지만 비 소식은 없어서 종일 무덥고 새벽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8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32.5도입니다. KBS 1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배창복이었습니다. KBS
6: 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아나운서 시민부입니다. 이번 주 국내 주식시장 크게 출렁이었습니다. 어제는 코스피가 하루 만에 1000포인트 넘게 폭등하며 6500선까지 회복한 반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 거래는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강화된 규제가 효과를 볼지 주목되는데요. 주간 경제 브리핑에서 들여다보고요. 석 달 만에 기록한 트리플 증가 지표, 미 연준의 금리 동결 여파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주말인 오늘도 전국이 무척이나 덥습니다. 연일 관측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클릭 인터넷 핫이슈에서 극한 더위 소식과 더불어 한 주간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극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올해 누적 온열 질환자가 1,700명을 넘어섰습니다. 건강한 토요일에서 온열 질환 증상과 비상시 대처법을 꼼꼼하게 알려드리고요. 이어 토요 스포츠 톡톡에서는 어제 열린 국회 대한축구협회 청문회 소식, 또 한 주간 주요 스포츠 소식을 종합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유튜브 라이브와 어플리케이션 콩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시각

0: 중부간선 천안방향은 정체가 많이 줄면서 정안 나들목 부근에서만 3km가량 주춤하는 정도입니다. 오늘 더위를 쫓기 위해 바다가 있는 강원권을 찾은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60번 서울 양양선 서울방향은 동홍천과 춘천분기점 사이가 10km로 밀리고요. 경계권에서는 서종과 덕소 38 부근에 교통량 많습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도 강원권인 평창 부근 10km로 지나기 버겁고 경기권에서는 용인과 북수원, 군포 부근에서 각각 5km 미만의 정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근거리로 놀러간 분들도 많은데요. 100번 수도권 제1순환선 경기 서쪽은 송내를 앞두고 양방향 7, 8km씩 정체고 경기동 쪽은 구리에서 판교 방향 서하남과 성남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경민이었습니다.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2: 한 주간 주요 경제 뉴스를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주간 경제 브리핑 매일경제 추동훈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2: 네. 아, 이번 주 주식시장 정말 예측 불허라는 말이 딱 어울렸는데 뭐 요즘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게 주식시장이 도박장 같다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3: 맞습니다. 네. 뭐 이번 주 초에 휴가를 갔다 오신 분들은 금요일 지나고 이제 오면은 뭐 네. 그대로인데 무슨 일이 있었냐라는 분도 계신다 하더라고요.
2: 아, 그런가요?
3: 그런 상황일 정도로 이번 주 정말로 다이나믹한 한 주였습니다. 네. 28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사흘 동안 엄청난 폭락을 했었거든요. 이 코스피가 하락을 했었는데 네. 이제 정말로 위기가 오는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나왔던 31일 금요일에 급반등하면서 투자 심리가 다소 개선됐습니다. 네. 하루가 멀다 하고 급등락과 폭락, 폭등이 오가고 있죠. 그렇다 네. 보니까 시장에서는 투자자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코스피라는 게 어쨌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가 지수지 않습니까?
2: 그렇죠.
3: 지수 시장인데 이게 도박판과 다를 게 뭐냐라는 메시지가 나온다는 거. 이거는 코리안 디스카운트라고도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31일 날 반등에 성공하면서 다행히 장을 잘 마쳤습니다. 전장보다 1,001포인트 올랐습니다. 1,000포인트 넘게 하루 사이에 올랐던 것은 사상 최초 기록이었는데 예. 17.91% 오른 6,595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흘 동안 떨어진 것을 하루 만에 거의 다 회복을 했었거든요. 전체 사흘간 폭락분의 86%가 하루 만에 회복을 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주초에서 주말에 보면은 거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한 주였습니다.
2: 장 중반에는 더 올라갔다 내려온
3: 그렇습니다.
2: 거잖아요.
3: 그렇습니다. 네. 뭐 그런 시장이었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시장에서의 불안감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것이 현실이고요. 코스피가 계속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달 22거래일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3% 이상 등락한 것이 14거래일이었습니다. 3%도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2: 아니, 그럼요.
3: 그런데 그보다 크게 등락했던 것이 절반이 훨씬 넘는 14일이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이 중에서 5% 이상 등락은 10거래일, 8% 이상 등락한 것은 3거래일에 달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신문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매일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 다음날 신문에 급락 이라는 기사를 써야 되는데요. 그 다음날 신문을 보면은 급등. 뭐 이런 기사를 써야 되니까 참 좀 민망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상황이 참 좀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도 맞아요. 재미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금요일 장 거래 전에는요.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업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수들이 회복이 됐습니다. 최근에 가장 큰 이슈는 AI 버블입니다. AI가 좋다 좋다라고 하는데 이게 2000년대 나스닥 버블처럼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졌었고요.
2: 네.
3: 그런데 이 MS,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곳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이제 조절을 잘하고 있다. 이제 시장은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는 수익성 논란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드는 상황이 뉴욕에 나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국내 증시에서도 해소되는 이슈로 이어지면서 금요일 날 장이 많이 회복을 했었고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매일 여기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네. 금요일에는 SK하이닉스 국내 시가총액 2위 기업이 상한가를 쳤습니다. 참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만큼 현재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한 변동성은 크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2: 예.
3: 자, 코스피 시장에서는 올해 들어서 사이드카가 44회 발동됐었고요. 그중에 15번이 이달 7월달과 7월달이었죠. 7월달 한 달 동안 발동됐다라는 것입니다. 증시가 급락할 경우에 거래를 멈추는 거예요. 서킷 브레이커라고 하죠.
2: 예.
3: 20분간 멈추는데요. 이게 이달 들어서 총 4회 발동했습니다. 이 한 달 동안 4번이 발동됐다라는 것은 시장의 변동성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의 방증이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시장에서의 변동성 확대 배경 여러 요인들이 꼽히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

0: 계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이 요인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과연 시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변동성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것 같고,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약간 학을 뗐다라는 표현이 좀 적절할 것 같아요. 너무 시장 변동성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일상이 마비된다라는 메시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국장을 떠나겠다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자, 특히 이제 어제 말씀하셨던 그 코스피 지수가 하루 동안에 각종 기록들이 세워졌어요.
0: 그렇습니다. 많은 기록들이 어제 하루 사이에 쓰여졌습니다. 네. 국내 증시에는 새로운 기록들이 쓰여진 셈인데요. 코스피가 하루에 1000포인트 이상 오른 것, 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가 처음이었습니다. 상승률 역시 역대 최고였는데요. 17.91%가 특정 종목이 아니고 코스피 전체 지수의 상승률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네. 올랐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 8조 7천억 원을 순매수했는데 이게 외국인 순매수 최대 규모입니다. 어제 상승을 주도한 것은 외국인들인데 외국인들이 저점일 때 대거 매수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개인 투자들은 10조를 투매했습니다. 이 10조 3,834억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매한 것, 개인들이 투매한 것 역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네. 주가가 오르는 것은 좋은데 이 시기가 외국인은 사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떠나가는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것.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현재 국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힘듦을 느끼고 있다. 어려움을, 피로도를 느끼고 있다라는 뜻으로도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두 종목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코스피 내 시총 비중은요. 종가 기준으로 51.2%입니다. 이 두 개 종목이 전체 시총의 절반이 넘습니다. 그만큼 기울음이 크다라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은 되고 있고요. 두 종목 역시 가장 크게 올랐는데 SK하이닉스는 상한가, 2009년 이후에 첫 상한가이고요. 삼성전자는 이번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다시 진입을 했습니다. 세계에서는 12번째로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으로 올라갔고요. SK하이닉스는 18위로 올라섰습니다. 자,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변동성이 있는 상황. 과연 이 변동성의 장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 개인 투자자들 관심이 많으면서도 네. 관심을 좀 끌려고 하는 분위기 계속해서 이어질 듯합니다.
1: 네, 그 표현이 정말 적절하네요. 네,
0: 맞습니다.
1: 그 주식 변동성을 키운 주요 요인으로 꼽힌 게 단연 단일 레버리지 규제 강화 정책인데 이 시행 첫날부터 효과를 좀 봤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0: 네, 레버리지가 출시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웠다, 이 리스크를 키웠다라는 문제 지적이 많았었죠. 네. 이 정부와 금융당국에선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하겠다라고 정책들의 변동성 그리고 규제 강화를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규제 강화도 좀 조기 시행이 됐습니다. 원래 8월경에 시장이 될 예정이었는데 7월 31일이었던 금요일에 바로 시행이 됐었고요. 기본 예탁금이 원래 1000만 원이었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이 예탁되어 있으면은 살 수 있었는데 이걸 3000만 원으로 그 허들을 높인 것이죠. 네. 이게 바로 거래 첫날 했던 31일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전날 대비해서 대폭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물론 그전에 주식이 많이 내렸었죠. 그렇다 보니 쉽게 돈을 투자 못하는 요인도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이 허들을 높인 것도 영향이 컸다라고도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ETF가 말씀드린 대로 두 배 레버리지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 어제 SK하이닉스가 30%가 올랐죠. 그럼 레버리지는 거의 60%가 올랐습니다. 반대로 인버스, 이 반대 투자한 분들은 60% 손실이 어제 하루 사이에 발생한 그렇죠. 것입니다. 이 메시지만 보더라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품이고 변동성이 큰지가 이해가 되는데요. 실제로 이 두 종목에 대한 거래량 같은 경우에 3조 원으로 어제 집계가 됐는데 전날 12조 원의 4분의 1이고요. 예. 그리고 이전에 비해서는 크게 적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허들의 효과인지 아니면 현재 변동성에 대한 공포로 인한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규제 정책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라는 뜻으로도 풀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레버리지에 대한 규제가 더욱더 나올 것이다 라는 메시지는 나오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폐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 네. 이 레버리지 상품이 진짜로 국내 주식시장에 스노우볼이 되고 있는지 조금 더 봐야 할 듯합니다.
1: 어플리케이션 콩을 통해서 주식시장에서 시총 상위가 상한가를 치는 웃기는 일이 벌어졌다. 요즘 주식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서 먼발치에서 지켜보고만 있다. 또 개미들 10조를 들고 3일 못 버티고 다시 국장으로 돌아왔다. 뭐 이런 의견들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자, 반가운 소식도 좀 들어볼 텐데요. 생산, 소비, 투자 이 세 가지가 늘어나는 걸 트리플 증가라고 표현하잖아요. 지난 6월 석 달 만에 다시 이 트리플 증가가 이루어졌다고요?
0: 네, 뭐 생산이 늘어나고 소비도 늘어나고 투자가 늘어난다. 이 이야기만 들어도 당연히 좋은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이 세 가지가 모두 늘어나는 거, 이 트리플 증가라고 하는데 석 달 만에 다시 달성했다. 내수 경제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풀이해도 될 것 같습니다. 6월 달이었죠. 국내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동차 부품 수급이 정상화되면서 생산이 늘었고요. 이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도 생산과 소비

0: 모두 늘었다라고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이 증가세로 들어서면서 전 산업 생산은 6년 만에 최대폭 증가를 보였습니다. 국가 데이터처에서 31일 발표를 했었는데요. 120.1을 기록하면서 전월보다 2.3% 증가한 것이 바로 전 산업 생산지수입니다. 전 산업 생산은 지난 2월달 2.1%, 3월엔 0.4% 증가했었는데 4월과 5월에 감소를 했었습니다. 생산량이 좀 줄었다라는 뜻인데 이게 지난달이었던 6월달 다시 늘어났다. 이 하반기에는 생산 활동이 계속해서 조금씩 좋아질 수 있다라는 뜻으로도 풀이가 되고 있고요. 6월 증가폭 같은 경우 20년 6월달 2.9%였는데 그때 이후로 가장 컸습니다. 물론 이제 기저효과라고 하죠. 전달이 안 좋았으면 당연히 더 높을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늘어났다. 늘어나는 폭이 컸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자동차 생산이 15.4% 늘어났었는데요. 지난 2분기에 자동차 엔진 부품사 화재가 있었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생산이 좀 지연된 게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원활하게 회복되고 있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고요. 반도체 생산도 4.5% 늘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역대 최대 실적을 썼었거든요. 계속해서 반도체 생산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도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소비도 늘었습니다. 상품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 판매액 지수가 전월보다 2.7% 증가했고요. 6월 달 말에 개별 소비세 인하 종료가 이루어졌던 자동차의 소비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할인 행사를 했었었죠. 이러한 소매 판매 증가에 기업들의 할인 행사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도 3.6% 증가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투자와 생산, 소비 모든 것이 늘어난 긍정적 숫자들이 나왔다라고 풀이가 됩니다.
1: 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이번에도 금리 기준금리 동결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인상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나와 있네요.
0: 맞습니다. 케빈 워시죠. 새로운 페드 의장이 취임한 이후로 두 차례 연속으로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예. 지난번 동결할 때는요 만장일치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12명 중에 3명이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냈다라는 것이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네. 1월과 3월, 4월과 6월에 이어서 5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입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움직이면 전 세계 기준금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만큼 영향이 크기 때문에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은 무척 중요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 한 차례 정도 인상이 예상됩니다. 이 물가가 만약에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경기가 좋지 못하다면 경기가 등의 그런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연준에선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면서 0.25%포인트 정도 아마 9월경에 인상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3명의 인상 의견이 나왔다라는 것 경기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는 물가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면 그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에 대한 후폭풍 상당히 나올 수 있다는 점 국내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1: 네. 주간 경제 브리핑 매일경제 추동훈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대한민국 최고의 연사를 All together. 당신의 소중한 주말 저녁을 책임진다.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1: 클릭 인터넷 아디슈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곽지연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지난 한 주 누리꾼들이 관심 있어 했던 검색어부터 살펴볼까요?
3: 네, 경남 양산 오늘 낮 기온 41.6도.
1: 하하.
3: 정말 더웠죠. 네. 7월의 마지막 날인 어제는 경남 양산이 41.4도까지 올랐어요.

0: 국내 122년 관측사상 가장 높은 기록을 세웠는데요. 오늘 오후 2시 9분에 그 기록을 깼습니다. 41.6도까지 올라서 최고 기록을 다시 한번 경신했고요. 네. 이렇게 경남 양산은 지난달 7월 29일 이후 나흘 연속으로 수온주가 40도를 넘었고 이 역시 기후 통계 관측 지점 기준 사상 첫 기록입니다. 지난 2018년 강원도 홍천 그 당시 온도가요 41도였어요. 그러니까 8년 만에 경남 양산이 최고 기록을 다시 세운 겁니다. 이 양산만 40도가 넘은 게 아니라 오늘은요 이 부산 북구 그리고 금정구 또 경남 김해시 창원시에서도 낮 기온이 40도를 넘었습니다. 오늘 그 오후 시간에는 이 야외 활동 좀 자제하시고요. 냉방 장치가 있는 쉼터 이용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누리꾼들은 41.6도라니 이 숫자를 보고도 믿기 어렵습니다. 정말 역대급 폭염입니다. 이 밖에서 일하는 분들 걱정됩니다. 이제는 여름이 아니라 정말 재난 수준이네요. 이 폭염 대책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댓글 남겼습니다.
1: 네, 다음 검색어는요?
0: 네, 다음 주 극한 더위 전국 확대.
1: 더 더운가요?
0: 더 덥습니다. 전 중부지방 걱정인데요. 예. 역대 최악의 폭염이었던 지난 1994년 7월 기억나시나요? 전 중학생이었는데 그때 그 더위에 전 여의도 광장에 자전거 타러 왔었어요. 그 더위에.
1: 이열치열이네요.
0: 그렇습니다. 네. 기억에 남는데요. 이 당시만 해도 이 냉방 시설이 변변치 않았죠. 그래서 이 아마 지금은 뭐 집집마다 에어컨을 다 설치했지만은 그 당시 30년 전만 해도요. 이 집안에 이 에어컨이 있다는 건 쉽지 않지는 않았잖아요.
1: 아, 그렇죠.
0: 그래서 이 차 안에 에어컨이 나와가지고 온 가족이 그 차 안에서 에어컨 켜고 잠을 잤던 그런
1: 뉴스에 시설이. 나오기도 했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그런 30년 전에요. 그 당시만 해도 이 많은 분들이 이 강가, 이 한강으로들 많이들 나오셨는데요. 그런데 이 올여름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이미 1994년 그 당시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7월 말 기준으로 열대야 일수 지난 1994년에는요 7.9일이었어요. 그런데 네. 올해는 9일입니다.
1: 아하.
0: 32년 동안 깨지지 않았던 1994년의 열대야 기록도 올여름에 이렇게 깨졌고요. 이 밤더위의 원인은 남부와 중부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남부지방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항복판에 놓여 있어서 한낮에 뜨거운 열기가 밤까지 이어졌고요. 반면에 중부지방은 밤사이 구름의 이불 효과예요. 이불 효과로 지면 부근에 열기가 갇힌 겁니다. 그러니까 중부지방에도 이 본격적인 8월 폭염에 들어서면서 다음 주 정말 단단히 좀 대비하셔야겠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서울 등 중부지방의 낮 기온이 36도에서 37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밀집 지역인 만큼 온열질환 피해 커지지 않도록 우리 정말 대비에 잘하셔야겠습니다.
1: 제가 아는 분도 낮에 너무 더우니까 밤에 한번 이 네. 산책을 다녀볼까 했는데 밤 네. 온도가 31도라고.
0: 더워요. 밤에. 네. 네.
1: 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 전국이 폭염과 열대야로 이렇게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이런 한여름에 긴팔과 담요가 필요한 곳이 있다고요?
0: 그렇습니다. 담요까지 덮여야 된대요. 네. 바로 어디냐? 강원도 태백입니다.
1: 예.
0: 그곳은 영화와 별빛을 함께 즐기는 이색 피서지로 해마다 주목받고 있는데요. 바로 태백산 국립공원 일대에서 쿨시네마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습니다. 쿨시네마 말 그대로 시원하게 영화를 본다. 그럼 이 에어컨을 켜놓는 실내겠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야외입니다.
1: 예.
0: 그것도 야외에서 긴 소매 옷을 입어야 되고요. 담요까지 덮고 그러니까 관람객들이 야외에서 밖에서 영화를 즐기는데요. 이 태백은 해발 900m 고지대죠. 그래서 한여름 밤에도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내려갑니다. 최근 5년 동안에는 열대야가 세상에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1: 네.
0: 고원 분지 지형이라서 바람까지 시원해서 해마다 피서객들이 몰리고 있고요. 쿨시네마 페스티벌은 내일까지 열립니다. 누리꾼들은 한낮에 40도가 넘는 지역이 많은데 태백은 밤에 20도라니 와 정말 부럽네요. 담요 덮고 야외에서 영화 보는 그런 분위기 낭만적이다. 당장 가보고 싶다 이런 반응 그렇습니다.
1: 네, 열대야를 피하고 싶으신 분들은 태백으로 네. 가셔야겠습니다. 서울 청계천에서는 눈살을 찌푸리는 민폐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0: 그래서 이 서울의 명소인 청계천에서요 민폐 행동으로 좀 많은 분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 청계천이 빌런 악당으로 시끄러운데요 SNS에 목욕하는 역대급 빌런 등장 이런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1: 목욕이요?
0: 네, 아마 이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도 사실 보고서 믿기지가 않았어요.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1: 예.
0: 원피스를 입은 한 중년 여성이 청계천변 돌 위에 앉아서요. 아니 집에서 이 뭐 바가지면 목욕용품을 챙겨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바가지로 몸에 물을 끼얹고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이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그러니까 비누로 몸을 문지르기도 하고요. 정말

0: 충격적인 거는요. 이 자신의 몸에 때를 밉니다.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아. 믿기시나요? 누리꾼들은 아니 추태도 이런 추태가 없다. 최소한의 상식과 시민의식이 정말 실종된 세태다. 씁쓸하다. 이런 댓글 남겼고요. 뭐 이것만이 아니라 앞서 이 서울의 트레비 분수라고 불리는 청계천 팔석담 소망 속에 이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던진 이 행운의 동전을 그 던지는 코너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중년 남녀가 무단으로 그 동전을 가져가서 논란이 일었었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 청계천 일대에 순찰 인력을 배치해서 현재 감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서울시설공단 소속의 안전요원 40명도요. 이 청계천 전 구간에서 교대로 현재 순찰하고 있습니다. 이 현수막도 내걸고 안내판도 내걸고 이 주요 지점 한 6곳에 추가로 이렇게 설치해서 입수하거나 또 앞서 그 빌런 있죠. 목욕하거나 여기서 담배 피거나 술 마시는 이런 음주 행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시의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를 보면은 사실 수영이나 목욕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당연히 금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 법령 갖춤 조례를 좀 잘 정비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날이 너무 더워서 그런 걸까요?
0: 이해해야 될까요? 이건 뭘까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네. 예.
1: 자, 취업 준비생을 뭉클하게 한 의문의 봉투가 화제라고요?
0: 네, 한 공기업이 면접을 보러 온 지원자들에게 의문의 봉투를 전달했습니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국토안전관리원이 면접자들에게 또 편지까지 써줬는데요. 이 편지를 보면 이 채용 과정에 정해진 절차로 참 힘든 하루였을 텐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기회가 소중한 경험이 되어서 앞으로의 도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 편지를 받은 취준생들은 아 면접이 끝나고 그냥 면접비 봉투를 주면서 이렇게 주는 거구나라고 봤는데요. 아까 형식적인 문구라고 하는데 사실 지원자 한 명 한 명 이름까지 다 써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마음이 좀 느껴졌다고 하고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되든 이번 면접은 참 좋은 기억으로 오래 남을 것 같다. 이런 댓글 남겼습니다. 누리꾼들은 이 채용 결과보다 과정에서 받은 그 배려가 더 기억에 남겠네요. 이 저런 인사 담당자가 있는 회사라면은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 이 취업 경쟁에서 지원자를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존중하고 존중해주는 이런 사례입니다. 기업의 태도를 이렇게 칭찬하는 댓글 올라왔습니다.
1: 네. 국토대장정길을 따라온 한 유기견의 사연도 감동을 전하고 있네요.
0: 네, 지난달 충남 공주를 지나서 해남으로 향하던 국토대장정 참가자들이 털이 엉킨 유기견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예, 강아지는 일행이 길을 떠나자 계속해서 따라왔고요. 한 20km를 쉬지 않고 함께 걸었다고 해요. 근데 일행이 쉬는 동안에도 곁을 떠나지 않았는데 예, 마을 주민이 저 개는 한 달 전에 누군가가 버리고 갔다 그러니까 전했습니다. 예, 참가자들은 유기견이라고 알고 119에 도움을 요청했고요. 예, 강아지를 공주시 유기동물보호센터로 옮겼고 이 공주에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 강아지 이름 유기견을 공주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네, 보호공고 기간이 끝나면은 이 유기견은 안락사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공주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임시 보호과정에서 공주라는 이름 대신에요. 이 유기견은요. 새로운 이름이 지어졌더라고요. 네. 이 공주의 밤이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햇밤이라고 붙여졌습니다. 햇밤. 예, 그래서 평생 함께할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버려졌는데도 사람을 믿고 따라온 그 모습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20km를 함께 걸었다니 눈물 나네요. 이 공주라는 이름처럼 또 햇밤이라는 이름, 새로운 이름처럼 이 사랑만 받으면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려동물은 가족입니다. 유기행위 좀 처벌해야 된다. 이런 댓글도 올라왔습니다.
1: 네. 반려동물 얘기가 나왔는데 내 반려동물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0: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는요. 다음 달입니다. 9월 6일에 반려인 능력시험을 합니다. 이런 예. 시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처음 한 게 아니라 지난 2019년부터 하고 있더라고요. 이 반려인 능력시험은 강아지 부문은 3,000명 또 고양이 부문은 2,000명 이렇게 모두 5,000명을 상대로 진행이 되고요. 이 시험은 무료로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 내용은 뭐 패티켓, 동물보호법, 또 행동이해와 관련된 문항들이고요. 그러니까 응시하시는 분들은 뭐 PC나 태블릿, 휴대전화로 비대면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필기시험 조수는 8월 23일까지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창에 이 반려인 능력시험 시험센터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누리꾼들은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올바른 지식도 필요합니다.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니 반려인이라면 한 번쯤 도전해봤으면 좋겠네요. 반려인뿐만이 아니라 비반려인도 이렇게 반려동물 에티켓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1: 네, 또 한 아파트에서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는데 무슨 일이었나요?
0: 이거 정말 황당해요. 예. 소개해드릴게요. 한 아파트에서 오수가 역류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세대 화장실에 오물이 쏟아졌는데요. 이런 거는 뭐 어떻게 좀 가끔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 아파트 측에서 이 확인을 했더니요. 오수관을 막은 게 바로 쌀이었습니다.
1: 쌀이요?
0: 우리가 먹는 밥 쌀이요. 네. 세상에 무려 40kg에 달하는 쌀이 배관을 막아서 오수가 저층 세대로 역류한 거예요. 쌀 40kg 예, 상상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정말 미스터리다 이렇게 황당해했고요. 이 사고의 복구, 그러니까 사고 복구와

0: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변기에는 사실 뭐 오물과 화장지만 배출해야 되는데 그 외 뭐 쌀, 뭐 물티슈, 음식물은 절대 버리면 안 되겠죠. 이거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달라고 주민들 아주 신신당부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변기에 쌀을 버리다니 이건 또 참 놀랍지만은 그 양 40kg이라니 정말 충격적입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청소 비용 청구해야 된다. 이 종량제 봉투 사는 게 아까워서 양심을 갖다 버린 것 같다.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 또 그 외 뭐 예전에 다슬기 먹고 껍질을 변기에 버려서 막히게 한 사람도 있다면서 좀 다양한 의견 댓글 올려줬습니다.
1: 네. 그리고 특히 머리카락 이 양변기에 버리면 큰일 납니다.
0: 그렇죠.
1: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클릭 인터넷 하드 이슈 곽지연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1부 듣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와 교통 상황 차례로 알아봅니다. 먼저 기상청의 강혜종 씨.
2: 네, 날씨 정보입니다. 극단적인 더위 속에 이례적인 고온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양산의 낮 기온 최고치 오늘 또 다시 경신했습니다. 41.6도를 기록했고요. 40도대, 37에서 39도대도 다소 나왔습니다. 폭염 중보, 중대 경보 해당 지역인 일부 전남과 경상권은 계속해서 이 같은 극한 더위 속에 살고 있고요. 그 밖에 전국 대다수 지역 더 뜨거워질 것 같아 우려됩니다. 폭염특보가 대부분 발효 중이고요. 다음 한 주 동안에는 서울도 중부지방 대부분 35도를 훌쩍 넘기면서 더 더워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중부지방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면서 전국이 맑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남 해안에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서해안과 전북 동부, 전남 내륙의 안개도 짙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6도 등 21에서 28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열대야 해당 지역이 더 확대됐고요. 낮 기온 서울 35도, 강릉 36, 대구 38도, 포항 37도 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2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임초희 씨입니다.
3: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주요 고속도로 상행선 중심으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내촌 부근에서 밀리고요. 동홍천에서 춘천 분기점 부근까지 정체입니다. 좀 더 가서 설악 부근에선 5km 구간 정체고 서종에서 화도 쪽으로는 8km 구간 답답합니다. 덕소 3패에서 강일까지도 속도가 내려가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평창에서 둔내터널까지 밀리는데요. 봉평터널 부근 1차로에 고장난 차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둔내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있어서 주의를 하시고요. 경기권에선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이후 군포에서 반월터널 사이 답답하고 월곶분기점 부근에서 제속도 못 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 분기점에서 독립기념관 쪽으로 9km 구간 밀립니다. 이후 안성에서 안성휴게소 또 서울시 구간 양재에서 반포까지 더딘 흐름 남아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4: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5분에 찾아가는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시민부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꼭 필요한 건강상식을 알차게 채워드립니다. 건강한 토요일 순천향대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1: 네, 이번 한 주도 무척 덥습니다. 특히 방금 뉴스에서 들으셨지만 경남 양산은 이틀째 이 41도를 넘어서며 연일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먼저 교수님, 온열 질환자 상황은 어떤가요?
5: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이웃 경남 양산, 양산에 계신 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섭씨 42.6도로 치솟는 이런 폭염이 돼 있습니다.
1: 예.
5: 이 올해 들어서 그 보고된 온열 질환자 누적 수가 1,700여 명을 넘었고요. 너무 안타깝게도 사망자 분도 한 분이 추가됐어요. 12명으로 늘었습니다. 대부분 연령대가 60대, 그러니까 지금 18.5%, 그 다음에 50대가 16.8%이고요. 65세 이상이 전체의 3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열 환자분들 제가 이번에 방송을 통해서 좀 작가님이나 제작진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게 지난주도 그렇고 우리 방송 외에도 많은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1: 네.
5: 이런 폭염일 때는 특히

0: 외출을 좀 상의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온열 환자가 발견된 곳이 실외로 78.4%입니다. 즉 5분 중에 4분, 10분 중에 8분이 여전히 온열 진환이 발견된 곳 실외라는 거죠.
1: 예, 야외에서.
0: 맞습니다. 작업장이나 논밭, 길가 등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작업장이 나오고 있잖아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론 업무도 하셔야 되고 또 사람 몇군 분들 일을 하셔야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프로야구 국민이 좋아하는 프로야구도 지금 대구랑 부산은 경기를 하지 않습니다.
1: 예.
0: 저기 우리 선수뿐만 아니라 오시는 우리 야구 팬들 위해서 그 결단을 내렸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현재 이 폭염은 덥고 부채질하고 에어컨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마치 태풍이 오고 비가 많이 내려 홍수가 나는 것처럼 이런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온열 질환 상황에 대해서 다 더 잘 열심히 들으시고 그 상황에 대해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자, 이럴 때 이제 뉴스에서 많이 등장하는 게 열사병 또는 또 일사병 그리고 열경련 이렇게 다양한 이 증상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각각의 증상과 대처법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우선 열사병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사병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열사병은 우리가 길에 쓰러져 있거나 아니면 이 고열로 인해서 쓰러져 있는 분이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1: 예.
0: 열사병은 신부 체온 온도가 섭씨 40도 이상 되는 온열 질환이거든요. 이게 외부로부터 열이 들어왔는데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땀을 흘리면서 체온을 유지, 즉 밖에 온도가 체온보다 높을 때 이것을 조절하려고 능력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은 나이가 들었거나 또는 당뇨가 있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또는 너무 어린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 정신 상태가 떨어지면서 중추신경계 이상이 생겨서 발작, 의식 손실, 경련, 호흡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쓰러져 있는 분이 땀을 안 흘리네 괜찮은 거 아닌가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땀을 이 나는 조절하는 게 고장나서 그런 거거든요. 대부분 다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발견하시면 뭐 물을 찾거나 하는 것보다 우선 도움을 청하고 시원한 곳에 옮기면서 119에 연락하게 되는 게 바로 열사병입니다.
1: 예.
0: 불러도 깨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사병은 열탈진입니다. 체온이 섭씨 40도 이상으로 올라가진 않는데요. 의식적으로 이렇게 어지럽지 기운이 없냐고서 픽 쓰러집니다.
1: 네.
0: 이렇게 일어나세요 일어나면 대답도 조금 하고 우리가 실제로 땀도 많이 흘린 상태거든요. 이런 증상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편안한 곳을 옮기고 시원한 곳에 간 다음에 증상 완화되는 걸 보면서 즉 의식이 있다고 하면 시원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열경련인 경우에는 특히 우리 산업요건분들 특히 조선소에서 일하거나 용접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우리 농작물 관리하시는 우리 농군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1: 네.
0: 더운 환경에서 노동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데 땀을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체내에 있는 염분, 나트륨이나 칼륨, 마그네슘이 빠져나가면서 근육경련이 발생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근육경련이 발생하고 의식이 떨어지다가 갑자기 또 의식을 소실될 수 있기 때문에
1: 예.
0: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신장질환, 갑상선, 그리고 암환자, 65세 이상, 그리고 12세 미만의 어린이, 임산부 등은 어지럽고 갈증나고 기운이 빠지면 빠르게 도움을 요청하고 요청할 정도의 힘이 없는 분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빠르게 119에 도움을 요청하고 시원한 곳에 옮기시는 게 우리가 더 불행한 소식을 전하지 않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다음 주는 이 더위가 이제 중부지방으로 더 올 것이다. 이런 예보도 돼 있는데 이렇게 폭염이 이어질 때 어떤 점을 가장 유의해야 될까요?
0: 네. 우선은 이 폭염이라고 하는 재난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분 보충하고 체온 유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1: 예.
0: 목이 말라야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외출 전부터 물을 조금씩 마시고 외출 중에도 물을 마시고 그리고 불필요한 외출은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에어컨을 사용 못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신다고 하면 그런 분들이 우리가 더위, 쉼터 등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좋고요. 또 이제 아이들과 같이 움직이시는데 어르신들과 차량에서 내려서 얘야 잠깐만 있어 엄마 갔다 올게 아빠 갔다 올게 또는 어머니 아버지 잠깐 계세요라고 하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1: 네.
0: 차량에는 그 노약자와 어린이, 기타 본인의 의지를 표현할 수 없는 분들을 짧은 시간에도 차량은 급격히 올라가기 때문에 차량에 누군가 그리고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소변이 색깔이 점점 진해지거나 한다고 하면은 이미 우리 몸은 탈수를 넘어서 이 폭염으로 인한 열탈진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소변 색깔이 진해졌다고 하면은 빠르게 의료진의 도움을 받거나 또는 이온음료나 다른 음료도 물론 좋지만 물을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예. 우리가 이제 앞서도 이런 온열질환과 관련된 폭염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끝으로 무더위 안전상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십시오.
0: 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떨까요? 내일 당장 우리 대한민국에 큰 폭풍이 몰려오고 큰 비가 내린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뭐 남들 다 더운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더위에 노출됐을 때 생명 위험한 분이 계실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 폭염 상황에 대해서 라디오, TV 등을 통해서 기상 상황을 확인하시고요. 또 열사병 온열질환 관련으로 가까운 병원 연락처를 가족, 이웃하고 함께 확인하고 혹시 주변에 이런 온열질환에 그 취약한 어르신들, 냉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주거시설에 계신 분들도 같이 한번 우리 이웃을 돌보는 게 중요합니다.
1: 예.
0: 특히 어린이, 노약자, 뇌심혈관 환자분들은 더 취약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나 주류는 삼가하고 시원한 맥주, 뭐 아이스 커피 등은 피하고 생수나 그리고 아주 얇게 얇은 이온음료를 드신 것이 좋습니다. 여름철에는 특히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4시 사이에는 실외 작업을 내가 도대로 근무하거나 피하면서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온열질환을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용자와 그다음에 회사 측에서도 충분한 대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건강한 토요일 순천향대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건강하세요.
2: 토요일 일요일 저녁이 기다려지는 한 가지 이유.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1: 한 주간 다양한 스포츠 소식, 관심을 끈 경기 소식 전해드립니다. 토요 스포츠 톡톡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축구협회 청문회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날도 더운데 청문회를 보고 더 열받는 분들이 많으셨다고요.
3: 혹시나 했죠. 역시나였습니다.
1: 예.
3: 청문회 열린다고 하면 많은 분들 제일 먼저 떠올리는 거 솔직하게 네. 제일 먼저 떠올리는 거 뭐 이렇게 날카롭고 그리고 소신 있는 대담 뭐 이런 게 아니라 호통치는 모습 먼저 떠올리시죠.
1: 예.
3: 이번에도 등장을 했습니다. 수준 낮은 질문으로 이제 국민의 질타를 받았던 그 국회의원이 등장했고요.
1: 예.
3: 축구협회 문진의 심판위원장은 국회의원에게 그쪽은 끼지 말고
1: 맞아요.
3: 참 아침부터 뭐 이런 막말을 하기도 했는데 청문회 역사에 길이 남을 어록이 될 것 같고요.
1: 네.
3: 이런 와중에 그래도 저는 정몽규 회장 체제가 어떻게 조직이 되고 또 무엇을 매개로 유지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네. 나름의 좀 소득이 있다고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1: 네. 한 언론에서는 호통쇼였다 뭐 이렇게 평가절하 하기도 했는데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소득 중에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정몽규 회장 체제가 어떻게 조직되고 유지됐는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3: 핵심부터 말씀을 드리면 축구협회와 문체부 차관의 카르텔 여기에다가 또 이 어용 축구인이 정몽규 체제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 예.
3: 카르텔의 매개체는 역시 돈과 자리 지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몽규 회장 시기에 문체부 차관 출신인데 축구협회 부회장으로 영입된 분이 모두 다 4명이었거든요. 근데 문체부와 축구협회 어떤 관계입니까? 문체부가 축구협회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정부 기관이거든요.
1: 그렇죠.
3: 근데 문체부 차관은 1차관은 문화예술이고 2차관이 이 체육 총책임지는 실무 총책임지는 자리거든요. 근데 이 차관 출신이 축구협회 부회장으로 가도 되는 건지 저는 묻고 싶은 겁니다.
1: 예.
3: 가장 최근에 축구협회 부회장을 했던 김정배 부회장은 연봉 3억 5천만 원 받았거든요.
1: 어허.
3: 무려 이 3억 5천만 원씩이나 주고 축구협회 영입한 이유 왜일까요? 뻔하죠.
1: 네.
3: 지금 문체부 직원들이 다 이분의 문체부 뭐 후배이고 부하 직원이었던 겁니다.
1: 네.
3: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쉽게 말씀드리는데 뭐 전관 내용 없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이분? 그냥 없다고 보거든요.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난 뒤에 정보 빼돌리지 말고 로비하지 말아라. 자, 그래서 인사혁신처에 이 퇴직 공무원 취업 제한 규정을 만들어 놨거든요.
1: 예.
3: 근데 문체부는 이 취업 제한 규정 위에 군림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겠고요. 문체부가 지금 축구협회 계약한다고 하죠. 이런 문체부 믿을 수 있겠냐고 묻고 싶습니다.
1: 네. 그리고 앞서 이제 어용 축구인이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무슨 뜻이죠?
3: 그러니까 문체부 차관 출신 부회장은 축구협회에서 외풍을 막아주는 이런 해결사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어용 축구인은 축구계 내부에서 종목규 회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예.
3: 이 축구협회 비상임 임원들, 비상임이라는 거는 출근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1: 그렇죠.
3: 필요할 때, 주로 이제 회의할 때 참석한다는 뜻인데, 이 비상임 임원들에게 지급된 자문료가 총 28억 원인 것으로 밝혀졌거든요.
1: 예.
3: 28억 원이면 상당한 액수입니다.
1: 1년에요?
3: 예, 아닙니다. 예. 1년은 아니고
1: 임기에.
3: 예. 예. 비상임은 말 그대로 이제 출근하지 않고 회의 때나 참석하는 그런 임원들인데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김병지 부회장은 자기 스스로 이제 월 600만 원씩 받는다고 밝히기도 했거든요. 출근하지 않고 그냥 받는 돈입니다. 근데 회의록을 보면은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냥 서면 결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 서면 결의에 이게 서면 결의가 무슨 뜻이냐면 인간 도장 주고서 회장님 마음대로 하세요. 백지수표랑 똑같은 뜻이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월 600만 원씩 총 28억 원 받았다는 건데 거기에다가 월드컵 때면 이번에도 월드컵 참관단이 멕시코에 갔거든요. 근데 우리가 딱 1승이 있었죠. 1차전 체코전 이겼죠.
1: 네네.
3: 근데 이분들은 체코전 보지도 않았어요. 관광하느라고. 올림픽 때는 또 올림픽 참관단 보내주고 아시안 게임 때는 아시안 참관단 보내주고 이렇게 자리 주고 돈 주고 때 되면 해외 내보내주고 하면서 만들어진 어용 축구인 이런 임원 이사들이 축구계 내부에서 종목규 체제를 유지하는 바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미스테리를 느꼈던
1: 네.
3: 지난해 종목규 회장이 전 국민의 90% 이상이 정몽규 회장 반대했는데 축구들끼리 모여서 투표를 하니까 선거하니까 85.7%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됐거든요.
1: 네.
3: 이게 미스테리였었는데 이제 미스테리가 아니죠. 왜 그런지 네. 밝혀진 거죠.
1: 네. 그리고 또 이번 청문회에서 또 이슈가 되었던 것이 국민의힘의 윤영근 의원이 정몽규 회장에게 더 잘 배려해 드려야 하는데 송구스럽다라는 문자를 보낸 게 현장에서 확인이 됐어요.
3: 예, 그랬죠.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1: 잡혔어요.
3: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정몽규 전 회장이 인맥을 동원해서 사전에 국회의원들에게 좀 살살 좀 해달라 이런 청탁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1: 예.
3: 국민의힘 윤영근 의원이 정몽규 회장에게 회장님 어제 저 정선배한테 연락 받았습니다. 더 잘 배려해 드려야 하는데 송구합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는 게 카메라에 찍힌 겁니다.
1: 네.
3: 정몽규 회장이 사전에 인맥 동원해서 국회의원들에게 청탁한 정황이 드러난 거고요. 이거 보고 다 정몽규 회장을 두드리는 이 기사가 많았었는데 정몽규 회장 어떻게 보면 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봐요. 나 정문에 나가는데 어떻게 좀 사전에 인맥 동원해가지고 부탁하는 거 좀 살살 좀 해달라. 그런데 이 청탁 받아준 국회의원이 더 문제죠. 그렇게 국민 얘기하면서 뭐 정의감에 불타서 호통치는 그 얼굴인데
1: 네.
3: 그 얼굴 뒤에선 이렇게 청탁받고 문자 보낼 때는 선배님 이러고
1: 네.
3: 말도 안 되는 겁니다.
1: 네. 아이고 참. 그리고 또 앞서 이제 수준 낮은 질문을 해서 빈축을 샀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3: 청문회 후에 어록이 하나 떴죠. 왜 졌어요? 화제가 되게 됐거든요. 최민희 의원입니다.
1: 예.
3: 홍명보 감독이 보복성으로 손흥민, 이재성 선수를 남아공전에서 선발에서 제외했다. 결론을 딱 내려놨어요. 결론을 내려놓고 이제 김준규 코치한테 그에 해당하는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서 계속 물었는데 답변이 안 나오거든요.
1: 그렇죠.
3: 그러니까 이제 그럼 왜 졌어요? 그럼 왜 줄전을 펼쳤어요? 계속 따져 묻은 겁니다. 이정렬만 딱 보면 이거 일본 언론에서 보도가 됐는데 해외 언론에서 이 장면만 딱 보고 보면은 야 한국은 월드컵에도 지면은 국회가 불러가지고 책임 추궁하는구나 왜 졌냐 이거 따지니까 이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 지난번 하셨었거든요.
3: 왜 이렇게 지는 경기를 하는 감독을 맞아요. 어떤 의사결정으로 뽑았느냐.
1: 그렇죠.
3: 협회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이걸 따지자는 건데 뭐 질려고 졌겠습니까? 예, 그런 거고요. 또 이제 조계원 의원은 또 느닷없이 홍명보 감독 두 아들의 병역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병역 문제가 이게 뭡니까? 국민의 또 질타를 받았는데 이 홍명보 감독 두 아들의 병역 문제는 축구협회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축구부 장관이 됐다. 축구부 장관 청문회 하는 데에서 거론할 만한 얘기죠. 이런 얘기 나왔고요. 또 이 조계원 네. 의원은 또 실수를 했는데 네. 좀 그냥 말실수라고 봅니다. 네. 착각할 수도 있죠. 대한축구협회 영문 약자가 KFA거든요.
1: 그렇죠.
3: 뭐 이제 평소에 그 치킨을 자주 드시는지에 질의하다가 KFA를 KFC로 칭해가지고 네. 큰 웃음을 주기도 했습니다.
1: 네, 정몽규 회장이 웃지는 못하고 그냥 예, 우참하고 있었다. 뭐 이렇게 또 기사가 나기도 했는데.
3: 예.
1: 축구 소식 하나만 더 알아볼까요? 손흥민 선수 내일 밴쿠버 화이트캡스전에서 4경기 연속골에 도전하죠.
3: 예, 내일 오전 8시 30분입니다. LAFC하고 밴쿠버 화이트캡스가 경기를 벌이는데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4경기 연속골 그리고 LAFC의 5연승에 도전합니다.
1: 예.
3: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개막하고 난 뒤에 13경기 연속 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월드컵 마치고 복귀해서 3경기 연속 골 기록 중이고요. 지난달 30일 올스타전에서 이제 두 골 넣고서 MVP로 선정되기도 했었거든요.
1: 네.
3: 그리고 내일 이 밴쿠버전인 겁니다. 때문에 이제 기대가 되는 건데 LAFC가 밴쿠버와 똑같이 승점 33점인데 골득실에서 밀려가지고 서부 컨퍼런스 2위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손흥민 선수 4경기 연속 골도 기록하고 승리를 거두게 되면은 LAFC도 서부 컨퍼런스 1위로 올라가는 모든 것인 다 그냥 다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중요한 경기가 되는 거죠.
1: 네. 프로야구 소식 하나 듣겠습니다. 기아 김도영 선수 홈런이 화제인데 어제 3경기 연속 홈런을 쳤네요.
3: 예. 김도영 선수 어제 NC전에서 3경기 연속 홈런 시즌 33호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2위 홈런 2위 LG 오스틴 선수를 2개차로 앞서고 있고요. 근데 무더위가 기승불이잖아요. 그래서
1: 예.
3: 이제 너무 더우면 1시간 경기 시작 시간 늦춘다. 이 정도까지 갔는데
1: 예.
3: 더우면 더 방망이가 뜨겁게 달아오는 예. 선수들이 가끔가다 있거든요. 이승엽 전 코치가 감독의 대표적인 예고요.
1: 예.
3: 김두영 선수도 최근 7경기에서 홈런 6개입니다. 괜히 더 뜨거워지고 있어요. 여름 사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1: 네. 자 계속해서 활약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요 스포츠톡톡 최동원 스포츠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3: 고맙습니다.
1: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볼빨간 사춘기의 나의 사춘기에게 들으면서 1부 마치고요. 7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양산의 낮 기온 41.6도를 최고로 37에서 40도 사이에 이례적인 고온이 나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사상 최악의 폭염 고통인데 다음 주면 더 뜨거워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일부 전남과 영남권에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체감온도 35에서 40도 안팎이 나오고 있고 열대야도 보다 더 확대됐습니다. 당분간 무더위 열대야 이어지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에 이어서 내일과 모레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남 해안에 안개가 짙어서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좁혀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운전하실 때 주의하셔야겠고요. 서해안과 전북 동부 지역 또 전남 내륙의 안개도 자욱하겠습니다. 당분간 서해와 남해의 바다 안개가 짙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6도 등 21에서 28도 사이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 서울과 전주가 35도로 오르겠습니다. 강릉이 36도, 대구 구미 38도, 포항 37도의 낮 기온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8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혜종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경남 양산의 낮 기온이 41.6도까지 오르며 최고 기록을 다시 경신했습니다. 양산은 어제 낮 기온이 41.4도까지 올라 국내 122년 관측사상 가장 높은 기록을 세웠으며 오늘 오후 2시 9분에는 41.6도로 최고 기록을 재경신했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부산 북구와 금정구, 경남 김해시, 창원시도 낮 기온이 40도를 넘었습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부산과 창원에서의 프로야구 경기가 취소됐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오늘부터 경기가 열리는 지역의 기상 상황과 예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경기 진행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돔구장인 서울 고척 스카이돔을 제외한 모든 구장에서는 KBO 경기운영위원과 구단 경기관리인이 협의해 경기 시작 시간을 예정보다 최대 1시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는 경기 취소 문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O는 첫 조치로 오늘 폭염특보가 내려진 부산의 삼성 라이온스 대 롯데 자이언트전과 창원의 기아 타이거스 대 NC 다이노스전을 취소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어제 하루 전국의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는 72명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로써 올해 응급실 온열 질환 감시 체계가 감지한 환자는 5월 15일부터 어제까지 1,781명이며 이 가운데 13명이 숨졌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특히 7월 말까지의 집계에서 경남의 온열 질환자 수가 161명으로 서울의 158명보다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인구가 서울의 3분의 1 정도임을 감안하면 최근 영남권의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후보가 오늘 충남 공주에서 열린 전당대회 순회 경선 첫 합동연설회에서 충청권 당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김민석, 송영길 후보는 친 이재명계를 내세우며 정청래 후보를 향해 공세를 펼쳤고 정 후보는 더 강력한 개혁 당대표를 갓 기치로 내걸고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부터 어제까지 대전, 충남, 세종, 충북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했으며 오늘 대전에서 충청권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국민의힘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질을 촉구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정부와 여당은 위험천만한 상품을 허용했지만 투자 활성화는커녕 대한민국 증시를 거대한 투기판이자 외국인을 위한 놀이터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누가 위험을 경고받고도 밀어붙였는지 누가 책임을 회피했는지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가 부임 직후 서울 광화문과 남대문 시장 등을 방문한 모습을 공개하며 친밀함을 부각했습니다. 스틸 대사는 오늘 X 계정에서 남대문 시장을 방문했다고 알리고 많은 것이 변했지만 따뜻한 정과 활기, 정겨운 풍경은 기억 속 모습 그대로였다며 서울을 다시 알아가는 시간이 설렌다고 썼습니다. 전날에는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촬영한 사진을 올리며 여러분과 만들어갈 여정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당분간 전국적으로 폭염이 지속되겠습니다. 습도는 높지만 비 소식은 없어서 종일 무덥고 새벽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8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5도 등 전국이 33도에서 39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KBS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0: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8월 1일 토요일 2부 주요 내용입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집수리 전문 기사로 활동 중인 안형선님입니다. 아, 여성이 거의 없는 분야에 도전해 6년차 프로 집수리 기사로 성장하기까지 도전과 보람 또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까지 잠시 후에 직접 들어보시고요. 스페인 자치도시 세우타에 단 하루 동안에 아프리카 난민 약 5만 명이 몰려들어서 대혼란이 빚어지고 있답니다. 어찌된 일인지 서정식의 세계는 지금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상황부터 알아봅니다. 한국도로공사 김경민 캐스터.
1: 네, 서울 방향으로 이어지던 정체들이 1시간 전보다는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 구간의 정체가 10km를 넘는 곳들이 있어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먼저 강원권에서 돌아오는 60번 서울 양양선 서울 방향 강원권인 동홍천 부근에서 브레이크를 밟는데요. 이 정체가 춘천 분기점까지 한 번에 10km 이어지겠고요. 경계권에서는 서종과 화도 사이로만 정체입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강원권에서는 면온과 동두내 하이패스 부근에서 각각 4, 5km씩 가다서다 반복하고요. 경기권에서는 북수원과 반월터널, 월곶 부근에서 주춤합니다. 52번 광주 원주간고속도로 경기도 광주 방향으로는 경기권인 동군지암 부근에서 속도를 줄입니다. 충청 이남에서 올라오는 1번 경부선은 서울 방향으로 충청권인 옥산 분기점 부근 이제 9km 밀리고요. 경기권에서는 안성과 양재 부근에서 브레이크 밟습니다. 25번 논산 천안간고속도로 천안 방향 정안 휴게소부터 정안 나들목 사이로만 속도가 떨어지고요.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도 길었던 서평택 분기점일 때 정체가 모두 풀렸고 그래도 바란과 매송 지날 때는 3, 4km의 정체를 감안하고 통과하셔야겠습니다. 지금

0: 자, 여성 전문 집수리 업체인 라이커스를 운영 중인 안형선 대표님인데요. 여성 집수리 기사로서 느끼는 보람과 고충, 또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형선 대표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방금 제가 잠깐 소개를 했지만 직접 소개를 좀 해 주십시오.
1: 예, 저는 여성 주택수리 서비스 라이커스를 만들었고 또 운영하고 있으며 또 기사로도, 수리 기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 안형선입니다.
0: 네, 예전 이제 텔레비전 방송에 소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이후에 에세이 여자인데요 집수리 기사입니다라는 책을 네. 출간을 하셨습니다. 어떤 책인지 또 책을 펼쳐내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해요.
1: 예. 집수리 기사인데 제가 여성입니다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대부분 이 소개를 들으시는 분들께서 오, 집수리를 하는데 여성분이세요? 라는 이제 질문들을 역으로 다시 하시거든요. 네. 거기에서 오는 저는 이제 많은 이제 다양한 질문들과 이제 그 호기심들을 보고 아, 이 다른 분들이 제가 이런 일을 한다라는 걸 처음 접한 분들이 아, 집수리 기사이면서 여자분이시면 좀 일하는 게 다른가? 어떤 식으로 어떤 일을 하시지? 라는 네. 걸 궁금해 하셔서 네.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이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겪었던 되게 다양하고 재밌는 에피소드들도 되게 편하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만화의 형태를 빌어서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을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책으로.
0: 네. 네. 그래서 이제 집수리 기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는데 그 집수리의 영역이 좀 궁금하거든요. 흔히 우리가 아는 뭐 벽을 뚫어야 되고 뭐 배관을 봐야 되고 이제 그런 일도 하시는지 아니면 친구분들은 인테리어 하는구나 이렇게 또 말씀하셨다고도 하고요.
1: 네. 대부분 분들께서 이제

0: 인테리어 안에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 쉽게 대체해서 설명드리면 기존에 우리 집 주변의 철물점 사장님들께서 많이 하시던 영역 그걸 네. 저희가 이제 하고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집에 어떤 외벽이나 벽체 이런 큰 공사들이 아니고 집 안에 있는 소모성 설비들 예컨대 전등, 수도꼭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오래돼서 고장나면 교체를 해드리는 주로 이런 좀 소수리 영역에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전기, 수도와 관련된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 책에 보면 가장 많이 하는 집수리 베스트 3 이렇게 소개를 해놓고 계세요. 직접 한번 말씀을 해주실까요?
0: 예, 제가 3위로는 이제 베스트 커플상이라는 제목을 좀 지어줘봤는데요. 예. 화장실과 싱크대의 수전. 을 같이 뽑았습니다. 수전이라 하면 이제 수도꼭지를 이야기하고요. 보통 화장실이나 이제 싱크대 수도꼭지 고장 나면 직접 고치시기가 조금 어려운 분야입니다. 공구도 네. 좀 필요하고 무엇보다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기 맞아요. 때문에 예, 처음 하시는 분들께서 어려움을 겪는 분야이다 보니까 이쪽은 저희 같은 전문가들 통해 수리를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2위로는 제가 고구마 백개상 굉장히 답답하다 해서 고구마 백개상이라는 이름 붙였고 예. 세면대의 배수 부품을 지정을 했습니다. 이 세면대 배수 부품 오래되면 물이 잘 안 내려가서 뭐 약품도 쏟아보시고 막 막대기로도 이렇게 먼지 제거해보시고 맞아요. 할 텐데 그렇게 했는데도 이제 물이 느리게 내려가는 경우는 정말 이제 오래된 응축된 이물질이 있는 거라

0: 이자 밟고 올라가서 전등 이제 깜빡거리는 거 혹은 불빛 희미해진 거 전등 뚜껑만 열고 형광등만 갈아 끼우면 맞아요. 되는 아주 간단한 작업이었지만 네. 이제는 이 산업 자체가 조명 산업 자체가 LED의 세대로 넘어가면서 네. 대부분의 조명이 이제 LED로 교체가 됐고 고장난 LED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형광등 갈아 끼우듯이 편리하게 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전등 째로 교체를 하는 아. 그런 식으로 아.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LED도 고장나는 일이 잦은가 보군요.
0: 예, LED도 보통 이제 제조사에서 보증해주는 기간이 1년, 좀 길면 2년 정도이기 때문에 예. 거기서 좀 더 지나가면 언제 고장나도 이상하지 않다 아. 하는 상태의 소모성 예, 자재입니다.
1: 그렇군요. 예. 집 수리를 맡기려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철물점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요즘 이제 동네 기반 플랫폼에 뭐 이렇게 검색을 한다든지 의뢰를 한다든지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 현장에서 여성 기사님을 만난 적이 있으신지도 궁금해요.
0: 일단 저희랑 똑같은 일을 하시는 여성 기사님들은 뵌 적이 아직 없지만 네. 현장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어쨌거나 건설 산업 내에 있는 예컨대 뭐 목공을 하시는 분 아니면 타일이나 도배하시는 여성 기술자분들은 저희가 아주 종종 뵙긴 합니다.
1: 네.
0: 예, 흔치는 않지만.
1: 네.
0: 예, 그렇습니다.
1: 그럼 집수리 기사 일을 시작하셨을 무렵에
0: 예.
1: 이런 기사님으로서의 다른 여성분들이 주변에 계셨을까요?
0: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이 서비스를 처음 만들 때 네. 그런 기사님들이 계시면 모아서 플랫폼을 만들려고 했는데 아.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아 저희가 그럼 우리가 직접 배워서 먼저 한번 해봐야겠다 하다 보니 직접 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취하게 됐습니다.
1: 아 지금 이제 말씀 중에 저희라고 말씀하셔서
0: 네.
1: 그럼 우리 안 대표님 말고 다른 분들이 지금 같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0: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만 저희 이거 초기에 서비스를 만들 때에는 같이 만들었던 팀원들이 또 있었어서 아. 예, 같이 으쌰으쌰해서 아이디어 내고 또 네. 배우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동안 현장에서 아 여성 인력 특히 이런 집수리 분야에서 찾기가 좀 어려웠던 이유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0: 일단은 그 산업의 구조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원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적정한 양의 일을 정해두고 그 안에 할 수 이제 인력들이 그 일만 충분히 해내면 된다라는 기준이 있었어야 하는데 워낙에 그냥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 이런 건설 산업 내의 어떤 일들은
1: 네.
0: 그러면 당연히 뭔가 여성보다 남성들이 체격도 더 좋고 체력도 좋고 그럼 이제 남성 인력들을 많이 채용을 하게 되고
1: 아.
0: 여성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덜 주어지고 하면서 여성 인력들이 실제로 종사를 하고 싶어도 종사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상황들이 저희 같은 이제 작은 집수리 영역에도 영향을 좀 끼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러면 반대로 여성이어서 더 장점, 좋은 점. 이 있다면 뭐가 있다고 말씀하시겠어요?
0: 사실 여성이라 더 장점이 있다라는 것은 크게 있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여자분들이 오셨을 때에는 그래도 뭔가 내가 살면서 불편한 것들을 더 잘 공감하실 수 있겠다라는 어떤 기저들이 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여성 기사가 방문했을 때 좀 더 편하게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말씀으로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서적인 장점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고객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럼 반대로 말씀드리면 여성이어서 뭐 불편하거나 안 될 이유도 없다. 뭐
0: 예.
1: 이렇게 들리네요.
0: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는 저희가 해봤을 때 그렇습니다.
1: 네. 소위 이제 금녀의 영역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동안 뭐 기관사라든지 중장비 기사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뭐 야구 해설까지도 금녀의 영역이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지금은 이제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용감하게 뛰어들어서 개척하는 여성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뜻인데 그중에 이제 한 분이세요. 그러면 네. 이제 궁금한 게
0: 네.
1: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뭔가 이제 고치고 하는 걸 좋아했을까? 원래 이제 취미가 있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0: 어릴 때 제가 인형보다 더 자주 가지고 놀았던 게 이제 로보트.
1: 아.
0: 로보트 하면 이제 변신을 하지 않습니까?
1: 네.
0: 예.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바꿔가면서도 놀고 그리고 조립문구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아주 작은 조각으로 된 블럭 그런 것들도 뭐 조립하고 분해하고 모양 바꿔가면서 놀고 그랬던 기억이 있긴 합니다. 네.
1: 그러면 전공은 뭘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0: 예, 대학 전공 같은 경우는 산업공학 대학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제조업에서의 경영에 관해 배우는 학문이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대학 전공과는 사실 지금은

0: 거의 무관한 업을 하고 있다.
1: 무관한가요? 좀 연관성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0: 약간의 연관성을 찾자면 그래도 경영을 했던 네. 배웠던 이제 학문이어서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거나 요 저희 브랜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그랬는데 내가 이런 집수리 분야에 한번 일을 해보겠다라고 네. 직접 뛰어들었을 때 네. 주변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도 궁금합니다.
0: 아이디어는 일단 좋다. 뭔가 여성 기사님들이 여성 고객들의 집에 방문하는 거 뭔가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아이디어는 좋아. 근데 이제 걱정을 두 가지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정말 사람들이 그걸 이용을 할까? 왜냐면 여성 기술자가 우리한테 익숙하진 않잖아. 네. 그래서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과 반대로 여성 기술자들을 그럼 어느 정도 팀을 꾸려야 될 텐데 이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기술자 여성이 있겠어? 라는 두 가지 공급자적인 측면 또 수요자적인 측면 그래서 걱정들을 하셨는데 일단 지금 아무것도 지금 뭐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1: 당시에
0: 예 네. 그래서 이제 일단 내가 해봐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시작을 하게 되었죠.
1: 그러면 어딘가에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0: 예 맞습니다. 이걸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할 수는 없었고 네.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영상 플랫폼들도 지금처럼 컨텐츠가 많지가 않았어서 이제 일종의 학원, 사설 교육기관을 좀 다니면서 기초적인 기술들을 좀 배웠습니다.
1: 네. 혹시 뭐 자격증도 좀 따셨어요?
0: 영역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시공하는 영역은 자격증이 필수는 아니어서 네, 자격증은 취득하지 않았지만 기술을 수료하고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배우는 거는 생각과는 좀 많이 달랐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0: 아, 정말 많이 다릅니다. 예상은 네. 했지만 네. 그냥 우리가 학원에서 이제 만들어져 있는 실습장에서 정상적인 제품들을 풀고 조립하고 하는 것과 네. 실제로 한 10년 넘게 써서 부식이 다 되고 아. 녹이 쓸어 있는 것들을 풀고 조이는 건 시간 차이도 굉장히 나고 네. 기술 소요, 뭐 체력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다른 것을 정말 많이 체감을 했습니다.
1: 아. 네. 그러다가 이제 창업을 하신 거잖아요.
0: 예.
1: 여성 전문 집수리 업체.
0: 예.
1: 예. 창업을 하신 건데 어떤 목표로 시작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0: 일단은 제가 요 서비스를 만들었던 시점에 저희 팀들이 다 같이 공감을 했던 부분은 아 뭔가 우리가 집에 자취하는 여성들이었다 보니까 네. 집에 늘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집안에 모르는 사람이 오는 이 집수리라는 게 너무 불편하다. 사실 아. 생각해보시면 집수리 서비스 신청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술자에 대한 정보는 전화번호 정도밖에 없어요.
1: 그렇죠.
0: 성함도 사실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네. 뭐 이분이 이제 대형 업체 소속보다는 사실 이런 집수리는 그냥 개개인의 활동하시는 사업자분들 많다 보니까 이런 불확실성이 좀 존재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수리를 할 때 요즘은 제품 살 때도 다 가격 비교를 해가면서 더 저렴한 것을 비교해서 사잖아요.
1: 예.
0: 근데 이런 서비스들은 뭐 전화해서 뭐 이런 게 고장 났습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혹시 들까요? 하면 가봐야 합니다. 가서 그렇죠. 상태를 봐야 됩니다. 이러시니까. 그렇죠. 네. 비교를 하기가 너무 어렵고 일단 뭐 한 분을 부르는 거예요. 그냥 느낌대로.
1: 맞아요.
0: 예, 그래서 와서 이제 만약에 상황을 보시고 이제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내 예상보다 비싸면 다시 돌아가라셔라 하기도 좀 어렵고.
1: 애매하죠.
0: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비용을 지불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아 이게 너무 불합리하다. 왜 미리 알려줄 수 없지? 범위라도 뭐 얼마에서 얼마 사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라도 알려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불편함을 또 크게 느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포함을 해서 이런 집수리 자체가 좀 더 발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만들게 되었습니다.
1: 아, 안영선 대표님 본인이 느낀 거군요.
0: 예, 맞습니다.
1: 아, 그러면 여성 전문 기술자라는 건 알겠습니다.
0: 예.
1: 그리고 그러면 여성 전용 기술자인가요? 그러니까 예, 여성 고객만을 상대하시나요?
0: 저희가 여성 고객분들이 정말 대다수이기는 합니다만 네. 남성분들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네. 보통 저희가 이제 소개하기를 여성 기술자들이 여성 고객의 댁에 방문합니다라고 하다 보니
1: 예.
0: 남성분들께서는 이제 여성들만 이용할 수 있나 보다 네. 하시는 경우가 좀 많기는 하죠. 하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 네. 근데 그러고 보니까 네. 저희가 ESN 센터에 뭐 요청을 해가지고 오시는 기사님들만 봐도 지금까지 진짜 전부 다 남성 기사분들이었거든요.
0: 그렇죠.
1: 네.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1인 가구 특히 여성 혼자 사는 그 고객들이 서비스를 요청하시고 대표님이 가셨을 때 어떤 반응들을 보이시는지도 궁금해요.
0: 저희가 가장 사실 기억에 남는 반응들은 정말 너무 그러니까 너무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냐면 그동안 너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신경

0: 저희 벌써 한 6년 됐지 않습니까? 거의 초창기부터 이용하신 단골 고객분들도 꽤 계신데 늘 하시는 말씀이 저는 진짜 여기가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왜냐하면 늘 뭐가 고장나면 그냥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업체여서 그래서 그냥 꾸준히 운영을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 아직까지도 있어줘서 고맙다. 막 이런 얘기를 실제로 듣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좀 보람되기도 하고 좀 저희 서비스가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1: 망하지 않으려면 뭔가 자꾸 고장이 나야 되는 거네요.
0: 아, 아 그렇네요.
1: 그런 안 대표님이 앞서도 느끼셨던 그런 어떤 불안함과 불편함을 다 느끼셨던 거네요.
0: 예, 맞습니다. 저도 많이 느꼈기 때문에 네. 아 이런 게 참 이런 심적으로 좀 편안한 그런 서비스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면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1: 그러고 보니까 이제 여성 택시기사님, 뭐 버스기사님, 대리기사님도 늘고 있는데 네. 이런 수리기사님 자체는 굉장히 지금 적구나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 운영 철학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은데 사전 예약, 네. 상담, 정찰제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하셨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0: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 나누다가 나온 이야기와 거의 같은 맥락인데요. 예. 미리 요금 예산을 알 수 있어야 거기 안에도 저희는 이제 편안함, 안심 이런 거는 이 요금에 관한 것들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수리기사님 오셨는데 뭐 딱 보자마자 아 이건 얼마짜리 수리입니다 하시면 그나마 다행인데 수리가 끝나봐야 요금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막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도 전에는 굉장히 비일비재했습니다.
1: 근데 그것도 맞는 말씀 아닌가요?
0: 틀린 말은 아니죠. 네. 상황에 따라 난이도가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일을 하면서 평균적인 어떤 난이도를 설정해서 그거에 맞는 가격을 정해놓고 딱 뭐 그거보다 더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거보다 또 간단한 어떤 요금 대비했을 때 또 간단한 경우들도 있어서 그냥 평균 잡아 저희는 이제 시공비를 책정을 했고 이제 정말 큰 시공들이야 실제로 진짜 수리를 해봐야 요금 확정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예컨대 뭐 벽을 다 뜯어내거나 이런 것들이요. 근데 저희처럼 그냥 소모품을 교체하는 수준에서는 요금을 미리 정해놔도 되겠다. 왜냐면 엄청나게 큰 공사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고객들이 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정찰제로 하고 있고 이 정찰제로 미리 요금을 알려드리려면 사전에 상담을 꼭 해야 안내를 드릴 수 있습니다.
1: 아,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고객 안심, 여성 안심 속에는 부품비와 공임에 대한 안심도 포함이 돼 있다라는 말씀이군요.
0: 예, 맞습니다.
1: 네. 그리고 다른 수칙이 좀 재미있는 게 있는데 고객과 사담 금지 조항입니다. 이거는 왜 있는 건가요?
0: 이 또한 이제 저로 비롯한 저에게서 네. 비롯한 이제 규칙인데 저는 외부에서 저희 집에 이제 오시는 예컨대 뭐 정수기 관리해 주시는 분이라던가 뭐 수리해 주시는 분들 오시면 제 개인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뭐 아 뭐가 뭐 이런 그릇이 예쁜데 어디서 사셨어요 라던가 혹은 뭐 저희 집에 뭐 반려동물이 있는데 이 반려동물은 뭐 예쁘네요 막 이런 얘기도 별로 그다지 듣고 싶지 않은 초예민 감각의 사람이어서
1: 고객으로서
0: 예 고객일 때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역으로 이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방문했을 때에는 고객분들이 그런 걸 편해 하시는지 불편해 하시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사담을 하지 않지만 만약에 고객님께서 그런 어떤 소소한 이야기를 좋아하신다? 그럼 같이 이야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1: 네. 아, 저는 오히려 같은 여성으로서의 어떤 수다가 장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감대가 있으니까요. 네네. 그렇지는 않으신가요?
0: 예, 그건 너무 호불호가 정말 다르기 때문에 그 고객님들의 성향에 맞춰서 예.
1: 그건 이제 여성이기 때문에는 아니다.
0: 아, 그럼요.
1: 라는 네. 말씀이군요. 네. 그런데 이제 책 안에 보면 고객님들의 배려 부분이 있어요.
0: 네.
1: 예. 많은 배려를 받으신다고요. 어떤 배려가 있나요?
0: 일단 저희 수리할 때 저희는 궁금하면 옆에서 보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네. 근데도 뭔가 아 작업하시는데 옆에 있으면 방해되지 괜히 감시하는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자리를 피해 주시는 것들 그리고 막 정말 댁 내에 뭐 에어컨 없고 선풍기 하나로 그냥 이제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선풍기 하나를 날이 덥기 때문에 수리기사에게 양보하는 이런 분들도 정말 많이 계셔서 되게 우리가 배려를 많이 받고 있구나를 그 짧은 시간 동안 많이 느끼고 예, 나옵니다. 네.
1: 그렇게 먹을 걸 많이 챙겨주신다고요?
0: 먹을 거 정말 많이 챙겨주십니다. 진짜 여름에는 냉장고 그러니까 다 못 먹어서 집에 가져와서 냉장고에 놓는데 냉장고가 꽉 찰 정도로 마실 것들이나 뭐 과일 이런 거 많이 챙겨주십니다.
1: 그러면 주시는 건 당연히 감사하고 고맙겠지만 이런 거는 좀 참아주세요라고 말씀하실 만한 게 있을까요?
0: 사실 없습니다. 주시는 건 저희가 다 받고 이제 다만 만약에 정말 뭔가 저희가 사실은 이제 먹지 못하는데 받는 것들도 있기는 해서 그런 건 이제 동료들과 나눈다.
1: 예를 들면요?
0: 뭐 예를

0: 예를 들어 과일을 받았는데 뭐 사과를 받았는데 사과 아 복숭아 받았는데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다거나 네, 뭐 그런 경우들.
1: 아 알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나고 싶었습니다. 여성 집수리 전문점 안형선 대표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콩을 통해서요. 어머나 여리여리해 보이시는데 대단하고 멋지세요 하셨고요. 여성 1인 가구들은 왠지 마음이 놓이고 편안하겠어요라는 의견도 지금 올려주고 계십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워낙 여성이 드문 분야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뭐 현장에서 여전히 뭐 여자가 아니면 여자니까 뭐 이런 편견 어린 시선 아직도 조금 있죠?
0: 예, 뭐 아직도 존재합니다. 네. 이제 다만 유쾌하게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기분 좋은 건 예를 들어 수리를 하러 이동하는 과정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뭐 다른 댁에 사는 주민분들 네. 이렇게 만나 뵙고 얘기하시길 오, 막 기술 뭐 전기 기술 같은 거 하시나 봐요. 뭐 좋은 기술 갖고 계시네요라고 여자분인데 좋은 기술 갖고 계시네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것도 네. 일종의 여자분인데라고 하셨으니까 일종의 편견이기는 하지만 여자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지만 그래도 좋은 말씀이잖아요. 네. 네, 그런 얘기 들으면 또 좋게 하루를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남자라서 할 수 있고 여자라서 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성 역할에 대한 이 고정관념이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 좀 실제로 내가 많이 바꾸어 가고 있구나라고 보람을 느끼거나 좀 뿌듯했던 순간이 있으실까요?
0: 그래도 저희가 정말 처음 시작할 때는 인터넷을 아무리 찾아도 이런 일을 하고 계신 이제 전업 여성 기사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만 요즘은 이제 SNS나 이제 영상 콘텐츠 플랫폼 같은 곳에 검색을 해보면 그래도 저희와 비슷한 일을 하시는 여성 전문가분들이 예,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그래도 좀 앞서 시작점에 있지 않았나? 이분들의 시작에 우리가 조금은 도움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혼자서 내적으로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1: 네. 혹시 직접 그 대표님 집이나 사무실도 수리를 네. 하시나요?
0: 예, 정말 꼭 필요하면 하긴 하는데 네. 지금 이제 저희 집 고치기가 가장 정말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방에 불이 깜빡이고 있는데 그냥 쓰고 있습니다. 너무 귀찮아서.
1: 아 그렇군요. 네. 네. 요리사분들이 집에 가서 요리 안 하신다는 거랑 그렇죠. 뭐 비슷한 건가요?
0: 예, 예,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여쭤봤냐면 이런 집수리 서비스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수리 교육 워크숍 고쳐볼 랩. 을 이제 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랩인가요?
0: 아, 네. 랩. 약간 이제 실험실 같은 느낌의 네네네네. 이름이에요. 네. 실제로 이제 비전문가이면서도 이제 여성분들 중에 이제 내 집을 내가 좀 손보면서 앞으로 좀 뭔가 주거 독립성을 좀 더 가지고 살고 싶은데 한 번도 내가 공구를 만져본 적이 없고 이런 실용 기술을 배워본 적이 없어서 이제 뭔가 영상만 보고는 잘 못 따라하겠어.
1: 그렇죠.
0: 네, 하시는 분들한테 실제로 이제 실습용 기구들을 통해서 실전에 가장 가깝게 이런 집수리를 배워볼 수 있는 그런 클래스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수강생들이 좀 재밌어하는 분야는 어떤 게 있나요?
0: 가장 인기가 많은 분야는 아무래도 이제 전기 관련된 커리큘럼인데요.
1: 예.
0: 이를테면 이제 전기 이제 전등 중에서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여기 스튜디오 안에도 있는데 메이프등이라고 하죠. 천장 안쪽으로 네네, 들어가 있는 예. 메이프등 네. 교체 방법. 그리고 뭐 가장 흔하게 콘센트랑 스위치 같은 이런 것들 교체하는 방법. 그리고 일반 이제 저희는 실습용이기 때문에 작은 전등입니다만 욕실 전등 사이즈 그런 전등 교체하는 방법을 실제로 이제 드릴을 활용해서 배우고 또 전선도 피복을 벗기고 엮고 예, 하는 것들 배우고 이런 어떤 기초적인 가정 전기 이론을 배우고 또 실습까지 해보는 과정이 있습니다.
1: 좀 인상 깊었던 반응이나 교육생이 있다면요?
0: 저희가 이 전기 클래스 같은 경우는 실습을 다 한 다음에 실제로 전기를 통하게 해서 불이 들어오는지를 체크를 다 네네네. 합니다. 그러면 이제 너무들 좋아하세요. 실제로 불이 들어오면 와 성공했네 하면서 정말 박수치며 좋아하시고 기념사진도 막 찍으시거든요.
1: 아니,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요.
0: 네. 그렇죠. 네. 근데 왜냐하면 또 잘 실습을 잘 못해서 불이 안 들어오는 팀들도 있어요. 그럼 그 팀은 또 가서 뭐가 잘못됐는지 또 연구하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열의가 넘쳐 보여서 정말 저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뿌듯한 순간입니다.
1: 네. 그러면 라디오이긴 하지만 네. 그 책에도 보면 이 정도는 직접 할 법도 한데 네. 이거를 꼭 수리기사님을 통해서 고쳐야 되는구나라는 게 있어요. 직접 수리 가능한 고장에 대해서

0: 조금 내가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면요.
1: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려면 일단 사실 요새는 제가 알려드리지 않아도 잘 해보시겠지만 일단 그 영상 컨텐츠 플랫폼 들어가셔서 증상을 입력하시면 아주 간단한 것들은 그 해결법들이 많이 뜹니다.
0: 예.
1: 예컨대 뭐 변기에서 물 새는 소리가 들려요 라고 했을 때 동네 철물점에 가서 그냥 1,000원짜리 그 뚜껑만 구매하셔도 그냥 손으로만 갈아 끼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잘 모르시면 이제 뭔가 갑자기 전체 부품 교체를 한다거나 이러실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문손잡이 같은 거 흔들리면 사실 나사만 좀 조여주면 되는데 뭔가 큰일이 난 줄 아셔서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전문가 불러야겠다 하신 분들도 계세요.
0: 예.
1: 그래서 일단은 뭔가 어떤 증상이 보일 땐 한번 검색해보시고 직접 자가해결 시도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전문가 부르시고
0: 네.
1: 예,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또 싱크대에 수전이 많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1: 그렇죠. 수전이 많이 흔들리는 경우는 그 밑에 그 수전을 고정해주는 너트류가 있을 텐데
0: 네.
1: 그 너트가 핸드너트, 손으로 조일 수 있는 너트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주 운이 좋은 거죠. 손으로 그냥 밑에서 돌려주시기만 하면 고정이 네. 다시 됩니다.
0: 네.
1: 근데 이제 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혹시 공구가 있으면 써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전문가를 부르셔야 될 수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일단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1: 네.
0: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건지 좀 찾아본 후에 그래도 어렵거나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기사님을 좀 부르는 것도 방법이다.
1: 맞습니다.
0: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1: 네, 맞습니다.
0: 네. 좀 내가 했던 작업 중에 이거는 좀 많이 어려웠었다라고 기억 남는 것도 있으실까요?
1: 정말 여태 기억에 남는 거는 저희가 이제 초보 수리 기술자일 때 그 싱크대 주방 수전인데 이렇게 싱크대 위에 설치된 거 말고 벽면에 설치된 벽수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벽수전 다 해체하고 새로 설치를 했는데 다 된 줄 알고 이제 체크를 다 하고 갔는데 가는 길에 물이 새요 하고 연락이 와서 재방문 드리고 그래서 어떻게 다시 이제 해체를 해서 설치했는데 또 다음날 물 샌다고 연락
0: 아이고.
1: 한 5번 정도를 방문 드린 집이 있습니다. 초보일 때. 분명히 우린 FM대로 배운 대로 했는데 이게 물이 계속 왜 새지? 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제 나중에 다른 기술자분 동행을 해서 저희가 이제 해결을 결국 했는데 그때 보니까 너무 FM대로 했기 때문에 새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전을 벽에 설치할 때 이제 돌려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나사 형태로 된 부분이 벽 안에 박혀 있는데 그게 이제 너무 오래되면 나사 산이 약간 마모되면서 굉장히 그 틈이 많이 벌어지게
0: 네.
1: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설치할 때 그 틈을 메꾸는 테이프를 기준치보다 더 많이 감아서 두껍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0: 네.
1: 원래 정해져 있는 횟수만 예, 감다 보니까 틈이 자꾸 생겨서 물이 샜더라.
0: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제대로 시공을 했는데 뭔가 잘 안 될 때 좀 진땀이 나는
1: 예,
0: 네, 그런 경험을 하시는군요.
1: 네.
0: 네. 사업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또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수익은 어느 정도 되는지?
1: 일단 저희가 기술자 한 명이 1년 동안 일으킬 수 있는 매출은 1억 정도가 되고 네, 실제로 만약에 이 일을 이제 이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뭔가 나 개인적으로 이런 일을 해보고 싶어 하신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자면 9-6라고 하죠. 9시부터 6시. 정규적인 일반적인 직장인들 기준의 어떤 영업시간을 가지고 이 일을 개인적으로 하신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개개인이 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한 사회초년생 연봉 정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초년생이 이제 어떤 회사에 들어간 사회초년생이냐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대기업 사회초년생은 아닌 것 같고 한 중소중견기업 정도의 그 정도의 금액을 벌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러니까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다고 느껴지진 않네요.
1: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엄청 많은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영역에서 좀 살아남기가 더 어려운 부분은 있겠다라는 걸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대표자니까 항상 늘 오버타임으로 일을 하기는 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 어떤 기술직에 대한 어떤 너무 큰 환상을 가지고 오시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생각보다.
0: 지금 토요일 저녁 시간인데 오늘은 쉬시는 날인가요?
1: 저는 오늘 오전에도 일을 하고 왔습니다.
0: 오늘 출연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예, 귀한 시간인데
1: 네.
0: 이제 앞서 잠깐도 말씀하셨지만 그 뭐 집수리는 물론 또 도배나 타일 시공 같은 영역 그리고 지금 어플리케이션 콩을 통해서도 공사 현장에서도 일하는 여성분들이 있다라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또 젊은이들이 기술을 배우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이런 뭐 성 역할 고정관념 외에 육체 노동에 대한 편견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1: 사실 이제 저희는 다른 기술자들과 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이제 다른 기술자분들이 많이 계시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많이 체감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하는 일이 이거기 때문에 오며 가며 보는 기술자들 우연히 보는 사람들을 보면서 좀 체감을 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전보다는 저희가 마주치는 여성 기술자들이 좀 많아지긴 했습니다. 뭐 목공하시는 분들, 타일이나 도배하신 분들 전보다는 눈에 조금 더 띄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래도 업계에 계신 또 다른 여성 기술자분들과 가끔 이야기를 나눠보면 변하고는 있지만 너무 느리다라는 이야기를 네. 듣기도 합니다.
0: 젊은이들은 많아지고 있나요?
1: 젊은이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알고 있고 저희도 이제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연령대가 물론 다양하지만 주로 젊은 분들, 뭐 20, 30대 분들이 이걸 업으로서 해보고 싶다라고 연락 주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0: 네. 지금 이제 수도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1: 네.
0: 지방에도 이런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도 같고
1: 네.
0: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알려주십시오.
1: 예, 저희는 그 여성 이제 여러분들 아마 생각해 보신 적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각 분야의 모든 분야에 건설 관련한 모든 분야의 여성 기술자들이 정말 많아져서 어느 날인가는 저희가 여성 기술자들만 이렇게 모아서도 건물 하나를 다 완공할 수 있을 만큼
0: 오.
1: 그만큼 여성 기술자들이 정말 여러 분야에 이제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아주 아주 크고 먼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가 될 수 있게끔 또 저희도 현장에서 계속 노력하고 계속 같이 할 수 있는 동료들도 모집하고 그렇게 키워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방에까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0: 네네. 네. 그렇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지금 너무나 멋지십니다. 그리고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 화이팅 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일단 저희 책을 소개하러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혹시나 저의 더 다른 이야기들 그리고 이 집수리 기술자의 재미있는 일상

0: 써서 보셔도 좋습니다.
1: 네. 네. 말씀하신 대로 건설기술자나 AS 기사님들이 남성이었던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성분들로만 건물 한 차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또 올 것으로 기대하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자, 여러분 방금 들으신 대로 여성 집수리 전문 기사님인 안형선 대표님과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2부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날씨와 교통 상황 차례로 알아봅니다. 기상청의 강혜종 씨.
2: 네, 날씨 정보입니다. 극한 폭염 원인 중 하나가 티베트 고기압 및 또 상층에 또 중층과 하층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두 가지 영향을 같이 받는 거 하나 하고요. 또 강한 일사 그리고 하나가 팬 현상입니다. 이 양산의 낮 기온 41.6도를 기록하면서 최고 기온 기록을 다시 새로 있었습니다. 이틀 연속 41도 선이고요. 폭염 중대경보 해당 지역에선 전례 없이 40도 선이나 이에 수렴하는 가마솥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중부지방까지 모든 지역이 더 뜨거워지면서 우려가 됩니다. 무더위 열대야의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수분 섭취 충분히 하시고요. 내일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중부지방 높은 구름이 지나다가 오전부터 구름 거치면서 맑아지겠고 남부는 종일 맑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남 해안으로 안개가 짙겠는데요.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좁혀지겠습니다. 서해안과 전북 동부 전남 내륙의 안개도 비교적 짙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6도 등 21에서 28도 사이가 되겠고요.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34도였는데 내일 조금 더 올라서 서울과 전주 35도, 강릉 36, 대구 구미는 무려 38도의 낮 기온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서해와 남해 바다 안개가 짙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9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임초희 씨입니다.
3: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1시간 전부터 정체 빠르게 풀리고 있습니다. 논산천안고속도로 천안방향 남풍세 호정일교에서 차량터널까지 밀리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전구간 수월합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쪽 감곡 부근에서 3km 구간 정체 남아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쪽 동둔내 하이패스 부근에서 둔내 쪽으로 7km 구간만 밀립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 동홍천 부근에서 춘천 분기점 부근까지 밀리고요. 이후 서종에서 화도 쪽으로는 10km 구간 정체입니다. 이어지는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 동작대교에서 여의하류까지 제속도 못 내고요. 나란히 가는 강변북로 일산 쪽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립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 쪽 목동에서 하월곡까지 정체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4: 한국 최고의 연사를 All Together. 당신의 소중한 주말 저녁을 책임진다.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1: 한 주간 화제 국제 이슈 그 이면을 들여다봅니다. 세계는 지금 서정식 국제 문제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 안녕하십니까?
1: 네. 북아프리카에 있는 스페인 자치 도시 세우타 하루 동안에 아프리카 난민 5만 명이 몰려들어서 대혼란을 빚고 있다는데 먼저 세우타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5: 네, 그 지도를 보시면은요 아프리카와 유럽 사이엔 지중해가 있죠.
1: 예.
5: 지중해에 이제 가장 육지가 가깝게 붙어 있는 곳이 지브롤터 해협입니다.
1: 예.
5: 스페인하고 모로코 사이에요. 그 바로 그 이제 지브롤터 해협 바로 그 근처에 약간 올라온 반도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세우타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1: 예.
5: 면적이 18.5제곱킬로미터로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이 종로구가 대략 한 24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1: 아하.
5: 종로구보다 조금 작죠.
1: 예. 예.
5: 그런데 인구는 8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종로구보다 조금 약간 낮은 정도 뭐 그런 것 같아요.
1: 네.
5: 그런데 이 지브롤터 해협 그 최단 거리가 14km입니다.
1: 네.
5: 14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수영 잘하는 사람 적당하게 엄쳐서 건너갈 정도로 유럽까지 그 정도가 되는데
1: 네.
5: 자, 이 북아프리카에 이런 식으로 있는 스페인 영토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세우타고요. 거기서 동쪽으로 한 400km

0: 미터 정도 가면 또 멜리아라는 곳이 있는데 예. 여기는 이제 세우타보다는 면적은 좁고 인구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들이 그럼 왜 이 북아프리카에 이건 둘 다 모로코 땅이 모로코에 모로코
1: 인접해 있는 예.
0: 땅에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사실은 스페인 땅이에요.
1: 스페인은 바다 건너에 있는 나라인데.
0: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이게 이제 식민지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식민지와는 개념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은 이 도시들이 보통 오래된 도시가 아니에요. 옛날 카르타고 사람들이 무역하면서 건설한 도시거든요. 예. 그래서 로마 지배받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슬람이 그 지역을 다 지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슬람 지배를 받았고 그다음에 포르투갈 영토가 됐다가 그다음 스페인 영토가 됐습니다. 그런데 모로코가 독립을 하면서 이 땅을 자기들이 차지해 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예. 스페인이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남의 나라 가서 점령을 해서 식민지로 삼은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렇게 복잡한 유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지금 현재 그 지위는 스페인의 자치시 우리도 뭐 자치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네, 식으로 네, 네.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떤 원래는 이제 어떤 주에 속해 있는 시였는데 이게 이제 특수성이 있으니까 성격을 시켜서 자치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세우타라는 곳이 되게 재밌는 곳이에요. 그 스페인이 프랑코 총통 이 파시스트가 굉장히 오랫동안 독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이 처음에 봉기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서 그 나치 독일하고 이탈리아의 파시스트들의 그 지원을 받아서 비행기 막 이런 걸로 병력을 실어 날라서 본토에서 정권을 잡은 거죠. 아무튼 그런 곳인데 자 그러면 이 북아프리카에서 지금 유럽이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가 아프리카 난민입니다. 예. 아프리카 난민들이 주로 이제 기아 뭐 또 내전 그다음에 일자리가 없고 뭐 이런 등등의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유럽으로 가기를 희망을 하는데 크게 세 가지 루트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이 스페인 쪽으로 모로코에서 스페인 가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는 모로코 옆이 알제리고 그 옆이 리비아인데요. 리비아에서 이탈리아 가는 것. 지도를 보시면 왜 그런지 아십니다. 예, 딱 그 예, 가깝거든요. 예.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튀르키예를 통해서 그리스로 가는 것. 이 크게 세 개 루트가 있고 뭐 그 외에 이제 다른 루트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모로코는 그 모로코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모로코 사람들도 가지만 그 아래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사헬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북쪽에는 이슬람권이고 그다음에 사하라 사막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초원지대가 있는데 그게 사헬 그 밑에 이 아프리카 적도 아프리카 이렇게 있는데 그 밑에 사하라 사막 밑에 사헬 지대 이런 데서부터 올라와서 모로코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로코는 말하자면 아프리카 난민들의 출발지이기도 하고 환승역인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남쪽에서 올라와서 모로코에서 갈아타고 유럽으로 가는 겁니다. 바로 예. 그게 이제 세우타예요. 그런데 지금 이번 사건은 하루 동안에 그 약 5만 명, 토탈 한 6만 명 정도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망자도 많이 생겼고요. 그 지금 한 6만 명 정도가 왔는데 더 이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게 그 중에 거의 5만 명 가까이가 또 돌아갔어요, 도로.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1: 근데 말씀대로라면 아프리카 난민은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이번에 갑자기 이렇게 대거 몰려든 이유가 있을까요?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굳이 이제 이유를 좀 찾아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기근이나 내전이나 뭐 일자리 뭐 이런 등등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1: 그러니까요.
0: 지금도 계속이 되고 있는 건데 갑자기 뭐 악화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설명을 하는데 첫째는 스페인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이 바다가 좀 잔잔해서 건너가기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네. 그런 계절 원래 조금
1: 이 시기에
0: 이 난민들이 늘어나는 시기인데 예, 예. 지금은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유럽이 새 이민 난민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스페인 대법원 판결이 뭐라고 뭐냐 하면은 바다를 건너온 사람을 즉시 추방하면 안 된다. 이런 판결이 나왔어요.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일단 이 바다를 통해서 가면 바로 추방되진 않는다.
2: 예.
0: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몰려온 게 아니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 계절적 요인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유럽의 새 이민 난민 제도라는 것은 난민 심사라든가 추방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절차를 강화하는 겁니다. 올 6월부터.
1: 추방 절차를.
0: 예, 그 강화 그러니까 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을 강화하는데 강화하는데 왜 몰려들었을까? 그 6월 달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이게 이제 자리를 잡으면 더 이상 더 들어가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른바 막차 효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가 또 나오냐면은 네. 트럼프 때문이다.
1: 미국 대통령이요?
0: 그렇습니다. 여기서 왜 느닷없이 그러니까요. 트럼프가 나오냐. 네. 그랬더니 사실은 그 스페인 대법원 판결이라든가 유럽의 이민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이 난민들이 그걸 제대로 잘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1: 네.
0: 그 소식을 듣는 것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뭐 브로커들이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막 설득을 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걸로도 사실 명확하지 않은데 트럼프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는 이런 이야기죠. 지금 스페인이 좌파 정부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되게 싫어해요.
2: 네.
0: 스페인 산체스 정부를.
2: 네.
0: 그렇게 싫어하면서 막 굉장히 그 거친 태도로 비난을 하거든요. 그런데 스페인이 이제 난민을 유럽 국가 중에서는 아프리카 난민을 되게 관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100만 명 정도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이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2: 와.
0: 자, 그러니까 이 유럽의 그 우파 국가들 반 이민, 반 난민, 특히 이탈리아 같은 나라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트럼프도 싫어하고요.
2: 네.
0: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번 일은 모로코가 국경을 정확하게 엄밀하게 잘 막았으면 별로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모로코가 대충 방관하더라
2: 아하.
0: 이런 이제 정황이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모로코가 미국과 좀 친해요.
2: 예.
0: 그래서 트럼프가 이게 트럼프가 그런 게 아니라 트럼프 정부가 뭐 조금 말하자면 골탕 먹이려고
2: 스페인을
0: 놔둔 게 아니야. 그런데 이것도 조금 말이 안 되는 것이
2: 에이.
0: 그런다고 해서 난민들이 6만 명씩 갔다가 또 4만 뭐 5만 명 가까이가 되돌아오고 그 와중에 60명 이상이 사망을 했거든요.
2: 예.
0: 그런다고 해서 이 난민들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할까? 이런 생각도 또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은 뭐 어느 한 요인이 뚜렷하게 작용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뭐 모로코 국경 수비대도 조금 느슨하게 단속을 했고 뭐 이런 등등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1: 뭐 당장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좀
0: 그렇습니다.
1: 시간이 지나봐야 할 수 있겠군요.
0: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사태로 인해서 유럽 내 지금 난민 아까 새 이민 난민 제도를 6월 달에 지금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2: 예.
0: 그게 뭐냐면은 지난 2015년에 대대적인 난민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이제 이
1: 10년 전이네요. 예.
0: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말씀드렸죠.
2: 예.
0: 그때 유럽 난민 제도는 뭐냐면은 난민이 도착한 나라에서 해결하게 했어요.
2: 네.
0: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세 나라가 속된 말로 독박을 쓴 거죠.
2: 네네네.
0: 그래서 이번에 바꾼 게 이제 우리 다 같이 책임지자.
2: 아하.
0: 이렇게 바꿨는데 과거에는 난민을 보호하는 데 중점이 두어져 있었어요.
2: 예.
0: 그런데 이제는 관리하는 거죠.
2: 네.
0: 그러니까 많이 못 들어오게 하고 심사를 철저히 하고 추방 절차도 빨리 하고
2: 네.
0: 이런 쪽으로 바뀐 겁니다.
1: 알겠습니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0: 예. 그래서 이제 유럽 내 좌우파 국가들 안에 지금 이제 싸움이 벌어지고요. 스페인 내 정치적으로 또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거기다가 트럼프 행정부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게 이제 단순한 난민 문제가 아니라 되게 복잡한 스페인 국내 또 유럽 전체 이 정치 문제로
2: 네.
0: 비화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1: 세계는 지금 서정식 국제문제 전문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2부는 별의 안부 들으면서 마치고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1: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2: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그럼 KBS 일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일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일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일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일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58분 날씨.
3: 우리나라를 겹겹이 덮은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 그리고 빼인 현상 누적되는 일사량 등이 극한 폭염의 원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양산에서는 41.6도라는 경이적인 낮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폭염 중대경보 해당 지역에는 38도에서 40도의 낮 기온을 실제로 기록했고요. 체감온도 38도 안팎을 보였습니다. 그 밖에 전국 폭염특보 속에 오늘도 최고 체감온도 35도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내일도 이 정도의 무더위 열대야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오를 수 있겠습니다. 서울과 전주가 35도, 강릉 36, 대구 구미 38도, 포항 37도의 낮 기온 예상되고요. 서울 아침 기온 26도 등 21도에서 28도 분포로 거의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중부지방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남부와 제주는 맑은 날씨 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전남 해안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드려질 걸로 보여지고요. 서해안과 전북 동부 지역 또 전남 내륙의 안개도 자욱하겠습니다. 당분간 서해와 남해 쪽에 바다 안개가 상당히 짙을 걸로 보여서 이 점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3부입니다. 음식과 인문학이 식탁 위에서 어우러집니다. 식탁 위의 인문학. 오늘은 양도 시원함도 이 음식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인천 화평동 세숫대야 냉면의 역사와 문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주말엔 떠나볼까에서는 즐거움과 의미를 고루 갖춘 여행지입니다. 창고와 공장, 쓰레기 폐기장까지 버려진 시설을 활용해 멋진 문화,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한 이색 장소를 소개해드립니다.
1: 토요일, 일요일 저녁이 기다려지는 한 가지 이유.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0: 맛있는 음식과 맛깔스러운 이야기가 주말 저녁 식탁을 풍성하게 채웁니다. 식탁 위의 인문학, 음식평론가 박정배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은 여름이면 생각나는 음식, 냉면. 그중에서도 인천 화평동의 명물 세숫대야 냉면이군요.
2: 그 이름 때문에 좀 오해를 많이 받는데요. 세숫대야로만 그 담아내는 건 아니고 좀 그릇이 큽니다. 세숫대야처럼. 그런데 재보면 한 그 지름이 30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냉면 그릇 뭐 18cm 이렇게 되는데 거의 한 1.8배 이렇게 되는 거로 굉장히 크죠.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 냉면자 놓고 우리가 이제 그 냉면 성애자들이라고 그러는데 냉면 좋아하시는 분들이 예. 냉면 가격 놓고 논쟁을 많이 벌이세요.
0: 가격.
2: 네. 이건 한 20년 도 똑같았어요. 20년 전부터 왜 냉면이 비싸냐, 비싸냐, 비싸냐 했는데 지금 서울의 냉면집은 보통 한 15,000원 내외잖아요. 인천도 한 12,000원 정도 내외가 되는데 보통 냉면은
0: 예.
2: 이 세숫대야 냉면은 올해 비로소 9,000원.

0: 됐습니다.
1: 엄청
0: 네, 많이 넘지 네. 않고요. 대신 이제 그 그릇을 보고 그 안에 담긴 이제 음식을 보면 눈은 또 더 돌아가죠.
2: 우리 그렇죠.
0: 우리도
1: 커졌습니다 지금. 눈이 커졌습니다.
0: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예. 이거는 북한 지역 향토 음식이 아니고 70년대 인천은 공업도시에 아주 최첨단을 걷고 있었잖아요. 누가 많겠어요.
1: 노동자.
0: 젊은 노동자.
1: 아.
0: 이분들이 식욕이 왕성한데 냉면집가들이 한 그릇을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예. 여기다가 좀 냉면을 더 달라. 사리를 더 달라. 넣기 넣기 시작해 나중에 사리의 한계가 온 거예요. 그릇이 수용할 수가 없는 거야.
1: 아.
0: 그래서 주인분께서 이왕 주는 거 예. 젊은 노동자들 일하시는데 아예 큰 그릇에다가 펑펑 담아준 거예요.
1: 원 없이.
0: 그랬더니 젊은 노동자들이 열광을 한 거죠. 거기다가 엄청 얼큰하고 매워요. 사실은 이 매운 거나 이 맵다는 거는요. 이 스트레스 풀어주는 게 있거든요. 작용이니까. 사실은 매운 음식은 중국이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서민들의 음식입니다.
1: 네.
0: 이걸 도루도루 갖추고 있는 아주 정말 서민에 의한 서민을 위한 서민의 냉면입니다.
1: 아 그렇군요. 앞서 우리가 뭐 평양냉면, 함흥냉면 많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드릴 때 주로 이제 뭐 양반들이 먹었던 어떤 재료, 그렇죠. 식재료 이런 것들도 말씀하셨는데 이 화평동 세숫대야 냉면만큼은 서민들의 음식이다라는 말씀이군요.
0: 그러니까 그 이 평양냉면을 다룰 때 항상 예민하잖아요. 무슨 면이 뭐 메밀이 옆으로 들어갔더니 아. 국물에 뭐가 들어 온도가 어떠니 항상 이거 따지잖아요.
1: 예.
0: 그래 따지시라고 따지시는데
1: 그거는 거기 가서
0: 여기 가서는 예. 투박하게 그냥 양으로 확 먹으면서 야 나 배가 차고 시원해.
1: 아하.
0: 근데 시원한 만큼 더 좋은 게 예. 육수가 엄청 많기 때문에 시원한 쾌감이 싹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1: 네.
0: 저도 예.
1: 예. 그래서 왕냉면이다라는 또 별명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화평동 냉면인데. 화평동 냉면.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 그릇 자체를 그러면 별도로 제작을 하셨을까요?
0: 그렇죠. 예.
1: 네. 어.
0: 네. 제작하셨고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네. 노동자들이 이러는 거예요. 공장 노동자들이 네. 면을 좀 더 달라, 더 달라, 더 달라. 그러니까 네. 기존의 그릇으로는 채울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당연히 그릇을 만들었고요.
1: 오.
0: 그 그릇이 오늘 이런 거 절대로. 세숫대야는 아닙니다.
1: 알겠습니다. 화평동에 가면 냉면 거리가 있잖아요.
0: 아, 그럼요. 네.
1: 그럼 화평동은 어느 지역이고 왜 여기에 냉면집이 모이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도 설명해 주세요.
0: 이제 화평동은 인천역하고 동인천 사이가 가장 고급이 발달한 지대인데 사실 예. 인천이 항구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 외국에서 원료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무가 들어오기도 하고 뭐 다 들어오니까 그것들을 가공하는 목재 가구 공장이 제일 많았어요. 그다음에 제철 공장,
1: 네.
0: 그다음에 기계 공장, 이 제조업 시설이 꽉 들어 차다 보니까 이분들이 육체 노동자들이잖아요.
1: 네.
0: 여름에 올해는 덥잖아요. 요즘 덥잖아요.
1: 네.
0: 여름에 얼마나 더웠겠어요.
1: 덥죠.
0: 그러니까 더위를 잊으려면 시원한 거 먹되 배부르게 먹되 아주 그냥 아주 고통을 날려줄 매운맛 이런 게 필요한 것들이죠. 네. 그것들이 결합이 돼가지고 이 공장이 이런 공장이 만들어진 거죠 보니까.
1: 네.
0: 사실은 이거는 서민을 위한 음식이라는 것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 네. 근데 누가 처음에 이 세숫대야라는 명칭을 붙였을지 궁금한데 그게 좀 알려진 게 있나요?
0: 아 지금 네 그 이제 절대로 주인이 붙인 건 아닌 거예요.
1: 아 손님들이.
0: 손님들이
1: 입에서 입으로.
0: 그렇죠. 이게 이런 거죠. 어 그래? 그래서 붙인 이름입니다 보니까.
1: 네.
0: 그러니까 손님들이 이름이 붙인 식당들이 꽤 있어요.
1: 예.
0: 제가 얼마 전에 그 저기 순천을 갔다 왔는데 순창을 갔다 왔는데 순창에는 3대가 연달아 한다 그래서 뭐 붙은 이름이 있어요.
1: 뭐 3대 뭐 이렇게.
0: 네, 아니 뭐 연 뭐 이렇게 뭐 달아 이렇게 뭐 이렇게 연달아 하는 식당 뭐 이런 식으로 붙이는 것들이 그러니까 손님들이 붙여지는 식당 이름들이 어떻게 보면 더 잘 되죠.
1: 그렇죠.
0: 왜냐면 그 손님들의 욕구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네. 그만큼 손님들의 열기가 차 있는 음식이잖아요.
1: 네.
0: 세숫대야 당연히 사람들이 먹으면서 야 이거 세숫대야 같은데. 그래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보니까.
1: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왕냉면, 곱빼기냉면 이렇게 부르시다가 예. 세숫대 냉면까지 온 거고 사진 찍으실 때 보니까 손바닥을 이렇게 놓고 냉면 그릇에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그릇이 크다는 거잖아요.
0: 맞습니까? 아시겠지만 우리 대구에 가면 우리가 그 생고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1: 뭉티기?
0: 뭉티기는 거꾸로 예. 들잖아요.
1: 아 그렇죠. 이렇게 쏟아지는 그렇죠. 것처럼 들죠.
0: 손을 네. 이용한 방법이 이게 있고 하나는 네. 이게 있는 거죠.
1: 아 그렇죠.
0: 저 같으면 얼굴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1: 아 내 얼굴이 큰지 냉면 그릇이 큰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냉면과 맛에서 앞서 이제 얼큰하다고는 하셨는데 어떤 육수와 면 차원에서 다른 점이 있을까요?
0: 아 근데 의외로 이 차 저도 놀랐는데 의외로 이 육수가 저는 무슨 육수가 했는데 맹물 육수가 아니고 네. 소고기 육수예요.
1: 오.
0: 그래서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 아니 왜 소고기 육수면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1: 그러니까 소민 음식이라고 하셨는데.
0: 근데 이게 70년대 생길 때 가장 쌌던 부위가 있어요. 양지, 사태, 잡뼈 부위. 요 부위들은 그 당시 굉장히 쌌고 화평동에서는 이걸 대량으로 주문했어요. 그래서 일단 소고기 중에서도 구워 먹는 부위가 아닌 것들이잖아요.
1: 예.
0: 그때 뭐 우리가 뭐 등심, 안심을 구워 먹기 비쌌잖아요.
1: 예.
0: 70년대에는 사태나 양지나 잡뼈는 괜히 쌌습니다.
1: 예.
0: 국물이 내는 건데 이걸 국물 내는데 이 국물이 어디랑 비슷하냐? 서울의 설렁탕이 이 국물로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설렁탕식 냉면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서울의 냉면도 마찬가지로 설렁탕식 냉면이거든요. 이건 또 훨씬 대중화된 거. 거기다가 약간의

0: 따뜻한 맛에 먹는 거예요. 그냥 풀어지지 않으니까. 정말 이거는 모든 요소가 다 노동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정말 노동자의 음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의외로 면은 육수는 굉장히 고급진 걸 쓰고 있다.
1: 오, 예. 그렇군요. 예. 우리가 이제 물냉면, 비빔냉면 이렇게 나눠서 먹지 않습니까?
0: 예.
1: 근데 이 화평동 냉면 같은 경우는 물냉면도 먹다 보면 비빔이 된다. 뭐 이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비빔냉면 시키나 물냉면 시키나 거의 똑같아 보시면 그리고 예. 그냥 저기 다대기 안 넣어도 다 중간에 들어있어가지고 먹다 보면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먹다 보면 다 하나의 모습 모이죠. 그러니까
1: 그만큼 양념을 아끼지 않고 많이 넣어주신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양념이 재밌는 거는 가장 중요한 양념이 있어요. 올라가는 게 이제 김치가 있는데
1: 김치요?
0: 김치를 얹습니다. 네. 그냥 김치가 아니고 열무 김치.
1: 열무 김치. 예.
0: 열무 먹으면 이렇게 시원하죠. 열무 먹으면요. 열무 자체가 이렇게 온도가 낮게 나오잖아요.
1: 그렇죠. 아삭하고.
0: 그렇죠. 그걸 먹으면 아삭한 맛에 시원한 맛이 나고 그 신맛이 나잖아요. 이게 보니까.
1: 맞아요.
0: 그래서 신맛도 나고 아삭하기도 그러니까 이게 네. 같이 먹다 보면 네. 야, 내가 정말 이거 이게 2011년에는요. 냉면 거기 4,000원에 샀어요. 지금 올라서 지금 9,000원 된 건데
1: 네.
0: 불과 십몇 년만 해도 그 정도 싸게 먹을 정도니까 이렇게 싼 가격에 내가 막 이렇게 맛있고 푸짐하게 먹을 수 있다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들이 맛을 아주 예민하게 느낀 사람은 아주 많지 않습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 별명이 뭐냐면 다 맛이 때예요. 다 맛이 때.
1: 아, 다 맛이 때?
0: 네, 다, 뭔지 맛있으니까 저는 다 맛이 때인데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거 먹으면 너무 맛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게 음식이 정말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시원하게 푸지게 먹는 것들은 특히 젊은 노동자들이라면 더더욱 열광했을 거 아닙니까?
1: 예.
0: 저는 그런 점에서 참 위로의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보니까.
1: 한 그릇을 다 먹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0: 저도 지금 가면 못 먹습니다. 지금 이제 가면 이제 반 정도 달라고 해도 이제 다 주시는데.
1: 아, 일부러 반만 달라고 하시는군요.
0: 예, 예. 아, 양이 진짜 봐. 많고요. 보통 우리가 네. 냉면집에 나오는 거 두 배는 기본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그렇다고 두 분이 가서 한 그릇만 시키면 또 안 되잖아요. 아,
0: 그건 절대 안 돼요.
1: 아, 그건 절대 안 돼요.
0: 식당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왜냐면 식당들은 손님들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 없어지는 거예요.
1: 아.
0: 그럼 우리가 언제 그걸 또 다시 만들겠어요. 못 만드는 거예요.
1: 중요한 지적이시죠.
0: 그렇죠. 그러니까. 예.
1: 이 화평동 냉면거리의 전성기가 있었다면 언제일까요?
0: 아, 당연히 뭐 80년대하고 90년대인데요. 그때는 또 재밌는 게 방송가에서 먹거리 프로그램이 엄청 뜨기 시작할 때예요.
1: 오, 그랬나요?
0: 그러니까 제일 비주얼이 좋잖아요. 방송 비주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1: 아, 그렇죠.
0: 라디오에 뭐 저쪽 사람 나와도 상관없지만 비주얼 안 보니까. 아,
1: 무슨 말씀이세요?
0: 텔레비전은 보지 않습니까? 크니까 일단 큰 세수째에서 먹어버리니까 얼마나 비주얼이 좋아요. 그 난리가 났었고요. 그 당시에 또 알겠지만 80년, 90년도가 그 인천의 전성기였잖아요. 네. 막 성장할 때니까. 그러게 그 방송에 나오면서 인천뿐만 먹은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1: 어, 그렇죠.
0: 저도 갔으니까.
1: 예.
0: 서울분들이 하지 인천 가는 게 멀지 않잖아요. 예. 가서 먹어보면 좀. 하여튼 저도 처음 봤을 때 충격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예. 거대한 예. 양을 보면서 와, 진짜 이럴 수가 있나.
1: 네.
0: 예.
1: 우리 박정배 작가님 텔레비전도 출연하셨습니다. 네. 자, 그럼 인천 화평동 냉면거리, 냉면 맛집 세 곳 추천해 주신다면요?
0: 예, 오늘 공교롭게도 다 그 다 2응으로 시작한 집들입니다.
1: 다 세 곳 다 2응인가요?
0: 2응. 곤란하긴 한데요.
1: 예, 다 인천이겠네요. 그러면.
0: 뭐 인터넷에 지금 올린다 그러셨으니까 우리.
1: 아, 저희 홈페이지 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홈페이지에 보시면 참고하시면 다 말씀드립니다. 예.
0: 뭐 이 집이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그 세숫대 냉면의 원조집
1: 예.
0: 이렇게 알려진 집이고요. 그 70년대 후반에 거기 그 화평동 가면 철길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철길.
1: 예, 예.
0: 그 철길 주변에 쭉 형성이 돼 있어요.
1: 네.
0: 그래서 거기서 처음 시작한 집이고요. 이 집에서 처음 그 노동자들이 야, 양 좀 더 달라, 더 달라, 더 달라 하면서 추가 이 아저씨가
1: 네.
0: 얼마나 착하겠어요. 그러니까 착하게 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또 이렇게. 늘리고 기존으로서 안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30cm에 가까운 커다란 거를 사용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보고 세숫대야 같다. 이래서 우리가 지금 전설의 세숫대 냉면이 탄생한 바로 집입니다. 이 집이 보니까.
1: 아, 여기에 이응은 인천의 이응도 아니고 원조의 이응도 아니군요.
0: 예, 예, 예.
1: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집은요?
0: 아, 두 번째 집도 역시 이응인데요. 이 집은 그 이 집의 유명한 거는요. 그 오이하고 무절임. 이걸 잘 집어넣어요. 보니까. 그리고 국물이 먹다 보면요. 새콤달콤해져요. 점점. 이 집은 그런 양념장을 굉장히 잘 쓰는 집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양이 좀 잘 쓰기 때문에 이 집은 굉장히 옛날 손님부터 지금 손님까지 쭉 고르게 손님층이 쭉 이어지는 그런 단점이

0: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집의 가장 중요한 거 열무김치가 집은 제일 잘합니다.
1: 예.
0: 하, 열무김치가 면 같이 먹으면요 부드러운 면의 식감과 열무의 쫄깃한 맛, 그죠? 냉면의 단맛과 열무김치의 발효된 신맛 이런 것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나오기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좋은 집이고요. 사실 저는 여름에 열무김치만 거의 한 제 반 주먹만큼 많이 먹어도 예, 예. 너무 시원한 게 느껴지거든요. 예. 이게 혹시 냉면의 화신이 아닌가 열무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 알겠습니다. 예. 인천 화평동 세숫대야 냉면 마지막 세 번째 집은요?
0: 예, 이 집은 저 이 집도 이제 이응집인데 이 집은 그 재밌습니다. 물냉면, 비빔냉면, 회냉면, 손만두를 같이 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그 함흥냉면 문화를 약간 받아들인 집이기 때문에
1: 예.
0: 사람들이 굉장히 좀 접근하기 좋고 사람들이 좀 아 이거는 입문자용으로 되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1: 예.
0: 사실은 이 집 만두가 꽤 맛있는 편이라서 그 매운 거 먹다가 만두 드시면 아시겠지만 그 만두에 있는 기름이 이런 것들이 매운 걸 잡아주거든요.
1: 맞아요.
0: 기름기가. 그래서 그런 조화를 아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올여름 커다란 냉면 그릇에 담긴 인천의 역사와 넉넉한 인심도 함께 맛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식탁 위인 문학 박정배 음식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한국 최고의 연사들 올 투게더. 당신의 소중한 주말 저녁을 책임진다.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1: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여행지들을 차곡차곡 담아봅니다. 주말엔 떠나볼까. 남기환 여행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아, 여전히 가장 많은 여름 휴가를 떠나는 때가 바로 이번 주입니다.
3: 네. 네.
1: 오늘은 여행지에서 만나는 이색적인 체험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3: 네. 전 곳곳으로 아마 오늘 아침부터 길이 막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1: 예.
3: 그만큼 많은 분들 여행을 가십니다. 가신 곳에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다채로운 산업과 역사의 흐름을 갖고 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특히 이제 산업의 기반이었다가 여러 이유로 버려진 공간들 그리고 그 공간들을 허물기보다 이 시설을 활용해서 문화와 휴식 공간으로 변신한 곳들이 전국에 꽤 많이 있습니다.
1: 예.
3: 만약에 여행 가신 곳들에 오늘 소개해드린 곳들이 있다면은 한번 가셔가지고 다채로운 문화 체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저도 이렇게 좀 떠오르는 곳들이 몇 곳 있긴 한데, 자 이런 공간들이 주는 특별한 매력 어떤 게 있을까요?
3: 일단은 공간적인 매력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다채롭고 좀 세련된 멋으로 만들어진 건물들이 주는 그 멋짐의 미학도 있겠지만은 오랜 시간을 그대로 잘 간직하면서 그 시절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시절에 만들어질 수 있었던 그런 건축적인 요소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공간이 변신하는 데는 개인의 자본이 들어가보다는 공공의 투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적이고 어떤 많은 분들이 더 많은 분들이 문화와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프로그램이든지 체험을 준비하기 때문에 아주 누구나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자, 그럼 여름 휴가지에서 만나는 이색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곳 처음은 어딘가요?
3: 전남 담양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 남송 창고라는 게 있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사이에 계속 운영이 되었던 개인 양곡 보관 창고인데 꽤 상당한 규모였습니다. 이 남송 창고와 그 바로 옆에 있는 죽제품, 담양은 그 대나무가 유명하거든요.
1: 예.
3: 이 죽제품 가공 공장이 있었는데 이 건물들이 농촌 환경이 바뀌면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좀 흉물로 방치돼서 철거 위기에 놓였었는데 2015년에 담양군과 전남문화재단이 이곳을 새로운 공간으로 바꿉니다. 담양의 빛과 예술을 담은 창고라는 뜻을 담아서 담빛 예술창고로 새롭게 탄생을 했는데요. 이곳에 가시게 되면 이제 예술창고는 전면에서 봤을 때는 붉은 벽돌담 건물이 아주 인상적이고요. 그 위에 흰 페인트 칠이 되어 있고 검게 쓴 한자 이름 원래 이름 남송창고가 굉장히 멋지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 옆에 이제 건물이 있어서 각 두 동이 이제 설치가 있는데 한 100평 정도씩 되고 아주 들어가시게 되면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옛날에 양곡창고 그 쌀을 보관하던 창고의 면면 석가래라든지 이런 건축 요소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복합 전지실과 오른쪽 건물은 문예카페 문예체험실로 쓰이고 있는데 이곳이 독특한 이유는 앞서 이제 제가 잠깐 힌트를 드렸는데 담양은 대나무가 아주 유명합니다.
1: 예.
3: 이 그 문화창고에 가시게 되면은 일반적인 금속 파이프가 아닌 대나무로 제작된 대나무 파이프 오르간 연주를 거의 매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한 곳인데요. 세계적으로도 아주 보기 드문 사례라고 합니다. 지역의 문화

0: 와 산업 그리고 클래식 음악이 결합되는 그냥 독특한 그 상황인데요. 필리핀 여행에 봤던 대나무 파이프 오르간 연주를 이곳에서 접목했던 것이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1: 네, 이렇게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보관하던 창고가 문화 공간으로 바뀐 곳이 많을 것 같아요.
0: 네, 전 곳곳에 사실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경남 남해군에 있는 스페이스 미조라는 곳입니다. 미조는 남해군 미조항을 뜻하는 곳이고요. 이 미조항에 원래 이 복합문화 공간으로 탄생을 했는데 원래 이곳은 냉동창고였습니다. 아주 거대한 규모의 냉동창고였고 미조항으로 들어왔던 다채로운 수산물들을 이곳에서 보관을 하고 냉동을 해서 그 주변에 또 공급을 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1980년대까지는 미조항이 뭐 지금도 괜찮지만은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더 활성화된 생기가 뛰던 그런 항구였는데요. 여민들이 잡아왔던 고기를 신실하게 보관하고 얼음을 공급했던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곳이 이제 나중에 좀 쇠락하면서 방치가 됐었고요. 그걸 2018년부터 재생을 해서 약 2022년에 공식적으로 개관을 했습니다. 물론 이 공간 역시 남해군이 주도로 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이 들어가게 되면은 거친 콘크리트 외벽의 투박함은 좀 잠깐 있더라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 죄송합니다. 이 냉동 창고가 갖고 있었던 원래 다채로운 건축 요소들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설비나 공간 구분, 장치나 집기 등을 고스란히 인테리어 요소로 잘 살려냈고요. 내부는 총 4층 규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개방감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1층은 카페나 편집 매장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2층과 3층은 전시장과 공연홀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한 문화예술 체험, 전시, 뭐 다양한 그 체험도 여기서 가능하고 또 지역에 찾아오는 젊은 문화예술가들이 곳에 머물면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방식으로 남해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이런 공간을 뭐 재생문화공간 이렇게 표현하죠.
0: 그렇습니다. 좀 재생문화 혹은 도시재생문화 이런 걸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또 이제 삼례, 그러니까 전북 전주 옆에 있는 완주 쪽으로 가시게 되면 삼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문화예술촌이 있는데 이 삼례 문화예술촌은 최근 들어서 좀 많은 분들의 입에 더 오르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 전주와 주변 그리고 군산 넘어까지는 만경평야에서 걷어올리는 아주 많은 쌀들을 수탈하기 위한 그런 피해 지역이었습니다. 일본인 대지주가 1920년대 어김없이 이 완주 삼례 일대 양곡 창고를 건립을 했는데요. 철도 삼례역을 통해서 만경강을 통해서 군산에서 양곡을 밀반출을 계속해 갑니다. 이 식민지 수탈의 아픔을 남기고 있는 이 공간을 그대로 살려서 이 삼례 문화예술촌이 만들어졌는데요. 이건 역시 이제 뭐 그 지난 시간 동안 계속 이제 저장고라든지 여러 실제 생산에 필요한 공간으로 사용이 되었지만은 2013년부터 문화예술 재생 공간으로 제 기능을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건축 외관 그리고 내부 모두 옛날 그 당시에 1920년대 30년대 만들어졌던 창고형의 그 모습을 그대로 따르고 있고요. 총 5개 동이 아주 독특한 구조를 모여있는 그런 동을 이루고 있습니다. 공간마다 점점 다른 역할을 부여하고 있고 또 이제 뭐 위락 공간이라든지 전시 공간, 미디어 아트 공간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영화를 상영하는 그 영화관도 이곳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26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여름 특별기획 사진전으로 집으로 가는 길이라든지 윤대라 작가전 같은 매번 매주 아주 활발한 전시와 문화체험 활동이 곳에서 늘 벌어지고 있습니다.
1: 네, 이렇게 창고로 쓰였던 곳들에 이어서 색다른 이력을 갖고 있는 문화 공간이 또 있죠.
0: 폐기물 소각장이었던 곳이 있습니다. 부천에 지금은 부천 아트벙커 B39라고 불리는 그런 곳인데요. 부천시 오정구 삼장로 53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이제 삼정동에 있던 쓰레기 소각 장이었습니다. 1995년도부터 계속 이제 만들어져 그 역

한 폐기물 한 200톤씩을 계속 소각을 해왔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2010년이 지나면서 다이옥신 파동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기준치의 20배가 넘는 다이옥신이 검출되면서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고 시설 노후화 등과 겹치면서 그 이후 가동을 전면 중단합니다. 이곳이 철거 비용만 70억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차라리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0: 구천과 벙커라는 뜻을 가진 그 영어 B를 따왔고요. 그리고 이 저장조, 그러니까 벙커, 이 내부의 구역에 그 소각을 하던 이 공간의 높이가 무려 39m입니다. 이 숫자에 착안해서 B39라는 이름을 해왔고요. 정말 다른 곳에서 쉽게 보기 힘든 그 소각장에서만 볼 수 있는 여러 설비들, 시설들을 거의 그대로 살려뒀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채로운 전시 활동뿐만 아니라 작가 체험들이라든지 또 이제 그 예술가들이 이곳에 머물면서 각종 토론 활동이라든지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잘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다채로운 영화. 이곳에서 또 이제 독보적인 분위기 덕분에 영화라든지 뮤직비디오가 많이 늘 지금도 촬영이 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1: 네, 특히 이런 곳들은 기존의 모습을 잘 유지하면서 이제 새로운 체험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네. 이런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 드는데 이제 마무리를 네. 좀 해볼까요?
0: 네, 순천, 나주, 부산 가시게 되면 곳곳에서 이런 창고형, 옛날에 창고라든지 생산 가공시설 공장으로 쓰였던 곳들을, 야외 버스킹 장소, 시민들이 쉬었다가는 장소, 혹은 지역에 있는 공방을 운영한 예술가들이 활용하는 플리마켓, 지역에서 쉽게 이용하는 소극장, 이렇게 다채로운 문화예술 체험이 가능한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에 한번 가시면요, 부산에 바로 수영만 앞 쪽에 거대한 와이어 창고를 개조한 문화 공간이라든지 그리고 영도의 그 옛날에 배들을 수리했던 그런 공간들에 만들어진 창고형 문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독특한 지형과 풍경과 함께 문화예술의 향기 같이 경험하시기 좋은 곳으로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주말에 떠나볼까 남기환 여행 전문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자우림의 25, 21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치고 내일 일요일 저녁 6시 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신민보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폭염이 이어지면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실내에 머무르며 물이나 이온음료를 자주 마셔야 합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있을 땐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차가운 음료를 천천히 마시고 노출된 피부에 물을 뿌려 가능한 빨리 몸을 식혀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한낮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창문이 닫힌 차 안에 노약자와 어린이를 홀로 남겨둬선 안 됩니다. 부득이 외출을 할 때는 헐렁한 옷차림에 챙넓은 모자와 양산 그리고 물을 준비합니다. 폭염 피해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함께하는 세상.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축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온 리오넬 메시 선수. 39의 나이에 나선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도 최다 골 기록을 세우면서 연일 놀라운 활약을 펼쳤죠. 그런데 메시가 경기장 밖에서 보여준 행보도 큰 화제가 됐습니다. 16강전을 마친 메시는 휠체어를 탄 기자를 보고 발걸음을 멈춰서 인터뷰에 응했죠. 한 달 전에도 팬들이 몰린 복잡한 현장에서 이 기자에게 한참 동안 시간을 내줬는데요. 사람을 대하는 그의 따뜻한 태도는 팬들에게 또 다른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상대에게 기꺼이 마음을 내어주는 일, 어쩌면 진짜 품격은 상대를 바라보는 그 사람의 이런 시선이 아닐까요? KBS 1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시작합니다.
0: KBS 1라디오
1: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편견을 깨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다 함께 더불어 권재현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사무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보건복지부가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계획의 전체적인 방향부터 짚어주십시오.
2: 네, 보건복지부가요. 65세 이후에 활동지원 서비스의 선택권을 보장한다거나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또 지역사회 자립지원 이런 여러 분야에 걸쳐서 장애인 돌봄 또 소득보장을 강화한다는 소식입니다. 국가 책임 돌봄을 비롯해서요. 7개 이 핵심 과제를 통해서 생애 주기별로 복지 체계를 강화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인데요.
1: 네.
2: 지난달 16일 하반기 업무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생명 존중 복지 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발표했는데요. 사회 안전망 강화라든가 국가 책임 돌봄, 또 지속 가능한 연금 체계, 또 바이오, AI 성장 동력 이런 부분을 담은 7가지 핵심 과제를 같이 발표했어요. 특히 장애인 분야에서는요. 돌봄, 소득 보장, 또 건강권,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 등이 포함됐습니다.
1: 네. 복지부의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중 장애인과 관련한 내용들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돌봄 대책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 이 돌봄과 관련해서는 이 고령화를 반영해서 작년에 이 통합돌봄에 대한 법이 제정이 됐거든요. 노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통합돌봄을 장애인까지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네.
2: 현재 이제 의료, 요양, 재가의료, 일상생활 이런 30종에 관련된 돌봄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2030년까지 60종으로 늘리겠다고 하고요. 또 방문 재활 등을 제공하는 거점 재택의료센터를 올해 하반기까지 시범 도입하겠다. 그리고 자택과 요양시설 관련 이 재가 생애 말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 다양한 정책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장애인 정책에서는 활동 지원과 긴급 돌봄, 또 소득 보장, 건강권, 자립지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생애 주기별로 지원 체계를 더 확대하겠다. 이렇게 지금 초점을 맞췄다고 발표했습니다.
1: 네.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온 돌봄 서비스나 활동 지원 제도도 변화가 있나요?
2: 네. 일단은 보호자 부재에 대비해서 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요구가 계속 있어 왔는데요. 24시간 긴급 돌봄을 더 확대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고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활동 지원을 이용하던 장애인이 65세가 되면 장기 요양으로 이 넘어가는 현재 체계가 있었는데 활동 지원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도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법에 따라서 선택권을 보장하는 이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한다는 그런 소식이에요.
1: 네.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한 소득 보장 부문은 어떻게 바뀌나요?
2: 네, 현재 정부의 공약이죠. 과제에도 포함이 됐었는데 현재 1, 2급 또 3급의 중복 장애인까지 지급하거든요. 장애인 연금을요. 2027년부터 상급의 단일 장애인까지 확대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공공일자리도 올해 3만 5,800명 규모로 계속해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1: 네.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장애인을 위한 의료 보건 지원은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2: 네, 이 부분은 이제 장애인 건강권법 관련해서 계속 지속 확대되고 있는 건데요. 특히 방문 재활에 대한 요구가 많았는데 장애인 건강 주치의의 방문 재활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에 신설한다는 내용이고요. 장애 치와 친화 산부인과도 지금 현재 10군데 운영 중인데 15군데

0: 그래서 전반적인 건강 보건 관리 계획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지금 또 같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그리고 장애인의 주거와 일상을 연계한 독립생활 지원 사업은 어떻게 추진됩니까?
0: 네, 이 자립지원 정책도 본격화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지금 시설에 있는 입소장애인 또 학대 피해 재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지역사회 자립지원에 관련된 시범 사업을 계속 운영 중인데요. 주거랑 또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해서 지원하는 모델입니다. 27년 3월부터 본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1: 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 지급 기준을 넓히거나 신청 절차를 단순화하는 방안도 들어있을까요?
0: 네. 생계 의료 급여를 받는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연금도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하는 이 신청 간주 제도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여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거나 이 폐지하고 있는데 2027년부터 중증장애인 생계 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고요. 의료 급여도 의료나 돌봄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부터 단계적으로 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겠다 이렇게 또 밝히고 있습니다.
1: 네. 보건복지부가 밝힌 올해 상반기 장애인 분야의 주요 성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0: 아무래도 이 예산 확대라든가 대상의 확대 이런 부분을 지금 밝히고 있어요. 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의 전문 수당도 월 5만 원이었는데 20만 원 인상했다 하고요. 서비스 단가도 약 25% 인상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대상도 14,800명에서 뭐 16,500명, 방과 후 활동도 또 1,000명가량 12,000명으로 확대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1: 네.
0: 법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소개를 또 해드렸지만 장애인권리보장법도 제정이 됐고 또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서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도 올해 상반기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또 주요 성과로 뽑았는데요. 이번에 하반기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계속 구축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계속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 예. 다음께 더불어 장애인의 돌봄과 소득, 건강과 자립을 아우르는 보건복지부의 하반기 주요 정책 과제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권재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함께하는 세상을 만듭니다. 따뜻한 삶을 만날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김태규 아나운서입니다.
1: 지금부터는 전국 방방곡곡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즐길 수 있는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최국화의 휠체어로 전국 일주. 오늘도 최국화 아나운서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아, 지난 시간 참 재밌었어요. 야구의 열기로 뜨거웠는데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2: 네. 얼마 전 세계를 축구의 열기로 뜨겁게 달군 월드컵이 막을 내렸는데요. 새벽잠을 포기하면서까지 응원한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1: 예. 아, 우리나라가 탈락해서 너무 속상했는데 그래도 월드컵은 참 재밌었고요. 네. 그야말로 이변의 연속이었잖아요.
2: 맞습니다. 가장 큰 화제를 모은 팀과 가운데 하나는 카보베르데였는데요. 아프리카 서쪽 대서양에 위치한 인구 60만 명 남짓의 이 작은 섬나라가 세계적인 강호들과 당당히 맞서며 16강에 진출하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돌풍은 축구 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죠. 그리고 또 하나의 감동은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였습니다. 이제는 노장이라고 불리는 나이에도 마지막까지 누구보다 뜨겁게 그라운드를 누볐는데요. 그가 주장으로서 보여준 이 리더십은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키보베르데, 작은 나라의 기적, 그리고 베테랑의 마지막 도전,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선수들의 모습이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던 거 아닐까요?
2: 네, 맞습니다. 또 무엇보다 제 가슴을 울렸던 건 이번 대회 우승팀인 스페인의 수비수 마크 쿠쿠렐라 선수와 그의 아들 마테오였는데요.
1: 예, 그렇죠. 이 쿠쿠렐라 선수에게는 이번 월드컵이 단순히 우승만을 위한 도전은 아니었잖아요.
2: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들 마테오가 있는데요. 처음 아들의 장애를 알게 됐을 때 부모로서 느꼈던 막막함과 걱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기보다

0: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먼저 고민했죠. 더 나은 교육과 치료, 그리고 같은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자폐 인식 개선과 지원 활동에 꾸준히 힘써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월드컵은 아들을 위해서 뛰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1: 예, 그라운드에서는 세계 최고의 수비수지만 경기장 밖에서는 누구보다 든든하게 아들의 손을 잡아주는 아버지였군요.
0: 네, 그는 자신이 가진 영향력으로 더 많은 가족을 돕고 더 많은 학교와 지원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게 돼서 기쁘다며 아들을 통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생각하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월드컵이 골과 승패만으로 기억되는 무대가 아니란 걸, 누군가에게는 가족을 향한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무대이기도 하다는 걸 쿠쿠렐라 선수를 통해 저도 새삼 배우게 됐습니다.
1: 예, 그런데 이 선수를 한번 보면 잊기 어려울 만큼 풍성한 곱슬머리가 유명하잖아요.
0: 네.
1: 그런데 이 스타일 역시 아들을 위한 마음이 담겼다면서요?
0: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 축구를 시작했을 때는 어머니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머리를 길렀다면 지금은 아들이 멀리서도 아빠를 알아볼 수 있도록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저도 뭐 IQ는 아빠니까 공감이 되는데 이번 월드컵은 우승팀만 기억되는 대회가 아니어서 더욱더 오래도록 기억이 될 것 같아요.
0: 네. 비록 우리나라가 기대했던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한 골 한 골 울고 웃으며 이 축구가 주는 감동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른 기억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2002년 대한민국을 붉게 물들였던 한일 월드컵입니다.
1: 네.
0: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축구의 성지 서울 월드컵 경기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1: 야, 정말 그 당시 많은 분들에게 추억을 남겨준 곳이죠.
0: 네, 그렇습니다. 2002년 여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가슴이 뜨거워질 텐데요. 거리마다 붉은 티셔츠를 입고 사람들로 가득했고 대한민국을 외치는 함성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죠. 이 대한민국 기억하시죠?
1: 아유, 그럼요.
0: 네. 당시 우리나라는 세계 최강들을 연이어 꺾으면서 4강 신화도 만들어냈는데요. 그 감동의 중심에 있었던 곳이 바로 서울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1: 야, 그때 정말 축구엠이 대단했는데 온 국민이 하나가 됐던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도 평소에 관심이 없던 사람도 모두가 하나가 됐죠. 낯선 사람들끼리도 서로 어깨동무하고 골이 들어가는 순간은 서로를 얼싸안으며 기뻐했는데요. 스포츠가 사람을 하나로 만든다는 말이 딱 맞는 순간이었죠.
1: 예,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서울 월드컵 경기장도 월드컵에 맞춰서 만들어진 곳이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2001년에 개장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축구 전용 경기장인데요. 약 6만 6천 명이 동시에 경기를 관람할 수 있고 국가대표 경기뿐 아니라 FC 서울의 홈경기, 또 각종 국제대회와 공연까지 열리는 대한민국 대표 경기장입니다. 이 지붕은 전통 연회의 모습을 형상화했고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커다란 방패연처럼 보여서 건축적으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1: 그렇죠. 최국화 아나운서도 축구장을 많이 다녀보셨다면서요?
0: 네. 몇 년 전 한 금융회사의 지원을 받아서 전국 K리그 주요 축구장을 직접 돌며 장애인 편의시설을 조사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했었는데요. 서울부터 울산 포항까지 직접 휠체어를 타고 경기장을 이용해봤습니다.
1: 네.
0: 같은 축구장이라도 이동 동선이나 관람 환경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였죠. 저도 그 일을 계기로 축구의 매력에 더 빠지게 됐습니다.
1: 예, 야구만큼이나 축구와의 인연도 깊으신 것 같아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장애인 편의시설은 어땠습니까?
0: 네, 잘 갖춰진 편이었어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물론 엘리베이터와 경사로 또 장애인 화장실이 잘 마련돼 있고요. 휠체어석도 시야가 좋아서 경기장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 동반인 좌석도 마련돼 있어서 가족과 함께 응원하기에도 좋고요. 무엇보다 지하철과 바로 연결돼 있어서 네,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1: 네. 그리고 다른 장애 유형을 위한 시설도 있나요?
0: 네.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함께 입장할 수 있고요. 또 필요하면 직원의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장 곳곳에는 음성 안내와 점자 표시가 설치돼 있고요. 또 청각장애인은 대형 전광판을 통해 경기 상황과 주요 안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죠.

0: 앞으로 자막과 음성 해설 서비스가 더욱 확대돼서 더 많은 분들이 편하게 축구를 즐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경기장 안팎의 맛집부터 즐길 거리들까지 스포츠 경기장을 넘어 하나의 축제 공간처럼 다가왔습니다.
1: 네. 최고화의 휠체어로 전국 일주. 오늘은 2026 월드컵 그리고 대한민국 축구의 성지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둘러봤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하겠습니다. 최욱화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편견을 넘어 희망을 전합니다. KBS 1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1: 각자의 자리에서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장애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2026 장애인 열전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떤 분이 주인공인가요?
3: 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의도치 않게 나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되거나 우연한 기회로 제 2의 인생을 살기도 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이 그런 분일 것 같습니다. 황반 변성으로 시력을 잃은 후에 시각과 거리가 멀다고 느끼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분인데요. 한영희 작가입니다.
1: 네. 시력을 잃었다면 오히려 그림과 좀 멀어질 것 같은데 네. 한영희 작가는 오히려 그림을 가까이 하게 됐네요.
3: 네. 그러니까 작가가 되기 전에는 목사이자 대학 교수로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네. 코로나 때 그 활동이 조금 어려워지면서 그림을 접하게 됐고 오히려 시각의 장애가 작가로 활동하게 된 기회가 됐습니다.
4: 코로나 그때 잠깐 쉬는 동안에 뭘 할까 어느 분이 그림 도구를 제게 선물해 줬어요. 그래서 그때 이거 정말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게 이건가? 그러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5: 잘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그림을 해보실 생각을 하셨을지 그게 좀 궁금해요.
4: 그림 물감을 봤는데 그 색깔이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그 색깔을 칠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꽃도 그리고 제가 보았던 옛날에 내가 어린 시절에 놀던 그런 채소밭이라든지 꽃밭이라든지 그런 걸 그리기 시작해서 이렇게 쌓아놨죠. 저는 그게 무슨 전시회라고 제가 이런 화가나 작가로 활동할 줄은 전혀 모르고 그냥 한 서른 개쯤 그려서 이렇게 놨어요. 근데 장애인 복지관에 우리 남편이 찾아가서 이거 우리 와이프가 이런 걸 그렸다 그랬더니 거기 계신 직원이 당장에 전시를 하자. 그게 재작년 1월 달이에요.
1: 그러니까 결국 한영희 작가님은 물감색에 반해서 그림을 그리게 된 거네요.
3: 네.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제 작가 3년 차거든요. 재작년에 13번 전시를 했고 지난해에는 26번이나 전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이 전시 횟수가 2배가 된 건데 특히 그 장애인 복지관이나 도서관 등 여러 곳에서 전시회를 했고요. 개인전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림을 그릴수록 내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구나를 깨닫는다고 합니다.
4: 정말 제가 그렇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할 줄 몰랐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너무 재밌고 행복해가지고 요새는 제가 큰 60호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며칠 걸렸냐면 사흘 만에 다 그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속도로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건 2년 반 동안에 130작품 정도가 있어요. 요번 그림 그리면서 제가 알게 된 거는 구상을 좀 오래 하고 내가 이런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그러면 무슨 색깔을 어떻게 칠하면 좋을까? 이 색깔을 칠하면 좋을까? 저 색깔을 칠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구상을 한 어떤 건 두 달, 어떤 건 석 달, 어떤 건 한 일주일, 열흘 이렇게 구상을 해요. 그 다음에 캔버스를 잡으면은 금방 내 그리게 되더라고요. 생각했던 대로 색깔 칠하고 글쎄 정말 그림 그리시는 그런 분들이 보면 저렇게 그렸나 하실 거예요. 저는 하여튼 그림 그리는 그 순간도 재밌고 완성해서 놓으면은 너무 행복하고 제 그림이 잘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내가 감동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면서 그렸기 때문인지 보시는 분들한테 좀 그게 전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3: 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 무슨 색을 어떻게 칠할까 또 구상을 어떻게 할까 그 고민을 많이 하고 나면 실제로 그 캔버스에

0: 그릴 때는 금방 그린다고 합니다.
1: 예.
0: 그렇게 해서 2년 반 동안에 130여 개의 작품을 완성하신 거죠.
1: 예. 네. 말씀하는 목소리 들어보니까 네. 정말 그림을 좋아하세요.
0: 그렇죠.
1: 말할 때 너무 신나서 기뻐서 하시는 거 보니까
0: 진심이 느껴지시죠.
1: 이렇게 많은 작품들을 만드셨는데
0: 네.
1: 많은 작품에 전시회도 많이 하셨고
0: 네.
1: 그렇지만 첫 전시는 분명히 기억에 남을 거예요.
0: 그럼요. 특히 그 첫 전시회 때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고요. 눈물까지 흘리는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1: 예.
0: 심지어 그 눈물을 흘린 분이 본인의 지인들을 다 모셔오고 그 지인들에게 한영희 작가의 작품을 소개하는 그런 도슨트를 자처했다고 해요.
1: 네. 자, 그러면 한영희 작가님의 그림에는 어떤 매력이 있는 건가요?
0: 네. 일단 꽃이나 자연 풍경을 많이 그리시기 때문에요. 그 색감이 너무 예쁘고요. 또 그 원래의 모습에 본인의 행복한 상상을 더하고 있어서 작품에서는 그 좋은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얼마 전에는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에서 열린 2026 베리어프리 전시에 참가했는데요. 작품 소개를 직접 들어보시죠.
2: 이거는 제가 1950년대에 충남 서산 할머니 집에 살았어요. 할머니가 심으신 꽃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항상 할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칸나꽃과 접시꽃이 좋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칸나꽃 접시꽃을 제일 앞에 두고 그렸죠.
3: 색감이 엄청 화려해요. 분홍색, 초록색, 빨간색.
2: 그 꽃이 가진 색깔들이 너무 이쁘잖아요. 네. 이걸 칠할 때마다 저도 반해요. 꽃색이 예뻐서.
3: 해변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갈매기인 건가요?
2: 네. 네. 제가 충남 서산에 이제 말리포 조금 가야 있지만 하여튼 어느 날 말리포를 갔어요. 겨울이었어요. 근데 차에서 내렸는데 갈매기들은 이상해요. 사람이 많은 곳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노래 부르는 것 같았어요. 저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리고 얘네들은 날고 날면서 노래하고 그래서 이 그림을 해변의 노래라고 붙였습니다.
3: 저 파란색은 이제 바닷가의 그 파란색인 거고 앞에 하얀색은 파도를
2: 파도죠.
3: 표현하신 거군요.
2: 네. 그러니까 모래사장과 바다, 파도, 새 그렇게 그린 거예요.
0: 네. 그 작품 소개하실 때 그때 추억을 다 이렇게 떠올리시면서
1: 예.
0: 옛날 이야기를 하듯이 또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색감과 또 어떤 모습인지 어떤 생각으로 그린 건지 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1: 예.
0: 그 그림에 표현되는 색감이 너무 예뻐서 본인이 그림을 그리면서 그 색감에 반한다고 하시거든요.
1: 이야.
0: 그러니까 작가가 너무나 행복하게 그리다 보니까 그 감정이 또 작품에 잘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그렇겠군요.
0: 네.
1: 그런데 좀 궁금한 거는 잘 안 보이실 텐데
0: 네.
1: 그 풍경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또 그림으로 표현하는 건가요?
0: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시력이 한 10cm 거리에서 이 물감색이 겨우 보이는 정도지만 일단 그 풍경 같은 거를 사진을 찍고 난 후에 그걸 확대를 해서 그렇게 보면서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리다 보면 구상했던 것과 실제가 다를 때도 있고 또 선이 잘 안 그려질 때도 있지만 한영희 작가는 마음으로 보고 기억으로 그리면서 그림만으로도 그 풍경의 분위기가 상상이 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2: 망막은 없어도 주변 시각이 좀 있고 또 한쪽 눈은 좀 시력이 약간 있어요. 전체 풍경을 완전히 제가 봤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오면은 그 사진 속에 나타난 풍경 그걸 이제 되게 그리죠. 좋은 사진 찍었으면 제 친구나 옆 사람들이 저한테 보내요. 여기가 어딘데 어디 갔다 왔는데 참 좋았다. 그러면 그 사진이 나의 마음에 다시 감동을 주고 이제 그걸 그리면 너무나들 다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3: 네.
2: 아, 나 이런 색을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원하는 색깔 찾아서 또 원하는 색을 내려면 이거 믹스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죠. 원하는 색이 안 나올 때가.
3: 근데 구상을 네. 그렇게 오래 하시면 실제로 이제 딱 그 캔버스에 그릴 때 이렇게 선 같은 것도
2: 예,
3: 잘 안 그러실 때도 있을
2: 예,
3: 것이고
2: 맞아요.
3: 근데 그러면 그렇게 빨리 그리실 수 있는 거예요?
2: 아, 그거 엉터리겠죠. 뭐. 그냥 나는 좋아서 그리고 기뻐서 그리는데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뭐 가난한 선을 그리고 싶은데 안 돼. 그러니까 굵은 선으로 나와요. 속으로 제가 위로하죠. 그림은 내 마음이지 내 그림인데 그냥 용기.
3: 용기.
2: 용기라고 생각해요.
0: 네. 정말 행복하게 그림 그리는 한영희 작가의 또 다른 이야기는
1: 예.
0: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1: 예, 다음 시간도 기대합니다.
0: 네.
1: 2026 장애인 열전 한영희 작가를 만나봤습니다.

0: 정수인 리포터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편안하게 KBS 1라디오에 함께하는 세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태규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70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2살 소망이는 집안의 작은 통역사입니다. 부모님의 이혼 후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품에서 자라온 다섯 남매. 하지만 넷째인 소망이를 제외한 네 명의 형제들은 저마다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와 막내는 청각장애와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고, 둘째는 자폐, 셋째 역시 청각장애가 있습니다. 말과 마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은 가족에게 소망이는 서로를 이어주는 든든한 존재인데요. 하지만 다섯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님의 하루는 걱정과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쌓여만 가는 치료비와 재활비, 그리고 아이들만 남겨질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오늘도 주름진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을 꼭 잡는 소망이. 소망이 가족이 더 밝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오늘 경남 양산의 낮 최고 기온 41.6도로 기록을 새로 했었고요. 이밖에도 주요 일 최고 극값을 경신한 곳이 꽤 있었습니다. 경남 양산 포함해서 김해, 창원, 밀양 등 경남에 다소 밀집도 있고요. 전남 여수도 37.2도로 극값을 경신했습니다. 이렇게 폭염 중대경보 해당 지역인 일부 전남과 영남권은 체감온도 38.9도까지 치솟는 상황이 연일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 극단적 더위입니다. 이 밖에도 전국에 폭염특보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최고 체감온도 35도 안팎인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열대야 무더위 이어지니까요.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충분히 수분 섭취해 주시고 각별히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6도 등 21도에서 28도 분포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전주 35도, 대구 38도, 포항 37도 등 33에서 38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았는데 내일과 모레도 중부지방은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고 남부 제주는 계속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남 해안의 안개가 매우 짙겠습니다.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좁혀지니까 주의하셔야겠고요. 서해안과 전북 동부에도 안개가 자욱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5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3: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8월의 첫날 정치권 시선은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없앤 형사소송법 개정안. 민주당은 국회 통과에 이어 후속 조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형사사법 체계를 무너뜨린 폭거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 김경진 기자입니다.
1: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민주당은 해냈다며 성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후보들도 검찰개혁 완수를 주장했습니다.
2: 우리는 해냈습니다. 70년 만에 검찰개혁을 해냈습니다.
3: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4: 검찰개혁을 끝까지 하지 않으면
3: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4: 윤석열과 같은 자가 또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1: 다만 신중론도 나왔습니다. 어제 본회의에 불참했던 이현주 의원은 다수의 반대 여론을 감안해 더 신중했어야 했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센 반발을 이어갔습니다. 형사사법 체계를 정권의 안위를 위해 훼손한 폭거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5: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으로 범죄 대응 역량을 무력화하여 국민을 범죄자로부터 무방비하게 만드는 국민 포기 법안입니다.
1: 경찰이 무소속 강선우 의원 보좌진 갑질 사건을 불송치한 걸 두고는 우리가 마주할 부작용을 미리 본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 소원 등을 추진하고 모레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같은 날 민주당은 대국민 설명회를 열고 이달 안에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어서 여야 대치 속 여론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0: 민주당은 당 대표를 뽑는 순회 경선을 충청에서 시작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치열한 이번 경선, 새 후보 간 신경전은 여기서도 거셌습니다. 오늘 나온 첫 권리당원 투표 결과는 김민석 후보, 박빙의 승리였습니다. 박효빈 기자입니다.
6: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첫 순회 경선.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 김민석 후보가 45%를 얻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매우 군소한 차이로 정청래 후보 그리고 송영길 후보가 뒤를 이었습니다.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송영길 후보는 민생을, 정청래 후보는 통합을, 김민석 후보는 당정일치를 각각 내세웠습니다.
7: 세종행정수도특별법,
3: 송영길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입니다.
7: 송영길이 당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 낙인 찍고 분열해서
3: 정청래
8: 어떻게 총선 승리 대선 승리 할 수 있겠습니까?
7: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을
3: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입니다.
7: 이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6: 신경전도 거세졌습니다. 송영길, 김민석 후보, 6.3 지방선거를 패배로 규정하며 당시 당대표였던 정청래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7: 대통령도 잘못됐다고 반성을 하는데 당대표를 하겠다고 하니 이 지도부가 이재명 정부랑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9: 그러한 리더십으로 그 선거를 치러낼 것이라고 다시 맡길 수 있겠습니까?
6: 정 후보는 다른 후보들의 탈당 전력을 거론하며 맞섰습니다.
8: 2002년 노무현을 배신하고 정몽준에게 날아간 그것이 최악의 자기 정치 아니겠습니까?
6: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친 정청래계로 꼽히는 최민희 후보가 충청권 1위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부산, 울산, 경남에서 두 번째 순회 경선을 이어갑니다. KBS 뉴스 박효빈입니다.
0: 내년부터는 아르헨티나산 원유가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중동 지역에 의존해왔던 원유 수입선이 남미로 넓혀지게 됐습니다. 한국과 아르헨티나 정상회담 소식 손상현 기자입니다.
10: 22년 만에 이뤄진 대한민국 대통령의 아르헨티나 방문.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정상회담이 시작됐습니다. 1시간 가까이 진행된 회담의 핵심 의제는 에너지와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였습니다. 기업 차원에서 올해 아르헨티나산 원유 88만 배럴을 시범 도입한 데 이어 내년부터 원유 수입을 본격 개시합니다. 중동 지역에 집중된 원유 수입선을 넓히고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줄여 에너지 수급 대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거로 기대됩니다.
11: 원유뿐 아니라 천연가스와 원자력 등 에너지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10: 밀레이 대통령도 에너지 수출을 현재의 5배가량 늘리겠다고 공언하며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번 남미 순방 주요 목표인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도 구체적 성과를 냈습니다. 양국은 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리튬 채굴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중 과세 방지 협정도 최종 타결됐습니다. 정상 간 만남을 계기로 논의에 탄력이 붙었다는 설명입니다.
11: 효율과 속도를 중시하는 양 정상의 공통의 강점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신속히 만들어 나가자는 데 뜻을 함께 하였습니다.
10: 미국에 이어 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들러 동포들을 만난 뒤 귀국합니다. 부에노스아일레스에서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0: 태어나서 처음 느껴본 더위였습니다. 41.6도, 경남 양산은 나흘 연속 낮 최고 기온 40도를 넘기며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음 주는 수도권이 걱정입니다. 먼저 신방실 기상전문기자입니다.
12: 나흘 연속 40도 이상 극한 폭염이 이어진 경남 양산. 지면과 가까운 곳의 온도계는 45도 위를 가리키고 후텁지근한 열기 탓에 양산과 손 선풍기가 필수품이 됐습니다. 물놀이장을 찾은 시민들은 시원한 물줄기에 몸을 맡겨보지만 금세 다시 몰려오는 더위에 지쳐갑니다.
13: 올해도 좀 물놀이 할까 해서 왔는데 그래도 날씨가 너무 더워서 쉽지가 않네요. 너무 힘듭니다.
12: 양산의 최고 기온은 어제 41.4도에서 오늘은 41.6도까지 올라가 하루 만에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도 꺾이지 않은 40도 안팎의 폭염. 지난밤 강릉에선 최저 기온이 30도를 넘어 올해 첫 초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내일도 양산 41도 등 오늘만큼 무덥겠지만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폭염의 양상이 급변합니다. 이번 주 내내 서풍이 소백산맥을 넘으며 열기를 불어넣는 영남형 폭염이 계속됐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주풍이 동풍으로 바뀌며 태백산맥 넘어 서쪽 지역에 영서형 폭염을 몰고 옵니다. 영남지방은 극단적인 더위가 다소 주춤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이번 주보다 크게 뛰어올라 월요일은 모레부터 수은주를 37도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권에도 극한 더위가 예고된 만큼 취약계층의 피해가 없도록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0: 예, 문을 여는 순간 훅 들어오는 뜨거운 열기. 여러분은 어디로 피하고 싶으신가요? 휴가철 대표적인 피서지들조차 역대급 더위 앞에 이름값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강예슬 기자입니다.
14: 뜨겁고 강렬한 햇살이 백사장 위로 쏟아집니다. 튜브를 탄 피서객들은 밀려오는 파도에 몸을 맡기며 달아오는 몸을 식혀봅니다. 하지만 물 밖에 발을 내딛는 순간 불볕더위가 바로 전해집니다.
15: 지금 너무 덥고 물속 아니면 걸어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맨발로 걸어다닐 수가 없어요. 모래도 너무 뜨겁고.
14: 서둘러 파라솔 아래로 몸을 피해 찬 음료를 마시는데도 몸의 열기는 좀처럼 식지 않습니다.
16: 아, 좀 이 더위 좀 해소하려고 서울에서 이제 부산까지 운전해서 왔는데 땀이 지금 너무 나가지고 눈을 못 뜨겠어요. 아, 부산이 너무 덥네요.

0: 마치 물이 따뜻할 정도로 날씨가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1: 바다와 물놀이장을 찾아도 피하기 힘든 기록적인 폭염. 극심한 더위가 피서지 물놀이 풍경마저 바꿔놓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2: 네, 이 더위를 잊으려면 이 정도는 돼야겠습니다. 너무 추워서 두꺼운 외투가 필수인 곳, 실내 아이스링크로 가겠습니다. 진선민 기자입니다.
3: 무더위를 잊은 듯한 긴팔에 긴바지, 딴 세상에 온 듯한 이곳은 빙상장. 뜨거운 바깥에서 달리지 못한 하늘 불듯 빙판 위를 내달립니다.
4: 넌 조심해.
3: 난간을 잡고 조심조심. 넘어질까 무서워도 더위를 피하니 신날 뿐입니다.
4: 원래 여기까지 걸어왔거든요. 너무 더워서 돼지찜 된 줄 알았는데 시원해져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3: 피겨 꿈나무들은 빙판 위에 그림을 그립니다.
5: 너무 덥고 숨도 쉬기가 힘든데 여기 링크 딱 들어오니까 아, 피서지가 따로 없구나.
3: 빙상장 실내는 10도. 한여름 늦가을을 만끽했습니다.
6: 지금 서울 전역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지만 이곳은 외투를 입지 않으면 소름이 돋을 정도로 서늘합니다.
3: 하늘은 뜨거워도 시원한 물에 푹 몸을 담그니 잠시 잊는 더위. 어른들도 어린이가 된 듯 물장구를 칩니다.
7: 누가 오늘 제일 수영 잘했어요?
8: 이 언니요. 키가 커서 아무래도 수영을 더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9: 잠수는 제가 했어요.
3: 더위도 친구 가족과 함께라면 추억에 남는 날씨일 뿐.
10: First time here in Hangang, and it's really nice.
11: 한강 수영장은 처음 와봤는데 정말 좋았어요. 오늘 어땠어?
3: 저마다
11: 재밌어요.
3: 폭염을 이겨내며 8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2: 다음 소식입니다. 밧줄에 꽁꽁 묶여버린 이건 거북입니다. 무심코 버린 해양 쓰레기들이 멸종 위기 바다 거북들에겐 죽음의 덫이 되고 있습니다. 민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 제주공항에서 차로 15분 거리의 한 바닷가. 갯바위 사이로 폭염에 말라 등딱지가 벌어진 거북이 보입니다. 길이 50cm가량의 어린 거북으로 이미 죽은 상태. 밧줄이 목을 올가매고 있습니다.
13: 새벽 4시 반 정도쯤에 낚시를 하다가 이제 돌아오면서 보니까 거북이가 폐어구의 목에 걸려서 죽어 있었습니다. 정말 불쌍했고.
14: 멸종 위기종 푸른 바다거북으로 추정되는 이 개체는 밀물때 갯바위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가 폐어구에 목이 감겨 폐사한 걸로 추정됩니다.
12: 2021년부터 최근까지 제주 바다에서 발견된 바다거북 폐사체는 191마리로 43마리는 폐어구에 걸려 죽은 상태였습니다. 5마리 중 1마리꼴로 어선 등에서 버린 폐어구에 희생된 겁니다. 특히 최근 한 달간 폐어구에 걸려 있거나 죽은 채 발견된 바다거북은 10마리에 이릅니다.
15: 주변에서 이런 어업 활동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 어구를 봐보면 대부분 끌어구류, 트롤이나 뭐 이렇게 저인망이나 중국 불법 하는 이제 범장망 또 이런 색깔이거든요.
12: 버려진 어구에 감겨 죽는 해양 생물들이 하루가 멀다고 발견되고 있어 폐어구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2: 일본 구마모토의 강진 사망자는 36명으로 늘었습니다. 폭발 사고가 일어난 이온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80대 남성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구마모토에서 황진우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16: 규모 7.1 지진의 진앙과 불과 200m 떨어진 도로의 당시 모습. 전선이 심하게 출렁이고 달리던 대형 트레일러까지 요동칩니다. 이 도로 바로 옆에 있는 이온몰입니다. 폭발 사고가 일어났던 이온물과는 다른 곳인데 역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영업이 중단된 상태였는데 골든타임이 지난 73시간 50분 만에 80대 남성이 잔해에 깔려 숨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어제 저녁 새로운 시신이 수습된 이온물 앞입니다. 이렇게 갈라진 보도블록이 지진 당시의 충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남성의 시신이 수습되고 구마모토현은 지진 사망자가 36명으로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종 신고는 돼 있었지만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 발견이 늦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폭발 사고가 일어났던 이온몰에선 수색 작업이 계속 이어졌지만 새로운 구조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살인적인 더위 속에 여진도 계속 이어져 주민들은

0: 더욱 불안합니다.
1: 요나카니 겟고 지신 좀도 그런데
2: 밤중에 여진이 오고 있어서 잘 못 자고 있네요. 소리가 심해서
0: 수돗물 공급도 여전히 재개되지 않으면서 7만 2천 가구 주민들은 무더위 속에 견디기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마모토에서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3: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종합특검에 소환됐습니다. 피의자 신분입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공사 특혜 의혹과 관련한 혐의입니다. 관저공사와 자신은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특검은 윤 의원이 공사 현장까지 갔던 구체적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영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4: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았던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관저 공사를 맡기게 한 혐의로 2차 종합특검에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5: 인수위 끝나고 그 취임 이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관련이 없어요.
4: 하지만 특검팀은 윤 의원 주장과 다른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인수위가 해산하고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시작한 뒤인 2022년 6월과 7월 15일 윤 의원이 관저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는 진술과 기록을 포착한 겁니다. 공사 종료를 보름 정도 남긴 때였습니다. 압수수색에서 윤 의원 수행원이 당시 공사 현장을 방문한 내비게이션 기록이 나온 것. 특검팀은 수행원으로부터 나 혼자 개인적으로 그곳에 갈 이유는 없다는 취지의 답을 확보했습니다. 또 당시 공사 관계자도 현장에 윤 의원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거로 전해집니다. 특히 특검팀은 기존 적법한 업체가 공사를 맡기로 했는데도 윤 의원이 21그램을 챙긴 배경에 김건희 여사가 있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윤 의원, 김 여사, 21그램 대표 김모 씨가 세 차례에 걸쳐 관저 후보지를 둘러봤는데 두 번째 답사 뒤 윤 의원이 김호진 전 국토부 차관에게 21그램으로 공사 업체를 바꾸라고 했던 겁니다. 기존 업체 설계가 김 여사 콘셉트에 안 맞으니 여사가 찍은 업체로 변경하라는 취지였던 거로 전해집니다. 특검팀은 윤 의원 조사 뒤 곧바로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0: 우리 일생에서 요즘 누구보다 의지가 되는 이 생성형 AI. 하지만 대부분 외국어 기반이다 보니 한국인들의 가려운 곳을 100% 긁어주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아쉬움을 달래줄 한국형 독자 AI. 국가대표 선발 경쟁이 본격화됐습니다. 박대기 기자입니다.
1: 안전모를 벗은 작업자가 CCTV에 포착되자 화면에 경고가 뜹니다. 관리자가 순찰 로봇을 투입해 확인합니다. AI에게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알려줍니다. 미국산 AI를 쓰던 이 업체는 최근 국내에서 개발 중인 AI로 바꿨습니다. 우리말을 훨씬 자연스럽게 쓰기 때문입니다.
2: 글로벌 탑티어 수준의 모델들은 특정 부분에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한국의 맥락과 한국의 상황과 한국의 문화와 한국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부족합니다.
1: 한국형 AI가 단순 채팅을 넘어 로봇과 연계한 현장에까지 쓰이는 겁니다. 독자 AI 개발에 스타트업도 뛰어들었습니다.
3: 네,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보시다시피 사무실은 한 칸이고 직원은 25명에 불과합니다.
1: 이 업체의 인공지능으로 수능 시험을 풀게 했습니다. 350점 만점에 344점으로 챗GPT 최신 모델보다는 점수가 낮았지만 중국 딥시크보다는 높았습니다. 앞서 한 평가기관의 성능평가에서는 공동 11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기업을 제외하면 1등입니다.
4: 중국, 미국 말고 불가능하다고 믿었었던 건데 중국이랑 미국만 더 이상 이 게임의 참여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그 참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1: 또 다른 개발사인 SKT도 중국 대표 모델들과 비슷한 수준까지 따라잡았다고 자평했습니다. 업스테이지는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기능 구현이 강점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국가대표 AI에 도전하는 네 팀은 이달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하는 2차 심사를 받게 됩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5: 지금까지 이윤희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9시 19분입니다. KBS.

0: 스포츠 스포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오늘 이창진 아나운서가 휴가를 가서요. 제가 대신 진행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극심한 폭염으로 프로야구 두 경기가 취소가 됐습니다. KBO 규정상 1일 최고 기온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이 지속이 되면 경기 취소를 검토할 수 있는데요. 오늘 영남 지방의 날씨가 여기에 해당돼서 창원의 기아 NC전 또 부산의 삼성 롯데전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경기 취소 첫 사례는 2024년 8월 2일인데요. 당시 울산 문수구장의 온도가 50도까지 치솟아, 저 이거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50도까지 치솟아 이때부터 경기 시작 시간을 혹석이 일요일과 공휴일엔 오후 6시로 늦췄죠. 자, 앞으로는 1시간 더 지연이 가능한데요. 요즘 같은 날씨엔 선수와 관중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대처가 필수겠습니다. 자, 토요일의 스포츠 스포츠, 한 주간의 해외 스포츠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월드 스포츠 연합뉴스의 유지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자, 뚜르드 프랑스 사이클 대회 우승, 슬로베니아의 포가차르 선수가 차지했네요.
1: 네, 통산 다섯 번째 우승을 차지하면서 역대 최다 우승 타이 기록도 세웠는데요.
0: 네.
1: 포가차르가 지난달 4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시작해 지난 주말 프랑스 파리에서 마무리된 약 3,000km에 걸친 레이스에서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섰습니다. 이 선수가 2020년 첫 우승한 이후에 21년, 24년 또 지난해 이어 올해도 우승했고요. 약 3주간 진행되는 전체 구간의 달린 시간을 모두 더해서 총 누적 시간이 가장 짧은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는 방식인데요.
0: 네.
1: 포가차르가 이 중 총 5번 1일 레이스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특히 대회의 19일 차에는 험난하고 가파른 오르막 코스에서 역대 산악 등반 최고 기록도 세웠는데요.
0: 네.
1: 심지어 이 선수가 사실 경쟁자들과 격차가 너무 벌어져서 대회 긴장감을 떨어뜨린다고 관중들로부터 야유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0: 세상에, 얼마나 잘하면. 대단합니다. 자, 남자 테니스의 전설 조코비치가 여자 단식 세계 1위 사발렌카와 팀을 이뤄서 US 오픈 혼합복식에 출전한다고요?
1: 네, 미국 테니스 협회가 지난 27일 발표한 이 US 오픈 혼합복식 출전 신청 16개 팀 중에 이 조코비치와 사발렌카 조가 포함이 됐는데요.
0: 네.
1: 출전 신청이 이제 8월 17일 마감되고요. 이 출전 신청 마감 당시 남녀 단식 세계 랭킹 합산 순위가 높은 6개 팀이 본선에 직행을 하게 됩니다. 남자 단식 세계 5위에 올라 있는 조코비치와 여자 1위 사발렌카는 일단 뭐 무난히 본선 출전권을 확보할 전망이고요. 또 이 명단에는 이가 시비옹텍과 카르스페르 루드, 또 엘레나 리바키나 테일러 프리치 등의 이름을 올렸는데, 다만 팬들이 기대했던 남자 1위 야니크 신네루와 3위 카를로스 알카라스는 혼합 복싱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나머지 본선 출전권 가운데 8장은 와일드카드로 배분이 되고요.
0: 네.
1: 2장은 8월 24일 열리는 예선을 통해서 주인이 가려지게 됩니다.
0: 네. 자, 또 우크라이나가 IOC에 러시아 징계 해제 결정 조치를 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했다고요?
1: 네, 지난 30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측이 지난 8일 IOC가 러시아의 징계를 임시로 해제한 것은 시기상조이며 올림픽 헌장을 위반한 조치라고 하면서 이 스포츠 중재재판소 카스에 제소를 했습니다. 앞서 IOC가 2023년 10월 러시아 올림픽위원회의 자격을 정지했지만 7월 8일 이를 해제하고 러시아 선수들에 대한 제한 조치를 대폭 완화한 바 있는데요.
0: 네.
1: 우크라이나는 징계의 근거가 된 러시아의 영토 보전 침해 문제가 전혀 시정되지 않았음에도 IOC가 성급하게 권리를 복원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우크라이나 스포츠의 권리를 방어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번 징계 해제로 러시아 선수들이 2028년 로스앤젤레스 하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긴 했는데요. 다만 이 러시아 선수들이 자국 국기를 달고 국가를 연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IOC도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0: 네. 자, 근데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은 내년에도 러시아 제재를 유지한다고요?
1: 네, 연맹이 지난 목요일 내년에 예정된 4개의 국제대회에 러시아가 참가할 수 없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최근 총회에서 징계 해제 검토 끝에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연맹은 참가 선수단의 안전 등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드렸는데요. 앞서 5월에는 러시아의 경기 출전 여부는 앞으로 각 대회별로 검토하겠다고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로써 내년 이 세계 주니어 선수권, 세계 성인 선수권 또 남녀 18세 이하 세계 선수권에 러시아가 나갈 수가 없는데요. 다만 러시아의 여자 성인 세계 선수권 출전 여부 경우는 올해 11월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0: 네. 자, 지난해 F1 드라이버 챔피언 영국의 노리스가 올 시즌에 첫 우승을 따냈어요.
1: 네, 노리스가 지난 27일 열린 올 시즌 11번째 대회 헝가리 그랑프리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마수거리 우승을 따냈죠. 지난 시즌에는 7승을 거두면서 F1 데뷔 7년 만에 생애 첫 드라이버 챔피언에 올랐던 노리스인데요. 올 시즌에는 2위와 3위를 한 번씩 들어간 끝에 이번에 드디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시즌 랭킹 포인트 1위를 달리는 키미 안토넬리는 이 대회 3위에 올랐고요. 막스 페르스타펀이 2위를 차지했는데요.
0: 네.
1: 포인트 순위에서는 노리스가 128점으로 5위까지 올라섰는데 안토넬리에는 아직 91점이 뒤져 있습니다. 예선 1위로 결승에서 폴 포지션을 잡은 노리스는 레이스 중반까지 2위를 달리다가 46번째 랩에서 선두로 나섰고요. 막판에 페르스타펀을 따돌리고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0: 네, 자 미국의 수영 스타죠. 드렉슬 자국 대회 자유형 100m에서 우승을 했어요.
1: 네, 드렉슬이 캘리포니아주 어반에서 열린 미국 수영 선수권 첫날 지난 화요일 남자 100m 자유형에서 47초 70의 기록으로 우승했는데요. 미국 선수권 이 종목에서 4년 만에 우승이고요. 또 2024년 올림픽 대표 선발전 50m 자유형에서 우승한 이후 개인 종목에서 1위를 한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0: 네.
1: 드레스는 2021년 도쿄올림픽 자유형 100m 금메달리스트이기도 하고요. 당시 대회 5관왕에 오른 뒤에는 좀 슬럼프를 겪다가 파리올림픽에선 개형 종목에서만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를 따고 복귀를 한 선수입니다. 드레스는 경기를 마친 후에 전광판에서 내 이름 앞에 숫자 1을 본 게 굉장히 오랜만이라면서 자신은 여전히 수영을 사랑하고 또 대학 신입생 때로 돌아간 기분이 들 정도로 수영이 즐겁다고 말했습니다.
0: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월드스포츠 연합뉴스의 유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스포츠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시각은 9시 26분 38초 9초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스포츠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스포츠 토크박스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2026 아시안게임에서 첫 정식 종목이 된 신생 스포츠. 테크볼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어요.
2: 네, 맞습니다. 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열리는데요. 이제 개막이 50일 정도 남았습니다. 네, 아시아 45개국 15,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서 43개 종목, 71개 세부 종목에서 열전을 펼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번 대회에 신설된 종목이 있거든요.
0: 네. 이제
2: 그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테크볼입니다.
0: 네. 사실 저 테크볼이 뭔지 모릅니다.
2: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0: 그러니까요. 네. 이름도 생소한데 이거 어떤 스포츠인가요?
2: 이게 그러니까 축구와 탁구를 결합한 종목인데요.
0: 잠깐만요. 축구랑 탁구. 축구는 발로 하고 탁구는 손으로 채로
2: 그렇죠.
0: 하는데.
2: 그렇죠. 그러니까 네. 축구공으로 탁구를 하는 것 같아서 탁구 축구 혹은 테이블 족구가 언급되기도 합니다.
0: 테이블 족구.
2: 네. 네.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하면 탁구 테이블처럼 생긴 테이블에서 하는 축구인 건데요. 사실 이 테크볼 테이블은 평평한 탁구대와는 다른 곡선형 테이블이에요. 네.
0: 야, 잠깐만요. 이게
2: 상상이 잘 안 되시는 거죠.
0: 제가 머릿속에 네. 그리고 있었거든요.
2: 네, 족구를 그 가운데에 그 곡선형 테이블을 두고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근데 거기서 지금 변수가 곡선형 테이블입니다.
2: 네.
0: 족구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2: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손을 네. 쓰지 않고 공을 발이나 가슴 또 머리로 차서 상대팀 진영으로 넘기고요. 근데 이 공의 바운드가 네. 그 탁구공을 떠올리시면 되는데 네. 그 테이블 위에서만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족구를 탁구화한 종목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테크볼이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에서 정식 메달 종목으로 첫 선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종목이니까 주요 경기 규칙을 대한 테크볼 협회 동영상 채널에서 들어보시죠.
3: 4득점마다 서브 점이 교체됩니다. 상대편과 저희 팀의 그 점수를 합산해서 4의 배수가 나오면 되는 거 맞죠?
4: 그렇죠. 자, 이번 규칙은 여러분들이 탁구에서도 많이 보셨을 규칙인데요. 경기 진행 시에 이 테이블 끝부분 이 모서리에 맞고 엣지로 방향이 꺾이게 될 경우에는 노플레이로 간주돼서 처음부터 다시 진행이 됩니다.
3: 자, 다음 설명드릴 규칙은 공은 총 3번 터치가 가능합니다.
4: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발, 무릎, 헤딩 네 이런 식으로
3: 최대 세 번까지 터치가 가능하고요. 자, 다음 규칙은 같은 부위로 두 번 연속 터치를 하면 안 되는 건데요.
4: 이것도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똑같은 부위로 연속해서 두 번 넘길 수도 없어요. 제가 오른발로 마지막 터치를 해서 넘겼어요. 그리고 네. 랠리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다시 넘어왔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오른발로 또 넘기게 되면 실점이에요. 제가 이전에 오른발로 넘겼기 때문에 오른발을 제외한 나머지 부위로 넘기셔야 돼요. 대신 한 포인트가 끝나고 다음 랠리 때는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3: 그럼 거기서 이제 점수가 나면 네. 이제 다시 리셋이
4: 되는 거죠.
2: 네, 이해가 되셨나요?
0: 휴! 쉽지 않아요. 근데 아, 네. 제 생각엔 보면 바로 알 것 같아요.
2: 그렇죠.
0: 특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보면 네. 바로 알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이렇게 보면 그 손과 팔을 제외한 신체 부위로 공을 다루고요. 그리고. 그 공을 상대 진영으로 넘기기 때문에 이 축구의 볼 컨트롤과 탁구의 빠른 경기 전개를 동시에 요구합니다.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 하지만 이 공의 움직임이 빠르고요. 또 공격과 수비가 빨리 이루어지면서 박진감이 넘치는데 그 대한체육회 동영상 채널에 이 족구팀과 세팍타크로팀이 태크볼을 겨루는 영상이 있거든요.
0: 와, 이거 네. 재밌겠네요.
2: 그 영상도 함께 해보시죠.
5: 각 팀 에이스 두 명씩 나와 경기에 임했는데요.
6: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오,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찬스 못 차, 못 차.
5: 족구팀의 실수로 세팍타크로팀이 선취점을 가져갑니다.
6: 왼발, 왼발.
5: 하지만 이내 세팍타크로 팀도 실수하며 한 점 내어주고 마는데요. 분위기가 오른 족구팀, 경기까지 적응을 마친 건가요? 과감한 공격으로 반격에 나섭니다. 이에 질세라 세팍타크로 팀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6: 아, 좋다.
5: 간단해 보이지만 확실한 공격을 성공시킨 박철희 선수. 어느덧 경기는 매치 포인트.
6: 왼발, 오케이. 오케이.
5: 팀의 연이은 실책으로 세팍타크로 팀이 경기에서 승리합니다.
0: 이게 근데 어쨌든 이번 아시안 게임에 처음 채택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2: 네, 그렇죠. 정식 종목으로요.
0: 예, 네. 그러면 첫 금메달리스트가 초대 챔피언.
2: 와, 그렇죠.
0: 영광인데요, 이거.
2: 네. 한국도 그런 기록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용섭 감독 그리고 남자 3명과 여자 1명의 선수들이 단식, 복식, 혼합복식 이렇게 3개의 메달에 도전합니다. 일단 단식에서는 이 넓은 공간을 혼자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볼 컨트롤과 체력이 중요하고요.
0: 아, 엄청 힘들 것 같은데.
2: 그렇죠. 계속 네. 움직이는 거니까요. 네, 또 복식에서는 두 선수의 움직임을 정교하게 맞춰야 하는 거고 또 혼합복식은 남녀 선수가 호흡을 맞추는 거니까 상대 조합에 따라 전술을 빠르게 바꾸는 능력이 핵심입니다.
0: 아, 네. 어떻게 뭐 청취자분들도 네.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제일 궁금하죠. 우리 대표팀에서 메달 기대해 볼 수 있나요?
2: 네. 네. 대한태크볼협회는 한국 대표팀의 기량을 아시아 최정상급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0: 와, 네. 네.
2: 남은 기간 실전 감각과 조직력을 끌어올린다면 출전하는 세부 종목 모두에서 메달을 노릴 수 있다는 그런 전망입니다.
0: 와, 이거 굉장히 좋은 네. 소식 아닙니까?
2: 맞아요. 네. 태크볼이 또 첫 선을 보이는 아시안 게임인 만큼 메달 소식이 들리면 좋겠습니다. 네.
0: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스포츠 토크박스 지금까지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0: 냉철한 비판이 있습니다. 냉철한 분석이 있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1: 네, 이어서 축구 소식 함께해 주시죠. 중앙일보의 박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자, K리그 1 오늘 세 경기가 열렸네요. 그죠? 프로축구 전북과 서울, 일명 전설 매치를 치렀죠.
2: 네, 그 전북과 서울의 악보자를 딴 전설 매치가 그 전주에서 열렸고요. 선두 서울과 2위 전북의 맞대결이었는데, 사실 오늘 결과에 따라서 1, 2위 간 승점차가 12점으로 벌어지거나 6점으로 좁혀질 수 있었는데요. 네. 방금 전에 경기가 무승부로 끝나면서 양팀의 격차는 그대로 9점 차가 유지가 됐습니다.
1: 네, 참고로 서울이 지금 1위입니다. 전북이 2위를 달리고 있고요. 자, 강원과 부천 어땠습니까?
2: 네, 오늘 그 부천이 원정에서 강원을 3대0으로 제압을 했습니다. 부천은 그 10위를 기록 중이지만 그래도 5승째를 따냈고요. 강원은 좀 홈에서 완패를 당하면서 3위에 그쳤습니다.
1: 네, 경기 내용은 어땠나요?
2: 네, 부천이 그 외국인 선수를 앞세워서 강원의 수비 뒷공간을 그 잘 노렸습니다. 네. 전반 19분에는 그 부천의 갈레고 선수가 왼발 중거리 포로 선제골을 터뜨렸고요. 또 후반 15분에는 성혜건 선수가 한 골을 보탰고 후반 24분에는 또 부천의 가브리엘 선수가 코너킥을 헤딩 세기골로 연결을 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포항과 김천의 경기도 살펴볼까요?
2: 네, 김천이 그 포항의 1대0으로 앞서 있고요. 후반 21분에 김천의 이정택 선수가 코너킥을 헤딩골로 연결을 했는데 또 이정택 선수의 K리그 데뷔골이었습니다.
1: 네. 자, K리그2는 4경기가 치러졌는데 수원 삼성은 충북 청주를 상대를 했어요.
2: 네, 사실 수원 삼성이 오늘 0대2로 끌려가면서 오늘은 좀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였는데요. 네. 막판에 3골을 몰아치면서 이제 3대2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수원 삼성의 헤이스 선수가 만회 골과 동점골을 뽑아냈고요. 두비츠 카츠 선수가 또 한 골을 보태면서 수원이 그 이대로 경기가 마무리되면 12승째를 따내면서 그 K리그2 선두로 또 올라서게 됩니다.
1: 네, 짜릿한 게임이었겠고요. 자, 그리고 차두리 감독이 이끄는 화성과 대구의 경기, 화성 홈에서 치러졌는데 결과 어떻게 됐나요?
2: 네, 화성이 대구를 5대1로 대파를 했고요. 화성의 플라나 선수가 혼자서 4골을 몰아쳤습니다. 특히 전반 40분에는 정말 현란한 드리블로 상대 3명을 제치면서 그 또 득점을 올렸고요. 네. 화성이 최근에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10승 3무 5패로 3위까지 올라섰는데요. 특히 화성의 감독이 또 그 차범근 감독의 아들인 그 차두리 감독인데요. 사실 뭐 오삼고 감독부터 시작해서 대표팀 코치를 지내면서 밑바닥부터 올라왔고요. 뭐 특유의 형님 리더십도 발휘하고 뭐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또 우당탕탕 골을 넣으면서 K리그2에서 굉장히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K리그2 남은 두 경기 소식도 정리해주세요.
2: 네, 천안과 용인은 그 2대2로 맞서 있는 상황이고요. 충남 아산은 성남의 그 2대0으로 또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1: 네. 자, 프로야구는 오늘 폭염으로 두 경기가 취소가 됐는데 혹시 K리그도 폭염 대책이 있나요?
2: 네, 규정상으로 존재합니다. 일단은 여름철 하절기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마찬가지로 야간 경기로 치러졌고요. 그리고 경기 중에도 그 선수들이 물을 마실 수 있는 쿨링 브레이크도 실시가 됐습니다. 규정상으로 폭염 같은 악천 후에는 경기를 중지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다만 오늘 경기가 열린 그 포항과 강릉 전주는 기온이 32도가 넘었거든요. 선수들도 경기를 뛰는데 정말 숨이 턱턱 좀 막 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좀 유럽 축구처럼 가을에 시작해서 여름이 오기 전에 마치는 추춘제로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또 무더위 때문에 다시 또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자, 그리고 K리그 경기장에서 이 무더위를 식힐 어떤 이벤트를 준비했다는데 어떤 거였나요?
2: 네, 아무래도 뭐 폭염이 연일 또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각 구단들이 좀 말씀하신 대로 팬들을 위한 또 이런 이벤트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뭐 전북과 포항 같은 경우에는 홈 경기 서포터석을 향해서 시원한 워터 캐논을 또 쐈고요.
1: 아, 물을 그냥 네.
2: 네, 맞습니다. 워낙 네. 뭐 굉장히 덥다 보니까
1: 그렇죠.
2: 그 오늘 상의를 탈의하고 응원하는 팬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열기가 뜨거웠는데 뭐 기분 좋게 워터캐논을 쓰니까 뭐 팬들도 굉장히 기분 좋은 모습이었고요.
1: 네.
2: 그리고 포항과 울산 구단 같은 경우에는 DJ 공연까지 또 개최를 하면서 팬들의 또 무더위를 식혀주기 위한 또 많은 노력을 또 기울이고 있습니다.
1: DJ 공연님은 굉장히 신났을 것 같은데 그냥 더운 김에 아예 그냥 화끈하게 놀자 이런 거였군요.
2: 네, 맞습니다. 네. 뭐 울산 같은 경우에도 내일 뭐 워터캐논과 DJ 파티도 또 결합을 한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하니까요. 또 팬들이 뭐 무더위에도 경기장을 찾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제가 근처에 있었으면 바로 갔습니다. 자, 좀 아쉽고요. 자, 이번에 해외 축구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가 이 월드컵 지분 민간 투자자에게 매각할 이 계획을 철회를 했어요.
2: 아, 네, 맞습니다. 그 인판티노 피파 회장이 피파 주관 대회를 운영할 그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 200달러짜리를 또 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일부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려는 시도를 했는데요. 전 세계 축구계가 그 굉장히 반발이 거세자 또 결국에는 계획을 철회하게 됐습니다. 인판티노 회장이 직접 프로젝트가 분열을 초래함에 따라 이번 매각 계획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 또 이렇게 성명서를 내면서 스스로 또 백기를 들었습니다.
1: 굉장히 많은 이제 민심을 잃게 된 것 같은데 이 프로젝트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연관이 있었다면서요?
2: 네, 뭐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인판티노 회장이 추진한 거래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의 그 동생이 이끄는 사모펀드가 또 주도를 했습니다.
1: 네,
2: 북중미 월드컵 기간에도 인판티노와 트럼프 간의 그런 각별한 친분이 또 과시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프로젝트를 바라보는 시선도 굉장히 좀 곱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축구연맹이 그 월드컵을 보이콧하겠다 이렇게 또 초강수를 뒀고 또 아시아와 북중미 연맹 또 반대에 동참을 했습니다. 여기에 그 핵심 투자자들까지 또 등을 돌리게 되자 결국에는 인판티노 회장이 두 손을 든 겁니다.
1: 네. 어쨌든 인판티노 회장의 입지에 굉장히 타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2: 네, 뭐 정확히 짚어주셨고요. 그 피파 내부는 물론 측근에게서도 인판티노 회장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내년 3월에 피파 회장 그 선거가 있거든요. 인판티노 회장은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프로젝트를 좀 잘못 추진하다 보니까 입지가 굉장히 좀 크게 흔들리게 됐고요.
1: 네.
2: 유럽 축구연맹은 또 다른 후보를 앞세워서 또 강력하게 또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파리 생제르맹 회장인 그 알켈라이피 회장이거든요.
1: 네.
2: 유럽 축구연맹이 아무래도 인판티노 회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에 회장 선거의 결과는 그 이번 사태로 인해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1: 네. 자, 그리고 동남아 월드컵이라고 불리는 아세안 현대컵 여기에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대표팀이 참가 중이죠.
2: 네, 베트남이 홈에서 열린 그 대회 조별리그 A조 2차전에서 싱가포르와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베트남은 축구 사상 최다 연속 무패죠. 20경기 연속 무패를 이어가긴 했지만
1: 네.
2: 그래도 싱가포르와 비기면서 1승 1무에 그치면서 조 3위로 내려앉았고요. 그래도 김상식 감독이 굉장히 또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고 베트남은 이번 대회 2연패이자 또 네 번째 우승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이 밖에 축구 소식이 있으면 또 전해주시죠.
2: 네, 그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리 축구 대표팀에게 그 뼈아픈 패배를 안긴 감독이죠. 그 남아공의 휴고 브로스 감독이 지도자 은퇴를 또 선언을 했습니다. 브로스 감독은 남아공을 그 월드컵 32강 토너먼트에 그 올려놓았고요.
1: 네.
2: 사실 기존 계약이 월드컵까지였는데 내년 아프리카 네이션스컵까지 연장 계약 제의를 받았거든요. 하지만 올해 그 74살이기 때문에 또 가족과 더 시간을 보내고 본인의 축구 인생은 또 완벽하게 완성. 됐다. 또 이렇게 밝히면서 박수 칠 때 그 떠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1: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드릴게요. 지금까지 축구 소식 중앙일보

0: 의 박린 기자와 정리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자, 이어서 프로야구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스포츠 서울의 김동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극심한 폭염으로 경기 진행에 어려움이 좀 있죠?
2: 네, 하늘이 하는 일을 인간의 힘으로 막기가 참 어렵습니다.
0: 네.
2: 폭염이 계속되면서 팬들도 선수들도 지금 모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KBO 리그 두 경기가 폭염으로 취소가 됐고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을 흐르는 상황이다 보니 선수들도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등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자, 그 KBO 경기가 어쨌든 오늘 폭염으로 두 경기가 취소가 됐어요. 근데 아까 축구는 물어봤는데 그 규정은 있지만 실행이 된 적은 없는데 그러면 메이저리그나 일본 프로야구의 경우에는 폭염 취소 규정이 있나요?
2: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미국이 워낙 이제 땅이 넓다 보니까 네. 사무국이 동일하게 규정을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일단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기상 관련 뭐 경기 지연이나 순연 결정 권한은 홈팀에게 있습니다.
0: 홈팀에게.
2: 네네네. 그리고 정규 시즌 마지막 맞대결인 경우에는 경기 일정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 사무국에서 관여를 하긴 합니다만 이를 제외하면 구단이 홈팀이 결정을 하고요. 양 팀의 타순표가 교환된 후에는 심판 조장에게 권한이 또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만 지금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0: 네네.
2: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폭염 취소 규정 자체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난달에 이제 2군 경기 도중에 39도까지 기온이 올라간 적이 있어서
0: 네.
2: 이때 심판 재량으로 취소를 결정한 적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수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일본 프로야구 선수회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여름에는 동구장에서 경기를 좀 하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약간 로비 아닌 로비를 벌이기도 합니다.
0: 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오늘 프로야구 세 경기가 열렸습니다. 수원부터 가볼게요. 이 와중에 관중이 만 원이었다고요. 2위 KT와 네. 6위 한화가 맞붙었습니다.
2: 네네. 만 원 관중 속에서 홈팀 KT가 한화를 7-4로 잡고 파죽의 5연승을 달립니다. 9연승 기록하고 1패 당했고 다시 5연승 KT가 무섭습니다.
0: 네네.
2: 순위도 마침내 1위로 올라섰고요. 삼성의 승차 없이 승률에서 앞선 1위가 됐습니다. 5월 23일 이후로 70일 만에 다시 순위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습니다. 선발 배재성이 5이닝 4실점으로 뭐 아주 빼어난 피칭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타선이 3회 말에만 안타 7개 치면서 7득점 순식간에 승부를 결정지었고
0: 네.
2: 하나도 노시환 허인서의 홈런으로 추격을 했습니다만 더 붙지는 못했습니다.
0: 네, 여기서 좀 봐야 되는 게 이제 한화의 새 외국인 투수 진머맨 3회 7실점을 한 거예요.
2: 네네. 첫 등판은 4이닝 무실점으로 괜찮았는데 이번에는 4이닝 8안타 2볼넷 3삼진 7실점으로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3회 말에만 안타 7개 볼넷 하나 주면서 뭔가 던지는 족족 맞아나가는 모양새가 됐고요.
0: 네.
2: 아주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는 아니에요. 오늘도 최고 구속이 145km 정도였고 투심이 147까지 나왔는데 다양한 변화구를 바탕으로 상대를 이제 맞춰 잡는 유형의 투수라고 봐야 되는데 이쪽 그 현장에서는 베테랑 정도 타자들이라면 타순 한번 돌면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모양새가 됐고요. KT 타자들이 초구 2구 혹은 3구 이내에 빠른 카운트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스윙을 하면서 진머맨을 잡은 그런 경기가 됐습니다.
0: 네. 한화 입장에서는 좀 생각할 거리가 생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잠실에서는 네네. 3위 LG가 4위 두산과 라이벌 매치를 펼쳤네요.
2: 네. 잠실 라이벌전답게 팽팽한 경기가 나왔습니다. 연장 11회 승부 끝에 2-2 무승부. 일단 양팀 선발이 잘 던졌습니다. 두산 선발 곽빈은 6이닝 동안 삼진 10개 잡으면서 2실점 퀄리티 스타트 기록했고 LG 선발 카라스코는 이날 데뷔전인데 7이닝 무실점으로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 만들었습니다. 타선에서는 LG가 5회 초 이주원의 적시 2루타, 홍창기 적시타 등으로 2-0으로 먼저 앞섰습니다만 두산이 8회 말 김대한과 박지훈의 연속 적시 2루타가 터지면서 2-2가 됐습니다. 이후 어느 팀도 점수를 뽑지 못하면서 무승부로 경기가 끝났네요.
0: 네. 자, 아까 중간에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LG의 새 외국인 투수 이름이 카라스코입니다.
2: 네네.
0: 데뷔전을 아주 성공적으로 치렀네요.

0: 네, 빅리그 다승왕 출신에 통산 112승 올렸고 한때 메이저리그에서도 특급 에이스 소리 듣던 투수입니다. 그 명성 그대로 오늘 보여줬어요. 7이닝 2삼진 퍼펙트. 그러니까 단 하나의 안타도 주지 않았고 최고 시속 149km까지 던졌고 싱커, 슬라이더, 커터, 체인지업, 커브까지 여러 구종을 던지면서 두산 타자들을 말 그대로 압도한 그런 경기가 됐습니다.
1: 네네.
0: 2대0으로 앞선 상황에서 내려갔는데 8회 불펜이 동점을 허용하면서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1: 네. 자, LG 두산전 잠실에서 열렸는데 그러면 1루 더그아웃을 어느 팀이 쓰게 되는 건가요?
0: LG와 두산 모두 잠실이 홈이긴 합니다만
1: 그렇죠.
0: 모든 경기는 어쨌든 홈팀과 원정팀이 있죠. 그래서 LG가 홈일 때는 LG가 1루를 두산이 홈일 때는 두산이 1루 더그아웃을 쓰게 됩니다. 대신 이제 클럽하우스와 라커룸은 고정이 되어 있어요. LG 클럽하우스와 라커룸은 3루에 두산의 클럽하우스와 라커룸은 1루에 고정이 되어 있어서 이제 두산이 홈 경기를 할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LG가 홈 경기를 할 때는 그 짐은 3루 클럽하우스에 두고 몸은 1루 더그아웃에 있는 거잖아요.
1: 네네.
0: 그렇다 보니 이제 경기가 끝났을 때 과거에 이제 경기 후에 각자의 라커룸으로 돌아갈 때 이제 약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이런 일이 좀 있어서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약간 시사협정처럼 맺은 게 있는데
1: 네.
0: 두 팀이 승리한 쪽은 그라운드를 가로질러서 가고 진 팀은 뒤로 복도로 돌아서 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암묵적인 어떤 룰을 만들어서 이게 2000년대 초반이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이렇게 또 설명을 들으니까 또 재밌네요. 다음에 네.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0: 네네.
1: 자, 아까도 뭐 일본 프로야구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이 폭염에 끄떡없는 데가 바로 돔구장이죠. 우리도 있습니다. 고척 스카이돔. SSG랑 키움의 하위권 매치가 진행이 됐어요.
0: 네네. 9위 SSG가 10위 키움의 10대2로 크게 이기면서 전날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이날까지 졌으면 양 팀의 승차가 0.5경기까지 좁혀질 뻔했는데 SSG가 이기면서 2.5경기로 다시 늘렸습니다. 선발 다케다가 5이닝 2실점으로 잘 던졌고 지난 4월 25일 KT전 이후 98일 만에 거의 100일 만에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1: 네.
0: 타선은 3회 1점 뽑은 뒤에 4회 2점, 5회 4점 등 7회까지 메이닝 득점하면서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키움은 선발 김윤아가 4.1이닝 6실점으로 무너지면서 어려운 경기가 되고 말았네요.
1: 네. 지구가 점점 아프면서 날씨 예측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변화가 심하고요. 이럴 때일수록 왠지 돔구장이 더 절실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인가요? 어떤가요?
0: 네. 요즘 날씨 보면 모든 경기 다 고척에서 했으면 어떨까 싶을 정도인데
1: 네.
0: 선수들도 고척 가면 너무 시원하다고 되게 좋아들 합니다.
1: 네네.
0: 일단 지금 뭐 당장 뭐 내년에 생긴다 이건 아니긴 합니다만 두 개가 생길 예정이긴 합니다.
1: 예정인가요?
0: 일단 SSG가 인천 청라에 청라돔을 짓고 있어요. 2028년부터 청라돔 시대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잠실도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 복합 개발 사업에 따라서 지금 현재 잠실 구장을 올 시즌이 끝나면 철거를 하고요.
1: 네.
0: 그 자리에 잠실 돔을 새로 지을 예정입니다. 이게 2032년 준공이 목표이기 때문에
1: 32년. 네.
0: 네, 조금 시간이 있긴 걸리긴 합니다만 뭐 결과적으로 요즘 날씨 생각하면 그때 뭐 갈수록 더워진다고 하니
1: 네네.
0: 빨리 그때가 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1: 갈수록 돔구장에 대한 가치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네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스포츠 소식을 스포츠서울의 김동현 기자와 정리해드렸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네, 스포츠 스포츠 함께하고 있는 지금 시각은요, 9시 51분 50초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는 토요 스포츠 와이드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네.
0: 이혜리 리포터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1: 북박이 같죠?
0: 자, 펜싱 남자 사부.

0: 우리 대표팀이 세계 선수권 은메달 딴 소식 들어와 있네요.
1: 네. 네, 그 우리나라 남자 사브르 대표팀은 오상욱, 박상원, 도경동, 황희근 선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 지난달 30일 목요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홍콩에서 열린 대회 그 사브르 남자 단체전 결승에서 강호 프랑스를 만났고요. 31대 45로 졌습니다. 근데 이번 그 세계 선수권 단체전 입상은 2023년 이후에 무려 3년 만이기도 하고요. 네. 특히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따면서 생애 첫 이 세계선수권 시상대에 올랐던 도경동은 단체전까지 은메달 추가하면서 이번 대회 최고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대표팀이 그 대회를 준비하면서 우여곡절이 좀 많았어요. 그 펜싱협회가 있는 서울올림픽공원 경기장이 시위 문제로 한 달 넘게 출입이 봉쇄됐었거든요. 그래서 행정 차질 때문에 선수단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그 악조건을 뚫고 여자 에페 송세라의 금메달을 포함해서 우리나라는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로 종합 2위에 올랐고요. 4년 만에 세계선수권 탑3 복귀했습니다. 우리 펜싱 대표팀 아시안게임에서도 금빛 칼끝을 기대해보겠습니다.
0: 네. 다행히 프랑스는 아시안게임에 안 나오죠. 그죠?
1: 네. 네.
0: 자, 동아시아 선수권에 출전할 여자 배구 국가대표가 확정이 됐어요.
1: 네. 그 이번 대회가 단순히 동아시아 대회가 아니고요. 2028년에 열리는 LA올림픽 출전권 그리고 2027년 월드컵 출전권이 걸린 아시아 선수권 그리고 오는 9월에 열리는 아이치 라고의 아시안게임을 대비하는 중요한 전초전입니다.
0: 그러네요. 예.
1: 네, 이 포지션별로 주요 선수 라인업을 좀 짚어보면요. 세터진에는 김다인과 이수연이 이름을 올렸고요. 공격진의 핵심인 아웃사이더 히터에는 강소희, 김효임, 이예림, 육서영 선수가 뽑혔습니다. 네. 아포지 스파이커에는 나연수, 박은서, 정윤주 선수 그리고 미들 블로커에는 박은진, 이다연, 이주아 선수가 손발을 맞추는데요. 차상현 감독이 이끄는 여자 대표팀은 2028 LA올림픽과 또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기 위해 어제 일본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오는 5일까지 네. 일본 SV리그의 강호인 군마 그린윙스 그리고 사가 히사미스 스프링스와 각각 두 경기씩 총 4차례 평가전을 치르는데요. 이 대표팀 세대 교체와 조직력 완성이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0: 네. 자, 또 한중일 여자 배구 탑클럽 슈퍼매치에서는 네. 한국 대표인 흥국생명이 일본 대표인 오사카에 경기를 내줬네요.
1: 네. 네. 오늘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이 경기가 열렸고요. 개막전에 한국 대표인 흥국생명이 일본 SV리그 오사카 마블러스 상대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주축 선수들이 국가대표로 차출되다 보니까 전력 누수가 좀 있었어요.
0: 네네.
1: 결과는 세트스코어 0-3 완패였습니다. 이 표승주와 최은지, 변지수, 이메림 선수 등으로 이 선발 명단을 짰는데요. 비록 졌지만 백업 선수들에게는 좋은 경험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장에 특별한 손님이 현장을 찾았는데요. 이 바로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가 개막전 시구자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번 대회 출전팀인 일본 오사카와 그리고 중국 상하이 브라이트 유베스트 모두 이 김연경 선수가 선수 시절에 뛰었던 친정팀이었거든요.
0: 아, 그래요 또?
1: 네. 그래서 팬들에게는 더욱 뜻깊은 그런 스토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0: 네. 진짜 자랑스러운 여제였는데 그죠?
1: 네.
0: 자, 또 여기 배드민턴의 여제가 있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안세영 선수. 이 그랜드슬램 달성 기념메달 출시 행사에서 근황을 전했다고요.
1: 네. 그 안세영이 지난달 29일 수요일에 안세영 선수 첫 공식 기념메달 출시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행사가 한국조폐공사가 직접 제작을 한 안세영의 첫 공식 기념메달이 공개가 된 건데요.
0: 네.
1: 안세영이 아시아 최초 여자단식 그랜드슬램 완성 기념해서 제작이 됐습니다. 앞면은 안세영이 좋아하는 문구인 스타이즈 본이라는 문구와 침패 서명이 새겨졌고요. 뒷면에는 셔틀콕과 숫자 2를 결합을 했습니다. 순금, 순은 한정판 메달인데요.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2: 이 작은 메달 안에 제가 담고 싶은 의미가 잘 담긴 것 같아서 너무 만족스럽고요. 또 보시는 분들이 또 제가 코트 안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순간들을 잘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배드민턴 선수로서 더 오래 하기 위해서 또 건강하게 오랫동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시 재정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을 당연히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또 잘 준비해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0: 빨리 나와주세요, 안세영 선수. 네. 자, 그리고 휘바 월드컵 아시아 예선을 앞둔 남자 농구 대표팀에서 주축 선수인 송교창 최준영 선수가 빠졌네요.
1: 네, 부상으로 대표팀에서 최종 제외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 했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정상적인 훈련을 소화하기 힘든 상태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안타깝게도 협회는 추가 발탁 없이 기존 14명 체제로 훈련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대표팀은 당장 13일 일본으로 출국을 하고요. 15일과 16일 일본 대표팀과 두 차례 평가전을 치러야 하는데요. 확실한 공수 가드가 빠진 만큼 남아있는 14명 선수들의 조직력과 잇몸 투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진 상황입니다.
1: 네. 토요 스포츠와이드 지금까지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자, 스포츠 스포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이창진 아나운서가 돌아옵니다. 더 풍성한 소식 듣고 돌아오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전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경남권을 중심으로 극한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양산의 낮 최고기온 41.6도, 김해시 40.6도까지 오르면서 관측사상 역대 최고 기온을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강릉은 밤사이 기온이 30도를 넘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동풍이 불면서 서울의 낮 최고기온 37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 지역 폭염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13호 태풍 돌핀은 일본 오키나와를 향해 계속 서진하고 있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고 남부지방은 내일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서해안과 호남지방 중심으로 안개가 낀 곳이 있겠고 특히 전남 해안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광주, 대구 26도, 무주, 거창 21도 예상입니다. 낮 기온은 부산, 울산 39도, 광주, 대구 38도, 대전, 세종 36도, 서울 35도, 제주 34도, 인천은 33도가 예상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9.1도, 습도 80%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배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후보가 전당대회 첫 순회 경선인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합동연설회를 연 뒤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합산 결과 김 후보는 45.05%를 얻어 44.61%를 기록한 정청래 후보를 0.44%포인트 차로 제쳤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10.34%를 기록했습니다. 8명의 후보가 경쟁한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최민희 후보가 22.3%로 1위를 차지했고 박선원 후보가 16.7%로 2위, 한민수 후보가 14.1%로 3위에 올랐습니다. 경남 양산의 낮 기온이 41.6도까지 오르며 최고 기록을 다시 경신했습니다. 양산은 어제 낮 기온이 41.4도까지 올라 국내 122년 관측사상 최고 기온 기록을 세웠으며 오늘 오후 2시 9분에는 41.6도로 기록을 재경신했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부산 북구와 금정구, 경남 김해시, 창원시도 낮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었습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부산과 창원에서의 프로야구 경기가 취소됐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오늘부터 경기가 열리는 지역의 기상 상황과 예보를 확인해 경기 진행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돔구장인 서울 고척 스카이돔을 제외한 모든 구장에서는 KBO 경기운영위원과 구단 경기관리인이 협의해 경기 시작 시간을 예정보다 최대 1시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는 경기 취소 문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O는 첫 조치로 오늘 폭염특보가 내려진 부산의 삼성라이온즈 롯데자이언츠전과 창원의 기아타이거즈 NC다이노스전을 취소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어제 하루 전국의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72명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올해 응급실 온열질환 감시체계가 감지한 환자는 어제까지 1,781명이며 이 가운데 13명이 숨졌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특히 7월 말까지의 집계에서 경남의 온열질환자 수가 161명으로 서울의 158명보다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인구가 서울의 3분의 1 정도임을 감안하면 최근 영남권의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란이 현지 시간 1일 드론을 동원해 쿠웨이트를 공습했다고 쿠웨이트 정부가 밝혔습니다. 쿠웨이트 국방부의 사우드 압둘아지즈 아라우트한 대변인은 오늘 새벽 쿠웨이트 영국 내에서 적 드론을 탐지해 요격했으며 이란이 쿠웨이트 북부의 정부시설과 부비안 섬의 자동차 등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로 인해 여러 시설이 파손됐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번 주말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를 대상으로 가장 강력한 공습 작전 중 하나를 계획 중이라고 미 CBS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로 오는 3일 금융시장 개장 전에 이번 공습을 종료하려는 논의가 있었으나 종료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공습 계획은 이스라엘에 통보됐고 양측은 공격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CBS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최종 승인을 내리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쯤 강원도 동해시 삼화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 10여 대와 인력 40여 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여 2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템플스테이 참가자 등 6명은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템플스테이가 이루어지는 건물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당분간 전국적으로 폭염이 지속되겠습니다. 습도는 높지만 비 소식은 없어서 종일 무덥고 새벽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6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8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혜원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폐암의 원인은 흡연이 가장 크죠. 하지만 다른 환경적인 요인으로도 폐암 발생의 위험은 있기 때문에 비흡연자라고 해도 안심할 순 없습니다. 폐암의 병기와 환자의 상태, 치료에 대한 적응도나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수술과 방사선 또 항암 치료를 여러 조합으로 적용합니다. 또 수술로 치료를 해도 폐의 기능을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특히 잘 살펴야 하는 부분들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에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 지방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이상은의 사랑할 거야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폐암 진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빠른 치료와 좋은 결과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죠. 수술이 가능한 병기에서 발견되고 치료가 진행될 수 있다는 건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요, 폐암 치료에서 치료 방법뿐 아니라 어떤 순서로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삼성서울병원 폐식도외과 윤동욱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대부분의 암이 그렇지만 폐암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수술이 가능한 병기에서 발견되는 건 정말 다행이죠.
1: 아, 네, 맞습니다. 폐암에서 완치를 목표로 하는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병기에 발견되었다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0: 네. 그럼 전체 폐암 환자 중에서 수술을 받는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1: 실제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실제 전체 폐암 환자 중에서 수술이 가능한 병기에 진단되는 경우가 한 30, 4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한 60에서 70% 정도는 이미 수술만으로는 치료가 어려운 진행된 병기에서 발견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술이 가능한 시기에 발견되었다는 것 자체가 예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를 얻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수술이 가능한 상태가 3, 40% 정도라고 하셨는데요. 50%도 안 되는군요. 역시 조기 맞습니다. 발견이 중요한 거네요.
1: 예, 맞습니다. 무엇보다 조기 발견이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치를 목표로 하는 치료와 어떤 고식적 치료와 아예 저희가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완치를 치료하는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그런데요, 건강검진에서 저선량의 CT로 확인하는 분들도 많아지지 않았나요? 그러면 조기 발견율도 높아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1: 예, 맞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폐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CT를 이용한 폐암 검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진을 통해서 수술이 가능한 초기 단계에서 폐암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기회도 그만큼 커질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증상이 생긴 뒤에 병원을 찾거나 검진 대상이 아니어서 어느 정도 진행된 병기에서 진단된 환자들이 적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0: 흔히 말하는 병기로 볼 때 1기에서 발견되면 수술이 결정되는 건가요?
1: 아,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1기, 그러니까 1기에서 4기까지 저희가 폐암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1기 폐암은 수술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병기이고 완치를 목표로 하는 수술이 가장 표준적인 치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폐기능이나 심폐기능, 전신 상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수술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라든지 다른 근지적 치료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0: 네. 1기에는 수술이 우선 고려된다고 하셨는데요. 문제는 2기, 3기로 진단된 분들의 치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치료와 조금 달라졌다고 들었는데요. 좀 설명해 주세요.
1: 아, 네, 맞습니다. 이제 최근 폐암 치료에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2기와 일부 3기 환자의 치료 전략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수술을 먼저 시행한 뒤에 항암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수술 전에 항암 치료나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고 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병기 2기, 3기에서는.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여러 대규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수술 전에 항암 치료와 면역 치료를 먼저 시행한 뒤에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종양 크기를 줄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전이를 미리 치료할 수도 있어서 치료 성적도 향상되는 것으로 여러 연구 결과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 물론 이게 모든 환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병기나 유전자 변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가장 적합한 치료 순서를 결정하게 됩니다.
0: 네. 그러니까 2기, 3기로 진단된 분들은 이제 수술을 먼저 하고 항암 치료를 하던 방식에서 수술 전에 항암 치료나 면역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라고 하셨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1: 아,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2기, 1기 같은 경우에는 수술만으로서 근치적 완치를 저희가 근치적 치료, 완치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2기, 3기까지 가면 저희가 영상상에서 보이지 않더라도 그 주위에 있는 임파선이라든지 이렇게 미세하게 전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저희가 수술을 한다고 해도 재발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수술만으로 완벽한 치료를 하기가 사실 힘든데요. 제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여태까지 연구해서 많은 것을

0: 확인했기 때문에 네. 항상 더 새로운 방법을 저희가 항상 저희가 추구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 이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통해서 네. 이 면역 치료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이런 2기, 3기에서 조금 더 좋은 이유를 확보할 수 있고 재발 확률을 줄일 수 있다는 게 판명이 됐기 때문에 네.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수술 전후로 해서 항암 면역 치료를 하는 것을 최근에는 추가하고 있습니다. 예.
1: 면역 항암제나 표적 치료제의 등장이 치료 순서에 변화를 가져온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면역 항암, 네. 특히 면역 항암제 그리고 표적 치료제의 등장 자체가 이 수술 앞뒤에 저희 치료들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네. 여러 가지 치료 순서의 변화를 가져온 거죠.
1: 그러니까 전이가 되는 경우도 발견해야 되고 그냥 종양을 제거하면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단순하지가 않네요.
0: 예, 맞습니다. 이 폐암 수술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종양만 떼어내는 수술은 아닙니다.
1: 네.
0: 저희가 이제 수술 전에 CT나 PET CT 같은 영상 검사에서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암세포가 주변 조직이라든지 림프절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종양뿐만 아니라 뭐 충분한 절제, 그러니까 암으로부터 저희가 일정 거리 이상의 일반 조직들도 같이 떼어내는 경우를 저희가 수술적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임파선까지, 림프절까지 같이 절제하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술 전후에 항암치료, 면역치료 혹은 또 때로는 표적치료까지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종양만 제거하면 재발 위험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절제 범위가 넓어지는 것도 그런 이유인 거네요.
0: 예, 맞습니다. 종양만 절제해서는 네. 굉장히 재발 위험이 높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범위를 절제해야지 환자의 재발을 가장 줄일 수 있는가를 저희가 항상 궁금해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종양과 일정한 거리를 확보해서 네. 폐를 떼어내고 그 주위에 있는 임파선 역시 저희가 일정 범위까지 제거하는 것을 수술적 목표로 하고 있고 그 수술적 목표를 저희가 궁극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항암치료, 면역치료, 표적치료 이런 것들이 보조적으로 또 적용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수술 방법은 어떨까요? 로봇 수술도 많이 하나요?
0: 아,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폐암 수술 대부분이 최소 침습 수술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1: 네.
0: 이 최소 침습 수술이라는 것은 과거처럼 가슴을 크게 열고 수술하는 것이 아니고
1: 네.
0: 작은 구멍을 통해서 카메라와 수술 기구를 넣어서 모니터로 보면서 수술하는 방법인데요.
1: 네.
0: 이 대표적인 최소 침습 수술이 흉관경 수술과 로봇 수술입니다. 예, 그래서 두 방법 모두 절개 범위가 작고 해서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고
1: 네.
0: 입원 기간도 비교적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이제 흉관경 수술이 가장 널리 시행되고 있는데요.
1: 네.
0: 최근에는 이제 로봇 수술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1: 그러니까 로봇 수술의 장점이 많기는 해도 비용 부담을 무시할 수는 없어서 고민하는 분들도 많겠어요.
0: 네, 맞습니다. 로봇 수술은 이제 3차원 고화질 영상과 사람 손목처럼 자유롭게 움직이는 기구를 이용해서 보다 네.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게 맞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저희가 특정 위치에 아까 말씀드린 림프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교하게 절제해야 되는 경우에는 로봇 수술이 도움이 된다는 것은 맞는데요.
1: 네.
0: 하지만 아직까지 비용 부담이 있고 또 흉관경 수술이 지금 로봇 수술에 비해서 어떤 암의 치료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 여태까지 잘 연구되어 있기 때문에
1: 네.
0: 이 반드시 로봇 수술을 모든 환자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흉관경 수술이라든지 로봇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항방법이 절대적으로 더 우위에 있다라고 네. 생각하기보다는
1: 네.
0: 환자의 상태와 종양의 위치, 그리고 비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담당 교수와 환자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 네. 자, 그런데요. 폐를 설명할 때 뭔가 좀 복잡하던데요. 폐엽 그리고 다시 구역으로 나누던데 좀 설명을 해주세요.
0: 아, 네, 맞습니다. 저희가 폐는 이제 저희가 왼쪽 오른쪽으로 구성된 이런 장기입니다.
1: 네.
0: 아시다시피 오른쪽 왼쪽 이렇게 폐가 하나씩 있는데요. 이 폐는 실제적으로 여러 구역으로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1: 네.
0: 먼저 오른쪽부터 살펴보시면
1: 네.
0: 오른쪽은 상중하 이렇게 상엽, 중엽, 하엽 세 개의 엽으로 나뉘게 되고요.
1: 네.
0: 그리고 왼쪽 같은 경우에는 상엽, 하엽, 상하 두 개의 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렸던 옆에는 또다시 또 구역, 세그멘트, 영어로 세그멘트라 부르는데
1: 네.
0: 구역이라는 더 작은 단위로 나눠져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1: 네.
0: 뭐 귤이나 오렌지 같은 거 보면 큰 덩어리 안에 여러 조각들이 또 나눠져 있잖아요.
1: 네.
0: 예, 그것처럼 폐도 비슷하게 큰 단위인 폐엽이 있고 폐

0: 폐협 안에 여러 작은 구역인 세그멘트들로 이루어져 있다. 예.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럼 암의 크기에 따라서 폐협 하나를 통째로 절제할지 일부 구역만 떼어낼지를 결정하는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폐를 절제할 때 일반인들이 이해할 때는 이제 세 가지 정도의 어떤 크기를 가지고 구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 네.
0: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폐협 절제술입니다. 아까 우측에 저희가 세 개의 협이 있고 좌측에 두 개의 협이 있다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의 협을 절제하는 것을 폐협 절제술이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그보다 조금 더 작은 단위로 가게 되면 아까 구역이라 세그멘트 구역이라 불리는 단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구역을 또 절제하는 것들을 구역 절제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가장 작은 단위로 절제하는 것을 쇠기 형태 어떤 피자 모양으로 이렇게 폐를 잘라낸다. 그래서 쇠기 형태로 잘라낸다 그래서 쇠기 절제술 이렇게 저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쩌면 어떨 때 이제 그럼 어떤 범위의 폐 절제술을 하게 되느냐가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꼭 반드시 폐암의 크기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종양의 크기도 중요한 기준이지만 CT에서 보이는 모양과 위치 그리고 암의 악성도가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 그리고 더불어 환자의 폐 기능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술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비교적 작은 초기 폐암이라면 폐 한 구역만 절제하는 뭐 구역 절제술 같은 것들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암이 크거나 암의 모양이 어떤 악성도가 높은 침습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협 절제술이 더 적합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반대로 환자의 폐 기능이 충분하지 않고 폐를 최대한 보존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종양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구역 절제술이라든지 쇠기 절제술 이렇게 좀 더 작은 범위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자마다 가장 안전하면서도 완치 가능성을 높이고 수술 후 폐 기능까지 적절하게 보존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수술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1: 여러 절제술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폐를 잘라내도 괜찮습니까? 폐는 재생이 되지 않잖아요.
0: 예, 맞습니다. 예, 폐는 간처럼 잘라낸 부분이 다시 자라나는 장기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수술 전에 환자의 폐 기능을 꼼꼼하게 검사해가지고 어느 정도 절제해도 이 환자가 수술 끝나고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이 지낼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데요. 그래서 다행히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 남아있는 폐가 기능을 어느 정도 보완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적절한 범위의 그 폐협이라든지 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절제하고 나면 시간이 지나서 일상생활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을 겁니다.
1: 그럼 수술 후에 폐 기능을 회복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겠네요.
0: 예, 맞습니다. 이게 절제된 폐가 다시 자라나는 건 아니고 대신 남아있는 폐들이 아주 조금 더 팽창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플러스 저희 몸이 적응을 하면서 호흡 기능을 어느 정도 보완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수술 직후에는 이제 당연히 숨이 좀 찰 수도 있고 예전보다 운동할 때 힘들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런 회복 속도는 절제 범위 그리고 뭐 어떤 수술을 했는지 또 환자의 원래 폐 기능이 어땠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3에서 6개월까지의 시간을 두고 수술 전에 저희가 예상했던 만큼의 폐 기능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수술부터 회복하고 재활하기까지 치료에 인내가 필요할 텐데요. 교수님이 참여하신 연구 중에 폐암 수술 후에 심방세동 위험에 대한 내용도 있던데요. 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0: 아, 네. 수술 이제 저희가 폐암 수술을 하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협 절제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폐의 일부분이 잘려나가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폐암 수술 자체가 가지는 어떤 수술 직후에 나타나는 몸의 염증 반응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폐를 절제하면서 폐는 이제 심장과 붙어있는 장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장 주변 조직과 그리고 이 심장과 폐 사이에는 또 자율신경 이런 것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시적인 변화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 특히 이제 심방세동 같은 것들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술 끝나고 나서 그럼 환자들이 얼마만큼 이런 심방세동이 발생하게 되고 그다음 이런 것들이 저희가 수술 직후 단계에서만 저희가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1: 네.
0: 사실 환자들은 요새 폐암 수술 끝나고도 굉장히 오래 사시거든요. 완치도 네. 잘 되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들이 뭐 2년, 3년, 5년 그리고 5년 이후까지 심방세동의 위험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저희가 살펴본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네.
0: 그리고 그 연구 자체는 또 수술 받은 환자뿐만 아니라 아까 저희가 맨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수술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저희가 또 항암 치료라든지 면역 치료, 표적 치료 이런 것들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떤 형태의 변화를 거치게 되는지, 어떤 형태의 심방세동 위험도를 가지게 되는지를 네. 분석한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수술 끝나고 회복 과정에서는 통증이나 스트레스, 뭐 체액 변화도 같이 이제 이런 영향들이 또 있고,
1: 네.
0: 또 폐가 절제한 공간이, 폐를 절제하고 나는 빈 공간이 있게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제 환자들이 항상 궁금해합니다. 그러면 폐가 잘린 그 공간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남은 폐들이 아주 조금씩 커지고 그다음에 이제 폐 아래 이제 복부와 이제 폐를 구분하는 횡경막이라는 것이 있어요.
1: 네.
0: 이거 횡경막도 조금 올라오고 그리고 이 가운데에 심장이 우리 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1: 예.
0: 예, 심장도 약간 또 그 공간을 메워주면서 이동을 하게 돼요. 아주 약간. 예, 그래서 이렇게 이 폐를 절제한 공간에 남아있는 폐와 심장이 이 폐암 수술 후에 적응하는 동안에 흉곽내 구조 변화를 통해서 자리 잡게 되는데
1: 네.
0: 이런 요인들도 이제 복합적으로 적용을 해서 저희가 수술 후에 심방세동이 이제 아무래도 정상 환자 정상인들보다는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 그런데 특히 수술 후 1년 이내에 위험이 높다고 하던데요. 이유가 뭔가요?
0: 네, 맞습니다. 이게 아까 쭉 저희가 설명드렸던 이런 변화들이 수술 직후에 일어나면서
1: 네.
0: 아까 왜 저희가 빈 공간을 메꾸는 과정이 또 일어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 네.
0: 그래서 이런 과정들은 수술 초반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이제 당연히 심방세동의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1: 네.
0: 그런 것들이 수술 1년 이내에 가장 높았다라고 저희 연구에서는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네.
0: 예, 또 저희 연구가 재밌는 점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저희가 또 그런 것들을 분석한 것들이 많은데
1: 네.
0: 1년 이내가 가장 높고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 부정맥의 위험을 폐암 수술 합병증으로 보는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예, 심방세동, 그러니까 심장의 구성하는 것들이 구성하는 이제 심방이라는 또 방이 있어요. 그래서
1: 네.
0: 그 심방이 이제 불규칙하게 뜨는 걸 심방세동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들이 폐암 수술의 가장 흔한 예, 부정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암방세동 자체가 폐암 수술 후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는 합병증 중 하나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1: 네.
0: 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뭐 수술 직후 또는 회복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1: 네.
0: 또 적절하게 저희가 치료를 또 여러 가지 약을 쓰고 하게 되면 잘 조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하지만 저희가 퇴원하고도
1: 네.
0: 뭐 가슴이 두근거린다든가 본인이 이제 맥박이 좀 불규칙하게 뛴다고 느껴지던가
1: 네.
0: 어지럽다던가 이런 증상들이 있게 되면 심방세동을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반드시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내가 추천드리겠습니다.
1: 네. 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이 된다는 건 좀 다행인데요. 연구 결과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0: 아, 네, 맞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저희가 안정이 됩니다. 아까
1: 네.
0: 말씀드렸듯이 수술 후 1년 이내에 가장 높았고 그 이후에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요. 특히 수술만 받은 초기 폐암 환자들을 이제 분석하게 되면
1: 네.
0: 시간이 지나서 3년 이후에는 일반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저희가 심방세동의
1: 네.
0: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렇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1: 네.
0: 하지만 수술 끝나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추가 치료, 뭐 항암 치료라든지 방사선 치료 같은 것들을 받게 되면 그 위험은 3년 이후에도 여전히 높게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에게는
1: 네.
0: 그 환자들에 맞춰서 맞춤형 추적 관찰이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저희 연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제 폐암 수술을 받은 모든 환자분들이 수술 후 심방세동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1: 네.
0: 의료진과 환자가 모두 같이 이해를 하고 관리를 하자는 것에 있고요. 그다음에 수술 이후에 1년 내에 가장 높고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1: 네.
0: 저희가 이 모든 환자들을 똑같이 관리하기보다는
1: 네.
0: 위험에 맞춰서 초반에 조금 더 인텐스하게 좀 더 밀도 있게 관리를 하고
1: 네.
0: 시간이 지날수록 그 밀도가 점점 줄어들지만
1: 네.
0: 환자의 어떤 치료 방침 변화에 따라서 그 밀도가 줄어들지 않고 더 유의하게 계속해서 맞춤형 추적 관찰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폐암 치료, 특히 수술과 관련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삼성서울병원 폐식도외과 윤동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모자이크의 자유시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간암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간암은 지방간의 위험부터 간 경변을 거쳐 간암으로 이어진다는 말을 하는데요. 간에 지방이 쌓이는 게 간 건강에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주는지 지방간 자체로는 증상도 없지 않을까 싶어서 더 걱정입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화기 내과 김상균 교수와 함께 지방간의 위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지방간은 필요 이상의 지방이 간에 쌓이는 걸 말하는 거죠?
1: 아, 네, 맞습니다. 원래 정상 간에는 전체 무게 5% 이상 이내로 지방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 비율을 이렇게 넘어서 가지고 간세포 내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된 상태를 이제 우리가 지방간이라고 부릅니다.
0: 네.
1: 최근에는 이제 서구화된 식습관 또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이 기준을 훌쩍 넘는 그런 환자분들이 아주 많아졌죠.
0: 네. 간에 지방이 쌓이면 왜 안 좋은 건가요?
1: 이 간에 지방이 계속 이렇게 쌓이게 되면 이게 나중에는 독성 물질처럼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세포의 지속적인 어떤 스트레스, 염증 이런 상태를 유발하게 되고요. 이런 염증이 이제 반복되면 처음에는 부드럽던 이런 간 조직이 점차 섬유화가 되고 또 흉터가 생기듯이 딱딱해지는데 이런 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간경변증 이런 병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0: 그렇게 염증이나 간 기능 손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부담스럽긴 한데요. 지방간 자체로는 증상이 없는 거죠?
1: 네, 이게 문제죠.
0: 네.
1: 이게 간이 이제 우리가 흔히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는데
0: 네.
1: 지방간 그 자체로는 이제 증상이 전혀 없어요. 이제 나중에 염증이 생기고 또 진짜 진행을 해서 간 섬유화가 되고 또 간 경변이 생겨도 심지어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간이 있는 분들은 본인이 나 별로 이상이 없는데 건강한데 이렇게 느끼더라도 사실 안심할 수 없는 게 이런 대사이상 지방간 질환의 가장 무서운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0: 그렇게 증상이 전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방간을 알게 되는 건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확인되지 않나요?
1: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직장이나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그 초음파 검사를 하다가
0: 네.
1: 우연히 지방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오시는 분들이 많고 또 초음파 검사가 없는 그런 검진도 많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AS, ALT라고 하나 감마지트 뭐 이런 그 간 수치가 높다는 얘기를 듣고 검사 후에 이제 지방간이 있다는 것을 진단받는 분들이 많죠.
0: 지방간의 위험을 알게 하는 그 수치에 대해 좀 말씀해 주세요.
1: 네, 지방간이 있다 이거 딱 알 수 있는 혈액검사 수치는 없지만
0: 네.
1: 이제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간 염증 상태를 보여주는 AST, ALT, 또 감마GT, 또 중성지방 수치, 총 콜레스테롤 수치, 또 인슐린 저항성을 나타내는 여러 수치들을 통해서 지방간이 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유추할 수 있고요. 정확한 거는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해야 되겠죠.
0: 지방간이 알코올성과 대사 이상으로 구분이 되잖아요. 알코올성 지방간이나 대사 이상 지방간은 쌓인 지방으로 보면 같은 건가요?
1: 경미학적으로,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알코올 지방간과 대사 이상 지방간이 굉장히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0: 네.
1: 근데 병이 생기는 어떤 원인, 어떤 기전, 이거는 완전히 다르고요.
0: 네.
1: 알코올 지방간은 과도한 음주가 이제 알코올 대사 과정에서 간세포를 손상시켜서 지방을 쌓이게 하고 의사 이상 지방간 이거는 술하고는 뭐 전혀 관계없이 비만하거나 당뇨가 있거나 고지혈증이 있거나 이런 이 체내 대사 이상으로 인해서 간에 지방이 자꾸 쌓여서 생기는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우선 알코올성 지방간은 알코올이 원인인 거잖아요. 술이 문제인 만큼 그럼 술을 끊으면 지방간의 위험도 사라지는 걸까요?
1: 맞습니다. 이게 초기 알코올 지방간 단계면 술 끊기만 해도 간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간이 아주 재생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장기이기 때문이고요. 원인이 되는 술을 끊으면 이제 간세포에 쌓여진 지방이 천천히 분해돼서 이제 빠져나가고 간 수치나 어떤 간 기능도 정상으로 잘 회복되게 됩니다.
0: 네. 그러니까 원인이 되는 술을 끊으면 이제 좋아지는 거라고 하셨는데요. 근데 술을 끊는다고 단시간에 좋아지는 건 아닐 텐데요. 꾸준한 금주가 답인 거죠?
1: 며칠 이게 안 마셨다고 아니 바로 이렇게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예, 이 손상된 간세포가 회복되고 쌓여있는 지방이 빠져나가고 뭐 이렇게 호전이 되려면 수개월 뭐 길게는 1년 이상 꾸준히 금주를 하셔야 되고요. 일시적으로 술을 안 마시지 않는 것도 효과는 있겠지만 꾸준히 이 오랫동안 금주를 하셔야지 간이 완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0: 소주나 맥주는 끊고 와인으로 주종을 바꾸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건 아니지 않을까요?
1: 네, 제가 외래에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으면 참 답변하기 곤란한데
0: 네.
1: 답을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간 손상은 어떤 술의 종류가 아니라 우리가 마신 알코올의 절대적인 총량이 비례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소주 먹다가 막걸리 먹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물어보시는데 절대 그런 알코올 성분 자체가 간 독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섭취한 알코올의 총량이 간 손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절대 음주량을 줄이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0: 음주가 지방간의 위험 요인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알코올성 지방간보다 대사 이상으로 인한 지방간에 대한 지적이 또 많습니다. 간암의 위험으로 알코올성 지방간과

0: 와 대의사 이상 지방간에 대한 이해랄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1: 이 과거에는 간이 나쁘다 그러면은 이제 술 때문에 그런 걸로 대부분 생각했었기 때문에 네. 대의사 이상 지방간 환자 이분들은 간이 좋지 않다고 하면 나는 술도 안 마시는데 왜 간이 좋지 않냐 이런 질문들을 주로 하십니다.
0: 네. 네.
1: 현재는 이제 이런 대사 이상 지방간 환자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특히 이제 비만,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게 동반이 되면 간 조직 내에 염증이나 섬유화가 더 빠르고 아주 급격하게 진행된다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알코올 지방간이나 대사 이상 지방간 모두 간 경변증을 거쳐서 간암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다 가볍게 보기는 어렵고 초기에 이제 잘 관리를 해야 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지방간 진단을 받는 기준이 뭔가요?
1: 처음에는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간 수치가 얼마나 올라가 있는지 이런 거를 보게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복부 초음파 검사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새로 개정된 대사 이상 지방간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진단 기준은 간에 지방이 이렇게 여러 검사에서 있는 게 확인되면서 동시에 비만 또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대사증후군 위험인자 하나 이상을 동반할 때 진단을 하게 됩니다.
0: 지방간에서 간 경변증으로 이어지는 것도 걱정입니다. 짧은 시간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닐 텐데요. 검진에 소홀한 분들은 간 경변으로 진행된 다음에 알게 되는 경우도 많지 않을까요?
1: 뭐 제 생각에는 아주 많지는 않아도 꽤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간이 염증을 거쳐서 이렇게 간 경변증으로 악화되는데 되게 이제 10년 또 20년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에 어떤 증상이 있으면 좋겠는데 나빠진다는 어떤 자각 증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흔히들 이제 지방간은 피곤해서 생기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 나빠진다면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지방간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평상시에 어느 정도 간 상태가 나빠지는지를 잘 체크하고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0: 또 간암은 어떻습니까? 간암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여러 요인들 중에 지방간도 포함된다고 하셨는데요. B형 간염도 있고 위험 요인들이 많은데 그중에 지방간은 어느 정도를 차지할까요?
1: 여전히 우리나라 그 간암 환자를 좀 보면 대략 70% 정도는 B형 간염이 원인입니다. 근데 이제 B형 간염은 백신 접종도 나왔고 이 항바이러스 제제가 워낙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 비율이 점차로 감소하고 있고 C형 간염도 너무 좋은 약들이 나와서 거의 완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병이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이제 이 대사 이상 지방간 원인이 되는 간암 비율은 최근에 이제 급격하게 좀 늘고 있고요. 아마 우리나라도 지방간이 머지않아서 거의 선두권을 다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지방간이 워낙 흔해서인지 나이 들면 다 오는 거라는 생각도 하고요. 살을 빼면 된다는 말도 하거든요. 그런데 대사 이상이 비만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1: 되게 중요한 질문하셨는데 지방간이 뭐 나이 들면 생긴다, 뭐 뚱뚱하니까 있는 거다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이 비만이 문제가 아니라 내 몸에 안에 어떤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났고 지질대사 이상이 생겼고 전신 대사 시스템이 지금 고장이 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지방간은 단순히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실제로 뒤에 있는 커다란 문제는 대사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경고등이죠. 근데 근감소증이 있는 사람들 또 마르지만은 내장 지방이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특히 이제 이런 대사 문제가 있으면 얼마든지 이제 심각한 지방간 질환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거죠.
0: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대사 이상 지방간으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1: 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최근에 전 세계에서 간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아주 심도 있는 토론과 상의를 한 결과 비알코올성 지방, 옛날에 이제 술을 먹지 않았는데 생기는 지방.

0: 지방간이라는 이런 병을 대사이상 지방간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네. 그런 원인은 이 병의 진짜 원인이 전신의 대사이상 원인이다. 이게 의학적으로 아주 많은 증거들이 쌓이고 명확해졌어요. 그래서 네. 병의 이 본질, 대사이상 질환이라는 이 본질을 환자분들한테 정확하게 알리고 또 단순하게 체중 조절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네. 당뇨라든지 혈압이라든지 뭐 고지혈증이라든지 이런 대사질환 전반을 통틀어서 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어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1: 결국 생활습관이 문제일 것 같은데요. 뭐 식습관, 운동을 비롯해서 여러 요인들이 있는 건데 가장 먼저 신경 쓰고 실천해야 하는 부분들일까요? 뭐가 있을까요?
0: 네, 이런 질문을 받아서 답을 하면 너무 단순해서 좀 죄송스럽기도 한데
1: 예.
0: 일단 가장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체중 감량, 그다음에 식단 조절, 그리고 적절한 운동 이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가 되겠죠.
1: 네.
0: 그래서 현재 체중을 한 5에서 10% 정도 감량을 하면 간에 있는 지방, 염증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개선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1: 네.
0: 우리가 먹는 음식도 그러니까 정제된 탄수화물 있잖아요. 밥이라든지 빵이라든지
1: 네.
0: 뭐 면 종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줄이시고 단당류 섭취를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근육이 우리 그러니까 섭취한 당을 잘 소모를 하기 때문에
1: 네.
0: 유산소 운동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좀 근력 운동을 해서 근 양을 절대적인 양을 좀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또 고혈압,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이 흔하잖아요. 그런 질환들에 대한 치료와 함께 대사이상 지방간에 대한 또 다른 처방도 내려지는 건가요?
0: 네, 과거에는 이제 대사이상 지방간 자체를 어떤 치료하는 약제가 없었는데
1: 네.
0: 최근에 여러분 잘 아시죠? 위고비나 마운자나
1: 네.
0: GLP-1 약제인데 이 약제가 미국 FDA에서 간 섬유화가 진행된 대사이상 지방간 질환에서 치료제로 드디어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제 급여 체계에 들어오지 않아서 이런 환자들한테 급여로 주지는 못하고 있지만 아마 조만간 우리가 이런 환자들에게 치료제로 처방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레스미트론이라는 이런 갑상선 호르몬 자극하는 베타리셉터를 자극하는 이런 약제도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는 네. 우리나라에 도입되지는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1: 네. 간의 지방과 염증을 줄이는 게 중요할 텐데요. 신경 써야 하는 수치들도 많지 않을까요?
0: 그럼요. 그 혈액검사에서 그 ASALT 수치는 이제 잘 보셔야 되고요.
1: 네.
0: 또 당뇨가 있는지 보는 당화혈색소라든지 또는 공복 인슐린이라든지 그리고 중성지방 수치나 콜레스테롤 수치 이런 것들을 자주 체크하셔야 되고
1: 네.
0: 체중도 중요하기 때문에 BMI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이런 대사이상 지방간 환자분들이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심혈관계에 관련된 지표들도 꾸준히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1: 그런데요. 간 수치가 정상이어도 방심하면 안 된다면서요?
0: 네. 뭐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SALT 간 수치는 간에 이제 급성 염증이 있을 때만 올라가요. 술을 갑자기 많이 마신다든지 안 좋은 약제를 먹게 된다든지 바이러스 간염에 걸린다든지 이럴 때에는 잘 올라가는데 이게 저농도의 저강도의 염증이 있거나 간 섬유화만 조금 있거나 이런 상태가 천천히 진행될 때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 수치만 너무 믿지 마시고요. 정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한다든지 또 우리가 간 섬유화 검사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 검사를 하면 간이 정말로 심각하게 나빠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건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혈액검사로만 간이 괜찮다고 보지 마시고 좀 위험한 여러 가지 대사이상의 요소들이 있다면은 이런 검사들을 추가로 좀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1: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뭐 지방간이나 간 경변증 상태는 사진상 어떤 모습으로 알 수 있나요?
0: 아, 네. 일반 분들이 그냥 초음파 사진 본다고 알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1: 네.
0: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초음파에서 정상 간은 아주 매끈하게 보이고요.
1: 네.
0: 그다음에 약간 짙은 회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지방간이 심하게 되면 이 초음파를 반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화면이 간에 이렇게 하얗게 나타나게 되고 주변을 콩팥하고 비교해 보면 되는데 콩팥보다 훨씬 이렇게 밝고 하얗게 빛나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만약에 이제 이게 더 심해져가지고 간경변증까지 되면 간 표면 자체가 이렇게 울퉁불퉁해지고 간이 둥그라들고 아주 거칠게 보이게 됩니다.
1: 네. 이건 어떨까요? 대사 이상 지방간 환자가 술을 즐긴다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더 높아진다고 들었거든요. 그런가요?
0: 네, 맞습니다. 뭐 아주 좋지 않겠죠. 네. 대사 이상 지방간 환자분들이 이미 혈관 내벽에 염증이 있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손상되는 그 속도가 훨씬 과속화되겠죠. 그리고 또 전신 혈관 염증이 이제 훨씬 증폭이 됩니다.
1: 네.
0: 근데 이렇게 되면 협심증, 심근경색, 여러 혈관 질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주 높아지게 됐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금주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1: 혈관 질환의 위험도 높아진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지방간 자체도 문제지만 그로 인한 여러 건강상의 위험을 경계를 해야 될 텐데요.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 주세요.
0: 네. 그 지방간은 굉장히 많은 병입니다.
1: 네.
0: 우리나라 성인의 30%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흔하다고 하지만 결국 가볍게 보시면 안 되고요.
1: 네.
0: 대부분은 큰 문제는 없겠지만 아주 위험 인자가 있는 분들은 결국에 나중에 간염, 간경변증, 간암 이런 질병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특히 이제 대사 이상 지방간이 있다면은 단순하게 이제 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대사 시스템에 어떤 비상벨이 울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고 나중에 그냥 살 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1: 네.
0: 지금부터 이제 오늘부터 하는 게 중요해요.
1: 네.
0: 얘기 듣고 다음 주에 하겠다 그러면은 뭐 안 하겠다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오늘 당장 식단도 조절하고 조금이라도 걷기도 하고 이렇게 하심으로써 이제 정기적으로 검진도 받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해서 이런 간 건강을 지키시는 게 좋겠습니다.
1: 네. 네. 오늘은 지방간, 특히 대사 이상 지방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화기내과 김상균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뜨거운 감자의 고백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준익 감독의 자산어보와 함께합니다. 내가 섬 사람들을 두루 만나보았다. 어보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사람들의 말이 제각기 달라 이를 정리하여 표현할 수 없었다. 섬 안에 창대라는 젊은이가 있었다. 어려서부터 배우기를 좋아하였으나 집안이 가난하여 책이 많지 않은 탓에 식견을 넓히지 못하였다. 그러나 성품이 진실하고 정밀하여 물고기와 해초, 바다새 등을 모두 세밀히 관찰하고 깊이 생각하여 그 성질을 터득하고 있었으므로 그의 말은 믿을 만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오랜 시간 그의 도움을 받아 책을 완성하였는데 이름지어 자산어보라 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생물 백과사전이라는 자산어보의 서문에 나오는 저자의 말입니다. 한길 사람 속은 알 수 없으니 차라리 열길 물속을 들여다보고자 했던 조선시대 학자 정약전. 자산어보는 순조 1년, 정약전이 흑산도로 유배된 후 집필한 책 중 하나입니다. 이준익 감독은 동명의 영화를 통해 정약전과 청년어부 창대가 서로에게 스승과 벗이 되며 책을 완성해가는 과정을 그립니다. 2020년대에 왜 조선시대의 학자 이야기가 필요할까요? 영화를 들여다보면 그 길이 보입니다. 정약전의 유배 이유는 그가 서학, 즉 천주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선왕의 말이 그의 귀에 맴돕니다. 사방에서 칼이 들어오고 우물을 뒤집어 씌워도 무슨 일이 있어도 버텨야 하네. 천주교도 박해 사건인 신유박해 당시 우애가 좋았던 동생 정약용 역시 강진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이것이 형제의 생전 마지막 만남이었죠. 두 사람은 남은 생에 서신을 통해 애틋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유배지에서 학자 정약전의 눈은 바다로 향했습니다. 영화에서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애매하고 끝모를 사람 공부 대신 자명하고 명징한 사물 공부를 해볼 생각이네. 사물로 나를 잊어볼 생각이지.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1: 58분 날씨.
2: 오늘 전남 여수와 경남 여러 지역에서 일최고견 최고급값을 경신했습니다. 특히 양산 김해 창원은 낮 최고견이 40도를 넘기도 했습니다. 서울은 오늘 낮 최고견 34도 기록했고 다음 주는 37도까지 올라 다음 주는 서쪽 지역 중심으로 더 더워지겠습니다. 내일 또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중부지방 구름이 많이 끼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서해안과 호남지방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 안개가 낀 곳이 있겠고 특히 전남 해안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세종, 광주, 부산 26도 등 오늘 밤에도 열대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부산, 울산 39도, 광주, 대구 38도, 대전, 세종 36도, 서울 35도, 제주 34도, 인천 33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 전국적으로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8.8도, 습도 81%입니다. KBS 58분의 시 잔금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후보가 전당대회 첫 순회 경선인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합동연설회를 연 뒤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합산 결과 김 후보는 45.05%를 얻어 44.61%를 기록한 정청래 후보를 0.44%포인트 차로 제쳤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10.34%를 기록했습니다. 8명의 후보가 경쟁한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최민희 후보가 22.3%로 1위를 차지했고 박선원 후보가 16.7%로 2위, 한민수 후보가 14.1%로 3위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피하지 않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국가 형사사법 체계를 이재명 대통령과 정권의 안위만을 위해 난도질하는 포커라며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이같이 밝히고 특히 법원이 공소기각을 할 수 있도록 한 독소조항까지 얹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용 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자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이렇게 급히 처리한 데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오늘 SNS에 이같이 적고 법 시행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의주시하겠으며 필요하다면 언제든 보완 수정을 제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남 양산의 낮 기온이 41.6도까지 오르며 최고 기록을 다시 경신했습니다. 양산은 어제 낮 기온이 41.4도까지 올라 국내 122년 관측사상 최고 기온 기록을 세웠으며 오늘 오후 2시 9분에는 41.6도로 기록을 재경신했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부산 북구와 금정구, 경남 김해시, 창원시도 낮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어제 하루 전국의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는 72명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올해 응급실 온열 질환 감시 체계가 감지한 환자는 어제까지 1,781명이며 이 가운데 13명이 숨졌습니다. 중동 주재 미국 대사관들이 자국민들에게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고조에 대비해 대피를 준비해야 한다고 현지 시간 1일 권고했습니다.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등에 주재하는 미국 대사관들은 성명에서 중동에 있는 미국 시민권자들은 항공편 취소, 주기적 연공 폐쇄, 여행 찾을 가능성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태 악화 시 출국을 고려하거나 출국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란이 현지 시간 1일 드론을 동원해 쿠웨이트를 공습했다고 쿠웨이트 정부가 밝혔습니다. 쿠웨이트 국방부의 사우드 압둘아지즈 아르트한 대변인은 오늘 새벽 쿠웨이트 영공 내에서 적 드론을 탐지 요격했으며 이란이 쿠웨이트 북부의 정부시설과 부비안 섬의 자동차 등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로 인해 여러 시설이 파손됐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권위 있는 만화상인 아이스너 시상식에서 한국 만화로서는 처음으로 산호 작가가 그린 작품이 상을 받았습니다. 미국 코믹콘 인터내셔널 등에 따르면 제38회 윌 아이즈너 코믹 산업상 최우수 아시아 만화 미국판 부문에서 산호 작가의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이 수상작으로 호명됐습니다. 지난달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관리실에서의 방화 사건으로 전신 화상을 입고 치료받던 입주민 대표가 숨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어제 오후 11시 45분쯤 대구의 한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받던 아파트 입주민 대표인 5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날씨입니다. 당분간 전국적으로 폭염이 지속되겠습니다. 습도는 높지만 비 소식은 없어서 종일 무덥고 새벽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6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8도를 보이겠습니다. KBS 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혜원이었습니다. KBS

0: KBS 무대 퇴마사 박도사
1: 사이비를 사랑한 선필
0: 극본 전효정 연출 김호사

0: 수아수리 수수리 서버 나무 서버 난 못다나 몸도로 짐 서버 엄마라나 말하다
1: 그만 그만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이놈을 찢어 죽이고 말려 죽일 것이다.
0: 수리 마수아수리 수수리 서바 나무 서만다 못따라 몸돌로 짐이 서바 엄마라나 말하다 수리수리 마수아수리 수수리 서바 나무 서만다 못따라 몸돌로 짐이 서바 엄마라나 말하다 성물러가라.
2: 서방님 선생님 깨어내지 않아요.
3: 걱정 마시오. 곧 정신이 들 거예요.
4: 아이고 예, 그 내 백구레나 챙기거라. 반나절을 그냥 수리수리 했더니 백가죽이 등에 붙었다 이놈아.
3: 도사님 채통 좀 지키세요.
2: 진지 대접할 터이니 드시고 가세요.
4: 아, 저 뭐 만난 거라도 있어? 그 양반 댁에서는 뭘 드시오?
3: 도사님
4: 어? 고기 같은 거 막 이렇게 어?
3: 아닙니다. 주신 거마비로 충분합니다.
4: 아 왜? 아 이참에 기름진 거 먹고 나도 기운 좀 차리려는데.
1: 어이, 여기가 어디요?
2: 서방님! 서방님 정신이 드세요!
1: 아이고, 어떻게 된 일이요?
4: 아, 저 응? 정신을 차렸으니 내 한 말씀 올리겠소. 응?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은 곧 내 약점이 돼요. 욕심이 약점이 되니 가지고 싶은 마음에 더 집착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누구도 아닌 나 스스로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요. 이미 가진 것이 많으니 가진 것에 만족하며 내 곁을 지키는 사람들과 즐거이 사시길 바라오.
1: 아, 예? 아, 아, 예.
3: 저희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네, 가요, 도사님.
4: 야, 밥은 먹고 가야지. 해준다잖아. 나 양반 음식 먹어보고 싶어.
2: 아, 드시지요. 금방 해드릴 테니.
4: 아, 네네.
2: 이보게, 어서 밥상 차리게. 네. 어서.
3: 아, 아닙니다. 아직 가요 도사님 뭐 어? 서요.
4: 야, 너 봐. 야 그럼 나 어버. 걸을 힘도 없어 지금.
3: 아이 응? 참 오늘따라 왜 이리도 어리광이 심하실까.
4: 어리광.
1: 부인 저 사람들은 대체 누구요?
2: 우리를 살린 은인. 귀신같이 귀신을 잡는다는 바로 그 박도사요.

0: 믿고 전도연 정도 다 주고 싶은 그대 소원을 이뤄주는 지니 소원을 말해봐
1: 소원을 말해봐
0: 난 너희들의 신
1: 소원을 말해봐
0: 난 너희들의 세상
1: 소원을 말해봐
0: 난 너희들의 신
2: 자자자자 소원을 말하시게 지니 교수님이 다 이뤄주실 걸세
0: 소원을 말해봐
3: 병을 급제하게 해주세요!
4: 아니, 낫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병 낫게 해주세요!
5: 당수 잘되게 부탁합니다!
4: 당수 무강 좀 부탁합니다!
2: 우리의 신, 우리의 진이시여, 이들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0: 야, 어디 한번 주문을 외워보자!
6: 야발라바키야! 야발라바키야!

0: 이곳에 이 연적에 이 한지에 이 저고리에 이 바지에 이 옷반지에 아니 내가 만든 이 모든 것에 모두 담았으니 가져만 가시게. 그러면 그대들의 소원은 이미 이루어졌노라.
1: 자, 감사한 마음을 소쿠리에 담으시게. 마음의 크기에 따라 복 크기도 달라지는 법. 마음을 크게 쓰면 복도 커진다는 걸 잊지 마시오.
2: 서방님, 다과상 준비했습니다. 아, 참. 대체 어쩌려고 이러시는지.
3: 어디 아녀사가 한숨을 내쉬느냐? 집안의 망조들기를 바라는 게야?
2: 어머님, 아비 어디 갔는지 아시잖아요.
3: 머리 식히러 잠시 산책 나갔다 생각하면 그뿐이다.
2: 과거 시험에 또 떨어지면 아버님께서 호적에서 파겠다 하셨습니다. 올해는 꼭 붙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지요.
3: 그 또한 네가 부덕한 탓인데 누굴 탓하는 게야? 사내가 집 밖으로 놔두는 건 아내 탓이다.
2: 어머님.
3: 아휴, 자고로 여자가 잘 들어와야 집안이 편한 법인데 혼인 전에 궁합 안 맞는다 그렇게 반대했거늘. 아휴.
2: 제가 부족한 탓이니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어머님.
3: 그래야지. 단 사또께선 모르셔야 한다. 아버지 귀에 들어가는 날은 아비가 아니라 네 재산 날이야. 알겠느냐?
2: 네, 어머님.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비를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4: 좋다 좋아.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5: 오래가니? 언제 오실 때?
4: 어이 영원! 아,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야, 내 옆에 앉아. 빨리 빨리. 어디? 자, 시원하겠다 라마나.
5: 아, 예예. 받으시오. 꿀꺽 꿀꺽. 어이.
4: 아우, 야, 달달하라 진짜. 어?
5: 근데 말이오, 오라버니,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풍류를 즐기는 오라버니도 좋지만 과거 급제한 오라버니도 괜찮다이다.
4: 에휴, 누군 안 하고 싶어하느냐? 제일 하고 싶은 사람이 나야 나. 아버지 눈치 안 봐도 되고, 아이고 그게 지금 마누라한테 부끄럽지 않을 수 있고.
5: 내가 공부 잘하게 하는 비법을 알고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4: 아,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믿지 마. 그 무망이야.
5: 듣기 싫음 듣지 마슈. 윗마을 청년이 장원급제한 비법을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고 오라버니한테만 살짝 말해주려고 했더니. 아. 하긴 평안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니.
4: 야, 뭐, 장원급제하는 비법이 있어? 뭐야 그 비법이?
5: 됐어, 믿지 않으신다면서요.
4: 오호, 말해봐. 진짜면은 내 진짜 살을 톡톡 대할게. 어?
5: 그게 말이요? 이 붓으로 과거 시험을 치르면 단박에 붙는다네요.
4: 에? 아, 이게 고작 이 붓으로?
5: 아, 됐어. 응? 어떤 일로 하시오? 아랫마을 청년이 탐내는 걸 오라버니 생각에 챙겨놨더니.
4: 야야야야야야! 아유, 야. 내가 그 명언이 널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야, 이 붓은 근데 이거 누가 봐도 이거 초작거리에서 흔히 보는 그 붓이잖아.
5: 아, 이건 그냥 붓이 아니오. 에? 간절한 자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태어나신 우리 진이께서 만든 붓이랍니다.
4: 진이?
5: 윗집 청년도 우리 진이

0: 선생님 만나 기도 올리고 이 붓으로 시험 쳐서 장원급 짱구로 말이오.
1: 참말이냐?
0: 참말이요. 어디 한 자리 드려볼까요? 아래 마을 청년에게 줘야겠다.
1: 야야야야, 한 자루 가지고 되겠느냐? 스무 자루 가져오너라.
0: 에고머니나, 스무 자루 씩이나요?
2: 붓기만 한다면야 백 자루들 못 살까? 어? 믿져야 본전이다. 당장 가져오너라, 어서.
0: 네, 어려버니.

0: 코도 참 도사님답게 보십니다.
1: 아유, 시원한 척추 한 사발.
0: 깨셨습니까? 제가 도사님 코골이에 도통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요. 아유, 한숨도 못 잤습니다. 잠꼬대네. 물이나 한 잔 마셔야겠다. 자리끼가 어디 있었는데? 저기 있네.
2: 누가 사이비 교주냐?
0: 예? 아무도 사이비가 아닌데요.
2: 일단 두 놈 다 잡아라.
0: 왜요? 뭘 잘못했는데요? 우린 그냥 뭘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일 뿐입니다요.
3: 나으리, 이놈은 잠들었는데요?
2: 하, 참, 이 판국에 잠을 잔단 말이야?
0: 도사님, 도사님, 일어나 보세요. 지금 물이 잡혀가요.
4: 여봐라, 어서 두 놈을 들쳐매거라.
0: 도사님, 일어나 보세요. 예? 우리 지금 바다에 잡혀간다고요. 도사님.
2: 사또, 이 죄인은 사이비 교주와 그 제자입니다.
5: 네가 세상 모든 소원을 들어준다며 거짓 부렁치고 다니는 바로 그 교주더냐?
6: 예? 아니 사또, 이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말씀이랍니까? 저에게 죄가 있다면 네 등에 귀신 붙었다 농친 죄밖에 없습니다요.
0: 아, 예, 맞습니다. 저희는 거짓을 말한 바가 없습니다. 예.
5: 이들 입으로 주문을 외웠다 한 걸 직접 들은 이가 있다.
6: 제가 주문은 외우죠.
0: 그 주문은 그런 주문이 아니옵니다.
5: 무슨 주문이냐?
6: 그 주문은 귀신을 달래 사람을 구하는 주문이옵니다.
5: 말인즉슨 주문을 외우고 사람을 홀려 돈을 받았다. 이실직고한 것이냐?
6: 아니옵니다. 틀리옵니다. 사람 홀린 귀신을 잡고 돈을 받은 것이죠.
0: 아니, 어느 앞이라고 저희가 거짓을 구하겠습니까? 참이 옵니다. 증명할 사람도 있사옵니다. 제가 가서 불러오겠습니다. 사또.
6: 그냥 두거라. 사람은 본디 자신의 그릇 안에서 보고 듣는 법이다. 우리 사또의 그릇 크기가 그만한 것을 어찌하겠느냐?
5: 아니, 뭐라?
6: 하나만 묻겠소. 내가 거짓 부렁을 하는 거라면 대체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5: 네 죄를 내 입으로 듣겠다.
6: 내가 잘못했소 하기 전까지는 풀어주지 않을 것 같아 그러. 죄명을 제대로 알아야 뭐 원하는 답을 주지 않겠소.
2: 어허, 내 이놈! 내가 없는 죄를 만들어 널 잡아들였다 이것이냐?
6: 농이 죄가 되는 나라라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5: 난 원하는 답이 아니라 네가 지은 죄를 묻고 있는 것이다. 그저 붓과 연적에 지나지 않은 물건들을 신비롭다 속여 간절한 자에게 재물을 착취한 자가 바로 너냐고 묻고 있다.
7: 오야, 신박하게 사람을 홀리는 자로구만.
6: 그 영혼이면 내 어찌 해볼 수 있겠는데 이게 사람이라 좀 안타깝구려.
0: 도사님, 제발 때와 장소를 가리십시오. 내가 지은 죄...

0: 내가 아니라고 해야지요. 이러다 옥사이 갇히면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1: 야,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내가 왜 잡히겠느냐? 사또, 사람을 잘못 골랐어. 내가 지은 죄가 아니오.
2: 네놈이 보통 놈은 아니로구나. 이방, 어찌 생각하는가?
3: 예, 사또. 죄인이 내가 지은 죄다 이실짓고 하는 거 보셨습니까? 이자가 그 교주가 맞습니다요.
0: 아닙니다 사또.
1: 잠깐, 저 이방 뒤에도
0: 도사님 그 입 좀 담으십시오. 네? 지금 우리 큰일 났다고요.
3: 사또.

0: 백냥을 또 어디에 쓰시려고요?
1: 아휴, 좀 그 필요한 게 있어서 그래.
0: 명월이라는 아이가 이번엔 뭘 사라 하더일까? 한지입니까? 연석입니까? 아니면 또 부십니까?
1: 아휴, 별로 저 아니 하나 둘은 효험이 부족해서 마지막으로 딱 세 개만 사려고.
0: 아니 지금 벼루 세 개에 백냥이라는 겁니까?
1: 아니 그 윗집 사네. 걔도 그 문방사호로 시험을 쳤더니 그 붙었다 그랬잖아. 서당에서 봤을 때 한 번에 붙을 관상이 아니다 했는데 그게 이 문방사호를 탁 제대로 갖춰서 그랬다지 뭡니까?
0: 벼루를 사면 이제 공부에 전념하시는 게지요.
1: 아 부인, 공부할 필요가 없지. 어? 이 붓으로, 이 연적으로, 이 한지로 시험을 치면 떡하니 붙는다고 했잖아. 예, 그래서 값이 좀 나가는 거야.
0: 아니 공부를 아니하는데 어찌 붙겠습니까? 서방님께서는 정녕 이 붓이 과거 시험에 붙게 해줄 거라고 믿고 계신 겁니까?
1: 난 믿어. 지인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
0: 세상에 그런 비법이 있다면 천하에 벼슬 자리 없는 사람 하나 없고 배 고른 사람도 없겠지요.
1: 믿기 싫으면 믿지 마. 믿는 대로 이뤄진다 하다이다. 에? 아니 난 이미 잃었어.
0: 서방님, 서방님은 지금 그 명월이란 아이한테 속고 계십니다. 어떤 일이 노력 없이 이뤄지겠습니까? 가을에 쌀을 얻으려면 봄에 모를 심어야 하고 구슬도 꿰어야 보배이듯 붓으로 공부를 해야지요. 아니 붓 만들고 있다야 어찌 시험에 붙는단 말입니까? 부디 정신을 차리세요 서방님.
1: 오호, 어디 안여자가 감히 자기를 가르치러 들어. 이 명월이 말이 사실이었구만. 부인이 내 말을 절대로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 어?
0: 아니요, 보십시오. 우리 사이까지 이간질에 어떻게든 서방님의 눈과 귀를 닫게 하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1: 난 이제 부인 말을 듣지 않을 것이오. 우리 진이 말씀만 따르겠노라고 내 약조했소.
0: 서방님, 왜 이렇게 변하셨습니까?
1: 아니, 난 이미 잃었어. 난 이미 과거 급제했단 말이야. 근데 무슨 공부를 해!
0: 서방님!

0: 이번엔 벼루 하나, 붓 다섯 자루, 한지 100장 팔았으니 열량 줘.
1: 왜 벼루가 하나야?
0: 아, 말도 마, 승질나니까. 벼루 사기로 한 선비 있지?
1: 어.
0: 태생의 호군지, 지 마누라한테 꽉 잡혀있더라고.
2: 어떻게든 꼬셔야 네가 명기지. 하긴, 네 물에 넘어가는 거겠냐? 애정급한 못난 호구들이 알아서 속는 거지.
0: 야, 넌 주문이나 제대로 외워. 씹어 들통내지 말고.
2: 그래, 자네를 사랑하고 언제나 믿고 꿈도 열정도 다 주고 싶은 그대 소원을 이뤄주는 지니 소원을 말해봐. 뭐 잘하는구만.
0: 야, 그거 말고.
1: 야발라바 이기야, 야발라바 이기야, 야발라바 이기야, 뭐 하이마, 뭐 하이루라.
0: 그래. 네가 더 잘해.
1: 하이등 이게 맨날 자꾸 씹더라.
0: 그러니까. 아,
2: 내가 언제?
0: 야, 야, 머리 나쁜 거 티내지 말고 제대로 좀 해.
2: 그러니까.
0: 이번에도 산통 깨면 내가 너 관아에 꼰지를 거야, 알아?
1: 제가
0: 그래, 자네.
3: 당신은 명월이가 아니오. 역시 자네도 한패였군.
0: 어떡해? 어떡해? 그 호구 선비 마누라. 어쩌지? 다 알고 왔나? 어떡해?
2: 이루어진다! 나는 너희들의 신!
0: 신!
2: 난 너희들의 세상! 난 너희들의 지니!
4: 어서 오시지요. 지니의 말씀을 듣고자 오셨습니까?
0: 네, 이놈들! 이런 천부당 만부당한 말로 우리 서방님을 거두겠구나! 내 지금 당장 관아로 가! 간절한 마음을 이용한 죄값을 반드시 받게 할 것이다!
5: 야야야야, 어떻게 잡혀가! 잡혀가면 우리 다 죽어!
2: 그럼 안 되는데!
0: 나이 잡혀갈래?
2: 아, 어? 아니.
0: 야, 그럼 정해. 곤장 100대 맞고 죽을래? 아님 시체 묻고 살래?
2: 살아야지.
1: 아야야야. 이거 옮겨 옮기고 살아야지.
2: 혹시 사람도 온다고. 나도 모르겠다.

0: 아니, 좋은 일하면 복 받는다는 거 다 거짓부렁이요. 구청으로 보낸 불쌍한 영혼이 몇인데 이럴 때 도와주는 귀신이 하나 없어. 평소에 불쑥불쑥 나타나서 경비석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골탕만 먹일 줄 알지.
1: 잠깐.
0: 뭐요? 귀신이 듣는다는 거요? 제가 지금 귀신 마음챙이 게 생겼습니까? 이름에 빨간 줄 긋게 생겼는데? 도사님 따라다니다 별의별 일을 다 겪었어도 이건 좀 아니잖아요. 옥사에 뭐 있습니까?
2: 어서 오시게. 얘까지 어찌 오시었소? 그렇소. 그저 걱정 말고 밥이나 먹거라.
0: 뭐래요? 도와준대요?
2: 곧 여기서 내보내줄 귀인이 올 것이다.
0: 귀인이요? 누군데요?
2: 기다려보면 안다. 그러니 먹기나 하거라. 자, 국물.
3: 아니, 아무 일도 없었는데 며느라기가 집을 나갔단 말이오? 그렇게 경솔한 아이도 아니오, 부인. 그러니 제대로 고하시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4: 며칠 전에 꾸중을 좀 하긴 했는데.
3: 그러니까 무슨 일로?
4: 그냥 저기 설거지를 제대로 안 해놨지 뭡니까?
3: 부인!
4: 집은 며느라기가 나갔는데 왜 내가 혼나야 합니까? 그래서 내가 혼인시키지 말자 한 겁니다. 걔가 집에 들어오고 바람 잘 날이 없잖아요.
3: 네가 말해보거라. 분명 너 때문일 것이니.
5: 아니야, 아버지, 저 그게...
4: 아, 그만하세요! 여기가 관합니까? 안 그래도 속상한 애를 왜 죄인 취급하세요? 지금 누구보다 속상할 사람은 얘라고요.
3: 부인이 이렇게 끼고 도니 이 아이가 이 모양 이 꼴인 걸 왜 모르시오?
4: 예, 다 제 잘못이죠. 며느라기가 집 나간 것도 제 탓이고요. 예!
3: 네, 관아이가 알아보겠소. 그 사이 며느라기가 돌아오면 기별 주시기.
4: 예, 그러죠.
6: 예, 아무도 없느냐?
7: 예, 사또.
4: 너, 예미한텐 모든 걸 말해야 한다. 그래야 널 도울 수가 있어.
5: 아휴, 그게... 아니, 제가 그 벼루를 좀 사려고 했는데 그 좀 사지 말라고 해서 아니, 좀 다퉜어요.
4: 벼루를 왜 또 사?
5: 그게 그냥 벼루가 아니고 어머니도 아시죠? 이번에 자원급제한 윗동네 서당 그놈이요.
4: 알다 마다. 그의 어미가 아들 자랑을 얼마나 하고 다녔는데. 근데 그게 벼루와 무슨 상관이냐?
5: 장원급제하게 만든 비법이 바로 그 벼루래요.
4: 뭐?
5: 아유. 어머니, 그 벼루가 어떤 벼루냐면요.

0: 동지 한쪽 기나긴 밤을 한 그릇 태워내요. 봄바람 이불 아래 구비구비 넣었다가 정든 입 모신 날 밤이거든. 구비구비 펴리라. 어머, 오라버니 오셨소.
1: 명월이, 명월이 어딨냐?
0: 절 앞에 두시고 어찌 다른 여인을 떠올리십니까?
1: 내가 명월이한테 그 특별히 할 말이 있어서 그래.
0: 제게 하시면 안 됩니까?
1: 아니, 혹시 너도 그 벼루를 가지고 있느냐?
0: 엄마, 벼루요? 아이, 글자도 모르는데 벼루를 가져봐야 어디에 씁니까?
1: 에이, 이게 저
0: 아, 이게 무슨... 아, 왔네요. 명월아, 벼루 찾으신다.
1: 야야, 명월, 아니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아니, 아니, 명월아, 야 어디가? 나야, 네 오라버니.
0: 뭐야? 왜 갑자기 한기가 들지?
2: 대대, 이제 거기서 뭐해? 이리와서 이제 따라 봐라.
0: 아, 네, 너리.
1: 도망가.
0: 어? 어머, 오라버니셨구나. 아, 도망은요. 직관이 급해서 그러죠. 아우, 쓰겠네.
1: 그랬어? 야야야야. 돈 가져왔어.
0: 예?
1: 별값 가져왔어. 빨리 나머지 두 개 줘. 어?
0: 안주인께서 하나만 사라고 하셨다면서요.
1: 아유, 그랬지. 어? 그랬는데 어머니가 사라고 주셨다.
0: 안주인께서 싫어하시면 어째요. 저 찾아와서 난리치면 곤란합니다.
1: 그런 일은 없을 거야.
0: 왜요?
1: 그 집을 나갔어.
0: 집을 나가요?
1: 아유, 뭐 날 못 믿은 건지 내가 장원급지 않은 게 싫은지. 어쨌든 내 이 그 저가 널 찾아올 리는 없으니까 빨리 벼루나 줘라. 벌써 아랫마을 포탄대 준 거 아니지?
0: 그럴 리가 있겠어요. 우리 오라버니를 위해서 마련해뒀죠. 가요 오라버니. 응. 따뜻한 정주도 같이 올려드릴게요.
1: 오, 진짜? 그거 좋지.
0: 가자.

0: 명화라. 명화라.
1: 명화라.
0: 우리 명화리 잘 컸네.
2: 엄마, 어디 갔다 이제 왔어?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0: 우리 명화리 꽃가심 사러 갔다 왔지.
2: 꽃가심? 아이, 좋아라.
0: 애미가 우리 명화리랑 같이 살 집도 구했단다.
2: 그럼 이제 우리 같이 사는 거야? 나 데리러 온 거야?
0: 따라갈래?
2: 갈래?

0: 이게 뭐야? 이불이 왜 빨개?
1: 명월아, 너 이불에 연지 쏟았어? 엄마? 명월아, 자, 일어나 봐.

0: 아니에요. 제가 안 죽였어요, 아버지.
1: 조용히 해라, 이놈아. 사또, 전해드리기 민망하옵니다만 여기 있는 이자가 명월이를 찾았고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자가 있습니다요. 이후로 명월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요, 사또.
2: 이 말이 사실이니?
0: 예, 만나긴 했는데.
2: 뭐라?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기방에 다닌 것이냐?
0: 맞기는 맞는데 그 벼루만 받고 집으로 바로 갔어요. 참말입니다, 아버지.
2: 집으로 가는 길에 널 본 자가 있느냐?
0: 아니요. 아유, 늦은 시간이라 아무도 못 만났어요.
2: 집에서 네가 들어오는 걸 본 사람이 있고?
0: 아니요. 다 자고 있을 시간이라.
2: 잘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 네 운명이 달린 일이야.
0: 아무도 못 만났습니다. 근데 진짜 벼루만 사서 집으로 갔어요. 그 병원이가 죽어서 물어볼 수도 없고. 진짜 환장하겠네.
1: 사또, 사심을 없애고 공적인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병원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난 자는 이자뿐이옵니다.
0: 진짜라고요, 아버지? 저 진짜 안 죽였어요.
1: 사또, 어서 판결을 내리시지요. 사또.
2: 오게 쳐넣어라.
1: 예, 사또.
0: 아버지!
1: 이리 와라, 이리 와.
0: 아니라고요, 아버지. 제가 안 죽였다고요.
3: 노사님, 설마 저자가 귀인은 아니지요? 어디가 좀 모자라 보이는데.
4: 맞소, 선비가 안 죽였소.
3: 헐.
0: 당신 나라오.
4: 당신 철을 알지.
0: 부인을 안다고? 어찌? 아니, 그 사람은 대체 어디서 뭐하고 있어? 서방 이렇게 고초를 당하고 있는데.
4: 그대를 걱정하지요.
0: 걱정은 이게 다 그 부인 때문이야. 벼루를 순순히 사줬으면 내가 이런 꼴을 안 당했지.
4: 그대가 그 벼루를 사려 하지 않았다면 부인은 살아있을 것이오.
0: 그게 무슨 말이오?
4: 그들의 거짓에 빠진 당신을 구하려다 죽임을 당했소. 죽어서도 당신을 구하려 이승을 떠돌고 있죠.
3: 그리 된 것이오.
0: 어찌 그런 일이...
4: 내 그대의 억울함과 부인의 한을 풀어드리리라.
0: 정말이오. 감사하오. 정말 감사하오.
4: 대신 선비 그대가 해줘야 할 일이 있어. 해주시겠소?
0: 억울함을 풀어주기만 한다면야 내 몸들 못하겠어.
4: 자, 준비해야겠다.
3: 예, 도사님.

0: 네가 범인을 알고 있다고 했느냐?
1: 예, 그렇습니다.
2: 이놈 말아이가, 네가 또 거짓을 구하는구나. 사또, 거짓부렁으로 잡힌 자의 말을 믿으십니까?
0: 이번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2: 예, 사또.
0: 그래, 명월이를 죽인 자는 누구인가?
1: 말씀드리기 죄송하옵니다만 사또의 며느님이옵니다.
0: 뭐라?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럴 애가 아니세. 이번.
2: 예, 사또.
0: 이 자를 다시 오게 가둬라.
2: 예, 사또. 야바라.
1: 며느님 또한 죽임을 당했지요.
0: 지금 뭐라 했는가? 며느라기가 죽임을 당했다?
1: 예. 하여 이승을 떠돌며 지아비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며느님이 와 있습니다. 혹여 절 믿지 못하시겠거든 아무도 모르는 질문을 던져보시죠.
2: 사또! 이 허무맹랑한 말을 계속 듣고 계실 겁니까? 물어볼 가치도 들을 가치도 없는 말입니다.
0: 가만히 있어보게. 옳거니 며느라기가 시집온 날 작은 선물을 하나 주었지. 그게 무엇이냐?
3: 수리수리 마수아수리 수수리 사바 나무사마다 못따라 몸두루로 짐이 사바 오마라나 마라다.
1: 꽃과 나비가 달린 비녀를 주시며 이리 말씀하셨다 합니다. 내 집에서 꽃처럼 살며 나비처럼 행복하거라.
0: 맞네. 맞아. 그 말은 며느라기가 진짜 죽었단 말인가? 대체 누구한테 죽임을 당했나? 어서 말해보게나.
1: 진이교의 교주와 그 제자 그리고 명월입니다.
0: 뭐라?
1: 그들이 평범한 문방 사우를 신비로운 물건으로 둔갑시켜 아드님에게 서너 배가 넘는 값으로 팔았다는 걸 알고 진이 교단에 확인하러 갔다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 후로도 교주 사단의 악행이 계속되자 며느님의 혼이 명월을 죽인 것이죠.
2: 사또! 이 말을 참이라고 믿는 건 아니시지요? 죄인입니다요. 그것도 거짓 부렁으로 들어온 자입니다. 혹여 이 자의 말이 사실인지 의문이 드신다면 제가 알아보겠사오니 부디 평정을 지키십시오.
0: 이방 자네 말도 일리가 있네. 일단 이 자를 다시 오게 가두게.
2: 역시 현명하십니다. 오게 가두라.
4: 예!
1: 참인지 아닌지는 곧 알게 되겠지요. 이방 나으리.

0: 지니!
1: 자, 소원을 말하시게 교주님이 다 이뤄주실 걸세.
2: 소원을 말해봐.
3: 양반되게 해주세요.
4: 부자되게 해주세요.
5: 부자되게 해주세요.
6: 영생 도록 살게 해주세요.
7: 젊어지게 해줘요.
3: 젊어지게.
1: 우리의 신, 우리의 지니시여, 이들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3: 뭐냐? 어디 한번 주문을 외워보자. 야발라하바기야, 야발라하바바기야, 야발라하바기야, 모마하이, 아, 하이 마모하이롤라.
1: 에휴, 또 틀리네. 그걸 또 틀려. 이루어진다.
8: 이루어진다.
1: 불이야, 불이야.
3: 나가자.
1: 어디가?
3: 아니, 이 박나리 어쩐 일이십니까요? 일단 나가요. 불났답니다.
9: 잠시만, 불났네. 내가 사람들 내보내려고 거짓을 말했어.
3: 예? 아이고, 다행이네 참. 아니, 그 많은 돈을 다 태우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9: 아니, 자. 이럴 시간이 없어. 일단 돈을 챙겨서 지방에 좀 내려갈게.
10: 왜요?
9: 아니, 왜는? 다 자네 탓이지. 그러게 왜 사람을 죽여서 이사다를 만들어?
3: 죄송합니다.
9: 아니, 됐고. 에? 우리 빨리요. 돈부터 챙기자. 자.
10: 아니, 근데 저기 어디로 갈까?
11: 사도납시오.
12: 뭐? 사도!
13: 박도사 말대로 이방 자네가 진이교 우두머리였구나.
9: 아니, 설마 사또 그게 아니오라? 이자를 잡으러 온 겁니다. 이자가 바로 진이교의 교주이자 사또의 며느님을 죽인 범인입니다.
3: 이방나리!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전 그냥 이방나리가 시키는 대로 교주 행사를 했을 뿐인데요. 이 돈도 다 이방나리 꽂았습니까?
9: 네이놈! 그인 다물지 못할까?
13: 이방 자네의 명석하고 영악한 머리에 속아 거짓을 말하는 자가 거짓을 더 잘 알아본다는 걸 잠시 잊고 있었네. 자네가 유독 거짓에 민감했던 건 그대가 거짓을 말하고 있음을 왜 몰랐을까? 다 내 불찰이다. 내 과오를 반성하며 네 죄를 묻겠다. 여봐라! 저자들을 당장 잡아들여라!
1: 박도사.
14: 예, 사또.
1: 우리 며느라기는 지금 어디 있는가?
14: 따라오시죠.
1: 수리수리 마수와 수리수수리 사바. 나무사만다 못다나 몸도로로 짐이 사바. 오마라나 마라다. 수리수리 마수와 수리수수리 사바. 나무사만다 못다나 몸도로로 짐이 사바. 오마라나 마라다.

0: 수리 수리 마순 수리 수수리 사바 나무 사마다 못 따라 몸도로로 짐이 사바 오 말하다 말하다 수리 수리 마순 수리 수수리 사바 나무 사마다 못 따라 몸도로로 짐이 사바 오 말하다 말하다 자 말씀하시면 됩니다.
1: 부인 미안하오 그리고 고맙소. 다음 생에 우리가 만나게 되면 내 그대의 아비로 태어나 따뜻하게 보살펴 주겠소. 잘 가시오.
2: 요식이다. 꽃처럼 살라 하고 그렇게 살게 하질 못했구나. 부디 우리를 용서하거라.
3: 아가 모종에 대해 미안하다. 그곳에선 예쁨 많이 받고 행복하거라. 잘 가거라.
4: 선생님.

0: 수리수리 마수와 수리수수리 사바하 나무사만나 못다나 몸도로로 짐이 사바하 오마라나 마라다. 이승은 그만 잊고 저승으로 편히 가시게나.
1: 감사합니다.

0: 살다 살다 옥살이를 다 해보고 참 파란만장합니다요.
1: 인생사 쉬운 길이 있다더냐?
0: 없지요. 없는데 유독 고달픕니다. 도사님 제자의 길이.
1: 이거. 그럼 네가 도사해.
0: 아유 또 그 소리. 응? 다음 행선이라 말씀하세요.
1: 그냥 가는 게 다.
0: 왜요? 뭐 귀신도 경비석이 어디 있는지 모른답니까?
1: 아니 뭐 하나 듣긴 들었는데 몽달 귀신이 말한 거라 이게 영 믿질 못하겠다.
0: 그 전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응? 네가 웬일이냐?
0: 아니 그 도사님이 여기서 탁 하고 죽으면은 몽달 귀신 되는 거 아닙니까?
1: 야야야 뭐야? 아,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0: 그렇잖아요.
1: 오늘 한번 내가 한번 죽어보자. 그래 그래. 근데 너부터 죽자 이런 말.
0: 어 싫은데요? 전 잘 살 건데요.
2: 야야 거기 앉아. 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오라고.
0: 잘 살 거예요. 잘 살 겁니다.

0: 출연. 처음인지 아닌지는 곧 알게 되겠지요. 박영재.
1: 유독 고달픕니다. 도사님 제자의 길이.
2: 이정민.
3: 서방님, 구해드릴게요. 신혼유.
4: 아, 벼룩값 가져왔어. 빨리 줘.
5: 장임은.
6: 오게 천하라.
7: 사또 곽윤상.
8: 이건 그냥 붓이 아니오. 미나.
9: 소원을 말해봐.
10: 교주 임주환.
11: 벼루를 왜 또 사?
12: 정다연.
13: 그걸 또 틀려. 또.
14: 백경민.
15: 예, 사또.
0: 이승훈. 그리고 조은솔, 강영호, 유하나, 정세연, 길기철. 음악 김도경. 효과 신연파 장찬희, 정영민. 기술 김남희. KBS 무대 퇴마사 박도사.
3: 사이비를 사랑한 선비.
0: 전효정 극본, 김호상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8월 1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특보사항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대부분 지역 체감 온도가 최고 35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무덥겠고 열대야 주의보도 대부분 지역에서 발효 중입니다. 특히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 중인 전남 보성, 여수, 광양, 경북, 고령, 영덕, 포항, 경주, 경남권 대부분 지역은 최고 기온이 39도, 체감 온도는 최고 38도 이상 올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됩니다.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기 개홍입니다. 내일도 북태평양 고기압에 영향을 받겠습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해안과 호남지방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낀 곳이 있겠고 특히 전남 해안은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 전국적으로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서해상과 남해서부 해상에는 안개가 낀 곳이 있겠고 특히 일부 섬지역은 안개가 더 짙어지면서 이슬비가 내린 곳도 있겠습니다. 해상안전사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도 중부지방 구름 많다가 오전에 맑아지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모레 아침 기온 서울 26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7도, 모레 낮 기온은 서울 37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이 33도에서 38도가 예상입니다. 글피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간은 동풍이 불면서 서울 지방의 낮 최고기온 37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 지역 중심으로 매우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함경도에서 오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수량 5에서 20mm입니다. 평양 아침 최저 25도, 낮 최고 33도, 개성 최저 24도, 최고 32도, 청진 최저 24도, 최고 27도가 예상입니다. 각 지방의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인천, 수원 26도, 낮 기온 서울 35도, 인천 33도, 수원 34도가 예상입니다. 강원도. 대체로 맑겠지만 내륙과 산지는 아침까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춘천 25도, 대관령 22도, 강릉 28도, 낮 최고 춘천 35도, 대관령 31도, 강릉 36도가 예상입니다. 충청 남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청주 26도, 충주 25도, 대전 세종 26도, 낮 최고 청주 36도, 충주 35도, 대전 세종 36도가 예상입니다. 전라남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주 군산, 광주 목포 26도, 낮 최고 전주 군산 35도, 광주 38도, 목포 33도가 예상입니다. 경상남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구, 부산, 울산 26도, 창원 25도, 낮 최고 대구 38도, 부산, 울산, 창원 39도가 예상입니다. 제주도 대체로 맑겠지만 산지는 오후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제주 서귀포 27도, 낮 기온 제주 34도, 서귀포 33도가 예상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맑겠고 아침 기온 27도, 낮 기온 32도가 예상입니다. 서해 5도, 대체로 맑겠고 아침 기온 26도, 낮 기온 31도가 예상입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한상은 예보관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8.5도, 습도 83%, 해 뜨는 시각은 5시 37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전금혜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자정 뉴스입니다. 경남 양산의 낮 기온이 41.6도까지 오르며 최고 기록을 다시 경신했습니다. 양산은 그제 낮 기온이 41.4도까지 올라 국내 122년 관측 사상 최고 기온 기록을 세웠으며 어제 오후 2시 9분에는 41.6도로 기록을 재경신했습니다. 이 밖에도 어제 부산 북구와 금정구, 경남 김해시, 창원시도 낮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었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그제 하루 전국의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 환자는 7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올해 응급실 온열질환 감시체계가 감지한 환자는 1,781명이며 이 가운데 13명이 숨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후보가 전당대회 첫 순회 경선인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합동연설회를 연 뒤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합산 결과 김 후보는 45.05%를 얻어 44.61%를 기록한 정청래 후보를 0.44%포인트 차로 제쳤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10.34%를 기록했습니다. 8명의 후보가 경쟁한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최민희 후보가 22.3%로 1위를 차지했고 박선원 후보가 16.7%로 2위, 한민수 후보가 14.1%로 3위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에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한 데 대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이 가장 불편해하는 사람을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추천한 인물이 그런 취지에 맞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번 특별감찰관 임명 시도가 국민의 분노와 불만을 딴 곳으로 돌리려는 시도라면 국민의힘은 정략적인 특별감찰관 임명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어제 총리 공관에서 한국인 최초의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을 만나 대화했습니다. 한 총리는 유 추기경이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낸 메시지에 공감을 표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사회의 갈등 치유를 위해 계속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 추기경은 레오 14세 교황도 한반도 평화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으며 교황청 차원에서도 필요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150여 명이 탄 여객선이 독도 인근 해상에서 엔진 이상을 일으켜 해경이 급파됐습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쯤 독도 북서쪽 약 14km 해상에서 승객 150명과 선원 6명을 태운 여객선이 저속 운행 중이라는 신고가 포항운항관리센터에 접수됐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5,000톤급과 3,000톤급 경비함을 현장에 보냈습니다. 사고 여객선은 엔진 한 개가 부유물에 감겨 작동하지 않는 상태지만 자력으로 항해가 가능해 울릉도 사동항으로 느린 속도로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승객과 선원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한 환자가 다른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졌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오늘 같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어제 저녁 6시 40분쯤 전남 광주 북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 환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전국적으로 폭염이 지속되겠습니다. 습도는 높지만 비 소식은 없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새벽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 26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8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5도 등 전국이 33도에서 3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자정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혜원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어린 시절 잠자리나 매미 잡으러 다니고 개울에서 미꾸라지 잡으며 놀던 중년 세대는 추억 부자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책 이야기, 곤충과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두 권의 책, 곤충 인문학과 18세기의 동물 만나봅니다. 위즈더마우스 출판본부장 박태근 씨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인터넷 콘텐츠 이야기, 미디어오늘의 금준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BTS의 스윔.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읽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책 이야기 오늘은 곤충과 동물 이야기에 대한 책 두 권입니다. 곤충 인문학과 18세기의 동물 만나볼게요. 위즈더마우스 출판본부장 박태근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한여름이라 곤충 하면은 모기나 매미 떠올리면서 좀 아 피곤하다 싫다 하실 것 같은데 오늘 용감하게 곤충과 동물 이야기를 들고 오셨어요.
2: 네, 딱 모기랑 매미 말씀해 주시니까 네. 저도 스트레스가 확 올라오는데 네. 제가 오래된 집에 살아서 모기가 창틀 사이로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침대 위에 방충망을 설치했고요.
1: 그렇군요.
2: 그리고 요즘 매미가 새벽에 한 4시 반부터 옵니다.
1: 매미가 그러고 요즘에 그 고층 건물

0: 곤충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방해꾼이긴 할 텐데.
1: 그럴 수 있죠.
0: 오늘 제가 가져온 첫 번째 책은 곤충 사진을 전문으로 찍는 사진 작가입니다. 그 이상원 작가의 책이고요. 제목은 곤충 인문학인데요. 뭐 곤충 책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과학이나 도감을 떠올리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 책은 곤충하고 인문학이라는 조합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는데 그래서 막 곤충의 생태를 과학적으로 풀어내기보다는 곤충과 인간이 어떻게 관계 맺고 살아왔는지 그 태고적부터 함께 살아온 인간과 곤충의 여러 관계들을 탐구하는 그런 책입니다.
1: 그렇군요. 예, 곤충의 세계는 정말 넓을 것 같은데 어떤 곤충으로 어떤 인문학 이야기를 들려줄지 기대되는데요.
0: 그런 각각의 곤충 이야기를 우리가 하려면 그 곤충의 습성이나 생태를 탐구한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야 그 곤충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 거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미국의 풀벌레 마니아였던 허먼 스트레커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1: 네.
0: 이 사람이 정말 평생을 나비에 몰두해서 살았대요. 그래서 맨날 나비 채집하고 나비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웃들이 버터플라이 맨이라는 별명을 붙여줬고 그렇게 불렀다고

0: 사람이 그런 연구에 탁월한 측면도 있었지만 무언가를 집착하고 좋아한다는 게 양면성이 있잖아요. 그쵸. 얼마나 집착을 했냐면 이 사람이 내가 처음 발견한 걸로 해서 내 이름 붙이고 싶어서 자기 논문의 날짜를 앞당해서 가짜로 속이기도 하고요.
1: 네.
0: 뭐 그 정도 뭐 이것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긴 한데 더 이제 저열한 네. 이런 일들도 있는데 이제 수집품 많이 모이는 사람들끼리 만날 거잖아요. 네. 아, 또 새로 찾은 거 뭐 있어요?
1: 그렇죠.
0: 그렇게 만날 때 그 사람들의 집에서 또는 박물관에서 표본을 네. 훔쳐옵니다.
1: 아.
0: 몰래 훔쳐가지고 자기
1: 집착이 엄청났네요.
0: 중절모에다 네. 숨겨서 나와서 이런 악명이 높아지면서 몇몇 박물관에서는 출입 금지, 블랙리스트에 오르기도 했대요.
1: 네.
0: 그 이런 이상한 사람이지만 이런 사람 덕분에 우리가 나비 300여 종의 이름을 새롭게 알게 된 거죠.
1: 그렇군요. 곤충 이야기를 먼저 기대했는데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네요.
0: 이 곤충과 우리가 얼마나 여기저기 얽혀 있는지를 알려주는 곳곳의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 그 보이저호 있잖아요.
1: 네.
0: 보이저 1호, 2호가 내년이면 출발한 지 만 50년.
1: 오, 그런가요?
0: 반세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보이저호에 골든 레코드라는 그러니까 우리 지구의 어떤 사진 또 음악, 뭐 모습 이런 걸 또 담아낸 기록물이 들어있는데
1: 네.
0: 여기 사진이 한 118장인가 들어간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중에 한 컷이 곤충입니다. 근데 곤충이 어마하게 많잖아요.
1: 네.
0: 그중에 무슨 곤충 사진이 들어가 있느냐. 저도 이 책에서 처음 알았거든요.
1: 네.
0: 기생벌이 들어가 있대요. 네. 그 사진을 찍은 사람은 영국의 야생동물 사진가 스티브 돌튼인데 이 네. 사람이 어떤 사진을 찍었냐면 고출력의 플래시를 활용해서 여러 곤충이나 동물이 비행하는 모습을 찍어서 초고속 사진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대요.
1: 아.
0: 이 사람이 찍은 그 기생벌 사진 한 컷이
1: 네.
0: 골든 레코드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0: 아마 수억 년 후에 어떤 우주의 지적 생명체가 이 골든 레코드를 발견하고는 아, 지구에는 기생벌이라는 어마어마한 곤충이 있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1: 와, 50년 전에 실은 사진인데 그게 또 벌이었다고 하니까 와 진짜 이 사람 미래를 내려다보는 눈이 있었나. 요즘에 벌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쵸? 걱정 많이 하잖아요. 네.
0: 아마 네. 그런 생태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갑자기 점핑을 해서 이 책에 읽는 재미가 그거거든요.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올지 짐작이 어렵습니다. 겸재정선과
1: 예.
0: 그 제자인 심사정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들이 초충도를 그렸기 때문이죠.
1: 아.
0: 왜 신사임당 그림 병풍에 네.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 것들을 떠올려 보시면 되는데 이 현재 심사정 즉 겸재정선의 제자였던 사람은 할아버지가 역정 모의를 해서 본인이 관직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념산수와 이런 것들에 집중했는데 그러다가 부록이 넘어서 평생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영조의 초상화를 그릴 기회를 얻게 돼요.
1: 네.
0: 그런데 사람들이 또 잊혔던 역적의 자손이라는 얘기를 꺼내면서 이 기회가 물거품이 되고 그 이후에는 더 그림에 집착했는데 그때 그린 게 사람도 싫었을 거잖아요.
1: 그렇죠. 바로 떨어지죠.
0: 동식물, 이 곤충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장이가 이슬을 마시는 모습 뭐 이런 걸 많이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1: 그래서 오히려 더 귀하겠네요.
0: 그렇죠.
1: 예.
0: 그리고 그 그림과 함께 스승의 그림인 겸재정선의 추일한요 그림이 나오는데 이 추일하면 되게 유명한 그림인데 국화꽃 아래 검은 고양이가 있는데 보통 거기까지만 많이 보거든요.
1: 맞아요.
0: 그런데 자세히 보면 공중에는 꿀벌이 날고 있고 땅에는 방앗개비 암놈이 그 암수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1: 그 정도로 정교하게 그렸나 보네요. 네.
0: 긴
1: 네.
0: 다리를 뻗으면서 우쭐대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림을 보면 네. 요즘 같으면 고양이가 인기니까 그쵸. 고양이가 들어올 텐데
1: 맞아요.
0: 이 저자한테는 모든 그림을 보면 사진을 보면 곤충이 먼저 들어오는 거죠.
1: 네, 사실 곤충하면 굉장히 우리하고 멀게 느껴지는 존재였는데 뭐 여러 에피소드 들으니까 꽤 가까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멀지 않게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과학적인 곤충 생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거미들이 거미줄 친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1: 네.
0: 그런데 호랑거미라는 거미는 거미줄 위에다가 다시 흰 띠로 X자 모양의 표시를 한대요. 너무 신기했는데 이유가 네. 여러 개래요. 첫째는 곤충들을 유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곤충들이 이 X자를 보면 꽃이 빛을 반사하는 자외선 같은 걸로 착각한대요.
1: 아.
0: 이게 꽃인 줄 알고 여기에 와서 거미줄이 잡히는 거죠.
1: 네.
0: 또 하나는 빛을 흐트러뜨려서 거미의 천적들이

0: 거미의 이 윤곽을 흐릿하게 보게 만들도록. 그래서 사냥을 덜 당하도록.
1: 네.
0: 또 마지막으로는 이건 정말 우리 모습과 비슷한데 새들이 충돌하는 걸 방지하려고. 그러니까 새들도 거미줄을 일부러 부딪힐 필요는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그런 X 표시가 있으면 피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고층 건물 창문에다가 네. 그런 거 붙여놓잖아요. 이거는 똑같은 기능을 거미는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1: 그렇군요. 이제 거미줄 만나게 되면 혹시 호랑거미 X자가 있는지 좀 찾아보게 될 것 같은데.
0: 자세히 보면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1: 네. 또 쉽게 만날 수 있는 곤충 어떤 게 있을까요?
0: 요즘 여름에 계곡 많이 가시잖아요.
1: 네.
0: 저자가 큰 그물 강도래라는 이름은 익숙하지 않은데.
1: 물고기 이름 같네요.
0: 네. 계곡의 난타꾼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여름 4월에서 7월에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고.
1: 네.
0: 물거나 쏘지 않기 때문에 그 계곡에 가시면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가까이 가서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왜 계곡의 난타꾼이라고 했냐면 이 큰 그물 강도래가 배 끝에 두 가닥의 꼬리털이 있는데 그 꼬리털을 가지고 북채처럼 자기 배를 친다는 거예요.
1: 네.
0: 왜 치느냐? 암컷을 유인하기 위해서.
1: 아.
0: 진동으로 구애를 하는 거죠.
1: 네.
0: 그러면 암컷이 그 앞다리에 그런 떨림, 진동을 측정할 수 있는 고막이 있대요. 우리 귀의 고막처럼.
1: 허허, 신기하네요.
0: 그럼 그게 울리면 어떤 수컷이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구나
1: 있고. 이런 거네요.
0: 그렇죠. 그리고 나면 자기도 그 배로 또 두들겨가지고 위치를 화답한다라는 거예요. 아마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배를 두들기고 있는
1: 네.
0: 이 큰 그물 강도래. 여름 계곡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1: 네. 지금 이제 피크죠. 휴가철. 예, 계곡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 또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0: 그렇죠. 이 주변에 곤충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더라고요. 우리 산에 가면 참나무 진짜 많잖아요.
1: 맞아요.
0: 그 수액을 채취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수액을 사람만 먹는 게 아니라 온갖 곤충이 와서 다 먹더라고요.
1: 그렇겠죠.
0: 그 제일 먼저 와서 먹는 게 일단 나비래요.
1: 아.
0: 그래서 대롱 입으로 진액을 빨아먹는데요. 나비가.
1: 그렇군요.
0: 그리고 나면 풍뎅이들이 와서 주둥이를 그 나무 껍질에다가 박고 단물, 설탕물을 흡입을 하고요. 장수 말벌은 다른 곤충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주위에서 막 텃새를 엄청 부리고 마지막으로 납작하게 생겨서 나무 껍데기 사이를 파고드는 나무쑤시개라는 또 곤충이 와서 남아있는 진액을 또 빨아먹는다고 해요.
1: 아.
0: 이거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참나무 하나에.
1: 아낌없이 내어주는 나무네요.
0: 그렇네.
1: 정말 곤충 이야기는 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만나볼까요?
0: 이 우리 생명의 끝에 자리한 곤충이라서 마지막에 골라봤는데 곤충계의 하이에나라고 불리는
1: 네.
0: 송장벌레가 있습니다.
1: 아, 시체에 붙어있는 건가요?
0: 그렇죠.
1: 예.
0: 어떻게 하냐면 동물이 죽으면 이 넉점박이 송장벌레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게 금방 나타난대요. 그래서 사체 밑에 땅을 파서 흙으로 이렇게 덮고 그래서 송장이 썩지 않도록 하는 거죠.
1: 네.
0: 자기 입과 꽁무니에서 방부액을 뿌린대요. 그리고 나서 그 사체의 일부를 경단처럼 돌돌 말아가지고 식량처럼 보관을 하는 거죠.
1: 천천히 먹으려고.
0: 그렇죠.
1: 와.
0: 너무 신기하죠?
1: 네.
0: 근데 이런 생태계 분해자 역할이 마지막에 있어야 되잖아요.
1: 네.
0: 근데 이게 꼭 곤충의 얘기만은 아니고 동물들도 있고 그런 역할을 많이 하죠. 독수리도 있고. 근데 이게 잘 안 돌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를 저자가 알려주는데 충격적이었는데 인도에서 이제 소들이 많이 키우니까 그 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소염 진통제를 투여하기 시작했는데 이 진통제 때문에 불과 15년 만에 인도 독수리의 99%가 신부전증으로 사라졌대요. 그 독수리가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1: 네.
0: 소들이 죽어 있을 때 그냥 방치된 거예요. 물론 곤충은 역할을 하지만 곤충만으로는 부족하죠. 너무 큰 동물이니까.
1: 너무 크니까. 예.
0: 그러다 보니까 들깨 수가 급증을 했고 광견병이 폭증을 해서 인도 사람 5만 명이 목숨을 잃었대요.
1: 어머, 그렇군요.
0: 이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이런 송장벌레 같은 생태계 순환을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크게 역할을 하고 있었고
1: 그렇죠.
0: 그게 빠졌을 때 끊겼을 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1: 아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기가 우린 다 사라지면 좋겠잖아요. 모기를 사라지게 할 방법이 있대요.
0: 오.
1: 근데 그게 사라지게 했을 때 이렇게 어떤 후폭풍이 올지 그렇죠. 우리가 짐작을 못해서 다 못 죽인다는.
0: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곤충 사진 전문 작가 이상원 저자가 펼쳐보이는 흥미로운 곤충 이야기 곤충 인문학 만나봤고요. 이어서 만나볼 책은 동물입니다.
0: 맞습니다. 동물인데.
1: 네.
0: 18세기에 대한 동물 이야기예요. 제목이 18세기의 동물인데 재미난 건 이 책이 시리즈라는 겁니다. 어떤 시리즈냐. 앞에 나온 책들이 이런 게 있어요. 18세기의 맛, 18세기에 유행했던 음식 얘기겠죠.
1: 네.
0: 18세기의 방, 18세기의 사랑, 이런 시리즈들로 18세기를 탐구하는데 이번에 주제가 동물인 겁니다.
1: 그렇군요. 그 18세기만의 매력이 있기 때문이겠죠?
0: 그렇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18세기는 실학이 떠올랐던 시기잖아요.
1: 그렇네요.
0: 그러니까 모든 이제 것들에 대한 관심, 열정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시기죠. 서구권에서도 박물학자라든지
1: 네.
0: 탐험가라든지 이런 사람이 등장했던 때니까 막 지식이 엄청나게 확장되고 매력이 넘치는 시대였던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시대의 새로운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동물 이야기도 뻔하지 않게 들려주는 건데 그 당시 동물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게 대부분 그림일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그림을 생각해보면 뭐 왕권의 어떤 권위를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뭐 장수를 기원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떠오르잖아요. 십장생도 동물 그림이니까.
1: 맞아요.
0: 그런데 이 책에서는 그런 당시에 구체적인 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애완동물이라고 하지 않고 요즘은 반려동물이라고 하잖아요.
1: 네.
0: 이런 인식의 변화들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그 2,300년의 공백을 연결해 보려는 시도 그런 것들을 이으려고 하는 노력이 재미난 책입니다.
1: 네. 18세기라고 하면은 지금과 왠지 다른 동물들이 살고 있었을 것 같은데.
0: 그런 동물도 있고
1: 네.
0: 동물의 이미지가 좀 달라졌을 수도 있고
1: 아,
0: 여러 측면이 있더라고요.
1: 그렇군요.
0: 예를 들면 그때 소랑 지금 소는 느낌이 아예 다르겠죠.
1: 다르죠.
0: 그렇죠. 네. 우리는 지금 소라고 하면 고기를 먼저 떠올릴 텐데
1: 그때는 재산이죠.
0: 예. 맞죠. 예. 네. 그중에 재미난 게 잉어더라고요. 잉어. 잉어가 과거에는 진짜 많이 상징이나 의미로 등장했는데
1: 그렇죠.
0: 지금은 잉어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림 오. 보기도 어렵고.
1: 잉어 그림 걸려있는 집 정말 옛날만 해도 많았던 것 같은데 어린 시절.
0: 저 어릴 네. 때만 해도 이제 할아버지 집에 가면 있었던 네. 것 같은데.
1: 그리고 잉어가 곳곳에 있었어요.
0: 그쵸?
1: 연못만 있으면 잉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0: 잉어가
1: 네.
0: 굉장히 여러 의미로 활용됐던 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1: 그렇군요.
0: 충, 효, 신 이 유교의 근본관념을 다 상징하는 거의 유일한 동물이래요. 우리도 떠올려보면 어릴 때 그런 얘기 들었던 기억 나실 거예요. 효자가. 뭐 아버지가 겨울에 뭐 어떤 과일이 먹고 싶다고 해서 거기 갔는데 못 구했어요. 그리고 집 앞에 왔더니 연못에서 마침 잉어 두 마리가 이렇게 머리로 연못을 깨고 그 위에 올라와서 그걸 잡아와서 아버지께 고아드렸더니 병을 나으셨더라. 이제 이런 얘기.
1: 그렇죠. 그렇죠.
0: 이런 얘기가 수십 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멀리 떨어져 지내는 그 연인과의 인연. 이거를 연결해 주려고 잉어가 뱃속에다가 그 연인의 편지를 품고 와서 전달해 주는 얘기.
1: 맞아요. 잉어가 뭐 입에 보석 물고 있고 뭐 이런 얘기 되게 그쵸? 많이 들어보고.
0: 이거 하나하나 들으니까 네. 아 맞아. 그런 얘기 비슷한 거 있었지.
1: 네.
0: 이런 생각이 나는데.
1: 요즘 왜 이렇게 사라졌죠?
0: 또 하나는 용이 되는 관문. 마치 이무기처럼 잉어도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점차 18세기 후반에 와서는 잉어도 상업적 가치로 바뀝니다. 포획의 대상.
1: 네.
0: 낚시의 대상. 이러면서 이제 의미가 변화돼서 지금까지 온 거죠.
1: 그렇군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이미지의 동물이 또 있을까요?
0: 아, 그렇죠. 그 대표적인 동물은 쥐입니다.
1: 싫은 건 똑같으니까.
0: 이미 표정이 찡그리시는데요.
1: 그때는 근데 쥐 때문에 막 죽기도 했잖아요.
0: 그렇죠. 네. 그리고 맨날 먹을 거 가져가고.
1: 네.
0: 느낌은 이유는 좀 다르지만 느낌은 비슷한 건데 또 한편으로 다른 측면에 쥐가 영악한 이미지도 있잖아요.
1: 아, 맞아요. 쥐띠 며느리 막 이런 말 있잖아요.
0: 통과 재 그 조선 후기에 유행했던 소설의 장르가 있는데 우화 소설이 되게 유행을 했고 그중에서도 법정을 배경으로 하는 송사소설이 많았는데 여기에 쥐가 진짜 많이 등장했대요.
1: 네.
0: 어떤 이제 캐릭터로 등장하느냐.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간사한 계략으로 내가 아니다. 난 이러저러해서 무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무능한 재판관들에게 자기의 간계로 속이는 이런 양자 대립구도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1: 그렇군요.
0: 이 쥐가 민화 그림에서는 그렇지 않았대요. 다산, 번영, 탐욕. 이런 거의 상징이었는데 이 우화 소설에서는 탐욕스럽고 교활한 도둑으로 그려졌던 거죠.
1: 정말 그 쥐 하면 좀 영악하다라는 느낌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군요.
0: 그리고 쥐가 영악하니까 또 이렇게 궁지에 몰렸을 때는 엄청 막 싹싹 빌면서 피해갈 것 같잖아요.
1: 네.
0: 그런 묘사도 막 등장을 하는데 오물오물 발죽발죽 깜작깜작 이런 이제 의성어태어로
1: 네.
0: 쥐가 이 어려운 국면을 어떻게 피해가려고 하는지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진짜 웃긴 이야기가 있었는데 서대주전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쥐랑 다람쥐랑 소송이 걸린 거예요. 다람쥐의 겨울 양식을 쥐가 훔쳐가서 이제 소송이 걸린 거죠. 쥐가 가서 어떤 식으로 자기 변론을 펴냐면 그러니까 요즘 막 그 법을 기술로 활용하는 이런 식의 전략을 펴요.
1: 네.
0: 아, 내가 좀 가져와서 먹은 거 맞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얘도 가져와서 먹었고 저 동물도 가져와서 먹었고 얘도 이렇게 수십 건의 무고를 걸어서 소송을 지연하는 전략을 펼칩니다.
1: 네.
0: 다람쥐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해서 죽을 지경인 거죠. 이런 식의 아주 디테일한 얘기들이 쥐를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1: 그렇군요. 사실 쥐하면은 정말 찡그리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워낙에 예전부터 늘 근처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저기 등장.
0: 그렇죠.
1: 시켜네요.
0: 자주 등장할 수밖에 네. 없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쥐가 되게 드문데 제 아버지 세대 때만 해도 제가 들은 이야기가 무슨 새마을운동 이럴 때는
1: 예전에 천장 위에서 쥐가 많이 왔다 갔다 했던 발자국 그 소리가
0: 학교에서 과제로 네. 쥐를 몇 마리 잡아서 꼬리를 가져와야 되는 수업 숙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1: 진짜 잔인하다. 예.
0: 불과 뭐 반세기 전 얘기인 거죠.
1: 그러니까요.
0: 네. 예.
1: 그리고 동행했던 거죠 그때는.
0: 예. 마지막으로 좀 동물 관련된 얘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시대와 무관한 얘기입니다. 지옥에 대한 얘기입니다.
1: 네.
0: 네. 지옥을 그림으로 남긴 건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많이 남겼잖아요.
1: 네.
0: 그런데 그 지옥의 여러 가지 그림들 중에 사람의 얼굴을 한 말과 소가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동아시아 문화에서는 평생 노동에 시달리는 그 가축의 몸으로 인간이 환생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형벌인 거예요. 이걸 축생도라고 하는데 왜 불교에서 왜 우리가 환생하잖아요. 윤회하잖아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지경과 단계가 있는데 제일 이제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을 때 저는 여기가 아니길 바라는데
1: 네.
0: 지옥도 그다음에 아귀도 그다음 세 번째가 축생도인 거예요.
1: 네.
0: 네. 그 축생도는 소나 말처럼 당시에는 이제 평생 일을 해야 되는 동물이었으니까 그런 형벌을 받아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그려놓는 거죠. 그러면서 너 이런 벌 받지 않으려면 지금 생겨서 잘 살아야 돼? 이런 식으로 그린 건데 이게 요즘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동물에 대해서 좀 편견, 선입견 그리고 인간과 좀 동등한 존재를 보지 않는 이런 측면이 남아있는 그림이긴 하지만
1: 네.
0: 그것과 무관하게 시대적 한계를 우리가 감안해서 본다면 이번 인생 인간이든 동물이든 내가 태어났다면 좋은 삶으로 좋은 생으로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한번쯤 해보게 하는
1: 네.
0: 경고를 전하는 그림입니다.
1: 그렇군요. 300년 전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담아낸 책 18세기의 동물까지 만나봤습니다. 각자의 호불호를 떠나서 어쨌든 생태계를 함께 이루고 살아가는 존재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위즈더마우스 출판본 부장 박태근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나오미 앤 고로의 탑 오브 더 월드 이어드릴게요.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 공감 윤재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인터넷 콘텐츠 이야기 미디어 오늘 금준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어떤 콘텐츠를 만나볼까요?
2: 네, 오늘은 극장에서 가장 뜨거운 상영작과 함께 BTV 이동진의 파이야키아를 비롯해서 영화 리뷰 채널들을 함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1: 네. 가장 뜨거운 상영장은 좀 예상이 되네요. 네,
2: 뜨거워요. 이게 뜨거운 게 관객 수가 많아서 뜨겁기도 하지만 네. 그냥 논쟁이 되게 많아요.
1: 맞아요.
2: 전 국민 토론회가 이걸로 열리고
1: 어느
2: 있는데
1: 어느 자리 가나 다 얘기하더라고요. 네,
2: 뭐 예. 저도 막 어제 저녁에 술자리 가고 하니까 딴 테이블도 다 이 영화가 뭐 잘 만들었니 못 만들었니 뭐 이런 논쟁을 하던데 네. 바로 호프라는 작품입니다. 네. 나홍진 감독의 10년 만에 복귀 이라는 점에서 화제를 모았고요.
1: 그렇죠.
2: 전작 곡성이 워낙 또 큰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졌고 제작비가 국내 영화 최대 규모 500억 설도 있고 700억 설도 있는데 그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미 해외 영화제에서 공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궁금하게 만들었던 작품이고 이게 또 홍보를 엄청 했어요. 지하철이나 혹은 뭐 식당 갔는데 키오스크에도 예고편이 나오더라고요.
1: 그렇죠.
2: 그래서 굉장히 크게 준비가 됐던 작품입니다. 내용은 호프항이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1980년대나 70년대를 연상시키게 하는 그 배경을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이 시골에서 시골 사람들이 외계인과 사투를 벌이는 그런 이야기로 등장을 합니다.
1: 네.
2: 뭐 이 작품이 호불호가 엄청나잖아요.
1: 그렇죠.
2: 1점 주신 분과 최고점 주신 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
1: 중간이 그래서. 없더라고요.
2: 네. 그래서 정말 인생 최악의 영화다라고 욕하는 분이거나
1: 네.
2: 와, 이 정도면 장난 아닌데 이제 한국 영화 발전했는데 라고 하는 분이 너무너무 아니어서 굉장히 논쟁적인 작품입니다. 그래서 전 국민 대상으로 토론장을 만들어주고 저는 페이스북을 하는데
1: 네.
2: 페이스북에서 이 얘기 안 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다 이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1: 뭔가 좀 다들 걱정되더라도 일단 보고 나서 욕하겠다 약간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금준경 기자는 어떻게 보셨나요?
2: 저는 사실 잘 본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영화에서 나오는 추격전 장면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봤던 그 어떤 한국 영화보다도 이제 스케일, 뭐 영상미, 공간감, 구성 이런 게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이야기도 뭐 몰입을 잘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1: 네.
2: 또 어설픈 심파 같은 게 없어서 좋긴 했어요. 근데 다만 다들 이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대목에서 갑자기 장르가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당황을 해서 제가 극장에서 영화 끝나고 나니까 사람

0: 팬들의 반응이
1: 끝났다고?
0: 내가 뭘 본 거지? 뭐 네. 이런 반응을 많이 하고 있었고요. 또 등장인물의 대사가 유머 코드가 자기랑 맞지 않다라고 평가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호불호 요소가 강한 영화인 건 맞지만 이게 장점이 단점을 덮을 정도냐 아니면 단점이 장점을 덮을 정도냐에서 갈리는데
1: 그렇겠네요.
0: 저는 그래도 장점이 단점을 덮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네. 저는 재밌었던 게 뭐 많은 부분들에 대해 다 각자 토론들이 있지만 네. 여성분들이 조인성 배우 너무 멋있다고
0: 멋있게 나오죠.
1: 막 이러니까 남성분들은 아니 그렇게 지저분하고 그동안의 최악의 캐릭터인데 여자들은 그냥 무조건 조인성이 멋있는 거냐 하면서 막 싸우더라고요.
0: 맞아요. 개연성이 되게 없긴 한데 네. 또 액션은 또 멋있는 네. 뭐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많은 영화 리뷰어들이 네. 호프를 리뷰했죠.
0: 맞습니다. 이런 작품들이 사실 저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리뷰를 보는 재미.
1: 그렇죠.
0: 리뷰를 보고 내가 모자란 걸 채워가는 재미. 이제 그런 맛이 또 있어서.
1: 맞아요.
0: 근데 이런 영화는 그 어느 때보다 이제 호황기가 되는 거죠.
1: 네. 앞다투어 리뷰죠. 네,
0: 영화나 콘텐츠를 리뷰하는 유튜브 채널들이 큰 주목을 받고 있고 가장 큰 주목을 받는 채널은 아무래도 BTV 이동진의 파이야키야 채널인 것 같습니다.
1: 네.
0: 영화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지나가다가 한 번이라도 안 본 적이 맞아요. 없을 수 없는 네, 그런 채널인데요. 그래서 이 채널에서 심지어 그 개봉 당일날 영상을 올렸어요.
1: 그렇군요.
0: 가볍게 봐도 곱씹어 봐도 흥미로운 호프 가이드 리뷰 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60만 회를 넘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래서
0: 이동진 평론가의 영상이 뭐 조회수가 잘 나온 것도 의미가 있지만 가장 강력한 팬덤을 갖고 있는 평론가이기도 하잖아요.
1: 맞아요.
0: 그리고 이동진 평론가 유튜브의 콘텐츠의 특징은 해석을 해준다는 점이 또 강점이면서 이 채널만의 차별성인 것 같습니다.
1: 어떨 때는 감독들이 그걸 봐도 저렇게 내가 저렇게까지 했다고 그럴 것 같아요.
0: 거기에 따른 호불호도 있죠. 그래서 네. 막 그렇게까지 해석한다고 네. 막 이런 호불호도 있는데 그래서 이 해석을 해준다는 게 상당히 좀 이 채널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면 뭐지? 뭐 의아한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 싶은 것들을 이 채널을 보면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메타포나 맥락이나 뭐 거기서 인용되는 고전의 의미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게 그런 의미였구나라고 해서 저는 사실 호프를 처음에는 좀 애매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동진 리뷰를 보고 나니까 호로 바뀌게 되는 그래서 영화 바깥에 있는 그 맥락의 콘텍스트가 네. 영화의 퀄리티도 영향을 주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1: 보고 나서 영화를 보는 것도

0: 보다 보고 먼저 영화를 보려고 그랬는데 스포일러를 너무 세게 해가지고 갑자기 꺼버리고 영화 보고 다시 봤거든요.
1: 아, 그렇군요. 네.
0: 근데 아무튼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전에 봐도 좋고 후에 봐도 좋은 그런 영상들이 많이 좀 올리는 것 같습니다.
1: 이동진 평론가는 어떤 해설을 했나요?
0: 사실 호프는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마다 되게 갈려요. 이 영화는 아무 내용이 없다. 아무 분석할 의미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이동진 평론가는 그렇게 네. 볼 수도 있지만 이 영화가 가진 여러 메시지가 있다라고 분석을 하는데요. 호프는 사실 나홍진 감독의 전작 곡성이랑 상당히 다른 작품이라는 평가가 많아요. 일단 이야기 구조가 단순하고 액션만 보는 영화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래서 곡성을 좋아해서 나홍진의 팬이 된 사람들이 이번 작품을 유난히 실망하는 경우도 이제 많았는데요.
1: 네.
0: 이동진 평론가는 자기는 그 해석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이 작품은 오히려 곡성과 되게 유사한 작품이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미지의 존재가 침입하는 그 구조를 보면 곡성에서는 외지인이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의 평화를 깨뜨리게 되고요. 호프에서는 외딴 포구 마을의 정체불명의 미지 생명체. 처음에는 괴물인 그 호랑이나 곰인 줄 알고 이후에는 괴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외계인으로 나오게 되는 이 내용은 이제 예고편에도 등장하지만 이제 그런 미지의 존재가 나타나면서 인간이 뭔가 통제할 수 없는 미지에 대한 공포 그로 인해 사람들이 무너지는 모습, 또 공동체의 변화 이런 걸 다룬다는 점에서는 연출적으로 굉장히 유사한 작품이다라고 이동진 평론가는 평가를 했습니다.
1: 네. 그 이동진 평론가의 평론에서 좀 인상적인 점은 어떤 거였나요?
0: 저는 이 영화를 봤을 때 이제 전혀 이해를 못했던 것들, 또 다소 의아했던 점들이 나올 때만 해도 평가가 애매했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평론을 듣고 나니까 아 이런 의미구나 하면서 그러니까 마음속에 별점이 조금 올라갔어요. 그래서 바로 어떤 거냐면 이 작품이 선과 악의 경계의 모호성을 약간 낚시하듯이 다루는 면이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요.
1: 네.
0: 처음에는 철저하게 사람의 입장에서 외계인으로부터 피해를 받고 외계인과 사투를 벌이는 저항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게 계속 보다 보니까 야만적인 줄 알았던 외계인들이 엄청 고등 지능과 문명을 갖고 있는 존재였고
1: 네.
0: 또 우리 인간들은 공동체를 지키려고 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외계인한테 먼저 좀 공격적인 행동을 한 게 밝혀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인간이 나빠지고 외계인이 좋아지는 이제 그런 변화를 노리고 만든 것 같다. 뭐 그렇게 좀 지적을 하거든요.
1: 네.
0: 근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적응이 안 된 것 같아요. 뭔가 사람이 이입을 할 대상을 정해놓으면
1: 그쵸.
0: 이게 중간에 바뀌는 게 되게 위험한 시도잖아요. 근데 정반대 상대에게 그 시선을 바뀌게 만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실험적이긴 한데 그런 이입하게 되는 시도 자체는 굉장히 좀 호불호를 낳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아 내가 이 영화에서 싫었던 부분이 왜 싫은지 정확히 이해가 안 갔는데 이렇게 사람이 이입할 수 있는 대상을 중간에 바꿔버리니까 거기서 이제
1: 일관성이 깨지는. 없었던 거군요. 어떻게
0: 맞아요.
1: 보면.
0: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 네. 이 유튜브 채널은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0: 네, 이 BTV 이동진의 파이아키아는 SK브로드밴드 BTV의 후원으로 시작된 채널인데
1: 네.
0: 이 채널의 가장 큰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해설을 한다는 점이 특징인 것 같고요. 그래서 호프만 그런 게 아니라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보통의 리뷰어들은 감상평을 전달을 하잖아요.
1: 네.
0: 근데 이동진 평론가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기 때문에.
1: 인문학 강의 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의미가 있고 말씀 주신 것처럼 그 가이드를 해주는 과정에서 역사 얘기도 하고요.
1: 뭐
0: 책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음악, 미술, 철학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인문학 주제로까지 넓혀지기 때문에 지식 콘텐츠를 좋아하면서 영화 콘텐츠를 좋아하면 이동진 평론가를 이제 딱
1: 진짜 네. 박학다식 하시더라고요.
0: 대단한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그리고 이거 이 채널의 약간 특징을 보면 이동진 평론가가 저는 혼자 말하는 채널이면 좀 지루했을 것
1: 있죠.
0: 같아요.
1: 예.
0: 네. 근데 이게 현호준이라는 진행자가 일반 관객의 입장에서 본인의 평가도 얘기를 하고 이동진 평론가가 해설을 해주면 이제 무릎을 탁 치면서 감탄하기도 하고 리액션이나 이제 질문을 하는 게 정말 일반 관객의 입장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이동진 네. 평론가와 케미가 되게 잘 맞는
1: 맞아요.
0: 그 이 채널 자체가 좀 어쩌면 되게 지루할 수 있는 채널인데 정말 궁금한 걸 잘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는 점에서 대중성을 또 키우게 되는 그런 채널인 것 같습니다.
1: 네, 이 파이아키아는 어떤 의미인가요?
0: 네, 저도 이제 대본 준비하다가 처음 알았는데 이동진 평론가가 그 본인의 개인 서재와 작업실을 갖고 있잖아요. 동시에 이제 쓰고 있는 이런 그게 있는데
1: 네.

0: 여기에 이름이 파이아키아라고 합니다. 근데 파이아키아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에서 주인공 오디세우스가 방랑 끝에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들른 섬의 이름이 이제 파이아키아라고 합니다. 이게 네. 어떤 의미냐면 표류하던 여행자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식사와 휴식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배를 제공해주는 환대와 안식의 공간으로서 그려지거든요. 저희 동지평론가는 자신의 작업실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이 이런 지친 사람들한테 마음의 휴식 지적 영감을 주는 환대의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1: 와 진짜 이름조차도
0: 다르죠.
1: 참 생각 많이 하셨네요. 네. 이 채널에서 좀 인상적인 콘텐츠들이 있을까요?
0: 사실 신작이 나올 때마다 저는 이동진 평론가가 해주는 해설을 듣는 걸 꼭 하거든요.
1: 네.
0: 영화를 보는 걸 더 풍부하게 만들어줘서 이 콘텐츠가 다 밀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리뷰 영상도 좋지만 이제 특집성 영상들을 만들기도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영상은 이동진을 괴롭힌 논란의 한국 영화 탑10이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영화가 어떻게 이동진을 괴롭히냐면
1: 네.
0: 관객 반응은 너무 좋아요. 막 천만 영화예요. 근데 이동진 평론가가 아주 혹평을 했거나 근데 반대로 관객의 반응은 너무 혹평인데
1: 네.
0: 이동진 평론가가 너무 좋은 점수를 줘서 그런 갭이 발생하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네. 장항준 감독도 이제 그 인터넷 콘텐츠 나와서 네. 늘 그 친구인가 봐요. 이동진 기자는
0: 맞아요.
1: 아무리 친구여도 굉장히 무섭게 얘기한다고.

0: 그 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든 감독들이 정말 귀를 쫑긋하고 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맞아요.
0: 어떤 영화들이 있었나요?
1: 대표적인 게 7번 방의 선물입니다. 천만 영화였죠.
0: 그렇죠.
1: 대중적으로 큰 흥행과 감동을 끌어냈고 유승룡이라는 배우를 이제 알리긴 작품인데
0: 네.
1: 이게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가 있는 게 신파 연출과 개연성 측면에서 평론가들한테 상당한 비판을 받았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동진 평론가가 한 줄 평으로 캐릭터 확대를 통해 얻어낸 눈물의 의미는 뭘까라고 이제 엄청난 혹평을 해서 2점을 주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게 천만 영화가 되면서 야 이동진 그 평가가 뭐야 이렇게 네. 뭐 하는 건데
0: 예.
1: 너무 억지 심파라는 거죠. 극한의 상황으로 몰고
0: 네.
1: 가는. 그래서 그 지적을 한 자기 썰을 풀기도 하고요. 또 귀향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네. 전하씨 이런 작품에 대한 얘기도 하면 좋은 게 이게 그 위안부를 다루는 소재와 또 역사적인 소재 진정성은 굉장히 좋은 작품입니다. 근데 꼭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해서 그 영화가 완성도가 좋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잖아요. 근데
0: 네.
1: 우리는 이 작품은 역사적으로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좋게 평가해야 돼라고 이거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동진 평론가는 아 그거는 그거고 이 영화는 완성도는 떨어진다라고
0: 네.
1: 좀 지적을 해서 또 많은 비판을 받았던 그런 작품이 있고요.
0: 네.
1: 그 외에도 버닝 곡성, 반도, 악마를 보았다, 내부자들, 우상, 국가부도의 날이 관객과 평론가 사이의 온도차가 굉장히 컸었던 작품들이라고 합니다.
0: 네, 왜 이렇게 평가가 엇갈렸을까요?
1: 우리는 단순히 전문가와 일반인의 시선이 다르다. 또 때로는 전문가들이 너무 깐깐하게 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동진 평론가는 이것마저도 여러 가지 개념을 제시하더라고요. 첫 번째 개념은 감정적 체험과 연출의 개연성 중에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대한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볼 때 어떤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내가 깊게 몰입하거나 억울하거나 슬픈 상황이거나 분노하는 상황에 공감해서 눈물을 흘리는 식으로 내가 이 영화를 통해 얻어낸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동진 평론가는 관객을 울리거나 웃기기보다는 그 영화가 감정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캐릭터나 상황을 다루는 방식이 어땠나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F랑 T의 차이겠죠.
0: 네.
1: 그래서 전형적으로 이동진 평론가는 그 과정의 개연성을 보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있고 그래서 7번 방의 선물은 캐릭터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어서 감정을 쥐어짜내는 그 심파적인 연출이 있었기 때문에 혹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0: 네.
1: 두 번째는 명확한 답과 해답을 원하는 사람과 영화가 던지는 질문을 곱씹는 사람의 차이라고 합니다.
0: 네.
1: 일반적으로 관객들은 영화의 서사가 깔끔하게 정리되고 명확한 메시지나 답을 던져줄 때 만족감을 크게 느끼고요.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친절하면 답답하거나 거부감을 느낍니다. 이게 대표적인 영화가 호프거든요.
0: 아, 그렇죠.
1: 예, 그래서 예. 답답하거나 거부감을 느낀 사람이 많은데 반면 이동진 평론가 시선에서는 질문을 친절하게 해결해주는 영화보다는 관객에게 거대한 질문과 해석의 여지를 던져주는 영화를 더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한다. 사실 곡성이 평가가 처음에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0: 네.
1: 어렵다 난해하던데 이동진 평론가 같은 평론가들이 되게 좋게 평가를 하면서 재조명받게 되는 그런 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곡성
0: 네.
1: 같은 영화가 사실 전형적으로 이런 일을 해 답을 찾아나가게 해주는 이제 그런 영화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0: 네, 관객의 성향에 따라서 어쨌든 평가가
1: 맞아요.
0: 갈리겠네요.
1: 네.
0: 이외에 어떤 콘텐츠가 또 주목받았나요?
1: 이동진의 만점 외국 영화 64강 월드컵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0: 네.
1: 이걸 이제 보면은 이동진 평론가가 별점 5점 만점을 부여했던 해외 명작 영화 64편을 대진표에 올려서 토너먼트를 랜덤으로 붙이는 거예요.
0: 그렇군요.
1: 뭐 대 뭐 이렇게 붙여서 1편을 뽑는 콘텐츠인데
0: 네.
1: 아무래도 도대체 이동진은 어떤 작품을 만점을 줬을까? 그리고 그중에 1등은 뭘까? 우리 주목하게 보는 작품이었고요.
0: 네.
1: 또 64작품을 한 영상 안에 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압축적으로 평가가 들어가서 중에 한 줄 평에 향연이 되는 이제 그런 영상이 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결승에 올라간 작품이 화양연화와 마스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이동진 평론가의 유튜브 채널을 보면 거장들이 인터뷰를 해요.
0: 네.
1: 박찬욱, 봉준호, 제임스 카메론 이런 분들이 이동진 평론가와 인터뷰를 했는데 물론 이 인터뷰라는 게
0: 네.
1: 신작 영화가 나와서 홍보 차원에서 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동진 평론가는 단순히 홍보를 해주는 인터뷰는 이제 원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깊게 파고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영화 개봉을 앞두고 감독이 했던 인터뷰들과는 좀 깊이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감독들도 바짝 긴장하고 인터뷰에 임하겠네요.
1: 맞아요. 그래서 뭐 제임스 카메론 이런 분들은 어차피 이동신 씨는 모르겠지만 네.

0: 박찬욱이나 봉준호 이런 분들마저도 이동진 평론가가 내 걸 그렇죠. 어떻게 봤을까? 이걸 어떻게 해석했을까? 이 여기 있는 은유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 뭐 그런 분들을 굉장히 그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1: 네. 이외에 다른 채널들에서도 호프 리뷰 정말 많이 했죠.
0: 네, 맞습니다.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 리뷰를 해주는 단군이라는 채널을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네. 이 채널은 호프를 두 번 보고 리뷰를 두 번 남겼어요. 왜냐하면 평 자체가 좋긴 했는데 워낙 아리송한 작품이다 보니까 하도 싸움이 붙으니까 다시 두 번째 보고 다시 평가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군요. 이제 두 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리뷰 영상이 60만회, 두 번째 리뷰 영상이 35만회를 기록할 정도로 이 리뷰 자체를 두 번 하는 것도 되게 좀 재밌는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1: 네.
0: 또 웹툰 작가 출신인 이종범 씨가 콘텐츠의 구조를 해부하는 그 스토리캠프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1: 네.
0: 여기서 나온 리뷰 영상도 29만회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또 여기만의 포인트가 있는 게
1: 네.
0: 호프의 CG 퀄리티에 대한 지적을 해요.
1: CG가 CG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0: 네, 그래서 어떤 점에서 아쉽다고 느껴지는 게 저희는 그냥 CG가 좀 어설프던데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는 음영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제 액션이나 모션에 들어갔을 때 해상도가 좀 깨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작가 출신이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기도 하고요. 또 만화나 게임을 연상시키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모티브로 연상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KBS 영화 프로그램인 인생이 영화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서 패널로 나오는 영화 유튜버 겸 평론가인 라이너랑 거의 없다라는 유튜버 분들이 계세요.
1: 네.
0: 이 두 분도 각각 자기 유튜브 채널 리뷰 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29만 20만회를 기록했습니다. 이 둘은 공통적으로 아주 혹평했어요.
1: 그렇군요.
0: 안 좋게 평가를 했는데 그 이유는 대사가 유치하고 메시지에 공감이 가지 않고 이거는 영화를 사람들한테 뭔가 메시지를 주기 위해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잘 못 만든 거다. 이거는 설득이 실패한 영화다. 스토리를 이렇게 짜면 안 된다.
1: 네.
0: 라고 아주 혹평을 해서 굉장히 나는 이 영화를 마음에 안 들어서 좀 센 리뷰를 보고 싶다.
1: 네.
0: 하면은 이제 라이너나 거의 없다를 보면 되고요. 그냥 시청자 입장에서 반응을 보고 싶으면 단군 채널을 보시면 되고 뭔가 이제 웹툰 작가의 시선에서 이제 콘텐츠 캐릭터, CG 이런 거에 대한 평가를 듣고 싶으면 이종범 씨가 운영하는 채널을 보면 될 것 같고요.
1: 네.
0: 답을 얻고 싶으면 역시 이동진 평론가 채널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 또 워낙에 700억이라는 거액의 제작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도 또 많은 것 같아요.
0: 네.
1: 네. 오늘 영화평론가 이동진 씨가 영화에 대한 해설을 해주는 채널 BTV 이동진의 파이아키아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미디어 오늘의 금중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반의 플라워 이어드릴게요.

8월처럼 살고 싶다네. 고은영. 친구여, 메마른 인생의 우울한 사랑도 별 의미 없이 스쳐 지나는 길목, 화염 같은 더위 속에 약동하는 푸른 생명체들. 나는 초록의 숲을 응시한다네. 세상은 온통 초록. 이름도 없는 모든 것들이 한껏 푸른 수풀을 이루고 환희에 젖어 떨리는 가슴으로 8월의 정수리에 여름은 생명의 파장으로 흘러가고 있다네. 무성한 초록의 파고 영산홍 줄지어 피었다. 친구여, 나의 운명이 거지 발사계 같아도 지금은 살고 싶다네. 허물을 지향하는 시간도 8월엔 사심 없는 꿈으로 피어 행복하나니. 저 하늘과 땡볕에 울어젖히는 매미 소리와 새들의 지저귐 속에 나의 명패는 8월의 초록에서 한없이 펄럭인다네. 사랑이 내게 상처가 되어 견고하게 닫아건 가슴이 절로 풀리고 8월의 실록에 나는 값없이 누리는 순수와 더불어 잔잔한 위안을 얻나니. 희망의 울창한 노래들은 거덜난 청춘의 어떤 고통이나 아픔의 사유도 새로운 수열로 희망을 써내리고 의미를 더하나니. 친구여, 나는 오직 8월처럼 살고 싶다네. 아스팔트가 녹아내릴 것처럼 태양은 뜨겁지만 이 더위에 지치지 말고 8월을 잘 보내보기로 하죠. 고은영 시인의 8월처럼 살고 싶다네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안녕하세요. 명사들의 책 읽기 아나운서 윤지영입니다. 스포츠와 음악은 서로 다른 영역처럼 보이지만 스포츠의 열기가 뜨거워지는 것은 음악 덕분입니다. 야구장에서 안타와 홈런이 터져나올 때 응원가는 그 순간에 감동을 더 크게 만듭니다. 올림픽, 월드컵 같은 세계적인 대회에서도 음악이 함께하면서 거대한 공연장이 되곤 하는데요. 오늘 명사들의 책 읽기에서는 스포츠에 등장한 음악들, 스포츠의 명장면과 함께한 음악 이야기들을 엮어서 책 야구장의 피아노맨을 출간한 KBS 스포츠 전문 기자 한성윤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승리의 환호도 패배의 아쉬움도 음악과 함께 기억되는 스포츠 현장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책을 또 쓰셨군요.
1: 아, 네. 사실 제가 이렇게 명사들의 책 읽기라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에 3년 전에 한번 출연했던 적이 있었고요.
0: 맞아요.
1: 당시에 가슴에 새긴 태극마크 등에 짊어진 일장기란 책을 감사하게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또다시 야구장의 피아노맨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0: 네.
1: 오늘 뭐 그동안 이 책에 얽힌 내용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다양한 스포츠와 음악에 얽힌 이야기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한성윤 기자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초등학교 시절부터 스포츠 중계방송에 열광한 스포츠 마니아로 1997년 KBS 스포츠 기자로 입사했습니다. 30년간 스포츠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고요. 문체부 장관상과 소강체육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저서로는 청춘 여름, 꿈의 무대 고시엔, 가슴에 새긴 태극마크 등에 짊어진 일장기, 인생은 오타니처럼 등이 있고요. 또 각종 스포츠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음악 이야기를 엮어서 이번에 야구장의 피아노맨에 담았습니다. 정말 음악은 우리 삶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스포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은근히 높은 것 같아요. 일단 뭐 야구장에서 응원가 없으면 볼맛이 안 날 것 같기도 하고 요즘에 또 야구장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응원 문화이기도 하잖아요.
1: 네, 맞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절을 떠올리면 당시에는 관중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실제 도쿄올림픽 때에도 무관중 경기로 치러졌는데
0: 네.
1: 경기 내용이 아무리 박진감 넘치더라도 재미가 많이 없었습니다.
0: 맞아요.
1: 그 이유는 이 스포츠를 완성하는 것은 선수뿐만이 아니라 관중이라는 요소가 너무도 중요하고 관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응원이고 음악이기 때문이거든요. 실제 요즘에 프로야구가 표를 구하기가 너무나 어려울 정도로
0: 그렇죠.
1: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야구가 연간 1200만 명 이상의 관중을 동원할 수 있었던 비결은 20, 30대 젊은 여성이 전체 60% 가까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따져보면 이분들이 전부 야구 매니아는 아닙니다.
0: 네.
1: 야구를 꼭 즐기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뭐 음식이라든지 응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3시간 동안 오롯이 나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야구장을 찾는 것이거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 응원이라고 하는 요소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이고요. 한국 KBO 리그의 흥행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응원이었다면 그 응원을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음악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야구장 응원 문화는 예전부터 우리나라가 참 유명했었는데 어때요? 다른 나라도 그렇게 이런 응원을 하고 응원가가 있고 그런가요?
1: 일단은 우리나라 팬들이 정말로 열정적이죠. 사진 야구장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큰 노래방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는데요.
0: 네.
1: 미국 같은 경우는 물론 선수들마다 등장음악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선수 개인의 응원가를 모두가 따라하는 문화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이번 책에서도 나오지만 7회 말이 되면 30개 구장이 모두 같은 응원가를 부릅니다. 뭐 Take Me Out to the Ball Game이라고 하는 굉장히 미국인들에게 유명한 응원가를 부르는데요.
0: 네.
1: 선수 개인이 등장할 때마다 열정적으로 응원가를 부르는 문화는 대한민국만 유일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일본 같은 경우는
0: 네.
1: 야구장에서 선수 개인의 응원가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일본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일본에서 응원가를 부르는 분들은
0: 네.
1: 외야석에 있는 몇백 명의 서포터스로 한정이 됩니다. 서포터스들만 열정적으로 응원가를 부르고요. 대다수 내야에 위치한 관중들은 조용히 그냥 박수만 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치어리더가 있다라는 점이 일단 미국, 일본과 구별이 되고요.
0: 네.
1: 치어리더에 맞춰서 모두가 다 응원가를 따라 부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엄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여기에 플러스 되는 게 뭐냐면 허구현 총재께서 이 책의 추천사에 썼던 내용이기도 한데 선수의 응원가를 충분히 팬이라면 따라 부를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뭐 기아 타이거즈 팬인데 두산 베어스 팬의 응원가를 다 압니다. 이것은 대한민국만이 전 세계에서 네. 뭐 야구 팬들이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야구의 실력은 미국 일본에 비해 뒤질지 몰라도 이런 팬 문화는 미국 일본보다 오히려 앞서 있기 때문에 네. 야구장에 가면 가장 즐거운 건 어쩌면 대한민국 야구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0: 맞아요. 요즘에는 또 워낙에 야구장이 더 많은 이벤트들을 하고 있어서 뭐 뷔페가 있는 곳도 있고 바베큐 테이블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 역시 좀 세계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1: 실제 일본 같은 경우는 동구장이 많기 때문에 야구장에서 바베큐를 구워 먹는다라는 거를 아예 상상조차 하지를 못하는 편이고요.
0: 네.
1: 미국은 대부분 물론 몇몇 구장에 좀 맛있는 음식이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분들이 핫도그를 그냥 먹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고
0: 네.
1: 미국과 일본은 야구장 물가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많게는 서너 배 이상 비싼 가격을 줘야지만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0: 그렇군요.
1: 그런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밖보다는 조금 비싸지만 그게 한 10% 정도. 그러니까 야구를 보면서 충분히 뭐 치를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인데
0: 네.
1: 최근에는 먹거리가 너무 발달해가지고요. 구장마다 그 지역의 전통적인 음식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수원 야구장을 가면 수원에서만 맛볼 수 있는 통닭을 팔고요. 야구장에서.
0: 네.
1: 그리고 최근에 생겼다고 저도 들었는데 대구 야구장에 가면 막창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 구장별로 너무나도 맛있는 음식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존재하기 때문에 야구팬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뭐 음식도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네. 그러니까 단순히 야구를 본다기보다는 정말로 3시간 동안 작은 축제를 즐기는 그런 느낌으로 야구장을 많이 찾다 보니까 이렇게 야구가 흥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0: 네. 안 갈 이유가 없겠네요. 자, 30년 베테랑 스포츠 전문 기자로 이번에 음악 이야기까지 엮어서 야구장의 피아노맨을 출간했는데 피아노맨은 빌리 조엘의 노래잖아요. 이 노래가 야구와 연관이 있나요?
1: 네. 일단 제가 말한 야구장의 피아노맨은 사실은 이 전체 그 책의 한 단락이기도 하고요. 야구장은 스포츠 경기장 전체를 통틀어서 했던 표현이고 피아노맨은 음악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제목으로 써본 내용인데요.
0: 네.
1: 실제로 빌리 조엘이 뉴욕 매츠의 정말로 열성적인 팬입니다. 그래서 뉴욕 매츠가 월드시리즈나 포스트시즌에 오를 때마다 경기장을 찾는 그런 열혈 팬이기도 하고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뉴욕 매츠는 8회가 되면 경기장에서 피아노맨을 트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8회가 되면 네. 피아노맨을 틀거든요. 마치
0: 네.
1: 부산에 가면 부산 갈매기가 울려 퍼지고
0: 네.
1: 대전구장에 가면 나는 행복합니다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뉴욕 매츠 홈구장에 가면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을 들을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런데 2015년도에 월드시리즈에 뉴욕 매츠가 진출을 했거든요. 캔자스시티와 경기를 하는데 마침 시구자가 누구였냐? 빌리 조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구를 하고 빌리 조엘 본인도 워낙 야구 광팬이다 보니까 떠난 것이 아니라 계속 야구장에서 야구 응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0: 네.
1: 그런데 8회가 되니까 예전처럼 똑같이 피아노맨이 흘러나왔어요. 관중들은 피아노맨을 따라 부르는데 경기장 전광판에 빌리 조엘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0: 네.
1: 빌리 조엘이 너무나 행복한 모습으로 이 피아노맨을 직접 부르는 거죠. 관중들과 함께.
0: 와.
1: 그 모습은 지금 유튜브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0: 네.
1: 피아노맨이나 빌리 조엘을 아는 분이라면 굉장히 큰 감동을 받을 만한 그런 장면입니다.
0: 네.
1: 그래서 야구장의 피아노맨을 선택을 했습니다.
0: 그런 이야기가 있었군요. 사실 노래가 발표됐을 때 그렇게 큰 인기를 끌지 못했는데 스포츠 응원가로 인기를 얻으면서 역주행한 노래들도 있는 것 같아요.
1: 네. 사실은 국내에서 대표적인 질풍가도라는 음악이 있죠.
0: 네.
1: 저는 질풍가도라는 음악을 사실은 농구장에서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이 노래 자체가 원래는 국내에서 애니메이션의 주제가로
0: 그렇죠.
1: 발매가 된 내용인데 당시에 굉장히 어린 친구들은 알았을지 몰라도 20세 이상의 성인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노래였거든요.
0: 그렇죠.
1: 그런데 농구장에 처음 쓰이기 시작하면서 농구장에서 치어리더들이 4쿼터 막판에 딱 춤을 추는데 뭐 노래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한 번 더 나에게 뭐 질풍 같은 용기를.
0: 네.
1: 너무나 인기를 얻었고 재밌는 건 이 농구장의 치어리더 분들이 여름이 되면 야구장 치어리더를 대부분 합니다.
0: 아.
1: 농구에서 시작이 된 게
0: 그렇군요.
1: 야구까지 이어지게 되었고요.
0: 네.
1: 야구장에서 워낙 인기가 좋고 특히 그 멜로디가 너무나 강렬하죠. 시작 부분도 그렇지만 한 번 더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이라고 하는 이것만 나오면
0: 그쵸.
1: 그냥 끝납니다.
0: 모든 스포츠에 다 적용될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1: 그러다 보니까

0: 온 국민의 인기를 얻게 된 음악이 바로 질풍가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오늘 음악 이야기인 만큼 이야기 들으면서 음악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 보내드릴게요.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라디오의 명사들의 책 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오늘 만나볼 책은 KBS 한성윤 기자의 야구장의 피아노맨입니다. 첫 곡은 체리필터의 오리 날다인데요. 2003년에 발표된 곡이고 20년이나 지났는데 응원가로 여전히 사랑받고 있거든요. 스포츠 현장에서 아주 자주 불린다고 하는데 어느 팀 누구 응원가로 불리고 있나요?
2: 네, 체리필터의 오리 날다는 뭐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인기를 그랬죠. 누렸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은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대학교 축제에도 정말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해요.
1: 네.
2: 지금 대학생들은 사실은 이 노래가 나왔을 때 태어나지도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많은 분들이 이른바 떼창을 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노래이기도 하고 노래 가사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일단 굳이 선수 응원가로 따지면 LG 트윈스의 문선재 선수 문성주 선수 이 두 명의 응원가로 쓰이기도 하는데
1: 네.
2: 이 노래 가사가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정말 최고 선수와는 보다는 최고를 향해 가는 선수에게 더 어울리는 음악이라고 봐야겠죠.
1: 네.
2: 그러다 보니까 이 문선재, 문성주 선수 응원가로 유명하고 이대호 선수가 또 한때 이 오리날다를 응원가로 사용하기도 했었고요.
1: 네.
2: 여기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바로 우상혁 선수입니다. 이 우상혁
1: 높이뛰기.
2: 선수는 이제 네. 높이뛰기 선수잖아요.
1: 네.
2: 오리날다. 높이뛰기 위해서는 날아오르는 것.
1: 그렇죠.
2: 이것과 연관이 있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높이뛰기란 종목이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약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동양인이 세계적인 수준과 경쟁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대표적인 스포츠거든요.
1: 네.
2: 그런데 우상혁 선수는 어린 시절부터 묵묵하게 이렇게 땀을 흘려왔잖아요.
1: 맞아요.
2: 여기에 코치가 있는데 이 김도균 코치라는 분이 사실은 높이뛰기 선수 출신이 아니고요. 장대 높이뛰기 선수 출신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높이뛰기와 장대 높이뛰기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높이뛰기 일부 코치들은 굉장히 좀 불만을 많이 터뜨렸어요. 왜 장대 높이뛰기 출신이 우상혁을 가르치느냐.
1: 네.
2: 어떻게 보면 미운 우리 새끼 취급을 받았거든요.
1: 그렇군요.
2: 그리고 우상혁 선수도 오른쪽 발이 왼쪽 발보다 좀 더 깁니다. 그래서 높이뛰기 선수로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는 그런 선수인데요.
1: 네.
2: 정말로 끈질긴 노력을 통해서 세계적인 선수 반열에 올라섰고 높이뛰기 안 될 거야 이런 비웃음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겠습니까?
1: 네.
2: 그런데 이 선수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밝게 웃었고요. 특히 많은 분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것이 도쿄올림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항상 환하게 웃는 모습.
1: 네.
2: 4위를 차지해서 그 어떤 메달리스트들보다 더 큰 각광을 받았는데요. 우상혁 선수가 지난 파리올림픽에서 메달을 많은 분들이 기대했었고 본인도 간절하게 정말로 올림픽에 임했습니다만 도쿄 때보다 더 나쁜 성적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아 이제 우상혁은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바로 지난해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1: 네.
2: 우리나라 선수가 따낸 두 개째 은메달인데 그 은메달을 모두 우상혁 선수가

0: 따는 셈이 됐고요. 이제 LA 올림픽이 또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 네.
0: 우상혁의 도전이 도쿄에서 파리에서 끝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우상혁 선수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거든요.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았던 우상혁 선수가 정말로 뭐 백조가 된 거죠.
1: 그렇군요.
0: 그래서 우상혁 선수의 사례를 대표적으로 이번 오리날다에 소개를 했습니다.
1: 네. 다음 곡은 머라이어 캐리의 히어로인데 히어로는 마이클 조던을 위해서 만든 곡이라고 할 정도로 겹쳐지는 부분이 많다고 해요. 어느 정도로 닮아 있나요?
0: 일단 뭐 제목부터가 마이클 조던과 너무나 잘 어울리죠.
1: 네,
0: 마치 맞아요. 마이클 조던 헌정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기도 하고요. 히어로가 처음 탄생한 1990년대 초 마이클 조던이 농구에서 일시 은퇴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서 네. 농구선수 은퇴를 하고 야구선수로 전향을 해서
1: 그랬었죠.
0: 마이너리그에서 뛴 적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다시 복귀를 해서 또다시 시카고 불스를 우승으로 이끌었고 그리고 나서 워싱턴 위저즈에서 또 활약을 했는데 마이클 조던의 마지막 올스타전 때 머라이어 캐리가 라이브로 히어로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듣는 마이클 조던의 얼굴에서는 눈물이 살짝 고이기도 했었거든요. 머라이어 캐리가 워싱턴의 유니폼을 형상화한 옷을 입고 마이클 조던을 보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1: 네.
0: 역경의 순간 히어로가 찾아온다라는 이런 가사는 이 마이클 조던의 이런 생애와도 굉장히 큰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이 노래가 뭐 머라이어 캐리의 지금 대표곡이 될 만큼 세계적인 히트를 하기도 했었고 마이클 조던은 농구를 뛰어넘어서 지금 월드컵을 통해서 메시가 뭐 세계 최고의 스포츠 스타인데 역대 최고의 스포츠 스타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메시보다 위에 위치하는 유일한 선수가 바로 마이클 조던이다라는 점에서 마이클 조던은 히어로 중에 히어로.
1: 그렇죠.
0: 그러니까 예. 너무나 가장 잘 어울리는 스포츠 영웅이기 때문에 이 머라이어 캐리의 노래와 잘 어울리고요. 마이클 조던의 그 영상들이 아직도 유튜브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히어로를 배경음악으로 마이클 조던의 활약상을 편집해놓은 영상들이 꽤 있거든요. 그 어떤 음악보다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1: 그렇군요. 또 10년 후인 2014년 우리나라에서도 이 히어로 음악과 어우러지는 명장면이 탄생했다고요?
0: 바로 2013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패럴림픽은 아닙니다만 패럴림픽 과 비슷한 그러니까 스페셜 올림픽이란 대회가 열렸거든요.
1: 네.
0: 우리나라에서 동계 대회가 열렸는데 김연아 선수가 등장을 했고 김연아 선수의 우상이었던 미셸 콴이 함께 와서 두 선수가 같이 히어로 음악에 맞춰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어로가 스페셜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주로 발달 장애 선수들이거든요. 그래서 패럴림픽을 다룬 그 넷플릭스 영화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올림픽에서는 영웅이 탄생하지만 패럴림픽에서는 영웅들이 출전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1: 네.
0: 이 스페셜 올림픽, 패럴림픽과는 또 다른 이 장애를 가진 선수들이 미셸 콴, 김연아와 함께 히어로 음악에 맞춰서 함께하는 그런 모습은 정말로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던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존 레논의 이메이진이라는 곡은 2024년 파리올림픽 비치발리볼 여자 결승전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엔 또 어떤 사연이 있나요?
0: 네, 이메이진, 존 레논의 이메이진도 굉장히 유명한 노래죠.
1: 네.
0: 너무나 유명한 노래이고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쓰고 있는 이메일 아이디가 드리머인데 그 드리머는 물론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만 존 레논의 이메진에 나오는 You May Say I'm a Dreamer에서 따온 그런
1: 그렇군요.
0: 이메일이기도 하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 음악이 비치발리볼 결승전 때 전혀 예상치 않은 상황에서 울려 퍼졌어요. 그게 뭐냐면 캐나다와 브라질의 여자 비치발리볼 결승전이 펼쳐졌거든요.
1: 네.
0: 그런데 1대1로 맞서던 3세트 도중에 뭐 심판 판정 또 애매한 면이 있었습니다만 이 두 팀 선수들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비치발리볼은 각 팀당 두 명의 선수들이 코트를 마주보고 경기를 하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득점을 하고 세리머니를 한다거나 했을 때 상대방을 자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두 선수들이 상당히 거칠게 싸움을 해서 심판이 말렸지만 싸움이 계속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센스 있는 경기장 음악 담당자가 존 레논의 이매진을 틀었습니다.
1: 평화를 상징하는 노래니까.
0: 평화를 상징하는 이매진을 네. 듣고 네. 놀랍게도 10초가 지나고 이 선수들은 미소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음악이 좀 더 진행될 쯤 자연스럽게 악수를 했고요. 악수가 끝나고 이 음악 관계자가 정말 센스가 있는 것이 음악을 더 크게 틀었습니다. 그랬더니 관중들이 모두 이 노래를 따라하고
1: 네.
0: 그리고 나서 모두가 화해를 하면서 다시 한번 3세트 경기가 펼쳐졌거든요.
1: 그렇군요.
0: 사실은 제가 야구장의 피아노맨을 쓰게 된 계기가 된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이 스포츠에서 음악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파리올림픽 비치발리볼 결승전 이전에는 음악하면 단순히 응원가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꼭 응원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이 스포츠와 음악은 정말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장면에까지 영향을 미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그렇다면 스포츠와 음악이 얽힌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번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책을 구상하게 된 계기가 된 장면이기도 합니다.
1: 네. 정말 듣고 보니까 올림픽 정신과 가장 잘 어울리는 노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그 감동의 장면 상상하시면서 존 레논의 이메이진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이번에는 안드레아 보첼리와 사라 브라이트만의 Time to Say Goodbye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곡이 선수들의 은퇴 경기에 사용되면서 세계적인 명곡이 됐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안드레아 보첼리는 세계적인 테너 가수로 성장하게 됐다고요?
1: 일단 그 Time to Say Goodbye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부드러운 음악이죠.
0: 네.
1: 그런데 이 노래가 탄생한 배경은 격투기에서 비롯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권투 경기.
0: 네.
1: 동독 출신의 독일의 전설적인 복서의 은퇴 경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선수가 사라 브레이트먼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어요.
0: 네.
1: 그래서 내 은퇴 시합에 노래를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왕이면 예전에 있었던 노래가 아니라 새로운 노래를 들려주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0: 네.
1: 그 이야기를 듣던 사라 브레이트먼은 우연히 이탈리아를 여행을 하다가 이 음악의 원곡이 된 안드레아 보첼리의 음악을 듣게 됩니다.
0: 네.
1: 그리고 나서 이 노래를 영어로 바꿔서 Time to Say Goodbye를 부르게 됐는데요. 안드레아 보첼리는 그때까지만 해도 철저하게 무명이었습니다.
0: 네.
1: 뭐 시각장애인이기도 했고 무명의 그냥 음악인이었는데 이 사라 브라이트먼의 Time to Say Goodbye로 인해서 너무나 유명해졌고요. 실제 안드레아 보첼리는 지난 동계올림픽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었고
0: 네.
1: 이번 월드컵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었고 제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국내 프로야구단 LG와 키움이 공통적으로 8회에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요. 같은 노래거든요.
0: 네.
1: 바로 안드레아 보첼리의 노래입니다.
0: 그렇군요.
1: 그것이 그 키움에서는 승리를 위한 함성, LG에서는 외쳐라 무적 LG라는 음악으로 네. 같은 음악을 부르게 돼요. 그래서
0: 그렇군요.
1: 두 팀이 만약에 대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사만 다른 똑같은 음악, 안드레아 보첼리의 음악을
0: 네.
1: 부르는 정말로 특이한 장면을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또 안드레아 보첼리는 사실은 그 트란도트에 나오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공주는 잠 못 이루고로 해석이 되기도 하는 네센도르마라는
0: 네.
1: 굉장히 유명한 그 파트를 축구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불렀고요. 이번 올림픽 밀라노 올림픽에서도 부르기도 했고 정말 세계적인 가수가 됐는데 그 시작은 바로 Time to Say Goodbye였다 보면 되고 제가 앞서서 이 부드러운 발라드 음악이 격투기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음악이 굉장히 유명한데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추성훈 선수가
0: 네.
1: 격투기에 출전을 할 때 등장 음악이 바로 Time to Say Goodbye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격투기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음악인데 복싱으로부터 탄생을 했고 대한민국에서는 이 노래를 듣고 추성훈 선수를 떠올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0: 그렇군요.
1: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격투기와 굉장히 깊은 인연을 가진 음악인데 동계올림픽에서도 사카모토 가오리라고 하는 일본의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이번 밀라노 올림픽을 끝으로 은퇴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선수의 프로그램이 바로 Time to Say Goodbye였습니다.
0: 아, 그랬군요.
1: 여러 스포츠와 인연을 갖고 있고 이 음악이 이제는 은퇴하는 선수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We Are The Champions가 우승을 하는 선수나 팀에게 울려 퍼진다면 Time to Say Goodbye는 은퇴를 앞둔 선수에게 헌정하는 음악으로 너무나 자주 사용되는 노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0: 네. 또 승자의 노래하면 퀸의 We Are The Champions를 떠올릴 텐데요. 이와 관련된 본문 내용을 한성윤 기자께 청해 듣겠습니다.
1: 위 아더 챔피언스는 퀸의 1977년 앨범 뉴스 오브 더 월드에 수록돼 있다. 이 앨범의 첫 번째 트랙은 We Will Rock You이며 두 번째 트랙이 바로 위 아더 챔피언스다. 위 아더 챔피언스는 전 세계 음악 차트에서 단 한 번도 1위를 차지한 적이 없지만 1위 기록이 없는 노래 가운데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노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94년 미국 월드컵에서 위 아더 챔피언스가 공식 주제가로 쓰이면서 더욱 유명해졌다.

0: 사실 We Are The Champions는 승자를 위한 노래가 아니다. 필 서트클리프는 퀸의 전기를 다룬 책 퀸에서 우리 모두가 챔피언이다 라는 해석을 달아놓았다. 2020년 꿈에 그리던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의 클레이튼 커쇼는 은퇴 발표 이후에 2020년 우승 이후 몇 주 동안이나 퀸의 We Are The Champion만을 들었다고 고백했을 정도로 이 노래는 세계 스포츠에서 우승을 상징하는 음악이 되었다.
1: 네, 퀸의 We Are The Champions 이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0: KBS 한성윤 기자의 야구장의 피아노맨 함께 읽고 있습니다. 음악이 중요한 스포츠는 없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선곡이 중요한 게 바로 피겨스케이팅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의 음악 많은 사랑받았었죠?
1: 피겨스케이팅은 정말로 음악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종목이고요. 피겨스케이팅이 예전에는 가사가 없는 음악만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만 평창올림픽 때부터는 지금 가사가 있는 음악도 사용할 수 있게끔 바뀌었고
0: 네.
1: 제가 또 개인적으로 피겨스케이팅을 오랫동안 취재한 경험이 있고 피겨스케이팅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책에서도 피겨스케이팅에 얽힌 음악들을 여러 음악을 소개를 했는데요.
0: 네.
1: 일단 피겨스케이팅에서 어떤 곡을 선곡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게 관중의 반응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0: 그렇죠.
1: 관중 입장에서는 익숙한 곡이라든지 아니면 경쾌한 곡이라든지 그러니까 선수와 관중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관중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곡이면 굉장히 좋거든요.
0: 그렇죠.
1: 그런데 이렇게 선곡을 해도 결국은 선수가 제대로 관중과 교감하기 위해서는 소화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0: 선곡도 중요하지만 선수의 이 퍼포먼스도 굉장히 중요한데 김연아 선수는 이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완벽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대표적인 예가 그렇습니다. 평창올림픽 때 미국의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태극기 휘날리며의 OST를 선곡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태극기 휘날리며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흥행한 영화이긴 합니다만 외국에는 거의 알려진 노래가 아니거든요.
1: 네.
0: 그런데 굳이 이 음악을 뽑은 이유는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인 평창에서 아. 더 강한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1: 그렇군요.
0: 그리고 차준환 선수가 지난 밀라노 올림픽 때 레인 인 유어 블랙 아이즈라는 음악을 선택했는데 이 음악은 이탈리아 작곡가가 만든 음악이에요. 아. 그래서 이 올림픽 같은 큰 경기를 앞두면 음악 선곡도 반응까지도 고려해서 선택을 하는데 김연아 선수는 프리에서의 곡과 쇼트에서의 곡을 서로 정반대로 가져갔어요. 쇼트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007 메들리였습니다.
1: 그랬죠.
0: 이 007 메들리는 굉장히 밝은 음악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익숙한 음악인데 특히 굉장히 중간에 하이라이트 부분이 빠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김연아 선수가 스텝을 밟으면서 마지막 동작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권총을 쏘는 듯한 그런 자세로 끝나는 그런 음악이거든요. 모두에게 친숙한 음악을 통해서 또 빠른 음악을 통해서 박수를 유도하는 그런 음악이었고 김연아 선수가 정말로 완벽하게 소화를 해냈고요. 공교롭게 쇼트 프로그램에서는 라이벌인 아사다마오 선수가 김연아 선수 바로 앞에서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사다마오 선수는 올림픽 여자 싱글 사상 최초로 쇼트 프로그램에서 트리플 악셀이라는 고난도 점프를 성공시켰거든요.
1: 그랬죠.
0: 그리고 나서 당시 러시아 출신 타라소바 코치가 의도적으로 김연아 선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강하게 환호를 했는데 우리 연아 선수는 픽 하고 웃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1: 네.
0: 그 이후에 007 메들리를 더욱 완벽하게 소화하면서 트리플 악셀은 없었습니다만 아사다 마오를 앞서는 쇼트 프로그램을 1위로 마감을 할 수가 있었고요.
1: 네.
0: 이제 더 중요한 프리스케이팅에서는 거시인의 피아노 협주곡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시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국내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미국에서는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음악인이거든요.
1: 네.
0: 특히 그중에서도 피아노 협주곡은 미국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음악이었기 때문에 김연아 선수에는 바로 이 점을 노려서 선곡을 했습니다. 가장 대중적인 쇼트 프로그램과 아주 대중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미국 팬들에게 익숙하면서 007 메들리는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많은 사람과 즐기는 음악이었다라고 한다면 거신의 피아노 협주곡은 마지막에 잔잔한 피아노 선율과 함께 보는 사람들에게 눈물까지 날 수 있을 정도의 감동적인 음악이었거든요.
1: 네.
0: 이 투 트랙으로 갔던 전략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고요. 반면에 아사다마오 선수는 프리스케이팅에서 실수를 했죠. 김연아 선수는 아사다마오 다음에 쇼트 프로그램을 했을 때도 자기가 가진 실력을 다 발휘한 반면에 아사다마오는 김연아 선수 다음으로 출전한 프리에서 어이없는 실수를 하면서 무너졌습니다.
1: 네. 또 시크릿 가든의 You Raise Me Up 역시 감동적인 스포츠 명장면과 아주 잘 어울리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는 곡 중에 하나인데 그런 명장면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면요?
0: 일단은 이 음악은 뭐 너무나 멜로디가 좋고요. 시크릿 가든의 음악인데 가사도 상당히 희망을 주는 가사잖아요.
1: 그렇죠.
0: You Raise Me Up이라고 해서 올림픽 특히 이 패럴림픽에서 배경음악으로 너무나 많이 쓰이는 음악이고요. 피겨스케이팅에서도 갈라 음악에서 예전에는 많이 사용이 되다가 평창올림픽 이후로 가사를 가진 그러니까 사람의 목소리를 가진 음악이 허용이 되면서 지금은 쇼트 프로그램이나 프리스케이팅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음악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이 노래와 얽힌 굉장히 유명한 사연 하나 소개해드리면
1: 네.
0: 바르셀로나 올림픽 남자 육상 400m에서 금메달 후보로 주목받았던 선수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레이먼드라는 선수가 있었는데요. 이 선수가 중간에 넘어졌어요.
1: 네.
0: 갑자기 부상이 온 거죠. 400m는 단거리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경기가 끝나잖아요.
1: 그렇죠.
0: 도저히 뛸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심판이 그러니까 부축을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거부했습니다. 부축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어차피 메달은 딸 수 없게 되었지만 그래도 스스로 완주를 하고 싶었던 거죠.
1: 네.
0: 그런데 이 선수의 몸은 걸어서라도 완주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아버지가 나타납니다.
1: 네.
0: 경기를 지켜보던 아버지가 나타나서 레이몬드 선수를 부축을 하면서 천천히 400m를 완주를 합니다. 이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외국에서는 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상징하는 명장면으로까지 나왔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 음악, 이 사례가 뉴 레이지미 업과 함께 역주행을 또 합니다.
1: 아.
0: 그래서 유튜브가 활성화될 때 누군가가 뉴 레이지미 업에 맞춰서 이 장면을 올린 거예요. 이것이 엄청나게 인기를 얻게 되면서 결국은 레이몬드 부자는 자서전을 썼는데요. 이 자서전이 유럽에서 엄청난 판매고를 기록을 합니다.
1: 그렇군요.
0: 그러다 보니까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보다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감동적인 레이스를 연출한 이 레이몬드 부자가 금전적으로만 따지면 더 큰 일을 얻게 된 그런 사례가 네. 존재합니다.
1: 금보다 그 더 위인 다이아몬드였나 보네요.
0: 맞습니다.
1: 네, 시크릿 가든의 You Raise Me Up 듣고 갈게요.

0: 우리나라 대표 응원곡 하면 신해철의 그대에게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KBS 스포츠에서도 신해철이 만든 곡을 중계방송 메인 테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대에게와 관련된 본문 내용 한성윤 기자께 낭독으로 청해 듣겠습니다.
1: 그대에게는 1988년 대학가요제에서 발표됐지만 2026년에도 변함없이 사랑받고 있다. 그대에게 가사의 핵심은 내가 사랑한 그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그대를 포기할 수 없어요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대상,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은 바로 스포츠 정신과도 일맥상통한다. KBS 스포츠에서는 여전히 신해철이 만든 곡을 중계방송 메인 테마로 사용한다. 그 음악을 들으면 언제나 심박수가 빨라진다. 신해철은 그대에게를 비롯해서 그가 남긴 많은 명곡과 함께 여전히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있다. 신해철을 만나고 싶으면 스포츠 현장을 찾아보자. 그곳에선 그의 음악에 열광했던 과거의 나, 여전히 그의 음악을 사랑하는 현재의 나, 다음 세대와 함께할 미래의 나를 만날 수 있다.
0: 신해철 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당시에 신해철 씨와 스포츠, 음악에 대한 특별한 보도를 했었다고요?
1: 아, 네. 저는 신해철의 음악을 너무나 좋아했고 저의 뭐 우상 같은 존재였는데요.
0: 네.
1: 마침 제가 야구장에서 취재를 하고 있을 때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신해철 씨의 일대기를 정리한 뉴스 보도를 했는데요. 당시 데스크에서 만류를 했습니다만 제가 강하게 주장을 해서 네. 뉴스 보도를 한 기억이 있고
0: 그렇군요.
1: 당시에 그 대한민국이라고 월드컵 응원가의 음원도 신해철 씨가 가지고 있었고 FC 서울 응원가도 불렀었고요. 그리고 뭐 라젠카라고 하는 오승환 선수의 테마 음악도 신해철 씨의 음악이고
0: 그렇군요.
1: 그리고 KBS 스포츠 음악 그리고 여러 가지 스포츠 현장에서 울려 퍼지는 신해철 씨의 모습을 추모하는 의미의 뉴스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0: 그랬군요. 자, 이렇게 해서 야구장의 피아노맨 읽어봤는데요. 그 외에도 많은 음악과 스포츠와 얽힌 이야기들을 담겨져 있으니까 여러분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끝곡은 신해철의 그대에게를 들어볼 수밖에 없겠네요. 기자님 또 책 곧 쓰시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다음 책 기획도 있으신가요?
1: 일단 내년 8월까지 제가 책을 한 권 발간하기로 했고요.
0: 네.
1: 그 책은 가제에는 스포츠 사피엔스, 스포츠로 보는 세계 문화사라고 해서 각국의 문화와 스포츠에 얽힌 사연들을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다음 책도 기대해 보면서 오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저는 신해철의 그대에게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명사들의 책읽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윤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로 통일로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경계, 갯벌의 가치가 다시 한번 세계적으로 입증됐습니다. 서남해안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추가로 등재됐는데요. 이로써 세계유산이 된 우리나라 갯벌은 기존 4개 권역에서 6개 권역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갯벌은 밀물과 썰물이 반복되며 형성된 독특한 생태계죠. 무려 2,400여 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생물 다양성의 핵심 공간인데요. 철새 이동 경로의 주요 거점이란 점에서 국제적 보호 가치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근 황해 갯벌을 하나의 생태계로 보고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연유산으로서의 보존 가치뿐 아니라 생태관광과 지역경제자원으로 인정받고 있죠.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우리 갯벌. 그에 걸맞은 보존과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는데요. 올 여름 휴가지로 갯벌을 찾는다면 더 깨끗하고 더 소중하게 가꾸고 이용해야겠습니다. 오늘 순서 베이비복스의 겟업으로 시작합니다.

0: 갈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지구촌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포 경제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재외동포 네트워크 경제 시간입니다. 글로벌 경향연구원의 윤영곤 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어떤 인물을 소개해 주실까요?
2: 오늘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셸 김, 더웨이 컴퍼니 대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김 대표는 이 토론토를 기반으로 글로벌 엑셀레이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이름은 김민경인데요. 이 더웨이 컴퍼니는 한국 스타트업들의 북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실전형 전문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난 5월 18일 몽골 울란바토르 노보텔에서 열린 2026년 세계 한인 벤처 네트워크, 인케라고 불리죠. 이 스프링에서 수석 부회장으로 선임돼서 글로벌 한인 벤처 생태계 내 역할도 아주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1: 이 미셸 김 대표가 활동하고 있는 토론토시에 대한 소개 먼저 좀 해주시죠.
2: 토론토시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주도입니다. 캐나다 최대 도시인데요. 이 토론토 시내에만 인구가 300만 이상 살고 있고요. 광역 토론토 지역까지 넓히면은 670만 명. 그리고 토론토 영향을 받는 위성도까지 합치면은 이 골든 호스슈라고 불리는 지역이 무려 인구가 976만 명에 달합니다. 이 토론토를 중심으로 형성된 이 수도권 지역은 캐나다 인구의 4분의 1을 책임지고 캐나다의 사회, 문화, 경제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토론토의 한인 인구는 2026년 기준으로 시내에만 10만 명 이상이 살고 있는데요. 도시 전체를 보면 15만 명 정도 산다고 합니다.
1: 네.
2: 이 북아메리카에서 한인이 많기로 알려진 미국의 LA, 뉴욕과 비교해도 큰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한인 사회가 크게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1: 김 대표는 이 스타트업들의 북미 시장 진출을 어떻게 돕고 있나요?
2: 이 김 대표는 캐나다와 미국 시장을 연결하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IR 피칭, 투자 연계, 그다음에 현지의 실증 작업, 마케팅 전략, 네트워크 구축 등을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K벤처가 북미 시장을 진출하는데 판을 깔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김 대표는 북미 시장은 단순히 진입하는 것보다 실제 시장에서 살아남고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캐나다는 특히 미국 진출을 위한 최적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 김 대표가 이렇게 K벤처 지원군이 된 사연이 궁금한데요.
2: 김 대표는 원래 서울시립대학에서 세무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 세무학과를 졸업한 후에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노보노디스크 등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14년간 영업과 마케팅 전문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에서는 당뇨 치료제 포시가를, 그다음에 노보노디스크에서는 인슐린 제품인 트레시바 등을 론칭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경험을 많이 쌓았는데요. 이 안정적인 커리어를 이어가다가 더 큰 무대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싶은 생각에 과감히 회사를 그만두고 2018년에 캐나다로 건너갔다고 합니다. 이 토론토의 한 칼리지에서 석사과정을 받으면서 새로운 도전을 나섰는데요. 학생 신분으로 캐나다에 정착한 뒤 마케팅 매니지먼트 또 소셜미디어 분야의 석사장을 이수했고 욕 유니버시티에서 창업센터에서 활동도 했습니다. 이 2주 초기에는 건강식품, 헬스푸드, 유통, 이 마케팅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고 이후 LG전자, 북미 프로젝트, 또 당근마켓의 글로벌 마케팅 어드바이저로 활동하면서 현지 네트워크를 확장했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이 더웨이 컴퍼니를 설립하게 된 과정도 좀 소개해 주시죠.
2: 김 대표가 착실히 준비 과정을 마치고 2023년 7월 더웨이 컴퍼니를 설립을 했습니다. 현재는 한국 벤처, 스타트업의 북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실제 엑셀레이팅으로 성장을 했는데요. 이름에 왜 더웨이를 넣었냐 물어보면 창업가들의 여정을 함께 걷겠다라는 의미를 담아있다고 합니다. 김 대표는 스타트업 해외 진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기 때문에 초기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진입을 넘어 실제 시장 작동까지 함께 설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더웨이 컴퍼니는 현지 고객 검증도 하고 북미 바이어 및 투자자를 연결하는 것을 아주 강조를 합니다. 이외에도 IR 피칭 컨설팅, 정부기관,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연계하고 현지 유통 파트너십 구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딥테크, 친환경 에너지, B2B 사업스 분야에 스타트업 지원을 집중으로 하기 때문에 고급 부가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이런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사업으로 도약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2: 이 전환점이 2024년이었다고 합니다. 재정부청과 협업을 해서 한국 스타트업의 캐나다 진출 프로젝트를 이제 맡게 됐는데요. 이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사업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당시 진행한 K-북미 혁신 사절단 프로그램에서는 한국 딥테크 기업들을 캐나다 현지 투자자와 기업에 연결해서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 창출에 집중을 했는데요. 또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K-글로브 프로그램을 통해서 딥테크 스타트업들의 투자 유치와 현지 비즈니스 연결을 지원했고 또 미국 CES 2026 기간에는 광운대 산업협력단과 글로벌 협력 MOU를 체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실제 성과도 빠르게 나타나서 첫해 약 1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이듬해에는 4억 원 규모로 성장을 했습니다. 재정부청 외에도 강원혁신센터, 충북혁신기관 등 다양한 공공기관과 협업이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1: 북미시장 진출을 꿈꾸는 스타트업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서요?
2: 김 대표는 스타트업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철저한 시장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품이 캐나다와 미국 시장에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의 역량과 자본력에 맞는 국가, 도시를 선택하는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 시장은 주마다 법과 규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국가 전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0: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캐나다 현지 한인 창업자와 전문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정부 관계자, 투자자, 기업들을 연결하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또한 링크드인 중심의 글로벌 콘텐츠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1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고 콘텐츠와 네트워크의 힘이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앞으로 한국 기업의 북미 진출을 지원하는 아웃바운드 사업뿐만 아니라 캐나다 기업들의 한국 진출을 연결하는 인바운드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국과 캐나다를 연결하는 양방향 글로벌 플랫폼 구축이 목표인데요. 특히 비교보다는 방향, 속도보다는 지속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완벽하게 준비된 뒤에 시작하려보다는 먼저 시작 움직이고 길을 만들어가는 실행력이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경쟁력이라는 점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길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걸으면서 생겨난다는 것이 신조인데요. 지금도 해외 시장에 도전하는 많은 스타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으로 이 점을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재외동포 네트워크 경제 글로벌 경영연구원의 윤영곤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정현의 줄레 듣고 올게요.

0: 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희망찬 발걸음.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경제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경제 지식을 모았습니다. 초보 경제학. 중앙대 겸임 교수이신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인공지능과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인공지능보다 더 깊고 느리게 하지만 더 확실하게 다가오는 변화가 있다. 바로 인구의 변화라고 말씀하셨죠?
2: 맞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인공지능은 빠르고 눈에 잘 띄는 변화들입니다. 네. 매일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고 맞아요. 있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할 인구의 변화는 그 반대입니다. 아주 느려서 하루하루로는 거의 느껴지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그 느림 때문에 가장 깊고 가장 확실한 변화의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1: 실제로 사람이 진짜 그렇게나 많이 줄고 있나요?
2: 네, 지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한 교실에 친구가 한 60명, 많게는 70명도 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 교실에 20명이 될까 말까 하고요. 한 세대만의 이 한 교실의 아이 수가 3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숫자로 보면 한 해 태어나는 아이 수가 한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 수로 환산했을 때 약 0.7명 수준입니다. 한 사회가 지금 규모를 유지하려면 그 숫자가 약 2.1명은 되어야 되는데 그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1: 3분의 1 토막이 났다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큰 변화긴 하네요.
2: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인구라는 가장 느린 물결을 세 가지 이야기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구가 왜 가장 근본적인 변화인가를 얘기해 보려고 하고요. 둘째는 사람이 줄면 경제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 사회는 그럼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이야기는 절대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이 느린 물결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대비할 시간이 또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1: 아, 희망이 남아있군요.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왜 이 인구가 줄어드는 걸 근본적인 변화로 보시는 거예요?
2: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사람은 경제의 모든 바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본 것들을 보면 네. 물건을 만들고 값을 매기고 집을 짓고 뭐 저축하고 투자하고 일하고 이 한가운데 누가 있냐면 다 사람이거든요. 네. 사람은 한편에서는 이래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생산자이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그 물건을 사서 쓰는 소비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줄어든다는 건 만드는 쪽도 쓰는 쪽도 함께 줄어든다는 겁니다. 경제라는 큰 그릇 자체가 천천히 작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1: 그러니까 인구는 경제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다, 바탕이다 뭐 이런 말씀이시군요.
2: 맞습니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인구 변화에는 다른 변화에는 없는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거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건데요.
1: 아, 그래요?
2: 누구나 한 살을 먹는다는 겁니다. 올해 태어난 아이가 20년 뒤에 20살이 된다는 건 그냥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과거에 봤던 환율이나 금리는 내일일도 바로 알기가 어려운데 이 인구라고 하는 건 30년 뒤, 50년 뒤의 큰 그림이 이미 상당히 정해져 있는 겁니다.
1: 뭐 나쁠 수도 있지만 좀 다행이기도 하다 싶기도 하고 그런데요.
2: 맞아요. 그 양면이 이제 핵심인데요. 무서운 측면은 이미 태어난 아이의 수는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수십 년의 큰 흐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거고요. 다행인 건 그만큼 또 미리 알 수 있으니까 대비할 시간도 그만큼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처럼 어느 날 갑자기 들이치는 물결이 아니라 멀리서 천천히 다가오는 물결인 셈인 거죠.
1: 그러면 사람이 줄어들면 경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2: 요걸 이제 세 가지로 좀 설명을 해보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는 일하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한 사회에서 한창 일할 나이의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 경제학에서는 15세에서 64세 사람들을 얘기하고 이 사람들을 일할 수 있는 사람, 생산 가능 인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한국에서 이 사람들의 수가 2030년대에는 한 해에 50만 명씩 줄어들 전망입니다. 한 해에 중소도시 하나씩 인구가 사라지는 거예요.
1: 한 해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라진다니 놀랍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갈래는 뭘까요?
2: 두 번째는 이제는 떠받쳐야 될 사람들은 또 늘어난다는 겁니다. 사람은 적게 태어나는데 오래

0: 사시는 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한국은 올해 65세 이상 어르신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었습니다. 다섯 사람 중 한 사람이 65세 이상인 사회가 된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숫자가 중요한데 일하는 사람이 100명, 그러니까 아이와 어르신을 몇 명이나 떠받쳐야 되는가, 이걸 부양의 부담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한국은 일하는 사람 100명이 41명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년 뒤에는 이 숫자가 119명까지 올라갑니다. 지금은 일하는 사람 두세 명이 한 명을 떠받치는데 50년 뒤에 일하는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넘게 떠받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봤던 국민연금도 바로 이런 과제 위에 서 있는데요. 일하는 사람이 줄고 받는 사람이 늘면 그 연금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1: 아, 그렇구나.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갈래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0: 세 번째는 이제 시장 자체가 줄어드는 겁니다. 사람이 줄면 그 사람이 사던 물건, 살던 집, 다니던 학교의 수요도 줄어듭니다. 네. 과거에 집 이야기를 하면서 젊은 세대가 줄면 집을 살 사람도 줄어든다는 점을 잠깐 짚었는데 학교도 가게도 병원도 이 사람의 수에 맞춰서 천천히 그 모습을 바꿔가야 됩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사회는 단순히 작아지는 게 아니라 구조 전체 가 천천히 다시 짜이는 사회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1: 그럼 이런 변화들 앞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0: 여기 이제 오늘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 명확히 해둘 건 아이를 낳고 안 낳고는 온전히 한 사람, 한 가정의 선택입니다. 네. 그건 누가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한 사회가 할 수 있는 건 낳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키우고 싶은 사람이 너무 큰 어려움이 없이 키울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다듬어주는 것들입니다.
1: 이 이야기는 꼭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0: 맞습니다. 우리가 또 아이들 키우는 입장에서 굉장히 공감 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아이 키우는 짐을 사회가 함께 나눠야 되는 겁니다. 네. 과거에 우리가 봤던 집의 무게라든지 뭐 일자리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한 가정이 아이를 키우게 어렵게 만드는 원인과 또 다 있거든요. 네. 그 짐을 같이 덜어주는 게 또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을 더 크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사람의 수가 줄어든다면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가치를 높이면 됩니다. 여기서 과거에 본 인공지능을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 사람이 줄어드는 사회에서는 인공지능 같은 기술이 줄어드는 이 일손을 메워주는 오히려 더 절실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봤던 인내자본처럼 교육과 기술에 더 길게 투자해서 한 사람의 평생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1: 네.
0: 세 번째는 그동안 충분히 일할 기회를 갖지 못했던 분들의 자리를 넓히는 겁니다. 더 오래 건강하게 일하고 싶은 어르신, 일과 가정을 함께하기 어려웠던 사람들, 이런 분들이 더 일할 수 있게 되면 줄어드는 일손의 또 한 부분을 메울 수가 있는 거죠.
1: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딱 단 한 가지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길을 함께 가야 하는 거네요.
0: 맞습니다. 이 인구라는 물결은 하나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방법들을 함께 그리고 길게 보고 차분히 준비를 해가야 되는 겁니다.
1: 이제 그 방금 전에 인공지능이 줄어든 일손을 메울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럼 인구와 디지털 전환이 그렇게 만날 수가 있는 걸까요?
0: 맞습니다. 제가 디지털 전환 연구하면서 되게 흥미롭게 보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사람이 줄어드는 사회와 디지털 전환은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부른 한 쌍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일할 사람이 줄어들면 그 줄어든 일손을 메울 무언가가 필요하겠죠. 그게 오늘날에는 기계와 인공지능, 즉 디지털 전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줄어드는 사회일수록 디지털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절실한 필요가 되는 겁니다. 마침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사람이 줄어드는 나라이면서 동시에 디지털 기술이 가장 앞선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1: 네.
0: 이 두 가지가 한자리에서 만나면 한국은 굉장히 특별한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1: 그러니까 위기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0: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얘기했던 일들 다시 한번 짚고 가야 되는데요. 인공지능이 일손을 메우는 과정에서 늘어난 열매가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가리라는 보장은 또 없습니다. 아. 그래서 줄어든 사람을 기술로 메우면서도 그 안에서 사람의 몫이 너무 좁아지지 않도록 하는 거, 그게 이제 한국이 풀어야 될 아주 큰 과제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짚었던 흐름도 다시 한번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한 사회가 인구라는 물결의 방향 자체를 단번에 돌릴 순 없습니다. 다만 그 물결에 맞춰서 사회의 구조를 천천히 다시 짜고 줄어든 사람들이 서로를 잘 떠받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 그게 한 사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다행히 이건 굉장히 느린 물결이라서 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들으면 들을수록 인구가 이제 단순한 뭐 숫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이루고 있는 바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를 옆에 있는 아이에게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까요?
0: 이런 질문하면 재밌어할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렸을 땐 한 교실에 친구가 60명이 넘었대. 그런데 지금은 한 반에 20명이 될까 말까 하는데 왜 그럴까? 라고 하면 이제 아이가 좀 어려워하는 질문일 테니까 네. 좀만 보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이가 점점 적게 태어나고 있고, 그래서 한 사회의 사람의 수가 천천히지만 분명하게 줄어들고 있다. 이건 인공지능처럼 갑자기 오는 변화가 아니라 굉장히 천천히 오기 때문에 무섭지 않아 보이지만 굉장히 큰 변화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대비할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건 사람이 줄어드는 걸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줄어든 사람들이 서로를 도우면서 살 수 있도록 같이 준비하는 거란 이야기 해주시면 오늘 한 이야기들을 모두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이야기 나눠보나요?
0: 오늘 우리는 사람이 줄어드는 가장 느린 물결을 봤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 줄어드는 자리를 메우는 가장 큰 힘이 과거에 봤던 디지털 전환입니다. 사실 지금 한국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산업과 일자리 그리고 우리 삶 전체를 바꾸는 거대한 전환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우리 시대를 규정하는 가장 큰 흐름을 정면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초보경제학 중앙대 겸임교수이신 한국개발연구원의 김동영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솔리드가 부릅니다. 이 밤의 끝을 잡고.

0: 새로운 남북 경협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풍요롭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자산 관리의 비법을 알아보는 행복 백세 자산 관리 순서인데요. 소니의 금융 크리에이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또 어떤 정보 알려주실 건가요?
2: 네. 노후를 준비할 때 또 가장 고민되는 게 바로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이 현금 흐름 어떻게 만들까 이 부분일 텐데요. 네. 요즘 연금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커버드 콜 ETF가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배당도 두둑하게 챙기면서 주식시장이 지지부진할 때는 또 손실을 어느 정도 방어해주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상품들 담아가지고 활용하실 때 요 연금 바구니에 요 상품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관점에서 요 커버드콜의 원리 그리고 활용법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저도 들어봤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어떤 상품인가요?
2: 아무래도 또 영어 이름이라서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동산 월세 생각하시면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주식을 특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콜 옵션을 다른 사람한테 파는 전략인 건데 주식을 빌려주거나 아예 권리를 파는 대신 프리미엄이라는 이 일종의 웃돈,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따지면 월세 같은 수수료를 우리가 배당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커버드 콜 상품은 원래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에다가 이 프리미엄 옵션 수익을 합쳐가지고 투자자들한테 분배금으로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이 주식형 ETF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으로 고배당으로 이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3: 권리를 파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서 배당을 높여준다. 네. 그러면 실제로 투자자들이 받는 배당 수익률은 얼마나 돼요?
2: 네, 상품마다 기초 자산이 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요. 보통은 연 7%에서 많게는 15%까지 받을 수 있어서 이 분배율이 우리 일반 ETF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3: 그렇네요.
2: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예금 금리가 3% 정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랑 비교를 하면 엄청난 수준인 거고 게다가 이 분배금을 요즘은 1년에 한 번 주는 게 아니라 뭐 매월 혹은 배당 그 우리가 그 분기별로 받는 식으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3: 네.
2: 그래서 월배당, 분기배당으로 받으면은 이 생활비가 매달 필요한 시니어분들에게는 상당히 아주 매력적인 현금 파이프라인이 될 수 있는 거여가지고 이 연금 계좌에서 이 비중이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3: 아니 근데 이렇게 좋기만 할 리가 없을 텐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2: 맞아요. 뭐든지 완벽한 상품 없다고 제가 항상 네. 강조드리죠. 이 상품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바로 수익의 상방이 꽉 막혀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아.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이 갑자기 이제 우리가 불이 붙어가지고 정말 올라가는 상승장을 만났어요. 그래서 막 주가가 20% 30% 이렇게 폭등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3: 네.
2: 일반 주식형 상품에 투자를 했다면 그 상승분을 온전히 내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투자를 했으니까요.
3: 그쵸.
2: 그런데 커버드 콜 상품은 앞서서 제가 특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남한테 판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3: 아, 네.
2: 그러니까 그 얘기는 주가가 아무리 올라가도 나는 이미 증권사 그러니까 상대방이랑 약속한 가격에 반드시 이 주식을 넘겨야 되는 거여서 주가 상승으로 인한 시세 차익은 제한적으로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세 상승장에서는 남들은 일반 주식이나 일반 주식 ETF로 다 돈을 벌 때 만약에 나는 커버드 콜만 담았다. 그러면 이 내 계좌는 정말 찔끔 오르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조금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이거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3: 잘 알아두셔야겠네요.
2: 네.
3: 이렇게 수익의 상방이 막혀 있다고 하면 반대로 뭐 주식시장이 좀 횡보하거나 아니면 좀 하락하는 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2: 네, 이게 바로 우리가 커버드 콜을 가입하는 이유고 이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는 순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제자리 걸음을 하는 횡보장이라든지 완만하게 하락하는 하락장에서는 당연한 얘기지만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게 힘듭니다.
3: 그렇죠.
2: 하지만 커버드 콜 같은 경우에는 이 권리를 팔아서 받은 프리미엄 옵션 수익이 매달 혹은 분기별로 현금으로 분배금으로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이 돈으로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 부분을 일정 부분은 상쇄하면서 방어를 하는 게 가능해요. 뭐 예를 들어 남들이 100만 원을 잃을 때 나는 프리미엄 옵션 수익을 받아서 50만 원만 잃는 식으로 방어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잃을 때는 덜 잃고 또 그 와중에 높은 배당금은 매달 통장에 꽂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좀 안정적인 투자를 버텨나갈 수 있는 그런 수단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3: 장단점이 확실하네요.
2: 네.
3: 그러면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이 커버드 콜 상품을 고르는 게 좋을까요?
2: 네, 사실 커버드 콜이라고 검색하면 또 정말 막 수십 개 상품이 나오다 보니까 뭘 골라야 돼? 좀 헷갈리실 거예요. 특히 최근에는 이 상방이 막혀 있다라는 커버드 콜의 단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옵션 매도 비중을 조절한 타겟 커버드 콜 상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상품 이름 뒤에 아예 숫자가 찍혀 있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7% 프리미엄 혹은 10% 프리미엄 이런 식으로 목표 배당률이 숫자로 딱 찍혀 있는 상품들이 대표적인데요.
3: 네.
2: 콜 옵션을 100% 다 파는 게 아니라 30%나 40%만 팔아서 내가 목표한 배당률만큼 프리미엄 챙기고 나머지 비중은 시장 상승에 참여를 해서 나도 시세 차익 이것도 같이 누릴래 라고 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인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찾으실 때 무조건 배당률이 높다라고 그 상품을 고르시기보다는 일단 기초 자산이 뭔지 뭐 예를 들어서 S&P 500을 따라가는 건지 뭐 아니면 어떠한 특정 섹터를 따라가는 건지 요거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배당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권리를 100% 다 팔아서 안정감을 가져가시겠어요? 아니면은 30% 40% 만 팔아서 상승할 때 저는 그 상승분도 같이 먹을래요 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으로 가시겠어요? 이걸 이제 스스로 한번 좀 질문을 던져보시고 목표 배당률을 이제 제시하는 상품 고르시면 조금 현명한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방법이 있긴 있군요.
2: 네.
3: 근데 분배금을 매달 많이 받으면 분명히 세금도 많이 떼일 것 같은데 좀 세금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항상 절세 신경 쓰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3: 네.
2: 일반 주식 계좌에서 커버드 콜에 투자를 해서 배당금을 받으면 매달 15.4%의 소득세 칼같이 깔려갑니다. 그런데 100만 원 받으면 15만 4천 원 내면 사실 이거 너무 체감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배당 상품은 무조건 앞서 우리가 배웠던 ISA 상품이라든지 연금저축, ILP 이러한 절세 계좌에 담으시는 게 저는 정말 기본 원칙으로 삼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계좌들 안에서 매달 들어오는 분배금에 대해서는 당장은 세금을 매기지 않기 때문에 과세 이연 효과 적용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세금, 그러니까 마지막에 연금으로 받을 때 혹은 해지할 때까지는 이 돈이 아예 나가지 않는 거니까
3: 네.
2: 계속 재투자를 통해 가지고 복리

0: 효과를 극대화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내가 배당받는 상품이다. 그거는 ISA, IRP, 연금저축 이 중에서 담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1: 근데 그 커버드콜 상품 배당금만 보고 들어갔다가 원금이 녹아내리는 재살 깎아먹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경고 기사도 봤거든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0: 네, 이게 분배금을 무조건 많이 준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다. 요거를 우리가 좀 메시지를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커버드콜이 하락장을 방어해 준다라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1: 네.
0: 그런데 기초 자산이 되는 주식 자체가 아예 폭락을 해버리면 아무리 커버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프리미엄 옵션 수익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원금 손실을 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1: 네.
0: 이 원금은 계속 쪼그라드는데 억지로 분배금만 높게 떼서 주다 보면 계속 내 원금을 헐어가지고 배당을 주는 그런 재살 깎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고르실 때는 와 분배율 많이 주니까 무조건 좋겠네.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요. 주가 상승분 그리고 배당금 이거를 합친 걸 우리가 총수익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이나 뭐 포털 사이트에서 다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확인하시고 그리고 TR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굴러가는 이 순환이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건 아닌지 반드시 점검을 하시고 나서 최종적으로 상품을 고르셔야 됩니다.
1: 가입 전에 확인하셔야 될 것들이 많네요.
0: 네.
1: 그러면 노후 준비를 한다 할 때 이 커버드콜 상품을 포트폴리오에 좀 어떻게 담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0: 네. 제가 앞서서 오프닝 때에도 여러 상품 중에 하나로 확인해 보시라 고려하시라 라고 제가 소개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즉 커버드콜이 무조건 정답이라면서 내 노후 자금 100%를 올인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권장드리지 않아요.
1: 예.
0: 뭐 예를 들어서 자산의 70%, 80% 정도는 미국의 S&P 500이나 나스닥 100처럼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고로한 상품, 시장지수 추종 ETF에 든든하게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20%, 30% 정도는 오늘 설명드린 커버드콜 상품에 배분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면은 쭉 올라가는 상승장에서는 일반 주식형 상품이 우리 자산을 불려주겠죠. 하지만 또 내려갈 때에는 이 상품들도 같이 떨어질 거잖아요. 그때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지지부진한 이런 상황에서는 커버드콜 상품으로 커버를 하면서 현금흐름으로 매달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렌탈을 같이 지킬 수가 있는 거죠.
1: 네. 마지막으로 노후 재테크 목적으로 이 커버드콜 상품에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께 조언해 주신다면요.
0: 네. 제가 오늘 쭉 계속 반복 드렸듯 어떤 것도 올인해서는 안 되고 커버드콜도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의 모든 위험을 막아주는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서는 절대 안 되겠고요. 남들보다 배당을 많이 준다는 화려한 이 숫자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되고 이 상품이 내 노후 생활비 목적에 정말 맞는 상품인지 냉정하게 점검을 하셔야겠습니다. 특히나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노후 자금을 불려주는 주연으로 등극하기에는 조금 아쉬워요.
1: 그래요.
0: 올라갈 때는 그만큼 못 먹는다고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래서 시장이 내려갈 때 혹은 지지부진할 때 우리에게 든든하게 현금 흐름을 받쳐주는 조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좀 영리하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5개 상품 구성한다. 그럼 메인인 거 한두 개 두시면서 곁다리로 이 커버드콜 상품을 영리하게 활용을 하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 좋습니다. 행복 백기스의 자산관리 지금까지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경제로 통일로 브라운 아이즈가 부르는 가지마 가지마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충청남도 보령시에 있는 대천해수욕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대천해수욕장에서 열리고 있는 제29회 보령머드축제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보령시는 예전에 대천시라고 불리던 고장인데요. 지난 1995년에 대천시와 보령군이 합쳐지면서 보령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수욕장의 이름은 바뀌지 않고 본래 이름인 대천해수욕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대천해수욕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은 백사장의 경사도가 완만하고 수심이 얕아서 가족 단위의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명소인데요. 197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서해안 해수욕장 하면 을의 만리포 해수욕장과 대천 해수욕장을 가장 먼저 떠올릴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저 역시 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대천 해수욕장에서 며칠 동안 신나게 놀았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때 보았던 대천 해수욕장의 붉은 노을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약 3.5km 길이의 대천 해수욕장은 바닷가 풍경도 아름답지만 주변에 둘러볼 만한 곳이 많아서 아주 좋은 해수욕장입니다. 그래서 1930년대부터 외국인들을 위한 휴양지로 개발이 되었는데요. 이후 1970년대를 전후해서 큰 인기를 끌다가 잠시 침체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스카이바이크를 설치하는 등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면서 사계절 휴양지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대천 해수욕장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보령시청에서는 해수욕장 경영과라는 부서를 따로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소 생소한 용어인 스카이바이크는 최근 들어 대천 해수욕장의 새로운 명물로 등장했는데요. 폐철로를 따라 페달을 밟아서 움직이는 레일바이크와 그 원리는 같지만 일부 백사장 지역을 빼고는 대부분 바다 위에 레일이 설치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일 사이에 노란색 라인이 있는 오르막 구간은 페달을 밟지 않아도 자동으로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기도 합니다. 대천 스카이바이크는 대천타워 앞에서 대천항 사이에 2.3km 구간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대천해수욕장에서는 가볍게 섬여행도 즐길 수 있습니다. 대천해수욕장 앞바다에는 다보도라고 불리는 무인도가 외롭게 떠 있는데요. 기암괴석과 차돌해변이 인상적인 다보도까지 직접 가볼 수도 있습니다. 여름 피서철이 되면 대천해수욕장에서 다보도까지 가는 유람선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대천해수욕장에서 다보도까지는 약 20분이 소요됩니다. 보령머드축제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보령머드축제는 대천해수욕장과 보령시를 세계 여러 나라에 널리 알린 효자이기도 한데요. 올해는 7월 24일에 축제가 시작되었고요. 오는 8월 9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보령머드축제의 주행사장은 대천해수욕장 중간쯤에 있는 머드광장과 엑스포광장 일원인데요. 일반존, 패밀리존, 워터파크존이 있는 곳은 엑스포광장이고요. 셀프 머드 마사지를 즐길 수 있는 머드 캐스크존은 머드광장에 있습니다. 아울러 보령머드축제의 운영시간은 주중과 주말이 조금 다른데요. 주중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리고 주말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머드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충청남도 보령시에 있는 대천해수욕장과 보령머드축제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준익 감독의 자산어보와 함께합니다. 내가 섬 사람들을 두루 만나보았다. 어보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사람들의 말이 제각기 달라 이를 정리하여 표현할 수 없었다. 섬 안에 창대라는 젊은이가 있었다. 어려서부터 배우기를 좋아하였으나 집안이 가난하여 책이 많지 않은 탓에 식견을 넓히지 못하였다. 그러나 성품이 진실하고 정밀하여 물고기와 해초, 바다새 등을 모두 세밀히 관찰하고 깊이 생각하여 그 성질을 터득하고 있었으므로 그의 말은 믿을만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오랜 시간 그의 도움을 받아 책을 완성하였는데 이름지어 자산어보라 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생물 백과사전이라는 자산어보의 서문에 나오는 저자의 말입니다. 한길 사람 속은 알 수 없으니 차라리 열길 물 속을 들여다보고자 했던 조선시대 학자 정약전. 자산어보는 순조 1년, 정약전이 흑산도로 유배된 후 집필한 책 중 하나입니다. 이준익 감독은 동명의 영화를 통해 정약전과 청년어부 창대가 서로에게 스승과 벗이 되며 책을 완성해가는 과정을 그립니다. 2020년대에 왜 조선시대의 학자 이야기가 필요할까요? 영화를 들여다보면 그 길이 보입니다. 정약전의 유배 이유는 그가 서학, 즉 천주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선왕의 말이 그의 귀에 맴돕니다. 사방에서 칼이 들어오고 우물을 뒤집어 씌워도 무슨 일이 있어도 버텨야 하네. 천주교도 박해 사건인 신유박해 당시 우애가 좋았던 동생 정약용 역시 강진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이것이 형제의 생전 마지막 만남이었죠. 두 사람은 남은 생에 서신을 통해 애틋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유배지에서 학자 정약전의 눈은 바다로 향했습니다. 영화에서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애매하고 끝모를 사람 공부 대신 자명하고 명징한 사물 공부를 해볼 생각이네. 사물로 나를 잊어볼 생각이지.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1: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0: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1: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0: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KBS 1라디오 하나로 일상적인 시사 정보부터 재난 정보까지 모두 믿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0: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공공정보를 광고 없이 전달하면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그 역할을 확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1년 중에 평균 기온이 가장 높고 일조량도 제일 많습니다. 게다가 소나기까지 자주 퍼붓는 변화무쌍한 달 8월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햇살과 바람 덕에 자연의 열매들은 아주 실하게 연그러 가겠지요. 아메리카 원주민 가운데 쇼니족은 8월을 가리켜서 다른 모든 것을 잊게 하는 달이라고 불렀습니다. 쇼니족의 한 추장은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당신이 가진 생명과 힘에 대해, 당신이 먹는 음식에 대해, 생활의 즐거움에 대해 감사하라. 만약 당신이 감사해야 할 아무런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당신의 잘못이다. 네, 더위에 지치기 쉬운 때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만큼 생명력이 넘치는 계절입니다. 필요한 에너지를 잘 보충하고 더 건강하게 여름을 나셨으면 좋겠네요. 박광주와 최혜경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젊은 태양.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매주 토요일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수 겸 방송인 도연아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벌써 8월이네요.
1: 아, 정말 시간 빠르죠.
0: 아우. 네. 아까 그 인디언 추장님의 좋은 말씀을 소개해드렸는데
1: 네.
0: 좀 공감이 되었습니까?
1: 네.
0: 네. 그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감사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1: 그렇죠. 늘 매사에 다 감사한 것 같아요.
0: 예. 현아 씨는 최근에 뭐 감사할 만한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까?
1: 뭐 모두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예. 저희 아버지도 뭐 혹이 있다고 막 그래가지고 막 CT도
0: 몸속에.
1: 찍고 그랬는데 아무 괜찮 다 그래서 그것도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0: 아, 그럼요. 네. 가장 감사할 일이죠.
1: 네. 예. 그리고 이제 제 노래 네. 저희 팬분들이 엄청 아껴주셔가지고 제가 요즘에 너무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말을 문자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예. 제 노래를 한번 들으면 신청해 주시는 분이 계시고
0: 네.
1: 저희 팬분들은 신곡에 대해서 엄청 지금
0: 열렬하게
1: 좀 애정을 가져주셔가지고
0: 예.
1: 정말 SNS에 제가 맨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있어요.
0: 자, 오늘 사연들 많이 와 있습니다.
1: 네.
0: 현아 씨가 먼저 소개해 주시죠.
1: 제일 먼저 김정분 님이 콩 게시판으로 보내주셨어요.
0: 네.
1: 여긴 가죽 소파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0: 아, 그렇군요.
1: 매일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0: 아, 짧게 남기셨는데.
1: 네, 콩으로 이제 듣고 계시니까.
0: 일터에서 네. 일하시면서 네. 들으시나 봐요. 가죽
1: 네.
0: 소파. 아유, 네. 요즘 뭐 우리나라 가구 옛날부터 잘 만들었지만
1: 네.
0: 요즘 점점 뭐 디자인도 그렇고 품질도 그렇고 정말 훌륭한 네. 회사들이 많더라고요.

0: 가죽도 예전에 하고는 아, 완전 다르죠.
1: 또 가죽도 보니까 등급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네.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고를 때 좀 아주 어렵더라고요.
0: 저는 그게 그런 것 같다고 잘 모르겠던데 다르긴 다른가 보더라고요.
1: 예, 좀 뻣뻣한 가죽도 있고 부드러운 가죽도 있고 네. 뭐 예, 색깔도 다양하고 열심히 일하시면서 저희 방송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이계현님 사연인데요. 어느덧 올해도 절반이 지나고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와 높은 습도에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치곤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좋은 노래 한 곡이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노래를 오랜만에 신청합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 더운 여름도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2인권의 네. 귀곡선 청하셨네요. 아주 오래된 노래인데.
0: 아, 정말 좋아하는 노래 듣는다는 게 예. 예, 왜 덥고 이럴 때 막 짜증나거든요. 은근히 짜증나고 아, 예민해 있는데 예. 제가 요즘에 예전 왜 가요 톱10 나왔던 음악들 여름 네. 음악 뭐 이렇게 모아놨어요. 댄스 음악들 아. 아니면 뭐 발라드 뭐 이런 것들을 네. 들어보면 아 뭐 기분이 막 이렇게 청량하죠, 힘들었다가도 예. 옛날에 저, 야 정말 푸릇푸릇하다 막 이러면서 좀 힐링이 되더라고요.
1: 예. 네. 뭐 세대마다 다르겠지만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딱 계절성이 느껴지는 여름에 또 힘이 나는 음악들 네. 많이 있잖아요. 네. 뭐 옛날에 뭐 해변으로 가요도 그렇고 뭐 조용필 씨의 여행을 떠나요도 그렇고 또 저희 세대 많이 들었던 게 뭐 콩다리 잡아라 이런 거.
0: 아,
1: 들으면 신나잖아요.
0: 맞아요. 네,
1: 클렁.
0: 예, 저절로. 네.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거죠.
1: 예. 네. 이계현님께서는 그 어머님께서 좋아하시는 귀곡 선청하시면서 어머님의 건강을 또 기원하셨습니다.
0: 네.
1: 잠시 후에 전해드릴게요.
0: 네. 이어서 김은숙님이 홈페이지로 보내주셨는데요.
1: 네.
0: 남편이 전날 술 먹고 늦게 들어왔어요. 차를 회사에 놔두고 와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데려다 주고 왔답니다. 안 그래도 더운데 머리 끝까지 열이 뻗쳤지만 꾹 참았어요.
1: 아, 그러시면서 아내의 노래.
0: 네.
1: 네, 현모양처 같은 그런 선곡을 해주셨네요. 네. 심연옥의 노래죠.
0: 네.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 하면 네. 이 술자리가 없을 순 없잖아요.
1: 아, 그럼요. 이해해 주셔야죠.
0: 네, 이해하시니까 아침에 또 데려다 주고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죠.
1: 보통은 차놓고 오면 이제 그 다음날은 대중교통 타고 알아서 가게 하는데 이렇게 또 태워주시는 거 보니까
0: 네.
1: 아, 남편에 대한 사랑이 네. 네, 지극하신 것 같습니다.
0: 네.
1: 예. 자, 두 곡 들어보죠. 2인권의 귀곡선 그리고 심연옥의 아내의 노래.
2: 수많은 세월 허구많은 풍상 이영만리 타국 땅에서 망향의 서러운 꿈을 가슴에 안고 그 얼마나 울었던가 그 얼마나 그렸던가.
3: 귀곡선 뱃머리에 태극기는 휘날리고 저 산도 저 강도 그리고 갈매기도 파도도 춤을 추며 반깁니다. 정다웃게 반깁니다.

0: 네, 여러분의 신청곡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이인권의 귀국선 그리고 심현옥의 아내의 노래, 이계현님과 김은숙님의 신청곡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경기도 의왕시에 사는 김영수님의 사연인데요. 퇴직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어요. 매일 아침 출근 대신 아내와 새벽에 일어나서 가까운 산에 오르는 걸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아직 뭘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매일매일 행복하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아내와 아이들의 응원에 고맙고 힘을 내게 됩니다. 라고 사연만 주셨습니다.
1: 네.
0: 아, 퇴직하신 지 한 달.
1: 근데 퇴직하시고 나면 네. 진짜 아침에 출근 늘 오랜 시간 동안 하셨잖아요.
0: 수십 년 했잖아요.
1: 네. 그러면은 눈 뜨면 혹시 네. 모르게 그냥 옷을 막 입거나. 뭐.
0: 당연하죠. 자기도
1: 그럴
0: 모르게.
1: 수 있죠?
0: 그럼요. 네. 그 루틴 습관대로 또 몸이 계속 움직이고 있겠죠. 그러면서 아
1: 내가 안 되시겠지.
0: 예. 그 순간이 참 어찌 보면 서글플 네. 수도 있고
1: 네.
0: 어찌 보면 또 해방감을 느끼면서 후련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리고 내가 뭔가 이 시간에 해야 되는데 늘 해왔으니까.
0: 불안감.
1: 네, 저는 왜 라디오를 데일리로 쭉 했을 때 그걸 그만두고
0: 네.
1: 내가 매일 이 시간에 뭘 이 시간에
0: 그러니까.
1: 했잖아요. 그런데
0: 예, 예, 예.
1: 이게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시간이 네. 한 두세 달 갔던 것 같아요.
0: 아, 꽤 길었네요.
1: 네.
0: 그걸 빨리 대체할 만한 일을 찾는 게
1: 네.
0: 그 일이든 뭐 취미생활이든 그걸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1: 네.
0: 예, 이렇게 또 김영수님은 아내분과 함께 그 시간을 그렇죠. 알차게
1: 네.
0: 보내시네요.
1: 네.
0: 예, 힘내십시오.
1: 네, 이번에는

0: 장양원 님이 홈페이지로 보내주셨어요. 네. 날씨가 덥다고는 하지만 요즘은 연일 수은주가 내려갈 줄을 모르네요. 네. 앞마당 그늘에 앉아 더위를 식히고 있는데 개미들이 줄을 지어 어디론가 부지런히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예. 이사를 가는 건지 비를 피해 미리 보금자리를 옮기는 건지 영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개미들은 그걸 어떻게 미리 알았을까요?
1: 그러니까요. 개미들 네. 보면 알 수 있다고
0: 맞아요. 그랬어요. 네. 네. 어릴 적 어르신들은 개미가 이사를 가면 비가 온다면서 그것을 일기예보처럼 믿으셨습니다. 예. 작은 개미조차 자연의 변화를 먼저 알아채는 모습을 보니 새삼 자연의 오묘한 이치를 생각하게 되죠. 네. 올 여름만큼은 청취자 여러분 모두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내셨습니다. 으면 좋겠어요.
1: 예, 빗속을 네. 돌이서 오승근의 네. 노래 청하셨네요. 장양원님. 네. 아, 정말 그 자연계는 위대한 것 같아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네. 동물들 하다못해 곤충들은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개미가 비를 피해서 네. 보금자리에 옮기고 이사하고 그게 정말로 맞는 경우가 많다지 않습니까?
0: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개미가 줄 지어서 이렇게 가요. 그러면은 아유 비가 올라나 보다. 막
1: 피난가는 건가? 네. 그런데 또 저런 얘기도 있었어요.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 제비. 근데 요즘은 제비가 안 보이네. 옛날에 제비가 많았는데.
0: 아니 얼마 전에 어느 지인분이 단독주택에 사시는데 제비가 집을 예, 집에서 새끼도 막 이렇게 있고 그런 사진을 정말 오래간만에 봤다고 찍어주셨어요. 예.
1: 하긴 옛날 개인주택 많았을 때는 처마 밑에
0: 다 있었어요. 있었는데 집집마다
1: 요즘은
0: 있었어요.
1: 그 가옥 구조가 많이 바뀌어서 맞아요. 그런가. 예. 제비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0: 아니 저는 집을 왜 제주도 있으면서 육지집을 좀 한동안 왔다 갔다 이렇게 한 번씩만 제가 이제 청소하고 그랬지 비어 있었잖아요. 예. 우체통에 네. 새가 새 집을 만들었더라고요. 우체통에다가.
1: 그 우체통 딱 좋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들어갔대?
0: 몰라요. 그리고 새 알이 네. 진짜 그만큼 작은데 그 밥알보다는 좀 훨씬 좀 크지만
1: 메추리알 정도?
0: 메추리알보다도 훨씬 적었어요.
1: 아 그게 새 알이에요?
0: 이거는 지금 이 볼펜
1: 아 그렇게 작은 새 알도 있었나?
0: 아 예. 그렇고 그거
1: 혹시 그 어떤 새인지 봤어요?
0: 저는 이제 막 놓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1: 그 알만 보신
0: 있나.
1: 거구나.
0: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날아갔나 봐요. 근데 우체통에 예. 뭐가 왔나 하고 이제 손을 넣었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1: 그거 새알이 아닐 수도 있어요.
0: 그 뭐죠?
1: 곤충이 알이거나.
0: 아, 아니 근데 새가
1: 작은
0: 집을
1: 뱀의 알이거나.
0: 아.
1: 아니 새알이 그렇게 작을 수가 있나?
0: 이게 무슨 새인지 지금 막 저기 했는지 엄청 작아. 그럼 곤충인가? 아, 예. 아니 근데 집은 새알 새. 그
1: 제가
0: 새 집을
1: 본 제일
0: 지었어요.
1: 작은 새알은 메추리알이거든요.
0: 아, 그런가. 아, 근데 너무 작았어요. 그건 그거는 곤충인가 보다. 아니 새 집에 있으니까 전 새알인 줄 알았죠.
1: 어쨌든 집을 오래 비우니까 네, 그런 동물들이 찾아와서
0: 네, 맞아요.
1: 집을 좀 침범하고 있네요.
0: 네. 네.
1: 자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왔는데요. 홍영수님. 얼마 전 시장에 장보러 나왔는데 집에 가는 길에 비가 오더라고요. 마침 가방에 양우산이 네. 있어서 썼는데 이게 양산과 우산 네. 겸용할 수 있는 네. 거겠죠. 횡단보도 앞에서 웬 학생이 비를 맞고 있더라고요. 고민하다가 같이 쓰자고 했더니 고맙다고 하더군요. 요즘은 이런 선의를 베푸는 것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0: 맞아요. 저는 제일 고민스러웠던 게 네. 이제 밤에 퇴근하는데도 이제 왜 어떤 분이 네. 좀 태워 막 밤에 이제 차가 없으니까 제주는 특히 좀 없잖아요.
1: 예, 아유 인적이 드물죠.
0: 네, 근데 막 그 애조로의 길에 한 번 딱 있었어요. 어떤 분이 막 손을 흔드는데 제가 이거를 예전 같으면
1: 예.
0: 어, 어디 가세요? 막 이랬을 거예요.
1: 일종의 히치하이킹을 하고 계신 거예요.
0: 네, 근데 아니 저분이 지금 차가 없어서 어디까지 멀리 갈 거 가는 것 같은데
1: 예, 예, 예, 예.
0: 이걸 내가 태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1: 그 밤중이잖아요.
0: 네. 그러니까 그렇게 고민이 이 경우에는 고민도 진짜 잠깐 했지만 예. 아, 근데 태우면 안 돼. 그리고 그냥 지나갔다니까요.
1: 그거는 어찌 보면 어쩔 수 없이 방어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0: 너무 인기
1: 한낱도 아니고
0: 밤이니까. 보는데 미안해가지고.
1: 또 남자였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0: 네. 남자였어요.
1: 예, 뭐 그거는 이해 충분히.

0: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 이해할 네. 수 있습니다.
1: 네.
0: 아, 홍영수님이 청하신 곡은 빗속의 연인들 정훈이의 노래인데요. 그러면은 장양호님이 청하신 오승근의 빗속을 둘이서 그리고 정훈이의 빗속의 연인들 두 곡 이어서 들어보죠.

0: 네, 장양원님과 홍영수님의 신청곡 전해드렸습니다. 오승근의 빗속을 둘이서, 그리고 정훈이의 빗속의 연인들, 비슷한 네, 제목의 노래들이었죠. 이번에는 대구 중구에서 강재숙님이 보내신 사연인데요. 우리 집 체중계가 고장났나 봐요.
1: 왜요?
0: 다이어트 하느라고 매일 운동하고 저녁도 최대한 간단하게 먹고 있는데 체중계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몇 번을 재도 그대로예요. 이를 어찌하면 좋지요?
1: 아. 고장난 건 아니고 안 빠지는 거예요.
0: 아니에요. 고장이 났을 수도 있지요.
1: 네. 아니 근데 저도 갱년기라 그러잖아요. 네네네. 여자가. 그러니까 저도 왜 그냥 이렇게 예전처럼 그렇게 찌는 게 아니라 답답하면서 이게 두꺼워요.
0: 아, 살이 네. 두꺼워져.
1: 뭔가 벽이 있잖아요. 만들어지는 느낌.
0: 아, 본인에게 느끼는구나.
1: 네. 옷을 입어도 너무 불편한 거예요.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가슴 밑, 바로 밑에서부터.
0: 배, 그러니까 배 말하는 거죠?
1: 네. 예. 거기가 제일 먼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 다 그쪽에서 막 있잖아요. 아. 힘이 들어지더라고요.
0: 근데 가수들은 특히나 네. 또 그 무대 오르려면 네. 슬림한 옷을 많이 입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더 신경 쓰셔야 돼요.
1: 신경 써야 돼요. 근데 예. 제가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안 먹어봤거든요.
0: 예. 어지럽죠.
1: 어제 이게 막 계속 소리가 나더라고요.
0: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1: 그건 안 예, 돼요. 예.
0: 근데 정말 뭐.
1: 근데 힘들어요, 진짜.
0: 운동과 식습관까지 다 조절하는데 살이 안 빠질 이유는 없거든요.
1: 그래서 이제 조금씩 있잖아요. 예, 예. 이제 정말 먹고 싶어도 조금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를 한 공기 먹었으면 반 공기만 먹는 거죠.
0: 그거 효과 있더라고요.
1: 예, 네, 그게 효과가 있어요. 예, 예. 예, 갱년기여도 효과는 있더라고요.
0: 탄수화물 양부터 반 줄여오는 네네. 거. 네, 그거
1: 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0: 아, 네. 그러시군요.
1: 네, 그러니까 많이 지금 속이 편해졌어요.
0: 요즘 얼굴도 좋아 보이시고.
1: 네, 감사합니다.
0: 다음 네. 사연 만나보죠.
1: 박영숙 님이 홈페이지로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엄마 생신은 음력 6월 23일, 양력으로 8월 5일입니다.
0: 아, 며칠 뒤네요.
1: 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하시느라 허리가 굽은 꼬부랑 할머니가 되셨지만 저희에겐 언제나 든든한 엄마예요. 반임생 어머니의 85번째 생신을 맞아 예. 원석현 아나운서님 멋진 목소리로 아. 축하를 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0: 아, 그러니까 어머님 네. 조남이 네. 반 임자 생자. 네. 예. 아.
1: 네, 엄마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만수무강하세요. 네. 돌이켜보니 생신이 한여름이라서 덥다 덥다 하며 제대로 챙겨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더욱 죄송한 마음과 함께 축하를 전하고 싶습니다. 엄마는 늘 말씀하십니다. 온 6월에 말띠로 태어나서 그런지 평생 일만 하며 살았네. 이제는 일보다 웃는 날이 더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0: 네.
1: 엄마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랑합니다.
0: 예. 제 목소리로

0: 목소리로 아유, 다 좀
1: 당연히 축하해드려야죠. 네. 예, 반임생 어르신 네, 85번째 생신 며칠 뒤에 찾아오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따님도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잖아요. 자제분들과 함께 또 네. 행복한 시간 건강한 시간 오래오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신청곡으로 여자의 일생 네. 이미자의 노래 네. 따님께서 청하셨어요.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손민광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손작가 손민광입니다.
0: 네, 알아요,
1: 기억하고
0: 알아요.
1: 있습니다. 네. 예전에 두 번이나 제 신청곡을 들려주셨는데 그때마다 아버지께서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올해 7월 29일은 아버지 생신입니다. 음력을 챙기고 있어서 날짜는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네요. 올해도 아버지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노래를 신청합니다. 생신날 날이 밝기 전 새벽에 이 노래를 들으신다면 기쁨이 몇 배는 더 커지실 것 같습니다.

0: 있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버지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제 곁에 계셔주세요 하면서 네. 이동원 박인수의 향수 청하셨는데 이 곡도 네. 아버님께서 좋아하는 네. 곡이시겠죠.
1: 네.
0: 아 미리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아 때맞춰 이 사연을 챙기지 못하고 네. 조금 지나고 나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아유 죄송하고요. 지났지만은 아버님 생신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네. 자 그러면은 생일 축하곡 두 곡이 되겠네요.
1: 네.
0: 이미자의 여자의 일생 그리고 이동원 박인수의 향수 전해드리겠습니다.

0: 네, 이미자의 여자의 일생, 이동원과 박인수의 향수 듣고 왔습니다. 박영수님과 손민광님이 네, 어머님과 아버님의 생신 축하곡으로 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서울 도봉구의 김은선님, 남편이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하드를 사왔어요. 그런데 죄다 단팥 아이스크림을 사왔네요. 저는 초코맛을 좋아하는데 말이죠.
1: 네.
0: 그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나이감 못한다고 합니다.
1: 아니 왜 초코를 좋아하는데 나이감 못한다 이런 거예요?
0: 무슨 상관이죠?
1: 그러니까. 그러니까
0: 애들처럼 단 것만 좋아한다.
1: 에, 애들이 이제 초코를 많이 좋아하니까 아,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0: 뭐 저도 못하고 있는 거네요. 초콜릿 뭐. 엄청 좋아하는데.
1: 예. 웃자고 그런 거 아닐까 예, 싶어요.
0: 그렇겠죠. 임병수의 네. 아이스크림 사랑 청해봤습니다.
1: 네. 경북 김천시에서 오미숙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시골 우리 집으로 외손주 친손주 죄다 내려올 계획이랍니다. 보면 이쁜데 걱정이 태산이네요. 남편은 벌써부터 집 주변 위험물 치우느라 매일 땀 흘리고 있어요.
0: 다치면 안 되니까요.
1: 아휴, 연말 애들 돌보려면 지금부터 몸보신 해야겠죠. 그래도 이쁜 강아지들 기다려집니다 예. 하시면서 신청곡 올려주셨어요.
0: 나미의 빙글빙글.
1: 빙글빙글 어지럽다니.
0: 오, 네. 또 애들이 막 그 네. 할머니 할아버지 주위를 막 뛰어놀 거 아니에요. 그럼요. 빙글빙글 돌면서. 에이. 아유, 외손주 친손주가 같이 내려오면 정말 아, 어쩔 수 없겠네요.
1: 그렇죠. 보고만 있어도 어지럽죠.

근데 아이들한테 정말 오래오래 가는 평생의 추억이 그렇죠. 될 거예요. 네, 네. 사촌들하고 뛰어놀고 또 외갓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네. 그건 평생 잊지 못합니다. 자, 임병수의 아이스크림 사랑, 나미의 빙글빙글 두 곡입니다.

0: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함께하고 있습니다. 임병수의 아이스크림 사랑, 나미의 빙글빙글, 김은선님, 오미소님 잘 들으셨죠?
1: 네.
0: 자, 마지막 사연 두 개 남아있는데요.
1: 네.
0: 안창호님, 옛 노래를 좋아하는 저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은 바로 세월 따라 노래 따라입니다. 좋은 노래와 추억을 들려주시는 두 분께 늘 고맙습니다. 오늘도 반가운 마음으로 희망곡 청합니다 하시면서
1: 네.
0: 황정자의 꽃꽁꽁 신세라는 곡을 청하셨어요. 아, 처음 들어보는 노래인데요.
1: 저도 처음 들어봐요.
0: 덕분에
1: 네,
0: 오늘 감사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창호님.
1: 자, 이어서 이동숙 님이 서울 성동구에 사시는데
0: 네.
1: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4살, 5살 손주들이 왔는데 아래층에서 시끄럽다고 두 번이나 올라오네요.
0: 아, 아파트니까.
1: 네.
0: 예.
1: 미안하기도 하고 속도 상하고 마음대로 놀 수도 없는 환경 때문에 안쓰러워요. 우리 귀여운 손주들 현승아, 강민아 사랑한다 하셨어요.
0: 예, 4살, 5살이니까 얼마나 한참 그 뛰어놀 때입니까.
1: 그러니까 시골이 아니고 아파트에 사시니까 그죠?
0: 예예. 네. 아유 참. 그러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참 그 난감할 거예요.
1: 그럼요.
0: 예, 이웃간에 또 문제도 있고 네. 해서 어쨌든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1: 네.
0: 이웃들께 좀 잘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1: 그러니까요.
0: 자, 오늘 그러면 황정자의 꽃꽁꽁 신세 그리고 이동숙님이 청하신 송가인의 서울의 달 두 곡을 마지막 곡으로 전하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도연아 씨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파리의 작은 미술관. 김정화 지음, 성우 오은수 읽음. 화면 대부분을 채운 건장한 남성이 벌거벗은 채 바위산에 걸터앉아 있고 두 손은 뒤로 묶인 채 발목에는 쇠고리가 채워져 있다. 신들의 세계에서 불을 훔쳐 인간에게 건넨 죄로 벌을 받고 있는 프로메테우스다. 독수리가 매일 그의 간을 파먹지만 밤이면 다시 재생되어서 그의 고통은 끊임없이 이어진다. 그러나 모로의 프로메테우스에게서는 이상하게도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다. 신체는 강인하고 여벌굴에서는 비장함이 얽힌다. 정면을 노려보는 눈매가 매섭다. 그림의 전면을 채우는 바위산의 짙은 흑색과 멀리 연한 파란색과 흰색의 하늘이 강한 대조를 이룬다. 근경에는 검은 바위 동굴이 있고 원경에는 환한 하늘을 그린 구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1483년에서 1486년의 암굴의 성모를 연상시킨다. 다만 다빈치처럼 대기의 변화를 세밀하고 부드럽게 묘사하지는 않는다. 모로는 붓질 자국이 보일 정도로 넓은 붓을 거칠게 쓰면서 바위는 수직으로, 먼 하늘은 수평으로 대립되게 그림으로써 공간적인 거리감을 표현했다. 이 작품의 제작 연도는 1868년이다. 이미 1850년대에 귀스타브 크루베가 사실주의 미학을 주장했고 1860년대에 들면서 마네가 1863년에 올랭피아 같은 작품으로 실제 생활을 노골적으로 화면에 끌어들이기 시작하였다. 산업화와 함께 성장한 중산층이 누리는 현대사회가 그림의 주제가 된 지 오래였고 초상화가 한창 유행의 중심에 있었다. 이런 변화의 한복판에서 모로는 자칫 구태로 여겨질 수 있는 고대 신화를 주제로 선택했다. 그런데 그의 화면은 아카데미의 원칙과도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작가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던 사람이었을까? 그게 내 첫 번째 궁금증이었다. 로슈 푸코가로 접어들면 조용한 언덕길을 걷게 된다. 얼마 걷지 않아 오른쪽에 4층짜리 건물이 나타난다. 눈에 띄는 간판이나 안내물이 없어서 자칫 지나칠 수도 있다. 앞에 서서도 여기가 맞나? 하고 다시 확인하게 된다. 굳게 닫힌 아치형 검은 철문이 방문자를 반기는 것 같지는 않다. 무거운 철문을 밀고 들어서는데 등 뒤로 철커덩 문 닫히는 소리가 제법 커서 살짝 놀랐다. 몇 개의 계단을 올라 작은 매표소에 이르는 짧은 동선이지만 그 사이에 이미 여긴 완전히 다른 세상이겠구나.

0: 라는 예감이 스쳐간다. 은둔하는 화가 집을 미술관으로 만들다. 귀스타브 무로는 1826년 건축가 아버지와 음악을 하는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누나를 어린 나이에 병으로 잃은 뒤 부모의 관심은 몸이 약했던 아들에게 집중되었다. 아들에게 학교를 그만두게 하고 가족은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난다.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던 모로는 이 여행에서 드로잉으로 가득 채운 스케치북을 안고 돌아온다. 18세가 되던 1844년에 국립미술학교에 입학했으나 당시 화가 지망생들에게 최고의 명예이자 성공의 왕도인 로마상에 두 번 낙선한 후로 학교를 자진 퇴학한다. 1852년에 부모는 아들이 집에서 편히 작업할 수 있도록 지금 미술관이 된 이 집을 구입한다. 당시에는 작은 건물이었지만 건축가인 아버지가 직접 설계를 해서 꼭대기에 한 층을 증축해 화실을 만들고 아래층에는 가족이 거주했다. 아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외부에서 화실로 직접 통하는 계단도 만들었다. 당시 이웃에는 모로가 존경하는 거장 외젠 들라크루아가 살고 있었고 모로와 가까운 선배이자 친구인 테오도르 샤세리오도 옆 동네에 작업실을 두고 있었다. 1840년대의 프랑스 미술계는 정확한 소묘를 중시하는 신고전주의와 색채의 표현력을 강조하는 낭만주의가 새로이 등장하여 대립하던 시기였다. 예술원과 살롱전의 주류를 이루는 신고전주의의 앵그르와 낭만주의의 기수 들라크루아의 대립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샤세리오는 앵그르의 제자였으나 들라크루아의 미술론에 영향을 받으면서 신고전주의적인 예민하고 섬세한 아름다움과 낭만주의의 감성이 풍부한 표현을 융합한 화풍을 발전시켰다. 모로는 신화와 성경을 이국적인 여인의 신비한 모습과 오묘한 색채를 통해 몽환적으로 그려낸 샤세리오의 작품 세계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 1846년에 미술대학을 그만두고 고민하던 어린 모로가 샤세리오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1856년 겨우 37세밖에 안 된 샤세리오가 요절하자 모로는 깊은 슬픔에 빠져 붓을 놓고 절망의 시기를 보낸다. 다음에 부모의 권유로 다시 이탈리아로 떠난 그는 여러 도시를 여행하며 르네상스 거장들의 그림을 연구하는 시간을 보낸다. 이 시기 이탈리아에 체류하고 있던 젊은 에드가 드가를 만나 친교를 맺는다. 우피치 미술관에서 드가를 그린 모로의 스케치와 이즈음의 드가가 그린 모로의 초상화가 모로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어 두 사람이 이탈리아에서 함께했던 시간을 상상해보게 해준다. 1859년 9월, 2년 만에 수백 점의 수채화와 드로잉을 갖고 파리로 돌아온 모로는 1864년 살롱전에 오이디푸스와 스핑크스를 발표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후 앞에서 이야기했던 프로메테우스 등을 몇 차례 살롱전에 출품하지만 그의 대외 활동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그는 비평을 극도로 꺼렸고 미술은 느끼고 좋아하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떠들어대지 않는다 라고 일침을 날렸다니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짐작하게 한다.
1: 자,

0: KBS 오디오북
1: 1층 깨달음과 발견의 순간. 귀스타브 무로와 이 미술관의 배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매표소 뒤 좁은 복도를 지나 1층 전시실에 들어서는 순간 그 얕은 지식은 아무 소용없다는 걸 깨닫게 됐다. 벽면을 빈틈없이 채운 액자들 앞에서 어디서부터 시선을 두어야 할지 망설이게 된다. 결국 눈길이 닿는 대로 천천히 전체를 보고 다시 하나씩 더듬어가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 1층은 1903년 개관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복원해 2015년에 공개되었다. 80제곱미터 정도 되는 작은 공간이 현관, 복도, 식당 등의 원래 구조를 유지하면서 6개의 전시실로 나누어져 있다. 이 작은 공간에만 400점에 가까운 작품이 빽빽하게 걸려 있다. 하얀 벽에 작품 한 점만 걸어두는 현대 전시 방식에 익숙하다면 당황스러울 법하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모로가 의도한 방식이다. 개관 공사를 하던 당시의 영수증까지 보존되어 있어 그 명세서를 참조하면서 원래 사용한 페인트와 벽지의 종류를 확인하며 최대한 동일하게 복원했다고 한다. 액체 디자인, 작품 배치의 위치와 방법 모두 모로가 생전에 직접 구상한 그대로 따랐다. 그런데 전시를 천천히 들여다보면 연대순도 주제별 구분도 찾을 수 없다. 이탈리아 여행 중 미켈란젤로를 모사한 시스티나 경당 수채화가 있는가 하면 말년에 그린 추상에 가까운 유화도 있다. 유화, 수채화, 대생을 구분하지 않고 서로 섞어서 전시하였고 심지어 C실과 F실에는 벽 뒤에 숨겨진 벽장을 만들어 수백 점의 그림을 걸어두었다. 1층은 아마도 모로가 예술가로서 연마해 가던 흔적들을 모두 모아놓은 일종의 수장고로 구상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6개의 방을 돌아 마지막 F실에 이르러 중앙벽에 걸린 헤시오도스와 뮤즈들 스케치 앞에서 멈춰섰다. 1층을 구상하던 모로가 관람객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헤시오도스는 기원전 7, 8세기경에 살았던 그리스의 대표적인 시인이다. 산에서 양떼를 치던 목동이 어느 날 천상에서 들려오는 예술의 여신들, 뮤즈들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듣고 진리를 노래하는 시인으로서의 사명을 깨달았다고 한다. 모로의 그림은 헤시오도스가 뮤즈들을 만나는 장면을 그리고 있다. 목동으로 대표되는 보통의 인간이 무지함에서 벗어나 세상의 진리를 통찰해야 한다는 사명과 정신적 가치를 깨닫는 순간인 것이다. 모로는 이탈리아 여행에서 돌아온 후 이 주제를 그리기 시작하였다. 뮤즈들을 만나 새롭게 태어난 시인이 곧 자신이었을 수도 있겠다. 1층에 이 그림의 스케치를 전시함으로써 우리 모두에게도 헤시오도스 같은 깨달음과 발견의 순간이 찾아오길 바랐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0: 서적과 고대 유물들을 모아놓았고 벽면은 그가 어린 시절 루브르와 이탈리아에서 보티첼리, 라파엘로, 베첼리오, 벨라스케스 등 옛 거장들의 명작을 모사한 그림들로 채웠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보호와 영향을 받으며 어떤 공부를 했는지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그대로 배어난다. 3층 상징주의자가 탄생하기 이전에 상징주의자 3층과 4층은 모로의 작업실을 개조하여 새로 만든 전시실이다. 3층에 오르는 순간 눈앞에 천장이 높고 탁 트인 전시실이 펼쳐지면서 조금 전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공간을 만난다. 휘둥그레진 마음으로 몸을 한 바퀴 돌려 전체를 둘러보다가 4층으로 향하는 나선형 계단의 아름다운 곡선에 시선을 사로잡히고 그러고 나서야 전시장 벽면을 가득 채운 작품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3층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파트로 임대를 주었다가 1895년 미술관으로 개조공사를 하면서 전체를 하나의 전시장으로 만들었다. 천장을 높이고 북쪽 벽은 통창으로 만들어 자연광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오늘의 모습을 갖춘 것이다. 아까 내 시선을 사로잡은 3층과 4층을 연결하는 계단 역시 1895년 미술관 조성공사 때 새로 만든 것이다. 휘돌아가는 우아한 곡선을 따라 발걸음의 감각이 달라진다. 걷는다기보다 빙그르르 회전하는 동작으로 몸이 위로 들어 올려지는 듯하다. 3층 전시실의 첫인상이 감탄의 환호였다면 4층 계단 끝에서는 눈앞의 광경에 숨을 들이쉬며 멈추게 된다. 보물이 가득한 비밀 공간에 들어섰을 때처럼.
1: すいません。あ、え、あの KBS
2: オーディオブックはどこですか?あ、あの、あ、 최고의 클립.
1: 소소소소소.
0: 4층. 깊고 내밀한 목소리와의 대면. 3층처럼 높은 천장과 북쪽 통창 덕분에 자연광이 전시실을 환하게 비춘다. 길쭉한 공간의 중앙에 가림벽을 세워 두 개의 전시실로 나누어 놓았고 천장까지 작품이 가득 걸려 있다. 어느 한 작품 앞에 멈추기 전에 우선 전체를 훑어보려고 안쪽 방까지 들어가 본다.

여러분은 지금 골목길에서 만나는 예술가들의 삶, 미술 에세이, 파리의 작은 미술관을 들으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 김정환은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에서 문학과 미술사를 수학했습니다. 고려대학교 문화유산융합연구소 연구교수와 명지대학교 박물관학과 교수,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를 거쳐 서울공예박물관 초대관장으로 개관을 총괄했습니다. 오랜 시간 파리에서 생활하며 연구자이자 기획자로서 전시와 제도를 설계해왔고 그것은 저자가 예술을 보는 방식 자체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책은 파리의 크고 유명한 미술관이 아닌 한 인물의 삶과 작업이 응축된 작은 미술관들을 따라 걸으며 작품과 공간 그리고 그 사이에 축적된 시간과 이야기를 함께 풀어냅니다. 작가의 작업실이

였던 집, 삶의 흔적이 남아있는 정원, 기억이 켜켜이 쌓인 전시 공간을 통해 미술관을 단순한 관람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의 서사로 읽어내는 새로운 경험을 제안하는 책, 파리의 작은 미술관. 지금까지 성우 우은세였습니다.

소설 극장 개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31번째

0: 고엽이 된 높다란 수풀이 움직였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후들거리는 다리에 힘을 줬다. 짐승? 아니면 귀신? 둘 다 반갑지 않다. 퇴로를 찾아 눈동자를 대굴 굴렸다. 어정쩡하게 일어서는데 흔들리는 숲을 넘어에서 손이 튀어나왔다. 화들짝 놀라 그 자리에서 펄쩍 뛰어오르는 승범은 연이어 나타나는 주름진 얼굴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1: 왜 또 자네야?
0: 수정이 인상을 찌푸렸다. 승범은 참았던 숨을 내쉬었다. 그가 허리에 두 손을 올렸다.
2: 기척 좀 내고 다니세요.
1: 산에서 무슨 기척. 그렇게 간이 작아서야.
0: 뻔하다는 듯 혀를 차며 수정은 승범을 지나쳤다. 승범은 그녀가 맨 가방에 시선이 갔다. 옆으로 길게 맨 청가방엔 초록빛 잎사귀가 가득했다.
3: 그 사이에 약초를 캤다니 역시 프로다.
0: 승범은 고개를 흔들었다.
3: 헤이! 뭘 인정하는 거야?
0: 승범은 두 다리에 힘을 주고 재빨리 걸어 수정을 앞질렀다. 수정이 그를 째려보더니 걸음을 빨리했다. 그녀가 그를 지나치자 승범은 질 수 없어 뛰다시피 앞으로 나섰다. 한치의 양보 없이 걸음을 옮기는 수정의 가냘픈 어깨가 그의 팔을 쿡쿡 찔렀다. 좁고 가파른 내리막길을 성큼성큼 걸었다. 바람이 불자 우수수 떨어지는 낙엽에 가려진 길은 그 끝을 알 수 없었다. 얼마나 그렇게 걸었을까? 로장의 발걸음을 치고 나아갈 수 없었다. 그만큼 수정은 걸음이 빨랐고 승범은 무리하는 바람에 허벅지가 터져나갈 것 같았다.
2: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요.
0: 어떻게든 걸음을 늦추게 하려고 승범은 말을 걸었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지만 귀는 막지 않았으니 계속 말했다.
2: 요즘 저한테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뭐 언제나 그랬지만 소라일도 그렇고 공실아줌마 일도 있고 해서 전 좀 인정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역시 귀신 환자를 제가 좀 뺏어서 그런가?
0: 두서없이 하는 말에 힘든 게 좀 가셨다. 내디디는 발에 시선을 두던 승범은 갑자기 멈춰선 수정과 부딪혔다. 놀란 승범이 수정을 바라봤다.
1: 자네는 언제나 제멋대로야. 그깟이 몇 번 해냈다고 자신만만하기는. 돈만 밝히는 놈을 내가 왜 인정하겠어?
2: 아니, 요즘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돈만 밝히는 건 처음부터 알았잖아요. 근데 유독 요즘 더 돈으로 사람 공격하시는데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잘 살기 위해서 돈 좀 벌어보겠다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잖아요. 사장님 그래서 돈 안 벌어요? 귀신 환자 왜 고치고 사람 환자 10명씩 데려오라고 하는데 그거 다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나만 이상한 놈 만들어요?
1: 너 돈 벌겠다고 미친 짓도 하잖아. 응? 사람이 양심 있게 돈 벌어야지 뇌물도 마다하지 않는다며. 너 장영감한테도 돈 갖다 바쳤지? 뇌물이 일상인 게 말이 돼?
2: 뭐야, 그건 또 어디서 들으셨대? 어? 기사 보셨어요? 아니면 소라 데리고 병원 갔을 때?
1: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0: 그 말에 승범의 얼굴이 일순간 굳었다.
2: 고 사장님은 그런 적 없어요? 되게 미워하시는. 어디 하루 이틀일까마는 누가 보면 제가 고 사장님 원수라도 되는 줄 알겠어요.
0: 되묻는 말에 수정은 할 말을 잃었다. 상처 주는 말은 수정이 다 했는데도 갑자기 승범의 질문에 자신의 죄가 모두 까발려진 것처럼 부끄럽고 민망했다. 돈에 미쳤던 게 어디 승범뿐이겠는가. 수정은 대답도 하지 못하고 뒤돌아서 걸었다. 승범은 정말이지 젊었을 때 자신과 같았다. 한치 앞도 보려고 하지 않는 아둔한 면까지. 어디선가 바람이 나뭇잎을 치대는 소리가 아닌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산을 휘돌자 빽빽하게 들어찬 나무 사이로 깊은 골짜기가 보였다. 그곳에 규모가 큰 계곡의 옥빛 물줄기가 눈에 들어왔다. 물을 보니 목이 탔다. 수정만 아니었다면 배낭에서 냉큼 생수를 꺼내 마시고 싶을 정도였으나 여전히 지금은 누가 먼저 앞설 것인지 자존심 싸움 중이었다.
4: 어이!
0: 그때 저편 산비탈에서 박씨가 나타났다. 그가 승범과 수정을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다. 박씨의 표정이 밝았다. 승범의 가슴팍을 들쑤시던 고통이 사라지고 희망의 불씨가 켜졌다.
2: 그렇다면 먼저 가겠습니다.
0: 승범은 뛰기 시작했다. 젊은 게 무엇이 좋은가? 그것은 바로 체력. 박씨의 얼굴을 보자 기운이 났다.
5: 얼마 안 남았다. 저기만 간다면 내가 먼저다.
0: 지친 나체에 수정을 두고 뛰던 승범은 낙엽을 밟았고 발이 주르륵 미끄러졌다. 하는 사이에 하늘이 뒤집어지고 땅이 솟아올랐다. 놀란 수정이 거꾸러지고 사라졌다. 새가 회색으로 변하는 하늘 위로 날아올랐다. 그리고 암전.

단단한 무언가가 쇠붙이에 부딪히는 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다. 머릿속에서 울리는 걸까? 연방 들리는 날카롭고 묵직한 소리가 저 밑바닥에 눌어붙은 정신을 자극했다. 그럴수록 욱신거리는 통증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생생하게 느껴졌다. 누군가가 웃었다. 수정이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자신을 내려다보며 비웃는 걸까? 그렇다고 하기엔 그 목소리가 너무 걸걸했다. 그리고 하나가 아닌 여럿. 박씨와 유씨 형도 함께 비웃는 걸까? 자기가 생각해도 지금 상태가 꽤 꼴사나

0: 나와 보일 테니 계속 정신을 잃은 척할까? 너무도 수치스러워 아파도 시름조차 내지 못했다.
1: 그 머리는 무거워서 혼자 들기 어려울 것 같은데? 정말 본국으로 가져가려고?
2: 일본 말? 정말? 여기서 1호가 들린다고?
0: 승범은 귓가에서 들리는 쇳소리가 머릿속에서 들리는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2: 아, 넘어질 때 머리를 바닥에 호되게 부딪혔나?
0: 그러고 보니 뒤통수가 소리에 맞춰 욱신거렸다.
3: 그렇다고 진짜 사람 머리를 들고 갈 수는 없잖아. 내가 수없이 베었던 사람 머리를 기념하는 장식품으로 생각하기로 했어. 게다가 우리 아내가 불교신자야. 아내한테 생색내기에도 좋지. 난 종교에 대해 잘 모르지만 딱 보기에 위엄마저 서린 이거라면 남한테 자랑하기에도 좋잖아. 에이, 몸은 두고 간다.
0: 승범은 몸을 움직이려고 했다. 그의 몸이 기우뚱했다. 저 너머에서 우직근하는 소리에 이어 뭔가가 산을 대굴대굴 구르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웃음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다. 영문도 모르는 대화와 웃음소리가 사라졌다. 더는 머릿속에서 울리는 소리도 남자들의 웃음도 들리지 않았다. 모든 소리는 없었다는 듯 유유히 흐르는 계곡의 물소리만이 들렸다.
2: 간다고! 안 돼! 이렇게 날 두고 가지 마!
0: 명치 끝에서부터 분노와 슬픔이 차올랐다. 이럴 수는 없었다. 그는 주먹을 꼭 쥐었다. 일어나려고 한껏 굳은 몸을 움직였다. 몸통이 들썩였다.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아 답답했다. 마치 몸이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화가 잔뜩 나서 꼭 쥔 주먹으로 바닥을 연방 내리쳤다. 차가운 물줄기가 튀어올랐다.
2: 날 아무짝에 쓸모없는 돌덩이처럼 두고 가지 마! 괴롭다고! 그리고 외롭단 말이야.
0: 그는 두 눈을 부릅떴다.
2: 최소한 119를 불러줘야 할 거 아니야!
0: 소리를 빽 지르다가 바로 옆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수정과 눈이 마주쳤다.
4: 자네 괜찮은가? 어? 정신이 좀 들어?
2: 안 가셨군요.
0: 수정이 눈살을 찌푸렸다. 눈앞에 손가락을 들이밀었다.
4: 이게 몇 개로 보이나?
2: 세 개가 좌우로 움직입니다.
0: 끙 소리를 내며 승범은 상체를 일으켰다. 어제 다쳐놓고 오늘 또 이렇다니. 뒤통수를 만져보니 어디에 부딪혔는지 부었다. 수정이 손을 뻗어 일어나려는 그의 팔을 부축했다. 선선히 그 도움을 받으며 일어나다가 오른 발목에서 말도 못할 정도로 찌릿한 고통이 느껴져 몸을 웅크렸다. 발목에서 시작한 고통이 몸뚱이를 거쳐 정수리로 도달하는 느낌? 절뚝거리자 그 모습에 수정이 말했다.
5: 부러진 것 같진 않지만 곧 부러질 것도 같고.
2: 어디서부터 재수의 오미 붙었지? 걸레 밤물을 뒤집어 썼을 때부터? 아니지, 해고됐을 때부터? 삼재인가?
5: 곧 죽어도 자기 탓이라고는 안 하는구먼.
2: 내가 뭘 그리 잘못했는데요? 불쌍해서 하늘이 상이라도 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서 참 이상하구만.
0: 구시렁거리며 두 팔을 양쪽으로 뻗고 뒤뚱거리며 내리막길을 내려갔다. 발을 디딜 때마다 고통에 머리카락이 곤두섰다. 두 팔이 좌우로 위태롭게 흔들렸다. 금방이라도 다시 뒤로 나자빠질 것 같다.
4: 그 다리로 산을 어떻게 오르려고? 그냥 내려가서 병원에 가게.
2: 내가 미쳤습니까? 박 씨가 저기에서 손을 흔들고 있는데 누구 좋으라고?
4: 쓸데없이 말이 많아. 차라리 입을 다칠 것이지.
0: 혀를 차며 수정이 승범의 오른팔을 잡았다. 오랜 세월로 굽고 앙상하게 뼈만 남은 손이 흔들리지 않게 굳건히 그를 지탱했다. 승범은 그 손을 내려다봤다.
3: 수족냉증 있으신가?
0: 붙든 손이 꽤 차가웠다. 힘겹게 계곡의 돌들을 밟아 이동하고 박 씨가 있는 곳까지 갔다.
6: 아이고, 아유 한의사 선생, 꼴이 말이 아니구먼. 그래,
2: 유시영 씨 찾았어요?
6: 저기서 울고 있더구만. 내가 뭐라고 했나? 나만 믿으라고 하지 않았나?
0: 박 씨가 뒤를 가리키자 승범은 다리가 아픈 것도 있고 수정에 앞을 치고 나가려고 하다가 물밀듯이 밀려오는 고통에 휘청거렸다. 바로 옆은 계곡까지 가파른 산기슭이었고 넘어져 구를 뻔한 걸 간신히 옆에서 나무를 붙들며 면했다. 켜켜이 쌓인 낙엽과 비죽 솟은 수풀을 가로지르면 커다란 돌무더기가 잔뜩이었다. 시야가 흔들려 현기증이 났다. 잘못했으면 저 돌덩이 중 하나에 머리를 처박을 뻔했다.
5: 자네 욕심이 그 끝도 없군. 그래,
2: 하루 이틀까마는 밉다고 저 버리면 안 돼요.
0: 자신을 한심하게 쳐다보는 수정이었다.
2: 살려는 주세요.
0: 박 씨는 승범을 돌아봤다. 얼굴은 시뻘개진 채로 가녀린 수정의 두 팔에 의지하면서 절뚝이는데 금방이라도 자기처럼 귀신이 될 것 같은 모습이었다.
6: 아휴, 그래야 쓰나?
0: 박 씨는 분홍 장갑을 만졌다. 지금 이 손에 허전한 빈자리를 채워줄 인간이 자기 편이었다.
6: 내가 먼저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안심하라고 일렀네. 그리고 한의사 선생이 생각한 위험 인물은 아직 보지 못했고.
5: 위험 인물?
0: 듣고 있던 수정이 반문했다.
2: 연쇄살인범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 머리를 댕겅 자르는. 최소 이곳엔 두 시신이 묻혀있을 겁니다. 핸드폰도 터지니까 긴급할 시 신고를 할 겁니다. 혹시 몰라 정미 씨에게 밤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해뒀습니다.
0: 승범의 설명을 들은 수정은 다시 한심한 표정을 지었다.
2: 왜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않습니까?
5: 지금 자네 발목이 부러지느냐 안 부러지느냐의 긴급 상황이 아닌가? 아니 노인네가 성인 남성을 언제까지 부축해야 하느냐 말이야.
2: 유시영 씨입니다.
0: 수정이 짜증을 내자 어쩔 줄 모르던 승범이 산기슭에서 옹송그린 머리 없는 몸을 발견하고 소리쳤다.
7: 누구라도 와주세요.
0: 바람을 타고 그의 울음이 들렸다. 오랫동안 들어왔던 것처럼 익숙한 그 울음에 승범은 숨을 삼켰다. 흔들리는 시선으로 승범은 유시영의 몸을 봤다. 푸르른 빛은 사라지고 어찌된 영문인지 머리가 없는 몸이 돌덩이로 보였다. 돌덩이가 팔을 뻗었다. 그 끝에 사가가는 인간의 해골이.
2: 저게 뭐예요?
0: 떨리는 목소리로 수정에게 물었다. 갑자기 멈춰서서 파르르 몸을 떠는 승범을 보며 이 인간이 왜 또 일어나 하는 표정을 짓던 수정은 그가 유시영에게 눈을 떼지 못하는 걸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5: 왜? 아 뭐? 귀신 처음 보나?
0: 퉁명스레 말을 내뱉고 자기는 할 만큼 했다는 것처럼 부축하던 손길을 걷었다. 아직 내기 중 아니던가 몸이 기우뚱하자 승범은 손을 허우적거리며 간신히 앞서는 수정을 붙들었다.
5: 왜 이렇게 붙들었어?
2: 아니 귀신이라 하기엔 그 영화 슬리피 할로우처럼, 아니 그런 거 안 보셨을 테고, 아무튼 몸이
5: 뭐
2: 그 부처님인데요?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김은비, 해설 김봄. 31번째 시간이었습니다.

21세기 들어 지구는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찌는 듯한 더위는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는 만큼 대비를 잘해야 하는데요.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많이 마십니다. 또 창문이 닫힌 차 안에 노약자와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말고 산업 현장에서는 되도록 실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요. 만약 현기증, 메스꺼움, 근육경련과 같은 열사병 초기 증상이 있을 땐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차가운 음료를 천천히 마시고 물을 뿌려 빨리 몸을 식혀줘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렇게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면 물놀이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선 물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자신의 체력과 능력에 맞게 물놀이를 해야 합니다. 또 껌과 음식물을 문 채로 수영을 하면 기도를 막아 질식 위험이 있는 만큼 주의하고 특히 음주 수영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만약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일단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가급적 주위의 물건들을 이용해 안전하게 구조합니다. 또 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는 식중독 발생 위험도 높아지는 만큼 먹을거리 안전에도 주의하면서 건강한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재난재해와 안전사고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8월 2일 새벽 4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특보사항입니다. 전남 보성과 여수 광양, 경북 고령 영덕 포항 경주, 경남권 대부분 지역에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우리나라 부근 해상의 기상개홍입니다. 오늘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 해상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서해상과 남해 서부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낀 곳이 있겠고 일부 섬 지역은 안개가 짙게 끼면서 이슬비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각 해상별로 자세한 날씨입니다. 서해중부 앞바다. 남선 해제 서풍 2에서 6m로 불겠고 맑겠습니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중부 먼바다. 남선 해제 서풍 4에서 8m로 불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앞바다. 오전 선해제 북서풍 4에서 7m, 오후 북선해제 북풍 4에서 7m로 불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북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 선해제 북서풍, 바깥 먼바다 남선해제 서풍 5에서 8m로 불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남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는 선해제 북서풍, 바깥 먼바다 남선해제 서풍 5에서 8m로 불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선해제 북풍, 오후에는 선해제 북서풍 4에서 7m로 불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 선해제 북서풍 5에서 8m로 불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동쪽 먼바다. 오전 북선해제 북풍 5에서 8m, 오후 선해제 북서풍 5에서 8m로 불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앞바다. 선해제 북서풍 4에서 8m로 불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안쪽 먼바다. 선해제 북서풍 6에서 9m로 불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 선해제 북서풍 6에서 9m로 불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 오전 선해제 북서풍 2에서 5m, 오후 남선해제 서풍 2에서 6m로 불겠고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 안쪽 먼바다 선해제 북서풍, 바깥 먼바다 북선해제 북풍 4에서 7m로 불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앞바다. 오전 선해제 북서풍, 오후 남내지 남서풍 2에서 7m로 불겠고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남쪽 먼바다. 오전 북서내제 북풍, 오후 북내제 북동풍 4에서 7m로 불겠고 오전에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북쪽 먼바다. 북내제 북동풍 4에서 9m로 불겠고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 맑아지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동해중부 앞바다. 오전 선해제 북서풍, 오후 동내지 남동풍 4에서 8m로 불겠고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동해중부 먼바다. 오전 선해제 북서풍, 오후 북내지 북동풍 5에서 10m로 불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북부 앞바다. 남산의 서풍 2에서 5m로 불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먼바다. 남산의 서풍 4에서 8m로 불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동래지 남동풍 4에서 8m로 불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바다. 동래지 남동풍 오전 6에서 12, 오후 4에서 10m로 불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1에서 2m, 오후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대화태. 남내지 남서풍 5에서 10m로 불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연해주. 동내지 남동풍 5에서 10m로 불겠습니다. 구름 많고 오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동중국해. 남서내지 서풍 6에서 9m로 불겠고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규슈 서해. 북서내지 북풍 6에서 9m로 불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규슈 남해. 북서내지 북풍 6에서 11m로 불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0.5 내지 1m, 오후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3시 현재 각 지방의 일기 실황입니다. 먼저 러시아 지역입니다. 하바로프스크. 동풍 1m, 1,800헥토파스칼, 18.5도, 대치에 바람 우크 1,011헥토파스칼, 15도, 블라디보스톡, 남서 2m, 1,700헥토파스칼, 19도, 북한 지역입니다. 선붕, 바람 우크 이슬비, 1,700헥토파스칼, 21.2도, 청진, 북동 5m, 이슬비, 1,700헥토파스칼, 22.2도, 김책, 바람옥구 1,500헥토파스칼 25도, 신이주, 서풍 1m 1,600헥토파스칼 27.6도, 원산, 바람옥구 1,500헥토파스칼 28.9도, 평양, 바람옥구 1,700헥토파스칼 28.6도, 해주, 북풍 1m 1,700헥토파스칼 27.4도,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속초, 남서 3m 1,400헥토파스칼 31.8도, 백령도, 남서 3m 옅은 안개 1,600헥토파스칼 26.3도, 강릉, 남서 2m 1,500헥토파스칼 31.4도, 동해, 남서 2m 1,500헥토파스칼 30.7도, 서울, 남서 1m 옅은 안개 1,800헥토파스칼 28도, 인천, 남풍 2m, 1,800헥토파스칼 27.7도, 울릉도와 독도, 서풍 2m, 1,500헥토파스칼 30.2도, 서산, 남풍 1m, 1,800헥토파스칼 26.9도, 울진, 남서 2m, 1,600헥토파스칼 29.7도, 포항, 남서 2m, 1,600헥토파스칼 30.2도, 군산, 남동 1m 1,900헥토파스칼 25.9도, 부산, 북풍 1m 1,600헥토파스칼 30.1도, 통영, 북풍 1m 1,600헥토파스칼 27.2도, 목포, 바람 없고 1,900헥토파스칼 26.4도, 여수, 북풍 3m 1,800헥토파스칼 28.8도, 제주, 남서 1m 1,800헥토파스칼 28.2도, 서귀포, 북동 1m 1,900헥토파스칼 26.5도, 일본 지역입니다. 삿포로, 남동 3m 1,900헥토파스칼 16.9도, 삿포로, 동풍 1m 1,800헥토파스칼 17.2도, 내무로, 동풍 2m 1,100헥토파스칼 12.8도, 아오모리, 북동 5m 1,500헥토파스칼 20.5도, 센다이, 북풍 3m 1,500헥토파스칼 21.3도, 와지마, 남서 2m, 1500헥토파스칼 27.5도, 도쿄. 남서 1m, 1300헥토파스칼 26.4도, 하치주 섬. 남서 2m, 1300헥토파스칼 27.5도, 마쓰에. 서풍 1m, 1700헥토파스칼 27.8도, 오사카. 북동 3m, 1500헥토파스칼 30도, 이즈하라. 북서 4m, 1700헥토파스칼 31.6도, 후쿠오카. 남동 1m, 1800헥토파스칼 29.3도, 가고시마. 북서 3m, 1700헥토파스칼 28.5도, 시미즈. 북풍 3m, 1500헥토파스칼 27.5도, 나제. 북서 1m, 1900헥토파스칼 28도, 미나미다이토섬. 북동 1m, 1800헥토파스칼 24.8도, 지치지마. 북서 1m, 1700헥토파스칼 26.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한상은 예보관입니다. KBS 기상통보 장금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췌장암은 췌장에 생기는 악성 종양입니다. 대부분의 암이 그런 것처럼 췌장암도 오랜 생활 습관과 환경적인 요인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지적됩니다. 특히 흡연이 주는 위험이 발생률을 높인다고 하는데요. 담배가 발암 물질이라는 걸 생각하면 이해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췌장암의 위험에서 특히 흡연이 강조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 혈당을 비롯해서 대사질환의 위험 역시 췌장암의 위험 요인으로 지적이 되는데요. 오늘은 췌장암의 위험 요인들에 대해 알아보고요. 여름철 특히 조심해야 할 식중독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브루노 마스의 Too Good to Say Goodbye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췌장암은 췌장의 위치상 발견이 쉽지 않다는 말도 하고요. 조기 발견이 어려워서인지 예후가 안 좋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없는 질환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췌장암의 위험 요인들에 민감하고 잘 지킨다면 예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소화기내과 박재근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소화기내과 박재근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췌장암의 위험 요인으로 지적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1: 네, 그렇습니다. 췌장암은 특별히 한 가지 원인 때문에 생기는 암은 아닌데요.
0: 네.
1: 여러 위험 요인이 오랜 시간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0: 네.
1: 대표적인 위험 요인으론 흡연, 과도한 음주, 네. 만성 췌장염, 비만, 당뇨병이 있겠고요.
0: 네.
1: 또 연세가 드실수록 위험이 증가합니다. 또한 가족 중에 췌장암 환자가 있거나 네. 특정 유전 질환을 가진 경우에는 일반인보다 위험도가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0: 여러 위험 요인들을 말씀 주셨는데요. 이런 요인들을 삼가고 조심한다면 예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1: 네. 물론 모든 췌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0: 네.
1: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는 있습니다.
0: 네.
1: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암의 약 30에서 50%는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0: 네.
1: 특히 금연, 절주는 가장 효과적이고 또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 규칙적으로 운동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0: 네.
1: 또 당뇨병을 잘 관리하시고 반복되는 췌장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췌장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0: 네.
1: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위험 요인을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0: 금연과 절주 말씀하셨는데요. 췌장암의 위험을 떠올리면 술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음주가 문제가 되는 거죠?
1: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술 때문에 췌장이 망가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0: 네.
1: 실제로 과도한 음주는 급성 췌장염과 만성 췌장염의 중요한 원인인데요. 다만 췌장암만 놓고 본다면 술 자체보다는
0: 예.
1: 술이 만들어내는 만성적인 염증이 더 큰 문제입니다.
0: 아.
1: 술을 많이 드시면은 췌장세포가 반복적으로 손상이 되고 또 회복되는 과정이 계속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만성염증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결과적으로는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단순히 술을 드셨다기보다는 얼마나

0: 오래 얼마나 많이 드셨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1: 과도한 음주가 문제가 되고요. 하지만 가장 큰 환경적인 위험 요인은 흡연이라고 하던데요.
0: 네, 맞습니다. 사실 가장 놀라워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췌장암에서 가장 중요한 교정 가능한 위험 요인은 술보다 흡연입니다.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비흡연자보다 췌장암 발생 위험도가 약 두 배 정도 높고요. 전체 췌장암의 약 20에서 25% 정도는 흡연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담배 연기에는 70종 이상의 발암 물질이 들어있는데요. 이러한 물질이 혈액을 통해서 췌장까지 전달이 되겠죠. 네, 결과적으로는 췌장세포의 DNA 손상을 일으키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면서 암 발생 위험도를 높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점은요. 금연을 하시면 효과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자, 금연을 시작하시면 시간이 지날수록 췌장암의 위험은 점차 감소하는데 일반적으로 10년에서 15년 이상 금연을 유지하시면 위험도가 상당히 낮아지고 비흡연자분들과 거의 가까운 수준으로 위험도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금연하시는 게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1: 그런데 음주와 흡연은 췌장암뿐 아니라 다른 질환에서도 문제가 되잖아요. 특히 췌장암에서 흡연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0: 네. 흡연은 단순히 발암물질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몸 전체를 만성염증 상태로 만들고 면역기능을 떨어뜨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혈액순환을 방해하게 되고 정상세포의 회복 능력을 또 감소시키고 또 암세포는 더 잘 자라게 그런 환경을 조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췌장은 다른 장기보다 재생력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손상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회복보다 손상이 더 많아지게 되고 결국은 유전자 이상이 축적되게 되고 그래서 췌장은 흡연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는 장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암이 좋아하는 환경으로 만드는 거네요.
0: 네.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암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병이 아닌데 그 수년이나 수십 년 동안 작은 유전자 이상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발생합니다. 흡연은 바로 이러한 변화를 빠르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건강한 땅에서 잡초가 자라지 않지만 이제 땅이 아무튼 계속 오염되면은 막 자라는 거랑 비슷한 것처럼 흡연은 우리 몸, 우리 특히 췌장에 있는 암세포를 자라기 쉬운 환경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연은 단순히 폐암만 예방하는 것 아닌가요?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췌장암을 비롯한 여러 암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생활 습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음주 역시 위험 요인에서 빠지지 않는데요. 술이 1급 발암 물질이라는 건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술을 1군 발암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이는 많이 마시면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사람에게서 암을 일으킨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조금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술은 간암이나 식도암처럼 직접적으로 암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췌장암에서는 대부분 만성적인 췌장 손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위험도를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랜 기간 과음을 지속하시면 췌장이 반복적으로 염증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러한 염증은 결국 만성 췌장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 흡연 이렇게 같이 하실 때는 위험이 더욱 커지겠죠.
1: 그렇겠어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면서도 술도 많이 마시는 분들은 두 위험 요인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췌장암 발생 위험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이면 괜찮겠지 보다는 가능한 절주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 췌장 건강에서 지나친 음주는 만성 췌장염의 위험으로도 지적이 되는군요.
0: 네, 맞습니다.

0: 바로 이것을 만성 췌장염이라고 합니다. 이런 만성 췌장염이 진행이 되면 단순히 통증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체중도 감소하고 인슐린 분비가 감소하면서 당뇨병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췌장의 기능 자체가 점점 떨어지는 병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 그렇게 췌장염이 반복되면서 만성 췌장염이 되면 그만큼 췌장암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봐야 될까요?
0: 네, 그렇습니다. 반복되는 염증은 결국 세포의 손상과 회복을 계속 반복하게 만들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이 되게 되면 유전자 이상이 하나둘씩 축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 네.
0: 특히 만성 췌장염 환자분들은 일반인보다 췌장암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만성 췌장염 환자분들이 췌장암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 네.
0: 네, 오히려 금연, 금주를 실천하시고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으시고 원인을 잘 관리하면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만성 췌장염 자체보다도 진단받고 나셔서 그 이후의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만성 췌장염으로까지 가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한 건데요. 췌장염이 어느 정도 반복되면 만성으로 진행되는지 기준이 있는 건가요?
0: 네. 많은 분들께서 급성 췌장염을 몇 번 앓으면 만성이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사실 횟수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1: 네.
0: 최근에는 영상검사와 기능검사를 종합하여 진단을 하는데요. CT, MRI, 내시경 초음파 검사에서 췌장이 딱딱하게 섬유화가 되어 있거나 췌관이 불규칙하게 변형이 되어 있거나 석회화라 그래서 하얀 돌처럼 생기는 그런 하얀 점들이 보이는 경우 만성 췌장염으로 진단합니다.
1: 네.
0: 또 소화효소 분비가 감소하거나 당뇨병이 함께 발생하는 것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좀 쉽게 말씀드리면 급성 췌장염은 일시적인 염증이 되겠고 만성 췌장염은 췌장이 원래 상태를 회복되지 못할 정도로 구조 자체가 변해버린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 췌장염의 단계에서도 빠른 치료는 중요하겠네요.
0: 네,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급성 췌장염이라고 해서 모두 가볍게 지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에 적절한 수액 치료, 금식, 원인 치료를 시행하면 대부분 회복되지만 치료가 늦어지게 되거나 아니면 원인이 되는 이유가 즉 술이면 술 뭐 이런 이유가 계속 되거나 담석에 대해서 생기면 방치를 하게 되면 재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1: 네.
0: 특히 담석 때문에 발생한 췌장염은 담석을 제거해야 되고요. 음주가 원인이라면 반드시 금주를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원인 치료가 제대로 돼야 만성 췌장염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1: 만성 췌장염이 췌장암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만큼 조심해야겠는데요. 췌장암의 위험으로 비만도 문제던데요. 비만과 췌장암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0: 네. 최근 가장 주목받는 위험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비만인데요.
1: 네.
0: 비만은 단순히 췌장이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에 만성 염증을 만드는 상태입니다. 네, 복부 지방이 많아질수록 여러 염증 물질이 지속적으로 분비가 되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변화가 췌장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0: 상단과 아직은 비슷한지는 모릅니다.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아직은 연구가 진행 중인 분야지만 이러한 것들을 말미암아 봤을 때 체중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췌장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1: 예. 비만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췌장암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혈당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당뇨병과 췌장암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1: 네.
0: 오랫동안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일반인보다 췌장암 발생 위험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1: 네.
0: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반대의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1: 네.
0: 췌장암 때문에 당뇨병이 새로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췌장이 암이 생기면 인슐린을 만드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혈당이 갑자기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이 갑자기 당뇨병이 생기거나 잘 조절되던 혈당이 갑자기 악화되면 그 원인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그럼 특히 가족력이나 비만이 아님에도 당뇨병이 생겼다면 췌장 건강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건가요?
0: 네. 최근에는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1: 네.
0: 특히 50세 이후에 특별한 이유 없이 새롭게 당뇨병이 발생한 경우 또는 체중이 오히려 줄고 있는데 혈당은 계속 올라가는 경우 한 번쯤은 췌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0: 물론 새롭게 생긴 당뇨병 환자가 대부분 췌장암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렇지만 가족력이 있거나 흡연, 만성 췌장염 같은 위험 요인이 함께 있다면 담당 의사와 상담해서 복부 CT나 MRI 같은 검사가 필요한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에 발견할수록 치료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결국 대사질환의 위험을 예방하는 게 췌장암의 위험도 낮출 수 있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췌장암도 생활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암이라는 사실이 점점 더 밝혀지고 있는데요.
1: 네.
0: 비만, 당뇨병, 지방간, 지방췌장 모두 대사질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몸속에서 만성적인 염증을 만들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결국 췌장에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약을 드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또 금연, 절주를 실천하셔야 되고요.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을 잘 관리하시는 것이 췌장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1: 네,
0: 결국은 췌장 건강은 우리 몸 전체의 건강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1: 췌장암의 고위험군에서는 선별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던데요. 고위험군에 어떤 경우가 해당하는 건가요?
0: 네. 모든 사람이 선별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예,
0: 현재 국내외 진료지침에는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하는 선별검사를 권고하고 있는데요.
1: 네.
0: 대표적으로는 가족 중 췌장암 환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또는 부모, 형제, 자매처럼 가까운 가족이 젊은 나이에 췌장암 진단을 받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1: 네.
0: 또 그 외에도 브라카2라는 또 다른 펠브2 등 여러 가지 유전자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선별검사가 권고되겠고요. 또 유전성 췌장염, 또 오래된 만성 췌장염 환자분들도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께서는 췌장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기적인 췌장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진행되는 선별검사는 여러 가지인가요?
0: 네. 네, 선별검사로 할 때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검사가 뭐 CT도 있고 복부 MRI, 내시경 초음파 등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MRI는 방사선 노출 없이 췌장 구조를 자세하게 볼 수 있고 작은 췌관의 변화나 낭성 병변을 낭성이 이제 혹이거든요. 그러한 병변을 발견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시경 초음파는 위와 십이지장에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췌장을 관찰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병변도 비교적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사들의 장단점을 잘

0: 이용해서 환자의 위험도에 따라 번갈아가면서 시행을 함께 하기도 합니다.
1: 네.
0: 반면에 혈액 검사만으로 췌장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은 아직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종양 표지자, 암 표지자라고도 하죠. 그래서 CA19-9는 진행된 암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초기 췌장암에서는 정상인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또 담도염이나 담도가 막힌 경우, 담즙이 흐르는 길이 막힌 경우에도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혈액 검사만으로 선별 검사를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이렇게 두 가지 영상 검사들을 이용해서 혈액 검사와 함께 선별 검사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선별 검사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일반인들에게도 선별 검사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일반인들은 췌장암 예방을 위해서 어떤 검사가 필요할까요?
0: 네, 맞습니다. 현재까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CT나 MRI를 검사를 권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 네.
0: 현재 국내외 진료 지침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환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췌장암 선별 검사를 권고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가족력이 뚜렷하거나 특정 유전자 이상이 있는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정기 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1: 네.
0: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무라카2나 탈북2 같은 췌장암 관련 유전자 이상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1: 네.
0: 가족이 췌장암을 알았던 분들 중에서는
1: 네.
0: 혹은 유전성 췌장염과 관련된 유전자 이상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돼서 정기적인 검사를 권고하기도 합니다.
1: 네. 그런데요, 췌장암의 치료에서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수술이 가능한 상태에서는 수술부터 하는 게 우선이었잖아요. 그런데 수술 전에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먼저 시행하기도 한다면서요?
0: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췌장암 치료에서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1: 네.
0: 예전에는 수술이 가능하면 바로 수술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최근에는 암이 주요 혈관과 가까이 있거나 재발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먼저 항암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행 항암 치료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항암 치료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전이를 치료하고 종양의 크기와 침범 범위를 줄여서 수술을 시행하는 전략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치료를 통해서 완전 절제가 가능한 환자가 늘어나고 장기적인 치료 성적도 좋아질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1: 전이나 재발 위험을 막기 위한 방법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0: 네. CT나 MRI에서 보이지 않더라도 실제로는 혈액을 통해서 아주 작은 암세포가 이미 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세포들이 나중에 간이나 폐에서 재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시행하면 이러한 미세 암세포를 먼저 치료할 수 있고 항암제에 잘 반응하는 환자인지도 미리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론 모든 환자분들에게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암의 위치, 병기 또 환자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치료 방침을 결정하게 됩니다.
1: 췌장암 치료에서도 항암제와 같은 신약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0: 네. 과거에 비하면 췌장암 치료는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예전에는 사용할 수 있는 항암제가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여러 항암제의 조합이 개발이 돼서 환자의 상태와 병기에 맞춰 치료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네.
0: 또 최근에는 정밀의료가 발전하면서 암세포에서 유전적 특성을 분석하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즉 NGS 검사도 점점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암세포의 유전자 설계도를 분석해서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찾는 검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제 유방암 유전자 변이로도 유명한 브라카 유전자 변이가 있는 환자에서는 표적 치료제가 도움이 될 수 있고 드물기는 하지만 뭐 MSI 하이나 그 밖에도 M트랙 퓨전 다 유전자 이상의 이름이거든요. 그러한 이상이 발견이 되면 면역항암 치료나

0: 표적 치료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1: 예.
0: 네, 아직은 모든 환자분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1: 예.
0: 이러한 정밀 의료 덕분에 환자분들의 개개인에 맞는 맞춤 치료가 가능해지고 있다는 게 중요하겠고요.
1: 네.
0: 앞으로는 이러한 치료의 선택지가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족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1: 네.
0: 췌장암 치료는 절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환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1: 네.
0: 가족분들의 관심, 응원, 또 의료진과의 이 신뢰가 함께 될 때 치료 효과를 끝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절대 잃지 마시고
1: 네.
0: 차근차근 치료를 이어가신다면 이전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췌장암의 위험 신호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소화기 내과 박재근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H.O.T의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식중독의 위험은 사계절 언제나 있죠. 그중에서도 특히 여름에는 좀 더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장염과 식중독은 같은 의미로 봐도 되는 건지, 증상은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떨까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0: 장염, 세균성 장염, 식중독, 뭔가 불리는 이름들이 많습니다. 같은 의미로 보면 될까요?
1: 예, 명칭이 많아서 좀 헷갈리실 수는 있는데요.
0: 네.
1: 정확한 명칭은 급성 위장염입니다. 토하고 배가 아프고 설사가 나오면 급성 위장염으로 진단을 하는 건데,
0: 네.
1: 그런 이제 급성 위장염을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에 따라 바이러스냐 세균 감염이냐를 나눌 수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식중독은 음식에 의해서 바이러스나 세균의 감염이 생기고, 네. 그거에 따라서 위장염이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0: 근데 음식도 조심해야 하지만 또 식재료나 조리도구의 위생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아, 예, 맞습니다. 바이러스나 세균이 주로 음식 자체에서 감염된 상태에서 인체 내로 들어왔을 때만 생기는 게 아니라,
0: 네.
1: 이게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뭐 다른 식재료로 옮겨 간다든지,
0: 네.
1: 조리 도구를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네. 그렇게 음식도 문제고요. 조리 환경과 같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 증상은 더 심해지나요?
1: 이게 복합적인 영향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데요.
0: 네.
1: 음식이라는 거는 병원균에 오염이 되어 있어도 잘 익히거나 끓이면 사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염의 위험이 낮아지는데요.
0: 네.
1: 다만 이 조리 환경에서 새롭게 또 오염된 병원균이 손을 통해서 그대로 입에 들어오게 되면 급성 위장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만약 오염된 음식을 제대로 익히지 않아서 병원균도 남아있고 조리 환경을 통해서 오염된 병원균도 같이 들어오게 된다면 위장염이 생길 위험성이 더 커지는 건 맞습니다.
0: 네. 그런데요. 또 같은 환경에서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도 식중독 증상에서 개인차가 크지 않나요? 심한 분들은 응급치료를 받기도 하잖아요.
1: 병원균에 노출이 되어도 사람마다 증상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0: 네.
1: 이게 얼마나 많이 노출이 되었느냐, 즉 병원균이 몸에 들어온 정도가 얼마나 되냐는 것도 중요하고, 개인의 면역 상태나 나이, 뭐 위장관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섭취량이 많았던 경우라든지 평소에 이제 면역이 떨어져 있는 만성질환자, 소아, 노인의 경우에는 증상이 심하고 오래갈 수 있다는 거고요.
0: 네.
1: 평소에 위장 기능이 좋지 않았던 분들은 위산 분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나쁜 균이 들어왔을 때 그걸 방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0: 네.
1: 장내 미생물 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유익균이 적다 보니까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0: 네. 식중독의 원인을 생각할 때 특히 여름에는 비브리오균, 대장균, 살모넬라균도 있고요. 얼른 떠올릴 수 있는 균들이 많은데 어떻게 다른가요?
1: 음식을 통해서 위장염을 유발을 하는 병원균에는 대장균이나 살모넬라, 비브리오 이런 종류들이 있고요.
0: 네.
1: 바이러스 쪽으로 또 넘어가면 노로바이러스나 로타바이러스 등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세균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더워지는 여름에 주로 기승을 부리거든요.
0: 네.
1: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름철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세균들이 많이 언급되는 겁니다.
0: 네. 뭐 세균과 바이러스, 그 원인 물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네요.
1: 맞습니다. 어떤 균에 의해서 오염된 음식을 먹고 증상이 유발됐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0: 그리고 생닭을 조리할 때도 조리 도구라든지 주변을 살펴야 한다는 말도 있던데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1: 이 각각의 음식에 따라 식중독을

0: 유발할 수 있는 균들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네. 생닭을 통해서 발생하는 식중독은 대표적으로 캠필로박터균이나 살모넬라균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닭은 이제 조리 과정 중에 익혀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조리 도구나 씻는 과정에서 물이 튀면 다른 식재료나 손을 통해서 교차 오염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리 도구는 꼭 구분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 다른 식재료에 물이 튀지 않도록 마지막에 닭을 조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손은 깨끗하게 씻어야 하는 거고요.
1: 뭐 대장균이나 어패류가 문제되는 감염에도 신경을 써야겠죠?
0: 대장균은 이제 주로 오염된 물이나 덜 익힌 육류, 제대로 세척하지 않은 채소를 통해서 발생하고요.
1: 네.
0: 어패류는 이제 주로 비브리오균에 의한 위장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잘 씻고 잘 익혀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1: 네. 또 냉동실에 있던 재료를 해동하는 과정에서도 조심할 부분들이 많다면서요.
0: 이게 음식을 냉동하게 되면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균이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얼어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해동하다 보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다시 세균이 활성화되면서 빠르게 증식을 하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실온에서 해동을 하거나 따뜻한 물에 넣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냉장실에서 해동을 하거나
1: 네.
0: 전자레인지로 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번 해동했다가 다시 올리는 거는 안 되고 네. 바로 섭취하셔야지만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조리 도구나 손을 통해서 교차 오염들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상한 음식뿐 아니라 조리 환경에 대한 위생수칙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어요. 일반적으로는 뭘 잘못 먹었다는 생각만 하게 되잖아요.
0: 맞습니다. 이제 음식 자체는 잘 익혀 먹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시긴 한데요. 조리 환경에 대한 위생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식중독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당연히 이제 조리 도구 분리하는 부분, 조리 순서를 잘 지키는 부분,
1: 네.
0: 손을 잘 씻는 것, 이런 환경에 대한 주의를 좀 더 기울이셔야 됩니다.
1: 조리 도구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균이 옮겨가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걸까요?
0: 네, 맞습니다. 조리 도중에 물이 튀기면서 다른 깨끗한 식재료에 오염된 균이 묻는다는 것이 좀 문제고요.
1: 네.
0: 오염된 음식을 조리했던 도구를 다른 식재료를 다듬을 때 같이 사용하게 되면 교차 오염이 생기는 거거든요.
1: 네.
0: 원래는 그래서 오염되지 않은 식재료인데 오염이 돼버리니까 식중독을 유발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조리할 때 칼이라든지 도마는 네. 육류용, 어패류용, 채소류용이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그런데요. 뭐 세균과 바이러스 종류가 참 많은데요. 원인이 뭐든 증상은 비슷한가요?
0: 맞습니다. 이게 오염된 세균이든 바이러스든 위장관으로 들어와서 증식하면서 나타나는 증상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1: 네.
0: 그래서 우선은 이제 뭐 구역감이나 구토가 나타나서 식사하기가 좀 힘들어지고요. 복통이나 설사, 배에 가스가 차는 경우도 생길 수는 있습니다.
1: 네. 구역, 구토, 뭐 복통이나 설사가 날 수 있고요. 또 열이 나기도 하고 증상이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0: 경미한 위장관염 같은 경우에는 경구 수분 섭취만 충분히 해주고
1: 네.
0: 휴식을 취하면 며칠 정도 지나서 증상이 저절로 좋아지기는 합니다. 병원 치료라고 해도 증상을 완화시키는 항구토제나 진경제,
1: 네.
0: 지사제 같은 걸 처방받을 수 있긴 하지만 아주 심한 경우, 탈수가 됐는데 먹지도 못한다. 이런 경우에는 수액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긴 합니다.
1: 또 이온음료나 보리차를 마시면서 뭐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아지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잠깐 고생하다가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면 다른 문제는 없는 거죠?
0: 예, 맞습니다. 대부분의 위장관염은 저절로 호전되는 질환이라서
1: 네.
0: 수분 섭취만 잘해주면 특별한 약물 치료 없이 잘 좋아지고요.
1: 네.
0: 아무래도 이제 전해질이나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온 음료를 드셔도 되고 맹물만 드시는 게 좀 어렵다고 하면 보리차를 드셔도 상관은 없고요. 며칠만 지나면 설사가 일단 줄어들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복통도 사라지게 되고 장염이 이제 회복되었다 판단이 되면 후유증 같은 거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식중독이나 장염으로 인한 합병증의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특히 노인들은 여름에 음식 앞에서 소극적이 되는 경우가 많던데요.
0: 먼저 심한 탈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혈압이 떨어지게 되고 급성 심부전이나 신장 부전이 생길 수가 있어서
1: 네.
0: 소아나 노인에게서는 주의를 좀 해야 되는데요. 노인은 원래 심장이나 콩팥 기능이 있고 다양한 만성질환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네. 탈수가 조금만 생겨도 급격히 장기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1: 네.
0: 또한 이 세균성 장염의 경우는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받지 않으면 네. 폐혈증이 생기거나 출혈성 대장균 감염에 의한 용혈성 요독 증후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위장염을 대수롭게 생각하지는 않아야 됩니다.
1: 또 설사가 멈추지 않기도 하고 여러 증상들이 오래 지속이 되면 불안한데요. 병원으로 가야 하는 경우랄까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0: 위장관념의 증상이 오래 지속되면 특히 이제 못 먹는데 설사의 양이 줄지 않으면 그리고 만약에 의식이 좀 처지거나 많이 처지고 소변 양도 줄어들다면은 병원에 꼭 가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열이 동반되는데 열이 안 떨어지고 지속된다. 아니면 혈변이 나오는 경우에는 세균성 위장관념을 의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1: 설사가 심할 때 대변 PCR 검사를 받던데요. 이게 뭔가요?
0: 증상이 이제 너무 심한 분들은 원인 병원균을 찾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PCR 검사를 해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세균인 살모넬라나 대장균, 비브리오, 캠플로박터, 세균성 이질균 이런 것들에 대한 검사도 진행을 하고 노로바이러스나 로타바이러스, 장관 아데노바이러스 등을 검사해서 원인균이 있다, 심하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항생제를 추가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1: 식중독에 항생제가 처방이 될 때도 있는 건가요?
0: 만약에 식중독을 유발하는 원인균 중에서 세균 감염이 의심이 되면 즉 열이 난다든지 혈변이 있다든지 설사가 좀 심하다 이런 경우에는 단기간 항생제 처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살모넬라나 리스테리아균에 의한 식중독에서는 항생제를 쓸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바이러스성 설사라든지 오히려 장 출혈성 대장균이 때문에 이제 위장관염이 생긴 경우에는 사용을 피해야 됩니다.
1: 또 식중독으로 설사를 할 때 지사제를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의료진과 상담 없이 그냥 복용해도 될까요?
0: 설사라는 게 다양한 기전에 의해서 생기는데요. 식중독에서 설사가 생기는 것은 몸이 우리 유해물질을 배출해내려고 하는 방어기전이거든요. 왜냐하면 음식에 의해서 세균 바이러스 독소가 장 점막을 자극을 하고 염증을 유발하니까 이거 빨리 배출을 해내자. 그러려고 장 운동도 빨라지고 설사도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임의로 지사제를 복용하게 되면 이런 독소의 배출이 늦어지면서 오히려 증상이 오래 지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임의로 지사제를 드리는 것보다는 정확한 진찰 후에 필요한 경우에만 약물 처방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1: 임의로 드시면 오히려 증상이 지속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지사제가 장 운동을 억제하는 거잖아요. 그럼 임의로 자주 드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대수롭지 않게 드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0: 지사제도 작용 기전에 따라 좀 다른데요. 장 운동을 억제해주는 로페라미드 같은 약은 임의로 드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소 배출이 늦어져서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기도 하고 임의로 자주 드시면 장마비나 독성 거대결장 같은 합병증의 생길 위험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약국에서 파는 물약 지사제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흡착성 지사제라고 장내 세균이나 바이러스, 독소들을 물리적으로 흡착해서 배출을 시켜주기 때문에 이런 약은 상대적으로는 도움이 되고 안전할 수 있는데요. 이 약도 너무 자주 드시면 변비도 생기고 영양소나 다른 약물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1: 유난히 식중독이나 장염에 잘 걸리는 경우도 있던데요. 뭐 장이 약하다, 민감하다.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는 얘기일까요?
0: 예, 맞습니다. 위장염이라는 것도 병원균과 나의 건강 상태가 짝이 맞아야 생기는 건데요. 평소에 장이 약하다, 민감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위장 기능이 예민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쉽게 생기고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유산분비 떨어져 있는 분들은 세균을 분해하지 못하니까 감염이 잘 생기기도 하고 장내 유익균이 적어서 가스가 차거나 설사 복통이 생기는 게 쉬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위장 기능이 약하다, 예민하다 하는 분들은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신경 쓰셔야 됩니다.
1: 식재료나 음식 보관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냉장고나 냉동실을 너무 믿으면 안 된다면서요.
0: 요즘에 또 환경적으로는 북극 빙하가 녹으면은 고대 미지 병원균이 깨어나서 위험하다 이런 뉴스 들어보셨을 텐데요.
1: 네.
0: 냉장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장고나 냉동실에 있다고 해서 병원균이 절대 죽은 게 아닙니다. 잠들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는 않고요. 특히 이제 냉장실 같은 경우에는 낮은 온도에서 세균 번식이 늦춰지는 것뿐이지 오랜 기간 보관하면 세균이 결국에는 증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 온도를 설정하고 빠른 섭취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예방에 신경 쓰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조리하는 사람의 위생도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죠?
0: 맞습니다. 예, 토사광란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얼마나 힘들면 잘못된 말로 광란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게 한번 경험해보면 다시는 경험해보고 싶지 않을 만큼 음식 먹는 게 조심스러워집니다.
1: 네.
0: 고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 중요하고요. 맛있게 식사를 만들었는데 위생관리 신경 안 써서 가족들이 고생하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조리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오염, 이거는 위생관리만 철저히 해주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재료 손질이나 조리 도구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손 씻는 거 기본만 잘 지키셔도 좋습니다.
1: 네, 오늘은 식중독의 위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김건모의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8월 2일 오전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먼저 기상현황입니다. 특보사항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중입니다. 당분간 전국의 최고기온 35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무덥겠고 열대야 주의보도 대부분 발효 중인 가운데 밤사이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면서 밤에도 무덥겠습니다. 특히 전남 보성과 여수, 광양, 경남권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지역은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 체감 온도는 최고 38도 이상으로 올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됩니다.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 현황입니다. 현재 전국이 맑은 날씨 보이고 있지만 서울 등 일부 지역 구름이 많이 낀 곳도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무한 100m, 진안 130m, 앞에도 160m, 서천 170m 등 전남 서해안 섬 지역과 일부 내륙 지역 중심으로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현재 5시 현재 기온은 장수 21.3도, 강릉 30.8도로 전국이 21도에서 31도의 분포입니다. 강원 동해안은 30도를 넘는 곳이 있고 내륙과 산지는 25도 이하인 곳도 많습니다. 일기 개황입니다. 오늘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받겠습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경기 서해안, 강원 내륙과 산지, 충청권, 호남지방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낀 곳이 있겠고 특히 전남 해안 지역은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부산 35도, 서울 부산 39도, 서울 35도 등 전국이 33도에서 39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고 서해상과 남해서부 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섬 지역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면서 이슬비가 내린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도 중부지방 구름 많다가 오전에 맑아지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당분간 다음 일요일까지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다음 주 중에는 서울 지방의 경우 낮 최고기온 37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 지역 중심으로 더 더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각 지방의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가끔 구름 많겠고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5도, 인천 33도, 수원 34도, 파주 33도가 예상입니다. 강원도 동해안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륙과 산지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까지는 가끔 구름 많이 낀 곳이 있겠습니다. 영동지방 중심으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분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철원 33도, 춘천 35도, 대관령 31도, 강릉 36도가 예상입니다. 충청 남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36도, 충주 35도, 대전 세종 36도가 예상입니다. 전라남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전주 군산 35도, 광주 38도, 목포 33도가 예상입니다. 경상남북도 대체로 맑겠고 낮 최고 기온 대구 38도, 부산, 울산, 창원 39도가 예상입니다. 제주도 대체로 맑겠지만 산지는 오후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제주 낮 최고 34도 예상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맑겠고 낮 최고 32도 예상입니다. 서해 5도 대체로 맑겠고 최고 기온 31도가 예상입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조경모 예보관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7.6도, 습도 85%입니다. KBS 기상 통보 장금혜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6시 뉴스입니다. 미국과 남미를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마지막 방문국인 아르헨티나에서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간 오늘 새벽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에제이사 국제공항에서 출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들러 현지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한 뒤 7박 11일간의 순방 일정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순회 경선 두 번째 지역인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결과를 오늘 발표합니다.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당대표 후보들은 오늘 오전 10시 울산, 오후 2시 부산, 오후 5시 경남에서 각각 합동연설회를 진행합니다. 경선 결과는 지난달 29일부터 어제까지 나흘간 진행한 투표를 합산해 집계되며 마지막 연설 장소인 경남 창원에서 발표됩니다. 순회 경선 첫 지역이었던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어제 김민석 후보가 45.05%의 득표율로 정청래 후보를 0.44%포인트 앞섰습니다. 국민의힘이 보안수사권 피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내일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내일 오전 9시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개최할 생각이며 국민의힘이 준비하는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다고 어제 말했습니다. 이어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 위헌법률 심판까지 법적으로 다툴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현지 시간 1일 드론을 동원해 쿠웨이트를 공습했다고 쿠웨이트 정부가 밝혔습니다. 쿠웨이트 국방부의 사우드 압둘아지즈 아르트완 대변인은 오늘 새벽 쿠웨이트 영공 내에서 적 드론을 탐지해 요격했으며 이란이 쿠웨이트 북부의 정부시설과 부비안 섬의 자동차 등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로 인해 여러 시설이 파손됐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동 주재 미국 대사관들이 자국민들에게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고조에 대비해 대피를 준비해야 한다고 현지 시간 1일 권고했습니다.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등에 주재하는 미국 대사관들은 성명에서 중동에 있는 미국 시민권자들은 주의와 경계를 늦추지 말고 항공편 취소, 주기적 영공 폐쇄, 여행 찾을 가능성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사관들은 미국 시민권자들은 사태 악화 시 출국을 고려하거나 출국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현지 시간 1일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 밤사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인근 지역의 군수산업시설과 물류센터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날 오전 약 10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밝혔다고 AFP 통신이 집계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X에서 서방이 패트리엇 방공체계를 지원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흑해에서 러시아의 컨테이너 선박을 공격해 침몰하면서 선원 17명이 탈출했습니다. 한편 이날 국제원자력기구는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에 외부 전력 공급이 또 끊겼다고 말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 인근에서 지진이 발생해 20명 넘는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1일 이탈리아 국립지질화산연구소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46분쯤 나폴리 서쪽에서 규모 4.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3km로 추정됩니다.

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오늘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지난 밤에도 전국적으로 열대야가 나타난 데 이어 낮에도 대부분 지방 기온이 35도를 웃돌며 종일 덥겠습니다. 서울 35도, 대전과 강릉이 36도, 광주는 3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혜원이었습니다. KBS

0: 안녕하세요. 경제 세미나 아나운서 박노원입니다. 올해 초부터 우리 경제를 긴장케 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전 세계 석유 운송량의 약 21%가 한순간에 발이 묶인 겁니다. 한국 유조선들은 서둘러 우회 항로를 찾아야 했고요. 해운 운임은 급등했습니다. 원유와 LNG 수급에도 비상이 걸리면서 우리 산업 전반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바닷길 한 곳이 막히자 국가 경제, 세계 경제가 출렁인 겁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많은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무역의 상당 부분을 바다를 통해 주고받습니다. 조선 강국, 해운 강국이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 바다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은 얼마나 되어 있을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유고은 리포터가 관련 강연을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난 7월 15일 제440회 도산 리더십 포럼에서 열린 강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예. 이번 주제는 새로운 해양 전략, 바다가 막히면 국가가 멈춘다였고요. 연사는 김진영 전 피지 대사입니다. 이 김진영 대사는 해군 제독 출신의 해양 안보 분야 전문가인데요. 오랜 군 복무를 통해서 해군 작전과 해양 안보 전반을 다뤄왔고 또 전역 후에는 주 피지 대한민국 대사를 역임하면서 남태평양의 전략 환경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인물입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해양 강국의 조건부터 바다를 둘러싼 국제 정세 그리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해양 전략의 방향까지 폭넓게 짚어보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0: 특히 최근에 바다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게 되는데 강연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나요?
1: 네, 김진영 대사는 이번 강연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먼저 화두로 던졌습니다. 바로 바다가 막히면 국가가 멈춘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바다에 대해서 어떤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는가였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에너지도 식량도 무역도 사실상 전부 바다에 기대고 있는데요. 우리가 매일 쓰는 인터넷조차 바다 및 해저 광 케이블을 통해서 흐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바다는 물류의 통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토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바다에서 심상치 않은 변화들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올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우리 경제가 출렁인 것도 바로 그 단면이라는 거고요. 이 김진영 대사는

0: 시장 경제, 외교, 안보를 하나로 묶는 종합적인 전략, 그리고 신뢰를 쌓은 나라들과의 촘촘한 협력 관계, 그것이 바다를 지키는 진짜 힘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어떤 해양 전략이 필요한지, 그리고 해양 안보가 왜 중요한지 구체적인 내용은 강연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네. 그럼 새로운 해양 전략, 바다가 막히면 국가가 멈춘다를 주제로 김진영 전 PG대사의 강연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2: 여러분에게 바다는 도대체 어떤 공간입니까? 인류에게 바다는 국가를 가로막는 장벽입니까? 도전할 공간이었습니까?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바닷가에 나가지 마. 가면 빠져 죽을 수 있어. 두려움의 대상, 공포의 대상이었던 반면에 어떤 나라들은 저거는 도전해볼 가치가 있어. 저 바다는 다른 세계로 가는 통로야 라고 가르쳐준 나라들도 있었어. 그런 나라의 미래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삶의 공간인가 두려움의 공간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71%가 바다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지구가 아니라 우리는 해부에 살고 있는 바다가도 많아요. 이 무한한 넓고 깊은 이 공간에 존재하는 무한 세계. 그런데 이 바다의 특징은 무질서의 공간, 힘 있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AI 시대, IT 시대 얘기를 합니다. 왜 바다하고 인터넷하고 뭔 상관? 가장 중요한 상관이 있죠. 로그란 말이 있습니다. 원래 로그는 통나무란 뜻입니다. 인류가 물을 접하면서 물에 이동하기 위해서는 저 로그를 묶어서 배로 만들어서 타면서 운항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로그는 현재로 발전되어 있을 때는 약간 배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것은 캡틴스 로그 또는 로그 북이라 그럽니다. 이 로그, 배가 움직이는 기록을 다 정리하는 책입니다. 모든 선박에 다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캡틴스 로그북을 적기 위해서 책 뚜껑을 여는 거를 뭐라 그럽니까? 로그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기록을 하고 이책 뚜껑을 닫는 거, 이게 로그아웃입니다. 자, 이 로그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현부로 들어갑니다. 포트죠, 포트. 한국. 여러분 컴퓨터에다가 USB를 어디다 꽂습니까? 포트에다 꽂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포트. 항구란 뜻입니다. 이 항구의 역사가 인류 발전의 역사입니다. 모든 문명, 모든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는 곳이 포트고 나가는 것도 포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요? 포탈에 들어간다고 하죠. 포탈이 뭡니까? 항구의 커다란 문이 포탈이에요. 컴퓨터를 들어가는 거는 바다에서 항구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쓰는 스마트폰이 무선 전화기입니까? 유선 전화기입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스마트폰은 유선 전화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단말기와 가까운 데에 있는 중계기까지만 무선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미국에 있는 가족들과 통화하죠? 여러분들이 쓰는 모든 데이터, 증권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유튜브를 하거나 모든 데이터는 불 밑에 해적 케이블을 이용해서 사용합니다. 우리가 위성을 쓰는데요. 위성이 쓰는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는 전체 데이터의 1%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속에 깔려 있는 해적 광 케이블이 없으면 인터넷도 IT도 AI도 존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요즘 어느 정도 첨단화되어 있냐면요. 물밑 잠수함을 가지고 해적 케이블에 특수 장비를 붙여가지고 도청까지 합니다. 중국이. 엄청난 정보가 새나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 빅테크 기업들이라 그러죠.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아마존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회사만의 독자적인 해적 케이블을 빱니다. 보안 때문에. 그만큼 바다가 존재하지 않으면 저 해적 케이블이 운용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물밑 속에서 움직이는 많은 것들을 한번 알아보시라 이거. 자, 해양력은 바다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다는 무질서한 공간이다. 힘 있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공간이다. 바다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능력 있는 자만이 가능합니다. 그 능력이 있는 자만이 국가를 번성시킬 수 있습니다. 해양을 통해서 우리 인류 역사는 엄청난 성장을 했고 경제를 이루었고 또 현재 호르무즈해협 마찬가지죠. 그 해협을 통제함으로써 미국이 멋대로부터 해협을 통제할 수 있잖아요. 왜?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이 되고 강대국이 된다는 것은 뭐냐? 해양 경제, 해양 외교, 해양 안보를 위한 국가의 종합적인 해양 정책과 전략이 수반되는 나라가 진정한 강대국이 될수 있습니다. 선진국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해양 국가일까요? 대한민국의 해양 국가라고 제일 깨인 사람이 금년도에 BTS더라고요. 지금 BTS가 전 세계 투어를 하고 있는데 주제곡이 스윔입니다. 스윔. 스윔, 스윔. 그리고 인터넷에서 보니까 저렇게 배 타고 그리고 이렇게 배에서 저 수경복장으로 배를 청소하는 모습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다 알아요. 3명이 바다예요. 우리나라의 바다 면적은 육지 면적의 4.4배 정도 돼요. 우리나라의 모든 수출입 물동량의 99.7% 원자재, 에너지는 100% 바다를 통해서 들어와요. 누구든지 인식을 해요. 그런데 해양의 본질적인 가치를 너무 몰라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은 현재 해양 국가가 아니라 해양 의존 국가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해양에 주도적으로 내 해양을, 내 바다를 관리하지 못하고 얹혀 사는 그런 나라가 아닌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해양 의식 조사를 했습니다. 국민들한테. 대부분의 국민들은 바다가 중요하죠. 3면이 바다인데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 공간입니까? 그리고 감정적으로는 아, 바다 멋있어요. 즐겨요. 횟감 먹으러 가요. 뭐 이런 얘기. 예? 우리는 그저 그냥 먹거리 즐기는 바다로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0: 전 세계를 관리하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 해운업이 2023년 기준했을 때총 외화 수입이 반도체, 자동차, 석유 제품 다음에 4위예요.
1: 어마어마한 거죠.
0: 이 물동량의 선박을 지키는 것 또한 국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2010년 그 당시에, 10년, 9년 그 당시에 새 정부가 출범했을 때, 이명박 정부입니다. 청해부대, 소말리아의 선박들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해군을 파견해야 됩니다라고 건의한 사람이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졌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구축함 한 척을 소말리아 해역에 보낼 때 논란이 많았어요. 야, 그 가는데 파병 비용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구축함 한 척을 몇달 동안 거기다 띄워놔 이대? 바로 이대? 대상격도 드리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이건 계산의 문제가 아니다. 이 국가 해운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내야 된다. 그래서 보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2010년 4월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3호 드리머 사건이 터진 겁니다. 3호 드리머가 소말리아 해적들한테 나포가 됐어요. 214일간의 구금 통해서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불행하게도 우리가 저 인질을 구조하고 그 선박을 가져오느라고 현금으로 협상을 해버렸습니다. 얼마? 달러로 950만 달러. 해적들한테는 계좌이체 안 됩니다. 해적들한테는 only 현금만이 가능합니다. 캐시로. 박스에다가 950만 달러를 해적한테 주고 저희가 그 선원들과 선박을 가져올 수 있었어요. 선박은 그 당시에 650만 달러, 그 다음에 선박에 실려있던 기름은 1,900억에 상당하는 그런 기름이 실려있었던 겁니다. 이거를 협상해서 돈 주고 빼온 거예요.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논란이 많았어요. 해적과 협상한 문제 가지고. 그러다가 바로 얼마 전그 이후에 뭐가 터졌어요? 3호 주얼리어가 소말리아 해적한테 피랍된 거죠. 3호 드리머, 3호 주얼리어, 한국의 해운 회사들입니다. 똑같은 회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해적들의 호구였습니다. 한국 상선들은 대부분 돈이 팍팍 나오는 데니까. 그래서 3호 주얼리어가 나포됐을 때에는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해적들과는 협상할 수 없다. 그럼 뭔가 우리가 청해부대가 나가 있고 해군이 나가 있으니까 해군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는 중대 결심을 대통령 차원에서 하게 된 거죠. 제가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을 하면서 이 사건이 이루어져서 실제로 이때 제가 상당히 많은 관여를 했습니다. 그때 1월 15일 날 해외에서 최초의 군사작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동 이틀 무렵에 헬리콥터가 재폰하고 해가지고 당시에 우리 인질 21명 전원을 구출하고요. 거의 타고 있던 해적 8명은 현장에서 사살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생존 선원들은 5명 잡아다가 한국의 그 교도소에 가 있죠. 지금도. 엄청난 사건을 벌인 겁니다. 자, 비용을 따졌던 분들한테 제가 그 당시 얘기했어요. 2011년에 3호 주얼리어를 우리가 청해부대가 군사작전으로 완전히 해적을 진압시키고 나서 현재까지 어떤 해적도 한국 선박에 접근을 못합니다. 청해부대가 있는 동안에 현재까지 해적들이 한국 선박은 포기해버렸어요. 왜? 쟤들은 진짜 하네? 돈만 주는 게 아니라는 걸 느낀 거죠. 그러니까 배한 척이 저기 나와 있는 비용이 사실상 얼마 안 돼요. 그렇지만 그한 척이 현재 우리의 가장 중요한 선박에 이동하는 그 소말리아 해역을 지키고 있음으로써 우리나라 선박들이 안전하게 운항을 할수 있다는 이게 해양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의 안전한 항로를 스스로가 지키는 거. 이게 해양업 중에 하나죠. 자, 우리나라는 조선국가다.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조선입니다. 선박 현재 발주량 또 생산하는 양이 세계 2위입니다. 세계 1위는 압도적으로 중국입니다. 많은 조선소를 건립해서 그야말로 찍어낸 듯이 찍어내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2위가 한국입니다. 3위는 일본입니다. 많이 좀 처집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선사를 보면은 HD 현대, 하나옵션,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이렇게 꼽습니다.

예, 회사가 막 금년에는 약한 10조 원 이상의 그 수익을 올린다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그 선박이 지금 호황기 시절을 맞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선박보다도 투스 선박, 아주 고도의 기술이 요하는 급스 선박 면에서는 한국이 월등히 앞섭니다. 더 앞서는 건또 뭐냐면요. 이 선박의 엔진입니다, 엔진. 언론에 나온 게 있었죠. 중국에서 엄청난 선박을 만들어내는데 중국에서 만들어내는 선박의 50%가 엔진이 한국산이라는 거예요. 선박을 만들어줘라고 얘기하는 선주라고 얘기합니다. 선주가 계약을 할때 한국산 엔진을 써달라고 요구를 한대요. 워낙 성능이 좋으니까. 그래서 현대 HD 마린 엔진, 한화 엔진 요 대표적인 회사인데요. 이 회사에서 나오는 엔진 제품이 거의 한50% 이상이 다 중국으로 수출이 돼요. 국내에도 쓰이지만.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드는 선박의 절반 이상이 한국의 회사에서 만든 엔진이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도 크리티컬한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이 선박 엔진을 만드는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선박 엔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유럽산입니다. 특히 독일이나 스위스산입니다. 그래서 엔진을 하나 만들 때마다 그 엔진 한 대당 가격의 5%를 로열티로 줘야 됩니다.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원천 기술력이 필요한 거죠. 친환경 엔진이나 이중연료, 대체 암모니아 추출이라든가 이런 선박으로 지금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2030년부터는 탄소 제로를 목표로 지금 선박들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지금 R&D를 혁신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해서 새로운 기술을 우리가 선점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개발이 많은 물건을 만들어도 로얄티를 다 뜯기는 그러한 실정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NG 선박입니다. 이 LNG 선박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붐을 일으키고 있죠. 전 세계에 떠다니는 LNG 선박의 현재는 한70% 가까운 LNG 선박이 한국산입니다. 한국이 LNG 선박 만드는 세계 최고입니다. 과거에 LNG 선박은 동그란 축구공 같은 탱크를 싣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LNG는요, 가스를 600분의 1로 응축시켜요. 액체로. 그게 마이너스 영하 163도입니다. 600배로 축소시키는 거를 배에다 싣는 거예요. 그 배에서 싣은 거를 다시 가스로 낼 때는 600배로 커지는 거죠, 부피가. 근데 이 고압축의 액화가스를 마이너스 163도로 유지하려고 그러면 과거에는 동그란 원통역에 압력이 균일히 운용되는 이 기술밖에 갖지 못했어요. 이 LNG 선박, 과거 LNG 선박의 1인자는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그란 거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공간들이 생기잖아요. 그 공간들도 네모나게 만들어서 채우면은 훨씬 더 LNG를 많이 실을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생긴 거죠. 그래서 사각형 모양의 탱크를 새로 개발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모든 LNG 선박의 탱크는 원형이 아니라 사각형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형보다는 20%를 더 저장을 할수 있는 거죠. 더 많이 운송할 수 있는 거. 기가 막힌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술이 엄청나게 정밀한 용접 기술과 이 제작 기술이 들어가고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전 세계에서 한국이 최고입니다. 근데 여기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 탱크를, 그 멤브레인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멤브레인 방식의 탱크를 만드는 설계도가 프랑스 겁니다. 배한 척이 보통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합니다. 비싼 거는 4천억도 하죠. 배한 척이 LNG 선박이 만들어질 때마다 선박 전체 비용의 5%의 로얄티를 꼬박꼬박 프랑스에 갖다 줘야 됩니다. 그 회사한테 우리가 준 돈이 7조 5천억가량 됩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현재 우리가 LNG 선박을 많이 발주를, 수주를 받아놨거든요. 그 수주 받은 LNG 선박이 다 나갈 때까지 치면 3조가 넘는 로얄티를 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배한 척을 만들어서 우리가 벌어들이는 정말 순수 영업이익이 너무 적은 거죠. 바로 이게 원천 기술의 힘이고 설계의 능력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저 탱크를 만드는 기술을 독자로 하기 위해서 삼성중공업하고 뭐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에서 노력을 안한건 아닌데 1차로 실패했고 2차는 또 지금 어느 정도 성공해서 진행 중인데 아직까지 상용화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해운업, 조선업이 엄청난 국가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그늘진 면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빠른 해양정책을

통해서 인재 육성, 기술 확보, R&D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대한민국은 수산국가입니다. 전 세계에서 1인당 해산물 소비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모르셨죠? 일본 아닌가요? 일본은 조그맣게 먹지만 우리는 횟집에 가면 크게 먹어요. 양이 세요, 우리는. 비교가 안 돼요. 우리나라가 1위, 2위가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가 어업 강국입니다. 실제로 그 연어도 얘기하고 막 하잖아요. 세계 양식업이라든가 이게 제일 발달되는 게 노르웨이예요. 대한민국이요. 수산 강국이어서 제일 많은 소비 전환을 가지고도 있지만 또는 뭡니까? 2025년 대비 수산물 수출이 역대 최고치인 33억 3천만 달러, 약 5조 원 이상을 해산물을 수출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기 오다 보니까요. KBS 라디오에서 그게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에 관해서 나오더라고요. 먹거리, K푸드 수출에 관해서. 라면이 먹거리 수출의 1위인데 그런데요. 여기에 그늘진 게 있어요. 라면에 들어가는 각종 기름이라든가 밀가루라든가 모두 원자재가 다 수입이 돼요. 세계에서 김치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어디인지 아세요? 한국이랍니다. 우리가 김치를 수출하는데 우리가 수출하는 데 10배를 수입한대요. 그리고 우리나라 김치도 만들어 수출하는 김치도 고춧가루라든가 각종 그 재료들 있잖아요. 그게 다 수입이 된. 그래서 실제로 농산물이 수출되는데 농가 수입하고 연결되는 거는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실제 소득이 많이 안 따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해산물은 좀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김이죠. 김이 지금 1조 원이 넘었어요, 수출이. 이거는 원자재가 다 국산이에요. 전 세계의 기호식품이 되어버린 게 김입니다. 이게. 이 김이라는 것이 게다가 검은 반도체다. 그다음에 이 튜나입니다. 튜나. 여러분 1957년부터 우리나라가 원양어업을 시작합니다. 그때 최초의 인도양으로 나간 원양어선이 진왕호입니다. 남쪽으로 향한 라이소입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잡아온 생선이 바로 튜나입니다. 이승만 대통령한테 참치를 올려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외국 대사들을 불러다가 시식회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잡아온 참치야. 앞으로 이거 너희 나라한테 수출할 거야. 해가지고 이때부터 참치의 수출 역사가 시작되는데 전 세계 인류의 80%의 인류는 해안가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류의 인구 분포가 해안가에서 그들의 가장 중요한 단백질은 바로 생선, 참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치가 이런 일을 하죠. 자, 여러분 1960년부터 1970년까지 슬픈 역사가 있죠. 독일에 광부를 파견하고 간호사를 파견해서 그분들이 아주 어려운 일을 하면서 벌어들인 외화를 한국에 가져와서 한국의 경제성장에 굉장히 큰 종잣돈이 됐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차도 광부, 파독 간호사의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그 동기간에, 같은 기간에 우리 원양업에서 벌어들인 달러가 그분들보다 20대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엄청난 밑거름을 누가 했느냐? 원양업을 팠던 선원들이 했던 겁니다. 굉장한 기여를 했던 것이죠. 우리가 단지 몰랐던 것뿐이고. 이 배단은 능력 있는 자에게만 허락된 열린 공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바로 태평양입니다. 지금부터 태평양의 새로운 도전과 위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2년부터 시진핑 주석이 처음으로 발표한 중국몽의 핵심은 뭐였냐면 해양 강국으로 가겠다는 명시를 합니다. 1980년대 초반부터 이미 중국에서는 제1 도련선이라는 걸 그어놓고 이 안에 바다는 내 바다야. 함부로 여기는 건들면 안 돼. 그리고 2012년경부터는 밖에 있는 제2 도련선, 일본 괌을 거쳐가지고 인도네시아까지는 제2 도련선을 그어놓고 이 안에 접근하지 마. 함부로 들어오면 안 돼. 내가 관리하는 바다야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게 바로 1대1로이면서 제1, 2 도련선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해양 굴기, 바다 점령 전략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저 중국 군함에서 시진핑 주석이 군복을 입고 연설을 하잖아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출된 권력 지도자가 군복을 입는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어느 나라가 없어. 왜? 선출된 권력의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군인 신분이 아니에요. 군 통수권자일지라도 그 사람이 군인이 아니고 민간인입니다. 군복을 입고 있는 나라는 뭐냐?

왜냐하면 왕이 있는 나라면 비스무리하게 군복 형태의 잠바 같은 거는 걸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 시진핑은 올 자기가 군복을 입어버렸어요. I'm imperial. 나는 황제야라는 것을 지시하는 거예요. 이미 장기 집권은 예고가 됐던 겁니다. 그 이후로 이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2013년에 취임하고 나서 미국에 갑니다.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때 오바마한테 얘기합니다. 태평양은 너무나 광활한 지역이다. 미국 혼자 함정하기엔 너무 크다. 이거 반반 나누자. 소위 말해서 태평양 양분 전략을 띄웁니다. 그러면서 신형 대국 관계라는 명칭을 수립한 거죠. 이제는 미국과 중국이 대등한 강대국이 되는 거야. 또 태평양 너무 넓어. 너는 반만 가져. 반은 내가 가질게. 라고 시진핑이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바마, 그 다음에 바이든 정부까지 미국의 민주당 정부에서는 이 시진핑의 얘기를 즐겁게 들었습니다. 야, 중국이 어떻게 해군력도 안 되는데 우리 미국에다가 태평양을 반반 나누자 그래. 웃긴 놈들 아니야? 그러면서 아시아가 중요하지. 피보트 아시아 전략을 하고 인도 태평양 전략은 했지만 실제로 중국의 성장에 대해서는 약간 무지했던 거죠. 그리고 무시했습니다. 우습게 본 겁니다.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잖아요. 이때 동시에 시진핑 주석이 향한 거는 남쪽으로 향하는 섬 공략 전략입니다. 그래서 남태평양에 있는 모든 섬을 공략합니다. 협정을 맺고 경제 원조를 해서 회의를 맺고 2014년에 처음으로 중국 지도자 간에 처음으로 남태평양 휘지를 방문합니다. 거기서 8개 나라의 정상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휘지로. 거기서 선언합니다. 여러분, 중국 1대1로에 편승하세요. 중국과 협력을 맺으면 여러분들은 경제 성장의 급행열차를 태워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진핑의 어록이었습니다. 많은 남태평양 국가들이 원조도 필요했고 돈도 필요했고 또 정치 권력들이 중국에서 건네는 그런 블랙마니가 굉장히 필요했던 그런 나라들이었어요. 결국 하나둘씩 손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9년에 솔로몬과 키리바시가 대표적으로 이들 섬나라들은 전통적으로 같은 섬나라인 대만과의 정식 수교국들이었어요. 대만과의 단결을 하고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합니다. 그리고 나서 2022년도에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죠. 솔로몬과 키리바시가 양자 안보 협정을 맺습니다. 특히 솔로몬은 바로 호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섬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에다가 중국의 군함이 들어갈 수 있고 솔로몬의 안보 협정까지를 맺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공안들이 솔로몬에 파견돼서 치안까지 일부 담당하는 역할을 해버린 거죠. 호주와 미국한테는 이건 충격이었습니다. 왜? 직접적인 호주에 가장 큰 위협이 되면서 남태평양 전체에 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계속 작년, 재작년 할거 없이 남태평양의 지도자들은 전부 중국으로 계속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국빈 만찬, 국빈 행사를 통해서 회유, 협박, 공갈 등등 해서 대만을 말라 죽이게 만들고 중국의 국가로 전환시키고 있는 지금 현재 입장. 뭐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저희 그 휘지 관저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저 배가 중국의 정보함입니다. 저는 해군 생활을 40년 가까이 했지만 어느 나라도 저렇게 큰 정보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본 적이 없어요. 저잘 보시군요. 하늘을 향하는 안테나가 있잖아요. 저게 위성과 탄도미사일을 관제 컨트롤할 수 있는 안테나입니다. 중국의 하나의 남태평양 전략의 과제는 남태평양 어딘가에 나라에 중국의 위성 탄도미사일 관제소를 만드는 거예요. 네, 이 남반구 쪽에 그 관제소가 있어야 글로벌 이 저궤도 위성을 컨트롤하는 데 능력이 되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중국이 남반구 쪽에 위성 통제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다가 설치하려고 그러니까 계속 호주나 미국이나 이런 데가 견제가 심하다 보니까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배를 남태평양에 1년 360을 띄워놓는 겁니다. 저 배가 총 7척 있어요. 7척이 돌아가면서 일주일 간격으로 휘지에 들어옵니다. 뭐 이렇게 군수적지 같은 거 하러 들어오죠. 절대 공개도 안 하고 뭐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 배가

바로 위성을 관제하고 탄도미사일을 남반구에서 조종하는 거. 희한한 게 7월 6일이죠. 중국이 태평양에 SLBM을 쐈거든요. 저 SLBM을 쏜저 미사일 관제 컨트롤도 당연히 접해가 했겠죠. 근데 그것도 해피님은 투발루 해역에 떨어졌어요. 투발루가 아직까지 유일하게 대만하고 외교관계가 수립되어 있고, 투발루에는 대만 대사도 있어요. 공교롭게 하여튼 저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지금 남태평양 국가들이 또 지금, 긴장을 유지하면서 호주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에 대해서 경계심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등극한 이후에 석박 건조량입니다. 군함입니다. 현재 2026년 기준했을 때는 거의 중국의 군함이 미국의 2배에 가깝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생산 능력을 고려하고 미국의 생산력을 고려했을 때 간격은 더 벌어질 겁니다. 함정 척수와 크기가 엄청나게 중국이 미국을 앞선 겁니다. 지난 미국의 민주당 정부에서는 해군력 증강에 대해서 예산을 오히려 깎아버렸어요. 군함 건조 계획도 축소시켜버렸어요. 그 결과가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한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선박 건조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에 있고 다 얘기를 하면서 현재 미국의 조선 산업은 지금 상태에서는 미국이 자기들 군함을 정비 유지하기도 힘듭니다. 만드는 거는 엄두도 못 냅니다. 그런데 빠른 시간 내에 중국의 부상을 나름대로 억제시키고 같이 힘을 나누려면은 만들어질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일본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마스크라는 것이 바다를 지배하는 능력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한반도의 위기, 해양의 위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2027년에 대만을 중국이 침공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2027년이 중국의 인민해방군, 중국 군대가 창설된 지 100주년 되는 해가 2027년입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등극하고 나서 중국 인민군 창설 100주년 되는 해에 우리가 영토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아직은 좀 시기는 아니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한반도 주변에는 이런 섬들이 있습니다. 노란성이 우리나라가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입니다. 그런데 서쪽의 빨간선, 동쪽의 주황색 선이 각각 일본과 중국이 주장하는 선입니다. 저 남쪽에는 세 나라가 다 겹쳐 있습니다. 합의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직 합의가 안돼 있습니다. 게다가 경계선은 한중일 모두가 아직 경계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러시아까지 끼어듭니다. 형국이. 우리의 바다인데 우리의 바다가 아닌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능력 있는 자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서해부터 보죠. 잘 아시다시피 서해 지난번에 구조물 문제 가지고 말이 많았잖아요. 저것도 아직 경계선 획정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저런 건데요. 중국은 이미 2010년에 서해 바다는 중국의 내해다라고 선포했어요. 내해는 뭐냐면 자기 바다란 소리예요. 자기 호수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서해 바다는 내가 마음대로 쓸수 있어. 내 바다야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한국은 여기에 대한 아무런 대응이 없어요, 현재. 동해바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지난번에 6월 달에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가서 무엇을 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차항출회를 추진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와요. 차항출회는 뭐냐면요. 항구를 빌려서 바다로 나간다는 소리예요. 어디로? 동해로. 동해로 나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저 두만강을 나가야 됩니다. 근데 두만강을 지나다 보니까 저기 연해주가 걸립니다. 연해주, 들어보셨죠? 연해주가 어디냐?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곳입니다. 이 연해주는 원래 발해 땅입니다. 우리 땅이죠. 그러다가 여진 쪽이 살다가 중국 땅이었습니다. 이 연해주가 러시아로 넘어간 거는 2차 아편전쟁이 끝나고 나서 중국이 굴욕적인 서양과의 국경조약을 맺을 때그 국경 조약에서 러시아가 연해주를 가져간 거예요. 원래 청나라 땅이었는데.
그래서 중국은 저 땅에 대해서 언젠가는 회복해지라는 말이 들어. 저 땅을 러시아가 뺏고 나서 제일 먼저 엄청나게 큰 문항 도시를 만들죠. 그게 블라디보스톡입니다. 블라디보스톡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동방을 점령하라는 뜻입니다. 러시아가 동방을 점령하기 위해서 블라디보스톡을 세우고 거기에 태평양 함대를 세우고 동해를 통해서 태평양으로 나가는 대규모 해양 전략을 꿨던 것이죠. 그런데 중국이 이제는 저 두만강을 이용해서 동해로 나오고 싶어 해요. 왜? 이 동해로 나와야 북극 항로로 바로 갈 수가 있어요. 북극 항로로 바로 가게 되면 엄청난 물류 비용이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10년 전에 나진항에 대해서 50년 조차 계약을 맺었는데 중국이 저 동해 쓰는 거를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어디냐? 러시아거든. 그러니까 러시아가 북한에다가 많은 원조를 해주면서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야, 중국이 못 나오게. 중국이 못 나오게. 근데 중국은 동해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동해를 먹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냐면 이 핫사, 이 두만강 밑에서 들어가는 도시가 핫사지고 그다음에 훈춘인데 중국은 하우에서 훈춘까지 중국 땅까지 거리가 15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그 두만강을 조금 더 준설하면 중국 배들이 좀 작은 배들도 이 중국과 동해를 쓸 수가 있거든요. 몇년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핫산에서 나진까지 러시아가 철도를 놓습니다. 물류 철도를. 그런데 다리는 그 두만강 위를 아주 낮게 만들어요. 그리고 교각을 굉장히 좁게 만들어요. 왜? 중국 배들이 못 다니게 하나. 그만큼 첨예하게 지금 대립되어 있는 것이 바로 나진 삼봉지역 동해입니다. 곧 동해도 동네 바다가 됩니다. 꽃게와 오징어는 외씨가 말했다요. 이미 서해 NLL에서 중국 어선들이 불법 조업으로 싹쓸이 꽃게 조업하는 건 많이 들어서 아시잖아요. 뭐 심지어는 뭐 150척, 100척씩까지도 막 조업해가면서 NLL을 넘나들면서 조업을 해댑니다. 북한에다가는 돈을 줘요. 조업권은 내가 조업하는 것만큼 돈을 줘가지고 북한 그 밑에 있는 군대에서는 적당 돈을 얼마씩 받고 그 조업을 허가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NLL 그네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군사적 민감 지역이라서 우리가 접근을 못 하기 때문에 거기서 엄청난 이득을 매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그런데 동해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동해는요, 원산 앞바다의 그 깊고 넓은 바다를 은덕 어장이라고 합니다. 이 은덕 어장에 매년 6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이때가 중국 금어기입니다. 지들은 금어기인데 이 배들이 일찍 나와가지고 약 1,500척 이상이 은덕 어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북한에서 저 어장을 중국에다가 팔았어요. 그래서 저 북한 저 동쪽에 은덕 어장에서 싹쓸이 조업을 합니다. 씨를 만들어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동해에 오징어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동해로 내려오는 물고기도 거의 없습니다. 제가 동해에서 일함대 사령관을 했습니다. 그때 저 은덕어장에서 조업하고 내려가는 중국 어선을 해경과 협조해서 잡아가지고 중국 통역들 다 붙여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그때 얘기한 게 뭐였냐. 한 1,500천, 1,700 정도가 올라간다. 매년. 그리고 식당 5천만 원에서 많게는 7천만 원씩 돈을 낸대요. 우리나라 또 조업료를. 그럼 얼마를 버냐? 3억 또는 많게는 척당 5억까지 돈을 번다는 거예요. 어선들이. 이거를 중국한테 넘겼어요. 북한이. 그러니까 남쪽에 지금 고기가 없어요. 동해. 저렇게 많은 배들이 동해에서 우리 북쪽에서 모든 물고기를 싹쓸이 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중국 어선들의 횡포는 무지막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연 이러한 현실을 그대로 녹록고 있어야 되냐? 그래서 이거는 제 견해입니다. 네 가지 저는 일단 해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해양 전략이라는 거죠. 첫째는 뭐냐면 한미 동맹의 결속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만에 문제가 생기면 주한미군이 대만에 이동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전략적 유연성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나라는 당연히 미국과 함께 싸워야 됩니다. 왜? 동맹이기 때문에. 동맹은 어떤 나라가 맺는지 아세요? 동맹 관계를 맺는 거는요, 적이

0: 공통일 때 맺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미동맹의 기본이 되는 게 뭐예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잖아요.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한미 상호 보약이 존재한다?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을 때 미국은 북한보다도 북한 뒤에 북한을 조종하고 있는 중국, 북한 뒤에 북한을 도와주고 있는 러시아를 상정한 적으로 간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는 북한의 침략에 공동으로 대응한단 말이 없는 겁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거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태평양 지역에. 한반도란 내용 없습니다. 이건 A4 용지 한 장짜리입니다. 이 전문에만 태평양 지역이란 말이 네번 나와요. 중국이 대만을 점령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해상 교통로의 핵심을 중국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험은 우리나라한테 당연히 있습니다. 두 번째,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동맹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태평양 지역에 위기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싸워야 돼요. 그거 동맹이에요. 한반도의 동부가 안정을 이루는 거는 미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경제성장, 특히 무역을 위해 통해서 엄청난 경제성장을 했습니다. 그 무역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다에서의 해상교통로가 안전했다는 거예요. 아무런 위협 없이 우리나라 선박급이 바다를 사용했어요. 우리나라 해군력이 지켜졌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 선박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었던 거는 미 해군이 지켜줬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미 해군이 지켜줬기 때문에 안정이 유지됐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무역은 걱정 없이 다닐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위협이 그 해상교통로가 위협받고 있는 거예요. 해상교통로의 안전성장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를 얘기합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의 핵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주한미군입니다. 주한미군 언제 철수하나요? 북한에서 핵 완전히 제거하면 철수해야 됩니다. 북한에 핵이 존재하는 한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주한미군은 있어야 됩니다. 한일 전략 파트너십입니다. 지금 박하애 씨 산하에 일본 새로운 여성 총리가 등극하면서 엄청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의 가장 가까운 섬, 110km 떨어진 섬이 연합군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일본 땅입니다. 지난해 11월 달에 이 연합군 이 섬에 일본의 방위상이 방문을 합니다. 최초로. 그런데 어떤 방문을 하느냐? 군사력 대비태세 점검 차원의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발표합니다. 2031년까지 장거리 함대공, 지배공 미사일을 설치할 거라고 발표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중국이 대만에 대한 점령이나 무력을 시도하면 연합군 이 섬에서 대만을 지킬 수 있는 방공무기를 운용하게 된 소리예요. 다시 말해서 대만을 침공하는 것을 일본은 좌지하지 않겠다는 소리입니다. 강력한 의지를 보인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요. 중국의 군함들이 일본 열도를 뺑뺑 돌아가지고 운항을 합니다. 시위기동을 합니다. 그 바다에 대한 점유권을 계속 유지시키는 거죠. 작은 길이 자주 다니면 큰 길이 됩니다. 그 전략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절대 그거를 좌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동해를 또왜 중국이 탐내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극 항로를 가기 위해서는 일본 열도에 위에 쓰야 해협이나 스가루 해협을 지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해상 통제권이 중국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북극 항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정적인 무게를 벗어나서 일본과는 진정한 안보 협력과 대화를 결속시켜 나가야 돼요. 한호, 한 아세안, 한 나토의 전략 파트너십을 꼭 이뤄야 됩니다. 이거는 해양 경제, 해양 안보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에 좀 씁쓸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국가의 지도자가 외국에 나가면서 방산 외교를 통해서 국가의 이익을 늘리겠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맞아요. 나는 외국과의 안보적 협력을 강화시켜서 우리의 공동의 가치를 구현하는데 한계하겠습니다. 공동의 가치는 뭐예요? 자유민주주의 가치인 거죠. 그러니까 나토 국가들도 다 민주 국가들이잖아요. 그 나라와 저는 자유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우리 공동의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방산 기업들이 뒤따라가서 뒤에서 알아서 무역을 합니다. 제가 물론 외교관 생활은 길게는 안 했지만 외교적인 언어는 그 나라와의 신뢰관계, 그 나라와의 협력관계, 그 나라와의 동반자 관계를 확고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기도 한번 고려해 보는 거죠. 자, 캐나다 잠수함 수술 실패했죠. 폴란드 잠수함 수술 실패했죠. 작년에 호주에 12척 프리게이트 판매 실패했습니다. 전부 다 일종의 선진 국가들한테 실패했습니다. 아, 이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실패했어요. 뭐가 어쨌어요? 뭐가 어쨌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무기를 사고 파는 거는요, 국가 간의 굳건한 신뢰가 형성돼야 무기를 사고 팔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소령 때운 좋게도 국방부 장관 부관을 했어요. 수행비서로. 제가 모시던 장관님이 전 소령 때 아주 어린 나이에 이런 개념을 쓸때 충격을 먹은 게 있어요. 장관님한테 와서 해외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기를, 대한민국이 자기 나라 무기를 판매하는 거를 가지고 브리핑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 장관님께서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전쟁이 났을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함께 싸울 수 있는 의지가 있냐? 이걸 물어보더라. 우리나라가 전쟁이 났을 때 너희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함께 싸워줄 수 있어? 우리는 무기를 사는 기준이 무기의 성능이 아니야. 그보다 먼저 너희 나라가 우리를 진짜 위기에 처했을 때 도울 수 있는지 믿음을 먼저 보여줘. 이게 무기를 사는 첫 번째 기준이야. 이게 제가 소령 때 들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도 그걸 계속 생각을 합니다. 징사는 기업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는 그 국가 간에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국가가 믿을 수 있고 그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우리 정부가 너희를 도울 거야. 라는 그런 신뢰가 형성이 되면 무기는 자연스럽게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방산의 원칙입니다. 무기를 팔지 말고 신뢰를 먼저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무기는 따라가는 거예요. 과연 캐나다가 잠수함 60조짜리 사업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캐나다가 어떠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뭔가 자세가 돼 있을까? 무기의 성능 문제를 자꾸 얘기하면 그건 다음 문제라니까요.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자유민주주의라는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는 강력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됩니다. 특히 아세안 국가라든가 호주라든가 우리의 해상 교통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국가들과는 더 긴밀한 협력을 해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시적 해양 안보 역량입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새로 취역한 세 번째 항공모함입니다. 완전 미국 항공모함 같죠? 그 오른쪽에 있는 게 일본 구축함인데요. 재밌어요. 모든 세계 사람들이 보면 저거는 항공모함이에요. 근데 일본은 저 배를 구축함으로 분류해 놓고 있어요. 분류가 구축함이에요. 근데 누가 봐도 항공모함이에요. 저기다가 F-35까지 지금 탑재를 하거든요. 일본이. 우리 주변에 있는 해양 강국들이 아직도 획정되지도 않은 동서남해를 휘젓기 위해서 저런 배들이 가고 있어요, 지금. 더 웃기는 거는 뭐예요? 북한이 이제 단화로 기어나오기 시작하나요? 8,000톤급 핵잠수함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는 서해에서 그 최연화라는 저 구축함, 새로 만든 구축함에서 미사일을 연속으로 5발을 발사했어요. 굉장히 드문 경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미국도 어느 정도 우리가 능력이 돼야, 야, 나랑 한편 돼서 싸우자. 그러니까 자주국방이란 말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자주국방이 안 돼요. 전 세계에 자주국방을 할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자주력을 갖추고 우리의 입장을 견고히 하자는 하나의 슬로건이지 완벽한 자주국방을 하는 나라는 없어요. 단, 우리가 어느 정도 자주적 역량을 갖춰서 그런 강대국들이 도와달라 그랬을 때 기여할 수 있는, 도움이 될수 있는 나라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능력이 없이는 파트너가 될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핵추진 잠수함 가지고 논란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자주적 국방의 역량을 갖추는 하나의 큰 도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시도라고 보는 거예요. 전략이라는 걸 갖게 되는 게 우리가 전략이라는 걸. 왜? 유사시에 나할수 있다.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국가 해양력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군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선박, 해운, 수산, 자원, 매적, 관광 모든 거를 총괄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선풍적으로 인기 있는 게 바로 블루 이코노미입니다. 블루 이코노미는 해양의 특성을 이해하고 해양을 지속 가능하도록 사용함으로써 인류의 기여가 되는 바다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컨셉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친환경, 신소재, 개발 등등 해가지고 해양에 대한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블루 이코노미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한반도의 반쪽밖에 안 되는 땅 가지고 싸울 게 아니고 바다에 대한 활용, 바다에 대한 주인적 역할을 해나가는 정책과 전략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자, 해양 의존 국가에서 이제는 대한민국은 해양 국가로 발전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전 세계를 휩쓰는 해운업, 전 세계 선박 능력의 조선업,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산 능력 등등등등 해서 우리나라가 엄청난 성장을 해왔고 앞으로도 이제는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해양을 주도적으로 사용하는 나라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대한민국이 먼 장래를 기획하는 그런 해양에 대한 정책과 전략을 키워서 이제는 단계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양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다가 막히면 나라가 멈춥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새로운 해양 전략, 바다가 막히면 국가가 멈춘다를 주제로 김진형 전 피지 대사의 강연 함께 들어봤습니다.
2: 유고은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경제 세미나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노원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경남 양산은 나흘째 40도를 넘기는 기록적인 폭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한낮에는 41.6도까지 올라 또다시 기상관측 이래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일부 전남과 울산, 양산을 비롯한 경남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전부터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지면이 뜨거워지며 낮 기온도 크게 오르겠습니다. 한낮에 서울과 춘천 35도, 청주와 강릉 36도, 대구 38도, 광양과 여수, 울산, 부산, 김해, 밀양 39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무덥겠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에는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이 더 심해지겠는데요. 최근에는 남서풍이 불어와 동쪽 지역의 기온을 크게 올렸다면 다음 주 초부터는 바람의 방향이 동풍으로 바뀌면서 서울의 낮 기온이 37도까지 오르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오늘 아침도 후텁지근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기온 강릉이 30.9도, 대전 26.7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당분간 폭염뿐 아니라 열대야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7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미국과 남미를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마지막 방문국인 아르헨티나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간 오늘 새벽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에세이사 국제공항에서 출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들러 현지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한 뒤 7박 11일간의 순방 일정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순회 경선 두 번째 지역인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결과를 오늘 발표합니다.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당대표 후보들은 오늘 오전 10시 울산, 오후 2시 부산, 오후 5시 경남에서 각각 합동연설회를 진행합니다. 경선 결과는 지난달 29일부터 어제까지 나흘간 진행한 투표를 합산해 집계되며 마지막 연설 장소인 경남 창원에서 발표됩니다. 순회 경선 첫 지역이었던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어제 김민석 후보가 45.05% 득표율로 정청래 후보를 0.44%포인트 앞섰습니다. 국민의힘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내일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내일 오전 9시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할 생각이며 국민의힘이 준비하는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다고 어제 말했습니다. 이어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 위헌법률 심판까지 법적으로 다툴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현지 시간 1일 드론을 동원해 쿠웨이트를 공습했다고 쿠웨이트 정부가 밝혔습니다. 쿠웨이트 국방부의 사우드 압두라지즈 아라투완 대변인은 오늘 새벽 쿠웨이트 영공 내에서 적 드론을 탐지 요격했으며 이란이 쿠웨이트 북부의 정보시설과 부비안 섬의 자동차 등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로 인해 여러 시설이 파손됐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동 주재 미국 대사관들이 자국민들에게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고조에 대비해 대피를 준비해야 한다고 현지 시간 1일 권고했습니다.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등에 주재하는 미국 대사관들은 성명에서 중동에 있는 미국 시민권자들은 주의와 경계를 늦추지 말고 항공편 취소, 주기적 연공 폐쇄, 여행 찾을 가능성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사관들은 미국 시민권자들은 사태 악화 시 출국을 고려하거나 출국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현지 시간 1일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 밤 사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인근 지역의 군수산업시설과 물류센터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날 오전 약 10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밝혔다고 AFP 통신이 집계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X에서 서방이 패트리엇 방공체계를 지원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흑해에서 러시아의 컨테이너 선박을 공격해 침몰했고 선원 17명이 탈출했습니다. 한편 이날 국제원자력기구는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에 외부 전력 공급이 또 끊겼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 인근에서 지진이 발생해 20명 넘는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1일 이탈리아 국립지질화산연구소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46분쯤 나폴리 서쪽에서 규모 4.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3km로 추정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일요일은 오늘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지난 밤에도 전국적으로 열대야가 나타난 데 이어 낮에도 대부분 지방 기온이 35도를 웃돌며 종일 덥겠습니다. 서울 35도, 대전과 강릉이 36도, 광주는 38도 보이겠습니다.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혜원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아나운서 오태훈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요즘 인천공항에 하루에 한 2

0: 22만 명 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번 휴가철 가운데 오늘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릴 거라고 합니다. 공항 이용하실 분들은 좀 여유 있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휴가철에 음주운전 특별 단속도 있었는데 2시간 했는데 전국에서 300명 넘게 적발이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을 모르지 않을 텐데 휴가지라서 좀 마음이 느슨해진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8월 말까지 전국적인 음주운전 단속이 있습니다. 단속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나와 가족을 위해서 안전을 위협하는 것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라디오 매주 위크엔드 시사 이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사 포커스 이종훈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 중입니다. 좀 길게가 나가 있는데 내일 온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월 24일에 7박 11일 일정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특히 그 실리콘밸리에서 글로벌 빅테크 CEO들과 AI 서밋 행사를 진행을 했죠. 그 자리에서 샌프란시스코 AI 선언도 발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체 불가한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할 것이다 라면서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과 생산 역량을 토대로 신뢰할 수 있는 AI 반도체 생산기지이자 공급망 파트너가 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0: 예.
1: 또 다리오 이모데이 엔트로픽 CEO, 샘 알트만 오픈 AI 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혹탄 브로드컴 사장 겸 CEO하고 순차적으로 또 면담 가졌고 투자 협력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26일부터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도 차례로 방문해서 정상회담 가졌고 핵심 광물, 식량, 방산, 에너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를 했고요.
0: 예.
1: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경유해서 이제 들어오는 일정인데 프랑크푸르트에서 동포 간담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0: 네. 청와대 그 특별감찰관이 곧 임명됩니까?
1: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뭐 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사촌인의 친인척, 수석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공직자를 감시하는 그런 기구죠.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졌는데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이후에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는 임명을 하지 않았고 지금 10년째 공석으로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0: 네.
1: 그런 상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라라고 참모진에게 지시를 했고 지난 4월 19일 국회에 대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0: 네.
1: 바로 그달에 이제 국민의힘은 야당목 그 특별감찰관 후보를 이제 내정을 했어요. 민주당은 7월 31일 날
0: 네.
1: 좀 뒤늦게 내정을 좀 했습니다.
0: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 이제 국회가 추천하는 후보가 한 명이 더 필요하거든요.
0: 아,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합니까?
1: 네, 전부 다 3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0: 예.
1: 이 제3기관 추천 케이스인데 대한변협에서 맞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여야 간의 대략적인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0: 예.
1: 정기국회 전 8월 이내로 민주당은 인사청문 절차까지 완료하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한 상태입니다.
0: 알겠습니다. 민주당 가보죠. 전당대회 순회 경선하고 있는데 어제 첫 결과가 나왔죠?
1: 네, 그렇습니다. 어제 대전 유성구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 이제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고요. 개표 결과 이제 김민석 후보가 45.05% 득표율을 얻어서 1위를 했습니다.
0: 네.
1: 그다음이 이제 정청래 후보 44.61%. 표차로 보면 303표. 그러니까 거의 근소하게 지금 차이가 났고요. 송영길 후보는 10.34%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충청권의 경우에는 전체 권리당원의 한 1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는데.
0: 아직 초반이군요.
1: 네, 아무래도 그래도 첫 순회 경선이기 때문에 뭐 좀 대세를 결정짓는 그런 지역으로 좀 이제 그동안 많이 이야기가 돼 왔습니다.
0: 네.
1: 당초에는 이 정청래 후보가 이쪽이 고향이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어찌됐건 뭐 좀 이렇게 김민석 후보가 의외의 승리를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대의원 권리당원 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을 해서 대표를 선출을 합니다. 권역별 순회 경선에서는 이제 권리당원 투표 결과만 이제 공개가 되는 거고요.
0: 네.
1: 이날 이제 충청권 시작으로 해서 이제 오늘은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이제에서 순회 경선 이루어지고 8일에 제주, 인천 그리고 9일 강원, 대구, 경북 15일에 호남권, 16일에 서울, 경기 순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오는 17일 날 전당대회에서 이제 최종 확정이 되는 일정입니다.
0: 네, 국회에서는 7월 마지막 날 본회의 열었고 그 보안수사권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를 했어요.
1: 네, 그날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을 했고요. 뭐 아시다시피 그 필리버스터를 이제 하루 동안 진행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서 검사의 직접 수사를 이제 아예 봉쇄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0: 예.
1: 당연히 보안 수사권도 이제 폐지를 한 겁니다. 다만 검사는 사법 경찰관에게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놨고요. 이 경우 경찰은 한 달 안에 보안 수사를 마쳐야 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됩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최대 1개월 정도 더 연장을 할 수도 있다고 하고요. 피해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에 이제 고소인,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 등사 권한도 이제 부여를 한 그런 그 상태고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이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를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또 새롭게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0: 네.
1: 국민의힘은 국가 형사사법체계를 오직 이재명 대통령과 정권 안위만을 위해 난도질하는 폭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촉구 중입니다.
0: 네. 형사소송법 통과에 대해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 대행이 사직서를 냈네요.
1: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날입니다. 7월 31일. 형소법 이제 개정안 통과 뒤에 대검찰청 앞에서 이제 퇴근길에 기자들을 만났고요. 그 자리에서 형소법 개정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15일에 취임을 했고 지금 258일 만입니다.
0: 네.
1: 이 구대행은 검사가 수사 기록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면서 이런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돼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 이렇게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표가 이제 수리되고 나면 이 검찰총장 직무는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맡아서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0: 예.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또 국회에서 선관위 특검법을 처리를 했는데 여야 합의로 처리를 했어요.
1: 네, 같은 날 이제 7월 30일 본회의 이제 같은 날이 아니죠. 그 전날이죠. 7월 30일 오후 본회의 때 이게 이제 처리가 된 거고요.
0: 예.
1: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게 전체 이름이 좀 깁니다. 약칭으로 이제 선관위 특검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를 했고요. 재석 의원 228명 중 226명이 찬성표를 던졌는데 개혁신당 소속 이주영, 이준석 의원 두 사람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특검팀은 특별검사부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인 이내, 파견검사 제외, 파견공무원 70인 이내 이래서 총 165명 연파 규모로 이제 꾸려질 예정이고
0: 예.
1: 특검의 활동 기간은 준비 기간 포함해서 최장 171입니다. 특별검사는 국민 추천 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임명이 되는데

0: 기간을 30일간 연장을 또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8월 18일에 서울 송파구 개표소 등을 재검표하는 그런 일정에도 합의를 했습니다.
1: 그렇군요. 국민의힘 상황 보겠습니다. 징계를 해요?
0: 네. 일단 절차를 개시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7월 27일 날 조경태, 권영진, 진종호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을 했고요.
1: 예.
0: 이번 회의는 재적위원 5명 가운데 그 윤민우 위원장을 포함해서 3명만 참석해서 진행을 했어요. 그날 이제 참석하지 않은 우종환 윤리위 부위원장하고 황경선 윤리위원은 회의 직전에 또 성명서를 냈습니다.
1: 네.
0: 윤민우 위원장과 정경욱 윤리위원은 당대표에 대한 충성맹세용 징계 기준 발표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독립기구인 윤리위를 개인의 정치적 사다리로 이용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뭐 약간의 이제 그 내분이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그러네요. 예.
0: 국민의힘 윤리위 정원은 원래는 9명입니다.
1: 그런데.
0: 그런데 그동안 7인 체제로 운영이 되다가
1: 예.
0: 최근 내분으로 해서 윤리위원이 또 2명이 사임을 하고 5명이 남은 상태였는데.
1: 3명이 산 거예요.
0: 그렇죠. 그날 또 2명이 또 약간 항의 차원에서 불참을 한 겁니다. 자, 이러니까 이게 좀 이게 적절하냐, 이게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좀 나왔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7월 30일에 위원 2명을 또 임명을 했는데요.
1: 네.
0: 그때도 약간 반발이 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윤리위의 지금 내부 문제부터 좀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1: 한동안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는 요구가 많았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현역 국회의원들하고 시도지사를 평가하겠다.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0: 네. 7월 28일에 현역 국회의원, 시도지사, 지방의원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선출직 공직자 평가 혁신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한 건데요. 지난해 9월에도 6.3 지방선거 공천 기준 마련 차원에서 같은 이름으로 TF를 구성하긴 했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에 국회의원, 지방의원까지 포함을 시켜버린 거예요.
1: 이런 권한이 있어요?
0: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장 대표는 그날 이제 공천에서 당대표를 배제하자는 게 자신들의 유불리를 따지는 얄팍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면 당원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개파 정치나 당내 싸움에 몰두하는 사람이 아니라 4년 내내 하나가 돼 당원들과 함께 싸울 수 있는 사람을 공천하는 게 정당의 목표가 돼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 당대표에게 공천권 등 각종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구조를 좀 바꾸자라고 하는 그런 비주류 소장파들의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1: 예.
0: 당대표 폐지론까지 이제 제기를 좀 하고 있고, 또 일부 강성 지지층으로 구성된 당원 구조 문제도 거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겨냥해서 일종의 이제 기강 확립, 좋게 말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약간 그 군기잡기 차원의 발언이 아닌가 이런 분석입니다.
1: 알겠습니다. 법원 소식도 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나왔는데 국민의힘이 선거 비용을 뭐 거의 400억 가까이 반환할 수도 있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가 7월 27일 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지난 대선 후보 시절, 그러니까 2021년 12월 관음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 이게 이제 허위 사실을 이제 말한 거다라고 해서 이제 기소가 됐던 바가 있고, 또 2022년 1월 17일 그 불교 리더스 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 씨는 당 관계자를 통해 알게 됐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이것도 이제 받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인데요. 그런데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발언 모두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
1: 네.
0: 당선 무효형이 이제 확정이 되게 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돌려받은 선거비용 기탁금 397억 원 중앙선관위에 반환을 해야 됩니다.

0: 그 관련해서 당사를 매각할 가능성까지 좀 언급이 좀 되고 있고요.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 시절에 2003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스캔들 이른바 차떼기 사건 때 초징금 내기 위해서 여의도 당사를 팔았던 그런 선례가 있기도 합니다.
1: 예. 그리고 그 국회의장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 이것도 논란이 좀 큰데요.
0: 네. 지난 7월 28일 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거기서 기자가 야권이 개헌에 반대하는 이유로 이 대통령 임기 연장 문제가 거론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1: 예.
0: 권력구조 개편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의 선택이다라고 답을 한 겁니다.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죠.
1: 부정하지는 않았네요.
0: 네, 예. 그렇게 되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이거는 민주주의 원칙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고 국민의 선택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정권 연장을 도모하려는 정치적 정략적 사심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맹비판하고 나섰고 참여연대 경실련 민변 등이 참여한 개헌 촉구 시민사회 네트워크 측에서도 황당한 발언이다라면서 발언 철회를 촉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청와대 그 홍익표 정무수석도 7월 29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헌법상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을 해왔다. 좀 현행 헌법에서 개헌은 현실적으로 그런 식의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또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좀 챙겨볼 정치권 이슈 좀 알려주시죠.
0: 네. 선관위에서 투표 통계 조작 의혹에 이어서 2024년 총선, 2025년 대선 투표자 수 수정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입니다.
1: 네.
0: 이게 또 좀 일파만파 좀 논란이 될 것 같고 신천지 신도들의 민주당 당원 가입 의혹도 여전히 관심사고요.
1: 이건 수사 중인 거죠
0: 네,
1: 지금?
0: 이게 민주당 이제 그 순회 경선 결과에 이제 영향을 어떤 식으로 미칠지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순회 경선 결과 누가 대세로 자리 잡을지도 관심사입니다.
1: 알겠습니다. 시사포커스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1: 네. 라디오 묘지 위크엔드 듣고 계십니다. 7시 23분 되고 있는데요. 교통정보센터로 가서 이 시각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2: 휴가철의 절정을 맞이한 8월의 첫 주말입니다. 아직은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 큰 정체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나들이와 휴가 차량들이 늘어나면서 정체 구간도 하나둘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목적지까지 서두르기보다는 여유를 갖고 출발하시고 안전거리 확보와 충분한 휴식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대구 외곽고속도로 달서 방면으로 둔산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가 났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월문 3터널 3차로 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광주 원주 고속도로에서는 원주 쪽으로 초월 일대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서울 시내 광진교에서는 걷기 행사로 인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까지 통제되는 만큼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이어서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3: 밤에도 에어컨을 끌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밤사이에도 종의 후텁지근한 열기가 가득했는데요. 현재 시각 기온 강릉 31도, 경남 양산 30.4도, 서울 28도 등 간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았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일부 전남과 울산, 경남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경남 양산은 나흘째 40도를 넘기는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제는 41.6도까지 올라 또다시 기상관측 이래 역대 최고 기온을 다시 썼습니다. 양산은 오늘도 4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 밖에 광양과 여수, 울산, 부산, 김해, 밀양도 39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무덥겠고요. 그 밖에 지역도 서울과 춘천 35도, 청주와 강릉 36도, 대구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전부터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에는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이 더 심해지겠습니다. 최근에는 남서풍이 불어와 동쪽 지역의 기온을 크게 올렸다면 내일부터는 바람이 동풍으로 바뀌면서 서울의 낮 기온이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8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4: 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0: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1: 네, 일요 스포츠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이성무 기자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예. 축구협회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출석을 했는데 이 청문회에서 어떤 얘기들 오갔습니까?
2: 네. 정몽규 전 회장과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 두 사람 모두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에 대해서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정몽규 전 회장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송구하다 이렇게 말했고요. 홍명보 전 감독도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핵심 의혹에는 선을 그었는데요. 정몽규 전 회장은 홍명보 전 감독 선임은 전력강화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결정을 거쳤다면서 특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홍명보 전 감독도 집 앞 카페에서 이인생 전 기술이사를 만났지만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제안이 온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는데요. 또 선수들과 갈등이 있었고 그 때문에 뭐 손흥민, 이재성을 북중미 월드컵에서 선발해서 제외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된 말은 정몽규 전 회장의 말이었는데요. 월드컵 16강에 갔다면은 이번 청문회는 열리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만 좋았다면은 그동안 지적됐던 협회 운영의 난맥이나 부적절한 감독 선임 과정도 뭐 그냥 문제없이 넘어갔을 것이다. 이런 뜻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고요. 진정으로 반성하는 자세가 보이지 않았다. 이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과거 협회장 선거 당시에 약속했던 50억 원 기부도 아직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결국 두 사람은 성적 부진에는 사과했지만은 감독 선임과 협회 운영의 잘못은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고 청문회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우리 국민들 축구에 대한 관심도 높고 지금 이 축구협회 청문회를 두고서는 많은 관심들이 있었습니다. 지켜보고 있는 분들도 많았고요. 그런데 이제 평가를 보니까 야, 이럴 거면 차라리 하지 말아야지 말았으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비판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좀 이 얘기를 좀 해주시죠.
2: 네, 저도 당일날 청문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는데요. 정말 답답한 마음이 계속 들었고요. 이럴 거면 굳이 청문회를 뭐하러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사실 청문회라는 것이 잘못된 행정을 밝혀내고 앞으로 어떻게 고칠지 답을 찾는 자리였잖아요.
1: 예.
2: 그런데 이번에는 새롭게 확인된 사실도 없었고 뚜렷한 개혁안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뭐 일부 의원은 증인이 답변하는 도중에 이 말을 끊거나 같은 질문을 되풀이하는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 있었던 청문회의 악습을 되풀이했고요. 한 의원은 뭐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습니다만은 김진규 대표팀 코치에게 아니 왜 졌어요? 왜 졌냐고요? 이렇게 몰아붙이고는 또 손흥민과 이재성을 선발해서 뺀 것이 이 감독의 보복 아니냐 이런 확인되지 않은 주장까지 꺼냈습니다. 심지어 그 근거로 된 영상은 잘못된 영상을 가져다 놓고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모습을 저도 현장에서 보면서 계속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관계자들도 좀 황당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실 전술과 선수 기용은 축구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영역입니다. 국회의원들에게 그걸 물어보라고 청문회가 개최된 건 아니거든요. 일부 팬들이 온라인상에서 지적한 의혹을 마치 사실처럼 다룬 것은 정말 무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뭐 그 밖에도 대통령의 SNS 표현을 둘러싼 여야 경쟁도 벌어지면서 청문회가 정치 싸움으로 변질되기도 했었고요. 또 감독 선임 과정의 핵심 인물인 이인생 전 기술이사마저 불출석하면서 진상규명에는 큰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축구협회도 잘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원론적인 답변과 책임 회피로 일관했고요. 뭐 그런 비판은 피할 수가 없을

0: 것 같습니다. 결국 호흡은 호통만 남겼고 협회는 반성 없이 버텼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축구로 비유하자면은 양쪽 모두 자기 골문 안에 자체 골을 넣은 그런 청문회였습니다.
1: 그럼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이후에 무슨 뭐 다른 뭐 조사라든가 절차 같은 게 남아 있는 게 있어요?
0: 네, 일단 청문회는 이걸로 끝이 났고요. 현재 뭐 문체부가 주도를 하고 있는 K축구혁신회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 그 박지성 씨가 하는 거요?
0: 네, 맞습니다. 박지성 전 선수가 지금 공동위원장으로 있고요. 그리고 일부 의원들은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 대한축구협회를 다시 좀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과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세계 명문 구단이 우리나라에 옵니까?
0: 네, 축구로 마음의 상처를 받았지만은 그걸 또 축구로 치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번 주에 우리나라에서 이 독일과 잉글랜드, 스페인의 명문 구단들이 한꺼번에 한국을 찾습니다. 경기를 벌이는 건데요. 먼저 김민재 선수의 소속팀 바이에른 뮌헨이 제주에서 4일 오후 8시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 제주 SK, K리그 팀이죠. 이 평가전을 치릅니다. 이 세계적인 빅클럽이 그동안 주로 서울이나 수원, 이렇게 수도권에서 경기를 많이 치렀는데,
1: 예.
0: 제주에서 경기를 치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주에서 큰 축제가 벌어지고 있고, 또 이 지역적으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그 다음 날인 8월 5일 오후 8시에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맨체스터 시티, 그러니까 잉글랜드의 현재 가장 강력한 팀이라고 볼 수 있죠. 맨체스터 시티가 K리그 대표 선수들로 구성된 팀 K리그와 대결을 펼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9일 오후 8시에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 같은 장소에서 맨체스터 시티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또 맞대결을 벌이는데요.
1: 네.
0: 맨체스터 시티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2023년에도 이 서울에서 맞대결을 펼친 바 있었습니다. 그때도 정말 멋있는 영승부를 펼쳤는데 그때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2-1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다시 서울에서 재대결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바이에른 뮌헨, 맨체스터 시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러니까 유럽 챔피언스 리그가 그 축소판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바로 얼마 전 이강인 선수가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이 공식 발표된 바 있습니다. 등번호 7번을 달게 됐는데요. 이 7번은 요즘에 이 주요 팀들의 에이스의 상징으로 꼽히고 있죠. 이강인 선수에 대한 기대가 정말 큰데 바로 국내 팬들 앞에서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새 유니폼을 입고 데뷔전을 치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경기 전날인 8일에는 두 팀의 공개 훈련도 열리는데요. 물론 뭐 정규리그가 아닌 새 시즌 준비를 위한 친선 경기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뭐 어찌 보면 두 팀 입장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나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세계적인 선수와 또 감독의 축구를 눈앞에서 볼 기회가 흔치 않거든요. 제주에서 서울까지 이 유럽 명문팀들의 축구 잔치가 펼쳐지게 됩니다.
1: 예. 프로야구 보겠습니다. KT가 뭐 참 잘하고 있습니다. 1위 됐죠, 지금?
0: 그렇습니다. 요즘 KT 위즈의 기세가 요즘 날씨만큼이나 정말 뜨거운데요. 특히 후반기, 프로야구 후반기에 들어들면서 KT의 질주가 정말 대단합니다. 어제 하나와의 경기에서 7-4로 이기고 최근 5연승을 달렸는데요. 그러면서 이 정규 시즌 선두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지난달 5월 17일 이후 76일 만에 1위 탈환이었습니다. 승부는 3회에 갈렸는데요. KT가 0-1로 뒤진 3회 말 타자들이 한 바퀴를 도는 동안 무려 7점을 뽑았습니다. 이걸 이제 타자 1순위라 그러죠.
1: 네.
0: 안타와 볼넷이 이어졌고 오윤석 선수가 주자 3명을 모두 불러들이는 2루타를 때리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선발 배재성 선수도 5이닝을 4실점으로 버티면서 1년 8개월 만에 선발승을 거뒀습니다. 잠실에서는 LG의 새 외국인 투수 카를로스 카라스코 선수가 한국 무대 첫 데뷔전에서 눈부신 투구를 펼쳤는데요. 1회부터 7회까지 안타와 볼넷을 단 한 개도 허용하지 않는 퍼펙트 투구를 펼쳤습니다. 하지만은 LG 불펜이 8회에 이 동점을 내주면서 두산과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고척에서는 SSG 랜더스가 키움이오 로즈를 10대2로 크게 이겼는데요. 이날 경기장에는 이 영화 홍보차 한국을 방한한 헐리우드 배우 맷 데이먼이 또 키움 유니폼을 입고 등장해 팬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뭐 경기 결과는 뭐 경기 결과지만은 이날 또 모든 시선의 주인공이 바로 이 맷 데이먼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앞서 축구 친선 경기 소개해 주셨는데 선수들 더운데 저 잘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프로야구 폭염으로 취소가 된 경기가 있었어요?
0: 그렇습니다. 어제 야구팬들은 아니 어제 비도 안 오는데 경기가 취소됐어 이렇게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바로 더위 때문에 경기가 두 경기가 취소됐습니다. 어제 이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삼성과 롯데의 경기 그리고 창원 NC파크에서 예정됐던 기아와 NC의 경기가 폭염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올 시즌 처음 나온 폭염 취소인데요. 이 경기가 취소가 결정이 되기 전에 창원의 기온이 무려 38.5도, 또 부산의 사직구장 주변도 3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시간 시작이 다가오는데도 이 37도 안팎의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 도저히 경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뛰는 그라운드는 또 관중석보다도 더 덥거든요. 지열까지 올라오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또 포수 같은 경우에는 두꺼운 장비까지 착용하고 마운드에서는 계속 투수들이 마운드 위에 서 있으면서 공을 던지기 때문에
1: 그렇죠.
0: 열사병 위험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선수들도 선수지만 관중 안전도 문제거든요. 뜨거운 햇볕 아래 장시간 앉아있으면은 어린이나 노약자는 쉽게 탈진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어제는 경기 감독관이 선수들의 건강과 관중들의 안전을 위해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KBO는 앞으로도 기온과 체감 온도를 살펴서 경기 시작을 늦추거나 아예 취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1: 예, 이런 상황이면 오늘도 경기가 좀 취소되는 그 경기가 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도 안전을
0: 네,
1: 위해서.
0: 오늘도 역시 좀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39도까지 뭐 최대 올라가는 지역이 있다고 하니까요.
1: 예.
0: 오늘도 좀 야구를 즐기시는 팬들 입장에서는 날씨를 살펴보고 또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2대1리 이성무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1: 네, 팝스 월드 시간입니다. 박성건 음악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오늘은 영화 음악 듣는다고요?
2: 네, 첫 곡은 레이 찰스의 엘리 마이 러브라는 곡 들어보겠습니다.
1: 예.
2: 우선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드라마 가스 인간.
1: 드라마요?
2: 그 드라마입니다.
1: 아, 이거 뭐 일본 드라마 아니에요, 이거?
2: 네, 일본 드라마입니다.
1: 예.
2: 그래서 좋은 반응을 좀 얻었었는데요.
1: 예.
2: 이 작품은 1960년에 개봉한 일본 영화 가스 인간 1호. 를 원작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국내에서도 약간 좀 화제가 됐었는데 이유가 뭐 군체, 부산행 이런 영화를 감독했던 연상호 감독이
1: 예.
2: 이 드라마의 각본을 좀 맡았었습니다.
1: 아, 일본 영화, 일본 드라마인데도
2: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시청자도 겨냥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
1: 네.
2: 이 드라마의 뭐 주요 내용은 그 일본 정부의 나쁜 음모로 탄생한 가스 인간이 있습니다.
1: 네.
2: 근데 그 가스 인간의 복수극이 주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이 영화, 이 드라마 속에서 가스 인간이 다음 살인을 예고를 하고
1: 네.
2: 경찰이 출동하면 가스가 돼서 사라집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1: 그래요.
2: 네. 네. 혼란을 야기하는데
1: 예.
2: 이 드라마는 음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1: 아 저도 이거 볼까 하다가 뭐 제목도 가스 인간이고 일본 거라 그래서 그냥 안 봤는데 뭐 결정적인 장면에서 뭐 음악이 흘러나옵니까?
2: 네, 그 가스 인간이 복수를 이제 하는 과정이 있는데
1: 네.
2: 거기서 그 일본 밴드입니다. 서던 올스타스라는 팀의 엘리 마이 러브라는 곡이 LP에서 흘러나오면 뭐 가스 인간이 나와서 뭐 죽기를 원하는 사람을 말해라. 요술 램프 지니 같은 그런 뭐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노래 좀 들어보실 텐데 이 엘리 마이 러브 이 노래는 그러니까 서던 올스타스가 원래 불렀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계기가 좀 있습니다. 미국 가수 레이 찰스가 89년에 일본에

0: CF 촬영차 좀 왔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 곡을 영어로 녹음을 했습니다. 당시. 그래서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좀 알려지게 됐고요.
1: 예.
0: 우리나라에서는 약속이라는 영화에서 박상민 씨가 더 리메이크한 버전도 하나가 있습니다.
1: 그 원곡은 일본 곡이라는 거죠?
0: 그렇습니다.
1: 예.
0: 그래서 오늘은 레이 찰스가 부르는 버전으로 엘리 마일러브 첫 곡으로 좀 만나보겠습니다.

0: 네.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드라마 가스 인간에 나오는 엘리 마이 러브 레이첼스의 노래였습니다. 자, 영화 음악 듣고 있는데요. 다음 곡은요.
1: 네. 영화 원스의 삽입곡입니다.
0: 예.
1: Falling Slowly라는 노래 좀 들어보실 텐데요. 이 원스가 2007년에 개봉했습니다.
0: 예. 인기 많았어요.
1: 예, 그래서 남자 주인공 글렌 한사드 뭐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0: 기타 치고 노래 부르시는 분.
1: 그렇습니다.
0: 예, 예.
1: 이 글렌 한사드가 지난 7월 29일입니다. 자국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교통사고로 56세를 일기로 생을 좀 마감했습니다.
0: 아, 사망했어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글을 좀 기리면서 영화 원스의 주제가 Falling Slowly 좀 들어보겠습니다.
0: 어, 팬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안타깝네요.
1: 네, 그 영화 줄거리, 원스의 줄거리 잠깐 뭐 우리 알아보고 노래 좀 들어보실 텐데요. 이 영화는 내면의 상처가 있는 두 음악가에 대한 얘기가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은 낮에는 뭐 진공청소기 청소를 하고,
0: 네,
1: 밤에는 노래를 부르는 뭐 그런 어떤 남자고, 또 그런 모습에 매력을 느낀 여성이 있습니다. 체코에서 온 피아노 연주자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음악을 통해서 서로 교감하고 뭐 연주하면서 노래를 뭐 만들기도 합니다만은 결국 이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지, 그러니까 사랑을 못하고 각자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뭐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의 Falling Slowly라는 노래가 계속 흐르는데 당시 아카데미 주제가상도 받은 그런 뭐 노래가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예산으로 이제 촬영이 돼서 그랬습니다만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객한테 울림을 주는,
0: 예,
1: 그런 노래, 영화로 호평을 받은 그런 영화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원스 사운드 트랙 중에서 Falling Slowly, 글렌 한사드가 노래 부르고 마르케타 이글로바가 동시에 부르는 그런 곡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0: 네, 원스의 주제가 Falling Slowly 들어봤습니다. 영화 음악 듣고 있는데요. 마지막 곡은요.
1: 해리 스타일스의 Sign of the Times라는 곡 좀 들어보겠습니다.
0: 이건 어디 영화에 나오는 거예요?
1: 예, 올해 3월 개봉한 SF 영화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헤일 메리라는 작품.
0: 맞아요.
1: 예. 예. 그래서 라이언 고슬링이 주연을 했고요.
0: 예.
1: 이 작품은 영화 마션의 원작자입니다. 앤디 위어가 2001년에 발표한 소설을 좀 기반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영화의 줄거리는

0: 태양이 비정상적으로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에 뭐 식량난, 네. 기후난 이런 것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주인공 그레이스가 우주선에 태워서 우주를 좀 보내지게 됩니다. 근데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동료 승무원들이 사망하고 자신만 기억 상실 상태로 뭐 깨어나는, 그래서 뭐 헤일 메리호가 있었다 그런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1: 그거 뭐 외계인이 나온다면서요?
0: 예, 그래서 외계인 로키라는 걸 만나게 되는데, 네. 둘이 또 서로의 행성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뭐 이런 내용을 좀 담고 좀 있습니다.
1: 예, 우리나라에서도 화제가 됐었고 영화도 많은 분들이 좀 본 걸로 제 기억을 하는데 이 영화에 뭐 우리가 알만한 노래가 나와요?
0: 네, 뭐 히트곡은 아닙니다만은 영화 네. 보신 분도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리 스타일스라는 영국 가수가 부른 'Sign of the Times'라는 곡이 좀 삽입이 됐고요.
1: 예.
0: 그래서 그 너튜브 보시면 뭐 수십억 회 정도 많은 분들이 좀 조회를 좀 한 그런 곡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곡으로 좀 골라봤습니다.
1: 알겠습니다. 팝스월드 박성건 음악평론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영화 프로젝트 헤일메리에 나오는 해리 스타일의 Sign of the Time 들으시고요. 라디오 매직 위크엔드 2부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이창호입니다. 오늘 사연은 수연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올해는 저도 바다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지체장애가 있어

바다를 보러 가는 게 쉽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해 대천 해수욕장에 다녀올 수 있었어요. 뜨거운 햇살 아래 반짝이는 모래사장과 시원한 바다를 오감으로 느끼는 순간 파도 같은 벅찬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이제는 저도 용기가 생겼습니다. 자주 떠나볼게요.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2: 58분 날씨. 후텁지근한 휴일 아침입니다. 현재 시각 기온 경남 양산이 32.4도, 강릉 31.7도, 서울도 28.3도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해가 높이 뜨기 전부터 열기가 후끈합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울산, 양산 등 경남 대부분 지역과 일부 전남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경남 양산은 어제 낮 기온이 41.6도까지 오르며 또다시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양산의 낮 기온은 41도까지 오르겠고요. 그 밖에도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 중인 부산과 울산, 김해, 밀양, 전남 광양과 여수도 39도까지 올라 극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과 춘천은 35도, 청주와 강릉 36도, 대구 38도로 어제만큼 무덥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아서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다음 주 내내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겠는데요. 특히 내일부터는 바람의 방향이 동풍으로 바뀌면서 경남 지역의 극한 더위는 다소 꺾이겠지만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의 기온을 크게 끌어올려서 다음 주 내내 서울의 낮 기온 37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8.3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리샌드가 부른 러브 어택 들으셨습니다. 자, 일요일은 책과 함께 시간입니다. 인터넷 서점 알라딘의 김효선 MD와 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여름에 시원한 데 앉아서 책 보고 있으면 그야말로 정말 완벽한 휴가 지낼 수 있는 건데 올여름에는 어떤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많이 올라 있습니까?
1: 네. 저도 여름은 독서의 계절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0: 네.
1: 청취자분들께서 최근에 서점나들이를 가보셨으면 베스트셀러 매대에서 철학자들 얼굴을 보셨을 확률이 좀 있어요.
0: 철학?
1: 네. 철학자들의 얼굴이 일러스트로 되어 있는 그런 교양서를 보셨을 텐데
0: 예.
1: 뭐 니체라든지 쇼펜하우어 같은 철학자들이 냉철하게 이야기하는 책들이 있어요.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가르침을 엮은 책이 유행한 지는 3년 정도 됐고요.
0: 예.
1: 올 초부터 문학 베스트셀러로 꾸준히 독자의 선택을 받은 책들이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인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시타르타라든지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 이런 고전 책들을 많이 찾고 있는 추세예요.
0: 예.
1: 근데 올여름에는 여기에 그리스어 고전이 하나 추가될 것으로 보여요.
0: 그리스 고전이요?
1: 네. 예. 한국 관객들이 특히 사랑하는 감독인 크리스토퍼 놀란이
0: 예.
1: 오디세이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이게 다음 주 수요일에 개봉을 하는데요.
0: 이번 주 개봉이죠? 그러니까.
1: 네. 그렇죠. 예. 예. 이번 주
0: 오는 수요일?
1: 네. 예. 오는 수요일 8월 5일 6일 개봉이고 예. 크리스토퍼 놀란은 출판계가 또 사랑하는 감독이기도 해요. 전작인 오펜하이머가 개봉을 했었을 때 이게 원작이 자서전인데요.
0: 네.
1: 예.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평전인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라는 책의 판매가 굉장히 많이 됐었고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을 때는 요 물리학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이 많이 생겼던 거예요.
0: 예.
1: 그래서 물리학 교양서의 판매가 많이 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원작인 서사시 오디세이아를 많은 분들을 찾아주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 크리스토퍼 놀란이 오디세이를 만들었다. 이번 주에 개봉을 한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도 딱 듣고 나서 그리고 좀 댕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디세이 되게 익숙하잖아요. 되게 무슨 내용이지? 머릿속에서 맴돌긴 하더라고요.
1: 네. 네. 이 오디세이라는 이름이 사실 좀 많이 들어본 이름이에요.
0: 네.
1: 뭐 영화 제목 중에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뭐 이런
0: 있죠. 네.
1: 영화가 있고 뭐 지식 오디세이, 명화 오디세이 이런 식으로 어떤 타이틀을 만들 때 그 반영을 하는 비유로 쓰는 이름인데요.
0: 네.
1: 이 오디세이라는 작품이 문학 작품의 이미지가 우리한테 그만큼 좀 익숙한 거죠. 이게 단순하게 뭐 나들이를 갔다 왔다, 여행을 갔다 왔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 인생을 걸고 결정적인 여정을 떠날 때 이 오디세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같아요.
0: 예.
1: 그래서 이 작품이 어떤 내용이냐면 트로이 전쟁에서 목마를 구원해서 승리를 이끌어낸 그리스 영웅 오디세우스가 있어요.
0: 예예.
1: 전쟁이 끝났으니까는 즐겁게 돌아와야 되는데
0: 오디세우스가
1: 네 예. 고향인 이타카를 향해서 귀향을 시도하는데 전쟁도 끝났는데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죠. 예, 10년 동안 바다 위에서 떠돌면서 본인이 어떤 그 포세이돈이라는 바다의 신을 노하게 했기 때문에
0: 예.
1: 그 사람한테 복수를 당하고 그러면서 고난과 모험을 겪느라고 10년 동안 돌아오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0: 그럼 바다

0: 에서 싸우는 이야기가 주로 되겠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저승도 어. 한번 갔다 오고 굉장히 스케일이 큰 이야기고요.
0: 예.
1: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 후대 그 외국 문학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그래서 돈키호테도 고향에서 떠나가서 풍차를 향해 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0: 예, 예. 네,
1: 그런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모비딕도 고래 사냥을 가서 떠나가서 바다에서 고생한다라든지 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오디세우스의 이야기가 현대 문학에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한 번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 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고전 있잖아요. 이거는 출판사도 엄청나게 많고 번역가도 엄청나게 다양하잖아요. 그중에서 뭘 골라야 할지가 참 고민일 때가 많은데 오디세이도 그렇지 않을까요?
1: 네. 뭐 판문이 진짜 많습니다. 저자사 후 70년이 지나면은 독점 저작권 없이 책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이 책의 저자인 호메로스는 3000년 전 사람이어가지고
0: 예.
1: 서점에 판본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서사시라서 원문을 주석을 통해서 번역을 다 하면 분량이 상당해서 여러 가지 판본으로 나와 있는데요. 긴 분량의 부담을 느끼는 청소년 독자라면 한 권으로 읽는 오디세이아 같은 책들을 보실 수 있고 번역자가 내용을 편집해서 옮기는 책은 편역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어요.
0: 이건 번역자가 좀 개입한 거네요.
1: 네,
0: 내용을.
1: 그렇습니다. 예, 내용을 좀 축약한 본들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시면 아, 이 책은 완역이구나. 이 책은 편역이구나 하고 보실 수 있을 거고요.
0: 편역.
1: 네.
0: 예.
1: 그 제가 어린이일 때는 만화로 읽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또 인기가 많았거든요.
0: 아, 그런 거 많이 있죠.
1: 네. 요거부터 예. 어린이들은 시작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어 원전을 번역하는 작품들은 오뒷세이아라고 그리스어 발음을 살려서
0: 네.
1: 그 뒷자리 할 때 뒷을 쓰는 작품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 충실한 번역분들을 찾고 있다면은 이 번역자의 경력을 보시고 이 사람은 전공자구나 하고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 한 세 판본 정도 나와 있는데 완역을 하면 600쪽, 700쪽 정도 돼서 분량이 상당한 책 중에서 골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 볼 책은 어떤 책인가요?
1: 네, 오늘도 굉장히 두툼한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라영 저자의 쇳돌이라는 책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0: 쇳돌?
1: 네, 이 책은 640쪽에 달하는 두툼한 책입니다.
0: 예.
1: 네, 저자가 1976년생이에요. 예술사회학을 공부한 문화평론가고요. 학자면서 작가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냈던 책들은 정치적인 식탁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연재하면서
0: 네.
1: 책으로 엮었어요.
0: 네.
1: 저자의 관심사는 예술과 정치, 먹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방향에서 식구도 우리가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0: 예, 예.
1: 이 식구들에 대한 관심으로 이 책을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쇳돌이라는 책이 그 저자의 가족사에서 출발해서 우리나라의 광산이 무엇인지까지 뻗어나가는 이야기인데요.
0: 네.
1: 이 저자는 양양에서 태어나서 12살까지 살다가 강릉으로 이사를 해서 그곳에서 학교를 나왔다고 해요.
0: 예.
1: 그래서 직장이며 학업을 이유로 서울, 부천, 프랑스, 미국을 오가면서 유학도 가고 바쁘게 지내느라고 자신의 가족사는 잘 모르는 채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책을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이 책을 적게 되는데
0: 네.
1: 이 책 굉장히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노동운동을 한 노동사이기도 하고 우리 한국의 사회사이기도 하고 사회학서이기도 하고 미시적인 역사에 관한 책이기도 하고 근현대 한국 문화에 관한 책이기도 해서 이 광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찾아볼 수 있는 거의 모든 영역들을 다 한 번씩은 건드려본 책이라고.
0: 소설인가요?
1: 사회과학서라고 보면 가장
0: 사회과학서.
1: 가장 정확할 것 같은데요.
0: 예, 예.
1: 예, 사이사이에 있는 장면들의 서술들이 굉장히 소설적으로 되어 있어서 소설인가 싶은 부분들도 있는 요소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이 책이 그 집필 계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0: 근데 이 저자가 이 광산에 대한 뭐 이런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1: 한 5년 정도 걸려가지고 그 저자의 가족이 나중에 말씀드리는 저자의 가족이 광산 노동자여서
0: 그래서
1: 네, 그래서 예. 가족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0: 계속해 주시죠.
1: 네, 예. 네,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집마다 어른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좀 우리 집에 좀 아픈 손가락인 어른들 한 명씩 있잖아요.
0: 어느 집이나 다 있죠.
1: 네, 이 네. 이라영 저자의 집에는 고모가 그런 분이었는데
0: 예.
1: 고모의 장례식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고모는 자기 집안에 좀 퀴퀴한 존재다라고 저자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릴 적에는 좀 총기도 있고 똑똑하던 고모였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좀 광기를 겪게 되면서 요양원에서 세상을 떠난 거죠.
0: 고모가.
1: 네. 그래서 네. 2021년에 고모가 세상을 떠나면서 사망 절차를 밟다 보니까 고모의 출생 기록이 1941년 만주 지린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모가 어떻게 만주에서 태어났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탄압을 피해서 국외로 이주한 한국인들이 많았잖아요.
0: 그때 만주에 계신 분들 꽤 있었습니다.
1: 네. 네. 그래서 경북에 가져와던 이 가족도 이 시기에 만주로 갔다가 해방 후에 강원도 일대에 자리를 잡으면서 이 가족들이 모두 다 광산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저자가 고모일로 아버지하고 얘기를 하다가

0: 자기는 출생 기록이 양양 장승리인 것을 처음 발견해요. 근데 자기는 여기서 태어나지 않았는데 아버지 너 왜 내가 양양 장승리에서 태어난 걸로 되어 있냐 하니까 내가 총각 때 거기에 주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찾아보니까는 양양광업소가 있던 동네에서 아버지가 이곳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고 예. 본인의 주소지도 이곳으로 되어 있었던 거죠. 아버지는 양양광업소에서 일을 하신 분이고 이곳의 마지막 노조위원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록들로 저자는 양양하고 광산이라는 게 자기의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집에 그 아버지 친구 아저씨들이 와서 회의도 하고 술도 마시고 어머니는 또 그럼 당연히 싫잖아요. 그래서 네. 아, 이 사람들 언제 가나 막 이랬던 기억들이 다 난단 말이죠.
1: 예, 예.
0: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때 그 아저씨들 잘 지내냐 하고 반가워하면서 물어보니까 다 죽었다라는 답이 돌아온 거예요. 병이 들어서 돌아가신 분들이 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저자가 광산이 폐광된 것처럼 그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이제 다치게 되었구나. 이 사람들의 이야기 나 자신이라도 기록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해서 결과가 이렇게 묵직한 책 한 권이 되었습니다.
1: 사회과학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이제 광산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사연 같은 것들이 좀 안에 담겨 있을 것 같아요. 한 집안의 역사라든가. 근데 그게 640쪽이나 되는 그렇게 두껍게 나올 책인가요?
0: 네. 한국 현대사가 워낙에 또 이야기거리가 많다 보니까 어떤 가족 얘기든 타고 올라가 보다 보면은 아, 그렇지. 이 소설이랑 다름이 없지.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저자도 자신의 가족 이야기나 광산 이야기를 수적하면서 이 이야기에서 이런 문학성, 소설성을 발견을 해내요.
1: 네.
0: 그래서 광산이라는 게 우리한테 무엇이었는지를 찾아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문학 작품이며 영화 이런 것들을 다 경유를 하게 되는데요. 광산이 있던 태백, 사북 같은 도시가 잘 나가던 시절에는 개도 만 원짜리를 물고 다녔다. 뭐 이런 말들.
1: 그런 말 많이 있었죠.
0: 예, 네, 있었다고 네. 해요. 그래서 이 광산촌의 풍경을 기록한 난소공 조세희 작가의 침묵의 뿔이라는 사진집이 있었고 뭐 이런 작품들이 인용을 한다든지 광산을 다룬 해외 영화로 폐광을 앞둔 광부들의 파업을 다룬 빌리 엘리어트라는 영화가
1: 그렇죠,
0: 있어요.
1: 그렇죠. 네.
0: 네, 그리고 논픽션으로는 광부들처럼 갱도에서 직접 노동을 한 조지 오웰의 위건부두로 가는 길 뭐 이런 작품들이 있어요.
1: 네.
0: 이런 작품들을 인용을 하면서 광산이라는 것이 문학 작품에서 어떻게 사용이 됐고 우리한테 무엇이었는지를 계속 추적을 해나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참고자료를 오가면서 5년간 작업을 했다고 하고요. 예, 자기 가족의 개인사도 있고 광산을 떠난 사람들의 일자리를 찾아서 어디로 떠나서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1: 네.
0: 대한 이야기들도 있고 광산일로 병을 얻어서 일찍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예술에서 광산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얘기들이 있고 그 폐광이 된 후에 뭐 정동진이며 정선 같은 곳은 관광지가 되었잖아요.
1: 예, 예.
0: 이 지역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오가면서 다방면으로 수적하다 보니까 이 분량의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저자의 관심사가 워낙에 다양하고 그 내용들이 빠르게 넘어가서 이 분량이 긴 거에 비해서는 한 중간 정도 지나면 아 다른 책인가 하면서 읽을 수 있어서 생각보다는 좀 수월하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1: 예, 어느 집안이나 다 가족사가 있고 그 가족사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정말 어마어마한 기록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정작 이 이라영 작가 이분이 모든 집안에는 없잖아요. 이분 집안에서는 이분이 스스로 지금 나서서 이걸 좀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작업을. 이 시작이 된 이 저자의 가족사 얘기도 좀 궁금한데요.
0: 예, 저자의 아버지는 처음에 젊을 때 이곳으로 이주해서 양양에서 광산일을 동네니까 시작을 한 거니까
1: 예.
0: 처음에는 임시직이 될 줄 알았대요.
1: 어.
0: 우리가 좀 나쁜 얘기로 막장 인생이라는 얘기 하는 게 사실은 이게 광산에서 시작된 표현이잖아요.
1: 예, 예.
0: 네, 그래서 자기가 광산일을 영원히 하고 싶지는 않아서 교도관 시험을 한번 봤는데 임용이 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이유가 행방불명된 저자의 할아버지로 인한 연좌제 때문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고요.
1: 당시에 신원조회 같은 게 있었어요.
0: 네. 그래서 나는 광산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아버지도 자기가 나는 그 만다라를 쓴 김성동 씨라는 저자 있는데
1: 예,
0: 이분도
1: 예.
0: 연좌제랑 관련된 분이어가지고 내가 그런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저자도 아버지의 삶은 이청중의 광장의 소설과 연결을 또 짓게 됐다고 해요. 양양이라는 도시가 특이한 게 6.25 전쟁하고 또 연관이 큰 도시였다고 해요. 우리나라 연합군이 전쟁 중에 탈환한 수복 지역이었다고 하고요.
1: 예.
0: 그래서 이곳에 살던 사람들은 이런 어떤 사상에 대해서 너는 어느 쪽 편이냐라는 이야기를 들은 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1: 양양 쪽이.
0: 네. 그래서 저자의 집안 사람들도 우리는 강원도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경북 사람인데 이민을 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이렇게 된 거다라는 식으로 방어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1: 예.
0: 양양이 지금은 서핑으로 유명한 지역이잖아요.
1: 서퍼비치 있어요. 거기.
0: 네. 예. 이 지역에서 이 광산이 문을 닫은 게 1995년의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생각보다 좀 먼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네. 주변에 있는 이야기다라는 생각들을 했었고 이 저자도 이 이야기를 추적을 하다가 저자의 그 고모 역시 선광부라는

0: 그 불렀다고 해요. 네. 산업이 사라졌어도 그 돌은 그 자리에 남아 있고 그 일을 하던 사람들도 남아 있다. 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요 쇳돌이라는 제목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 이 시절에 사실 광부들이 대한민국 산업화의 기반을 지탱해왔던 그렇죠. 사람들이잖아요. 네. 이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예우하기 위해서 마련된 기념일인 광부의 날이 2026년 6월 29일 처음으로 열렸다고 합니다.
1: 올해 처음으로 네. 광부의 날이 열렸군요.
0: 네. 그래서 네.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으로 광부노동을 한 분들도 있고 1960년대에 파독광부라고 독일에서 광부일을 한 분들 있잖아요.
1: 예, 예.
0: 이런 분들을 떠올리면서 읽게 되는 책이기도 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라경 작가의 쇳돌 소개해 주셨고요. 다음 책은요.
0: 네. 은희경 작가가 오랜만에 출간한 장편소설인 시간의 감촉이라는 책이에요.
1: 아, 이번에 나온 거예요?
0: 네. 신간이고요. 이 책도 예. 가족이야기입니다. 네. 너무 달라서 태어나면서부터 서로 정답게 지내지 못한 자매가 있어요. 60대 여성인 안나와 경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전역이라고 할 수 있는 노년인데 이 빛깔이 얼마나 다채로울 수 있는지 포착한 소설입니다. 은희경 작가의 대표작 하면 새해 선물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소설을 저자 스스로 시간 3부작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1: 예.
0: 그래서 이 12살 소녀 진희의 유년기를 다루는 새해 선물이라는 소설이 있고 여자 대학 기숙사 시절 만난 친구들하고 중년에 만나는 빛의 과거라는 소설이 있고요.
1: 예.
0: 요 자매 이야기 60대의 자매 이야기로 시간의 감촉 3부로 시간 3부작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90년대 한국 소설하고 80년대 한국 소설이 사실 무척 달랐어요. 그래서 90년대 소설이 처음 나왔을 때 네. 되게 도시적이다, 오렌지족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
1: 예.
0: 가볍다, 개인적이다 이런 평가를 듣던 소설들이 있었는데요.
1: 네.
0: 예, 이런 그 90년대 소설의 새로운 흐름을 개척해 나가준 작가 중 한 명이 은희경 작가입니다. 예, 은희경 작가의 소설은 세상 물정을 빨리 알아챈 어린이 이런 개별적인 인간들의 속내를 파고들어 소설을 만들어내는데요.
1: 네.
0: 이번 소설에서도 읽다 보면은 아 이래서 은희경 작가 소설이었지 하는 생각 들으면서 반갑게 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1: 60대 여성 간의 이야기잖아요. 은희경 작가도 이 또래 아닌가요?
0: 네, 그렇죠. 이제 연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1: 근데 과거에 60대 어르면 어르신이라고 하고 할머니라고도 했지만 지금 60대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 정도는 아니고 좀 약간의 좀 나이든 여성분으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럼 이 주인공이 이 작품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0: 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똑같이 60대 여성이어도 예전에는 우리가 막 되게 어르신이라고 했지만
1: 예.
0: 다 개인의 개성이 있고 다 특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1: 예.
0: 그래서 한 배에서 난 동년배 여성 둘이어도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우정의 가능성을 탐색해 나가는 게 이번 소설의 이야기고요.
1: 네.
0: 같은 해 1월에 태어난 언니 안나가 있고 12월에 태어난 동생 경선이 있어요. 그래서 한 해에 태어났으니까 오히려 더 언니 동생으로 지내기는 좀 애매한 관계였던 거죠.
1: 예, 예.
0: 네, 그래서 서로 몇 년씩 보지 않고도 잘 지낼 수 있고 안나는 또 결혼을 한 적이 없고 예, 교사 생활하다 퇴직을 해서 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어요. 그 동생 경선이는 그 신도시에서 그 원룸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고 있고 프리랜서로 출판 편집 일을 하고 있고 그 딸인 다은이라든지 손녀 다니엘을 만나는 정도 일만 하고 있어요.
1: 예.
0: 그런데 이 동생 경선이의 전남편인 P라는 사람이 부고를 남기면서 이 사람의 유산 때문에 뭐 서로 만나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건강검진을 한 경선의 신장에서 종양이 발견되고 이 간병을 엉겁결에 안나가 맡게 되면서 안나는 옛 기억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1: 예.
0: 그래서 12살 무렵에 경선이 비를 흠뻑 맞고 돌아와서 알았던 일이 있는데 경선은 좀 예쁜 아이였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누워있는 경선이를 보면서 안나는 생각하기를 아 나랑은 정말 안 닮았구나. 저 아이는 콧구멍이 대칭을 이룬 삼각형 모양인데
1: 네.
0: 나는 그냥 두 개의 울퉁불퉁한 동그라미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이는 곳까지 잘 보이지 않는 곳까지 이미 철저하게 치밀하게 결정돼 있는 조건의 차이라는 게 우리의 외모의 조건인 것인데 그럼 난 외모에 관심을 갖지 않겠다. 신경 쓰지 않겠다 하면서 눈에 띄게 예쁜 아이인 경선하고는 좀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1: 그러니까 어릴 때는 약간의 좀 차이점을 인식하고 있었네요. 안나가.
0: 네.
1: 근데 이제 나이가 들었잖아요. 네. 생활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노인이 된 두 사람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해요?
0: 네. 그래서 안나는 경선이 좀 워낙에 예쁜 아이였으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노인으로만 수렴되는 현실을 좀 부당하게 여기는 사람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1: 네.
0: 자기는 좀 나이 드는 게 편한데 경선이는 자기가 나이 드는 걸 좀 당황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고요. 또 경선은 안나가 사람하고 또 거리를 두고 있고 남자친구도 사귀지 않고 이러니까 좀 답답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사건을 두고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누구나

0: 자기 자신이 좀 정당화하고 싶고 내가 옳은 사람 같고 내 나랑은 좀 다른 내 동생, 내 언니는 좀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본능들에 대해서 예, 포착을 하는 관점들이 좀 얄밉기도 하고 그 얄미운 부분들을 잘 적어주는 게 은희경 작가 소설의 매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노인이라고 하면 우리 그 아나운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나이 든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한 명 한 명이 다 개성이 있다는 거죠.
1: 예. 네,
0: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재밌었습니다.
1: 예. 근데 이제 간병으로 같이 붙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자매가. 그때 뭐 따로 뭐 우정 같은 게 생기고 막 그러나요? 친해지나요? 네.
0: 나이가 드니까는 그때 못 보던 걸 지금 또 발견하게 되기도 해요. 병원에서 경서는 안나가 아, 난 되게 안나가 사람들하고 잘 못 지내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지내네 라는 것들을 발견을 하게 되고요. 어릴 때부터 참 관찰력이 뛰어난 아이였어. 그리고 무리에 무난하게 섞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다 맞춰주는 거였어 생각을 하게 되면서요. 안나는 경선의 생각처럼 폐쇄적이거나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다. 거리를 확보하는 것뿐이다 라는 걸 알게 돼요.
1: 예.
0: 요거를 알게 될 수 있는 건 사실 60대니까 가능한 거죠. 그래서 호불호의 경계가 뚜렷하니까 경선한테는 다가오는 사람도 많고 빨리 친해지지만 빨리 떠나는데 안나의 곁에는 사람이 많이 남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아, 저 사람의 장점이 이런 거였지 하는 네. 것들을 느끼게 되고 원숙한 여유가 생기니까 서로 맞춰나가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1: 시간이 많이 없어서 해피엔딩으로 끝날까요?
0: 네. 이 친구들이 이 자매가 손녀인 다니엘하고 같이 외국 여행을 가게 되는데요. 이 60대 자매하고 이 손녀하고 어린이하고 셋이서 여행을 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잔잔하게 웃으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소설로 뒷이야기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은희경 작가의 장편 소설 시간의 감촉 소개받았고 앞서 본 책은 이라경 작가의 쇳돌이었습니다. 김효선 M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8시 24분 되었습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가서 이 시각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2: 휴가철 절정의 주말답게 강원권으로 향하는 차량이 본격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양양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정체가 시작됐는데요. 아직 전국적으로 정체가 있는 곳들은 많지 않지만 시간이 갈수록 정체 구간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정체는 오후 3시를 전후로 최대를 보이다가 밤 10시를 넘어서면서 대부분 풀리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덕소산패부터 남양주요금소 사이와 화도분기점에서 서종부근, 다시 조양에서 춘천분기점 사이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에서는 원주 쪽으로 초월 일대로 속도 줄여 지나고요. 아직 영동고속도로 지나기는 전 구간에서 수월합니다. 서울 시내 걷기 행사가 있는 광진교에서는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까지 통제되는 만큼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이어서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3: 푹푹 찌는 무더운 날씨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강릉이 30.2도, 대구 28.8도, 서울 27.5도에 머물렀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와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특히 울산, 양산 등 경남 대부분 지역과 일부 전남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경남 양산은 어제 낮 기온이 41.6도 까지 오르며 또다시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오늘도 양산의 낮 기온 4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 밖에도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져 있는 부산과 울산, 김해, 밀양, 전남 광양과 여수 등 39도까지 오르며 극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과 춘천은 35도, 청주와 강릉 36도, 대구 38도로 어제만큼 무덥겠습니다. 당분간 두 개의 고기압이 한반도를 이중으로 덮으면서 맑은 날씨 속에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겠고요. 자외선도 몹시 강하겠습니다. 한편 다가오는 한 주에는 바람이 남서풍에서 동풍으로 바뀌어 폭염의 중심이 수도권 등 서쪽 지역으로 옮겨가겠습니다. 39도를 치솟았던 경남 지역의 기온은 내일 35도를 밑돌겠고요. 반면 서울의 낮 기온은 다음 주 내내 37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온열 질환 예방에 계속해서 힘써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6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0: 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1: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인문학 저자 이효건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무슨 이야기합니까 오늘?
2: 예, 오늘은 존재의 본질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1: 참 재미없는 제목이네요.
2: 주제가 좀 무겁죠. 그죠? 예. 예. 널리 알려진 철학적 명제 중에 너 자신을 알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흔히 이제 소크라테스가 한 말로 잘못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1: 아,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에요?
2: 예, 정확히는 그렇게 한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고대 그리스의 델포이 신전 기둥에 새겨져 있던 글귀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말이 사람들에게 회자되면서 철학적 명언으로 널리 알려졌죠.
1: 예.
2: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너의 존재의 본 본질을 파악하라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존재의 본질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흔히 철학의 시작도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어떤 직업을 가질지 또 어떤 미래를 설계할지를 구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들은 자기 존재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1: 네.
2: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그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1: 그거 어떻게 할까요? 그 답이 안 될 것 같은데.
2: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자기 존재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나는 누구인지를 아무리 물어도 답을 쉽게 얻을 수는 없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르케고그르가 이렇게 주장했어요. 자신을 아는 것은 신을 아는 것이다.
1: 어이구.
2: 그러니까 키르케고르가 보기에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는 오직 신뿐입니다.
1: 네.
2: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이나 친구도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파악했다면 나는 신의 경지에 도달한 셈이고 신을 아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가장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가 도덕의 계보라는 책 서문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이방인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혼동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가장 먼 존재이다. 그러니까 니체도 사람들은 정작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한다고 봤습니다.
1: 네.
2: 오히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무지한 상태에 있다라고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번 자기 자신을 혼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1: 그런데 왜 너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해요?
2: 그렇죠.
1: 니체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2: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왜 그랬냐? 니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한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1: 네.
2: 우리는 한 번도 자신을 탐구해 본 적이 없다.
1: 자신을 탐구해 본 적이 없다는 무슨 뜻이에요?
2: 예, 그죠. 니체가 보기에 사람들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또 왜 금욕이나 겸손은 좋은 거고 이기심이나 권력욕은 나쁜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고민하는 법이 없습니다. 또 그래서 사회나 종교, 문화가 주입한 도덕적 기준을 아무런 의심 없이 내면화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 결과 그렇게 받아들인 도덕적 기준이 나의 양심이 되고 가치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존재는 나의 본성이나 욕망에 의해서 형성된 게 아니라 실상은 외부에서 주어진 도덕적 기준을 비판 없이 받아들인 결과물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탐구해 본 적이 없고 진정한 자기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고 또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즐겁고 행복한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1: 그러니까 사회가 흘러가는 그런 그 틀 안에서 우리가 활동하고 인식하고 저걸 좋은 것이 나쁜 것인 걸 판단하는 것이 저 원래 내 그 원천에서에 나오는 그런 것은 그쵸? 아닌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이게 진짜 어떤 걸 내가 좋아하고 있다고 이러면 이게 진짜 나의 본성이나 욕망에서 출발했는지를 탐구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렇죠?
1: 예.
2: 또 우리가 자기 자신의 존재 본질을 잘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건 바로 실험을 하지 않고

0: 않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가 한 얘기인데요. 그는 인생론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대의 능력을 알 수 없을 것이요. 그대 자신조차도 말이요.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실험이 필요하오. 시도해보지 않고서는 아무도 자기가 무엇을 알 수 있을지 모르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더 이상 어디까지 할 수 있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한계는 어디인지를 알고 싶다면 직접 시도해보면서 실험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1: 예.
0: 예를 한번 들어보죠. 가령 어떤 사람이 나는 MBTI에서 I형, I형이 인터널 내향형입니다.
1: 네.
0: I형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을 만나야 하는 영업직은 나의 적성과는 맞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는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은 지금 자기 존재 본질을 제대로 파악한 상태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2: 영업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 영업 종사하는 사람들이 외향형은 아닐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맞습니다. 그죠? 네. 예. 우리가 뭐 MBTI 검사나 심리 테스트를 받는다고 해서 자기 존재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 영업직군이라고 모두가 외향적인 특성을 가진 건 아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이 내향형인지 외향형인지 딱 잘라서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내향적으로 보이는 사람도 어떤 계기로 외향적으로 변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생기는 거죠. 아무튼 나는 MBTI I형이라서 영업직은 맞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실험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건 나랑 맞지 않아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예.
0: 이처럼 아무런 시도나 실험을 해보지 않은 상태라면 자기 존재의 본질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인간 존재의 특성이 원래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앙리 베르송은 인간의 본질이 물질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1: 예.
0: 물질과 대비되는 개념이 생명인데요. 생명은 고정된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매번 변화하고 새롭게 생성하는 걸 특징으로 합니다. 말하자면 생명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부단히 변화하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죠. 이처럼 생명의 특성을 가진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롭게 창조하기 때문에 너의 존재의 본질은 이거야 라고 단정해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2: 인간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존재의 네. 본질을 파악하기 어렵다.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베르그송은 우리 생명 안에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성하게 만드는 무언가 힘이 있는데
1: 네.
0: 이를 엘랑비탈이라고 불렀습니다. 엘랑비탈은 삶의 약동이나 생의 비약이라고 번역하는데요. 끊임없이 변화하고 비약하려는 생명의 능동적이고 근원적인 힘을 뜻합니다. 결국 물질이 아닌 생명의 특성을 가진 인간은 이 엘랑비탈이라는 힘 때문에 고정된 상태로 머물지 않고 부단히 변화하고 창조하는 비약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고정된 상태로 존재하는 물질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특성을 가진 생명이기 때문에 존재의 본질을 파악하기가 어렵죠.
1: 네.
0: 철학자 니체도 베르그송과 비슷한 관점을 가졌는데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생성의 존재의 성격을 새기는 것. 그것은 최고의 힘의 의지다. 생성 중에는 자신에 대한 인식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니체에 따르면 자기 존재의 성격을 생성, 그러니까 변화하고 있는 것, 그 생성에 두고 있는 사람은 자기 인식이 불가능합니다. 이건 달리 얘기하면 나는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는 사람은
1: 네.
0: 변화나 생성을 멈춘 상태라고 볼 수도 있겠죠. 결국 어느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자신을 계속해서 변화하고 창조하고 생성하는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건 무지에서가 아니라 존재의 특성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2: 자기 존재 본질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겠네요.
0: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실제로 너 자신을 알라라는 명제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라고 주장하는 사상가도 적지 않은데요. 프랑스 소설가 앙드레 지드가 새로운 양식이란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위험한 동시에 추악한 격언이다. 스스로를 관찰하는 자는 누구든 발전을 멈춘다. 자신을 알려고 애쓰는 애벌레는 절대로 나비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잘 아시겠지만 애벌레는 번데기 과정을 거쳐서 나비가 되는 변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지드는 자신을 알기 위해서 자기 존재의 기원에 집착하는 사람은 애벌레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봤습니다.
2: 예.
0: 그러니까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서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과거의 자기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애벌레가 탈피해서 나비로 변신하듯이 말이죠. 이때 자신을 잘 알려고 애를 쓰는 태도는 새로운 발전을 가로막는 어리석은 짓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절대로 애벌레에서 나비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결국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자기가 태어난 근본이나 기원에 집착하는 사람은 애벌레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기원이 아니라 미래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왔는지가 아니라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가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2: 그러니까 내 본질보다는 내가 나아갈 방향이 중요하다는 뜻인가요?
0: 예, 정확합니다. 그렇죠? 결국 존재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는 시도는 번번이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왜냐하면 생성 중인 자, 변화의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규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존재의 본질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나 생성 과정이죠. 프랑스 철학자 미셀 푸코가 어떤 강연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발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푸코도 인간 존재의 본질은 고정된 상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봤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존재의 본질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발명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정체성을 벗어던지고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야 하는 거죠. 그게 생명이고 그런 상태라야 진정으로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생명의 특성을 가진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베르그송이 주장한 말을 들려드릴까 하는데 그는 창조적 진화라는 책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변화하는 것이고 변화한다는 것은 성숙한다는 것이며 성숙한다는 것은 자신을 무한히 창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각자 나는 얼마나 변화하고 성숙하고 자기를 새롭게 창조하면서 존재하고 있는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2: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0: 예, 존재의 본질이었습니다.
2: 이혁은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노래 듣겠습니다. 김종환이 부릅니다. 존재의 이유.

애절한 때로 그 무엇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때도 있는 거야. 넌 이해할 수 있겠지? 정말 미안해. 널 힘들게 해서. 하지만 너무 슬퍼는 하지 마. 너의 곁엔 항상 내가 있을 테니까. 우리의 미래를 위해 슬퍼도 조금만 참아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네가 있기 때문이야. 널 사랑해.

0: 네, 존재 이유 김종환의 노래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코너는 음식으로 세상을 보는 시간입니다. 맛있는 이야기 이주연 푸드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정말 덥습니다.
1: 너무너무 덥습니다.
0: 그래서 오늘은 더위를 식혀주는 청량음료 사이다와 콜라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1: 네. 아무래도 더우니까 이 차가운 음료부터 이제 생각이 나는데요.
0: 예.
1: 우리 이제 또 국민 이 음료 중 하나인 사이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0: 근데 사이다나 콜라나 다 외국에서 들어온 거 아니에요?
1: 네. 그래도 이 뭔가 한국에서 사이다 하면은 굉장히 그 소풍 갈 때 우리가 도시락과 함께 먹는 대중적인 음료 이렇게 자리를 잡아 있는데요.
0: 예.
1: 근데 사실은 우리가 마시는 이 무색 투명한 탄산 음료는 이 원래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사실 사이다라는 말은 원래 유럽의 사과죠. 그러니까 발효한 사과술에서 나온 이름이거든요.
0: 사이다가요?
1: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고대 히브리어로 시카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발효주를 의미하는데
0: 예.
1: 이게 이제 프랑스어로 오면서 시드르라고 바뀌고 영어로 이제 사이다라고 이렇게 변천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우리 동아시아로 들어오면서 지금의 이제 탄산음료를 가리키는 말로 굳어진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사과로 만든 이 발효술이었는데요.
0: 네.
1: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뜻이 바뀐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우리가 사이다를 언제부터 먹었어요?
1: 네. 사이다가 정말 국민 음료여서 역사가 긴 것처럼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1905년 이제 인천에서부터 사이다가 처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이제 당시 인천이요. 개항 이후에 굉장히 근대적인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던 곳입니다.
0: 예.
1: 그래서 이제 뭐 항구나 철도가 세워지면서 그 주변에 이제 외국인 밀집 지역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인천 중구 답동과 신흥동 일대에 이제 일본인들이 거주하면서 뭐 신사 절 등이 이제 생겨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신흥동에 있는 해광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광사 인근에 1905년 히라야마 마스타로라는 일본인이
0: 네.
1: 인천탄산제조소라는 공장을 세웁니다.
0: 탄산제조소?
1: 네. 인천탄산제조소요. 그래서 이것이 국내 최초의 사이다 공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0: 일본 사람이 만들었네요. 그러니까.
1: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공장이 작은 그런 동네 음료 공장이 아니라요. 근대식 제조 기술이 본격적으로 투입된 그런 공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식 제조기나 5마력짜리 발동기를 이용해서 사이다를 생산해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한국에 없었던 이제 톡 쏘는 서구식 탄산음료 사이다가 이제 인천에서부터 탄생을 한 거죠.
0: 약수 가운데 탄산음료가 약간 그 들어갈 탄산이 들어간 그 약수가 있어요.
1: 네.
0: 그런 걸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처음에 탄산음료 딱 접하면은 엄청 당황했을 것 같은데 당시에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1: 그렇죠. 이 충북 청주시에요. 이제 초정 약수라고 일부 지역에서는 천연 탄산수가 나오긴 했거든요.
0: 그러니까.
1: 근데 이제 정말 극히 일부였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 새로운 음료를 너무 자극적으로 이제 좋아한 거예요.
0: 예.
1: 그리고 그때 이제 인천 사이다를 대표한 상품 중에 하나가 별표 사이다였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세워진 그 인천 탄산 제조소 공장에서 나온 이 상품인데 이 별 모양 상표를 달고 있었어요. 그래서
0: 예.
1: 이제 붙여진 이름인데요. 이렇게 인기를 얻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경쟁적으로 비슷한 공장들이 생겨납니다.
0: 네.
1: 이제 1910년에 나카야마 우노키치라는 일본인이 이제 라무네 제조소라는 이 또 다른 사이다 공장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라무네 제조소에서는요. 라이온이나 헬스표라는 이름으로 사이다를 내놓습니다. 근데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지면 이제 광고전으로 이 그 뜨거운 열기가 이어지게 마련이죠.
0: 예.
1: 그래서 이제 별표 사이다 경우에는요. 경인선 열차에다가 전면 이 광고를 실을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많았고요. 또 이제 다 마시고 나면 병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좀 가격을 낮추는 그런 마케팅까지 이제 펼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인천에서 생산되는 사이다가 정말 전국을 통틀어서 그 제조시설이나 이 규모 면에서는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그 최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0: 그 별표 있잖아요. 그 별이 7개면은 우리가 아는 그거 아닌가요?
1: 그렇죠. 우리한테 이제 익숙한 사이다 하면은 7개의 네. 별, 칠성 사이다가 네. 이제 생각이 나는데요. 사실 이 제품은요, 1950년대 서울에서 출시된 음료입니다.
0: 아, 그거 별표한 별개예요?
1: 네, 다른 음료고요.
0: 예.
1: 이제 6.25 전쟁 발발하기 직전에 이제 출시가 되는데요. 이 당시 회사 이름이 좀 깁니다. 동방청량음료 한명회사라고 이제 이 회사에서 칠성사이다를 출시를 하게 됩니다.
0: 네.
1: 근데 이제 칠성사이다가 대중적으로 이제 퍼지게 된 게 광고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1980년대 이 텔레비전에서 백두에서 이제 한라까지 우리나라 그 아름다운 자연 경관, 이 풍경을 보여주는 광고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자연과 깨끗한 청량감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 사이다 브랜드 이미지를 굳히게 됩니다.
0: 예.
1: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후로 항상 소풍날이면 이 도시락과 함께 싸가는 게 사이다. 그리고 기차에서도 같이 먹는 게 이제 사이다. 그리고 이제 초록병을 모아서 이제 동네 슈퍼에 다시 이제 반환하는 그런 장면들이 일상 속의 기억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되죠.
0: 일제 강점기 그 시대도 막 그 사이다로 경쟁을 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사이다는 소화제 역할도 하고 막 이런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특성이.
1: 네.
0: 이렇게 우리 식문화에 사이다가 잘 녹아든 이유가 있을까요?
1: 사실 1900년대 초반만 해도 그렇게 마실 만한 음료 자체가 종류가 많지 않았습니다.
0: 냉차 정도밖에 없었겠죠.
1: 네. 그리고 네. 뭐 식혜, 수정과 차 같은 이 전통 음료가 이제 중심이었다가 이런 톡 쏘는 사이다가 나오니까 이제 굉장한 당시에 인기였던 거죠.
0: 얼마였어요, 그 당시?
1: 당시에 이제 가격이 비싸지 않았습니다. 저렴했어요. 그래서 한 병에 몇십 원 안팎의 저렴한 가격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비싼 가격이었다면 사람들이 낯선 맛을 비싼 돈을 주고 사 먹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0: 네.
1: 이제 저렴하다 보니까 비교적 손이 많이 갔고요. 그러면서 이제 관심을 얻게 됐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건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다가 소화제에 이제 작용을 했던 거죠.
0: 네.
1: 근데 실제로요, 이 탄산음료가 이 소화 작용에 크게 도움은 주지 않는다고 해요.
0: 아, 그래요?
1: 네. 근데 이제 마시면 이제 속이 뻥 뚫리는 듯한 그 느낌 때문에
0: 뭐가 나오죠, 이제.
1: 네. 그다음에. 무언가 이제 신체 현상이 나오죠.
0: 네.
1: 그 때문에 이제 속이 답답할 때만 사이다를 찾죠. 그래서 이런 사이다 특성 때문에 우리가 요즘에 속이 뚫리는 시원한 발언을 하면 야, 그거 사이다 발언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죠.
0: 그렇죠. 반대가 고구마고.
1: 네. 속이 답답할 때요.
0: 사이다 얘기했더니 또 콜라가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콜라는 언제 들어왔어요?
1: 콜라도요. 사실 굉장히 우리한테 익숙해서 대량 생산으로 처음부터 공장에서 나온 음료라고 생각이 되는데
0: 네.
1: 의외로 이 1886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약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음료입니다.
0: 약이었어요?
1: 네. 약보다는요. 이제 약국에서 만들어진 음료인데 당시 약국이 참 재밌었던 장소였던 게요. 이제 지금처럼 약만 파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음료를 마시고 사람들이 쉬어가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도 나누는 어떤 사교 장소의 역할을 했거든요.
0: 예.
1: 근데 이 약국 안에 소다 분수라고 해서 탄산수를 뽑아 마시는 기계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약국 카운터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콜라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점차 이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되죠.
0: 요즘도 약국 가면은 그냥 선물 주는 그거 있어요. 그 유리병에 들은 조그만 거.
1: 네.
0: 콜라도 그럼 그 이런 약국 문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음료였나 봐요.
1: 네. 그 19세기 미국에서는

0: 보면은 이 약국이 콜라의 대중화, 이제 유행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1: 예.
0: 이제 약국에서 약사가 뭐 탄산수나 시럽, 향유, 얼음을 결합해서 새로운 음료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그걸 한 잔씩 마시는 거였는데요.
1: 네.
0: 그렇겠지만 최초의 콜라가 이 기호성 음료가 아니라 이제 피로를 덜어주고 기분을 좋게 주는 기능성 음료로 사람들한테 먼저 이제 이 다가갔던 거죠.
2: 어려운 말로 그 자양강장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0: 그렇죠. 말 네. 그대로 정확합니다. 이제 자양강장제 역할을 했던 거였죠. 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대중음료로 확장이 되죠.
2: 그럼 약국에서 시작된 게 언제 전 세계로 이렇게 퍼진 거예요?
0: 이제 20세기 들어서 이제 콜라가 미국의 산업화나 대중소비 문화를 대표하는 상품이 되는데요. 일단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다 보니까 맛이 균일해지잖아요.
1: 네.
0: 이것이 이제 미국의 대량 생산 문화와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콜라 하면은 이제 광고가 결정적이었죠. 이 코카콜라가 일찍부터 광고와 마케팅에 굉장히 주력을 했는데요. 우리가 그 빨간색의 로고, 그리고 슬림한 병 모양, 그리고 이런 슬로건들을 굉장히 일관되게 밀어붙입니다. 이제 딱 콜라 하면 떠오르는 게 그 크리스마스 산타가 이제 콜라 마시면서 이 썰매를 끄는 장면. 그리고 뭐 스포츠에서 항상 콜라를 마시고 뭔가 우리가 여름철에 무덥다 하면은 얼음이 가득 찬 컵에 이제 콜라를 마시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콜라와 어떤 미국의 일상을 연결하면서 자리를 잡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전쟁이나 해외 진출도 콜라의 상징성을 키웠는데요. 이제 2차 세계대전 시기에 이제 미국이 세계 곳곳에 영향력을 넓혀가잖아요.
1: 예.
0: 그러면서 이 콜라 하면은 미국에서 넘어온 음료다. 그리고 굉장히 강한 경제력과 빠른 문화 확산력을 보여주는 그런 제품처럼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콜라 하면은 이런 미국의 상징성과 이미지가 함께 연결이 되면서 단순히 그런 음료 이상의 그런 상징성을 갖게 되죠.
2: 뭐 코카콜라 제조 방법은 뭐 극비로 붙여져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들리기도 하고.
0: 네.
2: 근데 또 나라마다 콜라 맛이 다 다르다는 얘기도 있고 좀 그래요.
0: 맞습니다. 또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죠.
2: 콜라, 코카가 있고 펩시도 있었고 옛날에 815 콜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0: 네.
2: 사이다 콜라 말고도 또 다른 탄산음료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0: 맞아요. 세계의 다양한 탄산음료가 있었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와 가까운 나라 일본에 보면요. 라모네라는 탄산음료가 있죠. 이 탄산음료는 이제 여름 축제 때 주로 먹는 이제 음료로 알려져 있는데요. 유리병 속에 이렇게 구슬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 구조가 굉장히 독특한데요.
2: 안에 구슬이 있다고요?
0: 네. 그래서 구슬을 꾹 하고 누르면은 이제 열어서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축제 때 또 굉장히 즐겁게 마실 수 있는 음료고요.
1: 예.
0: 이제 두 번째 또 유명하게 영국의 진저 에일 있죠. 그래서 진저 에일은 이름 그대로 그 생강 향이 나는 탄산 음료인데요.
2: 생강?
0: 네, 생강이요. 근데 이제 이게 영국 전통 맥주인 에일을 떠올릴 수 있으시지만 이제 알코올이 안 들어가고 이제 차갑게 먹는 탄산 음료입니다.
1: 예.
0: 아 그래서 이제 세계에 탄산 음료가 많지만 이렇게 또 각 나라마다 문화별로 또 종류가 다른 걸 알 수 있죠.
2: 날 덥습니다. 청량 음료 잘 좀 색다르게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0: 사이다 사실 그냥 마시는 것도 너무 좋은데요. 정말 간단하게 과일을 넣어서 에이드처럼 즐겨 드실 수 있거든요.
2: 에이드?
0: 네. 네. 이제 과일 에이드죠. 요즘에 이제 제철 과일 뭐 수박 그리고 복숭아, 자두, 청포도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수분이 좀 많은 과일들을 사이다랑 같이 넣어서 이제 마시면은 좀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고요.
1: 예.
0: 또 여기에 조금 더 고급스럽게 드시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허브, 민트라든지 이런 레몬 같은 거 추가하면은 집에서 홈카페 분위기도 내실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건강하고 상큼하게 이제 여름을 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그 수박 화채가 거기에도 사이다 넣어가지고 우리가 만들기도 하지 않아요?
0: 네, 결국 같은 원리죠. 그래서 네. 이제 뭐 밀키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과일 넣고 조금 뭐 딸기 우유를 넣기도 하고 해서 업그레이드 시킨 게 이제 수박 화채죠.
2: 웬만하면 에이드처럼 즐겨보세요 하지 말고 그냥 네. 수박 화채처럼 드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0: 네. 모두 여름에 또 이 수박 화채로 잘 드시길 바랍니다.
2: 알겠습니다. 맛있는 이야기 이주연 푸드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날이 덥습니다. KBS 1라디오 라디오 매직 위크엔드 일요일 순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더 덥다고 하는데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폭염이 이어지면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실내에 머무르며 물이나 이온음료를 자주 마셔야 합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있을 땐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차가운 음료를 천천히 마시고 노출된 피부에 물을 뿌려 가능한 빨리 몸을 식혀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한낮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창문이 닫힌 차 안에 노약자와 어린이를 홀로 남겨둬선 안 됩니다. 부득이 외출을 할 때는 헐렁한 옷차림에 생넓은 모자와 양산 그리고 물을 준비합니다. 폭염 피해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KBS 58분 날씨.
2: 에어컨이 켜진 시원한 실내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요즘이죠. 문을 나서는 순간 후텁지근한 공기가 온몸을 감싸면서 마치 습식 사우나에 들어선 듯한 찜통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 양산의 기온이 벌써 35.3도, 강릉 33.1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서울도 현재 31도에 해당하는 체감 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울산과 양산 등 경남 대부분 지역과 일부 전남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경남 양산은 어제 낮 기온이 41.6도까지 오르며 또다시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오늘도 양산의 낮 기온 41도까지 오르겠고요. 그 밖에도 부산과 울산, 김해, 밀양, 전남 광양과 여수 등 폭염 중대경보 지역은 39도까지 오르며 극한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과 춘천은 35도, 청주와 강릉 36도, 대구 38도로 어제만큼 무덥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바람이 남서풍에서 동풍으로 바뀌면서 폭염의 중심이 수도권 등 서쪽 지역으로 옮겨가겠는데요. 다음 주 내내 서울의 낮 기온이 37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 속에 폭염과 열대야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9도입니다. 조한일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와중에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현지 시간 1일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통해 어떠한 침략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또 튀르키예 외무장관, 파키스탄군 총사령관과 가진 각각의 전화통화에서도 미국의 모험주의적 행동에 대해 경고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앞서 CBS 방송 등 미 언론들은 각각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현지 시간 이번 주말 이란의 에너지 시설 등을 타격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동 주재 미국 대사관들이 자국민들에게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고조에 대비해 대피를 준비해야 한다고 현지 시간 1일 권고했습니다.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등에 주재하는 미국 대사관들은 성명에서 중동에 있는 미국 시민권자들은 주의와 경계를 늦추지 말고 항공편 취소, 주기적 영공 폐쇄, 여행 차질 가능성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사관들은 미국 시민권자들은 사태 악화 시 출국을 고려하거나 출국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현지 시간 1일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 밤사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인근 지역의 군수산업시설과 물류센터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날 오전 약 10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밝혔다고 AFP 통신이 집계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X에서 서방이 패트리엇 방공체계를 지원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가 흑해에서 러시아의 컨테이너 선박을 공격해 침몰하면서